얘를 지금 현재 이렇게 돌려놓은 거잖아요. 근데 얘가 6대 4면은 AD 길이 대 DB 길이가 몇 대면? 네, 6대 4. 즉, 몇 대면? 네, 3대 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어떻게 시작했냐면 AD 길이를 3K, DB 길이를 2K라고 뒀습니다. 물론 여기에서는 X가 없으니까 여기를 2X, 3X로 써도 상관은 없는 거죠. 그리고 3번 AD 길이가 DE 길이랑 똑같다고 했으니까 여기 길이는 그냥 3X라고 써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식을 다 정리를 했어요. 그러고 나면은 내가 찾아야 되는 거는 코사인 BCD예요. 그럼 여기에다 무슨 법칙을 쓰면 돼요? 코사인 법칙을 쓰면 되죠. 그래서 지금 쭉쓴이 개념을 토대로 해서 변 길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문자로 잡아뒀고요. 우리는 요 각이 서로 같으니까 각 BCD 코사인 법칙을 쓸 겁니다. BCD에 대해서 코사인 법칙을 쓰게 되면 이제 요거 길이의 제곱 플러스 이 길이의 제곱 마이너스 2x 제곱을 빼주시면 돼요. 즉, 4416, 339, 2918. 마이너스 4x 제곱 나누기 2 곱하기 3루트 2 곱하기 4. 근데 각 BCD랑 똑같은 각이 각 DCA죠. 각이 같아요. 그래서 얘는 누구랑도 같냐면 코사인 각 DCA랑도 똑같습니다. 여기서도 무슨 법칙 쓸 거냐면 코사인 법칙을 쓸 거예요. 그래서 아, 18루트 2에다가 2 곱한 거구나. 2 곱하기 6 곱하기 3루트 2. 분해. 66에 36, 3루트 2의 제곱 18, 마이너스 3x의 제곱이니까 9x 제곱 이렇게 쓰는 겁니다. 얘네 둘의가 어차피 각이 같기 때문에 코사인 값이 같아서 이두 식이 서로 같아요. 그러면 요거 같다고 하고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식을 정리하면은 24루트 2분의 34 마이너스 4x 제곱. 얘는 계산하면 12에다가 3이니까 얘가 36루트 2 분해 얘는 54 마이너스 9x 제곱. 얘가 각도가 같아서 코사인 값이 같아서 같다고 두고 푸는 거고요. 그러면 루트 2, 루트 2 똑같으니까 지워지고 12로 나누고 12로 나눠서 여기 3이라고 쓰시면 되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분배해서 들어가면 17 마이너스 2x 제곱이 얘는 18 마이너스 3x 제곱이랑 같아요. 즉, x 제곱이 1이에요. 따라서 x는 길이니까 1이 되겠죠. 근데 내가 찾아야 되는 것은 각 BCD의 코사인 값이니까 여기에다가 x 1 대입한 거를 계산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34에다가 4를 뺐으니까 30이 될 거고요. 그러면 이거 계산하면 24 루트 2. 정답이 이제 24 루트 2분의 30인데, 우리 분자 분모에다 루트 2 곱하고 유리화 시켜줘야 되니까, 분모에 유리화 시켜줄게요. 그러면 요거 2가 돼서 지워지고 나면 15. 3으로 한번더 나누면 8. 그리고 여기는 5. 따라서 정답은 얼마가 된다? 8분의 5 루트 2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9번에 대한 정답은 8분의 5 루트 2였어요. 근데 아이디어는 뭐라고요? 현의 길이가 서로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현을 마주보고 있는 원주각의 크기가 같을 거다. 왜? 호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 그래서 각이 같으니까 선분 AC 대 BC가 선분 AD 대 DB가 된다는 걸 알아서 아, 그러면 얘는 3대 2 비율이구나 해서 3X, 2X로 각각 준 거예요. 그리고 AD를 3X로 뒀기 때문에 DE도 동일하게 3X로 둔 건데 사실상 이 문제를 풀때 DE까지는 필요 없고 삼각형 ADC랑 삼각형 CDB에 대해서 요 끼인 각들이 서로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얘네들의 각이 같으면 코사인 값도 같을 거야. 그래서 여기에다가 코사인 법칙을 두번 적용해서 같다라고 푼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 더 써두겠습니다. 우리 코사인 법칙을 보통 이렇게 기억을 하고 계시잖아요. 얘를 코사인에 대해서 정리하게 되면 EBC 코사인 A는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 돼서 코사인 A의 값은요, 얘만 따로 정리하게 되면 EBC분의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 돼요.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 돼요. 요 형태로 바꿔가지고 여기에다가 적용을 한 겁니다. 코사인, BCD, 2 곱하기 여기 끼고 있는 변. 한 다음에 각각 제곱하고 마주 보는 거에 대해서 제곱해서 뺀다라는 거. 얘를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사인 법칙은요, 기본형도 물론 중요하기는 한데, 경우에 따라서는 코사인에 대해서 정리한 식도 유용하게 쓰이니까, 얘도 잘 봐두시고, 정리해둔 요식도 자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1번부터 9번까지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에 대한 내용을 함께 다뤄봤어요. 우리도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사인 법칙, 코사인의 배법칙, 내용이 푸는 문제들 두 번째 시간 가질 테니까 뒤에 있는 문제 한 10문제 정도 풀어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는 다음 강에서 만날게요. 안녕.

안녕하세요. 2027 수능완성 공업일반의 최혜진입니다. 자, 우리 공업이들과 선생님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실전 모의고사 1회 11번부터 20번까지 문제를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1번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은 A와 B 기업의 생산 방식을 비교한 표이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셋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A 기업과 B 기업이야. 두 기업의 차이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A 기업은요, 고객 요구에 따라서 맞춤 제품을 설계 제작하는 거야. 고객 요구에 따라서. 그러면 얘는 무슨 생산이 되냐면, 주문 생산이 해당이 되는 거죠. 주문 생산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B기업 볼게요. B기업은 정해진 규격과 수량을 기준으로 반복 생산하는 거야. 반복 생산. 그러니까 규격과 수량을 기준으로 해서 반복해서 생산한다. 얘 같은 경우는 어디에 해당이 되냐? 계획 생산에 해당이 됩니다. 계획 생산. 자, 그랬을 때 생산 방식을 볼게요. 단위 작업 중심의 개별 품목을 생산하는 거고, 얘 같은 경우는 고속 자동화 설비 기반을 연속 생산하는 거다. 자, 생산 품목은 얘 같은 경우 드론, 뭐 방송 중계 차량 이렇게 되지만 얘는 탄산음료 세탁기야. 계획 생산. 그쵸? 그랬을 때 기억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기억 보면 A 기업의 생산 방식은, 그러니까 주문 생산의 생산 방식은 범용 설비가 적합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설비의 개념을 알아야 돼. 설비, 그러니까 요거부터 선생님 얘기를 해줄게요. 계획 생산은 정해진 규격과 수량을 기준으로 반복, 연속해서 생산하는 거야. 탄산 음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세탁기만 제조하는 이 전용 설비가 필요해. 전용 설비. 이거 전용 설비. 그쵸? 세탁기를 생산하는 설비에다가 우리가 탄산음료 생산을 못하잖아요. 이것만 전용으로 하는 전용 설비가 필요해. 계획 생산의 설비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요게 볼게요. 얘 같은 경우는 고객의 요구가 다양해. 그렇기 때문에 그 전용 말고 조금 더 널리 쓸 수 있는 무슨 설비가 필요하다? 범용 설비가 필요한 겁니다. 범용 설비. 자, 그랬을 때 A기업의 생산 방식은 범용 설비가 적합하다. 어때요? 이거 맞는 보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 니은 볼게요. B기업의 생산 방식은 얘는 제품의 규격을 생산자가 결정한다. 자, 얘는 어떻게 해요? 생산자가 결정하는 거죠. 이거에 대한 전용 설비를 수요 예측을 미리 한 다음에 이걸 가지고 생산자가 규격을 결정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얘는 맞는 보기가 됩니다. 자, 그 다음 D기업. A 기업의 생산 방식은 B 기업의 생산 방식보다 수요 예측이 쉬운 제품에 적합하다라고 되는데, 수요 예측을 잘해서 얘를 대량으로 뽑아내는 거야. 올해 여름엔 굉장히 더울 것 같으니 에어컨이 많이 팔리겠구나. 그래서 에어컨을 대량으로 생산해. 수요 예측을 정확하게 해야 되죠. 그게 바로 계획 생산에 해당되는 거야. 그쵸? 계획 생산. 자, 그러면 얘는요. 얘는 수요 예측이 중요하다면 얘는 납기 관리가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얘는 수요 예측이 쉬운 제품에 적합하냐? 이게 반대의 개념이지. 틀린 보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 리을 볼게요. A 기업의 생산 방식은 B 기업의 생산 방식보다 소품종 대량 생산 방식이 아니라 다품종 소량 생산에 해당이 되겠죠? 그죠? 얘는 소품종 대량 생산은 맞아. 맞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얘는 얘도 틀린. 거꾸로야. 바뀌었죠? 자, 그래서 디귿과 리을은 오답입니다. 기억과 니은의 조합이 몇 번? 1번이 답이 되겠네요. 1번이죠. 그쵸? 자, 그 다음 이제 12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3D 프린터의 일부 가공 방식에서 유해 물질 발생 사례를 분석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겁니다. 옳지 않은 겁니다. 자, 그랬을 때 볼게요. 자, 이제 1번을 보면, 자, 3층 밀폐 공간에 설치되어 있는 3D 프린터에서 유해 물질들이 나온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지? 하니까 두 번째, ABS 플라스틱 등 플라스틱 필라멘트 소재를 사용하므로 고열로 녹이는 과정에서 10억분의 1m 크기의 입자성 유해 물질이 발생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다음 세 번째 컷을 보면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휘발성 유기화합물 이렇게 생긴 거 우리 최근 들어 작년부터 나오기 시작했어요. 우리 지금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유해물질 예방을 위해 대책을 세워 운영해야 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볼게요. 1번 예방 대책으로 국소배기 장치 설치가 포함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3D 프린터 이 안에서 나오는 유해물질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 일부분, 이 부분에 배기, 그러니까 이거를 배출해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죠. 맞는 답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고열로 녹이는 과정에서 유해 물질에 나노 크기의 물질이 발생한다. 자, 10에 마이너스 9승 미터. 이게 나노미터. 얘를 우리는 뭐란다? 1 나노미터. 10억 분의 1. 자, 10억 분의 1 미터 크기의 입자성 유해 물질. 이게 나노죠. 나노. 그래서 나노 크기의 물질이 발생한다. 얘도 맞는 답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볼게요. 자, 분석한 사례를 봤더니 적층형 3D 프린팅 가공 방식에서 발생한 사례에 해당한다라고 돼 있는데, 우리 3D 프린터의 가공 방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적층형이 있고요. 적층형. 그리고 절삭형이 있습니다. 절삭형. 3D 프린터 가공 방식에. 자, 적층형은 층층이 쌓아 올리는 거야. 그래서 이것 때문에 보세요. 얘를 사용해서 고열로 녹이면서 얘를 쌓아 올리는 거야. 근데 얘는 절삭형은 큰 입체 덩어리를 가지고 깎아내는 겁니다. 깎아낸 거. 깎아내는 게 안 나와 있잖아. 이건 적층형에 관련된 내용이죠. 맞는 답지가 되겠죠. 자, 그 다음 4번 볼게요. 자,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유해 요인인 작업 환경의 유해 요인 중 생물학적 요인에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요거를 알아야 돼. 작업 환경의 유해 요인을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크게, 자, 첫 번째, 물리적이냐, 물리적 유해 요인이 있어요. 그쵸? 그래서 얘는 물리적 유해 에너지 형태로 들어오는 거야. 소음이라던가, 진동이라던가, 고열이라던가, 에너지 형태로 인체에 침입하는 거야. 이게 바로 물리적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화학적 유해윤이 있어요. 그래서 얘는 기체, 액체, 어쨌든 물질 상태로 인체에 침입하는 경우야. 분진, 유해 물질, 뭐 이런 것들, 유기 용제,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세 번째는 생물학적 유해윤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세균, 바이러스,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야. 네 번째가 인간공학적이야. 인간공학적. 그래서 인간공학적이라는 거는 반복된, 잘못된 자세. 계속 잘못, 그러니까 자세를 우리가 잘못하고 이렇게 하면 뼈와 근육이 아픈 거. 이게 바로 인간 공학적 유해 요인에 해당이 되고요. 다섯 번째, 사회 심리적 유해 요인이야. 이렇게. 우리가 유해 요인이 다섯 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볼까요? 이런 과정에서 입자성 유해 물질이 발생한다고 해서 입자성, 물질 형태로 들어오는 거야. 화학적 유해 요인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근데 얘는 생물학적 유해에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옳지 않은 겁니다. 그쵸?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게 옳지 않네요. 그럼 5번 한번 볼까요? 5번. 자, 5번 보면 고열로 녹이는 과정에서 발생한 유해 물질은 이렇게 고열로 녹였더니 뭐에 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휘발성 유기화합물 VOCS. 자, 얘는 1

1차 오염물질에 해당이 되죠. 맞는 답지죠. 자, 그래서 보통 우리가 1차 오염물질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이런 것들. 그다음 여기 있는 휘발성 유기화합물 이런 것들이야. 그러면 2차는 있느냐? 그쵸. 이걸로 인해서 자외선, 광학 반응을 통해서 나오는 오존이라던가, 알데하이드라던가, PAN이라던가, 이게 2차 오염물질이야. 이거 시험 문제 나오기 시작했어요. 아시겠죠? 우리 친구들? 자, 얘는 1차 오염물질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얘는 맞는 답지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12번은 옳지 않은 거는 4번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1차 오염물질, 2차 오염물질, 우리 친구들 구분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 이제 13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13번. 자, 다음 생산 사례에 나타난 땡땡 기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에어컨 제조업체인 땡땡 기업은 고객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여기 있는 거 중요한 게 나왔어. 유연성이 높은 자동화 생산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유연성이 높은 거야. 유연성에서 고객의 요구에 다양하게 할수 있도록 유연성이 높게 자동화 생산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유연 생산 시스템, FMS라고 하죠. 그래서 유연 생산 시스템이라 한다. 유연 생산 시스템. 자, 그리고 고객이 온라인 매장에서 희망하는 색상, 디자인, 인공지능 기능 등을 선택하면 해당 정보는 자동 수집돼서 곧바로 생산 계획에 반영되며 필요한 부품 수량이 자동으로 계산돼서 구매 요청이 생산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 필요한 부품을 필요한 때 필요한 만큼 생산 라인에 공급받을 거야. 필요한 부품을 여기 필요한 부품 필요한 때 필요한 만큼 생산 라인에 공급하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어서 특별한 원인 없이 쌓아둔 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얘 같은 경우는 뭐죠? 적시에 생산하네. 적시 생산 시스템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럼 볼게요. 기억 볼게요. 과잉 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거 보면서 원인 없이, 특별한 원인 없이 쌓아둔 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얘 어때요? 얘 맞는 보기가 되겠죠. 그 다음, 니은? 적시 생산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필요한 때, 필요한 만큼, 필요한 부품을 생산하는 거. 이게 바로 적시 생산한다. 지트. 생산 시스템에 해당이 되는 거죠. 맞는 보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 디귿 볼게요. 구축한 생산 시스템은 MRP. 여기 말하는 MRP라는 거는 MRP. 자재 소요 계획이야. 그래서 자재를 얘가 소요량과 소요 시기 뭐 이게 관련된 내용이 나는데 이게 아니라 구축한 생산 시스템 뭐라고 했어? 유연성이 높은 생산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그대로 나왔어. 그러니까 이게 구축했다 구축한 생산 시스템 뭐지? 구축한 생산 시스템 이렇게 역으로 가보면 얘는 FMS 유연 생산 시스템이다 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틀린 보기가 되겠죠. 자, 그다음 업종은 볼까요? 땡땡 기업은 업종이 뭐냐면 제조업이네. 제조업. 제조업은 한국 표준 산업 분류상 대분류 항목의 분류 코드 F에 해당한다. F는 뭐에 해당되냐? 요 정도는 꼭 알아야 있어야지. 건설업에 해당이 되죠. 자, 제조업은 C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요즘 들어서 우리가 공업이들이 공부를 너무 잘해. 예전 기출 문제만 봐도 굉장히 쉬워요. 근데 공업이들이 너무 공부를 잘하니까 문제가 어렵게 나오기 시작했어. 그쵸? 그 예전에는요, 한국 표준 산업 분류 제조업 C 정도까지만 나왔어. 근데 요즘에 거의 다 나와. 그래서 우리 친구도 이거 다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A, B, 광업, 제조업까지는 알았어. 자, 그런데 선생님이 수능 특강에서 이거 좀 외웠으면 좋겠다라고 한거 이렇게 해서 그 같이 해야 돼. 전기 관련된 거 D. 자, 그 다음, 여기 있는 수도, 뭐, 이게 에코에 관련된 거잖아. 그래서 E, 이렇게 외우자. 건설업은 F다. 자, 이런 것들 한 번씩 다 나왔습니다. 이거 다한 번씩 나왔다. 그래서 외워야 돼. 외우는 거는 우리 친구들의 외우는 방식으로 좀 외웠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학교 친구들이랑, 예를 들어 뭐, 도매미, 소매, 뭐, 이거는 이제 우리 친구들 외웠고, 예를 들어, 운수, 창고업. 그 다음, 뭐, 숙박 음식점,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 선생님 학교 친구가 이 얘기 하더라고. 내가 숙박하고 내가 음식을 먹기 때문에 아이다. 그 다음, 얘는 정보통신, 정보통신, 이렇게 외운다. 이렇게 외우세요. 아시겠죠? 뭐, 부동산은 랜드마크다. 금융 및 보험은 역시 KG, K머니, 뭐, 이런 식으로 외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만의 외우는 방식으로 좀 요거는 같이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표준 산업 분류 대분류 코드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자,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직접적으로 묻기도 하지만, 예를 들어 도매 및 소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의 대분류 항목이 같다. 그럼 이건 오답이잖아. 요런 식으로도 문제가 나오니까 이것도 또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얘는 틀린 보기가 됩니다. 그래서 13번은 격과 니은의 조합인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번. 그죠? 자, 그다음 14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14번. 14번입니다. 자, 여기 다음은 A 기업의 안전조치 사례 일부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A 기업에서 생산 라인과 별도로 안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박 대리는 최근 반복적으로 발생한 기계 가동 중 사고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에 다음 같은 안전조치를 현장에 적용하였다. 자, 그러면 여기 이 여기가 있어. 생산 라인과 별도로 안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박 대리. 그럼 이박 대리는 사실은 얘는 참모가 되는 거야. 참모. 그러면 우리가 안전관리 조직을 우리 친구들이 아셔야 됩니다. 안전관리 조직. 자, 안전관리 조직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직계형이 있고, 직계형. 자, 그다음 참모형이 있습니다. 참모형. 그리고 또 직계 참모형이 있어. 직계 참모형. 그래서 선생님이랑 수능특강을 우리 친구들 공부 많이 했던 친구들은 얘 기억할 거야. 자, 왜냐면 이게 조직에 관련된 게 우리 공업 일반에서는 두 개가 나옵니다. 경영지원 조직이 있어. 거기에도 직계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쵸? 자, 그다음 안전관리 조직이 있어. 그러니까 경영 안에서도 있고요. 안전관리 안에서도 조직이 있습니다. 자, 그중에서 여기 있는 직계형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여기는 와 별도의 안전 전문가가 없어. 그래도 어쨌든 생산 계통을 통해서 여기 있는 경영자라고 하면 선생님이 요 그림 많이 봤을 겁니다. 작업자, 작업자, 작업자. 그래서 생산에 대한 지시와 생산 계통을 통해서 안전에 대한 지시가 이렇게 같이 가는 거. 이게 바로 직계형이야. 근데 이거보다 안전에 관련된 별도의 부서가 있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별도의 어떤 그 담당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랬을 때는 자, 이 경영자가 있을 때 자, 이렇게 작업자들이 있다고 치면 별도의 이게 참모가 있어야 됩니다. 참모. 그래서 경영자에게도 안전에 관한 지시를 하고 작업자에게도 안전에 관한 지시를 하는 거야. 그리고 생산을 이렇게 따로 지시하고.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그러니까 경영자는 생산을 먼저 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참모는 안전을 중요시하니까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중간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워. 누구 말을 먼저 들어야 돼?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여기 경영자가 있고요. 경영자, 그리고 이렇게 중간, 이렇게 있을 때 얘도 참모형이야. 참모가 있어. 참모가 있지만 이 참모는요, 경영자와 이렇게 소통을 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경영자가 이에 따라서 하는 게 바로 직계 참모형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안전관리 조직이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별도의 안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박 대리는 어쨌든 참모형이든 직계 참모형이든 참모에 대한 내용이 나왔어. 그런데 얘는 보면 직계형 조직에 해당한다라고 되니까 얘는 없대요. 틀린 보기가 되겠죠. 이거 틀린 보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안전 조치 사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공정에는 작업자가 지정된 순서대로 조작해야만 작동하고 오조작 시에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공제. 1공정.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기능이 있어. 이걸 안전하게 해주는 기능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그래서 그두 가지 한번 볼까요? 첫 번째가 뭐냐면, 풀프루프라는 게 있습니다. 풀프루프. 자, 풀프루프. 풀프루프. 어리석은 행동을 했을 때 막아주는 거야. 막아주는 거. 풀프루프. 어리석은 행동을 했을 때 얘를 프루프. 막아주는 거야. 그럼 어리석은 행동은 누가 하는 거야? 사람이 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얘는 사람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가, 페일 쉐이프가 있습니다. 페일 쉐이프. 자, 페일 쉐이프 같은 경우에는 페일 고장 났을 때 쉐이프 안전하게 해주는 거야. 안전하게 해주는 거야. 그러면 누가 고장 난 거야? 얘는 기계가 고장 난 겁니다. 기계가. 그렇죠. 그래서 얘는 자, 사람이 초점이라면 페일 쉐이프는 기계입니다. 그럼 여기 다시 볼게요. 얘는 순서대로 조작을 해야만 작동하는 거야. 근데 오조작 시에도 그러면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 잘못된 조작을 하는 건 어리석은 행동을 한 거잖아. 그래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거니까 얘는 풀프루프 기능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죠? 이해 가시죠? 풀프루프 기능을 도입했다? 맞는 무게가 되겠죠. 자, 그다음 디귿 볼게요. 이공정의 기계에 설치한 것은

진, 이공정입니다. 포지편 방호 장치에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방호 장치를 알아야만 네. 그럼 어떤 장치인가 볼까요? 작업자의 손이 기계의 위험한 영역으로 딱 들어갔을 때 얘가 손을 쳐내는 장치. 이건 무슨 방호 장치에 해당이 되는가? 그래서 선생님이 여섯 가지 방호 장치 선생님이랑 함께 기계 안전에서 쓰는 특강에서 다뤘지만 우리 친구들 기억을 다시 한번 해보라고 선생님 가지고 왔습니다. 여섯 가지 기계 설비의 방호 장치예요. 그러면 자 이게 어렵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는요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이 거의 그대로 나온다 생각하시면 돼. 크게 왜냐면 이건 기계과 친구들한테 되게 유리할 수 있어. 그래서 유불리를 조금 더 최소화하기 위해서 요거 있는 내용들이 그대로 나온다. 그러면 크게 어렵잖아요. 보세요. 첫 번째가 위치를 제한하는 방호 장치야. 그럼 위치 어느 정도 위치를 제한한다는 거는 안전거리 이상으로 떨어뜨려라. 또는 여기에 중요한 거는 이게 뭐냐? 양손이야. 그래서 양수 조작 장치가 들어가는 거. 요게 좀 중요합니다. 그쵸? 요거 안전거리 이상으로 떨어뜨리는 거는 이게 우리 친구들 알수 있어. 근데 양수 조작 장치 이거는 위치 제한형이에요. 자, 그다음 두 번째. 얘는요, 요 정도 들어가면 접근 거부장치가 있어서, 자, 위험한 영역으로 접근할 때, 손쳐내기 식으로 기계적 작용으로 밀어내는 거야. 밀어내는 거. 자, 접근을 거부하는 거야. 접근 거부형. 접근 거부형입니다. 그럼 아까 선생님이랑 손쳐내기 식이 있었잖아요. 이건 접근 거부형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럼 포집형은 무엇이냐? 포집은 포집. 잡아, 모다. 잡아, 모다. 포집한다는 거야. 이거는 뭐냐면, 자, 연삭기란 말이 나와. 연삭기. 그래서 고속으로 회전하면서 공작물을 깎을 때 어쨌든 이 일부분이 작업자한테 날아올 수 있어. 그 어떤 사고 방지하기 위해서죠? 비례 사고야. 이거에 날아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막는 덮개와 같은 장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얘도 덮개라는 말이 들어가. 그러나 여기에는 연삭기와 같이 들어가야 돼. 연삭기. 아시겠죠? 선생님, 요거 얘기를 하는 거는 요거 때문에 그래. 요거 한번, 요거부터 시작할게. 자, 경량 방호장치는 무엇이냐? 얘도요, 어찌됐든 덮개가 필요해. 회전하는 설비에 덮개를 설치한다. 회전하는 설비에 덮개 설치하는 거야. 위험하잖아. 기계 설비를 차단하는 거야. 울타리를 설치하는 거야. 그래서 차단하고 울타리 설치해. 근데 얘도 회전하는 설비에 덮개야. 근데 얘도 덮개야. 뭔가 회전하고 덮개. 헷갈리시면 안 돼요. 연삭기란 말이 들어가. 비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이거는 포집형 게 잡아서 모으는 거야. 얘는 완전히 격리하는 거야. 격리형 방어장치 아시겠죠? 자, 그다음 얘는 접근 반응형입니다. 접근 반응형은 어쨌든 작업자의 부주의로 인해서 신체 일부분이나 공구가 여기로 들어왔을 때 센서로 감지해서 급정지하고 경보하는 거야. 그죠? 그다음 감지형은 자 이런 식으로 감지하는 겁니다. 어찌됐든 얘가 상하로 움직이는 이런 기계에 우리 손이 들어가는 거랑 제품이 들어가는 거 온도 차이가 있잖아. 그래서 온도 센서라던가 뭐열 감지 이런 거를 통해서 감지하는 거야. 그래서 손이나 신체 일부가 들어갔을 때 얘를 멈추도록 하는 게 감지형이다. 그래서 크게 여섯 가지 방호 장치가 있다. 그런데 우리 제시문에 나와 있는 손 쳐내시기 식으로 기계적 작용에 의해서 밀어내는 거. 이건 바로 접근 거부형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 접근 거부형입니다. 그랬으면 볼까요? 위험한 영역으로 접근할 때 손을 쳐내는 것, 접근 거부에 해당이 되는 거죠. 접근 거부. 근데 포집형이 아니다. 비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연삭기, 회전하는 연삭기의 덮개가 아니기 때문에 얘는 들림 보기가 됩니다. 자, 그다음 리을 볼게요. 박 대리는, 자, 여기 있는 참모는 재해 예방 원칙 중 예방 가능의 원칙을 중심으로 안전 조치를 적용했다. 자, 이거에 대한 사고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예방하기 위해서 한 거잖아. 그래서 예방 가능의 원칙 국어적으로 큰 해석이 다 되죠. 우리 친구들 14번은 리을은 답이 맞습니다. 그래서 니은과 리을의 조합이 몇 번?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2번입니다. 자, 그다음 이제 15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학생 A가 봉사활동 후에 담임선생님과 대화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알수 있는 학생 A에 대한 설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학생 A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볼게요. 여름방학에 노인복지시설에서 봉사활동하고 와서 느낀 점이 많았겠다. 어떤 활동이 가장 좋았니? 했더니 우리 학생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도움을 드렸어요. 시간이 훌쩍 지난 줄도 몰랐고 요즘 진로에 대한 고민이 많아서 직업 성격 검사를 받았습니다라고 됐습니다. 결과는 어땠니? 했더니 제가 예상한 대로 자기는 끈기가 있고 인내심이 강한 성격

그냥 일하고 나왔대요. 자, 그래서 어떤 직업에 관심이 생겼냐더니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직업에 흥미가 생겨서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직업에 흥미가 생겨서 NGO나 사회복지 관련 직무 인터뷰 영상을 찾아봤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것을 깨달았냐 했더니 직원분들과 협업하면서 말하는 방식이나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요 안에서 우리가 보기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기억 볼게요. 자기이해 활동을 수행했다. 어떤 거? 자기이해 요소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적성이라던가 성격, 적성, 성격, 흥미, 그다음, 뭐 가치관, 뭐 이런 것들을 말하잖아요. 자, 요런 것들에 관련된 검사를 하죠. 그럼 나를 이해할 수 있는 요소들이야. 그러면 이런 것들, 직업 성격 검사를 받아서 내가 어떤 성향이 낫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얘는 자기이해 활동을 수행했다. 맞는 보기가 되겠죠. 그 다음, 니은. 성격은 강인형에 해당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어. 끈기가 있고, 인내심이 강한 성향이라고 했어. 이거는 강인형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성격에 관련된 분류를 보면, 뭐, 사고형이냐, 내성형이냐, 순종형이냐, 독립형, 뭐, 사교형, 예술형, 활동형, 강인형,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 친구들. 그죠? 수능 특강에도 있습니다. 자, 인데 끈기가 있고 인내심이 강하다. 이거는 강인형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맞는 보기가 됩니다. 자, 그다음 비긋. 물질적 보상이 큰 직업의 흥미를 보이고 있다. 이 제시문 안에는 물질적 보상에 대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아요. 여긴 이렇게 써 있지. 사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직업. 그러니까 사회적인 의, 그러니까 사회 역할, 사회적 역할 뭐 이런 거에 더 기여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나타나 있지 않아서 들린 보기입니다. 자, 그다음 리을 볼게요. 직업 기초 능력 중 정보 능력의 중요성을 깨달았다고 돼 있는데, 협업하면서 말하는 방식이나 태도가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거는 정보 능력이 아니죠. 자, 우리 직업 기초 능력 10가지 있잖아요. 그중에서 얘는 대인 관계 능력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틀린 보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15번은 격과 니은의 조합인 몇 번?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번. 자, 그다음 이제 16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16번. 자, 다음 땡땡 공장 품질 혁신 회의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게 되는 대로 고른 것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대표이사가 지난달부터 도포 공정의 불량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목표는 공정 오차를 줄이는 것입니다. 했더니 품질 1팀장이 정의 측정 분석 개선 무엇의 단계별 활동을 추진해서 불량품을 자, 100만 개 중에 서너 개 이하로 줄이는 품질 혁신을 달성하겠습니다. 이거 뭐야? 6시그마. 6시그마죠. 6시그마 활동. 그러니까 시그마의 척도를 활용하는 거야. 단위당 결함수를 우리는 시그마 척도라고 합니다. 통계적인 측정 단위를 활용하는 거야. 어느 정도인 거냐? 자, 100만 개를 생산을 하면 100만 개야. 100만 개. 그랬을 때 불량품이 3개에서 4개 이하, 그러니까 서너 개, 이거 이하, 이하라는 거는 100만 개의 3개, 4개 이하는 거의 정말 얘 같은 경우는 결점이 없다는 내용입니다. 거의 결점이 없어. 무결점 운동 중에 하나죠. 자, 그래서 우리가 ppm으로 따지면 3.4 ppm. 자, ppm. 이 ppm, 이런 식으로 시그마 척도를 활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요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선생님이 요 수치도 외우라고 했어. 100만 개 중에 3.4 또는 3.4 ppm, 서너 개. 이 기준까지 시험 문제 나와요. 그리고 이 단계, 정의 측정 분석 개선 통제에 관련된 게 나옵니다. 통제. 그쵸? 자, 그다음. 품질 이 팀장 볼게요. 작업자들이 자발적으로 생산 현장에서 품질의 문제점을 찾아서 개선하려는 사내 소모임 활동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뭐야? 얘는 품질 분임조 활동에 해당이 되는 거죠. 품질 분임조 활동. 자, 그다음 인사팀장. 사내 소모임 활동 중 우수 사례 개발 시 포상 제도를 통해서 직원들의 새로운 아이디어 발굴을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디어 중에서 뭐가 나오는 거야? 창의력이 나오는 거야. 창의력을 개발하는 거죠. 자, 그럼 볼게요. 기억. 통계 단계에 해당한다. 통계가 아니라, 자, 통제야. 이거를 우리 친구들 잘못 그냥 통제로 읽어버리면 이게 틀리겠네. 그죠? 틀린 보게가 되겠죠. 자, 통제입니다. 통계가 아니라. 그 다음, 니은.
품질 1팀장은 식스시그마 활동을 추진하라고 한다. 맞는 보기가 되겠죠. 그 다음 디귿. 품질 2팀장은 품질 분임조 활동을 지원하라고 한다. 얘도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리을 볼게요. 인사관리 원

원칙 중에서 창의력 개발의 원칙을 적용하고자 한다. 맞죠? 창의력 개발의 원칙. 맞는 보기 니은, 디귿, 리을의 조합이 몇 번? 5번이 답이 되겠네요. 5번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17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17번. 자, 다음은 땡땡 전기기기의 사용에 대한 회의록의 일부이다. 이를 통해 알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 수 있는 대로 고른 것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볼게요. A 전문가 견해를 봤더니 일반 주택용 분전반이 설치되기 어려운 협소한 장소에 땡땡 전기기기를 설치하면 사용하기 쉽고 원가도 절감되어 사용에 긍정적인 입장입니다. 라고 다 있어요. 자, 그 다음 KSC 요거를 준수하고 있고 KC 인증을 받은 제품이라 안전하다. 자, 그 다음 B 전문가 견해 볼게요. 역 접속 차단기가 고장나서 다른 제품으로 교체할 때 일반 누전 차단기를 장착하면 과전류가 전선에 계속 흘러 전선의 온도가 높아지면 화재가 발생한 사례가 있을 만큼 위험하다. 전선의 온도가 높아지면서 이게 전류가 계속 흐르는 거야. 그리고 이걸 뭐죠? 과열이죠, 과열. 과열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쵸? 과열, 과전류에 대해서. 자, 그랬을 때 이제 기억 보도록 할게요. A 전문가는 한국 산업표준 대분류 상에 전기에 해당하는 표준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됐는데, 한국 산업표준이야. 그쵸? 산업표준에 한국 산업표준 요거 KS. KS 중에서 우리가 요거 많이 나오잖아. A는 일반에 해당이 되고요. KSB는 기계에 해당이 된다. KSC는 전기 전자에 해당이 된다. KSD는 금속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이거는 전기 전자 부분이야. 그쵸? 전기 전자 부분. 그래서 여기 전기에 해당이 되는 부분. KSC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쵸? 근데 이거 많이 나와요. KSC냐, KSD냐, 이런 것들. 그래서 얘는 전기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맞는 보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 B 전문가의 견해에 나타난 화재 유형의 구분색은 B 전문가를 보면 이런 과열에 의해서 얘 같은 경우는 사고가, 아니, 그러니까 화재가 일어날 수 있어. 그럼 전기 화재에 해당이 되는 거죠. 전기 화재. 전기 화재. 자, 그럼 이제 화재 구분을 우리가 알수 있어야 돼. 자, 화재 구분 한번 볼게요. 화재 같은 경우는 또 다시, 이건 A급 화재가 있어. A급 화재, B급 화재, C급, D급, E급. 이렇게 있어요. 아까 선생님이 또 이거랑 비슷한 게 있어. 외우는데, KSC, 전기. KSD 금속이라고 했어. 얘도 마찬가지다. C와 D에 관련된 거 한번 볼게요. A는 얘는 일반 화재랍니다. 일반 화재. 그러니까 종이, 플라스틱 이런 것들이 타는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연물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B급은 얘는요 유류 화재예요. 유류 화재. 자, 그다음 C급은 전기 화재에 해당이 됩니다. 전기 화재. D급은 금속 화재야. 자, 선생님이 아까 KSC, KSD, 전기, 금속, 이것도 비슷하죠? 우리 친구들. 자, 그 다음, E급은 가스 화재. 그래서, 규모에 따라서 B급으로도 분류한다. 그럼 이제 우리가 색을 봐야 됩니다. 색. 색을 볼게요. 얘는요, 종이가 탄다. 그래서 얘의 구분색은 종이는 보통 우리가 무슨 색이야? 흰색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백색으로 우리가 구분을 합니다. 백색. B급은 유류 화재입니다. 자, 유류 같은 경우는 누렇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는요, 황색입니다. 황색. 자, 얘는 전기 화재야. 전기 화재 같은 경우는 정색으로 분류를 해서 정색. 구분색이 이렇게 되어 있다. 금속은, 금속 화재는 색이 없다. 자, 얘는 규모에 따라서 요걸로도 한다고 했으니까, 비급 얘는 황색에 해당이 된다. 자, 그러면, 자, B 전문가는 전기 화재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전기 화재에 관련된 내용, 자, 이거잖아. 청색에 관련된 거야. 그런데 여기 볼까요? 구분색은 황색이다. B급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D. 자, 얘는 뭐다? 정색이다. 청색. 자, 그래서 얘는 틀린 보기가 됩니다. 그쵸? 자, 그 다음. B 전문가는 단락으로 인한 화재 발생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락으로 인한. 자, 그럼 이거 봐야 돼. 이 단락이 뭐냐면 이거의 또 다른 용어로 우리 이렇게도 얘기해. 합선. 기억나죠? 우리 친구들 합선. 합선은 자, 노후화된 선, 두 선이 겹쳐서 이 전선을 감싸고 있는 이 피복이 노후화돼서 벗겨지면 이 안에 있는 전기선, 구리선과 구리선이 맞다면 이게 합선이 돼. 이러면서 화재가 발생해. 이거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얘는 과열에 대한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들린 보기가 되겠죠. 그쵸? 자, 그다음 볼게요. 리을. 땡땡 전기 기기는 안전, 보건, 환경, 품질 등 분야별 인증 마크를 통합 운영하는 인증을 획득하였다. 이게 뭐야? 이거 통합 운영하는 거야. 예전에는 13개의 마크가 있었어. 그 마크가

어떤 제품을 하나 만들면 그거를 이제 안전한지 이게 뭔가 인증을 통과해야 우리 소비자들이 정말 안전하게 이거를 사용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게 13개 막. 근데 얘 너무 복잡해. 이거 인증을 하나하나 받는데 걸리는 시간이라든가 비용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얘를 하나로 통합한 게 보다 KC 인증이야. KC 인증. 옛날에는 뭐 안, 검, 뭐 KPS 뭐 이런 인증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KC. 그럼 KC 인증을 받은 제품이라 안전하다? 맞는 무게가 되겠죠. 그래서 기억과 리을의 조합인 몇 번?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2번. 이런 식으로 17번은 2번입니다. 자, 그럼 이제 18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18번. 자, 다음은 AI 환경 모니터링 시스템 분석 보고서 중 일부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게 세는 대로 고른 것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AI 환경 모니터링 시스템 분석 보고서에 보면 얘는 작성 주체가 환경 감시에 의한 시스템이고 수질 분석을 이렇게 쫙 했어. 그러면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 사실 요거야, 요거. 요거. 예. 요것들. 요것들을 알면 우리가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DO라는 거는 무엇이냐? 자, DO. DO. DO가 뭔지를 알아야 돼. 얘는 물속에 녹아 있는 용존 산소량에 해당이 되죠. 용존 산소량. 요것만 알아도 우리 친구들 풀수 있다. 자, 그다음 BOD. 자, 얘 같은 경우 얘는요. 생물학적 바이오잖아. 생물학적 산소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이야. 그래서 우리 친구들 잘 보세요. 용존 산소량이랑은 이제 DO가 많으면 산소가 물속에 녹아 있는 산소가 많다는 거는 오염된 물이 아니라 맑은 물이라는 얘기야. 그쵸? 자, 근데 이거는 좀 다른 개념이다. 산소를 요구하는 거야. 누가? 미생물이. 미생물이 맑은 물을 만드는데 필요한 산소를 요구하는 거야. 그래서 오염된 물일수록 미생물들이 산소 필요해, 필요해, 필요해 더 커지겠죠. 그래서 얘가 값이 크면 클수록 오염된 물이다. 이해하시죠? 자, 그다음 이번에는 COD야. 자, 얘는요. 화학적 산소 요구량이야. 그러니까 맑은 물을 필요로 하는데 필요한 산소의 요구량이다. 그래서 맑은 물을 만들면 우리가 산소가 많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산소의 요구량이다. 이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여기 있는 pH는 수소 이온 농도야, 수소 이온 농도. 그래서 우리가 1부터 14까지 이렇게 봤을 때 7, 이 정도는 우리가 pH 중성이라고 하고요. 그죠? 이쪽은 어떻게? 산성. 가깝잖아, 산성에. 그쵸? 그래서 수치가 낮을수록 산성도가 높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요걸 알면 우리가 이걸 풀수 있어. 기억 볼까요? 기억. 기억 한번 볼게요. 용존 산소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럼 용존 산소량이라는 거는 DO야. 그럼 DO 볼까요? 이 DO는 이 점점 3월, 4월, 5월인데, 자, DO 같은 경우는 꾸준히 어때요? 감소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틀린 무기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거는, 꾸준히 증가한 거는 빡 여기 이걸로 봤을 때 얘네 BOD와 COD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다음 수질의 산성도는 3월보다 5월이 높다. 그럼 산성도는 pH야. pH 값을 봐야 됩니다. pH 값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중성보다 7보다 더 높은 거고, 예, 했을 때 얘가 산성도가 더 높은 거죠. 수치가 낮을수록 산성도가 더 높다. 이해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어때요? 맞는 보기가 되겠죠. 자, 그다음 뒤에 볼게요. 4월 평균 값부터 기준치를 초과한 물질은 이랬어. 그러면 이 중금속이 인체에 계속해서 쌓였을 때 생길 수 있는 병이 있어. 그래서 카디움이라는 거는 어떠한 질병이 생길 수 있느냐? 이타이 병이 생길 수 있다. 이게 일본 말로 이타이가 아프다, 아프답니다. 카디움입니다. 자, 그럼 수은 같은 경우는 어떤 병? 미나마타. 미나마타병에 걸릴 수 있다라는 거. 이거는 자주 나오는 거야. 자, 그러면 4월 평균값으로도 기준치를 초과한 물질. 그럼 평균값 기준치가 이렇게 해서 이거를 초과한 거. 그럼 4월 볼까요? 4월은 이렇게 됩니다. 0.005 이하인데 얘는 초과했네. 얘는 0.002 이하인데 얘는 이 기준에 적합하네. 초과한 건 요거네. 그러면 카디움이네. 카디움은 이타이병에 걸린다. 자, 근데 얘는 미나마타병의 원인 물질에 해당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18번은 니은만 답이
되겠네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수질 오염에 관련된 거는 여기 있는

이거에 대한 것들 이해를 하고, 그리고 대부분 나오는 거 수주료면 이게 다야. BO, BOD, COD, PH, 요거. 그 다음 카드면 수용까지. 이것만 기억하시면 수주료면 충분히 우리 친구들, 우리 공업인들은 다 맞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19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19번입니다. 자, 다음 환경오염 사고 보고 문서를 통해 알수 있는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옳은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볼게요. 환경오염 사고 보고입니다. 사건 개요를 볼게요. 땡땡 기업의 폐수처리 시설에 설치된 황산 저장 탱크가 터지면서 폐수처리용 황산이 누출되어 인근 하천으로 유입됨. 어디에서? 폐수처리 시설에 설치된 이 황산 저장 탱크가 터지면서 얘가 누출된 거야. 그쵸? 얘가 어느 지점에서 황산이 누출됐는지 정확하게 나와 있어. 그래서 오염원 자체는 뭐다? 이 점이 정확하게 있기 때문에 점 오염원이다. 이거 문제가 나오잖아. 왜냐하면 이거 보세요. 얘가 이제 특정 지역을 어딘지 몰라. 그랬을 때는 B점, 안일 B자를 써서 B점이고요. 어딘지 명확하게 오염물질이 어디에서 나타나 있어. 그럼 이거는 점 오염원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다음 당시 작업자 한 명이 보호구 착용이라는 산업안전보건 표준을 무시한 채 작업을 수행하다가 화학물질에 누출돼서 경상을 입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고 이후 환경오염 조사 결과 주요 수질 오염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고 황산 이용농도, 수소 이용농도 나왔습니다. 자, 그랬을 때 기억 볼게요. 누출된 물질은 뭐죠? 황산이야. 황산은 부식성 물질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얘 같은 경우는 금속을 쉽게 부식시키는 거야. 황산이라던가 여러 가지가 있을지, 암모니아, 과산화수소 이런 것들 부식성 물질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인체에 접촉이 되면 상해를 입어요. 화상이라던가 이런 것들 입어. 부식성 물질, 금속도 우리가 부식시키는데 얘가 부식시키는데 당연히 인간에게 굉장히 유해하죠. 그죠? 자, 맞는 보기. 이해 볼게요. 자, 사고의 결과 아닌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에 해당한다. 자, 그럼 중대재해는 우리가 이거 알아야 돼. 자, 한 명이 뭐죠? 사망하거나 한 명이, 자, 그다음 두명 이상이, 그러니까 한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두명 이상이 3주 아니고요. 3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 자, 그다음 10명 이상이 다치는 경우, 이거를 우리가 중대재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숫자로 공부하자, 얘들아. 1, 2, 3, 10 이거 공부하라고 했습니다. 그쵸? 근데 자, 보세요. 한 명이 이렇게 경상을 입은 거야. 한 명이 사망한 게 아니기 때문에 얘는 중대재해가 아니다. 그쵸? 자, 그 다음, 디귿 볼게요. 오염물질은 배출 지점에 따라 분류하면 점 오염원에 해당한다. 점 오염원 맞죠?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리을. 작업자가 무시한 산업안전보건 표지는 경고 표지에 해당한다라고 됐는데, 자, 산업안전보건 표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서 먼저 얘기를 해주면 경고 표지, 나타나 있는 경고 표지가 있고요. 자, 그리고 금지 표지가 있어. 산업안전보건 표지. 그리고 보호구를 착용하라고 하는 지시 표지가 있습니다. 지시. 그다음 마지막으로 안내 표지가 있어. 이네 가지 표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여기 한번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안전보건 표지는 크게 금지, 어디 들어가지 마 하는 금지 표지, 그다음 경고 표지. 위험물질이 여기 있다라는 이 경고 표지가 있고요. 그다음 보호구를 착용해라 하는 지시 표지, 그다음 안내. 안내 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이게 이 분류에 들어가는 것만 나왔는데, 작년 수능에 정말 이런 것들이 그대로 나왔어. 이렇게 낙하물 경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 친구들 그림을 보면서 이런 것까지 같이 공부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한번 나오면 앞으로 계속 나옵니다. 우리 친구들 그래서 이거 같이 보셔라. 수능 특강에서도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찌됐든 여기에서는 보호구를 착용하라는, 보호구 착용이 어떤 거냐, 이런 보호구를 착용해라 하는 지시 표지에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경고가 아니라 지시다. 그래서 얘는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9번은 기역과 디귿의 조합인 2번이 답이 되는 거죠. 2번입니다. 자, 그다음 20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땡땡 기업의 공정 개선 사례를 통해 알수 있는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땡땡 기업은 소형 전기차 조립 공정에 수직 관절형 로봇을 도입해서 개선 후 작업 시간이 단축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소형 전기차 조립

있어요. C는. 그래서 C는 B가 완료 후에. 그래서 여기에서 할 수가 있는 거죠. C는, 자, B가 완료 후에 4분입니다. 얘 같은 경우는 4분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얘는요, D 공정은 C 완료 후에 1분 후 시작이라고 됐습니다. 그럼 여기 1분을 잠깐 쉬어야 돼. 1분, 여기 있는 1분을 쉬고, 그리고 나서, 자, 4분, C 공정이 완료 후에 1분을 쉰 다음에, 그런 다음에 D 공정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D 공정은 3분에 해당이 됩니다. 3분, D 공정, 3분. 자, 그 다음, 이 공정은 A와 D가 모두 완료 후에 시작되는 거여서, 어쨌든 A가 여기에 완료됐으니까, 여기에서 이 공정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이 공정은 4분에 해당이 된다, 4분. 4분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총 걸리는 시간을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자, 여기 보면, B 공정, 요것만 계산을 했잖아. A 공정은 어쨌든 요 전에 끝나니까, 그죠? 3분, 4분, 더하기, 여기 있는 쉬는 거, 1분. 그리고, 더하기, 여기, D 공정 3분, 4분. 그래서 총 15분에 걸리죠. 자, 그런데 계산 후를 봤더니, 계산 후는, 자, 계산 후는 다 똑같아. 계산 후 같은 경우는 2분, 여기는 똑같아. 얘 똑같아. 얘 똑같아. 얘도 똑같고, 근데 요것만 좀 달라졌죠. C 공정만 달라진 거네. 자, 그럼 C 공정이 달라졌어. 얘가, 그럼 C 공정만 달라진 거, 얘가 2분으로 이렇게 단축이 됐어. 그러면 그냥 요것만, 얘만 2분으로 더하면 되잖아. 2분. 선생님, 색깔을 좀 다른 거 해볼게요. 자, 계산 후는 2분이 됩니다. 그래서 계산 후 3분. 자, 그 다음, 얘는 C공정이니까 C공정이 4분에서 2분으로 갔습니다. 쉬는 거 1분 똑같고, 3분 똑같고, 4분. 그러면 2분이 단축됐으니까 13분에 해당이 되겠죠. 계산 후는. 계산 후는. 그쵸? 그럼 이제 볼까요? 계산 후, 조립에 걸리는 최소 시간, 계산 후야. 그렇기 때문에 15분이다. 얘 어때요? 틀린 보기가 되겠죠? 틀린 보기. 그쵸? 자, 그 다음 또 볼게요. 그 다음. 자, 도입한 로봇은 6축. 그러니까 6개의 축 기능을 보유해서 모든 방향을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작업이 가능하다. 이거 수직 관절형이잖아. 그래서 좌표 형태별 분류에 따라서 선생님이 또 잠깐 가지고 왔습니다. 자, 우리 1강 아까 이제, 1강에서 선생님이 한번더 했어. 자, 직각 좌표형이라는 게 있고, 좌표 형태별 분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세 개의 축이 직각입니다. 자, 그 다음, 얘는 원통 좌표형이에요. 원통 좌표형. 그래서 하나의 회전축이 들어가고, 두 개의 직선축이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극좌표형은 두 개의 회전축에 이제 직선축 하나가 더 있는 거고, 자, 그 다음, 수직 관절형은 여섯 개의 회전축이 들어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관절처럼, 우리 사람의 팔처럼, 이게 산업용 로봇이 사람의 팔 모양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수직 관절형 로봇에 해당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 여섯 개의 축이 있다? 수직 관절형. 맞는 거죠? 얘기를 보유해서 모든 방향을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작업이 가능하다? 이거 어때요? 맞는 보기가 해당이 되겠죠? 자, 그다음 D급 볼게요. 땡땡 기업이 조립 중인 자동차가 뭐예요? 소형? 전기차에서, 전기차. 전기차는 어찌됐든 얘는요, 운행 과정에서 탄소 배출이 내연기관 자동차에 비해서 적다. 이거 뭐, 그냥 구조적으로 다 해석이 가능하죠. 그죠? 전기 자동차냐? 내연기관 자동차냐? 또는 하이브리드 자동차냐? 우리도 이것도 하셔야 됩니다. 하이브리드는 두개 이상을 조합한 거예요. 내연기관과 전기를 같이, 전기 동력을 하는 거. 그죠? 근데 여기는 전기 자동차, 어쨌든 내연기관이 자동차에 비해서 적죠. 자, 그래서 얘는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번은 니은과 디귿의 조합인 4번이 답이 되겠네요. 여기까지 해서 선생님이랑 실전 모의고사 1회 1강에서는 1번부터 10번까지, 요번 두 번째 강의에서는 11번부터 20번까지 문제를 다 이렇게 풀어봤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 모의고사가 사실 처음 접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소중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를 정말, 정말 소중하게 다루면서 내가 풀어보는 이런 연습을 꼭 하셔야 됩니다. 본인이 푸셔야 돼요. 선생님 강의만 들으면 절대 안 된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고생 많이 하셨고요. 선생님이랑 함께 또 실전 모의고사 2강, 2회를 풀어주는 3강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세상에 빛이 될 여러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개헌급 하나 정준경입니다.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2회차 모의고사의 두 번째 해설 강의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 1번부터 11번까지 함께 살펴봤고요. 이번 시간 이제 12번부터 객관식 고난도 문항들이 시작됩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도 우리 문항 번호와 난이도가 완전히 비례하진 않아서 난이도가 좀 들쑥날쑥한 느낌들이 있었어요. 자, 이번 시간에 함께할 문제 12번부터 시작인데요. 12번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뒤쪽에 12번 가볍게 해결하고 13번부터 훅 어려워진 느낌, 12번 해결하고 13, 14 어려워졌다가 15는 또 쉬운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앞에 문제 막힌다고 해서 너무 겁먹지 말고요. 뒤에 얼마든지 풀어낼 수 있는 문제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 그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12번 살펴봅니다. 많이 보던 패턴이에요. 무섭진 않죠? 지난 6월, 9월 수능까지 기억 랜드 참고지 문항이 점의 운동에서 출제가 되었었잖아요. 그 출제 경향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계산 과정도 굉장히 간단하고요. 시각 t가 0일 때 원점을 출발해서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두점 PQ가 있습니다. 수직선이 있고요. 점 PQ가 여기 위로 움직이고 있어요. 자, 원점에서 출발해서 노란색 점 위에다 표시해 볼까요? P라고 하고요. 연두색 점 아래다가 한번 표현해 볼게요. Q라고 합니다. 근데 속도 함수가 주어져 있잖아요. V1t, V2t 이렇게. Y축, T축 그려봅시다. 점피는 어떻게 움직여요? V1t, E-t입니다. 여기 2에서부터 쭉 내려와요. 얘가 V1t, E-t고요. 점피의 운동을 나타내고 있어요. 이번엔 V2t. V2t 원점에서 한번 만나고, 그리고 2에서 뚫고 지나가는 이런 2차 함수입니다. 얘가 V2t, 3t, t-2, 점 q의 운동이에요. 자, 그럼 이제 해석을 해봅시다. 지금 점피 노란색이에요. 얘는 처음엔 속도가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플러스죠. 오른쪽으로 갑니다. 얼마만큼? 이 넓이만큼. 그리고 이제 왼쪽으로 쭉 가는 거죠. 점피 오른쪽으로 갑니다. S1까지 가요. 맞지? S1까지 가고 나서 여기 길이라고 할까요? 길이가 S1. 언제? T가 2일 때. 그리고 이제 왼쪽으로 쭉 가죠. 요런 운동이야. 점 Q는 어때요? 점 Q는 왼쪽으로 처음에 갑니다. 속도가 음수니까. 왼쪽으로 S2만큼 가요. 점P는 오른쪽으로 S1만큼 갔다면, 점Q는 왼쪽으로 S2만큼 가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오른쪽으로 쭉 가는 이런 운동이죠. 그러니까 느껴져요? 처음에는 같이 출발하는 거야. 점P는 오른쪽으로 하고, 점Q는 왼쪽으로 합니다. 점점점점점점점점 멀어져요. 스톱! 언제? T가 2일 때. 그리고 나면 서로를 향해서 다가옵니다. 만나겠죠? 만나겠죠? 크로스. 쫙 계속 지나가는 거예요, 이제. 끝났어요. 이게 이 문제의 전부입니다. 시작. 기억. T는 1일 때점 PQ가 움직이는 방향은 서로 반대다. 속도의 부호가 반대니까요. V1, T가 1일 때.

V, 2, 1, T가 1일 때, 그때 속도의 부호가 속도의 부호가 반대입니다. 점 P는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었고요. 점 Q는 왼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요. Yes. 맞죠? 니은 0과 2 사이에서 두 사이의 거리의 최대값을 묻고 있어요. 니은 원래는 이 문제가 이것만으로 단독적으로 고난도 문항에서도 출제될 수 있는 소재입니다. 두점 사이의 거리의 최대값이라고 하면 절대값 PQ, 다시 3분 PQ의 길인데 얘는 뭐야? 그러면 점 P의 위치 함수 X1T, 점 Q의 위치 함수 X2T, 여기에 절대값을 빵 취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에 들어있는 애 얘가 3차 함수로 나타나는데 FT라고 하면 FT는 3차 함수입니다. 그래서 3차 함수의 그래프를 가지고 해석하는 고난도 문항 글도 있어요. 하지만 니은은 절대 그런 어려운 과정이 아닙니다. 뭐야? 처음에 같이 출발한다며. 근데 반대 방향으로 간다며. 점점점점 멀어지다가 스톱! 이때가 공교롭게 언제야? 설계되어 있는 거죠. T가 2일 때. 멀어지다가 그다음부터 가까워지잖아. 그러니까 가장 멀어질 때는 T가 2일 때입니다. 아, T가 2일 때둘 사이의 거리를 구해보라는 거구나. 이건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위치 함수 가지고 구하시면 돼요. 아니면 넓이를 가지고 구하셔도 돼요. 뭐라고? 위치 함수 X1T는 원점에서 출발하잖아요. 얘는 2T 마이너스 2분의 1T 제곱이고요. 위치 함수 X2T는 얘는 T의 세제곱 마이너스 3T 제곱입니다. 그러니까 T에 2를 넣어봐요. X12는 얘는 4 빼기 2에서 2가 되고요. X22는 얘는 뭐야? 8 빼기 4에서 마이너스 다시 8 빼기 12에서 마이너스 4가 되죠.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아 여기 2구나. 왼쪽으로 가서 여기가 마이너스 4구나. 그러니까 둘 사이의 거리의 최댓값 6 되는 것? 예스! 니은도 맞네요. 선생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나요? 이 S1 같은 경우에는 얘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높이 점 P가 오른쪽으로 움직인 거리가 2야. 맞지? S2 이거 넓이 구하는 공식 쓸게요. 6분의 3 곱하기 2의 세제곱 하니까 4 됐습니다. 6분의 최고차항 2차 한계수 의 크기 곱하기 간격의 세제곱 하니까 4 나왔지. 점 Q가 왼쪽 방향으로 움직인 거리가 4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위치 함수를 가지고 위치들을 구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넓이를 가지고 움직인 거리를 구해 주셔도 되고요. 넓이는 움직인 거리를 이야기하는 거야. 방향은 속도의 부호를 보셔야 돼요. 오케이. 자, 이제 마지막 디귿으로 갑니다. 디귿. T는 0에서 T는 3까지 점 P가 움직인 거리라고 했잖아요. 점 P가 움직인 거리. 아, 얘는 첫 번째 방법.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인테그랄 0부터 3까지 점 Q는 누구야? 절대값 V2, TDT. 이거 계산하는 거야. 이게 움직인 거리. 혹은 두 번째 생각은? 그럼 넓이를 구하는 거잖아. 넓이를 구하는 공식? 좋아. 그렇게 해도 되고요. 아니면 이게 위치 함수. X, 2, 2. 2일 때 위치를 알잖아. 그러면 X, 2, 3. 3일 때 위치. 점 Q에 2일 때의 위치랑 3일 때의 위치만 알면 돼요. 왜? 처음에 왼쪽으로 가다가 스톱.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2일 때의 위치가 이미 마이너스 4인 거 알지? 3일 때의 위치가 땅땅 넣었더니 빵! 와우! 아, 연두색. 얘가 t가 3일 때 원점에 있네. 그러니까 갔다가 다시 돌아오다가 원점을 지나치는 바로 이 순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왼쪽으로 4만큼, 오른쪽으로 4만큼 위치의 변화량은 얼마? 0. 움직인 거리는 얼마? 8. 지금 이 문제 하나 가지고 우리 그냥 여러 가지 상황들 계속 문제들 바라보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고하고 있는 거예요. 자, 디귿 정답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세 번째 방법.

우리가 2차 함수에서 넓이 관계 아나요? 이건 무슨 말이야? 지금 비율 2차 함수에서 여기가 2대 1이 되면 딱 잘랐을 때이 넓이가 서로 같다 이런 거잖아. 아, 그치. 그러니까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절대값 v2tdt 넓이 얘나 인테그랄 2부터 3까지 절대값 v2tdt 이 넓이가 둘다 S2로 같다는 거야. S2 이 계산 딸깍 하면 얘가 이제 4라는 거죠. 왼쪽으로 4만큼 움직였어요. 오른쪽으로 4만큼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위치의 변화량은 제로야. 움직인 거리는 8이야. 디귿도 맞고 정답 기역 니은 디귿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12번 함께 했습니다. 간단한 문제였고요. 13번으로 가시죠. 13번 어렵다고 느낀 친구들 많았을 거예요. 문제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고요. 사실 저는 이 문제를 풀면서 아, 이거 학생들이 어려워하겠다. 왜냐면 그래프를 바라보는 눈이 좀 부족한 부분 친구들이 많으니까. 근데 이 그래프를 바라보는 눈만 있으면 굉장히 간단한 문제입니다. 저는 이 문제 푸는데 1분 정도밖에 안 걸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기출 문제 중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종종 있거든요. 지수 함수의 그래프를 평행이동하시오? 근데 그게 만만치 않다는 거야. 그럼 그 상황에서 어떤 사고 과정을 나는 가져야 할까? 같이 생각. 우선 자연수행에 대하여 함수 f(x)가 있어요. 얘는 정체가 뭐야? 그러면 스텝 1. 원래는 지수 함수의 기본형 y는 2x제곱 이런 애들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근데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을 했더니 얘가 바로 fx가 된 거죠. fx는 2의 x-n제곱 빼기 1이야. 우선 그려볼까요? 그럼 얘를 그리면 이런 모습이 되겠죠. 점근선 y는 -1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증가하는 지수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야 되잖아요. 선생님, n의 값이 변하면 그래프의 개형이 변하잖아요. 맞아. 근데 대략적인 느낌들만 알면 되는 거지. 그리고 대략적인 느낌이라는 건뭐 절편 정도에 대한 생각들. 결국 y는 -1에서 쭉 커지는데 얘가 원점보다 위를 지날지 아래를 지날지에 대한 그런 정도의 생각들. 그럼 만약에 n이 지금 x에 0 넣어봐. 그럼 2의 -n제곱이잖아요. n이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n이 만약에 1이야, 2야, 3이야, 뭐 이런 생각들 해볼 수 있겠지. 결국에는 앞에 있는 애가 1보다 커요, 작아요? 작죠?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아래를 지나면서 쫙, 그 느낌만. 얘가 y는 fx야. 근데 직선 y는 x가 등장을 합니다. 아, 대칭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라는 거군요. 그래서 대칭이동을 해요. 그러면 점근선이 x는 마이너스 1이 되면서 로그 함수의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짜잔. 요런 느낌으로 얘가 y는 gx 그렸어요. 대략적인 관계, 그림만 생각을 하라는 거니까. 근데 생각을 해봐. 그러면 이 둘러싸인 도형의 내부 또는 그 경계래. 내부 또는 그 경계. 지금 이 문제는 딱 보더라도 이 격자점에 대한 이야기죠. 격자점. 근데 내부가 대칭성이 있어요. 누구에 대하여? 직선 y는 x에 대하여 이런 거지. 그럼 결국에 이 문제에서 격자점의 개수라는 건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을까요? 자, 1번 영역 있어요. 여기에 1번 영역. 그리고 2번 영역 있어요. 그리고 직선 y는 x라는 애가 내부에 있습니다. 자, 1번에서는 위에 주황색 경계를 포함하고 있고요. 2번 영역은 노란색 경계를 포함하고 있고요. 직선은 따로 떼서 직선 위에 있는 애는 3번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여기 1번과 2번은 대칭성이 있잖아요. 1번에 만약에 점 i,j라는 애가 있다고 치면 그러면 2번 영역엔 누가 있을까? 대칭이동하면 점 여기에 j,i가 있겠지. 그러니까 격자점의 개수는 얘는 1번 영역에 있는 개수 그 다음에 2번 영역에 있는 개수. 그냥 이렇게만 쓸까요? 그냥 1번 영역의 개수, 2번 영역의 개수, 3번 영역의 개수. 이렇게 갈 텐데. 1번 영역과 2번 영역의 개수가 똑같으니 얘는 두 배의 1번 영역, 여기에 이제 3번 영역. 이렇게 될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3번 영역이라는 건 누구예요? 얘는 직선 y는 x 위에 있는 격자점이야. 근데 문제는 뭐예요? 격자점의 개수가 짜잔! 짝수계래. 짝수계. 근데 1번에는 몇 개가 있는지 몰라도 2배하는 순간 이건 무조건 오케이. 이거 개수 될 필요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전형적인 격자점 개수 문제랑은 조금 결이 달라요. 이 문제 훨씬 깔끔하죠. 나는 뭐만 하면 돼요? 직선 y는 x 위에 있는 격자점의 개수가 몇 개면 된다? 짝수 개면 된다? 이게 첫 번째 내가 도달해야 되는 결론입니다. 맞지? 여기까지 괜찮죠? 그러니까 지수함수의 그래프로 잘라요. 이 그래프로 잘라서 생긴 누구? 직선 y는 x 위에 있는 격자점의 개수가 얘가 짝수계여야 합니다. 이거지. 좋아요. 그럼 이게 첫 번째 단계 스텝 1이었어요. 제가 짝수계 있어야 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계로 가요. 스텝 2. 그럼 이제 fx, gx 그래프. 나 gx 필요 없다 이거야. y는 fx랑 y는 x 가지고 놀 거라는 거죠. y는 fx와 y는 x를 가지고 놀 건데 y는 x는 너무나 간단하잖아. 그치? 그럼 얘는 간단한데 뭐가 문제야? 위에 있는 얘가 복잡하다는 거지. 선생님, 지금 y는 2의 x-n제곱 빼기 1이라는 애가 있어요. 얘랑 y는 x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이걸 생각하려고 하면 y는 x는 쉬운데 위에 있는 얘가 지저분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y는 2의 x제곱 빼기 1을 먼저 생각을 하고 얘를 평행이동해서 y는 2의 x제곱 x 빼기 n제곱 빼기 1로 가져오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걸 생각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 그래서 여기에 포인트. 기출조회도 이런 애들이 있다고 했어요.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원래 얘는 y는 2의 x제곱이라는 애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한 거야?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을 한 거야. 그럼 여기에서의 관계를 생각하기가 좀 지저분하면 오른쪽에서의 관계로 오는 것은 어떨까? 이런 거야. 어떻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갑니까? x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n만큼, y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플러스 1만큼 다시 평행이동 시키면 되지. 그러면 직선이 변합니다. 요렇게. 왼쪽에서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평행이동하는 게 쉬울까? 오른쪽에서 직선을 평행이동하는 게 쉬울까? 당연히 두 번째겠죠. 그래서 이걸 이제 첫 번째 방법으로 가져갑니다. 이런 사고를 할 수 있다면 굿! 너무 좋다. 그러면 계산이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1분 안에 풀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이 오고 나면 이제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봐요. 이걸 그리는 건 어려움이 없잖아요. 여기 1일 때, 2일 때, 3일 때. 마찬가지로 1, 2, 3, 4, 5, 6, 7, 8. 자, 지수함수 가자. 지수함수의 그래프 쭉쭉쭉쭉쭉쭉 여기 0,1 지나고요. 그리고 1,2 지나고요. 2,4 지납니다. 3,8 지나요. 1, 2, 3, 4. 에이. 1,2, 2,4, 5, 6, 7, 8, 3,8 까지. 자, 지수함수의 그래프가 짠짠짠짠짠짠짠짠짠 얘가 y는 2x제곱이야. 됐지? 자, 왼쪽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 마이너스 7 쭉쭉쭉쭉 갑니다. 가자. 자, n이 1일 때부터 n에 1 넣었어요. y는 x 더하기 2입니다. 여기 마이너스 2 플러스 2 지나게. 그럼 1,3 지나죠? 2,4 지나죠? 요렇게 쫙쫙쫙쫙쫙쫙쫙 n이 1일 때 누구야? y는 x 더하기 2야. 조금 오른쪽으로 가볼까요?
자, 그럼 이때 격자점은 누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 마이너스 1, 0, 1, 2 있으니까 격자점 4개 되고요. 오케이, 짝수개 맞습니다. 그래서 A1이 1이야 이런 거야. 사실 우리가 이 문제를 보기를 보니까 이게 몇개안 간다는 생각은 있잖아요. 그치? 이번에는 N이 2일 때한칸더 들어 올려요. 자, 한칸더 들어 올립니다. 이번엔 마이너스 3, 플러스 3 지나죠? 여기 2,5 지납니다. 그럼 여기 3,6 지나요? 오, 그러네. 그럼 이렇게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와요. 얘가 n이 2일 때입니다. y는 x 더하기 3 이렇게 됐죠. 잘 따라오고 있죠?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가져가는 거야. 여기 이쪽으로 옮겨올게요. y는 2x제곱. 자, 이번엔 격자점 세워봐. 얘 마이너스 2일 때 하나가 늘었죠? 그럼 마이너스 1일 때 0일 때. 왼쪽에는 하나 더 늘었습니다. 근데 오른쪽 보니까 x가 1일 때 있어요. x가 2일 때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몇 개야? 다섯 개죠? 탈락? 안 됩니다. 느낌 오지? n이 3일 때 가보자. n이 3일 때. 여기 4, 마이너스 4, 4 지나겠죠? 그리고 여기는 2,6 지나고 3,7 지납니다. 3,7. 그러면 이렇게 쭉쭉쭉쭉쭉쭉쭉쭉 n이 3일 때 이번에는 y는 x 더하기 4가 되고요. 격자점 왼쪽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세 개. 오른쪽에 0부터 해서 1, 2 있고요. 3일 때는 3,7이니까 안 되지. 정확한 값을 구하자는 게 아니잖아. 우리만 사이값 정리 생각을 하는 거죠. 위아래가 뒤바뀌는 거니까. 여기 지수함수는 3,8 지나는 데에는 3,7 지나는 직선이니까. 그럼 여기 까치에서 몇개 생겨요? 왼쪽에 3개, y축 위에 하나, 오른쪽에 2개. 오케이, 6개 되네요. 좋아요. 자, 6개가 되었으니까 이번에는 A2가 3인 거 알고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N이 4일 때짠 하면 얘가 3,8 지나죠. 여기가 8이니까. 3,8. N이 4일 때 와봤더니 얘가 Y는 X 더하기 5가 돼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왼쪽에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왼쪽에 4개 보이죠. 그다음 Y축 위에 하나 있고요. 그다음 X가 1일 때, X가 2일 때, X가 3일 때까지 몇 개? 8개가 되면서 아, A3는 4가 되는구나. 얘들을 더해주세요. A1, A2, A3 더하는 거니까 1 더하기 3 더하기 4고요. 정답 얼마? 8이 되는 거죠. 이 문제에 계산이 있어요, 없어요? 계산 없어요. 그래프의 평행이동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깔끔한 거죠. 전형적으로 지수함수, 로그함수에서 최고난도 문화에서 예전, 오래전에 출제되었던 격자점 개수들은 이건 그 영역 안에 있는 애들을 일일이 세워야 되니까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렸다고요. 근데 얘는 직선 위에 있는 격자점 개수를 찾는 거니까 사실은 경계만 잘 찾아주면 되는데 지수함수를 평행이동하는 게 쉬울까? 그럼 그렇지 않다는 거지. 그러면 지수함수를 고정해놓고 나는 어느 하나를 고정하고 다른 하나를 평행이동할 거야 라고 한다면 직선을 평행이동하고 직선을 고정하고 지수함수나 로그함수를 평행이동하는 것보다 지수로그함수를 고정시켜두고 직선을 평행이동하는 것이 훨씬 정신 건강에 좋다는 거지. 자, 이런 기출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잘 정리해 둡시다. 자, 이 문제에서 핵심 아이디어. 어느 하나를 고정시키고 다른 하나를 평행이동할 거라면 평행이동과 고정시키는 대상이 있다면 얘는 겉보기에는 직선이 고정되어 있고 지수함수 혹은 로그함수를 평행이동하는 이런 상황보다 나는 누구를 고정시키고 싶다는 거야? 지수함수나 로그함수를 고정해두고 직선을 평행이동하는 것이 훨씬 사고 과정이 편하다는 거죠. 그럼 이제 이 문제를 저는 이제 그래프를 통해서 풀었으니 계산 과정이 없었지만 이제는 계산을 하면서 두 번째 방법으로 다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 가요. 자, 두 번째 방법으로 가면 결국에 직선 y는 x가 있는데 y는 x.

얘랑 이제 지수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원래는 이렇게 생겼었거든. 누구야? 여기 마이너스 1이 있고요. y는 2의 x제곱 빼기 1, 1 안에가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0을 넣으면 0,0 원점 지나고요. 1을 넣으면 1,1. 2를 넣으면 2,3. 3을 넣으면 3,7. 이 되는 요런 지수 함수가 있었다는 거지. 됐나요? 그랬더니 얘를 오른쪽으로 이제 평행이동을 하니까 만약에 한 칸을 평행이동했어요라고 하면 얘가 n이 1일 때는 요렇게 여기까지 오면서 이런 식으로 n이 1일 때가 그려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격자점의 개수가 늘어나는 모습인데 이 고정된 모습을 보면 왼쪽이 0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건 변하지 않거든요. 그럼 0부터 시작해서 1, 2, 3, 4, 5, 6 요렇게 하면서 이제 늘어나는 건데 이게 짝수계가 돼야 되는데 4개가 되면 짝수계. 오케이. n이 1일 때가 된다는 건 너무나 자명한 사실. 근데 그 다음은 누굴 체크하는 거야? 그럼 여기가 4랑 5랑 이렇게 쭉쭉 가봐. 6이랑 7이랑 까지 가면 그럼 그 다음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오! 5가 여기에 들어가면서 이런 식으로 올라가? 여기에 7,7을 지나면서 이런 식으로 얘가 이제 곡선들이 이런 식으로 돼야 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 찾고 싶은 건 뭐냐? 그럼 A2를 찾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F5는 5보다 작거나 같고, 그리고 F6은 6보다 크다. 이런 걸 찾아야 된다는 거지.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 n을 구해주세요. 얘가 바로 A2입니다. 이야기야. 그럼 이제 넣어봐. 2에 5-n제곱 빼기 1이 5이하야. 그리고 2에 6-n제곱 빼기 1이 6보다 커. 이런 거야. 그럼 넘겨요. 5, 2에 5-n제곱이 6보다 작거나 같아. 그럼 2의 n제곱을 곱해주고 6을 나누면 얘는 2의 n제곱이 어떻게 6분의 2의 5제곱보다는 크거나 같고요. 그리고 얘도 똑같이 2의 6-n제곱이 7보다 크다가 되면 2의 n제곱 곱해주고 7로 나눠.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얘는 2의 n제곱이 7분의 2의 6제곱보다는 작다. 이걸 동시에 만족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제 2를 약분하고요. 그러면 3분의 32보다는 3분의 16이죠. 3분의 16보다는 크거나 같은 2의 n제곱. 그리고 얘는 7분의 64보다는 작다. 이렇게 되죠. 그럼 왼쪽에 있는 애가 얼마야? 5점 얼마 얼마. 오른쪽에 있는 애는 얼마야? 얘는 9점 얼마 얼마. 가 되니까 yes. 찾았습니다. 언제야? n은 3일 때야. 그래서 A2가 3이라는 걸 찾죠. 이런 식의 과정. 될까? 그럼 마찬가지로 A3를 구하고 싶어요. A3는 얘는 F7이 7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리고 F8은 8보다는 큽니다. 2의 7-n제곱 빼기 1이 7이야. 그러면 2의 7-n제곱이 8이야. 2의 n제곱 곱하고 8로 나눠요. 그럼 8분의 2의 7제곱보다는 2의 n제곱이 크거나 같습니다. 이렇게 나오고요. 자, 오른쪽 2의 8-n제곱 빼기 1이 8보다 커요. 그럼 2의 8-n제곱이 9보다 커요. 마찬가지로 2의 n제곱은 작습니다. 9분의 2의 8제곱보다. 자, 이걸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2의 n제곱은 2, 3개 약분해서 16 이상. 그리고 얘는 9분의 256 이렇게 되겠죠. 자, 오른쪽에 있는 얘가 얼마 정도 될까? 나눠봐. 2 하면 18에서 76 되죠. 그럼 8. 얼마 얼마 이렇게 되겠네. 뭐이 정도만 계산하면 되죠. 그러니까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에는 누구야? 얘는 4 이렇게 가는 거지. 우선 우리 그래프로 해석했을 때는 이런 계산 하나도 없었어요. 그치? 그래서 그래프를 해석하는 방법을 익히는 거 추천합니다. 당연히 연습하셔야 되고요. 근데 그래프로 나는 도저히 안 돼. 그러면 지금 주어진 상황이라도 해석을 하는 것, 이거라도

할 수 있어? 그럼 잘한 거예요. 막 일반화해서 나타내는 거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이제 특정한 순간을 경계로, 아, 5랑 6 사이, 혹은 7과 8 사이, 들을 생각할 수 있으면 이해 엔제고의 범위를 찾아내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담겨있는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런 계산들을 하면서, 뭐야, 이거 단순 계산 문제잖아,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 이렇게 생각하면 이 문제에 담긴 본질을 느낄 수가 없다는 거죠. 제가 두 가지 방법으로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래프의 이야기 꼭 복습하시고요. 14번으로 넘어가 봅니다. 14번. 이번 모의고사 굉장히 독특하게 삼각함수의 활용 문제가 두 문항이나 출제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두 문항이 전부 다 중학교 3학년 때의 성질들을 쓰는 문항. 특히나 이 14번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3학년 도형 이야기가 90%. 그리고 지금 고등학교 수학원에서 배운 삼각함수 이야기는 10%밖에 없어요. 절대적으로 중3 도형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중학교 3학년 때 학생들이 배운 내용 중에 하나가 원과 비례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단원에서 학생들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성질은 간단해 보이는데 뭔가 공식을 외운다는 게 되게 부담감이, 거부감이 생기고요. 그리고 이 공식을 적용하는데 보조선을 그으면서 가는 그 발상들이 뭔가 내 머리로는 할수 없는 것처럼 문제가 너무너무 꼬여있고 너무너무 어렵게 느껴지는 주제예요. 근데 그때 어려운 도형들을 해석하지 못하더라도 그 결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데, 선생님, 그럼 학생들이 이런 이야기예요. 수학은 암기하는 겁니까? 수학은 암기 과목입니까? 근데 암기가 필요하죠. 뭐가 필요합니까? 기본적인 암기들 첫 시작은 정의. 이런 것들을 암기 외워야 돼요. 로그의 정의, 삼각함수의 정의, 이런 것들은 이해하는 게 아니야. 그냥 이거 외우는 거예요. 이렇게 정의하자, 약속인 거예요. 고등학교에서 사용하는 단어는 아니지만 뭐 공리 이런 것들은 그냥 약속이에요.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이 정의나 공리에서부터 오는 뭐 정리들, 성질들 이런 것들은 이해를 하는 거예요. 항상 왜 라는 생각으로 바라보면서 그냥 외우는 게 아니야. 왜? 이게 왜? 진짜? 예외가 없이? 이게 계속 의심하면서 왜?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나면, 아, 맞네. 논리적으로 이건 맞네. 그리고 나면 얘는 선 이해 후에 뭘 하는 거예요? 또다시 암기를 하는 거예요. 암기해서 쓰는 거야. 매번 유도해서 쓸 수는 없잖아. 나는 7 곱하기 8이 56인 걸 알아요. 어떻게? 7을 8번 더하면 56이 되는 걸 아니까. 근데 7을 진짜 8번 더해서 56을 찾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이제는 이해했으니 7, 8, 56 외워서 쓰는 거잖아요. 구구단도 그렇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뭘 하는 거야? 정의. 아, 곱셈이라는 건 덧셈을 여러 번 하는 거더라. 이런 건 약속. 그러면 이제 성질은 계속 의심하면서 이해하고. 선 이해하고 나면 결국에 또 암기해서 찾아 쓰고. 그래서 어떤 상황에 봤을 때그 상황에 적절한 도구들을 꺼내어 쓰고. 그러니까 원과 비례라는 것도 그래요. 이게 이해하는 과정이 없으면요, 나중에 잊어버리면 못 써먹는 거야. 이런 거 기억나요? 짠짠. 선분 AB와 선분 CD가 여기 점피에서 만납니다. 그때 어떤 성질이 있어요? PA 곱하기 PB는 PC 곱하기 PD. PA 곱하기 PD는 PB는 PC 곱하기 PD. 이 원의 비례 관계에서 배웠던 이야기고요. 뭐 방력 정리 같은 이름으로 쓰입니다. 근데 이건 왜 그렇게 됩니까? 설명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이거 까먹으면, 잊어버리면. 그러면 이제 찾아서 쓸 수가 없는 거잖아. 다 어디에서 오는 거야? 모든 것들이 삼각형의 닮음에서 오는 거예요. 보조선을 긋고, 호에 대한 원주각들, 호 BC에 대한 원주각. 그러니 삼각형이 닮았지. 닮았네요. 왼쪽 삼각형에서 노란색과 연두색이 PA 대
PC의 비율이 오른쪽 삼각형에서 여기 노란색과 연두색 했으니까 여기 연두색과 노란색이네요. 여기에 PB, PD죠. PD 대 PB 얘랑 같네요. 그치? 그러니까 PA 대 PD, PC 대 PB 이렇게 오셔도 되고요. PA, PC 대 PD, PB 이렇게 오면 이거 땅땅 곱해서 나온 결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원과 비례는 전부 다 닮음에서부터 오는 거야? 유도 과정 모르면 안 돼. 그러면 암기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먼저 선 이해하고 나서 암기하는 거야? 헷갈리면 어떻게 해야 되니까? 찾아 쓸 수 있어야 되니까. 하나 더 볼까요? 원이 있어요. 여기에 이렇게 각이 있습니다. 각을 2등분했어요. 그때 이거 기억나나요? 여기 P가 있어요. ABC가 있습니다. 여길 D라고 할까요? 자, 이번에는 PA 대 PC는 PB 곱하기 PD. 얘 기억나요? PA 곱하기 PC는 PB 곱하기 PD. 만약에 이 내용을 알면 이 문제는 바로 풀려요. 근데 이 내용을 몰라. 어쨌든 닮음 안에서 찾아 쓰는 거야. 결과를 암기하고. 이 결과를 암기하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얘를 암기하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위에 있는 비율관계를 찾을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야. 그럼 얘는 뭐야? 이가이 같잖아요. 마찬가지로 보여요? 호 PC에 대한 원주각. 호 PC에 대한 원주각. 이렇게입니다. 그러네. 그러면 삼각형 E, D, P, A. 삼각형 D, P, A랑 닮았네요. 누가? C, P, B가. 보여? D, P, D, P, A. P, D 대 P, A는. 그럼 얘는 C, P, C 대 그리고 P, B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곱하고 곱하면 뭐야? PA 곱하기 PC는 PB 곱하기 PD. 오케이. 이런 이야기들. 얘가 되면 이 문제는 끝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 풀어봅시다. 자, 그림과 같이 선분 PQ의 길이가 3이에요. 선분 PR의 길이는 6입니다. 각의 이등분선 이야기 나오고요. PB의 길이는 3배의 PA와 같습니다. 까지 원시의 넓이를 구하시오. 자, 아는 것들 먼저 표현해 봅니다. 여기 세타 있어요. 각이 서로 같아. 그리고 선분 PQ 3. 선분 PR 6이에요. 이렇게 주어져 있어. 선생님 알고 있는 것들이 더 있을 것 같은데요. 스텝 1.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부터 갑니다. 삼각형 PQR이 있어요. 여기에서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에 의하여 좌우변의 길이 비례로 밑변을 분할할 수 있다. PQ 대 PR 안은 QA 대 AR 이 되고요. 얘가 1대2입니다. 1대2야. 여기도 1대2야. 됐지? 그리고 PB는 PA의 3배야 라고 했으니 PB는 PA의 3배야 라고 했으니 얘는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PA 대 AB가 얘도 1대입니다. 와우, 깔끔하네요. B예요? EB예요. 느낌 와요? 그럼 얘를 이렇게 짠 하고 나면 같은 크기의 각들이 많이 보이죠. 호 BQ에 대하여. 호 BQ에 대하여. 그때 원주각들이 세타고요. 그리고 뭐도 보여요? 호, BR에 대하여. 얘도 원주각 크기가 세타입니다. 아, 그러네. 그럼 이 호의 길도 서로 같다는 이야기네요. 이런 것들이 바로 외워야 돼. 자, 세타 보이죠? 여기도 세타야.
세타 보이죠? 여기도 세타야.

그러니까 세타 드리면 안 내요. 어? 이등변 삼각형이네. 이런 것도 보이죠. 이등변 삼각형이네. 호의 길이가 지금 서로 같은 거니까. 많은 것들이 보입니다. 이제 스텝 2로 가요. 스텝 2. 아까 했던 이제 비율 관계들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삼각형 닮음 보이죠? 삼각형 A, P, Q와 삼각형 A, R, B가 닮았습니다. 닮았어요. 닮았지? 그러면 얘들 대응 관계 그대로. 그러면 B 대 EA는 이렇게 할까요? A 대 B는 EB 대 EA입니다. 아까 했던 방역 정리 빵빵빵빵 곱해서 EB 제곱은 EA 제곱 결과가 똑같습니다. 이렇죠. EB 제곱은 EA 제곱이야. 그러니까 뭐야? A랑 B랑 같다는 거지. 그러네. 뭐야? AB야 같아? 그럼 얘 그냥 A야. 얘도 EA.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 순간 이등변 삼각형들이 오 길이와 똑같네. 세타. 이등변 삼각형들이 세타. 나 지금 삼각함수 하나도 안 써먹었어요. 다 중학교 도형 이야기들 하는 겁니다. 이제 또 뭐가 보여요? 삼각형. 아까 했던 거 보이죠? A, P, Q. 세타, 세타잖아. 여기에서도 R, P, B. 세타, 세타잖아. 닮았네. 삼각형 A, P, Q와 또 삼각형 R, P, B가 닮았네. 그러니까 이거 삼각함수가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중학교 도형을 몰라서 생기는 문제고요. 삼각형의 닮음이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에게 연습하기 너무너무 좋은 문제입니다. 같은 크기의 각, 같은 길이의 변 이런 것들을 막 찾아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닮았어요. 그러니까 여기 A 대 3은 6대 3A. 이거 맞지? 3 곱하기 6은 A 곱하기 3A. 3 곱하기 6은 A 곱하기 3A. A 곱하기 3A. 3A 제곱이 얘가 18이 되면서 A는 얼마? 루트 6인 것을 찾았습니다. 끝! 다 했네요. 삼각함수 이야기 하나도 하지 않고. 근데 마지막에 사인 법칙을 써야 될거 아닙니까? 뭘할 건데? 사인 세타 분의 6은 2R이에요. 여기에서 마지막 단계에 삼각함수 10% 딱 하나 들어가고, 그 다음 다 중학교 도형 이야기라는 거지. 그럼 뭐만 하면 돼요? 사인 세타만 구하면 돼요. 어떻게 하는데? 에이, 길이 다 아는 거잖아. 2루트 6. 2루트 6. 여기 루트 6. 그래서. 에이. 얘가 지금 비율 관계도 보이는 거잖아. 1대2니까 여기가 6 되는 거고. 길이 다 알면 코사인 법칙 쓰면 되지. 이건 초보들. 이등변 사각형이 보이잖아. 이게 고수들. 스텝 3. 스텝 3. 삼각형 ABR 가져와봐. A, B, R이에요. 길이 6입니다. 여기 2루트 6이고요. 여기 2루트 6이에요. 이렇게 했어요. 여기가 세타고 세타잖아. 근데 무슨 뭐 삼각함수를 왜 써요? 이등변이 나오면 쪼개면 되는데. 됐지? 제곱하면 얼마? 24. 제곱하면 얼마? 9죠? 그러니까 제곱하면 15 되게 짠 만들어주시면 되겠죠? 자, 사인 세타 너 누구야? 사인 세타는 2 루트 6분의 루트 15야. 약분해봐. 루트 3으로. 2 루트 2분의 루트 5지. 자, 사인 세타분의 6이 2R입니다. 그러니까 6은 2R 곱하기 사인 세타가 될 거고요. 자, 2랑 2랑 약분하고 나면 R은 이제 누군지 알아. 누군데? R은 루트 5분의 6루트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파이 R제곱은 제곱해줘. 20, 아니죠. 5분의 72파이가 정답 되겠습니다. 마지막 삼각함수 여기에 딱한번 썼어요. 밑에죠. 밑에 여기 딱한번 썼어. 이전에는 다 뭐야? 다 중학교 도형 이야기야. 자, 각의 이등분선에 대한 이야기 했었고요. 그리고 닮음인 삼각형으로부터 비율관계들이었습니다. 닮음인 삼각형 두개 찾아주시면 게임 끝.

자, 간단한 문제이지만 이게 중학 도형이 잘 정리되어 있지 않은 대부분의 친구들은 이 문제에서 많이 당황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객관식 마지막 문제 15번으로 갑니다. 15번. 이제 3차함수의 그래프에 대한 이야기고요. 함수의 연속성과 함수의 그래프 개형을 추론할 수 있느냐. 근데 앞선 13번과 14번 같은 경우에는 좀 소재 자체가 그래도 당황할 수 있을 만한 소재들, 그리고 시간이 꽤 오래 걸린다라고 이제 헤맨 친구들이 많았을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수학을 어느 정도 하는 친구들에게 15번은 전형적인 패턴의 문제라 오히려 15번이 13, 14보다 더 쉬워라고 느낀 친구들도 상위권 중에는 꽤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인 3차 함수 fx가 있어요. 근데 fx는 x의 세제곱하고 시작을 하겠죠. 당연히 f'x는 3x의 제곱하고 옵니다. 이제 조건들을 하나씩 해석을 해보는데, 조건 가에서 하는 이야기 간단하네요. 우선 x축과의 교점이 두 개는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y는 fx와, 그리고 x축이 만나서 생긴 교점의 개수가 두 개이거나, 혹은 세 개이거나, 우선 두 개는 기본적으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얘들은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두 개인지 세 개인지 몰라요. 교점 x좌표라고 하면 얘는 어쨌든 fx는 0이라는 방정식의 실근이 0이 있어요, 2가 있어요, 다른 하나를 몰라요. 이렇게 되는 거죠. 뭐 k라고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근데 이제 조건 나에서 하는 이야기. 얘는 fx가 0이 될 때. 그러니까 fx가 0이 될 때, x축과 만나는 순간, 그때는 gx가 0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fx가 0이 아닐 때 모습을 보았더니, 그럼 얘가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전혀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왜? fx가 0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럼 절대값이 있어서 문제야? 플러스 마이너스 경우 나누면 되잖아. 만약에 fx가 양수야, 그대로 나오겠지. 그럼 약분하고 1 되겠네요. fx 음수야. 그럼 마이너스 달고 나오겠지. 약분하면 마이너스 1 되네요. 아, 얘는 fx의 부호에 따라서 그냥 플러스 1인지 마이너스 1인지 이두 가지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 조건 나에서 하는 이야기는 뭐야? gx라는 애는 정체가 사실은 fx가 0일 때와 0이 아닐 때로 나뉘어진 것이 아니라 fx가 0보다 클 때, fx가 0보다 작을 때, fx가 0일 때 이렇게 셋으로 나뉘어져 있는 거라는 거죠. fx가 0보다 큽니다. 그냥 나와요. 약분하고 플러스 f'x고요. fx가 0보다 작아요. 약분하면 마이너스 f'x가 되고요. fx가 0입니다. 얘는 그냥 깔끔하게 0이에요. 근데 gx가 불연속인 점이 한 개래. 얘는 불연속인 점이 딱 하나래. 이상한데요, 선생님? 왜? fx가 0보다 클 때는 어쨌든 f'x라는 게 2차함수잖아요. 그러니까 fx가 0보다 큰 범위에선 연속이에요. 오케이. fx가 0보다 작을 때에도 2차함수잖아요. 그치? 얘도 오케이입니다. 근데 fx가 0이 되는 이 순간 얘들이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이게 불연속인데. 아까 x축이랑 만나는 순간이 적어도 두 번은 있다면서요. 아, 이때라고 해서 다 불연속인 게 아니지. 불연속 가능성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0이 되는 이 순간들을 체크하면 된다는 거죠. 이제 스텝 2로 갑니다. 스텝 2. 그러면 첫 번째 케이스 1. y는 fx와 x축이 교점이 3개인 경우는 어떨까? 누가 0이고, 누가 2고, 누가 K인지는 모르지만, K가 어디 있는지는 모르지만, 얘가 만약에 Y는 FX면 어때? 이런 거야. 선생님, 그러면 얘가 X축과 만나는 바로 이 순간, 이 순간들 문제가 생길 거고요. 근데 나는 누구를 찾아야 돼? 나는 Y는 F'X라는 애를 알아야 돼. Y는

F 프라임 X. 얘는 어떻게 생겼는데? 극값 가질 때? 극값 가질 때? 아, 그치. 이때 이 순간을 경계로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이차함수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선생님, 근데 y는 f 프라임 x 말고 y는 마이너스 f 프라임 x도 있잖아요. 이제 여기에서 생각 갑니다. 내가 그리고 싶은 건 누구야? 내가 찾고 싶은 건 누구야? 나는 gx를 알고 싶은 거야. 그럼 gx는 어떻게 생기는데? gx는 얘는 fx가 음수일 때는 에이 틀렸다. 마이너스죠. y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f 프라임 x. 얘가 fx가 x축 아래에 있을 때는 처음에는 연두색을 타고 갑니다. 연두색을 타고 가요. 근데 여기에 구멍이 뚫려 있지. 이 순간에는 아, x축이랑 만나던 쟤네들 노란색이랑 쭉 타고 온 애들 얘들은 전부 다 빵빵빵이니까. 근데 X축 위로 빼꼼 올라간 순간 흰색으로 환승. 흰색으로 환승합니다. 어디까지? 여기 노란색 여기까지. 흰색으로 환승해서 쫙 이렇게 왔어요. 근데 다시 X축 아래로 내려갔잖아? 그럼 다시 연두색으로 또 환승. 이번에는 X축 위로 올라가는 순간 다시 흰색으로 환승. 얘가 Y는 GX입니다. Y는 GX. 에이, 선생님. 그러니까 얘는 지금 불연속인 점이 세 개나 있네요. 여기를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한다면 얘는 불연속 포인트 몇 개? 세 번이나 있어요. 그래서 불연속이 세번 있으니 안 됩니다. 그럼 X축을 두번 만날 때도 불연속인 점이 두번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럴까? 뭐가 문제야? 얘네 FX가 X축이랑 만날 때 플러스 f 프라임 x와 마이너스 f 프라임 x를 따당 환승하니까 불연속이 되는 거예요. 뭐라고? 얘는 f 프라임 알파가 0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f 프라임 알파와 f 마이너스 f 프라임 알파가 달라지면서 gx가 불연속인 거라고. 그렇다면 F 프라임 알파가 만약에 0이었어요. 이렇게 뚫고 지나가는 단일근이 아니라 접하는 중근이었다면, 그럼 X축이랑 만나는 순간 미분계수도 0이 되면서 환승하더라도, 오케이, GX가 연속 함수가 될수 있구나. 좋아요. 그 결론입니다. 이제는 케이스 2. 두 번째로 가서, 이제는 Y는 FX와 X축의 교점이 몇 개? 두 개인 경우를 한번 찾을 거고요. 그건 2-1. 그래서 fx가 얘는 x제곱에 x-2인 경우 있겠죠? 2-2. fx가 이번에는 x 곱하기 x-2의 제곱인 경우가 있을 겁니다. 사실은 둘 중에 하나만 되는 것이 아니라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으니 이두 가지 경우가 둘다 오케이 가능할 거고요. 나는 위에 있는 얘만 체크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X축과 0에서 접하고요. 2에서 뚫고 가는 FX가 있어요. 자, F 프라임 X를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X축과 만나는 바로 이 순간. 여기가 환승 포인트. 0, 0될 거고요. 근데 Y는 GX란 애는, 아, 다시 Y는 F 프라임 X란 애는 극값, 극값 갖는 바로 이 순간. 얘가 y는 f 프라임 x. 그리고 뒤집어줘. y는 마이너스 f 프라임 x입니다. 주황색 점을 조금만 왼쪽에 찍어볼게요. 주황색 점을 이렇게. 자, 이렇게 왔어요. 그러면 이제 가보자. 시작. 처음엔 x축 아래에 있었지. 그리고 또 x축 아래에 있지. X축 아래에서 X축 아래이니까 연두색을 쭉 타고 갑니다. 요렇게. 여기까지 가야죠? 쭉 갑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X축 위로 올라갔으니 노란색으로 짠!

0: 곱하기 2에 제곱해서 16이니까 최대값 구하세요. 윈! 정답 32가 되겠죠. 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 fx가 있어요. 난 최고차항, 2차항, 그리고 최고차항이랑 도함수까지 압니다. fx랑 f'x의 최고차항을 압니다. 근데 조건 가에서 보니까 fx가 0이 되는 순간 0이랑 2두 개는 우선 알려준 거야. k, 얘만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y는 fx의 축이 적어도 두 번을 만난다는 거니까 두번 만날까 세번 만날까 k의 값에 따라 달라지겠죠. 근데 gx라는 애를 보니까 fx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 따라서 사실은 경우가 이렇게 세 가지였던 거고요. 그럼 케이스가 두 개로 나뉘어집니다. 교점이 세 개일 때는 어때? 그럼 불연성이 순간이 세번 생겨. 삑 탈락. 그럼 x축과 두번 만날 때는 어때? 중근에서 접해? 어휘 때는 gx가 연속이 될 거라는 거죠. 뚫고 지나가? 이때는 gx가 불연속이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 두 가지가 다될 거야. 계산 과정도 깔끔, 사고 과정도 깔끔, 15번까지 하면서 객관식 전부 다 해설 강의가 끝이 났습니다. 뭐 단답형 문제들 이제 맛보기로 하나만 풀어볼까요? 16번으로 가겠습니다. 뒤에 있는 21번, 22번도 꽤나 어려워서요. 오늘 여기까지 한번 해볼게요. 자, 방정식을 만족하는 모든 실수 x의 값의 합을 구하시오. 지금 2의 x제곱이 반복되고 있어서 얘를 치환하면 문제가 풀리는 구조입니다. 그쵸? 근데 이제 범위 항상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요. 학교 시험에서 이러한 문제들이 서술형으로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4의 x제곱은 얘는 2의 x제곱을 제곱한 거니까 t제곱 되는 거고요. 2의 x 더하기 1제곱은 얘는 2의 x제곱에 2가 한번더 곱해진 거니까 2t가 된다라는 것만 아시면 되겠죠. 자, 주어진 표현은 4의 x제곱 마이너스 10배의 2의 x제곱 플러스 16은 0이야. 선생님, 4의 x제곱이라는 애가 2의 x의 전체 제곱이라면서요. 그러니까 나는 이 식을 그냥 그대로 볼수 있습니다라고 하면 2의 x제곱 마이너스 2, 2의 x제곱 마이너스 8 바로 볼수 있으면 예스! 좋아. 근데 이게 아니면 t제곱 마이너스 10t 플러스 8, 16. 얘가 t에 대한 2차식으로 고쳐서 t에 대한 2차식을 인수분해하고 문제를 풀어주셔도 좋다는 거죠. 어쨌든 아래에선 t의 값이 t는 2 또는 t는 8 이렇게 나올 겁니다. 혹시라도 음수가 나왔었다면 이 양수인 애들만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죠. 결론은 2의 x제곱이 2거나 2의 x제곱이 8이거나 t에 관한 식으로 찾았다고 해서 끝! 둘의 합이 10! 요런 부분들 실수하지 않게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치환한다면 항상 원래 문자에 대한 식으로 다시 돌려줘야 된다는 거. 치환하면 범위 체크해야 돼. 치환하고 나면 원래 모습으로 돌려줘야 돼. 근데 치환하지 않고 이런 식을 바로 볼수 있다면 굿! 이제는 요 정도도 여러분들이 연습 조금만 하면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X가 누가 나와요? 1 또는 X는 누구? 3이 나옵니다. 정답! 4가 되겠죠. 지수의 미지수가 있는 방정식, 지수 방정식이었고요. 로그의 진수의 미지수가 있는 방정식도 같은 결로 가면 됩니다. 그래서 치환한다면 범위를 체크하자, 마지막 원래 모습으로 다시 돌려주자, 이두 가지 있지? 아시고요. 자, 이제 마지막 다음 시간 세 번째 시간 우리 17번부터 22번까지 남아 있는 문제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전 항상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개헌 끝판왕 정종영이었습니다.
1: 시뻘건 화염이 아파트를 집어삼켰습니다.
2: 공동주택 화재가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 이런 화재 시 피난계단을 이용하면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는데요. 피난계단, 어떻게 관리하고 계실까요? 화재나 지진 등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설계된 피난계단.
3: 아, 뭐야, 이거.
2: 소방시설법은 피난시설과 방화구에 방화시설에 물건을 쌓거나 장애를 주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데요. 화재 시 피난을 방해해 다칠 위험이 있고 불길이 옮겨 붙을 위험 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유공간처럼 활용하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효율적인 알고리즘으로 실전에 도전하라. 여러분들과 함께 2027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여러분들과 지금부터 공통 과목 함께할 저는 EBS 수학 영역의 최경훈입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드디어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정말 시험지 형식으로 되어 있는 이렇게 세트형으로 완벽하게 30문항이 되어 있는 그 회차별 이제 우리 모의고사 문항들 중에서 선생님은 여기 이제 수학, 미적분, 기하가 이제 같이 되어 있는 것 중에서 선생님은 공통 과목 1번부터 22번까지를 여러분들과 풀어볼 건데요. 오리엔테이션에 이제 선생님이 말씀드렸다시피 반드시 여러분들이 문항을 먼저 풀어보시고 선생님이랑 같이 3시간 정도, 그러니까 3차 시에 걸쳐서 1회, 그 다음에 2회, 3회, 4회, 5회 이렇게 해서 우리가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에 있는 모든 문항을 선생님과 함께 한땀 한땀 살펴보면서 선생님이 실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여기서 시간을 이렇게 줄여야 된다,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한번 모든 문항을 풀어보는 시간을 지금부터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오늘 선생님과 함께 처음으로 만났으니까요. 선생님이 맨날 이렇게 이제 3시간씩 한 회분의 이제 모의고사를 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첫 회차, 이제 그러니까 1회의 이제 첫 번째 시간, 또 2회의 첫 번째 시간, 3회의 첫 번째 시간, 이렇게 각 회차별 첫 번째 시간에는 선생님이 이렇게 총평, 이렇게 총평과 문항 분석, 그 다음에 배점 분석에 관련된 이렇게 토파복이라고 하는 시간을 좀 가져볼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 토파복이라고 하는 네, 단어의 뜻을 알고 계시나요? 네, 요거는 순 우리말로 이제 어떤 것을 면밀히 좀 분석해보다, 이제 피드백해보다 라는 뜻이 되겠는데요. 선생님이 이 내용은 여러분들 보시기 편하게 제가 학습자료실에 이렇게 올려드릴 테니까 이것을 한번 왼쪽에다 펼쳐두시고, 아, 내가 1회차 모의고사를 다 푼 다음에 이러했구나, 아, 내가 여기서 조금 어려웠구나 라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윤곽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해서 선생님이 요 시간을 매 회차별로 첫 시간에 마련해 드릴 테니까 모의고사 바로 1번 문제 해설을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한번 전체적으로 좀 룩백을 한 다음에 저와 함께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1회를 좀 한번 보니까요. 뭐 대부분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만나실 수 있었던 네, 평이한 문제들과 한 몇 문제 정도는 당연히 변별형 문제가 많겠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공통 문항에서는 글쎄요. 한 두세 문제 정도가 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선생님이 보면 수학원 11문제, 이따가 이제 문항 분석 때 볼 건데 수학원 11문제, 그다음에 수학2 11문제가 출제돼서 도합 22문항이 출제가 되었는데요. 제가 한번 문제를 풀어 보니까 글쎄요. 뭐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느낌을 제가 한번 조금 이렇게 빌려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번 회차, 1회차 모의고사에는 수학1보다는 수학2가 조금 더 어려웠어요, 선생님, 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또 중요하면서도 여러분들이 핵심적으로 알아둬야 되는 문항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선생님과 지금부터 3차 시에 걸쳐서 한번 그 내용들을 하나씩 파헤쳐 보도록 하죠. 그리고 제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네, 수능에 반복되는 아주 출제되고 있는 기본 유형들이 많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좀 눈에 익은 문항들이 많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제가 봤을 때 좀 어려운 문제들이라고 했을 때 그 문제가 도대체 어떤 부분에서 좀 어렵게 출제됐냐라고 선생님한테 만약에 물어본다고 하신다면, 제가 봤을 때는 그래프와 관련된 문항이 이제 아무래도 주어진 그 제시문의 조건을 만족하는 그래프를 좀 찾아가는 그 과정, aka 이제 우리가 추론 문제라고 하는, 또 분석 문제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눈을 감고 하나씩 하나씩 이제 그래프의 모양을 완성해가는 그 작업이 연습이 안 되어 있다라고 그러면 조금 더 어렵게 느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 1회 토파보기에 선생님과 함께 이제 단원별 출제 이제 문항과 배점 분석을 좀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이거 선생님이 이제 프린트로 다 이제 여러분들 학습자료실에 올려줄 테니까 옆에 보시면서 보셔도 되고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보면요. 일단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전체적으로 수학1의 1단원부터 3단원까지 이렇게 이제 배점이 되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수학2의 1단원부터 3단원까지가 이렇게 이제 배치가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뭐 2점짜리 문제로는 가장 네, 스테디하게 나오는 지수 법칙이 1번 문제에 이제 등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2번 문제는 미분계수의 정의로 수학2에서 출제가 됐습니다. 선생님도 한번 시험지 보면서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아주 가볍게 풀 수 있는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연달아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여러분들 시험지 보면서 같이 선생님하고 얘기 나눠요. 자, 3번은 이제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다라고 하는 함수의 연속 조건, 억지로 찢어놓은 다음에 그걸 가지고서 접합시켜라 라고 하는 굉장히 좀 쉬운 문제가 3점짜리에 출제가 됐고요. 네, 계속해서 나오는 4번의 문제는 삼각함수의 성
성질, 뭐 선생님이 맨날 이제 수능특강 수학원 진행할 때도 나온다 했던 이제 그 문제가 4번에 이제 위치하게 됐습니다. 네, 좋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넘어가 보니까 5번 문제는 접선의 방정식으로 수학2로 다시 넘어갑니다. 그래서 접방이 이제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됐고요. 뭐 무난한 이제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거고요. 그다음에 6번 문제는 다시 이제 수학1으로 넘어갑니다. 등비수열의 합공식, 뭐 등비수열의 기본 공식도 뭐 같이 들어가 있는데요. 조금 더 메인이 되는 거는 합공식이라고 선생님은 보여줘서 여기에다 이렇게 넣어봤습니다. 오른쪽에 7번 문제는 여러분들 어떻죠? 로그의 성질 및 계산. 여러분 제가 지금 이거 이렇게 브리핑하는 이 순서대로 선생님 문제 풀었습니다. 제가 중간에 이렇게 뒤죽박죽 푸는 거는 그때 가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뭐 7번 문제 뭐 굉장히 나올 것으로 예상했던 로그의 성질 및 계산이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8번 문제로 한번 가보면요. 정적분과 넓이가 굉장한 밀접한 관계가 있죠. 요즘 네, 수능에 굉장히 이제 자주 나오는 이제 문항들이 네, 여기서도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내려가서 이제 9번 문제에서는 이제 점에 이제 어떤 운동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는데요. 네, 여기 이제 우리가 4점짜리 문제가 이제 9번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 약간 좀 이렇게 컬러가 조금 칠해져 있는 이제 그런 문항들 같은 경우에는 요 문항은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선생님의 스킬이 조금 들어가 있다가 훈스킬이 나올 거니까 그것도 또좀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다음에 이제 10번 문제는 4점짜리 문제인데 삼각함수의 그래프로 이제 출제가 됐습니다. 선생님이 항상 이 수학원 강의를 진행할 때 여러분 표준형이 나오면 이것 보세요, 저거 보세요, 이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라고 했던 거 그대로 적용했으면 어렵지 않게 4점을 획득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제 변별력 문항이 조금씩 출제가 됩니다. 아마 우리 친구들 요거 조금 어려우셨죠? 그렇죠? 11번 문제가 등차수열인데 조건이 주어진 등차수열. 다시 말하면 조건을 만족하는 등차수열을 찾아야 되는데 이것도 지금 컬러가 칠해진 이유는 선생님처럼 왠지 여기가 아닐까라는 그런 예측을 하면서 문제를 풀었다면 조금 더 수월하게 풀수 있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1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학2 문제로 넘어가게 되겠는데요. 바로 여기 있는 것처럼 정적분의 성질을 이용한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이것도 선생님이 조금 알아두어야 되는 교과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선생님이 한번더 언급해 드리도록 하죠. 아마 11번, 12번은 약간은 이제 우리 중위권 친구들한테는 조금 변별력 문항이어서 오래 걸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뭐 여러분들 11번부터 15번까지가 또 여러분들 그 수능에 이제 가장 또 핫한 또 이슈들을 우리가 차지하는 문항들이니까요. 네, 그렇게 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 보니까 13번 문제는 다시 이제 우리가 수학1이 출제가 됩니다. 도대체 맞출 것인가, 틀릴 것인가? 그것이 문제로다. 맞아. 우리가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는데요. 네, 중간에 또 굉장히 이렇게 일반적으로 흘러가지 않고 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선생님이 한번더 말씀드리도록 할 거고요. 네, 작년 수능 기조서부터 우리 수열의 귀납작 정의가 조금 쉬워지고 있는 이제 추세를 볼 수가 있는데 그거보다는 조금 더 난도가 높게 이제 14번에 출제가 됐습니다. 자, 이것도 근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거든요. 선생님이랑 같이 예, 나중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4번 문제까지 한번 봤고요. 제가 봤을 때 이번 1회의 복병은 여기입니다. 제가 봤을 때 가장 난도가 높은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선택지가 있기 때문에 결국엔 나중에 찍은 친구들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실제 이 문제를 전체적으로 통으로 풀려고 하면 굉장히 좀 힘들었을 텐데요. 하지만 저는 어떻게 생각해서 이 문제를 해결했는지 선생님이랑 같이 또 한번 살펴볼 건데요. 제가 이거는 마지막에 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이 해설 강의 시간에도 우리 실무 1회에 가장 마지막 시간인 3강에서 선생님이 이 문항을 설명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to be continued. 좀만 기다려 주시죠. 자, 넘어가서 이제 단답형으로 넘어가면서 조금 쉬워집니다. 네, 우리 닫힌 구간에서 최댓값을 구하는 어디 있죠? 수학1이었네요. 네, 우리 몇 번이죠? 16번. 네, 다시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 문제로 조금 다운그레이드 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굉장히 우리가 무난한 문제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17번 문제는 다시 이제 부정적분의 계산, 아주 단순하게 네, 부정적분 공식을 알고 있느냐라는 문제였습니다. 전혀 어렵지 않게 문제 풀수 있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18번 문제도 너무나 이제 간편한, 네, 극대 극소 무조건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죠? 그 문제가 출제

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19번이 조금 이상한 게 우리가 이 19번 문제가 여기 로그함수의 그래프라서 3점짜리 문제기는 하나 거의 준 4점에 이제 알맞는 조금 난도가 높다라고 느껴질 수 있을 만한 3점짜리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문제는 조금 어렵다라고 느낀 친구들이 있었을 텐데 고등학교 1학년 내적 개념인 내분점 개념도 조금 알고 있어야지 중간에 혹 이러면서 아 이게 이걸 말하는구나라고 알수 있었을 것 같아서 그거 한번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20번 문제는 수열의 합인데 결국에는 이게 박스 채우기 문제로 지금 출제가 됐거든요. 근데 어떤 의미에서는 그냥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하면 됐었던 문제인데 어떻게 여러분들 잘 해결하셨나요? 약간 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문제를 풀었으면 되는데 여러분들 한번 그것도 나중에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talking about을 한번 해보도록 하시죠. 그리고요 재밌는 건요 21번하고 22번이 모두 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수학2에 다항함수의 미분과 적분에서 우리가 차지를 했는데요. 뭐 실제 이제 작년 수능 같은 경우에는 21번과 22번이 수학원에서 수학2에서 한 문제씩 나왔는데 이렇게 출제가 됐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 21번은 생각보다 할 만합니다. 제 생각에는 15번보다도 쉬웠을 거라고 저는 우리 친구들이 이게 선생님은 풀이 과정이 별로 없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22번은 굉장히 여러분들 여러 가지를 넣어서 우리가 비빔밥을 만들었지만 또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해결을 하다 보면 또 별거 없네라고 해서 조금 잔계산이 들어갔을 뿐 케이스가 좀 많아서 그렇지 그렇게 아주 악 소리가 날 정도로 어렵지는 않았다는 점. 저는 이번에 라이징 스타는 15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이랑 같이 토파보기를 좀 한번 봤는데요. 이제 선생님이랑 같이 이제 1번부터 22번까지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봤으니까 이제 선생님이랑 같이 이제 본격적으로 1번부터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시죠. 어때요? 괜찮나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순서대로 풀었거든요. 선생님은 어차피 웬만하면 앞에서부터 선생님은 순서대로 푸는데 뭐 이렇게 중간에 그렇게 아주 아이들이 우리가 뒤로 가야 된다라고 막 강력하게 얘기할 만한 문제가 저는 요거 말고는 딱히 네, 그렇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등급대에 따라서 조금 조금씩 퐁당퐁당 하면서 여러분들 슬기롭게 그 주어진 시간 안에 푸는 거를 연습을 하시는 게 이번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의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니까요. 꼭 시간을 체크하시면서 어떻게 시간을 줄일 수 있는지도 확인해 보시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우리 교재 3페이지를 펴시고요. 1번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아이고야, 너무나 간편하면서도 무조건 그냥 수능에 예언됐다라고 볼수 있는 1번 문제 지수 법칙이 출제가 됐습니다. 여러분 뭐 이제 지수 법칙을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거듭 제곱근의 형태로 풀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수를 조금 더 확장돼가지고 이렇게 유리수인 지수로 우리가 확장해서 문제를 풀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여러분들을 조금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에서는 선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웬만하면은 지수를 확장시켜서 문제를 푸는 거를 개인적으로는 좀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자, 문제 한번 보도록 하시죠. 그러니까 5 루트, 5 제곱근이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지수의 확장을 통해서 2의 5분의 1제곱이라고 선생님은 써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2의 제곱이 4기 때문에 바로 지수 법칙에 의해서 한 번만 써볼까요? 처음이니까. 자, 요게 4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마이너스 5분의 3제곱. 저는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 지수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괄호로 연결된 건두 개를 곱하는 거 알고 계시죠? 따라서 2의 5분의 1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5분의 6제곱이라고 이렇게 바로 지수의 덧셈 알고 계시죠? 밑이 똑같은 상태에서 곱으로 이루어져 있으면 지수 법칙은 더하도록 우리를 유도시킨다라고 하는 거. 따라서 얘가 2의 몇 제곱이죠? 마이너스 1제곱입니다. 자, 그것을 우리 보기 선택지에서 찾아보게 되면요. 2분의 1이 되니까 우리 보기 선택지 정답은 2번이다라고 하고 넘어가 주시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저랑 약속합시다. 네, 이제 앞으로 1번 문제는 절대, 절대 틀려서도 안 되고, 쩔쩔매서도 안 되고, 오래 걸려서도 안 되고, 저랑 약속하기예요. 모든 문제 1번은 무조건 맞추는 걸로. 우리 앞에 1, 2, 3, 4 정도는, 아유, 무난하게 넘어가야 된다. 그쵸?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문제, 간단한 지수 법칙 문제인데, 꼭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자, 뭐, 이렇게 거듭제곱근으로 풀어도 되지만, 저는 앞으로 지수의 확장으로 풀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익숙하게 좀 문제를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지는 이제 문제 아래로 내려가서 2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선생님이 이 수능 특강 수학원을 진행한 다음에, 여러분들과 첫 번째로 만나는 두 번째 커리큘럼 이제 강의가 되겠는데요. 선생님, 수투도 해주세요. 라고 우리 친구들 또 외치는 걸 제가 잘 듣고 있었습니다. 선생님하고 한번 수투 문제도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자, 여러분, fx가 3x 네 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6이라고 이렇게 4차 함수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건 그렇고요. 근데 문제에서 이걸 딱 봤는데, 여러분들 이걸 보는 순간 아무런 생각이 안 든다 그러면 다시고,

go back to 개념 강의로 가야 됩니다. 왜냐? 이 리미트 x가 1로 한없이 가까이 갈때 x-1분의 fx-f1 이건 아주 아주 아주 라이프니츠가 이야기했던 땡땡땡땡의 정의입니다. df라고 쓰는 거는 정의예요. 데피니션이에요. 이게 뭐의 정의냐면 바로 f'1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즉 x 이퀄 1에서의 미분계수가 이제 되는 거겠죠. 여러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다항함수는 당연히 미분 가능하고 연속인 함수이기 때문에 별말이 없어도 f'1 값이 always 존재합니다. 단순한 미분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자, 여러분 그러면 f'x 한번 구해볼까요? 그러면 내려오면서 12x 세제곱이 되겠고요. 플러스 5가 되겠고 우리 상수는 미분하면 0이 되겠다. 괜찮네요. 따라서 f'1의 값은 저기다가 1로 주면 되니까 17. 자, 몇 점짜리 문제죠? 자, 2점짜리 문제입니다. 선택지 5번이 정답이었던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약속 한번 할게요. 절대 틀리지 않는 걸로. 2점짜리 문제는 절대 틀리면 안 되죠. 그쵸? 네, 충분히. 여러분, 그러니까 F, 요 표현을 조금 잘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이제 이게 뭐 이제 회차가 또 진행될 때마다 이 미분계수를 다르게 물어보는 것도 있는데 지금은 개념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그 문제를 만나야 할 거기 때문에 제가 미리 여러분들한테 뭐랄까 그 스포일러 이렇게 먼저 미리 얘기하지 않고 회차별로 여러분들이 다양한 미분계수의 정의를 만나보시면서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또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죠.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2번 문제까지 뭐 무난하게 한번 풀어봤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선택지 5번이 정답이었다라고 한번더 말씀드리면서 오른쪽 상단에 있는 3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수학2 문제에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연속 조건의 의미를 알고 있는가라고 하는 굉장히 기본적인 문제가 되겠는데요. 여러분 수학2라고 하는 교과목에서는 다항함수만 다루기 때문에 멀쩡한 두둥 이러면서 다항함수를 갖고 오면 걔가 끊어져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미분이 불가능할 리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출제자가 뭐 이렇게 어디를 기점으로 잘라버린다든지 아니면 절대값을 씌워가지고 꺾고 올려버린다든지 이러한 변주를 주는 이유가 가만히 있으면 미분 불가능한 점도 없고 불연속인 점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선생님이 미리 얘기하지만 x 이퀄 마이너스 1의 좌 우에서 뭔가 함수가 바뀌어지도록 갈아탈 수 있도록 이렇게 환승할 수 있도록 하면서 연속 조건을 만족하게끔 해봐라 라고 하는 내용들이 이제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실은 뭐 연속, 이제 우리가 연속이라고 하면 이제 이어져 있는가라는 걸 말하는 건데 EX 자체로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또 X제곱 플러스 A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지점은 X 이퀄 마이너스 1인데 뭐이 안에 들어가 있는 심오한 의미를 얘기하자면 이 fx가 마이너스 1에서 연속인지만 확인하면 되는데, 연속이라는 것의 의미는 함수값과 극한값. x가 마이너스 1로 한없이 가까이 갈 때, 그 fx의 극한이 서로 같단데, 문제가 뭐냐면, 마이너스 1이라고 우리가 쓰려면, 마이너스 1의 왼쪽, 오른쪽을 구분해가지고 그게 같을 때만 이렇게 쓸수 있어요. aka 좌극하고 우극하고 같아야 되는 거죠. 근데, 왼쪽에서는 이거고, 오른쪽에서는 이거기 때문에 그때 함수값이 같아줘야지. 그러니까 극한값이 같아줘야지 비로소 이 값이랑 같아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마이너스 1이 위쪽에 이미 달아져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의 값과 함수값과 마이너스 1의 왼쪽 극한, 즉 좌극한은 이미 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극한하고 맞춰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개인적으로 시험 시간에 이런 생각하지 말고 뇌를 여과하지 말고 그냥 바로 위에다가 마이너스 1 넣고 아래다 마이너스 1 돼서 같아야 된다라고 그냥 바로 접합시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고등학교 때 선생님의 은사님이 이런 문제는 상식적인 수준으로 풀어내면 된다라고 말씀했던 이유가 바로 그 부분에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마이너스 1을 이쪽에다 넣어보겠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2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마이너스 1을 밑에다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면 1 플러스 A가 된다는 걸알 수가 있죠. 이 둘이 같아야지만 접합이 되면서 연속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애타게 찾고자 하는 상수 A의 값은 마이너스 3이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네요. 여러분, 이 문제가 3점짜리 문제면 무조건 맞추라는 뜻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정답을 선택지 3번이 정답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이제 앞으로 상식의 수준에서 풀어주는 문제다라고 하는 거 여러 번 등장할 거니까 잘 기억해 두시길 바라면서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뭐 앞에 이제 오늘 선생님과 함께하는 이 1강 정도는 여러분들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이제 넘어가가지고 우리가 4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형적으로 봤을 때이 문제는 코사인 어쩌고 저쩌고 사인과 탄젠트의 곱을 한번 구해봐라. 아주 각을

버라이어티하게 좋기 때문에 바로 이것은 삼각함수의 성질을 알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는데요. 선생님이 수능 특강 시간에 여각공식, 보각공식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통째로 우리가 좀 통째로 외워줘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그 부분을 혹시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신다면 이걸 보자마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왜냐면 제가 이거 외우라고 이야기했거든요. 바로 이거는 너무나 유명한 보각공식이기 때문에 파이 마이너스 세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 세타를 아주 미미한 각이라고 봤을 때는 파이에서 세타만큼 오면 이 세타만큼 간 것과 정확하게 딱 이렇게 마이너스 배 차이 나기 때문에 바로 이거를 통해서 우리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3분의 1이다 라고 우리가 바로 여러분들 보각공식을 암기하셨다면 충분히 풀수 있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저에게 선생님, 보각공식이 뭐예요? 그러면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를 듣고 계시면 안 됩니다. It's warning. 제가 지금 경고를 하는 겁니다. 왜냐면 이 실전 모의고사는 개념이 어느 정도 된 상태에서 내가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구분하는 데 의미가 있는 모의고사지 선생님이 풀고 있는 거를 구경하는 시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저는 이제 이 문제 두번 다시 틀리지 않아요라고 이렇게 도장을 찍는 강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야지 우리가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가 끝났을 때, 나 되게 성장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 보각공식 꼭잘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3분의 1인 상태에서 사인 세타 곱하기 탄젠트 세타의 값을 구해라. 원래 선생님의 스타일이었다라고 한다면 선생님이 여러분 삼각형을 그리세요라고 이야기했을 건데, 잠깐만요. 여기를 봤더니, 제가 탄젠트 세타는 조금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로 좀 바꿔보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04번이고, 이제 우리가 문제 배점이 3점짜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그렇게 헤비한 생각을 할 일은 없을 거라고 여러분들을 좀 유추해 주시고, 따라서 이 부분이 어떻게 우리가 정리가 될 거냐면,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제곱 세타가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죠.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거,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라는 거 알고 있거든요. 잠깐만. 나 이거 가만히 있을 수 없겠는데? 코사인 세타분의, 선생님, 제가 어떻게 바꿀까요? 그쵸? 사인 제곱 세타는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라고 바꿀 수 있어요. 어지간하면 그렸다. 그쵸? 어지간하면 그렸을 거예요. 근데 안 그려도 할수 있게끔 출제자가 해놨기 때문에 저는 그냥 시키는 대로 넣어주시기만 하면 됐던 문제였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3분의 1 분의 1 마이너스 9분의 1이니까 여기는 얼마? 9분의 8이 됐던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위아래에다가 30 곱하게 되면 여기가 3이 될 거니까 최종적인 정답은 마이너스 3분의 8이 되겠다. 뭐 이렇게 볼 것도 없고 다시 볼 것도 없고 무조건 이제 맞춰야 되는 정답은 1번이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실전 모의고사에서 이런 식으로 삼각함수의 성질 문제를 만나게 되면 반드시 그 뒤에 말을 이어가 보세요. 반드시 맞춰야만 됩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수능 특강 때도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이 이거 수능에서 점 찍어놨다. 자기 자리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좋아요. 자, 우리 넘어가가지고요. 선생님 이미 벌써 페이지 넘기는 거 보셨죠? 자, 5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문제는 지금 보다시피 접선이라고 하는 거, 우리 접선에서 동그라미. 아, 선생님이랑 같이 접선의 방정식은 정리한 적 없어서 선생님이 살짝만 미리 보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 옆에다가 좀 이렇게 적어두세요. 선생님 다 말하진 않을 거예요. 자, 우리가 접선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디서 나오죠? 수학2에서 도함수의 활용 가장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f'x 구해가지고 어디다가 써먹어요, 선생님? 이라고 여러분들이 나한테 물어본다라고 한다면, 아, 얘들아, 우리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때 우리가 써먹을 거야. 그래서 알아둬야 돼. 라고 하면서 선생님이 교과 시간을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접선의 방정식은 유형 1, 유형 2, 유형 3으로 출제가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지금은 개념 시간이니까 제가 이걸 쫙다 설명하지는 않을 거고요. 유형 1은요, 가장 쉬운 거예요. 뭐냐면 곡선 위에 한점줄 때. 그래서 위에다가 스타카토. 그 다음에 유형 2는 기울기를 줄 때. 기울기가 2인 접선을 그어라. 그 다음에 유형 3번이 좀 난도가 높은데 바로 곡선 밖에 한 점을 줄 때. 어라? 어라라라? 우리가 점을 주는 건 똑같은데, 유형 1번은 곡선 위에 점을 주는 거야. 유형 3번은 곡선
밖에 점을 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위냐 밖이냐에 따라서 풀이 과정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제가 유형 3번은 꼭 잘 알아두세요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이건 나중에 나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요 정도만 적어두시고 좀 기다려주세요. 이 문제는 어디서 출제가 된 거냐면요. 보다시피 곡선 위의 점 1,1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바로 유형 1번 곡선 위의 점으로 우리가 주어진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보세요. y는 접선의 방정식은 당연히 1차 함수인 직선이기 때문에 y는 그러면 기울기가 있을 거고 점 하나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럼 그 기울기가 뭔데?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접선의 방정식은 도함수의 활용이다. 따라서 도함수를 활용을 하자. 이걸 fx라고 하면 바로 f'1이 바로 이 접선의 기울기가 된다. 이게 크리티컬 핵심 아이디어죠. 그리고 1,1을 지나야 된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중학교 때 상식을 이용해주면 괄호하고 x-1 플러스 1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바로 1,1에서의 뭐예요? 접선의 방정식? 접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접선의 방정식이 6,a를 지난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여기다가 6 놓고 여기다가 a 넣으면 성립한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 문제는 결론적으로 a는 5 곱하기 f'1 더하기 1이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 문제는 f'1만 구하면은 그냥 만사 형통의 문제였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제 뭐 할까요? 그쵸. 저기 위에 있는 함수를 미분한 다음에 1을 넣겠죠. 해볼까요? 자, 미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세제곱 미분하게 되면 3x제곱 플러스 10x 마이너스 9. 에이, 우리 친구들 이 정도는 충분히 할수 있을 것 같아. 그럼 13에서 9를 빼면 4가 되는 거니까, 아, 여기가 4겠구나. 21 이렇게 되는 거죠. 되셨죠? 네,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렇게 되는 문제였습니다. 아주, 네, 뭐 접선의 방정식에서 뭐 군더더기 없이 선생님. 아주 편안하게. 이지하게 우리가 문제를 풀수 있었던 문제인데, 접선의 방정식은 유형이 세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 회차, 우리 1회차에서 여러분들 21번 문제가 또 접선의 방정식이 한번더 나오거든요? 유형 3번의 아이디어가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저랑 같이 한번 그때 가서도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또 3점짜리 문제 하나를 획득하셨습니다. 접선의 방정식 꼭잘 알아두시기를 바라면서, 자,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수학원으로 가게 됐습니다. 바로 이제 등비수열에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요. 저는 이제 이런 문제를 봤을 때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은 고민을 하지 않고 얼마나 스무스하게 넘어가느냐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왜냐? 이제 이런 문제들은 그냥 이제 무조건 맞춰야 되는 문제고 어렵지 않은 문제고 제가 아마 등비수열을 강의를 또 진행을 한다라고 또한번 저에게 맡게 된다면 요 정도의 사이즈의 문항들을 반드시 이제 기본 개념 시간에 넣게 되죠. 왜냐? 이 문제는 교훈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교훈인지. 모든 항이 양수. 아이고야. 제가 이거 너무 많이 나온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언제요? 수능 특강 수학원 할 때요. 제가 모든 항이 양수면 분명히 첫째 항도 양수였을 것이고 공비도 0보다 컸을 것이다 라고 제가 일단 밑줄 쳐놓고 써놓고 출발해라 라고 그때도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많이 나온다고. 자, 모든 항이 양수인 등비수열에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하자. 뭐 이거는 완전 거의 대부분이 다 알고 있는 공식이 되겠고요. 표기가 되겠고요. S2분의 S4가 5고, S5에서 S3를 뺐을 때가 30이다 이랬으니까 지금 주어진 게 자꾸 다 S에 대해서 알려줬습니다. 그럼 조금만 좀 제가 제 입맛대로 조금만 수정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일단은 S4라고 하는 거니까 네 번째 항까지의 합은 OS2다. 이렇게 좀 제가 보기 편하게 한번 써보고요. 제가 이 S5에서 S3를 뺀 것을 제가 이렇게 딱 정통으로 우리가 문제를 푼다 보기보다는 저거의 의미 자체가 첫 번째 항부터 다섯 번째 항까지 해서 첫 번째 항부터 세 번째 항까지를 드러내겠다라는 개념으로 보면 선생님이 이렇게 풀었거든요. 근데 선생님 강의는 선생님의 풀이를 보려고 듣는 거니까 선생님 한번 풀이를 들어보세요.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나는 S.
하나는 A 이런 식으로 일반항과 합의 공식을 둘다 물어보면 방법이 없습니다. 공식 처리하는 수밖에.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그냥 기본 개념이 공식으로 조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등비수열의 합공식 알

0: 알고 계시죠? r-1분의 a1 r의 n제곱 마이너스 1제곱. 따라서 여기는 아마도 r-1분의 첫 번째 항 몰라 a1이라고 두고 네 번째 항까지이기 때문에 r의 4제곱 마이너스 1 이게 s4의 공식일 거예요. 는 됐죠? 그 다음에 5 곱하기 물론 여기서 r이 1일 수도 있지 않나요, 선생님? 그런데 뭐 제가 안 해봤는데 r이 1이면 당연히 모순이겠죠. 그리고 제가 뭐라고 얘기냐면 상식적인 수준에서 r이 1인 등비수열은 취급하지 않는다. 공차 0인 등차수열 별로 취급하지 않듯이, 그렇죠? 따라서 r-1분의 그쵸? A1 곱하기, 이번에 S2기 때문에 R의 제곱 마이너스 1이다. 요렇게 내가 첫 번째 식을 좀 간결하게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 그러고 보니까, 선생님, 다 약분이 가능하죠. 어? 그리고 R의 4제곱 마이너스 1 안에도 R제곱 마이너스 1이 들어가 있어요. 따라서 이게 우리가 정리를 하면 R제곱 플러스 1이 5가 된다라는 얘기니까 여기서 R제곱은 4, R은 플러스 마이너스 2. 아하. 그래서 r이 양수라고 이야기를 해줬구나. 따라서 여기서 r이 2라는 걸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끝났네요.
1: 오.
0: 끝났네. 근데 문제에서 a5 빼기 a4를 구해라 이랬으니까 저는 그냥 딱 별로 그렇게 신경도 안 쓰고, 아, 뭐 여기서 이제 이 문제가 끝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게 가지 말고요. a5는 a4에다가 공비만큼을 곱한 거니까 이게 이 a4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어때? 선생님 말 맞아요? 따라서 3a4, 이제 이게 약간 수열을 조금 가지고 놀수 있는 친구들의 풀이죠. 따라서 3배의 a4가 얼마? 30이다. 이렇게 우리가 두면, 아, A4는 얼마다? 10이다라는 걸알 수가 있고, A5에서 A4를 빼라고 했으니까, A5는 그럼 어떻게 갈 건데? 바로 이거의 다음 번째 항이니까, 여기다가 공비 2를 곱한 값이 바로 A5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얘가 2n이가 되는 거죠. 따라서 최종적인 정답은 20에서 10을 빼라. 정답은 10이다. 이렇게 우리가 갈수 있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몇 번? 3번. 그래서 여기서 얻을 수 있는 미니 교훈이 뭐냐면, 일단 모든 항이 양수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또 선생님 도움이 되는 요거 잡으세요. 자, 모든 항이 양수인 등비수열이 나왔다고 했을 때, 아, 일단은 첫째 항과 공비가 모두 다 0보다 커야 되는구나. 하나 얻어가시고, 체크, 체크. 그 다음에 선생님이 물결친 부분을 요렇게 바꿔서 쓰는 것도 체크, 체크. 그리고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는 SN에 대한 정보, 하나는 AN에 대한 정보. 이거는 두 개를 어떻게 버무릴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이 있지는 않기 때문에 공식 처리해서 우리가 마무리를 지어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6번 문제 어렵지 않게 힘 많이 안 들고 우리가 문제를 풀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때요? 여기까지 이해 다 되세요? 괜찮죠? 그렇죠? 네, 좋아요. 따라서 우리가 6번 문제의 정답은 3번이다 이렇게 확인해 주시고 넘어가면 됐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과 함께 이제 우리 1회 파이널 모의고사 6번 문제까지 한번 풀어봤고요. 자,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7번 문제를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7번 문제를 딱 봤을 때 여러분들이 얼마나 로그의 이 기본적인 계산을 잼잼 이렇게 가지고 놀수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했던 부분으로 보여지는데 제가 봤을 때이 문제가 만약에 좀 어려웠다라고 하면 아직까지 연산이 좀잘안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의 수능 특강 강의나 혹은 수능 개념 강의를 통해서 몇 개의 로그의 성질을 정확하고 빠삭하게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해결 방법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자, 어떤 문제였는지 한번 선생님이랑 같이 보고요. 여기서 제가 한번더 배양해야 되는 로그의 성질은 뭐였는지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1보다 큰 두실수 a, b가 라고 하는 걸 보니까 제가 이렇게 딱 곁눈질로 봤을 때 a, b가 지금 진수 자리와 밑자리에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밑조건, 뭐 진수 조건 이런 거에 이제 위배되지 않게끔 해주려고 하는구나. 알겠습니다. 제가 근데 왼쪽식을 딱 봤는데요. 아, 너구나. 너가 문제다 지금. 왜요? 왼쪽에 로그 2의 a는 그래도 우리 친구들이 차라리 미지수가 진수에 있는 게 나아요. 근데 이렇게 밑에 미지수가 있으면 우리 친구들 굉장히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어때요? 선생님 말 맞죠? 빨리 공감해 주세요. 맞죠? 이거 선생님 맞는데. 그러면 로그 b의 4를, 오히려 진수가 4인 거를 알고 있고, 밑이 b라는 걸, 아, 조금 그런데? 바꿔볼까? 선생님 뭐라고 얘기했어요? 바꿔볼까? 바꿔볼까? 이게 무슨 공식이죠? 밑변환 공식이죠. 왜또 갑자기 고개를 숙이시죠, 여러분? 자, 여러분.

흡연한 공식. 여러분 수강후기에 선생님 용어를 설명해 주셔서 너무 좋아요 이러놓고 왜 지금 숨냐고요. 다시 자 밑변환 공식. 밑을 변환시키는 공식이잖아요. 자면 안 되는데. 그랬더니 애들이 수강후기에 그렇게 올렸더라고요. 선생님 저안 자요. 아니 아는데 자는 애들도 있으니까. 자 보세요. 자 만약에 로그 A에 B라고 하는 이러한 로그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한번 꼬집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B랑 A를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Like this.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리하여라. 그리하여라. 허나 분해일을 해라. 그래서 이게 아닙니까? 요거 요거 요거. A와 B는 미조건 다 만족한다라고 볼게요. 근데 만약에 이 A와 B를 바꾸는 게 아니라 지금 문제 푸는 너가 또 다른 밑인 C로 내가 바꾸고 싶은 경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니즈가. 그렇다면 이번에 분모 분자에다 얹어서 로그 C의 A 분의 로그 C의 B로 바꿔라 라는 게 바로 이 로그의 밑변환 공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네모친 그 핑크 색깔 부분을 일단 이렇게 바꿔주시게 되면 아, 선생님 그러면 로그 2의 A 곱하기 이 부분을 분해 하시고 로그 4의 b로 바꾸면 어떨까요? 너무 좋죠. 너무 좋죠. 그리고 당연히 이걸 오른쪽으로 넘겨주셔야죠. 그러면 로그 2의 a는 6 곱하기 로그 4의 b잖아요. 근데 또 싫어, 또 싫어. 뭐가 싫어요? 뭐가? 아, 여기는 2인데 여기는 4인데요, 선생님?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여러분, 이 4는 2의 제곱이거든요. 그럼 제가 이렇게 쓸수 있거든요? 2의 제곱으로? 근데 우리가 또 배웠다? 어떻게? 밑의 지수는 앞으로 분모로 내려간다고 배웠거든요. 그러면 이게 2분의로 내려가면서 여기가, 이렇게 되는 거죠. 또 재밌는 사실. 그럼 이 3이 어디로 가요? 또 다시 지수로 갈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 지금 화면을 보세요, 화면을. 눈이 있다면 A와 이제 B의 세제곱이 같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첫 번째 조건에서 확인하시고 넘어가셨어야 됐고, 이렇게 되어 있으면 우리 어떻게 풀기로 했죠? 돌아가면서 2의 22제곱은 A의 세제곱 곱하기 B의 제곱이다. 아, 됐다. 따라서 A의 세제곱 곱하기 B의 제곱이 2의 22제곱이다 라고 봤더니, 어라? 내가 A가 B의 세제곱인지를 알아. 그러면 내가 요 A 자리에 B의 세제곱을 넣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여기가 B의 세제곱의 세제곱이 되는 거니까 이 부분이 아까 전 선생님이랑 같이 1번에서 풀었던 지수 법칙에 의해서 B의 11제곱이 된다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오른쪽은 22제곱이니까 아, 이게 맞아 떨어지는구나. 그러면서 요렇게 B의 11제곱 이퀄 4의 11제곱이구나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네. 따라서 여기서 우리네 B의 값이 4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 B가 4라는 거 알았으니까 여기다 집어넣어주기만 하면 A 값은 바로 자동발상적으로 튀어나오기 때문에 바로 4의 세제곱인 64가 A 값이구나라는 걸 우리 친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몇해전 수능에 요런 스타일로 로그의 성질을 물어봤던 문제가 갑자기 기억이 저는 나면서 그때의 생각이 갑자기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잠깐 추억에 빠졌다는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무튼 자, A 플러스 B의 값은 최종적으로 얼마냐면 68이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마무리 지을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4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혹여나 만약에 이 문제를 틀렸다 그러면 제뇌 속에 정말 이 밑변환 공식이 선명하게 들어가 있는가라고 여러분들이 꼭 생각을 해보시면서 다시 한번 좀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때요? 이해되셨어요?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7번 문제까지 한번 풀어봤습니다. 선택지 4번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68이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좋아요. 이렇게 해서 로그에 이제 성질을 물어보는 문제가 끝나고 나면요.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페이지를 하나만 더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겨보면요. 이제 다음 페이지 이제 우리가 5페이지가 등장을 한다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이 5페이지에 있는 이제 이 8번 문제를 이제 설명을 할때 여러분들한테 조금 필요한 내용들을 좀 설명을 해줘야 되겠다. 근데 제가 이 문제가 이제 비슷한 문제들이 계속 반복이 될 건데 마치 저만 알고 있는 시크릿처럼 얘기하면 안될것 같아서 제가 정말 이거를 종지부를 지어드릴 테니까 제 얘기를 한번 잘 들어보시고 정적분과 넓이는 이제 더 이상 틀리지 않도록. 왜냐면 이 정적분과 넓이에 관련된 문제가 뒤에 2강에 또 나오고 또 3강 때도 또 나오거든요. 계속해서 약간 잔잔하게 이렇게 우리가 다른 문제들에도 쏙쏙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좀잘 해석하고 또 여러분들 정확하게 좀 알고 있기를 바랍니다. 일단 문제를 읽어보고 조금 일반적인 선생님이 개념을 한 번만 좀 정리해 드리도록 하죠. 제가 이거는 좀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선생님이 좀 체크해온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자, 어떤 문제였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은 교재에 바로 밑에 이제 그림이 그려져 있지만 선생님은 이제 PPT를 조금 넘겨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볼게요. 지금 이 그림이 있어요. 근데 일단 이 그림을 제가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실전 모의고사를 볼때 말씀을 드리자면 얼른 이 밑에를 한번 스캐닝을 쫙한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글씨를 읽으면서 빠르게 빨리빨리 체크를 하면서 중요 지점들을 찍어보면서 우리가 문제를 푸는 게 일단 이 문제를 푸는 굉장히 중요한 스킬 중에 하나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 먼저 선생님이랑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f(x)는 16분의 1x 4제곱에 대해서 자, 여러분, 요게 f(x)입니다. 자, 여러분 화면이 넘어가니까 선생님이 좀 옆에서 적어보도록 하죠. 그러면 기본적인 상식 하나만 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여러분, y는 x의 4제곱이라고 하는 건 거의 흡사 x의 제곱처럼 보입니다. 근데 실제 여러분들 그래프가 아주 정말 바닥에 이렇게 누워져 있는 형태로 보이긴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클로즈업을 해보면 약간 이런 이제 형식으로 이제 우리가 되어 있다는 걸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 16분의 1 정도 되어 있으면 조금 더 이렇게 펑퍼짐하게 누워 있는 이런 그래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지금 선생님 보다시피 원점 0을 넣으면 0을 지나기 때문에 여기 눈에 보이는 것처럼 5라고 하는 거는 원점이기 때문에 원점을 지난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좋아요. 자, 그렇게 된 그런 그 fx에 대해서 x 이퀄 2와 x 이퀄 2요? 여기 있습니다. 괜찮죠? x 이퀄 2와 y는 fx가 만나는 점을 a. 선생님 조금만 더 오른쪽에다 써볼까요? 화면이 가려지네. 자, A. 그러면 그 A가 어디냐? 여길 말하는 거죠. 좋아요. 그리고 FX와 Y는 16이 만나는. 자, 그러면 Y는 16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가로선을 쭉 그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요게 16분의 1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곡선과 이 점은 지금 두 점에서 만나고 있고 제가 별다른 문제 지시가 없지만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려면 결론적으로는 이 지금 두 점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실은 문제를 풀때 저기와 저기를 찾아보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 작업이 어디냐? 이게 되겠죠. 상식적인 수준에서 마이너스 1과 1에서 만난다는 걸 우리 친구들이 알 수가 있어요. 근데 화면 조금 덕지덕지 제가 표시하진 않고 일단 여기다가만 써보도록 하죠. 여기서 만날 거예요. 좋아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 C라고 하자. 그러면 이제 곡선 Y는 FX와 직선 Y는 16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S1. 자, 그러니까 이제 넓이가 등장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수학원하고 수학2를 공부하시면서 넓이라고 하는 워딩이 직접적으로 등장하는 단어는 정적분 밖에는 없어요. 아, 따라서 정적분 문제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되죠. 왜냐면 함수의 그래프에 관련된 넓이 문제니까. 원에 관련된 넓이 문제였다 그러면 사인 법칙이나 코사인 법칙에 그 들어있는 삼각함수의 활용 문제인 삼각형의 넓이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혹은 부채꼴 같은 거. 근데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 보다시피 이렇게 함수에 관련된 문제니까 분명히 이 문제는 우리가 수학2에서 출제된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거기를 S1이라고 하고, 이번에는 FX. 그러니까 여기가 S1인 것 같아요. 여기가. 그 다음에 이번에는 곡선 y는 fx와 ac와 bc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s2라고 하겠다 이랬으니까 여기 부분이 s2가 되는 거. 이건 삼각형이 아니죠. 여러분 여기가 라운드 곡선 처리가 되어 있어요. 좋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s2 빼기 s1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딱 봤을 때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왜 빼라고 했을까?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왜 빼라고 했을까 해서 아! 하는 친구가 있고 글쎄요 라고 하는 친구가 있고 이 문제는 혹시 S2를 직접 구하고 S1을 직접 구해서 만약에 빼셨다 그러면 이 문제는 출제자의 의도에 완벽하게 부합하게끔 문항을 푼게 아닙니다. 괜찮아요? 그냥 선생님 저는요 저대로 풀게요. 그러면 실무 강의를 듣는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대한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지금 천천히 여러분들 이해하게끔 왜냐면 이건 해설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천천히 얘기하지만 실제 문제 풀 때는 굉장히 빨리 풀거든요, 선생님. 그러면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걸 배워야 되는 거죠. 어떻게 빨리 풀어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 그리고 요 안에 들어가 있는 개념은 뭔데요? 그럼 제가 두번 다시 안 틀리겠습니다. 그러지 제가 이 8번 문제를 지금도 틀리고 나중에도 미련의 여지를 남겨둔 상태에서 또 한번 봐야 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실전모의이기 때문에 내일이 없다라는 마인드로 악착같이 문제를 풀어내려고 무조건 어떻게 해서든지 뭐 제가 찍어 맞추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무조건 문항을 해결하려고 정말 억지를 한번 써보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부족했던 게 어떤 것일까? 이렇게 듣는 이 강의와 그냥 뭐 어떻게 하다 한번 들어보자. 이러고 듣는 거랑은 조금 차이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 좀 확인해 주시길 바라면서. 자, 그럼 이제 S2 빼기 S1이 어떤 의미인지. 자, 이제 선생님 설명을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표시해 볼게요. 여기 마이너스 1이에요. 여기 1이에요. 그리고 출제자가 아까 전에 여기를 S1이라고 했어요. 맞나요? 맞아요. 그리고 여기를 S2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잠깐만 이쪽으로. 우리가 이 교과 내용은요, 어떤 게 들어가 있냐면,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선생님! 응? 지금 하나는 곡선이고 하나는 직선인데요? 알죠? 근데 그냥 넓게 제너럴하게 얘기하면 직선도 넓은 의미에서는 곡선으로 보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선생님 하는 거잘 한번 보세요. 제가 예를 들어서 어떤 걸 그릴 거냐면 그냥 요런 걸 한번 그려볼게요. 요런 거. 지금 이 fx는 요 fx하고는 무관합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한번 이해를 해보세요. 그리고 제가 다른 색깔로 한번 표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예를 들어서 제가 요런 식으로 한번 표시를 해보도록 할게요. 요런 식으로. 요렇게. 그러면 분명히 여기를 선생님이 A라고 해볼까요? 여기를 B라고 해볼까요? 여기 C라고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분명히 이 지금 선생님이 눈에 보이다시피 이 초록색과 핑크색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보이시죠? 보이죠? 그럼 여기를 선생님이 S1이라고 한번 해보고 여기를 S2라고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교과 개념 시간에 어떻게 배웠냐? 넓이를 구할 때는 반드시 위에서 아래를 빼야 되는 거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S1을 구하고 싶다라고 그러면 원래 오리지널 풀이는 A와 B라고 하는 이 구간 내에서 위가 어디니? 라는 걸 명명을 해주셔야 돼요. 지금 위가 핑크 색깔입니다. 맞아요? 좋아요. 그러니까 이 핑크 색깔에서 누구를? 초록 색깔 함수인 GX를 빼서 즉, 다시 말하면 넓이는 반드시 위에서 아래를 뺀 상태에서 우리가 이게 구해줘야 되거든요. 요거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A부터 B까지 내가 적분을 하게 되면 그게 바로 S1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는, 잘 들어봐요, 선생님 말. B에서 C까지를 제가 적분을 할 때는 만약에 내가 S2를 구하고 싶다 그러면 초록 색깔에서 핑크 색깔을 빼줘야 되거든요. 근데 어떤 친구가, 어우, 선생님 싫어요. 저 그냥 이거랑 같이 일치해 볼게요. 그래서 만약에 fx에서 gx, 그러니까 위아래를 무시하고, 만약에 fx에서 gx를 뺀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반대로 바뀌어 있죠. 아래에서 위를 뺀 꼴이죠. 근데 만약에 내가 이거를 b부터 c까지를 내가 그냥 그대로 적분해 버렸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위아래가 바뀌었기 때문에 s2가 나오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s2가 나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장점은 뭐냐? 이거 두 개를 더하면, 여기는 A부터 B까지, 또 이어서 B부터 C까지니까, 요쪽 왼쪽 부분은 한 번에 A부터 C까지. 선생님, 요 밑에. 요렇게 한번 써볼게요. A부터 C까지, 선생님, 약식으로 써보겠습니다. F 빼기 G, DX를 하게 되면, 하나는 넓이로 온전히 있지만, 다른 하나는 구원을 받지 못해서, S2에 마이너스를 붙인 상태가 되구나. 요걸 지금 이 문제에서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시 이 문제를 한번 가볼까요? 그럼 보세요. S2에서 S1을 뺐어요. 그럼 이거를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S2 더하기 마이너스 S1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S1은 넓이로 인식하고 싶은 게 아니라 마이너스를 붙인 걸로 인식하고 싶다. 이 말이에요.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왜 S1은 마이너스로 됐을까? 뺄셈을 잘못했네. 16분의 1에서 fx를 뺐었어야 되는데, 이 친구가 깜빡하고 fx에서 16분의 1을 뺐나 봐.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 문제는, fx에서 16분의 1을 뺀 상태에서
내가 적분을 한 번에 해주면

어디까지?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 2까지. 쫙한 번에 해주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갈 때는 오히려 아래에서 위를 뺀 꼴이니까 마이너스 S1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위에서 아래를 뺀 꼴이 되니까 여기는 맞게 되면서 이게 바로 출제자가 원했던 S2 마이너스 S1 그 자체가 된다. 요게 이 문제의 핵심이었습니다. 요 지금 세계관입니다. 어때,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fx는 16분의 1 x 4제곱이니까요. 제가 여기에다가 이제 적극적으로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다가 16분의 1 x의 4제곱. 어때, 괜찮아요? 계산하실 때 선생님은 16분의 1을 앞으로 뺐거든요? 하고 여기에 x의 4제곱 마이너스 1 dx. 그러면 16분의 1한 다음에 여기 5분의 1 x의 5제곱 마이너스 x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그러면 요거 여기다가 넣고, 요거 여기다가 넣고, 빼는 것 정도는 우리 친구들이 충분히 하실 수 있죠? 네,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거 우리가 계산을 해보게 되면은, 최종적인 정답이 얼마가 나오게 되냐면, 40분의 9가 나오게 됩니다. 이런 내용이 조금 들어가 있었구나. 맞아요. 그래서 최종적인 정답이 2번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이 문제에서는 여러분들 제가 말풍선 안에 넣어주는 이 내용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지를 한번 꼭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과 함께 이제 8번 문제 선생님이 이거보다 더 이제 자세하게 설명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잘 정리해가지고 여러분들 것으로 노트 필기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이렇게 해서 선생님과 함께 8번 문제 한번 풀어봤고요. 이제 우리 넘어가가지고 오늘 제가 준비한 마지막 문제인 우리 9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제가 아마 요거 이제 선생님의 스킬이 조금 들어갈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요 문제가 어떤 문제였는지를 한번 보고 선생님이랑 같이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죠. 자, 이제 드디어 처음으로 맞이하는 4점짜리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어떤 문제였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를 읽어보니까 시각 t 이퀄 0일 때 동시에 원점을 정, 이게 초기 위치라고 하는 거네. 둘다 원점에서 출발했어요. 원점에서 출발해서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두점 PQ의 시각 t에서의 속도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네. 그러면 속도가 p는 요거를 따르고 있고, 그다음에 q는 요거를 따르고 있구나.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일단 출제자가 나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p하고 q에서의 시각 t1에서의 가속도가 같다. 일단 여기까지. 그럼 여러분, 속도를 주어지고 가속도를 물어보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이건 교과 개념 시간에 그대로 보세요. 그대로 미분하면 됩니다.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되고,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된다. 이거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따라서 a1t. 선생님,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그럼 얘는 6t-6이 될 거고, 그 다음에 a2t는 뭐야? 24가 되는 거니까 6t-6이 24가 되는 그 t 값? 아, 따라서 여기는 t1의 값이 얼마? 5가 되겠구나라는 걸 일단은 먼저 찾을 수가 있어요. 아, 가속도가 같다 이랬으니까 얘가 둘이 같아지는 그 t 값이 t1이라고 했으니까 t1은 5구나.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리고 나서 봤더니 여기가 이제 하이라이트죠. t0부터 t1까지 점 p가 움직인 거리. 이렇게 어떤 점에 움직인 거리를 구하시오. 이렇게 나오면 이게 실제로 움직인 이동 거리를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 V라고 하는 그래프를 정확하게 음수를 모두 다 양수로 생각해서 우리가 적분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이 얘기는 우리 좀 알아둡시다. 움직인 거리, 즉, 이동 거리가 나오면 속력을 적분하면 된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 그럼 속력이 뭐죠? 속력, 우리가 점피니까 점피는 이거예요. 바로 이 V1t의 절대값, 즉 다시 말하면 절대값 3t제곱 마이너스 6t. 요거를 적분해 달라는 거예요. 그럼 보통 이거를 적분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그래프를 그리죠.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리는 이 그래프는 3t로 묶어주게 되면 t-2라고 우리가 볼수 있기 때문에 0하고 2에서 끊습니다. x축을. 아, x축이 아니라 t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0하고 2를 끊는 상태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출제자가 나한테 5까지 이동한 거리를 구해라 그랬으니까 일단 5는 뭐 대충 여기쯤 있다고 선생님이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3t-2라고 하는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지금 이 그래프가 선생님이 뭘 그린 거냐면 y는 v1t를 그린 거거든요. 이거는 속도예요. 근데

0: 사방정식의 두 개의 근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그 근을 이제 둘레로 하는 근을 이제 우리가 둘러싸인 그 부분의 넓이를 공식 처리해가지고 구하는 게 조금 더 빨리 풀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따라서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계산하냐면 S1을 바로 6분의 최고차항의 계수가 3입니다. 따라서 최고차항의 계수 3을 써주시고 두 근의 차, 즉 다시 말하면 2의 세제곱. 이게 바로 저 부분의 넓이를 구할 수 있는 공식이에요. 따라서 2분의 1 곱하기 2의 세제곱이기 때문에 8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여기에 넓이를 4구나 이렇게 구해주시고 여기 있는 2부터 5까지는 그냥 이걸 적분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냥 여기를 따로 구해주는 게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선생님이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t의 세제곱 마이너스 2. 아니, 3t죠? 3t의 제곱. 그러면 3t제곱 마이너스 6t가 되니까 요거를 우리가 2부터 5까지 계산해 주시면 뭐 요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계산해 주시면 정답은 54가 나오네요. 그래서 오른쪽 부분만 계산을 해서 선생님은 여기에다가 S1에다가 S2만 따로 계산해서 여기를 54라고 해서 최종적인 정답을 58이라고 내는 그 요런 부분들을 조금 여러분들이 학습했으면 어떨까? 그래서 선생님은 선택지 1번을 찾았거든요. 괜찮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요거 이 공식 좀 옆에다가 좀 기억해 두시겠어요? 6분의 최고차항의 계수의 절대값. 근데 여기서 어차피 3이기 때문에 3 이렇게 써주면 되거든요. 한 다음에 두 근의 차에 세제곱이다. 그래서 요 부분을 선생님이 조금 선생님의 요 스킬로 좀 정리해 드리면서 요 문제의 왼쪽 부분에 S1을 이제 S2처럼 계산을 또 해가지고 마이너스를 붙이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빨리 구해서 여기가 4라고 우리가 하는 요 부분을 선생님이 조금 얻어갔으면 좋겠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우리가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요렇게 조금 마무리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요런 점에 이제 어떤 운동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적분만 시키던지 아니면 미분만 시키던지 이렇게 우리가 둘 중에 하나만 물어보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이자 가속도를 물어보므로 인해서 미분을 한번 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시키고 그다음에 또이 적분을 해야 되는데 또 올라간 어떤 이동 거리를 구하는 근데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움직인 거리를 구하는 것이 바로 절대값, 즉 속도의 절대값이니까 속력을 적분해서 우리가 문항을 해결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도 이번 기회에 알아두시면 이제 다회차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 또 이런 문제들은 충분히 맞출 수 있을 것으로 선생님 생각이 듭니다. 어때, 괜찮아요?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 선생님과 함께 이제 9번까지 한번 풀어봤는데요. 저는 오늘 여기서 좀 마무리 짓고 다음 시간에 이제 10번부터 한번 이어서 풀어보려고 지금 계획 중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선생님이 했던 이 1번부터 9번까지의 전체적인 이 토파보기를 좀잘 기억을 하면서 다음 시간에 또 어떤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기다려주면서 복습 잘 해주시고 선생님과 다음 시간에 좋은 모습으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1: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3: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중간과 유식 사상 이어가서 교정 선종을 배웠다면 우리 오늘은 그에 이어서 한국 불교 윤리 사상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효, 의천, 진울 등장하게 될 거고요. 이 한국 불교의 특징으로서 조화를 이루는 모습들, 화합하는 모습들을 보게 될 겁니다. 제가 여러분 요즘에 통합사에 막 수업도 하면서 학생들에게 한국적인 게 뭘까라는 막 질문들을 해요. 한국적인 게 뭘까? 우리나라의 특징은 뭘까? 우리가 이어왔던 전통은 무엇일까라고 딱 고민해 봤을 때 제가 윤리와 사상의 교사로서, 강사로서 딱 떠오르는 건 여러분들, 화합과 조화인 것 같습니다. 단군 신화 때부터 나오고 있는 그런 화합과 조화라는 정신이 아직까지도 여전히 의미 있고 가치 있지 않을까? 우리가 계승해야 될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오늘은 그 화합과 조화의 정신을 잘 보여주고 있는 원효, 의천, 진우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파이팅 하면서 여러분들 들어갈게요. 먼저 수능 대표 문항 보겠습니다. 한국불교 사상가라고 일단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국불교 사상가라는 이렇게 딱 타이틀을 보게 되면 떠올라야 되는 사람이 3명. 원효, 의천, 그리고 진우 되겠습니다. 각각을 통해서 키워드를 통해서 누군지를 유추하고 파악하시면 됩니다. 문제 구조는 요 정도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오르는 거 파악할게요. 값부터. 세계는 무한하지만 모두 한마음에 포함된다. 이게 여러분 결정타 키워드예요. 한자로 지금 뭐라 그러면 써 있어? 일심 써 있는 거예요. 그쵸? 제가 막 모든 한자에 대해서 수험생들이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일심 정도는, 공자의 인 정도는, 그쵸? 도가의 도 정도는,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파악하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따라서 마음이 생기면 모든 현상이 생겨나고 마음이 사라지면 흙구덩이와 무덤이 둘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에 오직 한 마음일 뿐이니 그것을 밖에서 따로 구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갑은 여러분들 원효다라는 걸 잡으시면 돼요. 원효다. 일심이라는 게 주된 포인트. 일심 아니면 화쟁이라는 포인트가 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을입니다. 자신의 본성이 부처와 다르지 않음을 깨달았어도 잘못된 습관은 단박에 제거하기 어렵다. 나의 본성이 부처와 다르지 않음을 깨달았어. 돈 오했어. 그치? 아, 나의 본성을 돌아보니까 부처와 다르지 않구나. 깨달았어. 돈 오. 그쵸? 근데 단박에 깨달았지만 여전히 내가 갖고 있던 습관들이 남아있는 거 여러분들. 여기 한자로 뭐라고 돼 있어? 습기라고 그러면 돼 있습니다. 습기. 습기가 나와 있어서, 아직 남아 있어서, 단박에 제거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우린 이 습기를 제거하기 위한 점진적인 수행이 필요한 거예요. 즉, 도노 플러스 뭐가 필요해? 점차로 닦고 익히는 게 필요해. 도노, 점수가 필요하다. 그래야 부처가 될수 있는 성품을 길러 나가야 된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을은 여러분 지금 누구예요? 한국 불교 사상가 진울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의 경우에는 원효와 진울을 비교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진울의 경우에는 앞서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에 나오는 선종의 해능과도 자주 비교되어 나온다는 거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이제 내려가서 선지를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1번입니다. 청정한 마음, 여러분들. 한자로는 지금 진여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과 분별, 청정한 마음과 분별하는 마음, 여러분들. 여기는 생멸이라고 씁니다. 생멸. 진여와 생멸의 마음은 한 마음이 될수 없다? 삐! 틀렸습니다. 부처의 마음이나 중생의 마음이나 여러분들, 일심으로 우리가 어우러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이 하나의 마음, 여러분들, 그냥 두 가지 측면이 있을 뿐이에요. 네, 제가 그때 개념에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일심 이문을 말하는 거예요. 한 마음일 뿐이야, 여러분, 사실은. 따라서 한 마음이 될수 없다라는 건 틀렸다고 지워주시면 됩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겨울에 바닷가 갔을 때 고요하고 그런 잔잔한 바다 보이죠, 그쵸? 그런 고요하고 잔잔한 바다랑 파도치고 여러분들만 난리를 치고 있는 바다랑 사실 바다란 점에서는 다르지 않습니다. 부처의 마음이나 중생의 마음이나 사실은 이 하나의 마음이란 점에선 다르지 않다라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마음에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뿐이다라는 거 복습 1번 X. 2번입니다. 무행은 계율에 구속받지 않는 조화 여러분들. 무행은 특히나 원효가 강조했던 수행 방법이에요. 계율에 구속받지 않는 수행입니다. 출가자만의 수행이다. B 틀렸습니다. 출가자만의 수행.

여러분, 안녕하세요. 더 극적인 윤리와 사상의 김상건입니다. 우리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불교를 배워보도록 할 건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석가모니와 기억나죠? 대승불교 여러분들 기억나죠?

이 아닙니다. 원효의 여러분 불교의 특징 중에 하나는 대중 속에 들어가서 불교를 전파했다는 거예요. 출가자만이 아니라 대중들 또한 할수 있는 수행, 무예행으로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부처의 설법은 스승이 전한 마음과 가리키는 바가 다르다. 에이, 여러분들. 진율은 선종을 중심으로 교종과의 조화를 강조합니다. 특히나 이 선종을 베이스로 하고 있는 진율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부처의 설법은 스승이 전한 마음과 가리키는 바가 다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틀렸다고 지우시면 됩니다. 다음 4번입니다. 도노후에도 정과회를 함께 지속적으로 닦아야 된다. 지금 점수의 구체적인 여러분 수행 방법이 바로 정과회입니다. 우리가 이걸 뭐라고 표현해서 배웠죠? 바로 정의 쌍수라고 배웠지, 그치? 네. 정의 쌍수. 진율은 도노 점수를 강조하고 요 점수의 구체적인 방법으로 제시하는 게 정과회를 함께 닦는 거다라고 제시하게 됩니다. 정답 바로 몇 번? 바로 4번이라는 거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5번입니다. 선종과 교종을 통합하여 종파 간 대립을 없애야 된다. 안타깝게도 원효가 있던 시대에는 선종이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따라서 원효의 입장에서 선종과 교종을 통합하여 종파 간 대립을 막아야 된다? 말이 안 됩니다. 틀렸다고 지우시면 됩니다. 정답 바로 몇 번? 4번이라고 잡으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아마 표현들 때문에 헷갈릴 수도 있고, 아래 내려가서 이 선종과 교종의 통합이라는 거에 대한 맥락을 보면서, 이거 원효도 맞나 싶을 수 있었겠지만, 이번 기회에 원효에 대한 내용으로 틀렸다라는 걸 확인하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대표 문항 여러분 이렇게 해서 풀어봤습니다. 넘어갈게요. 이제 수능 출제 포인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24학년도 수능의 경우에는 이 해당하는 주제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제가 더 거슬러 올라가서 23학년도 수능까지 갖고 왔습니다. 23학년도 수능을 보게 되면 해능과 진율이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앞에 얘기했었던 해능의 도노 돈수와 진율의 도노 점수가 비교되어 출제된 문제였습니다. 두 번째, 건너뛰고 25학년도 수능의 경우에는 해능과 원효가 비교되어 출제가 됐고요. 26학년도 수능의 경우에는 원효와 진율이 출제되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된 출제 포인트는 여러분들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렵거나 난해하게 느낄 필요 없습니다. 나왔던 게 계속 나옵니다. 원효라고 하게 되면 일심 화쟁 나오고요. 진율이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 도노 점수와 정의 쌍수 나옵니다. 해능이라고 하게 되면 도노 돈수 나옵니다. 계속 반복되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겁먹을 거 없습니다. 네, 이렇게 한번 출제 포인트까지 들여다봤습니다. 이제 넘어가서 본격적인 수능 완성 문항들 보기 전에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원효 한국 불교 윤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 포인트는 바로 조화라는 걸 다시 한번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원효가 여러분들 살고 있던 시대 불교 종파들 간의 대립들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원효는 그 종파들 간의 대립을 화합시키려고 노력했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일심사상이라는 걸 제시하게 됩니다. 일심사상, 모든 것의 참된 모습을 여러분 얘기하고요. 이원적인 대립을 초월한 걸 얘기합니다. 종파들 간에 막 내가 맞아, 네가 틀려 막 하면서 막 집착하고 막 서로 싸우는데 사실 잘 들어보면 우린 다르지 않아 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여러분 관점에서 1심 2문을 제시합니다. 심진여문과 심생멸문으로 구분합니다. 우리 아까 기출문제에서 봤었던 요 진여와 생멸이란 포인트가 이렇게 지금 등장하고 있죠. 한 마음의 다른 측면일 뿐이야. 한 마음이란 점에서 분명히 우리가 같이 생각해야 되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심진여문이 뭐냐? 청정한 본래의 마음이에요. 부처의 마음이라고 기억하면 되고, 여러분들, 잔잔한 고요한 바다라고 떠올리면 됩니다. 두 번째, 심생멸문 여러분들, 선악이 섞인 현실의 마음이에요. 막 분별하는 마음, 여러분, 혼란스러운 마음이에요. 그래서 파도치는 그런 바다의 모습을 떠올리면 됩니다. 그런데, 고요한 바다나, 파도치는 바다나, 바다란 점에선 다르지 않지, 그치? 따라서, 일심 인문사상 여러분들, 일심으로 같이 얘기할 수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종파 간에 막 서로 너희들이 맞다 틀리다 막 다투는데 그러지 말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들 화쟁 사상 얘기합니다. 화쟁이 뭐냐? 쟁론을 화합한다는 뜻입니다. 원흉회통의 논리를 통해서 서로 다른 종파들 간의 쟁론을 화합하려고 했고요. 더 높은 차원으로 조화시키려고 한 특징을 갖고 있다라고 잡으시면 됩니다. 다음 이제 수행 방법 여러분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지관이행입니다. 지행과 관행수행을 같이 하자라고 해서 같이 하자고 하고요. 나아가서 그를 통해 일심으로 나아가자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지행은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수행, 관행은 실상을 관찰하는 수행으로 보시면 돼요. 두 번째 여러분들 무예행을 얘기합니다. 무예행 이게 뭐냐? 바로 계율에 얽매이지 않는다라는 걸 여러분 얘기하는 거예요. 걸림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실제로 그 물을 마시기 위해 갖고 있었던 표주박이었나? 거기에 여러분들 무예란 단어를 쓰고 이렇게 항상 일상 속에서 수행하려고 했다라는 네,
이야기도 있습니다. 보살의 정신

신을 바탕으로 이제 우리가 얘기했고요. 얽매이지 않는 수행을 했다. 대중 속에 들어가서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어울리면서, 네, 자연스럽게 들어가서 어울리면서 이 부처의 깨달음을, 부처의 진리를 전파하려고 했다라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여러분 세 번째, 연불수행을 강조합니다. 연불을 통해 성불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걸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당시 그 경전들 여러분 그 어려운 표현들 한자들 막 어떻게 대중들이 알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연불하면 돼. 그럼 성불할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대중불교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제 다음. 다툼을 멈추고 여러분들 조화를 여기서 또 어떻게 해야 될까? 또 마찬가지입니다. 조화라는 거에 지금 제가 계속 포인트를 두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의천과 진울이 등장합니다. 의천과 여러분 진울의 경우에는 고려시대 사람이에요. 이제 이때 통일신라 말쯤에 여러분들 후기쯤에 여러분들 바로 선종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의천과 진울이 있던 시대의 경우에는 선종과 교종의 대립이 시작했던 시대예요. 아까 우리가 앞서 기출문제에서 봤던 것처럼 원효가 살고 있던 시대에는 아직 선종이 안 들어왔어. 그래서 원효의 입장에서 뭐 선종과 교종의 조화를 이루려고 노력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있지도 않은 거랑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그치? 그런데 이제 의천과 진울로 오게 되면 선종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선종과 교종 사이에 대립이 존재했고, 둘의 경우에는 그 대립을 화합하려고 노력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나아가서 그 화합 여러분 힌트를 누구한테 얻었어? 앞에 있던 원효에게서 얻게 되는 거예요. 원효가 얘기했던 화합과 조화의 정신을 의천과 진울이 잘 계승해서 이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걸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의천과 진울은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그림을 보게 되면 굉장히 오묘하지, 그치? 근데 이걸 한번 이렇게 보여줄까요? 네. 이렇게 그럼 반을 보게 되면 경전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그럼 반을 보게 되면 참선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안 돼. 네. 이렇게 반을 여러분 보게 되면 참선 수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참선 수행과 경전 공부를 같이 하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의천과 진울이다라는 걸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흔히 우리가 중간고사 막 기말고사 준비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공부해요? 어떤 친구들의 경우에는 아, 교과서와 학습지 위주로 공부해야지라고 얘기할 거고, 어떤 친구의 경우에는 아니야. 출제자인 쌤의 마음을 잘 꿰뚫어야지라고 말하면서 명상을 할수 있습니다. 그렇죠? 선정을 또할수 있어. 근데 사실 우리가 공부를 할때 내신을 잘 받기 위해서 혹은 이 교과의 목표를 잘 이루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다 필요해요. 교과서랑 학습지를 통해서 경전도 공부해야 되고요. 나아가서 여러분들, 우리가 출제자인 선생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그 마음을 바라보기 위해서 노력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천과 진울의 경우에는 이두 가지만 공부로 다투고 있는데, 야, 그러지 말자. 화합하자. 둘다 하자. 이렇게 그럼 얘기하고 있다는 걸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또한 공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떠올리면서 누구의 스타일인지를 고민하면서 풀면은 더 재밌게 공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쌤, 이게 재밌어요? 라고 할수 있는데, 윤리와 사상교사가 되려면, 강사가 되려면, 이런 게막 재밌어야 돼. 전 실제로 막 쌤들과 밥 먹을 때도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은연 중에 여러분들, 다들 눈치를 못 채게 조용히 이렇게 딱, 불교 윤리 얘기, 유교 윤리 얘기, 알게 모르게 막 칸트 벤담 얘기 막 합니다. 은연 중에 잘들 들어주시고 되게 재밌어들 하시더라고요. 네. 저만의 착각은 아니길 바라면서 볼게. 의천과 진울이 여러분들, 의천부터 보겠습니다. 교정을 중심으로 놓고 선종과의 조화를 얘기합니다. 아, 그래. 경전 공부가 베이스지. 그런데 선종 수행 또한 분명히 필요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교정 공부 플러스 여러분들, 선해 수행, 참선 수행도 함께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무언가에 중점으로 두고 있느냐에 대한 차이는 있기 때문에 그 중심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수행 방법으로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교관 겸수, 내외 겸전을 얘기합니다. 교관 겸수, 여러분, 내외 겸전, 큰 뜻은 같습니다. 결국에는 경전 공부 플러스 선수행을 같이 하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황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던 경전 공부, 직원 여러분들 참선수행과 연결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하자. 내외 겸전 여러분들, 안으로는 우리가 참선수행 연결, 외적으로는 경전 공부 여러분 연결, 그쵸? 외적으로는 경전 공부 연결해서 같이 하자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런 단어를 만나거나 포인트를 만나게 되면, 아, 이거 의천이구나라고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 이제 이런 포인트가 생각보다 잘안 보일 수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계속 갈고 닦고 연습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출제하시는 분들도 여러분들을 지문을 낼때 이걸 애들이 알까 모를까에 대해 대략적으로 예측을 하고

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좀 어려운 질문들이 나왔을 때그 아래를 보게 되면 갑과 을의 비교 속에서 갑이 누군지 모르겠어. 을을 보니까 진울이네? 근데 지금 갑을 보니까 일심화생에 대한 언급이 없네? 아 이거 진울 아니고 원효 아니고 을천이겠다. 이런 식의 방법으로도 풀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출 풀때 계속 그렇게 연습해서 지문을 여러분들 걸로 만들길 바라고요. 실제로 조금 수능 시험장 가서 많이 헷갈리거나 떨리겠지만 그래도 그런 연습들을 계속 해야 돼요. 이 사람 이 사람이 소거되면은 이 사람이 남겠구나. 얘는 을천이겠구나. 얘는 진울이겠구나. 이런 연습들을 반복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윤사 문제에서는 항상 사상가들 앞에다가 뭐 한국불교율리인지, 그쵸? 중국불교율리인지 이런 걸 달아주고 있으니까 너무나 걱정하지 말고 들어가길 바랄게요. 이제 여러분들 내려가서 네, 됐고 이제 진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울 특징부터 보겠습니다. 선종을 중심으로 교종과의 조화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선의 수행을 강조하고요. 경전 공부도 함께 하자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베이스가 서로 다르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세 번째 여러분들 별표. 바로 진울이 얘기했던 선교 1원. 야, 선종과 교종은 본래 하나야라는 포인트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가 나왔을 때, 이거 진울인가? 라고 물음표를 갖고 읽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바뀝니다. 수행 방법입니다. 크게 세 가지 나옵니다. 첫 번째로 1번입니다. 도노 점수 얘기합니다. 해능의 경우에는 도노 돈수를 얘기했지만, 진울의 경우에는 도노 이후에도 점진적인 수행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왜? 우리에게 아직 남아있는 습기 때문에 이 습기를 제거해야 돼. 그래서 점진적인 수행이 필요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쵸? 우리가 여러분들, 우리 마음을 딱 봤어. 김상권 너 전교 1등 할수 있는 본성 갖고 있구나!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알고 있지만 내가 여전히 여태까지 쌓아놨던 계속 SNS를 봤던 습관들, 아니면 밥 먹고 누워서 잤던 습관들, 아니면 시험 기간에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막 친구들과 놀았던 습관들.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 전교 1등이 내가 될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하기가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진울의 경우에는, 야, 단박에 깨달아도 이 습기를 제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 점수가 필요해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이첫 번째 1번 포인트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해능과 자주 비교되어 나오기 때문에 꼭 지켜가서, 네, 꼭 체크해서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번입니다. 정의 쌍수 얘기합니다. 바로 점수의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선전과 지혜를 함께 닦아야 된다라는 포인트 가져가시면 돼요. 다음 여러분 세 번째 가나선 얘기합니다. 화두를 들고 수행하는 참선 수행입니다. 그럼 쉽게 말하면 어떤 느낌이냐면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 다 한번 들어보세요. 잠깐 눈을 감고 명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눈을 감은 채로 오늘 하루를 돌아보는 거예요. 혹시라도 오늘 하루 친구와 다퉈서 괴로웠던 적은 없나요? 그 괴로움 속에서 아파하고 슬퍼했던 적은 없나요? 우린 왜 괴로워하고 우린 왜 친구랑 싸울까요? 이제 눈 떠보세요, 여러분들. 이런 느낌으로 주제를 들고 우리가 참선 수행하는 걸 바로 가나선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약간 이제 저도 옛날에 이제 많이 배우고 좋아했는데 요가 이런 요가를 막 배우게 되면 이런 느낌의 수행을 많이 하게 될 거예요. 혹시라도 조금 괴로움과 번뇌에 휩싸인 친구가 있다면 때로는 운동을 통해서 요가를 통해서 그걸 풀어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됐죠?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비교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 비교 포인트 원효 우천 진을 다 이렇게 싹다 묶어서 비교 포인트 갖고 와봤습니다. 원효의 경우에는 교종 내에서의 종파 간의 갈등을 조화시키려고 했다. 기출 다시 체크가 되죠? 아직 선종에 안 들어왔어. 따라서 교종 내에서의 종파간 갈등을 조화. 을천과 진울의 경우에는 교종과 선종의 종파 갈등을 조화시키려고 했다. 그런 차이점. 을천 여러분들, 교종 중심, 진울, 선종 중심이다라는 걸 파악하면 되겠습니다. 핵심 사상, 원효가 얘기했던 일심화쟁, 직관이행, 그리고 무예행과 연불수행 기억하면 되고요. 을천 얘기했던 교관겸수, 내외 겸정 기억하면 되고요. 진울이 얘기했던 여러분들, 선교 1원, 도노 점수, 정의 쌍수, 그리고 가나선의 수행을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다만 비교 또한 이렇게 되고 있지만 이 진울과 해능이 공통점 또한 나옵니다. 진울과 해능 둘다 선정과 지혜를 통해서 부처의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했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선정과 여러분들 지혜 나아가서 계율을 지키는 거는 사실 석가모니도 얘기했던 거예요. 석가모니가 얘기했다고? 그쵸, 여러분들. 석가모니가 팔정도랑 함께 뭘 얘기했지? 사막의 수행. 사막이 뭐지? 계정해.
계율을 지키는 거,

선정하는 거, 그리고 지혜를 얻기 위해 노력하는 거. 다 사실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래 전에 더막 기억이라고 해서 잊지 마시고요. 이 불교 사상은 석가모니를 베이스로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걸 떠올리길 바라겠습니다. 내려와서 여러분들 공통점입니다. 자신의 깨달음과 함께 중생 구제를 힘써야 된다라는 셋의 공통점이 있고요. 나아가서 원효와 진율 같은 경우는 언어 자체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된다라는 것과 무아를 깨달아야 중생의 구제가 가능하다라는 이런 선지 또한 나왔다라는 걸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조금 더 들어가서 문제를 실제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문제를 미리 다 풀어왔길 바랍니다. 저와 함께 들으면서 푸는 것도 좋지만 웬만하면 조금 시간 내서 그래도 풀고 앉아서 듣길 바랄게요. 네, 중국 불교 사상가 갑이 나와 있고요. 한국 불교 사상가 을이 나와 있습니다.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표현할 때 A, B에 해당 내용으로 옳은 것이 무엇인지 묻고 있습니다. 지문이 굉장히 깁니다. 부담도 아마 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긴 지문은 오히려 단서들이 더 많습니다. 걱정할 거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많이 읽고 보면서 확인하길 바라고요. 참고로 여러분들, 이렇게 지문이 길게 되면 지문을 몇 개를 따가지고 실제로 수능에서 출제가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윤리와 사상은 지문 싸움이라는 거 기억하면서 많이 보고 익혀두길 바랄게요. 바로 한번 갑부터 보겠습니다. 사람 가운데는 어리석은 이도 있고 지혜로운 이도 있으니 어리석으면 소인, 지혜로우면 대인이 된다고 합니다. 소인과 대인? 이거 유교에서 막 공자, 맹자가 얘기했던 그치? 특히 맹자가 여러분들 막 대인 얘기했던 거 기억나요? 대인이란 단어 자체를 보고 유교를 떠올리는 거 좋아요, 여러분들. 좋아, 잘했어. 근데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동양불교나, 다시 여러분들, 동양윤리 사상의 경우에는 비슷한 단어들을 꽤 많이 씁니다. 도라는 말이라던가, 덕이라는 말이라던가, 성인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써요. 지인도 그렇고,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어 하나만 딱 보고 이거 유교다, 이거 불교다, 이거 도가다라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대인이라는 말 또한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는 갑의 사상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그런 오해들을 줄여나가면서 정답에 가까워지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그럼 대인이 여기선 누굴까 한번, 네, 보니까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좀 얘기하죠. 내려갈게요, 이제. 미혹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에게 묻고, 지혜로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에게 법을 설해주어, 어리석은 사람으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해서 마음이 열리게 한다고 합니다. 뭔가 가르쳐주는 걸 얘기하고 있구나. 미혹한 사람이 만약에 깨달아서 마음이 열린다면, 큰 지혜를 가진 사람과 다름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에게서 깨달음을 듣고 배우게 되면, 다르지 않게 된다라고 말해요. 깨닫지 못하면 부처라 해도 곧 중생이고, 한 생각이 깨닫는다면 중생이 곧 부처임을 알아야 된다. 빨간 펜 여러분 밑줄 쫙.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등장했습니다. 깨닫지 못하게 되면 본성이 부처라고 할지라도 어리석은 중생인 거고, 중생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 깨닫게 되면 곧 부처라고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맥락 속에 여러분들, 성종이 말했던 뭔가 도노의 맥락, 견성성불의 맥락, 이런 게딱 연결되지 않아요? 갑은 여러분들 중국 불교 사상가 해능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익혀두고 보길 바라는 지문이에요. 일체의 만법이 모두 다 나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임을 알아야 된다. 그런데도 어찌 자기의 마음에서 단박에 깨끗한 여러분들 부처와 같은 본성을 보지 못하겠는가? 마지막에 도노 또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쵸? 위에는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그쵸?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배웠던 일체 유심조화도 연결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갑은 여러분 누구예요? 바로 해능이다. 네. 어렵겠지만 이런 연습을 계속해야 됩니다. 계속 하다 보면은 분명히 실력은 올라갈 거예요. 자신감 갖고 같이 화이팅! 을입니다. 사람의 마음속 본성이 본래 청정을 믿고 그 믿음에 따라 수행하려 할때 반드시 자신의 행을 관찰해야 된다. 마음속 본성이 본래 청정함을 여러분 믿어야 돼요. 네. 됐죠? 망상과 습기가 아직 제어되지 못하면 이리저리 흩어지고 떠돌면서 그간 쌓은 믿음과 공덕이 헛되이 소모되기 때문이다. 오케이, 좋았어. 체크. 어떤 걸 체크할 것 같아? 이제 제 마음을 딱 밀어서 헤아려야 돼. 딱두 글자. 바로 습기가 나와 있습니다. 습기. 이 습기라는 걸 제거해야 돼. 내가 단박에 부처라는 걸 깨달아도 습기를 제거해야 돼. 그래서 선사가 말한 바와 같이 말과 행동이 서로 어긋나는지를 살펴보면 참과 거짓을 판별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마음을 다해서 깨달음 이후에 포인트 도노한 이후에

점진적으로 닦아 나아가는 길을 널리 펴고자 하는 것이다. 지금 요 밑줄 친 여러분 물결 친 부분에서 우리가 뭘 확인해야 돼? 도노 점수를 확인해야 돼. 됐죠? 그래서 이 깨달음이 이후에 닦음은 단지 마음이 더럽혀지지 않는 데에 그치지 않고 무수한 수행을 반복하여 닦아 자기도 이롭고 남도 이롭게 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우리 아까 마지막에 배웠었던 원효 진을 의천의 공통점으로 이, 그쵸? 중생을 구제하려는 그런 모습까지도 같이 연결해서 볼수 있는 지문입니다. 네, 을은 누구예요? 바로 지, 누리 되겠죠. 됐죠? 갑과 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여러분 넘어가서 바로 한번 문제를 풀겠습니다. 갑은 해능, 을은 진을. 자주 비교되었던 사상과 이렇게 잘 묶어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바로 일단 A부터 보겠습니다. A는 해능이 진을에게 가하는 비판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불성을 자각할 수 없음을 간과한다. OX? 바로 X. 왜? 해능의 여러분 입장에서는 어리석은 사람도 불성 자각할 수 있습니다. 뭔 소리야? 따라서 1번 여러분 A는 해능이 비판할 수 없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틀렸습니다. 됐죠? 2번입니다. 부처의 깨달음을 전하기 위해서 말과 글이 반드시 필요함을 간과한다? 엥? 해능이 여러분 얘기했던 뭐가 떠올라야 돼? 이심, 전심이 딱 떠올라야 돼. 마음과 마음에서 전하는 가르침. 따라서 깨달음을 전하기 위해 말과 글이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야. 2번, 해능이 말할 수 없어. 따라서 2번도 틀렸습니다. 다음 여러분들, 3번입니다. 자신의 마음에서 부처의 마음을 단박에 보아야 함을 간과한다. 나의 마음에서 부처의 마음을 단박에 봐야 됩니다. 도노해야 됩니다. 이거 해능도 얘기하는 건데? 따라서 여러분, 3번, X. 이거는 둘다 얘기한다. 모두 인정. 다음 이제 4번입니다. 자성이 청정함을 깨달아도 법내에 물들 수 있다. 도노해도 자성이 청정한 걸 여러분 알아도 법내에 물들 수 있어. 왜? 오랜 습기 때문에. 그러니까 점수가 필요한 거야, 그치? 명확하게 가로에 비판하는 부분에 점수란 단서가 나오진 않았지만 우린 여러분들 자성의 청정함을 깨달아도 법내에 물들 수 있다라는 말을 통해서 아, 도노한 이후에도 습기를 제거하기 위한 점수가 필요하다고 말한 포인트를 보여주고 있구나라는 게 연결이 돼야 돼요. 정답은 바로 4번 되겠죠. 그렇죠? 네. 도노 돈수를 얘기했던 해능과 도노 점수를 얘기하는 진우를 잘 이렇게 네. 비교해서 출제한 문제입니다. 진울의 관점에서 해능에게 해능아 도노한 이후에도 점수를 해야 돼. 법내에 물들 수 있어. 그거 왜 몰라라고 비판할 수 있다라는 걸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답 바로 4번이라는 거 체크하시면 돼요. 이제 5번입니다. 네, 수행으로 자신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타인을 이롭게 해야 된다, 여러분들. 나에 대한 집착 버리고 타인을 이롭게 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앞서 배웠던 보살행 연결 가능하겠지, 그치? 따라서 5번은 네, 둘다 이야기하는 거다. 간과하는 게 아니라 모두 인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다시 한번 4번. 이렇게 확인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해능과 진우를 비교할 수 있었던 좋은 문제였고요. 나아가서 둘의 공통점 또한 복습할 수 있었던 우수한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다음 문제 여러분들. 한국 불교 사상가 갑과리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묻고 있습니다. 답부터 보겠습니다. 경전에서 중생의 마음은 그 자성이 본래 공적하다고 하고 또 공적한 마음의 본체에는 색과 상이 없다고 한 것은 언설은 서로 다르지만 뜻의 귀결점은 같다고 합니다. 쫙 여러분 읽게 되면 이 대목은 일심의 진여문을 드러낸 것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이 중생의 막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마음에도 사실을 들여다보면은 이 부처의 마음과 다르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내려가서 그러나 중생심은 일심의 생멸문을 말한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생멸문과 진여문은 그 본체가 다르지 않기 때문에 모두 일심법일 뿐이다 따름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심 이문 여러분들 기억하면서 갑이 누구다? 원효다라는 거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부처의 마음과 중생의 마음은 다르지 않다. 진여문과 생멸문 여러분들 구분 기억하면서 일심 이문. 그런데 다른 두 측면일 뿐이지 하나의 마음에 다 이렇게 들어간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갑, 원효라는 거 확인. 이제 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저 법은 언상이 없지만 언상을 떠나지도 않는

늦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말이 좀 어렵지만 쉽게 좀 다시 바꿔 표현해 드리겠습니다. 네. 법이라는 건 여러분들 진리를 말합니다. 언상이라는 건 여러분들 언어와 그리고 형태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진리라는 걸 분명히 전달하기 위해서는 언어적인 것도 필요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언어를 통해서, 말을 통해서 이야기해야지, 적어도 이 석가모니가 얘기했던 연기에 대해서 같이 얘기하고 공유하고 배우고 깨달을 거 아니에요, 그치?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말을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진리란 언어와 형태는 없지만, 이 언어와 형태를 떠나지도 않는다. 언상을 떠나면 미혹에 떨어지고, 언상에 집착하면 진리에서 멀어진다. 우리가 이런 언상을 떠나게 되면 어리석어져, 여러분들. 미혹에 떨어지게 돼. 어떻게 해야지 이게 맞는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 모르게 돼. 그런데 또그 언상에 집착하게 되면 또 진리에서 멀어져. 다만 세상에는 완전한 인재가 드물고 사람 완벽하게 구별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교를 배우는 사람은 대부분 안을 버리고 밖으로 구하려고만 하고 선을 익히는 사람은 걸핏하면 외연을 끊고서 내면만 밝히려고 한다. 이 구절 여러분들, 특히나 의천에게 자주 나오는 구절이에요. 이 교를 말하는 사람들은 경전 공부를 막 하느라 바깥 공부만 막 하려고 하고, 또 선을 말하는 사람들은 안에만 막 보려고 하느라 바깥에 소홀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두 하나에 집착한 것으로서 양쪽 다 극단에 치우친 것이다, 어리석은 것이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내외 겸전해야 돼. 안과 밖둘다 봐야 돼. 교관 겸수해야 돼. 둘다 해야 돼. 근데 왜 그거 놓치고 하나에 집착하는 거야? 분명히 우리가 진리를 배우기 위해선 언어와 형태라는 것도 필요하던 걸 알아야 돼. 그걸 배우고 나서야 그런 걸다 뛰어넘는 반야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거지. 막 교종에 대한 공부, 경전에 대한 공부를 소홀히 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과의 조화를 꿈꿨던 을은 누구다? 의천이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의천의 지문이 조금 어려웠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시면서 위의 맥락과 아래 맥락 속에서 의천의 이런 단서들을 다시 정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한번 내려가서 1번부터 보겠습니다. 모든 불교 종파의 이론들을 회통할 수 있는 근원은 하나이다. 일심 여러분 떠올리면 됩니다. 일심 화쟁 떠올리면서 1번 동그라미. 2번입니다. 일심의 관점에서 생겨남과 사라짐은 차별되지 않는다. 그쵸, 여러분들. 일심의 관점에서는 이 생과 멸이라는 건 차별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번 동그라미 치면 되겠습니다. 일심은 이런 대립을 초월한 거다라는 것도 다시 한번 복습하시면 돼요. 3번입니다, 여러분들. 교리에 대한 탐구와 마음의 수행은 병행되어야 된다. 교리에 대한 탐구, 이 마음의 수행 여러분들, 바로 교회에 대한 이야기와 직원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3번 옆에다가 적어보겠습니다. 동그라미 여러분들, 교관 겸수를 말하고 있다. 이렇게 3번 옆에 체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4번입니다. 일체법을 공으로 바라보아야 하므로 경전 공부는 불필요하다. 삐, 틀렸지, 그치? 정답 몇 번? 4번이라는 거 잡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을이 의천인 거를 몰랐어도 사실은 지문을 보게 되면 분명히 언상이 없지만 언상을 떠나지도 않는다. 분명히 언어랑 형태라는 혹은 이런 경전의 가르침도 필요하다라는 걸 말하는 맥락을 통해서 이게 불필요하다고 말하는 4번은 틀렸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문제 푸는 센스예요. 여러분들이 계속 공부하시면서 계속 익혀볼 줄 알고 풀어야 됩니다. 당장에 이 지문 속에 있는 모든 말들을 우리가 여러분들, 그쵸, 스님이 아니기 때문에 막 명확하게 다 파악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그런데 이 문장들, 지문들을 보면서 맥락을 파악하고 이해하다 보면 지금처럼 문제를 풀수 있는 단서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네. 됐죠? 4번 체크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5번 가겠습니다. 5번 여러분들 별표. 네. 이제 원효와 의천의 공통점으로 나와 있습니다. 언어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사물의 실상을 깨달아야 된다. 네, 둘의 공통점으로 별표치고 같이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 7번 문제까지 풀어봤습니다.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8번입니다. 다음을 주장한 한국 불교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을 골라주는 문제입니다. 일단 우리가 아까 배웠던 3명 중에 한 명이겠지? 비록 뒤에 닦음이 있지만 이미 먼저 망념이 본래 텅 비었고 마음의 본성이 본래 깨끗한 것을 단박에 깨달았기 때문에 악을 끊음에 끊어도 끊음이 없고 선을 닦음에 닦아도 닦음이 없으니 이것이야말로 참된 닦음이고 참된 끊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와, 지금 약간 아나운서 시험 보는 느낌이었어. 네, 제가 봐본 적은 없지만. 봐봐. 단박에 여러분 깨달았어. 그치? 단박에 깨달았어. 어떤 말이 떠올라야 돼? 돈 5가 떠올라야 돼. 쫙 이렇게 여러분들. 빼서

도노가 떠올라야 돼. 사실 한국 불교 사상가고 도노가 딱 떠올랐으면 연결은 딱딱딱 돼서 진울의 그림이 그려져야 돼. 근데 수능 시험장에서 급하게 풀 필요 없습니다. 괜히 하나의 단서만 보고 막 뛰어들었다가 틀릴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확인하는 겁니다. 볼게요. 그러므로 비록 온갖 수행을 다 닦지만 오직 무념을 근본으로 삼는다고 하였다. 규봉선사가 누군지 모르겠어. 먼저 깨닫고 뒤에 닦는다는 뜻을 종합적으로 판별해서 말하길. 본성이 본래 번뇌가 없어 부처와 다름이 없음을 단박에 깨달아 이를 바탕으로 닦으면 이것이 최상승의 선이며 또한 이 부처의 청정한 선이라 하였다고 얘기합니다. 힌트가 지금도 나왔어. 먼저 딱 깨닫고 뒤에 닦아. 네, 도노 점수가 딱 연결돼야 돼. 그래서 만일 생각생각마다 꾸준히 닦고 익히면 저절로 점차 수많은 삼매를 얻으니 달마드사의 제자들이 계속 이어 전해온 것도 바로 이 선이다. 도노와 점수의 뜻은 수레의 두 바퀴와 같아서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구 여러분들? 바로 진울이 되겠죠. 마지막 특히 힌트를 통해서 우리는 진울의 단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수능 완성, 저와 함께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모의평가랑 수능에서 뒤에 결정적인 단서가 안 나오고 위에 단서만 나와도 단서들을 유추해서 진울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런 연습까지 돼야 돼요. 지금은 긴 지문 속에 여러 가지 단서들이 막 흩어져 있지만 나중엔 그런 연습까지 돼야지 실제로 만점 대박까지 가능한 거예요. 할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되겠어요, 여러분들? 목소리 크기 더 크게, 여러분들? 네. 미안합니다. 네, 어쨌든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기억입니다. 마음을 바로 바라보아야 마음속의 불성을 단박에 형성할 수 있다. 마음을 바로 바라본다? 마음속의 불성? 이거 나빠 보이지 않는데? 뭐가 틀렸지? 단박에 형성한다? 삐! 여러분들, 틀렸습니다. 불성은 이미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만드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여러분, 기억은 틀렸다고 지우시면 돼요. 우리가 이 포인트, 이 앞에 있던 유교의 맹자에도 여러분 등장하는 포인트고요. 또 석가도 또 얘기하는 포인트예요. 맹자의 경우에는 분명히 사단이라는 걸 우리가 갖고 태어난다고 얘기합니다. 맹자 문제에서 사단을 형성한다라고 나오면 삐! 틀린 거예요. 맞죠? 석가모니랑 마찬가지예요. 불성이라는 건 갖고 태어나는 거야. 불성을 형성한다? 삐! 틀렸습니다. 같은 맥락 속에서 이해하시면 돼요. 알겠죠? 따라서 기억은 틀렸다고 지워주면 됩니다. 니은입니다. 점수란 깨달음 이전에 쌓여있는 습기를 일시에 소멸하는 수행이다. 점진적인 수행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깨달음 이전에 쌓여있던 습기를 일시에 소멸한다고요? 일시에 소멸한다고요? 일시에 여러분들? 점수가 무슨 뜻이야? 점진적 수행이란 뜻이에요. 점차 습기를 제거해 나간다는 뜻이야. 일시적이 아니야. 따라서 니은은 틀렸습니다. 점수 여러분 의미를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점진적인 수행이다. 체크. 다음 이제 드리겠습니다. 도노 후에 마음의 작용과 본체를 닦으면 모든 번뇌를 제거할 수 있다. 한자 여러분들. 이거. 정해쌍수할 때로 나왔던 한자들이야. 기억나요? 네. 여기 여러분들 해. 여기 여러분들 정이 써 있습니다. 그래서 도노 이후에 점수가 필요해. 그 점수의 구체적인 내용이 뭔데? 정해쌍수야. 정과에 함께 닦아 나가자. 따라서 여러분 디귿은 정해쌍수를 떠올리면서 동그라미 치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정해쌍수를 통해서 모든 번뇌를 제거할 수 있고 열반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됐죠? 다음 이제 리을 보겠습니다. 참된 닦음에 이르기 전에라도 스스로 부처와 다르지 않음을 알아차릴 수 있다. 우리가 점수하기 전에도 분명히 도노할 수 있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리을은 동그라미 치면 되겠습니다. 도노 점수에 대한 내용을 계속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모습을 계속 변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변형하는 모습 속에서도 진우리 얘기했던 도노 점수, 정의 쌍수의 개념을 계속 떠올려야 되겠습니다. 네, 정답 여러분 몇 번? 네, 디귿과 리을 3번에 있었네요.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넘어갈게요. 다음 이제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여러분들 한국 불교 사상가 갑과 중국 불교 사상가 을이 나와 있습니다. 중국 불교 사상가라고 하게 되면 높은 확률로 우리가 배웠던 해능을 딱 떠올리면 돼요. 이제 한번 갑부터 보겠습니다. 일심은 두 가지 극단을 떠나서 자타의 통달에 있어 평등 무이합니다. 일심의 심 특징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일심은 관하는 것이 없으므로 모든 법문을 관찰하지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일심은 자기가 없으므로 남을 이롭게 하는 일에서 하지 못하는

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이롭게 하는 일이 성취되어 본각을 얻게 함이 법의 비를 크게 뿌리는 것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네, 남을 이롭게 하는 일. 앞서 배웠던 보살행 것도 연결이 가능하겠지? 그래서 쫙 내려가서 비가 만물을 적셔 열매를 맺게 하는 것처럼 이 지혜도 그와 같이 남을 이롭게 하는 일을 성취하고 본각을 얻게 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원효를 만나게 되면 계속 일심에 대한 설명이라던가 화생에 대한 이야기라던가 아니면은 이 대중들을 그쵸? 구제하기 위한 원효의 노력들을 이 지문과 선지 속에서 많이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런 지문과 선지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 단어들, 표현들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가 자주 보면서 익숙해지는 연습을 하길 바라겠습니다. 바로 원효가 되겠습니다. 이제 넘어가서 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성에는 스스로 반야의 지혜가 있어서 스스로 지혜를 써서 관조하고 문자에 의지하지 않음을 알아야 된다고 합니다. 본성 여러분들, 반야의 지혜가 있다고 얘기하고 그 지혜를 써서 관조하고 문자에 의지하지 않음을 알아야 된다고 합니다. 비유하면 그 빗물이 하늘에 있었던 것이 아님과 같다고 합니다. 원래 용왕이 강과 바다에서 이 물을 몸으로 끌어 일체의 중생과 일체의 초목, 일체의 유정과 무정들을 모두 다 적셔 윤택하게 하고 그 모든 물의 온갖 흐름이 다시 큰 바다로 들어가면 바다는 모든 물을 받아들여 합쳐서 몸으로 한 몸으로 되는 것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중생의 본성에 있는 반야의 지혜도 또한 이와 같다라고 여러분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생들, 우리가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 여러분들 마음은 본성을 돌아보게 되면 부처의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걸 조금 어렵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반야의 지혜 여러분들. 분별하지 않는지 우리가 앞에 여러분 나왔었던 사막 개정의 그때 해와 연결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을은 여러분 선종의 가르침을 제시하고 있는 해, 능이 되겠습니다. 좀 표현들이 둘다 비유적인 표현들과 더불어서 낯설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낯선 지문도 계속 보면서 여러분들의 것으로 익히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내려가서 한번 기억부터 들여다보겠습니다. 일심을 벗어나 생겨나고 사라지는 존재와 현상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따라서 기억은 틀렸다고 지우시면 됩니다. 나아가서 우리 원효가 얘기했었던 원효가 여러분들 제가 앞에 개념에서도 보여드렸던 일체 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지어내는 거다라는 것도 연결해서 본다면 기억은 틀렸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네, 기억 틀렸다고 지워줄게요. 다음 이제 여러분들 내려가서 니은 보겠습니다. 평범한 사람은 문자에 의존해야만 반야의 지혜를 얻는다. B 틀렸습니다. 뒤에 지금 여러분 보게 되면 본성에는 스스로 반야의 지혜가 있다니까? 우리 마음의 본성에는 이미 부처 여러분들 마음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 반야의 지혜가 있기 때문에 스스로 지혜를 써서 관조하고 문자에 의지하지 않음을 알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 해능할 때 여러분, 선종할 때 앞에 나왔던 다섯 가지 그 맥락들을 정리하면 돼요, 여러분들. 견성, 성불 여러분들. 직지, 인심, 그치? 네. 불림, 문자 이런 것들을 떠올리게 되면 자연스럽게 니은을 해독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기역과 니은이 지워졌습니다. 정답 바로 디귿과 리을이 되겠죠. 몇 번에 위치해 있죠? 네. 바로 3번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 말이 좀 어렵고 표현들이 어려웠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은 굉장히 간단하게 오답들이 지워져서 정답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한번 디귿과 리을 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디귿과 리을 여러분들, 무려 원효와 해능의 공통점이 지금 이렇게 모아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문제 유형이에요. 공통점과 차이점을 잘 보여주는 유형. 볼게. 디귿부터 원효와 해능 둘다 중생의 마음과 부처의 마음은 둘이 아니라 하나이다. 다르지 않다. 둘다 지금 말도 다르고 표현도 다르지만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쵸? 원효가 얘기했던 여러분들, 심진여문, 심생멸문, 일심이문 여러분들. 중생의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마음에도 바로 이 부처 여러분 마음이 있다라는 걸 기억하면서 둘 맥락 모두 이어서 디귿 동그라미 치면 되겠습니다. 리을입니다. 갑과 을입니다. 중생은 선정을 통해 궁극적 경지에 이를 수 있다. 어리석은 여러분, 아직 깨닫지 못한 중생들은 선정을 통해서 우리 개정의 여러분들 정의예요, 그렇죠? 그 사막 중에 정을 통해서 궁극적인 경지, 열반의 경지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석가모니의 불교를 계승하는 원효와 해능으로서 이 리을을 연결지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을 둘다 동그라미 치고 확인하시면 돼요. 정답은 3번 다시 디귿리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디귿리을 선지가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원효랑 진울이 다시 원효랑 해능이 또 비교되어서 나오는 만큼 둘의 공통점 포인트는 다시 한번 복습하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10번 문제를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을 주장한 고대 동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을 골라주는 문제입니다. 고대 동양 사상가니까 석가모니가 딱

떠올라야 되겠죠. 하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쫙 여러분들 지나쳐서 우리가 어디를 볼 거냐면 여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볼 거냐면 내가 여기 있다. 내가 가고 난 후에 내가 그대들에게 가르친 교법과 계율이 그대들의 스승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러므로 그대들은 자신을 섬으로 삼고 자신을 의지하여 머물고 남을 의지하여 머물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리를 섬으로 삼고 진리에 의지하여 머물고 다른 것에 의지하여 머물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가르친 것은 무엇인가? 나는 이것들을 가르쳤어. 네. 부처의 여러분들 열반의 순간, 석가모니의 열반의 순간에 제자들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진리를 섬으로 삼고 너희들의 의지하여 머물고 남을 의지하여 머물지 말아야 된다.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여러분들 마지막 떠나기 전에 지금 말씀을 전해주고 계시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네 가지 가르침을 주었다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 이것은 괴로움이다. 뭐가 떠올라야 돼? 고성제, 고제가 떠올라야 돼요. 이것은 괴로움의 원인이다, 여러분들. 집성제, 집제가 떠올라야 돼요. 세 번째, 이것은 괴로움의 소멸이다. 멸성제, 멸제가 떠올라야 되고, 마지막, 이것은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이다. 도성제, 도제가 떠올라야 됩니다. 석가모니가 그럼 얘기했던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 바로 사성제를 마지막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 이제 그대들에게 당부하노니 형성된 것들은 소멸하기 마련은 법이다. 게으르지 말고 해야 할 바를 모두 성취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석가모니가 그럼 강조했던 사성제 그리고 연기 떠올리면서 이 지문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누구? 바로 석가모니.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내려가서 이제 한번 기억부터 리을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입니다. 연기에 의해서 생겨나고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달라지고 소멸한다. 바로 지금 석가모니의 연기를 지금 딱 얘기하는 거예요.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생기고 사라진다, 변화한다. 따라서 기억은 여러분들 동그라미 치면 되겠습니다. 니은입니다. 중생 현재의 삶은 업에 의한 불변의 운명이므로 바꿀 수 없다. 바뀔 수 없다. B 틀렸습니다. 연기에 따르면 고정 불변의 것은 없습니다. 틀렸다고 지우시면 돼요. 분명히 업에 의해서 우리가 중생들이 그에 맞는 보를 받았을지 모르겠지만 또 어리석은 여러분 사람이라도 열심히 공부하고 수행하고 자비를 베풀며 살게 되면 그에 맞게 또 보를 받게 될 거고 이후에는 열반에 이를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니은은 틀렸다고 지우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디귿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대상과 헤어지는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쵸? 사막과 팔정도 기억하면 됩니다. 사막과 팔정도를 통해서 우리는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열반에 이를 수 있다는 거 확인하면 됩니다. 괜히 영원이란 단어가 나왔다고 해서 불교의 연기에서 영원이 없는데? 이렇게 오해하지 마시고요. 이때는 열반을 떠올리면서 동그라미 치면 된다라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리을 보겠습니다. 괴로움을 모두 버려야만 비로소 팔정도를 실천할 수 있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팔정도와 사막의 수행을 통해서 괴로움을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네, 괴로움을 모두 버려야만 팔정도로 할수 있는 건 아닙니다. 따라서 리을 틀렸다고 지우시면 되고요. 정답은 기억과 디귿의 몇 번? 2번인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 문제까지 풀어봤습니다. 퀴즈입니다. 후기에서 여러분들 한번 OX 퀴즈 맞춰보시길 바라고요. 소통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강의 듣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한국TV의 이종훈입니다. 여러분들 두려우시나요? 두렵나요? 이 다던이 좀 두렵나요? 아, 두려우면 안 돼요. 생각보다 기후 파트가 되게 재밌어. 되게 재밌고 할 만해요. 여러분들은 이제

저를 만났잖아요. 제가 오늘 그냥 기호 끝판왕 그냥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오늘 강의를 마치고 연습 조금만 하시면은 웬만한 문제 다풀수 있다라고 선생님 자신할 수 있습니다. 진짜 그만큼 제가 그냥 꿀팁들 다 알려주고 가겠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번에 수능 완성 교재를 보면은 너무 잘 나왔어요.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가 잘 나온 게 아니라 좀 자료 분석 이런 게 되게 잘 나왔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제가 뭐라고 수능 완석을 평가하겠냐마는 저도 나름대로 문제를 진짜 많이 풀어봤지 않겠니? 근데 그 와중에 너무 이 수능 완성 교재 내용이 너무 좋아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수능 완성 문제를 볼때 그냥 수능 완성 이거 문제만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요. 아닙니다. 자료 분석 이런 것도 꼼꼼하게 잘 살펴봐야 돼. 알겠죠?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자신감을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드 선이야, 레드 선. 알겠죠? 자신감 있게 이제 앞으로는 문제 푸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위도 뭐 수력분포 이런 거는요, 너무 기본적이야. 이제는 그런 기본적인 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알겠죠?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못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거 못하고 수능 완성 오면은 안 돼요. 수능 특강으로 다시 돌아가세요. 돌아가! 호이! 안 돼. 알겠지? 자, 연평균 기온의 분포입니다. 아니, 뭐, 요 정도는 알죠. 아니, 위도가 높아질수록 당연히 고위도로 가니까 더 추워져요. 최하늘 평균 기온은 또 낮아지니까 연평균 기온도 당연히 낮아져요. 또 동일한 위도라면은 수력 분포에 따라 가지고 해안이 내륙보다 더 따뜻하잖아요. 겨울철에 그래서 대체로 더 내륙으로 가면 갈수록 더 낮아져요. 같은 해안끼리 비교하면은 동해안이 서해안보다 더 따뜻하니까 연평균 기온도 더 높아요. 대체적으로 그렇게 나타나요. 잘 알고 있네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요. 그치? 그래서 지역차는요, 동서차보단 남북차가 훨씬 더 큽니다. 알겠죠? 우리나라 또 한반도 이렇게 길잖아요. 그치? 동서는 좀 짧잖아. 뭐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보면 되겠죠? 중요한 거는요, 결국 이 기온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한다면요. 이 1월 평균 기온이에요. 1월 평균 기온. 아, 여러분들도 아마 알 거야. 1월 평균 기온은 최하늘 평균 기온이잖아요. 왜? 최난월 평균 기온 같은 경우는요. 큰 차이가 없어요, 지역별로. 남쪽이나, 북쪽이나, 동쪽이나, 서쪽이나 다 비슷비슷해요. 아, 맞아요. 뭐, 내륙도 더 비슷비슷하죠. 큰 차이는 안 나죠. 근데 최하늘 평균은 진짜 차이가 많이 나잖아. 그러다 보니까 1월 평균 기온에 의해 가지고 연평균 기온도 달라져. 연교차도 달라져. 약간 요런 특성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한번더 강조하는 거예요. 비슷한 위도에서는요, 동해안, 서해안, 내륙 순으로 높아요. 1월 평균 기온이. 따뜻한 거야. 그치? 난류도 흐르고, 그리고 물도 더 깊고 많은 동해안이 서해안보다 더 따뜻한 겁니다. 또 지형과 해양의 영향으로 동해안이 비슷한 위도에 서해안보다 더 기온이 높다라는 게 이제 요 말이죠. 네, 8월 평균 기온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이 그래도 그건 알고 가야 돼. 뭘 알고 가야 돼? 해발고도는 좀 짚고 가야 돼요. 왜? 웬만한 모든 지역이 다 비슷비슷하게 덥지만 주변 지역에 비해서 유독 가까이 붙어 있는데 왜 이쪽 지역만 더 시원하지? 약간 이런 지역들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해발고도 높은 지역이에요. 해발고도가 높은 산지는 주변보다 기온이 낮다라는 거예요. 아니, 물론 1월 평균 기온도요, 당연히 해발고도가 높은 지역이면 지역일수록 해발고도가 높아지면 높아져서 기온 낮아지니까 1월 평균 기온도 당연히 낮아지는 거 맞아요. 맞는데 8월 평균 기온은 다 더운데 유독 시원한 곳이 있다니까? 그곳이 해발고도 높은 곳, 그걸 좀 기억하자고요. 알겠죠? 자, 연교차와 일교차. 연교차는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왜? 위도가 높아질수록 1월 평균 기온이 낮아지니까 북부가 남부보다 더 기온의 연교차가 더 커요. 그치? 뭐 바다하고 내륙을 비교하면 내륙이 더 춥기 때문에 겨울철에도 추워서 연교차가 더 커요. 라는 것도 알고 있고요. 또 같은 해안이어도 동해안보다는 서해안이 더 커요. 이렇게 이런 것도 알고 있을 텐데요. 일교차는 좀 익숙하지 않을 것 같아서 일교차는 얘들아 똑같이 적용하면 돼. 요거 그대로 적으면 돼, 요거. 자, 내륙하고 해안을 비교해 보면은 바닷가, 육지, 내륙이잖아요. 건조해, 습윤해, 이거랑 똑같아, 사실은요. 그치? 그래서 건조한 지역일수록, 건조한 때일수록 습윤할 때보다 일교차가 더클 수밖에 없어요. 특히 겨울보다는 봄, 가을철에 더 크지. 왜냐면은 봄, 가을철에는 약간 그래도 낮에는 덥잖아. 근데 밤만 되면 기온이 뚝 떨어지는 거야. 뚝 떨어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일교차가 되게 클 수밖에 없는 거지. 반면 여름철은 밤에도 덥고 낮에도 더워. 낮엔 더 덥고 밤엔 좀덜 덥긴 한데요. 어쨌든 둘다 더워.

스펠, 그냥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알겠죠? 네. 자, 그럼 요거를 이제 적용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이것만 보면 되게 좀 싫어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거랑 좀 친숙해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건 그건 아니야. 예를 들면 그런 거지. 자, 이렇게 비교해 볼까요? 이쪽 라인을 비교해 봐. 그러면서 인천이라든지, 뭐 홍천이라든지, 뭐 강릉이라든지 이런 거 비교하는 건 별로 어렵지 않아. 그렇지? 왜? 강릉이 더 따뜻하고 그다음 인천 내륙이 가장 1월 평균 기온이 낮을 거니까라는 건 알아요. 이거 뭐 때문이었어? 수력분포 때문이었잖아요. 또 이것도 알아요. 뭐도 아냐면은 무원산 뭐 여기 청진 조금 더 아래쪽이죠. 네, 뭐 이쪽 청진. 그다음 뭐 여기 부산, 제주도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아니, 당연히, 제주도 쪽으로 가면 갈수록 더 1월 평균기온이 높아요. 그리고 저쪽 위쪽으로 가면 갈수록 더 위도가 높아지니까 1월 평균기온이 더 낮아져요. 그치? 같은 해안 쪽을 비교하잖아요. 같은 내륙 쪽끼리 비교해도 마찬가지고, 같은 서해안끼리 비교해도 마찬가지예요. 라는 건 아는데,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건 이거지.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거는 이게 아니야. 뭘 어려워해? 이 가로줄이나 세로줄은 쉬워요. 뭘 어려워해? 대각선을 어려워해. 대각선 나오면은, 아, 이거 위도도 적용해야 되고, 수력분포도 적용해야 되고, 너무 어려운데요? 그래서 그냥 이거는 제가 뭐라고 했어? 암기하면 편하다니까요? 그래서 암기할 부분은 제가 암기하자라고 하잖아. 암기할 부분. 그냥 기억하면 훨씬 더 편하면은 기억하는 게 맞아요. 그 기억하는 꿀팁. 여러분들 제 강의를 많이 들었다면 아셔야 됩니다. 뭘 알아야 돼? 여기 보면은, 자, 서울에서 정동쪽인 정동진 있잖아요. 여기 강릉이잖아요. 강릉과 대구와, 그리고 나오진 않아요. 나오진 않는데, 보통 목포가 훨씬 더 많이 나오지는데, 목포 위쪽에 무안지역이 있어. 무안지역. 여기부터 살짝 위니까 이쪽에 무안지역이 있어요. 무안. 이쪽 라인이 뭐예요? 이쪽 라인이 이렇게 대구까지 합쳐서 이쪽 라인이 바로 1도 라인이에요, 1도 라인. 요거는 1도 라인인 거예요, 1도 라인. 그래서 강대문 1 이렇게 좀 기억하면 좋아요. 강대문 1, 강대문 1, 강대문 1, 강대문 1 이렇게 좀 기억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자, 신의주. 북한도 해야죠, 북한도. 신의주. 그리고 여기 끝에가 어디 지역이냐면요. 여기가 나선 지역이에요, 나선 지역. 자주 출제가 되기는 않는데요. 진짜 가끔씩 나오긴 합니다. 진짜 가끔씩이요. 청진이 훨씬 더 많이 나오지. 근데 제가 굳이 나선을 언급하는 이유는요, 개방 지역 때더 많이 등장하는 이 나선은요, 신의주하고요, 이 나선은 1월 평균 기온이 비슷해요. 비슷해. 그러니까 쉽잖아요. 북한 서쪽 끝과 북한 동쪽 끝이 비슷해. 비슷해. 그치? 동쪽 이 나선이 신의주보다 더 위도가 높은데 동해안이다 보니까 똑같이 기온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거만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된다니까? 그러면은 나머지 지역이 나왔을 때 추론할 수 있잖아.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자, 한 가지 꿀팁을 더 드리면요. 인천하고 원산하고 비슷해요. 인천 원산 비슷해. 그치? 이게 어떻게 비슷하게 되냐면요. 나선하고 강릉의 정중앙 쪽은 아니고 살짝 좀 내려온 쪽과, 그리고 무안하고 신의주에서 살짝 좀 내려온 쪽, 인천 쪽이 좀 비슷하다고 생각한다면은, 아니, 이렇게 그냥 올라가기만 해도 되잖아. 이렇게. 무안, 강릉 이렇게 쭉 올라왔을 때, 이만큼 올라가고, 요만큼 올라가는 게좀 비슷하겠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추론하면 된다니까요. 추론하면 돼. 그러면은 이제 웬만한 지역들은 다 비교할 수 있어. 그래서 인천 원산 좀 비슷해?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여기 남포 지역하고 잘하면 여기 뭐 청진 지역도 좀 비슷할 수 있겠다. 실제로 좀 비슷해요, 또. 그치? 이렇게 추론하는 거야. 이렇게 여기 나선 이렇게 사이, 이 신의주 사이, 뭐요 정도 좀 비슷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치? 생각보다 좀 이게 꿀팁이에요, 꿀팁. 그래서 생각보다 좀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보다. 알겠죠? 이렇게 접근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에 나오든 여러분들 무안하고 남쪽 지역에 나왔다 이러면 무안하고 강릉을 기준으로 이렇게 하세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디일까요? 여기 뭐 군산하고 뭐 강릉을 비교해. 그러면 어디가 더 1월 평균 기온이 더 낮은 거야? 군산이 더 낮은 거예요. 아, 이렇게 추론할 수 있다니까요. 왜? 강릉하고 무안이 비슷하니까. 무안보다도 위드가 높은 군산은 당연히 강릉보다 더 1월 평균 기온이 낮겠다. 이렇게 추론할 수 있는 거지. 그치? 그렇게 추론하시면 됩니다. 이제 대각선 라인 별로 어렵지 않죠? 그렇지? 동서차, 남북차 쉬워. 근데 대각선 어려웠잖아. 이제는 좀 쉽게 접근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1월 평균 기온이 되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8월 평균 기온도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해? 해발고도 높은 지역일수록 주변보다 훨씬 더 시원하다니까요. 특히 많이 나오는 지역이 어디야? 대관령. 그리고 대관령. 또 여기 아래쪽에 태백. 그리고 이쪽에 어디예요? 이 위쪽에 요거 여기. 무안, 무안. 무진장 할때그 장수가 많이 나오죠. 무진장, 장수 지역, 덕유산 있는 부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장수까지 태백 장수, 딱요 정도 기억해놓으면 된단 말이야. 그래서 보면은, 태백, 대관령은요, 주변보다 2도 정도 낮은 것을 볼수 있어요. 그쵸? 여기 동쪽은 24도인데, 여기 태백 지역은 22도네. 강릉은 한 3도, 4도 정도 되는데, 대관령은 한 19도밖에 안 되네. 18도밖에 안 되네.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접근할 수 있는 거예요. 생각보다 이러면 좀 쉽지 않니? 주변보다도 훨씬 시원한 모습이에요. 아, 왜냐면은 남북차가 진짜 차이가 안 나. 왜냐면은 제주도도 보고 서울도 봐봐. 뭐 강릉도 봐봐. 비슷비슷해. 1, 2도 차이야. 1, 2도 차이. 그치? 그런데 바로 옆에 있는데 막 2, 3도 차이가 난다? 이러면요. 그냥 해발고도의 가능성이 높아요. 여기 장수 지역도 마찬가지지. 장수도 진짜 많이 나와요.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 대관령, 태백, 장수는 확실히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알겠죠? 여기서 이거 까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뭐까지 나올지 모르겠냐면은, 아, 일단 뭐 여기다 써볼까요? 이거 탭에 끝까지 써볼게요. 그래도 이렇게 장소 이게 뭔가 좀 끊으니까 조금 그렇네. 여기 지역, 청진 지역이죠. 청진 지역이 한류가 흐르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주변보다는 기온이 좀 여름철에 시원하다 이렇게 보는데 막 엄청 큰 차이는 아니에요. 그래서 막 이게 막 눈에 띄게 차이가 나냐 이런 것까지는 아니라서 제가 언급하기가 좀 조심스럽긴 해요. 근데 또 한류가 흐르니까 선생님 한류가 흐르니까 여름철에 시원하다고요? 그럼 겨울철엔 더 춥겠네요? 그건 아니야. 바다는 바다예요. 그래서 겨울철에는 그냥 무조건 동해안이 따뜻해더라. 동이도라면 알겠죠? 한류여도 바다는 바다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세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래서 안 나올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그냥 뭐 생각만 하고 가는 거야. 청진도 주변보다는 그래 조금 더 시원하지 않겠어? 그렇죠? 뭐 이렇게. 그쵸? 그래서 신의주보다도 청진이 훨씬 더 시원한 모습도 볼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삼지연. 여기는 해발고도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죠. 그래서 삼지연은요, 연평균 기온이 가장 높은 곳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 연평균이 가장 낮은 곳. 그래서 이것도 좀 정리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뭘 정리하냐면은, 연평균 기온이 가장 낮은 곳은 어디예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낮은 곳 어디예요? 삼지연, 삼지연. 삼지연 백두산이잖아. 그치? 잘 출제되는 지역은 아니에요. 뭐가 훨씬 더 많이 나오냐면요. 연교차가 가장 높은 지역은 어디예요? 이거 진짜 많이 묻거든요. 연교차. 연교차 가장 높은 지역은요, 중강이에요, 중강. 중강진할대고, 중강. 선생님, 왜 이런 차이가 나와요? 여러분도 아마 이 수능 완성 정도 배울 친구면요, 아, 이 정도는 알 거야. 근데 한번더 설명을 하자면요. 삼지연 같은 경우는요, 여름철에도 시원하고 겨울철엔 더 춥잖아. 그러니까 주변보다 여름철에는 시원하고 겨울철엔 더 추워. 그럼 그 가운데쯤인 연평균 기온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더 낮을 수밖에 없겠지. 그치? 그래서 연평균 기온은요, 해발고도의 영향도 받아요. 내륙의 영향도 받지만, 그렇지? 그래서 평지였다면 당연히 연평균 기온이 최하늘 평균 기온의 영향만 받겠죠, 그렇지? 평지였다면 그럼 내륙일수록 위도가 높을수록 당연히 연평균 기온이 낮겠지. 근데 해발고도까지 같이 고려를 해야 되는 거야. 연평균 기온은, 알겠죠? 그래서 얘는 최하늘 플러스 뭐야? 해발고도까지 고려하는 거예요. 근데 연교차는요, 뭐만 고려하면 되냐면요, 얘는요, 그냥 수력분포 와 위도만 고려하면 돼. 그러니까 연평균 기온에서 연평균 기온은 수력분포, 위도, 해발고도 같이 고려했다면 연교차는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륙일수록 위도가 높을수록 거기가 어디야? 중강이잖아. 그치? 가장 가운데 가장 위도가 높은 지역이니까. 연교차 가장 큰 거지. 선생님, 그럼 삼지연은요, 왜 연교차가 중강보다 안 높은 거예요? 이거를요, 그냥 이렇게 비교하는 게 가장 좀 낫더라고. 예를 들면은, 봐봐. 자, 해발고도가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은요, 연교차가 똑같아요. 위치상으로 본다면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나널 평균 기온이 이 정도야. 그럼 해발고도가 높은 지역은 최하늘, 최나널 평균 기온이 이 정도겠지.

그럼 평지인 지역은요, 최하나 평균기온이 요 정도야. 근데 해발고도가 높은 지역은 이거보다 더 낮겠죠. 요 정도겠죠. 그러니까 똑같은 위치상이라면요, 해발고도는 사실 평지나 연교차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어차피 최나늘도 낮고 최하늘도 낮다면은 연교차는 똑같잖아. 이게 똑같이 가잖아. 그렇죠? 근데 연평균 기온은 확실히 낮아지잖아요. 그치?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교차는 무조건 내륙일수록 위도가 높을수록. 알겠죠? 그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는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래요. 남한에서 연교차가 제일, 아니 남한에서 연평균 기온이 가장 낮은 곳은 어디 있어? 가장 낮은 곳. 가장 낮은 곳. 대관령입니다. 대관령. 해발고도 가장 높은 지역이다 보니까 그래요. 위도가 가장 높으면서 해발고도 가장 높은 지역이어서. 네, 그렇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어쨌든 그렇고요. 자, 우리나라의 강수 특성. 선생님, 이거 너무 기본적인 내용이다. 이거 뭐하러 가져오셨어요? 라고 생각을 할까봐 그러는데요. 이 문제가요, 기출에 등장했을 때 진짜 그 기출 문제가요, 정답률이 거의 최저였어요. 최저. 진짜 낮았어요. 근데 고작 요거 물어봤던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항상 높새 바람을 떠올리다 보니까, 아니 당연히 바람 바지 사면은 영동지방이지, 약간 이렇게만 여러분들이 각인이 된 경우가 많은데, 아니 생각을 해봐요. 우리나라가 남한이 요렇게 있잖아. 그치?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건 뭐예요? 산맥 그리는 게 중요하지. 태백산맥, 소백산맥 이거 그리는 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치? 자, 봤을 때 여름철에 부는 바람, 남서풍, 남동풍이 불지만, 남서풍이 불때 어디에 바람바지? 소백산맥, 서사면이 바람바지가 된단 말이야. 대표적으로 어디였어요? 장수. 그래서 장수가 여름철에 비가 되게 많은 거예요. 바람바지니까. 그럼 거기 건너가면은 비그늘 사면이잖아. 그래서 어떤 문제가 나왔었냐면은, 이 소백산맥 서쪽 사면하고요, 서백산맥 동쪽 사면 이렇게 비교하기도 했었어요. 소백산맥을 당연히 그려주진 않았지. 그치? 그러다 보니까, 이거 바람바지 비그네 사면인데? 이렇게만 추론했으면 풀수 있는 문제였는데, 그게 추론이 안 되니까 못 풀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람을 받는 사면이면 바람바지 사면인 거야. 그게 남서풍이 불든, 북동풍이 불든, 어쨌든요. 바람을 받는 사면이 바람바지 사면입니다. 그래서 건너편은 비그네 사면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북동풍이 불 때에는 당연히 어디가 영동 지방이 당연히 비가 많이 있었고, 거기 건너가는 이쪽 지방이 비그네 사면이 됐었잖아. 그런 것도 당연한 거고. 그치?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러면서 여기 평야는 비가 잘안 오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강수가 진짜 중요하잖아. 그래서 서해안 지역은요, 평야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지형성 강수가 안 내리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강수량, 연 강수량이 되게 적은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알겠죠? 자, 우리나라의 강수 특성인데요. 자, 1월 강수량하고 8월 강수량이 있어야 되더라. 자, 뭐가 더 중요해 보이니? 개인적으로는요, 1월 강수량이 더 중요해 보입니다. 정확히는요, 이거를요, 여러분들이 좀 봤을 때, 먼저, 첫 번째, 먼저, 좀 구분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첫 번째, 문제로 나올 때, 이게 1월하고 8월을 비교할 때가 있고요. 그리고 또, 겨울철하고, 여름철 이렇게 비교할 때가 있어. 이거 둘은요, 묘하게 달라요. 아, 왜 다르냐면은, 겨울철은 몇 월부터 몇 월이야? 얘는 12월부터 2월이잖아요. 여름철은요, 6월부터 8월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세 개의 달인 거야. 여기는 한 달만 비교한 거고. 그치? 그래서요, 수치로 보면은 당연히 겨울철 강수량이 많겠어? 1월 강수량이 많겠어? 아, 겨울철 강수량이 많겠지. 여름철 강수량이 많겠어? 8월 강수량이 많겠어? 당연히 여름철 강수량 많겠지.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일단 문제 볼때잘 구분을 지으셔야 돼요.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두 번째로 말하는 게 있어요. 두 번째로 말하는 거. 일단 여기 나왔으니까 이것부터 강조할게요. 겨울철 강수량은요, 은근 꿀팁입니다. 겨울철 강수량. 이게 1월 강수량 나올 때도 있고요, 겨울철 강수량이 나올 때도 있어요. 겨울철 강수량을 알려드릴게요. 자, 겨울철 강수량을 볼 때요, 일단은 딱 요것만 봐도, 아니 그냥 쉽게 생각하세요. 쉽게 수분을 공급받아야지 눈이나 비가 내릴 수 있겠지, 겨울철에. 근데 겨울철 자체가 시베리아 고기압의 영향으로 굉장히 건조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닷가 쪽이 아니면은

이 눈이나 비가 잘 내릴 수가 없는 구조인 거야. 그래서 눈이나 비가 주로 어디 내려요? 이러면은 남해안 그 자체인 지역과 그리고 서해안에서도 그나마 북서풍이 불때 바다 효과에 의해 가지고 눈구름을 쏟는 서해안이라든지 아니면 원체 따뜻한 남해안이나 동해안 지역이 눈이나 비가 많이 오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이걸 비교했을 때 겨울철 강수량은 어디가 많아? 자, 겨울철 강수량은요. 일단 울릉도가 제일 많은 건 맞아요. 울릉도가 제일 많고요. 그다음 이제 동해안이나 남해안. 그다음 서해안. 내륙이 가장 겨울철 강수량이 적은 거야. 그럼 우리가 이걸 통해서 또알수 있는 게 뭐냐면요. 겨울철 강수 집중률이라는 게 있거든. 그래서 겨울철 강수 집중률이나 겨울 강수량이나 비슷합니다. 애초에 겨울에는요, 강수량 자체가 적다 보니까 그냥 내리기만 해도 겨울철 강수 집중률이 높아져. 지금 여름에 얼마가 왔든. 겨울철에 안 내리면 그냥 낮은 거잖아. 그치? 그래서 요 순을 띄워요, 그냥. 울릉도가 제일 높고요. 그 다음 동해안, 남해안, 그 다음 서해안, 그 다음 내륙. 내륙은 겨울철 강수량 자체가 많이 없다 보니까, 수분을 공급받지 못하다 보니까 그냥 잘안 내리는 거야. 그죠? 근데, 이제는 여기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가 돼야 돼. 어떻게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냐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아가면 좋아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몇개 정도는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자, 울릉도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제주도 기억하세요. 제주 서귀포, 제주도 묶어서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거대 남강. 이렇게 기억해요. 거대 남강. 거대 남강 속초하고 강릉하고 뭐 가까우니까 뭐 같이 묶어서 기억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강수량 얼마가 되냐면요. 울릉도는요, 한340 정도가 와요. 제주도 서귀포시는요, 180에서 한190 정도가 와요. 거대 남강은요, 한 130에서 140 정도가 와요. 이 수치를 기억하면 좋은 점이 뭐냐면요. 겨울철 강수량 차이가 주어질 때가 있고요. 여름철 강수량 차이가 주어질 때가 있어. 예를 들어, 당연히 그 강수량 차이를 본다면은 여름철이 더 지역 간 차이가 크겠어? 겨울철이 더 지역 간 차이가 크겠어? 대부분의 학생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겨울철 강수량의 지역 간 차이가 더 크대요. 아, 물론 그건 비율로 보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절대적인 수치. 우리나라에서 비는요, 연 강수량은 대부분 차지하는 건다 여름철이잖아요. 여름철 강수 집중률이 전국에서 다, 모든 지역에 다 높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름철에 비가 많이 오잖아. 그럼 여름철에 비가 많이 오니까 여름철에 비가 많이 오는 지역과 많이 안 오는 지역 간의 그 절대적인 수치값이 훨씬 더 크지 않겠어요? 겨울철 강수량은 다안 내리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좀 기억해야 될건 뭐냐면은 겨울철 강수량은 울릉도 빼면요. 거의 130, 140만 나와도 울릉도, 제주도 빼면 130, 140만 와도 진짜 많이 오는 거예요. 이 말은 아무리 차이가 나도 한100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난다는 거예요. 겨울철 강수량의 차이는, 지역 간 차이는. 이해가 되니? 여름철은요, 아마 2, 300도 난단 말이야. 근데 이거를 1월로 봤을 때는 그냥 여기서 3분의 1 하면 돼. 그냥 대략적으로 그러면 좀 맞아요. 그러면은, 많이 내리는 쪽이 한 130, 140 내리는데. 그럼 1월 강수량만 본다면은 진짜 많이 내리는 지역은 한 40, 50 내리겠다. 적게 오는 지역은 한10 내리겠다. 그럼 지역 차한 몇십, 한 40, 30밖에 차이가 안 나겠다. 라고 그렇게 좀 추론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진짜 심화적인 부분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저도 사실 여러분들한테 암기하세요. 약간 이렇게 강조하기가 원치 않아요. 근데 했을 때 너무 유리하면은, 그리고 했을 때 너무 편리하면은 그냥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죠? 이번 6월 모의평가 때는요, 이 겨울철 강수량을 직접적으로 건드리진 않았어요. 그 앞으로 안 나올 거냐? 그건 몰라요. 지금까지는 늘 나왔으니까 뭐 앞으로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9월 달 보고서 또뭐 9월 달에 안 나오더라도 수능 때 언급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해놓으면 그냥 좋다라는 거 알겠죠? 꼭 그냥 해놓길 바래요. 그래서 겨울철 강수량이 많으면 겨울 강 집중률이 높다라는 거. 그럼 전국에서 제일 높은 곳은 울릉도구나라고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되겠죠? 거대 남강이 뭐냐면은 거제, 대관령, 남해, 강릉입니다. 거대 남강, 거제, 대관령, 남해, 강릉이에요. 그래서 거제라든지 대관령이라든지 남해는 전부 다 뭐야? 아니 대관령 빼고. 강릉까지 한다면 남해안이나 동해안이나 결국 따뜻하고 바닷가여야지 비가 많이 온단 말이야. 그럼 대관령은요, 북동풍이 불때 바람맞이 사면이기 때문에 이제 눈이 많이 오는 지역 중에 하나인 거죠. 그치? 네. 또 기억을 해두면 좋습니다. 어쨌든 겨울강 집중률이고요. 그럼 반대로 여름 강수 집중률은 어떻게 될까? 요거의 반대가 되겠지. 요거의 반대.
내륙이 제일 높을 거고요. 울릉도가 제일 낮겠죠. 그치? 그렇게 우리가 접근하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강수 특성을 본다면요. 위도 역시 8월 강수량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여름철인지 8월인지 이제 문제로 봤을 때좀잘 여러분들이 좀 구분하시면은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좀 알아둬야 될 거는 3번, 세 번째. 여름은 강수 집중률인 거예요. 그럼 여름 강수 집중률이 제일 높은 지역은 어디였어? 라고 한다면요. 물론 전국적으로 여름 강수 집중률이 다 높아요. 울릉도조차도 여름철에 강수가 집중됩니다. 알겠죠? 그건 기억해야 되는 거 맞는데. 자, 내륙이 가장 높았고. 왜 내륙은 겨울철에는 눈이 안 내려? 근데 여름철에는 비가 전국적으로 많이 오니까. 어쨌든 겨울 대비 여름철에 많이 온다는 건 여름 강수 집중률이 높다라는 거겠죠. 가을, 봄볼 것도 없는 거고 그냥. 겨울에 안 내리면 가을 봄도 안 내리는 거고요. 겨울에 많이 내리면 가을 봄도 많이 내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그래서 내륙, 그 다음 서해안, 그 다음 동해안, 남해안, 마지막에 울릉도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 하나만 더 추가하는 거야. 뭘 추가하냐면요. 특히 여름철 우리가 다우지를 배울 때뭘 배우냐면은, 자, 태백산맥일 때요. 또 소백산맥 이렇게 그릴 때, 남서풍이 불 때, 한강 중상류 지역은 비가 진짜 많이 오는 지역이거든요. 특히 장마 전선 걸칠 때 여기 남서 기류가 유입되기라도 하면은 그때는 완전 집중호우가 내리는 거야. 그러면서 되게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내륙 중에서도 여름에 강수가 특히 더 많이 내리는 지역은 여름 강수 집중률이 더 높을 거 아니야. 그래서 거기가 어디냐면은 특히 한강 일대, 한강 일대, 한강 일대, 한강 일대, 한강 일대. 알겠죠? 한강 일대는 내륙이잖아요. 내륙인데, 다른 내륙 지방에 비해서, 어차피 겨울철에, 다른 내륙 지방은 겨울철에, 똑같이 겨울철에 눈이나 비가 잘안 와요. 근데, 특히 여름철에 많이 온다면, 여름 강수 집중률이 어디가 제일 높겠어? 내륙 중에서도. 한강 일대가 제일 높겠지.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좀 이어나가면은, 이해하면은 좀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겨울 강수 집중률이 가장 낮은 곳은 어디겠어? 반대로. 내륙 중에서도 한강 일대가 제일 낮지 않겠어요? 그치? 우리가 그렇게 좀 접근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만 더 할게요. 하나만 더 하면요. 연 강수량에 결국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은요. 여름철 강수량이에요. 그래서 연 강수량 순위도 좀 기억을 해두면 좋은데, 결국 따뜻할수록 상승 기류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위도적으로 보면은 남쪽이 북쪽에 비해서 훨씬 더연 강수량이 높은 것도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이렇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남북은 당연한 거고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여거는 좀 외우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게 있어요. 바로 서거남 그리고 대입니다. 플러스 대 이렇게 쓰기도 하거든요. 서거남 대인데요. 이게 뭐냐면요. 서거남 같은 경우는요. 서귀포 거제 남해란 뜻입니다. 서귀포 거제 남해. 여기가 1900 정도 와요. 1900mm. 대관령은요. 여름철도 많이 오지만 겨울철도 많이 와. 여름철에 바람 맞으면서도 겨울철 북동풍에 바람 맞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1000 700이 살짝 안 됩니다. 1700이라고 좀 기억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나머지는 이제 많이 오면 1600이 좀안 돼요. 1600 정도만 와도 진짜 많이 온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거남, 대는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많이 오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서귀포, 거제, 남해 지역, 그리고 대관령까지 좀 묶어서 기억을 해두면은 진짜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연 강수량이에요. 당연히 위도적으로 남쪽일수록 일반적으로 많이 와요. 북쪽일수록 안 와요. 그래서 8월 강수량만 봐도 얘들아. 북쪽일수록 진짜 안 오는 모습을 보이죠. 특히 이 소우지, 여기 봐봐요. 요 개마곤일 때. 비근을 사면. 또 한류 지역, 진짜 안 오는 지역으로 굉장히 좀 유명하잖아요. 그런 거는 이제 부가적인 거예요. 뒤에 가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1번부터 4번까지는 되게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이건 무조건 알아야 된다. 무조건.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 앞에 최하나 평균 기온, 최나은 평균 기온 했을 때 최소한 그건 알아야 된다. 라는 것처럼요. 이것도 최소한입니다. 최소한. 알겠죠? 최소한. 자, 그러면서요. 이제 몇 가지 좀 기억을 해두면 좋아요. 봐봐요. 이 자료 분석 보니까, 나 진짜 너무 진지하게 좀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약간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를 제가 찾고 싶어도 없어가지고 제가 그냥 이제 수능특강에서 그냥 만들어서 드린 거거든요. 사실은요. 근데 만드니까 또 이렇게 만들어주네요.
뭐 어쨌든

여러분들이 많이 볼수 있으니까 저는 오히려 더 만족을 합니다. 봤을 때 보자 보자. 자, 일단은 중강 지역을 볼게요. 중강 지역의 최남할 평균기온과 최하늘 평균기온도 보면은 진짜 그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볼수 있죠. 그래서 내륙이다 보니까 가장 추워요. 그리고 또 여름엔 같이 더워져요. 그치? 위도가 높고 내륙이니까 최하늘 평균기온이 정말 낮아가지고 연교차 진짜 커져요. 물론 최하늘 평균기온이 제일 낮은 곳은 아니죠. 왜냐면 거기는 여기 일테니까 중강지대 삼지연 지역일 테니까요. 그치? 삼지연은 연평균기온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곳, 연교차가 가장 큰 곳은 중강. 요 정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신의주도 진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신의주도요, 이거를 막 외우기보다는 여기 나선 지역 있잖아, 나선 지역. 보면은 이 나선 지역하고 신의주가 좀 비슷하구나. 그치? 비슷하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가 비슷해? 최하늘 평균기온이 비슷하구나. 그럼 얘들아, 그거 맞춰볼래요? 자, 나선하고 신의주가 최하늘 평균기온이 비슷하다고 했잖아. 그럼 이거 한번 맞춰봐요. 연교차는 어디가 클까? 선생님, 최하늘 평균기온이 낮으면 낮을수록 연교차 커진다면서요. 그럼 최하늘 평균기온이 똑같으면은 비슷하면은 연교차도 비슷한 거 아니에요? 아뭐 비슷은 하겠지. 근데 누가 더 클까? 그때는 이제 최나널 평균기온이 영향을 주겠죠. 최나널 평균기온이 해발 고도만 고려할 거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추가로 당연히 위도가 낮을수록 그리고 내륙일수록 그다음 동해안보다는 서해안일수록 가뜩이나 이 북한 지역 같은 경우는 해안 관북 해안 지방 같은 경우는 어때요? 여름철에 한류의 영향으로 더 기온이 낮아지기 때문에 연교차는 신주가 더큰 거예요. 그치? 이 차이가 더큰 거야. 나오진 않았지만요. 그치? 청진하고만 비교해봐요. 그러면은 딱 단번에 알수 있을 거야. 연교차가 확실히 좀 신주가 더 크겠네라는 걸로요. 알겠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좀 이게 와닿지 않으면은 봐봐. 청진하고 남포가 좀 비슷해요. 근데 여름철은 어디가 더 높아? 남포가 더 높아. 몇 도나 높아요? 2도, 2.5도, 2.6도 막 이렇게 2.7도 이렇게 높아요. 그럼 연교차 어디가 높아? 남포가 높아요. 그렇지. 남포가 연교차가 더 높은 모습을 볼수 있잖아요. 뭐보다? 청진보다. 최하늘 평균기온은 비슷했는데. 그래서 여기서 나선에서 청진까지 신의주에서 남포까지 내리면 비슷하잖아. 비슷하잖아. 그 최하늘 평균기온 비슷한데. 비슷한데. 최하늘 평균기온 남포가 더 크다 보니까 연교차가 남포가 더큰 거죠. 그래서 이렇게 비교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은 최하늘 평균기온 딱 기준을 잡아두면은 나머지는 쉽다는 게 그거인 거예요. 그거. 그런 연습만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알겠죠? 그런 연습.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지역은요, 진짜 다 많이 나오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둬야 되는 지역들입니다. 알겠죠? 저 꼭꼭꼭 다 기억을 해주세요. 외우라는 소리가 아니야. 이거 수치를 외우라는 거 아니에요. 제가 수치 외우라는 거는 딱 그게 다예요. 우리는 결국 상대적 비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알겠죠? 그러면서 뭐 인천, 서울, 홍천, 대관령, 강릉 이런 울릉도 이런 거는 뭐 동일한 위도 이런 거 진짜 많이 물어보기도 하고요. 그치? 그리고 여기 보면은 자 보통 무안이 안 나옵니다. 근데 무안보다도 목포가 더 위도가 낮아요. 왜? 무안은 어디 있으니까? 무안은 이쯤에 있어. 목포보다 위에 있어요. 목포랑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목포가 한 1도 정도 되잖아요. 그럼 목포는 무안보다도 더 아래쪽에 있으니까 1도보다도 최하늘 평균기온이 1도보다 높아야 돼, 낮아야 돼. 높아야지, 높아야지, 높아야지. 그러니까 목포를 보면은 최하늘 평균기온이 거의 2도에 가까운 모습을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강릉, 무안, 대구의 그런 기준을 잡아주면 되게 편하다는 게 이런 거예요. 왜? 대구도 보면 어때? 1도 정도. 강릉도 비교해보면 어때요? 1도 정도예요. 큰 차이가 안 나. 그래서 딱 기준을 잡아두는 거야. 알겠죠? 강릉, 대구, 무안, 강대모 1, 신의주, 나선, 최하늘 평균기온 비슷. 외울 필요까지는 없지만 비슷. 알겠지? 근데 최나날 평균기온의 차이는 있겠죠. 왜? 한류의 영향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연교차의 차이가 있는 거고. 알겠죠? 요런 차이. 물론 남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위도가 낮을수록 동해안보다는 서해안일수록 더 최나날 평균기온이 조금이라도 높아요. 그래서 연교차의 차이가 나타나기도 해요. 그래서 뭐 강릉하고 무안하고 비교해보면요. 당연히 무안 쪽이, 물론 무안 쪽이 나올 가능성은 굉장히 적어요. 그냥 1도, 무안이 1도니까 굳이 비교를 하자면은 무안이 강릉보다는 연교차가 더클 거예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지. 그치? 물론 큰 차이는 아닐 겁니다. 큰 차이는 아닐 거야. 네, 큰 차이는 아닐 거예요. 네. 어쨌든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네. 뭐 나머지도 한번 살펴보세요. 제주도는 위도가 낮다 보니까 최하늘 평균기온이 굉장히 높아가지고 연교차도 굉장히 낮은 모습을 볼수 있고요. 그렇지? 그리고 여기는 연평균기온입니다. 연평균기온. 그래서 연평균기온도 최하늘 평균기온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연평균균도 낮아지는 형태. 연평균균 제일 낮은 곳이 어디 하면은 여기 삼지연 일대가 가장 낮다라는 거. 남한 중에선 대관령이 가장 낮다라는 거. 뭐 수치를 외울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렇지. 그래도 이해한다면은 아, 연평균균은 내륙, 위도 플러스 해발고도까지 같이 고려해야 되는구나라는 걸 여러분들 좀 적응하시면 적용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한번더 강조해요. 다 외울 필요 없어요. 그렇지? 수치 외워야 되는 거 강대, 무, 그리고 위에 비슷하다. 나머지는 추론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할수 있어. 할수 있어.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강수량도 진짜 진짜 중요하거든요. 이거 앞에와 더불어서 이거 진짜 중요한 내용이에요. 진짜 중요한 내용. 그렇지? 그래서 강수량 우리 앞에서도 배우긴 했지만요. 당연히 북한 쪽으로 가면 갈수록 강수량 자체, 연 강수량 자체가 낮아지는 모습을 볼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북한의 다우지하고 남한의 다우지는 확실히 달라요. 왜? 남한에서의 소우지는 북한 가면 그 다우지거든. 그래서 교과서에서는 우리가 그냥 아니면 수능 특강이라든지 수능 완성 교재에서는 그냥 다우지 통째로 배울 때 그냥 북한, 남한 이렇게 겹쳐서 배우잖아. 이제 그러다 보니까 더 헷갈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남한하고 북한의 다우지는 달라요. 알겠죠? 규모가 다릅니다. 그래서 남한에서 비가 제일 많이 오는 곳이라고 한다면은 서귀포, 저1900 정도라고 했어요. 서귀포 또1900이 넘는데 서귀포 아니 왜 이러니? 자, 서귀포 또 거제 어딨니? 거제 여기 있죠. 그리고 남해 1900 넘는 거죠. 그죠? 1900 정도라고 생각하셔도 좋고 그냥 1900 넘는다라고 생각하셔도 좋아요. 그리고 대관령 1700 정도. 그렇죠? 나머지는 그에 근접하는 것도 없어요, 거의. 그치? 1500 정도 내리면 진짜 많이 내린다라고 보아요, 보통은. 그치? 그래서 제주조차도 1500밖에 안 내려. 그럼 서귀포하고 제주하고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하는 거는 좀 이따 문제로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면서 좀몇 가지 좀 기억해야 되는 거 제가 몇 가지만 좀 꼽아드릴게요. 이건 외워야 되는 건 아니고 좀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인데, 아이 당연히 이건 알아. 아이 영남 내륙 지방들 있잖아요. 뭐 대구라든지 안동이라든지 뭐 의성이라든지 뭐 구미라든지 이런 지역들은요, 1100이 안 돼요. 이렇게 수치적으로 기억하면 좋아요. 1100이 안 돼요. 1100이 안 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1100 정도, 1200이 안 된다 이러면은 소우지도 봐도 돼요. 근데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제일 소우지가 어디야? 비근을 사면 어디에서 바람이 불든 태백산맥이나 소백산맥에 가로막혀 있는 지역이면 다 비가 안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어디에서나 바람이 통과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또 비가 안 오는 지역들이 있어. 그게 어딘지 보니까요. 의외로 포항, 울진 지역인 포항, 경주, 영덕, 울진 이 라인 있죠. 이 라인이 은근 비가 안 와요. 왜냐면은 북동풍이 불때 뭔가 바람바지가 되기엔 조금 애매한 거야. 그치, 애매한 거야. 그치. 그냥 이렇게 바람이 통과하기 좋겠지,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지형성 강수가 내리기 조금 애매하고 하다 보니까 그냥 덜 내리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봐봐, 1200이 안 되죠. 하나 더. 우리나라에서 서해안 지역, 인천도 그렇고요. 이쪽 서해안 라인 있잖아. 군산도 그렇고요. 그치. 1200 정도밖에 안 돼. 목포. 1200안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서해안, 남한에서의 서해안, 비안 오는 지역입니다. 왜? 평야다 보니까 지형성 강수가 내리기가 좀 쉽지 않은 곳이야. 물론 여러분들 서해안은 좀잘 이해할 수 있는데 이 동해안에서 포항에서 울진까지 가는 이 라인이 왜 비가 안 오는지에 대해서 좀잘 납득하기를 어려워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요 정도까지 같이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남한에서 기준이 뭐다라고 한다면 남한에서 기준은 1200 이하예요. 1200 이하. 알겠죠? 1200 정도의 이하이다라는 게 소우지의 기준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북한에서의 소우지, 북한에서의 소우지는요, 진짜 한류가 흐르는 청진이라든지요, 아니면은 장진이라든지, 장진은 이제 개마고원 일대잖아요. 어디서나 비근을 사면이 됩니다. 그렇죠? 청진은 한류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청진은 보면은 700이 안 돼요. 600 정도밖에 안 돼. 장진도 거의 700이 안 돼요. 그렇지? 그래서 이쪽 개마고원 라인이라든지 관북 해안 지방 라인이 굉장히 비가 안 오는 소우지에 해당돼요. 가장 우리나라에서 가장 소우지가 어디 위치해?라고 한다면 관북 해안 지방하고요, 이 개마고원 일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또 반대로 다우지 쪽이라고 북한의 다우지 쪽이라고 본다면은 희천 지역이 있잖아. 희천. 근데 북한의 다우지인데 얼마 내려? 아이 천 고작 넘어요. 이게 어떻게 남한과 똑같이 묶이는 다우지라고 볼수 있겠어? 하지만 북한 내에서는 조금 많이 내리는 편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남포도 평야다 보니까 평양과 더불어서 남포도 비가 굉장히 안 오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남포도 꼭 기억을 해주세요. 알겠죠?
신의주도 같이 좀

기억을 해둬도 좋은데요. 신의주 좀 강수량 좀 애매합니다, 개인적으로요. 그래서 희천을 확실히 좀 기억을 해두시고 남포도 기억을 해두시되 여유가 된다면 신의주도 좀 같이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옛날에는 이게 등장을 했었는데 이제 신의주를 물어볼 때는 보통 이제 기온을 좀더 많이 물어보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기온으로서 충분히 추론이 가능한 경우가 되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좀 부담이 된다면 희천하고 남포 정도는 확실히 좀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북한은 1,000만 넘어도 아예 많이 내리는구나라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북한에서도 그럼 가장 강수량이 많은 곳이 어디예요라고 한다면요. 북동풍이 불고, 아니, 남동풍이 불든, 또 겨울철에 북동풍이 불든, 여름철에 남동풍이 불든, 바람맞이 사면인 이 원산 지역은 진짜 많이 와요. 1350 정도 오거든요. 요거는 그냥 수치도 좀 기억을 해두면 좋아. 그래서 원산은 그냥 1350 정도 오는구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래쪽에 장진이라는 지역이 있는데요. 금강산 부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장진이 북한의 원산보다 더 많이 오는 지역인데요. 기출론은 이렇게 등장한 적은 없습니다. 네, 아직까지는요. 이렇게 9월, 6월, 이렇게 최근 수능까지 봤을 때 이렇게 장전이 등장한 거죠. 장진하고 장전은 달라요. 장전이 이렇게 등장한 적은 없습니다. 근데 북한 내에서 제일 다우지가 어디야? 라고 한다면 장전이 제일 다우지긴 합니다. 근데 원산은 확실히 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래요. 그래서 원산, 희천, 그리고 남포, 장진, 청진 요 정도는 확실히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강수량에서요. 수치를 정확하게는 아니더라도 좀 진짜 소호지다? 한 500에서 700 사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강수량이 많이 내린다? 1000 이상이구나. 근데 원산은 1350이구나. 그리고 장전은 그거보다도 많구나. 약간 요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제 수능 특강에도 잘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조금 이걸로 부족하다 싶으면 수능 특강에 한번더 수능 특강 들으러 가세요. 그 부분만. 알겠죠? 네. 어쨌든 중요한 파트 다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네. 아, 뭐 요거는 쉽지. 그냥 관북형 추워요. 정주간 나와요. 그리고 이 북동풍이 불기 때문에 북동풍을 막아주기 위해서 여기에는 사람이 사는 방이라고 보일 순 없고 보통 창고방으로 많이 써요. 그래서 고방이라고 해요. 그치? 그래서 부엌하고 원래 부엌은 밖에 있어야 되는데요. 그치? 근데 부엌이 안에 있어요. 연결되어 있어요. 왔다 갔다 할수 있어요. 거기가 이제 정주간이에요. 이렇게 볼수 있겠죠? 네. 남부 쪽으로 가면 갈수록 대청마루가 넓어져요. 북쪽으로 가면 갈수록 대청마루가 좀 적어져요. 그렇죠?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울릉도는 우대기가 이렇게 감싸고 있는 모습이고요. 제주도 같은 경우는 아궁이가 온돌 문화가 이제 없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제주도 같은 경우는 아예 방과 반대쪽인 것을 볼수 있죠. 왜? 굳이 불뗄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 거지. 보통은 다 안쪽이야. 그래서 이 열기가 여기서 아궁이 때면 열이 이렇게 나갈 수 있게, 온돌을 통해서. 그치? 여기서도 마찬가지 열기가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하거든요? 여기도 열기가 들어갈 수 있게 하잖아. 바닥을 통해서. 그게 온돌 문화잖아요. 근데 제주도는 그런 게 없어. 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곱팡, 뭐예요? 고방, 창고방. 창고방인데, 곱팡이라고 한다면 제주도의 약간 좀 방언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곱팡, 약간 이렇게. 곱팡, 좀 제주도 이렇게 방언이 조금 세다는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곱팡, 여기는 곱팡. 뭐 이렇게 기억하시면은 뭐 되겠죠? 뭐그 정도.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실전 문제인데요. 몇 문제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학생이 정리한 수업 노트의 일부인데요. 가에서 다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한번 골라보도록 합시다. A를 보니까요. A는 강릉이라고 생각했지. 강릉 아니에요. 어디야? 자, 강릉은 서울에서 정동쪽이잖아. 그럼 여기는, 양양, 속초. 속초겠다라고 생각해. 속초. 항상 그 강릉을 딱그 정해두면 되게 쉬워요. 서울에서 동쪽이구나라고요. 자, 여기는 영덕 정도가 되겠죠. 영덕. 자, 여기는 보령 정도가 되겠네요. 보령. 그리고 여기 진짜 많이 나옵니다. 장수. 소백산맥 서사면 장수. 그치? 여기가 제주시. 그리고 이쪽이 서귀포시가 되겠죠. 서거남대할대교서입니다. 1900 넘어가는 제주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위도의 사례입니다. 아래쪽 보고 하면 되겠죠. A는 D보다 연평균 기온이 높다. 위도가 낮아질수록 저위도일수록 연평균 기온이 당연히 높아지겠죠. 그게 위도겠죠. 그리고 위도가 높아지면 높아지겠죠. 고위도로 가면 갈수록 연평균 기온은 낮아지겠지. 왜? 최하나 평균 기온은 더 낮아질 거니까. 그래서 A하고 D를 살펴보니까요. 똑같은 동해안이에요. 그럼 위도가 높은 A가 D보다 연평균 기온에서 낮을 거예요. 위도적인 설명 맞아 틀려? 맞아요. 자, 니은입니다. 나 F는 E보다

여름 강수량이 많다라고 되는데요. F, E. 지금까지 이렇게 비교한 적은 없거든요. 근데 서귀포가 여름철 강수량이 더 많은 이유가 있어. 왜? 여기 한라산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남서풍, 남동풍이 불때 제주보다는 더 바람 맞이 사면에 해당하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서귀포는 여름철 강수량이 더 많고요. 제주는요, 서귀포에 비해서 겨울철 강수량이 많아. 왜냐면은 겨울철에는 북서풍, 북동풍이 불잖아. 거기에 바람맞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 강수 집중률 제주가 높을 거야. 여름 강수 집중률 서귀포가 더 높아요. 그냥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그래서 니은도 맞는 설명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그냥 바람을 받는 사면 지형과 관련한 거구나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형하고 해발고도는 헷갈리면 안 돼. 해발고도는 고도가 높아질수록 기온 낮아지는 거니까. 3번. 다. 수력 분포에 관한 건데요. 시는 비보다 최나날 평균 기온, 최나날 평균 기온 물어볼 때 보통 해발고도 물어보는데 딱 해발고도 높은 지역이야. 요거는 해발고도와 관련한 거야. 요것도 지형이라고 생각했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지형하고 해발고도는 진짜 다른 겁니다. 그래서 기역과 니은이고요. 되게 기본적인데 진짜 진짜 중요했습니다. 진짜 진짜. 자, 수능 실전 문제 2번입니다. 그림은 우리나라 기후 특성에 대한 것이다. 가에서 다에 들어갈 내용으로 오른 것인데요. 뭐 그렇게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었죠. 그냥 한번 읊어볼까요? 우리나라가 북반구 어디 중 위도에 위치하여서 나타나는, 그래서 사계절의 변화, 위도와 관련한 설명이죠. 그치? 그래서 우리나라는 위도, 내용들 기후와 관련되어 있어요. 이거 앞에서 배웠던 1단원과 관련한 내용과도 관련 있다. 그치? 남향의 배산임수 취락과 여름철 벼농사 발달. 그치? 배산임수 치닫 있는 이유는 뭐예요? 겨울철 북서풍을 막아주려고. 여름철에 벼농사가 왜 발달했어요? 여름철에 남서풍, 남동풍에 의해 가지고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비가 많이 오니까, 고온 다습하니까. 결국 그러면은 요거는 뭐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야? 계절풍하고 관련되어 있죠. 그치? 그럼 대륙성 기후와 관련되어 있는 건 뭐예요? 이거는 기온이라고 보면 되겠죠. 기온. 보통 유럽하고 우리나라를 비교할 때 이런 대륙성 기후를 많이 표현하죠. 유럽은 연교차가 적고, 우리나라는 연교차가 크고, 대륙의 영향 때문에. 그치? 정답은 몇 번? 4번이었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나올 가능성은 굉장히 적지만, 그냥 개념 한번 확인해 봤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앞서 봤던 1번 문제가 더 중요하니까, 요거를 확실히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알겠죠? 특히 지형 관련해서 어디서나 나올 수 있어. 특히 이번에 이거 처음 나오거든요? 그치? 이거 좀잘 알아두세요. 알겠죠? 그냥 이해하면 별로 어렵지 않아.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는요, 기후 관련해서 문제 풀면서 한번 적용해 볼까 합니다. 알겠죠? 우리가 오늘 배웠던 내용들을 그대로 적용할 거니까 잘 숙지해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죠. 다음에 봐요. 안녕.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7 수능 완성 세계 지리의 이은지입니다. 자, 우리 세 번째 시간이고요. 세 번째 시간은 사실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있겠지만 기후파트에서 킬러 문항이 나온다. 그러면 네, 열대기후 아니면 온대기후죠. 그리고 이렇게 구분하지 않고요. 최근에는 열대기후 지역, 온대기후 지역이 이렇게 섞여서 네, 킬러 문항으로 좀 어려운 문항으로 출제되는 경향성이 계속 꾸준히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같이 풀어볼 문제에서도 열대기후 지역, 온대기후 지역 섞여 있죠. 그것도 남반구, 북반구.

문방구 이렇게 섞여 있고. 근데 이미 기출문제들로 많이 여러분들이 연습을 했죠? 네. 했을 거라 믿으면서 선생님이 실전 문제로 잘 마무리를 해드릴 텐데요. 오늘 우리 온대 기후잖아요. 이 온대 기후는 다른 기후 구분과 달리 3차 구분까지 있는 기후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아, 온대 기후 1차 구분 기준, 2차 구분 기준, 3차 구분 기준 떠오르고 있는 거 맞죠? 그래서 조금 이따가 바로 볼 거고요. 그래서 온대 기후 구분, 그리고 온대 기후 네 가지가 있는데, 그네 가지의 온대 기후의 특징들, 어떻게 보면 되게 다르기도 해요. 그쵸? 크게는 대륙 동안의 온대 기후, 대륙 서안의 온대 기후, 이렇게도 나누기도 하는데, 그 세부적인 특징들도 정말 꼼꼼하게 봐야 되는 기후대가 바로 온대 기후입니다. 그래서 온대 기후 구분도 잘 해주셔야 되고요. 대륙 서안의 온대 기후 두 개. 뭐죠? 네, 지중해성 기후하고 서안의 향성 기후고요. 온대 동안에 주로 아 대륙 동안이죠. 대륙 동안에 주로 분포하는 온대 기후는요. 온난 수변 기후하고 네, 온대 겨울 건조 기후 이렇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언급했던 그 내용을요. 우리 진짜 그 쾌페네 기후 구분, 우리 열대 기후에서 이미 언급되어 있었던 그 자료이죠. 그래서 거기다가 한번 같이 정리를 해볼 텐데요. 우리 온대 기후로 구분되는 1차 구분은 뭐죠? 네, 1차 구분은 바로 최한화 평균 기온이고요. 그리고 그 최한화 평균 기온이 마이너스 3도에서 18도 사이에 분포하면 우리가 온대 기후이다라고 딱 적어줍니다. 네, 지금 적혀 있죠? 이게 바로 1차 구분이에요. 그다음에 2차 구분은 네, 열대 기후도 마찬가지고 뭐 냉대 기후도 마찬가지이지만 1차에서 기온으로 그 기후가 구분이 됐다면 2차에서는 강수량으로 구분이 되는데 열대 기후에서 수분의 기준이 모든 달이 60mm 이상. 즉, 60mm가 기준이었다면, 온대기후에서는 바로 수분의 기준이 30mm입니다. 그쵸? 우리 온대기후가 열대기후보다 증발량이 상대적으로 적을 테니, 수분의 조건을 만족하는 강수량도, 네, 이렇게 30mm로 낮춰도 수분하다라는 조건을 만족한다라는 걸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30mm를 모든 달이 넘어요. 그러면 우리가 C 다음에 뭐라고 붙여주죠? 네, CF. 이렇게 F를 붙여줍니다. 수분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근데, 30mm가 안 되는 달이 있어요. 근데 그 달이 그 지역의 여름에 해당하는 달이에요. 그래서 북반구, 남반구 당연히 시기는 다르겠지만, 어쨌든 여름이 건조하다? 온대기후 중에? 그러면 유일한 썸머 드라이로 배우는 S가 붙는 지중해성 기후로 마무리가 됩니다. 여기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겨울 건조. 말 그대로 그 지역에 북반구, 남반구, 당연히 겨울 시기는 다르겠지만, 겨울철에 건조하다? 그러면 W가, 이렇게 소문자 W, 윈터 드라이가 붙습니다. 자, 근데 아직 안 끝난 데가 있어요. 바로 CF로 끝난, 2차 구분까지 F로 끝난 두 개의 기후인데요. 이렇게 F까지 끝났으면, 바로 3차 구분, 최난화 평균 기온으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3차의 기준은요, 최난화 평균 기온 22도, 요걸로 구분을 하는데, 이게 우리나라 한 5월? 네, 요 정도의 평균 기온, 5월, 6월? 요 정도의 평균 기온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것을 넘는다. 네, 여름철에, 온대 기후 중에서 여름철 기온이 22도를 넘는다? 네, 우리나라도 여름철에 뭐 25도 정도, 7월, 8월에 평균 기온 25도 정도 되죠. 자, 넘는다? 더운 여름을 가지고 있는 온난수변 기후. 네. CFA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5월, 6월 평균 기온보다 훨씬 낮아요. 6월보다 낮아요, 여름이. 그게 서늘한 여름이라는 거죠. 우리는 6월달에 이제 못내기를 시작하는데 우리나라 6월조차도 서늘하다? 네, 사실 농경에는 불리한 서안해양성 기후, CFB가 됩니다. 네, 머릿속에 딱 정리됐죠? 자,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중해성 기후하고 서안해양성 기후는 네, 대륙 서안에 분포를 해요. 그리고 우리 대륙 서안은요, 대체적으로 공통점이 뭐냐면 우리 아메리카도 상당히 큰 대륙이죠. 그래서 아메리카의 대륙 서안에 위치하는 도시들, 뭐 로스앤젤레스라든지 시애틀이라든지 샌프란시스코라든지 이런 도시들과 서유럽, 북서유럽에 위치하는 즉 유라시아 대륙 서안에 위치하는 이 지역들은요, 가장 큰 공통점이 연교차가 작다예요. 큰 틀에서. 그게 지중해성 기후든 서안해양성 기후든 연교차가 작다라는 게 가장 큰 틀이고요. 반면에 대륙 동안은 대륙 서안하고 비교했을 때 가장 큰 공통점이 뭐냐면 네, 연교차가 크다예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열의 문제였는데 대륙의 영향을 많이 받는 대륙 동안은요.

열이 작기 때문에 네, 연교차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요. 온대기후의 시작점도 위도대가 낮아요. 그러니까 하노이라든지 홍콩이라든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왠지 열대기후일 것 같은데 거기가 온대 겨울 건조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낮은 위도대에서 벌써 시작하고 벌써 끝나요. 온대가 벌써 끝나. 그래서 대륙 동안은 이 위에가 바로 냉대로 시작하죠. 반면에 대륙 서안은요, 위도 30에서 45도 사이에 매우 정직하게 지중해성 기후가 분포하고요. 그리고 위도 45도에서 60도 사이에 서안해양성 기후가 되게 뚜렷하게 경계를 딱 우리가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잘 구분되게 분포합니다. 근데 이 대륙 동안에는요, 온난 수변 기후하고 온대 겨울 건조 기후가 분포를 하는데 해안가 쪽은 위도가 낮고 해안가 쪽은 온난 수변 기후가 분포하는 반면에 조금만 내륙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고위도로 올라가면 온대 겨울 건조 기후가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나라 제주도와 남해안은 온난 수변 기후 그 바로 위쪽만 하더라도 남해안만 조금만 벗어나도 우리나라는 온대 겨울 건조 기후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남한 쪽은 온대 기후, 북한 쪽은 이제 냉대 기후 이렇게 또 구별이 되는데요. 어쨌든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거 기본적인 건 장착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중해성 기후 같은 경우에는 아열대 고압대의 영향을 받을 때 건기이면서 그때가 언제다? 여름이었죠. 그래서 썸머 드라이였어요. 반면에 서안해양성 기후는 자, A, B, C, D 모두라는 뜻은 연중이라는 뜻이죠. 네, 연중 편서풍과 난류. 네, 한대 전선의 영향을 받으면서 1년 내내 고르게 비가 오고 여름철이 서늘하고 상대적으로 또 겨울철도 온화한 편이에요. 그래야지 연교차가 작을 거 아니에요. 그쵸? 자, 반면에 이 대륙 동안에 특히 아시아 지역은 뭐가 핵심이죠? 네, 계절풍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계절에 따라 정반대로 부는 바람을 우리가 계절풍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바로 대륙과 해양의 비열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거죠. 우리 너무나도 자주 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바다에서 시작되는 계절풍. 네, 그래서 여기서 그때 당시의 자료가 비가 여름이었고요. 대륙에서 시작되는 이 바람이 부는 이 시기, 이게 바로 겨울철. 이렇게 또 해석하는 자료였습니다. 이미 많이 봤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기본기를 다져봤고요. 우리 온대 기후는 네, 네 가지로 구분이 되고요. 전체적으로 이 유라시아에서 상당히 또 또렷하게 분포를 하고 있지만, 우리 아메리카 지역에서도 대륙 동안, 대륙 서안, 이렇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온대 기후는요, 남반구도 다 고르게 잘 나와요. 특히 지중해성 기후 같은 경우에는 케이프타운, 퍼스, 그리고 산티아고, 정확하게 위도 30도 부근에 걸려있는 지역들 있죠? 여기가 또 지중해성 기후로 자주 언급이 되거든요. 그리고 서안해양성 기후 같은 경우에도 우리 뉴질랜드 전체가 서안해양성 기후다. 이런 이야기 했었고요. 그리고 이 칠레 쪽도 남단부, 네. 지중해성 기후 지나서 산티아고 그 남부 지역은 또 서안해양성 기후가 길게 또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요즘에 여기가 자주 언급이 되는데요. 상파울루라든지 그다음에 부에노스아이레스 이런 대륙 동안에 분포하는 이런 지역들이 네, 온난 수변 기후의 대표적인 또 포인트로 자주 나와요. 네, 그래서 이런 부에노스아이레스라든지 상파울루라든지 이런 지역들 종종 언급이 되니까요. 여러분들 문제 풀때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도랑 또 같이 이렇게 여러분들 매칭이 돼야 돼요, 이제. 자, 그리고 우리 혹시 기억나시나요? 우리 지난 시간에, 즉, 열대 기후의 마지막 문제, 마지막 선지, 기억나시나요? 그게 기억이 어떻게 나요? 뭐 이럴 수도 있지만, 거기서 어떤 그 지표가 나왔냐면, 겨울 강수 집중률이라는 게 나왔었거든요. 그때는 틀린 선지어 선생님이 그냥 금방 넘어가고, 어차피 온대 기후에서 언급해 드릴 거라, 여기서 이제 언급을 해 드리는데, 이 여름 강수 집중률이든 겨울 강수 집중률이든 이거는 이제 뭐와 비교했을 때뭐 대비 그쵸 연강수량 대비 그 계절 그러니까 여름이면 여름 혹은 겨울이면 겨울이 겨울의 강수량이 전체에서 얼마 정도의 퍼센테이지를 가지냐 뭐 이거에 대한 값이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 개념이나 특강할 때도 했지만 이세 개의 이세 개의 그 강수 특징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 여름 강수 집중률은 뭐니 뭐니 해도 어디가 단연 1등이죠?
그렇죠. 여름철에 전체 연강 수량의 대부분이 집중되는 온대계절풍입니다. 이건 그냥 우리나라 생각하면 돼요. 한국 지리 하는 친구들은 이거 가지고도 상당히 중요하게 배우잖아요. 우리나라는 네, 1년 내릴 강수량, 연강 수량의 대부분이,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죠. 거의 절반 정도 여름철에 집중된다. 이런 거 한국 지리에서 배우잖아요. 그렇죠? 자, 반면에 여름 강수 집중률이 가장 낮은 기후는 이세개 중에 어딜까요? 여름이 그냥 대놓고 건조한 네, 바로 지중해성 기후겠죠? 그래서 이세 개를 비교했을 때 요게 꼴찌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게 2등, 중간이에요. 그럼 거꾸로 겨울 강수 집중률이에요. 여러분, 이게 비율이기 때문에 양그 자체가 아니거든요? 이 지중해성 기후는요, 사실 연강 수량이 뭐 800, 900, 뭐 700, 거의 뭐 500을 갓 넘는 이런 지중해성 기후도 있어요. 어쨌든 500을 넘으니까 우리가 네, 온대기후, 수목기후라고 분류하기도 하는 건데요. 어쨌든 지중해성 기후든 그 서해양성 기후든 이두 개는 연강 수량이 그렇게 폭발적이진 않습니다. 그것도 좀 참고를 해주세요. 그래서 이게 연강 수량이 만약에 800이다. 근데 그800 중에 지중해성 기후는 그 대부분이 언제 내린다? 네, 겨울에 내립니다. 반면에 우리나라 생각해보면 온대계절풍 기후, 계절풍의 영향을 받는 지역들은요, 겨울이 상당히 건조하죠. 그래서 여기 꼴찌, 그쵸? 그리고 여기가 또 중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간의 의미를 해석해보면, 어느 한 계절에 치우치지 않고, 연중 어떻다? 고르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선생님, 이게 무슨 CFA, CW가, 구별되지 않고 이렇게 뭉뚱그린 이유가 있나요? 라고 할수 있는데, 이거는 선생님이 좀더 이제 계절풍의 특징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구별을 한 거고요. 이두 기후가 모두 다 이제 계절풍이 나타난다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여기서는 이 강수 집중률 때문에 이렇게 구별을 해본 거예요. 자, 그래서 CFA하고 CW, 요거를 모든 지역이 계절풍이 뚜렷하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요거 좀 설명할게요. CFA 있죠. 요게 F는 F죠.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모든 달에 강수량이 30mm를 넘는다는 건데, 대륙 동안에 위치하는 이 CFA는요, CFB보다는 여름 강수 집중률이 높아요. 네, 그거 우리 문제 풀면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그래서 대륙 동안의 온대 기온에 여름 강수 집중률이 높게 나타납니다. 꼭 계절풍 기후라고 정의하지 않아도, 그래서 요거도 우리 수능 완성이니까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언급을 해드린 거고요. 자, 실전 문제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오늘 풀어볼 문제는 8문항이고요. 우리 첫 번째 문제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보시면, 이제 가나다 지역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지도에도 세 지역이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 표시가 되어 있는 지역을 잘 매칭을 해 주셔야 되는데, 먼저 지도부터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 이렇게 나와 있으면 지도부터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적도를 딱 그어서 남반구, 북반구 좀더 명확하게 구별되도록 표시를 해 두시고요. 여러분들 좀 확대해서 이 지역들을 보시면, 여기 지금 서울인 것 같죠? 네, 워낙에 우리나라가 작아서 삼각형 하나로 가려져 버리긴 했지만 서울인 것 같은데 이쯤 되면은 네, 온대 겨울 건조 요 정도 나타납니다. 요거보다 조금만 올라가도 바로 냉대 기후가 나타나는데 이제 온대 겨울 건조로 표시를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샹하이 아니에요 했던 친구들도 있죠. 근데 샹하이라고 착각했어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푸저우나 샹하이나 요 정도면 네. 온난 습윤 기후거든요. 그래서 이 지명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대략적인 그 분포에 약간 좀 면적으로 약간 크게 기억하세요. 그거 어떻게 포인트로 기억을 해요? 그쵸? 그래서 해설은 해설일 뿐이에요. 여러분들을 좀더 친절하게 도와주는 해설이고, 여러분들이 그 지명이라든지 그 정확한 위치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는 샹하이 아니에요, 참고로. 네, 어쨌든 CFA는 맞지만 샹하이는 아니었고요. 그다음에 이 포인트는 너무나도 자주 봤죠. 이제 모를 리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바로 퍼스이고요. 퍼스는 남반구의 지중해성 기후로 정말 자주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이 왼쪽에 그래프를 또 보시면 항상 이런 편차 그래프가 나왔을 때는 이 편차 그래프의 값이 어떻게 도출되었는지 그 범례에 대한 설명을 봐야 되는데 요것도 마찬가지고요. 읽어보시면 기온 편차이고 이 해당 지역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각 지역에 지금 보시면 1월에 편차가 있고 7월에 편차가 있겠죠. 편차에 절대값을 씌우면 뭐 절대값 안 씌워도 뭐 대충 봐도 편차에 편차는 결국은 연교차예요. 그래서 최나널 평균에서 평균을 뺀 거, 그리고 최하널에서 평균을 뺀 거, 어차피 그 mm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편차에 편차 결국 연교차입니다. 그래서 선생님 한번 적어 보면 이 1월이든 7월이든 이게 최나널일 때 거기서 편차를 빼고 그리고 1월이든 7월이든 뭐 지역마다 최하널 최나널이 다르니까 이렇게 빼면요. 이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쵸? 이게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편차의 편차가 연교차다라고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돌아가 보면요. 일단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이 Y축이 뭐죠? 네, Y축이 기온이고요. X축이 지금 강수입니다. 그래서 Y축부터 볼게요. 이 Y축을 보시면 지금 7월이 플러스 값을 가지는 지역이 두 지역이 있어요. 네, 7월이 플러스 값이다. 반면에 그 기온에서 그다음에 유일하죠. 네, 가만 얘만 7월이 마이너스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미 너무나도 고맙게도 어머나 7월이 너는 마이너스면 7월이 최하늘이니 너는 남반구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 방금 했지만 지도에서 남반구 어디만 남반구였죠? 퍼스만 남반구였죠? 여기다가 가 이렇게 적고 네 시작하면 돼요. 벌써 하나를 끝낸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둘 중에 하나는 네 여기고 하나는 여기겠죠. 뭐둘 중에 둘다 북반구형이니까 그러면 이제는 뭐 해야 되죠? 여러 가지를 봐도 돼요. 선생님 방금 뭐라고 했냐면 편차의 편차 이갭 자체가 뭐라고 했죠? 연교차를 했죠. 지금 여러분 나하고 다의 그래프를 한번 보실래요? 나하고 다의 그래프를 보시면 Y축의 급간을 그 간격을 격차를 보시면 다가 더 크죠. 네, 다가 더 큽니다. 지금 여기하고 여기 서울하고 푸저우 중에 뭐 지명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상대적으로 더 고위도고 상대적으로 더 연교차가 큰 특징을 가지는 기후가 어디죠? 네, 여기죠. 그래서 그것도 알수 있고요. 근데 선생님, 저는 그걸로 좀 부족해요. 더 확실한 확인이 필요하겠어요. 지금 이다 같은 경우에는 7월 달에 강수량 편차 보세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평균보다 훨씬 7월에 많이 온다는 거예요. 이 북반구기 때문에 여름철이잖아요. 7월이. 여름 강수 집중률이 매우 높은 거고요. 상대적으로 나 같은 경우에는 1월하고 7월의 강수 편차가 그렇게 상대적으로 크지 않죠. 즉, F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강수에서도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 아, 이 여기가 확실하게 다고요. 여기가 나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가나다 다 찾았고요. 이제는 요거 이런 정도는 여러분 잘할 수 있는 거 맞죠? 자, 그래서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가는. 자, 가가 어디죠? 여기 퍼스입니다. 남반구입니다. 근데 뒤에부터 먼저 읽어보시면 아열대 고압대 역량. 자, 이게 뭐죠? 건기죠. 자, 우리 지중해성 기후에서 건기는 어느 계절에 나타나야 된다? 여름에 나타나야 된다. 근데 남반구니까 여름이 몇 월이다? 1월이다. 근데 1월 보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거죠. 1월에 더 크게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1번은 틀렸고요. 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에 보시면 나는 가보다. 자, CFA는 우리 남반구의 지중해성 기후보다 계절 풍향량을 크게 받는다. 네, 그렇죠. 가뜩이나 지금 아시아 지역에 얼마나 여기가 계절풍이 탁월한 온순 아시아 지역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계절풍의 영향은 나가 가보다 크게 받는 거 맞습니다. 정답은 2번이죠. 자, 3번. 다는 가보다 겨울 강수 집중률. 선생님이 오늘 정리해 드렸죠. 이세 지역 중에 겨울 강수 집중률이 단연 제일 높은 곳은, 네, 우리 순서대로 한번 나온 김에 적어볼까요? 네, 가고요. 그 다음에 뭐가 중간이죠? F가 붙은 게 중간이고요. 겨울에 가장 메마른 곳이 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가 제일 높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틀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가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가 아니라 오스트레일리아고요. 자, 나는, 네, 이게 거꾸로 됐네요. 그쵸? 거꾸로 이제 고쳐주시면 되고요. 기온의 연교차는 뭐의 영향을 가장 탁월하게 받죠? 네, 위도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는. 1차적으로 위도의 영향을 받는데요.

네, 연교차가 일단 확실한 건 뭐냐? 확실한 건 다가 가장 작은 게 아니라는 거죠. 다가 가장 크겠죠. 그래서 그냥 크다로 고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네, 1번 문제도 좋았고요. 우리는 2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2번 문제를 보시면, 자, 그래프는 또 지도에 표시된 네 지역에 무슨 값이냐면, 월평균 기온하고요. 그리고 누적 강수량이에요. 우리 지금 수능 완성 들어와서는 누적 강수량 이렇게 막대로 생긴 건 처음 봤고요. 열대기후에서는 이렇게 옆으로 가는 그거 보긴 했습니다. 처음 보는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월평균 기온하고 누적 강수량이 나와 있는데 이 누적 강수량의 증가율을 보다 보면 건우기가 보이죠. 그죠? 선생님, 뭐, 미분하라고 하고 싶지만,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니죠, 여러분? 그래서 그 기울기의 변화 양상을 보시면 건우기가 보일 텐데, 일단 그 전에 선생님이랑 이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부터 볼게요. 지도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적도를 그어보시면, 북반구에 두 지역 있죠? 그리고 남반구에 두 지역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아래쪽으로 V자형을 그리고 있는 게 무슨 형? 그렇죠. 남반구형 기온 분포예요. 반면에 요거 익숙하죠. 우리 산처럼 생긴 거 익숙하잖아. 산처럼 생긴 게 바로 북반구형이죠. 우리도 이게 익숙한 북반구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반구 두 개, 남반구 두개 먼저 구별을 할수 있고요. 그냥 적어 볼게요. 요거 북반구형. 그다음에 요거 남반구형. 그래서 벌써 지도에서 두 개, 두 개는 구별이 될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남반구부터 가볼까요? 일단 남반구가 어떤 지역이 나왔는지 지도에서 한번 그 기후를 먼저 구별을 해보면 일단 여기는 그 유명한 케이프타운 남반구의 지중해성 기후로 정말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 네, 여기도 우리 열대기후에서도 언급이 되었던 콩고민주공화국의 수도의 위치인데요. 여기는 적도에서 살짝, 우리 요 아프리카가 열대우림이 조금 여러분들 좀 환하게 분포하잖아요. 이렇게 분포하죠. 열대우림이 이렇게 분포하죠. 그래서 여기가 어떤 기호죠? 네, 사바나입니다. 네, 사바나.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우리 남반구가 가하고 라에 해당을 하는데 가를 보시면 이거는 뭐부터 봐야 되냐면 우리 최하늘을 봤을 때 얘는 절대 열대는 아니잖아요. 그쵸? 최하늘을 봤을 때 이거는 온대로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 남반구의 온대로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이 상승세를 이렇게 보다 보면, 아이고야. 네. 이렇게 보다 보면 건기가 있어. 근데 건기가 무슨 계절의 건기죠? 이 지역에 가장 더울 때, 최난어일 때. 아, 이거 CS구나. 이게, 네, 지중해성 기후죠. 자, 그래서 이 남반구의 지중해성 기후, 케이프타운 포인트가 바로 가 포인트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라를 보시면, 최하늘 평균 기온이 지금 누가 봐도 18도를 모든 달이, 18도는 여기가 아니죠. 18도를 모두가, 네, 넘고 있고요. 훌쩍 넘고 있어요. 그리고 강수량을 보시면, 연강수량 보이죠? 연강수량도 상당히 많은 편이고, 그리고 건우기도 뚜렷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건기가 지금 남반구이다 보니까 겨울철이 이때가 겨울철인 거 맞죠? 네, 확인만 하시면 돼요. 그치. 사바나는 겨울이 건기인데 남반구는 겨울이 7, 8월이지. 확인만 하시면 요게 라라는 거를 또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남아 있는 거는 여러분 나하고 답니다. 자, 나하고 달을 보시면 자, 나하고 달을 보셨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 나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여러분? 우리가 찾아야 될 기후가, 여기 보니까, 하나는, 네, CFB겠죠? 그리고 하나는, 여기, 북아프리카 해안가니까, 여기 CS죠. 네. 그래서, 지금, 둘다 북반구에서, 이렇게 고르게, 연중 고른 강수를 보인다? 요거는 CFP. 나가 바로 CFB가 될것 같습니다. 요 정도는 쉽죠, 여러분? 반면에 달을 보시면, 달은, 네, 북반구의 무슨 계절? 네, 여름철이 뚜렷하게, 네, 뚜렷하게 지금 건조하네요. 지금 최안을 봤을 때는 온대였잖아요. 근데 여름철이 건조하니까, 네, 지중해성 기후. 요게 바로 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랑 가나다라 다 찾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나다라 다 찾았으니까 바로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가는 여기 있죠. 남반구의 지중해성 기후인데, 연중하열대 고압대 영향을 받는다?

여러분, 연중하열대 고압대 영향을 받으면 여기 뭐가 되겠죠? 사막 되겠죠? 그래서 연중은 아니고요. 어느 시기에? 여름 시기에. 혹은 1월 무렵에. 이런 멘트가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1번은 틀렸고요. 자, 나는 어디 있어요? 유럽에 분포하니까 이 멘트는 틀렸습니다. 3번. 다와 나의 적도와의 최단 거리인데요. 지금, 네, 열대 기후에 해당하는 네, 그리고 지도상에서도 나를 똑바로만 찾았으면 라가 적도와 훨씬 더 가깝다는 게 한눈에 보이죠. 그래서 이것도 틀렸네요. 자,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와라는 모두 1월보다 7월에 아열대 고압대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고 했는데, 자, 다하고 라는요, 네, 서로 네, 건기 시기가 다릅니다. 지금 다 같은 경우에는 이 아열대 고압대 영향을 받는다는 걸 선생님이 건기라고 적으라고 했죠. 근데 다부터 먼저 보시면 다는 여름에 건기가 나타나고요. 북반구니까 몇월 무렵에 네, 7월 무렵에 건기가 나타납니다. 근데 반면에 여기 라는요. 남반구의 사바나예요. 근데 남반구의 사바나 어쨌든 사바나는 겨울이 건기잖아요. 근데 그 겨울이 언제죠, 여러분? 7월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같은 시기에 아열대 고압대의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 1월보다 7월에 네, 아열대 고압대의 영향을 받는다. 이게 맞는 선지예요. 네, 아주 좋은 선지죠. 그래서 여러분 잘 체크해 두셔야 됩니다. 자, 5번이고요. 가에서 라중 7월의 낮 길이가 가가 제일 긴게 아니라 우리 7월의 낮 길이는 어디가 제일 길고 점점 줄어들죠? 네, 나가 제일 길 거고요. 그리고 남반구로 진행되면서 점점 줄어들 테니까 이거 나로 고치고 나다 라가 순으로 낮 길이가 길게 분포를 할 겁니다. 우리 문제 풀다 보면 밤길이 이런 것도 나오잖아요. 근데 뭐 낮길이 밤길이 반대로만 생각해 주면 되니까 어렵지 않아요. 여기서는 낮길이 가장 편한 선지가 나왔고요.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1번, 2번 자료도 상당히 좋고 네, 내용도 좋았죠. 잘 복습해 주세요. 자, 3번이고요. 또 지도와 그래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시기별 강수 비율이에요. 네, 이거는 양자체는 모르겠으나 비율로 거누기를 우리가 확연하게 한눈에 더 쉽게 읽을 수 있는 자료가 나왔고요. 그리고 기온의 연교차를 줬네요. 그러면 일단 이런 거 나왔을 때는 어떤 기후 지역, 어떤 지역이 나왔는지 모르고 푸는 거보다는 알고 푸는 게 훨씬 나아요, 여러분. 네. 일단 이렇게 적도를 그어보면, 사실 여기 나와 있는 지역들이 우리가 상당히 자주 다루었던 지역들이에요. 네. 여러분 한번 보시면, 이제는 좀 아십시다. 여기가 상파울루인데요. 스님이 지난 시간에 언급했던 것 같은데, 이 상파울루가 또 어떤 선이 지나가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했죠? 기억나는 사람? 남해기선. 네. 남해기선. 그러니까 위도대가 요 정도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서 상파울루인데, 이 상파울루는 뭐 부에노스 아이레스도 마찬가지지만 CFA 기후로 자주 출제가 되었던 남반구 네, 지역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 포인트. 야, 여기 LA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LA라면 좀더 여기, 좀더 멕시코 경계에 붙어 있어야 돼요. 물론 큰 상관은 없어요. 왜냐면 샌프란시스코나 LA나 둘다 지중해성 기후죠. 네, 지중해성 기후고 참고적으로 샌프란시스코하고 우리 서울의 위도가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 서울의 위도 요 정도 되죠? 네, 샌프란시스코도 요 정도 됩니다. 거의 똑같습니다. 근데 한눈에 봐도 이 런던의 위치 상당히 고위도죠. 그리고 런던의 위치는 네, 위도 50도로 여러분들 좀 알아두시면 좀 편합니다. 기준선을 좀 세울 수 있으니까. 그리고 런던은 우리 CFP, 선행성 기후로 네, 뭐 가장 대표적인 지역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지역이 나왔는지 한번 봤고요. 이 지역들이 지금 그래프에서 각각 어디에 해당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선생님은요, 연교차가 제일 고마운 자료인 것 같아요. 선생님이 한눈에 볼 때는 연교차부터 가야 되겠죠. 그래서 연교차를 보시면 가하고 다는 연교차가 크게 차이가 안 나요. 이런 거 가지고 구분을 하는 게 아닙니다. 높은 거 예예요. 나를 가지고 이세 지역 중에 어딘지를 빨리 보셔야 되는데, 선생님이 일부러 위도를 적은 이유도 있거든요. 네, 위도를 적은 이유도 있어요. 가장 큰 데가 어딜까요? 선생님이 연교차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1차적인 요인이 뭐라고 했죠? 위도라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
이 연교차를 주고 지금 위도 때가 서로 다른 지역을 줬을 때

네, 가장 고위도 지역이 연교차 큰거 맞아요. 네, 그래서 이거 놔주고 시작하시고요. 확인합니다. 강수량이 상당히 고르죠. 그러니까 여름이든 겨울이든 비슷하다는 거는 이걸 어떻게 해석한다? 연중 고르다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그럼 나는 찾았어요. 그러면 가하고 다를 보시는데, 가하고 다가 아까 언급했지만 연교차가 상당히 비슷하댔죠.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샌프란시스코가 위도는 사실 상파울루보다 훨씬 더 높아요. 하지만 얘는 뭐죠? 대륙 서안이죠. 그걸 놓치면 안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대륙 서안이기 때문에 지금 가다를 구별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두 지역이 연교차에서 큰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얘는 대륙 동안적인 특징이 나타나는 지역이니까. 그러면 우리는 뭘로 구별해야 된다? 네, 강수량으로 구분하는 겁니다. 지금 이 다에 6월에서 8월 강수량을 보세요. 6월에서 8월이 여름인지 겨울인지를 모르겠으나 이둘 중에서는 어딜까요? 얘는 F잖아. F면 이렇게 극단적으로 건조할 수는 없죠. 얘겠죠. 그럼 확인할까요? 지금 다가 이 시기에 건조한데 지금 만약에 이 지역이라면 여름이죠. 여름이 건조한 거 어떻죠? 괜찮죠. 지중해성 기후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아, 이게 바로 다의 데이터. 여름이 건조한 거 확인도 됐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여기는 네, 상대적으로 고른 편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주의 주기도 했죠. 이 CFA가 F라는 그 거기에 너무 여러분들이 꽂혀서 F인데 왜 이렇게 계절별로 차이가 많이 나요? 이렇게 따지면 안 되는 게 대륙 동안의 CFA는요. 여름 강수 집중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납니다. 확인을 해보시면 이게 지금 상파울루 값인데 12월에서 2월이 여름이죠. 네, 남반구니까요. 그래서 여름 강수량이 겨울 강수량보다 훨씬 더 높다는 거. 요것도 좀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자료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가나다 확인했으니까 선지 보도록 할게요. 가는 유럽이 아니죠. 여기 라틴 아메리카에 분포하고 있으니까 틀렸고요. 다는 6월에서 8월에 아열대 고압대. 정말 자주 나오는데 아열대 고압대 영향, 이거 뭐라고 해석하라고 했죠? 네, 건기. 그럼 확인해 보세요. 다는요, 여름에 북반구니까 6월에서 8월이 여름인 거 맞죠? 네, 여름에 건기이다? 너무 잘 맞죠. 네, 니은 맞습니다. 나는 가보다, 자, 나는 가보다 1월 평균 기온이 낮다. 네, 당연히 낮은 거 아닙니까? 네, 이제 1월이 여기 심지어 겨울이잖아요. 여기는 여름이잖아요. 그래서 계절이 완전 네, 다르고 명확하기 때문에 요거 평균 기온 낮은 거 맞습니다. 아주 명확하게 맞고요. 가에서 다 중에 7월에 밤 길이가 긴 거. 우리 낮 길이가 긴 거는 많이 했는데 밤 길이 나왔다고 당황하시면 안 되고요. 그냥 거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7월에 낮 길이가 제일 긴 데가 어디예요? 여기가 제일 길죠. 그다음 여기고요. 여기가 제일 짧죠. 그러면 그 말은 밤 길이가 제일 긴 곳이 어디다? 가가 제일 길고, 그 다음 다고, 나고, 가다나 순으로 밤 길이가 길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가 제일 긴거 맞아요. 정답이 니은, 디귿, 리을. 정답 5번입니다. 네, 3번에 정답 5번입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 4번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좀 뒤로 갈수록 문제가 좀 수월해져요. 자, 4번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일단 적도를 긋고요. 네, 적도를 선생님이 살짝 밑에 그어버렸네요. 거의 싱가포르에 여기 맞닿아서 그려야 되는데. 그래서 비 같은 경우가 기준점이 되겠죠. 싱가포르 열대우림입니다. 우리 열대우림 특징 알죠? 연중 많은 비. 그 다음에 A 같은 경우가 어디냐? 오랜만에 나온 것 같은데 홍콩인데요. 이 홍콩이 CW예요. 네, 하노이와 더불어서 CW거든요. 약간 좀 챙겨 가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뉴질랜드는 어딜 찍어도 CFB다. 그래서 여러분, 이건 대륙 동안의 온대 기후잖아요. 그래서 뭐를 잊지 말자? 특히 아시아입니다. 네, 계절풍의 영향으로 여름 강수 집중률이 매우 높다. 그리고 여기는 연중 많다. 여기는 연중 고르다. 많진 않다. 요걸 기억하세요. 그러면 끝났어요. 연중 고르게 많이 오는 이게 바로 나예요. 아, 나가 비예요. 네, 나가 비고요. 여름 강수 집중률이 높은 거, 요거 보이죠? 네, 그래서 지금 심지어 나보다도 연강수량이 많은데 이 연강수량 많은 거 가지고 비를 이제 답으로 찾은 친구들 있죠?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연강수량을 너무 이제
단순히 영강수량 무조건 열대기후가 많을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그 안에서 비중을 보셔야 돼. 비중을. 자, 그래서 요게 바로 가가 바로 이 A가 되겠습니다. 가가 A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영강수량 그렇게 많지 않지만 연중 고름 패턴을 가지고 있는 이 다의 데이터가 C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여러분 1번이에요. 근데 이거 틀린 친구들 있죠? 몇 번에서 틀렸을 것 같냐면 3번 했을 것 같습니다. 그쵸? 그래서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4번은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고요. 5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프는 네 지역의 기온 분포예요. 어떻게 보면 가장 심플한데 사실 강수를 안 줬기 때문에 이네 지역에 게다가 이제 수도의 그 부근의 기후 특징을 머릿속에 이제 알아야 돼. 자, 알아야 되는데 약간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근데 좀 다행인 건 뭔지 알죠? 이네개 중에 확실하게 먼저 나오는 데가 있어요. 지금 기온 그래프가 나머지 세 개는 다산 모양인데 유일하게 이렇게 V자를 그리고 있는 이거 뭐죠? 남반구죠? 그러면 이네개 중에 어디죠? 아르헨티나? 그리고 수도니까 부에노스아이레스 데이터겠죠? 그래서 우리가 벌써 뭐부터 찾았냐면 이 아르헨티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의 기후 분포, 가부터 찾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문제는 나다라를 분석을 하는 건데, 자, 이 나다라를 여러분들 조금 지도를 크게 해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일본의 수도. 여러분, 어딘지 알죠? 도쿄. 자, 도쿄는 CFA예요. 자, 일본은 남부 지역 거의 다 CFA입니다. 온난수변 기후. 자, 그 다음 포르투갈의 수도. 리스본 들어보셨나요? 네, 포르투갈이니까 사실 수도가 어딘지 몰라도 포르투갈, 네, 지중해성 기후. 그다음에 프랑스의 수도는 좀 모르면 곤란하긴 해요. 그쵸? 자, 파리, 서안해양성 기후입니다. 네, 서로 다른 세계가 나왔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도 좀 그룹핑을 좀 해보고 싶어, 선생님은. 자, 여기서 두 개는 대륙 서안이에요. 뭐두 개가 대륙 서안이죠? 얘랑 얘. 근데 하나는 대륙 동안에 분포하는 네, 기후입니다. 온대 기후 중에 요거. 이거 왜 했을까요? 그쵸? 우리가 지금 활용할 수 있는 그래프가요, 기온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게 연교차 아닙니까? 연교차? 그래서 선생님은 이거부터 해결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연교차 제일 큰 거. 연교차 제일 큰 거. 이게 뭘까요? 네, 일본이겠죠. 그래서 달을 해결을 해보려고 선생님이 대륙 서안하고 대륙 동안을 구별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가하고 달을 구별했어요. 드디어.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나하고 라가 남았는데, 나하고 라를 이렇게 한번 선생님이 그어보면, 자, 나하고 나를 봤을 때, 나가 모든 계절에, 네, 모든 달에 라보다 기온이 높죠? 이 말은 나가 라보다 저위도예요. 상대적으로 저위도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포르투갈하고 프랑스의 수도. 네, 포르투갈하고 프랑스 자체만 비교해봐도 어디가 더 저위도에 위치하고 있죠? 그래서 포르투갈이 저위도에 위치하고 있죠. 저위도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의 연평균 기온이 모든 달의 평균 기온이 높겠죠. 자, 그래서 해결했습니다. 우리 나가 바로 포르투갈의 수도 리스본의 데이터고요. 라가 파리의 데이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나다라 다 찾았고요. 우리는 선지로 가서 또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자, 1번이고요. 자, 나는 계절풍의 영향으로 여름철이 고온 다습하다 했는데 이거는 어떤 지역으로 고쳐주면 좋을까요? 네, 차라리 이 지역. 그쵸? 계절풍 아시아에서 가장 탁월하잖아요. 그래서 다로 고쳐주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틀렸습니다. 나는 네, 우리 지중해성 기후인데 이렇지 않아요. 고온 건조하죠. 자, 2번입니다. 가는 라보다 가장 가까운 바다와의 직선 거리가 멀다라고 했는데요. 아르헨티나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는 그냥 바닷가에 있어요, 바닷가. 근데 파리는 약간 내륙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가가 멀지 않고요, 더 가깝습니다. 그다음 나는 다보다 기온의 연교차가 크다라고 했는데. 자, 나하고 다는요, 이제 대륙 동안하고 대륙 서안의 싸움이죠. 자, 대륙 서안에 위치하고 있는 포르투갈이 연교차가 어떨까요? 네, 작겠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안해양성 기온에 우리 계절풍의 영향을 탁월하게 받는 여름철이 매우 고온 다습한 CFA에 비해서 여름 강수 집중률이 낮다. 어떻죠? 네, 낮죠. 정답은 4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가 이미 해결을 했으니까 신경 쓰지 않아도 될것 같아요.

같아요.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5번도 문제, 네, 간단해 보이지만 좋은 문제였고요. 자, 6번 가보도록 할게요. 표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기후 값이고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가하고 나가 각각 1월하고 7월인데, 요거부터 해결해야 돼요. 근데 다행히, 기출문제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건 쉬운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if라는 가정을 하잖아요? 만약에, 이게 1월이라면, 말도 안 되죠? 자, 1월에 지금 북반구가 두 개나 있는데 이런 기온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쵸? 아, 이거는 7월이구나. 바로 알아챌 수 있었습니다. 진짜예요. 그쵸? 네, 1월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봐도. 그래서 적도를 그었을 때 북반구 두 개, 남반구 하나인데, 게다가 이거 심지어 온대. 지중해성 기후고, 여기도 온대. CFA고, 여기는 열대. 이거기 때문에 여기 케언즈라고 가끔 나옵니다. 요즘에 이거 CW 아니에요. 사바나 아니고 CM이에요. 열대 몬순. 그래서 7월이라는 걸이 기온에서 먼저 읽어낼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낮 시기는 그럼 자연스럽게 1월이야. 그럼 자연스럽게 1월인데, 자, 일단 우리가 이 지역들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ABC를 구별해야 되는데요. 사실 기온을 봤을 때 약간 어려울 수 있죠. 그러면 이 7월 달에 기온을 가지고는 좀 어렵다면 강수로 오세요. 1월 달에 이렇게 비가 많이 내려요. 이렇게. 여러분들, 자, 하나하나 대입을 시켜봅시다. 1월 달에 여기가 우기긴 하죠. 네, 1월 달에 우기이긴 하지만 아무리 우기라도 이렇게는 안 옵니다. 얘는 씨는 아니에요. 그쵸? 그리고 여기는 대륙 동안이에요. 1월 달에 비안 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아, 이 씨가 여기 케언즈 값이구나.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오, 진짜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하나 대입해야 돼. 그러면 남아있는 게 이제 A하고 B인데요. 이 강수량 가지고 A, B를 구별한다? 독한 애들이야. 아, 너무 무서운 애들이야. 그래서 못합니다. 선생님도 못하거든요. 그럼 다시 어디로 가야 돼? 다시 여기로 7월의 기온으로 갑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A하고 B가 될 지역의 두 지역의 위도가 어떻죠? 상당히 비슷하죠. 그러면 우리가 배운 걸 적용을 시켜. 대륙 동안의 여름이 대륙 서안의 여름보다 어떨까요? 더 덥겠죠. 그쵸? 비열이 작으니까 여름철 확 올라갈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여기가 B가 되고요. 여기가 A가 되는 순간입니다. ABC 다 찾았습니다. 자, 그러면 가보겠습니다. 이미 요거는 틀렸네요. 그쵸? 그다음 A는 지중해성 기후인데 어떻게 연중 열대 수렴대에 영향을 받습니까? 이건 열대 우림이죠. 그다음 C는 7월의 건기다. 한번 가볼게요. 자, C는요 열대 몬순인데 열대 몬순도 겨울철의 건기죠. 자, 겨울철의 건기인데 겨울이 몇 월이죠? 7월입니다. 정답 3번 맞네요. 네, 잘했죠. 자, 4번 A는 C보다 연평균 기온이 높다라고 했는데. 감히 열대기후하고 온대기후를 비교했습니다. 당연히 열대기후가 높겠죠? 자, B는 C보다 1월 평균 기온이 높다라고 했는데요. B하고 C, 마찬가지입니다. 자, 1월에, 여기는 심지어 뭐죠? 심지어 여름인데, 자, 여름인데, 네, 이거 겨울인 온대하고 비교했을 때 당연히 C가 훨씬 높겠죠?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D에는 좀 많이 수월합니다. 자, 7번 문제 보시면, 이 강하고 나 지역을 여러분들 프랑스 안에서 다 다녔는데 프랑스가 상당히 국토 면적이 커요. 그래서 중부 지역 같은 경우는 중북부 지역은 CFB가 나타나고요. 남부 지역은 네, 지중해 연안에 있죠. CS가 나타납니다. 그냥 바로 문제 풀면 됩니다. 여러분들 위치만 봐도 네, 알수 있고 내용은 더 친절합니다. 그러면 기억부터 볼게요. 자, 가에서는 충족평야에서 벼농사.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 프랑스 전역이 벼농사 지대가 아니에요. 이거는 아시아 계절풍 지대에서 이야기하죠. 틀렸고요. 자, 나는 지중해성 기후인데 수목농어. 어떻습니까? 너무 잘 얘기했죠. 니은은 맞고요. 자, 가는요. 나보다 겨울강수 집중률이 높다고 했는데 겨울강수 집중률은 어디가 더 집중되죠? 얘는 겨울이 우기인데 그쵸? 여기가 집중되겠죠? 그래서 가가 아니라 나에서 더 높게 나타납니다. 나는 가보다 비교는 안 봐도 되고, 나는 7월에 아열대 고압대에 영향을 받는다. 7월이 건기다. 프랑스니까. 네, 7월이 여름이고 건긴 거. 맞죠? 네, 지중해성 기후에서 정답은 니은 니을. 4번으로 아주 쉽게 찾을 수 있었을 거예요. 뒤로 가니까 막 쉬운 문제들이 있었죠. 자, 마지막 8번 문제인데요.

0: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중이도에 위치한 세 지역의 주민 생활이고요. 이세 지역의 그 농업 경관이 아주 뚜렷하게 차이가 있죠. 그래서 세 지역이 어떤 국가들이냐? 네덜란드, 중국, 튀니지예요. 튀니지 어딘지 알죠, 여러분? 네, 북부아프리카 지중해 연안에 있는 뭐 작은 국가이지만 우리 지중해성 기후에서 종종 언급되는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세 지역을 여러분들 한번 기후부터 적어보시면 네덜란드는 CFB, 중국은 네, 이건 좀 봐야겠지만 어쨌든 CM, 계절풍의 영향을 받는 지역들이 넓게 나타나고요. 그다음에 튀니지는 CS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벼예요, 벼. 벼는 뭐 아시아 계절풍이지. 그래서 중국이고요. 그다음에 요거 낙농어, 여름선을, 연중수변 이런 키워드를 쭉쭉 나오고 있죠. 옛날에는 혼합농업, 최근에는 낙농업이 발달한 CFB, 네덜란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이고요. 올리브, 여름철, 고온건조 등등등 다 지중해성 기후 설명하고 있고요. 여기서는 튀니지 이야기가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 이렇게 다 찾았으니까 바로 또 가보도록 할게요. 가는 다보다 연중 계절풍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고 했는데, 자, 가 같은 경우에는 다하고 비교를 했을 때, 네, 연중 계절풍의 영향을 많이 받죠. 네, 1번은 맞습니다. 우리 지금 틀린 거 찾는 거예요. 네, 당황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자, 나는 다보다 저위도에 위치한다. 여러분, 튀니지는 저기 아프리카라니까요. 북부아프리카 끝머리에 있긴 하지만. 근데 우리 네덜란드는, 네, 북서부 유럽이에요. 네, 유럽이 어쨌든 아프리카 위에 있잖아요. 그래서 나가 더 고위도에 있겠지. 저위도가 아니라. 그래서 틀린 거 찾는 문제였고요. 정답이 2번입니다. 자, 3번. 다른 가보다 이 기간 동안에 강수 집중률이 높다라고 했는데 이세 지역 모두 북반구이기 때문에 되게 편하고요. 이 지중해성 기후는 네, 다른 두 기후보다도 겨울 강수 집중률이 높죠. 이때 지금 북반구니까 겨울이 맞죠. 그래서 이 선취도 맞는 거였고요. 다른 나보다 7월에 아열대 고압대 영향을 뚜렷하게 받아서 건기가 나타나죠. 그쵸? 이것도 맞는 선지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7월 평균 기온이 어디가 제일 낮죠? 네, 여름이 서늘한 서해양성 기후에서 가장 낮겠죠. 아까 유일하게 틀린 설명이 어디였다? 네, 2번 선지였습니다. 정답 2번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온대기후 8문제까지 쭉 풀어봤는데요. 네, 여기까지만 잘 푸셔도 정말 큰, 여러분들 위기를 잘 극복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남은 내용들도 꾸준히 잘 풀어보시면서 선생님과 강의해서 잘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고생하셨고요. 우리는 4강에서 반갑게 만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1: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뭐 하기로 했냐면요. 의사소통 기본 표현 하기로 했어요. 자, 일단 지난 강에서 맨 마지막에 보여드렸던 이 유형 공략법의 이 3번 의사소통 기능의 11번부터 26번까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이 수특 부록 177페이지부터 183페이지를 한번 펴시면 이 의사소통 기본 표현이 수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갖고 계시는 수능 특강 교재에 뒤에 짜잔 하고 펴보세요. 177페이지를 딱 펴보면 이렇게 그 수능 기본어의 다음으로 의사소통 기본 표현이 수록이 되어 있어요. 이게 올해 들어간 거예요. 이게 사실은 그 교육청이나 이런 데서 올려놓은 그 자료가 있어가지고 그 개중교육과정, 그 교육과정 안에 이러이러한 것을 뭐 목표로 한다 하면서 이렇게 뒤에 부록처럼 붙어 있는 건데, 이제 여기가 그 뭐라 그래야 돼. 옛날 막 유명한 맛집 가보면 막 이게 저희 시어머니 때부터 끓여왔던 뭐 곰국인데요. 그때부터 한 번도 안 끓인 적

게 없이 계속 끓여왔습니다. 그러면서 막 얘기하는 그런 거 있잖아. 시간장 같은 그런 느낌. 그런 느낌으로 그냥 걔, 거기서 파생되는 거예요, 계속. 계속. 그래서 이 순흥특강에 나와 있는 문형학습에 있는 내용은 여기서 사실 조금, 이 어렌지된 그런 느낌이다. 이게 원래 이게 원본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요런 거를 이용해서 교재를 만들어라 라고 얘기하는 아주 그 기본 중에 기본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요거를 여기에다 실어놓는 갑자기 수특 부르게 들어왔다고? 라는 느낌이 들면서 작년에도 선생님이 이걸 안 다뤘는데, 그러니까 뭐 말하면서 나왔죠. 하지만 요런 식으로는 선생님이 쭉 해설하진 않았는데, 올해는 기왕 나온 거 수능 완성에 넣어서 이제 영양가 있게 공부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넣었어요. 여러분 갖고 계시는 수능특강 교재 177페이지 펴시면 됩니다. 자, 11번부터 26번까지 16개 문장 중에 우리가 쭉 나왔을 때 사실은 뭐 5번 빼고 2번 빼고 1, 3, 4에는 이런 기본 표현을 응용한 것들이 안 나올 수가 없다. 그래서 한번 봐보면 어떤 것이 기본 표현의 어떤 카테고리냐를 봤더니 인사를 해. 인사 어떤 거 있어? 만남, 헤어지고, 뭐, 잘 있었어, 안부, 외출, 다녀오겠습니다. 뭐, 다녀왔어요. 어서 오세요. 잘 먹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뭐, 이런 게 이제 다 인사말이야. 소개. 배려 및 태도 전달은 도대체 태도를 전달하는 게 뭐야? 아,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뭐, 이런 거. 잘될 거예요. 뭐, 이런 것들. 의사, 의향 및 의사 전달. 희망, 의지, 목적, 의견 제시, 기대, 감정. 뭐 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게, 선생님 이거 외워야 돼요? 라고 이제 이런 거 제시하면 이제 친구들이, 이게 시험 문제 나오니 안 나오니? 안 나왔잖아. 우리 그 1강 봤어, 안 봤어? 1강 보라고 그랬죠? 1강 안 보면 안 돼. 1강에서도 이런 거는 이 텍스트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근데 이게 있는 건 뭐냐면, 아, 요런 감각과 의사소통을 못 적으로 얘네들을 하여서 만들어준 표현이구나라는 거를 알고 그 의사소통의 기능을 보는 거예요. 문장을 보면서 겐키 데스까라고 얘기하면 잘 지내냐고 묻는 안부인가 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보면 상황을 뭐 그림이 됐건 글이 됐건 A, B의 대화문이 됐건 간에 보면서 아 요런 어떤 기능들을 하나 보다 라고 보시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출제 유형을 파악하는 거잖아. 좋아. 자, 정보 요구도 해볼까? 존재의 장소 어디야? 뭐몇 시야? 뭘로 할래? 이거보다 이게 더 낫니? 뭐 이런 거. 왜? 뭐 어떻게? 뭐 이런 거. 정보 요구. 의문사 많이 나오겠지. 정보 제공. 이쪽으로 가면 돼. 뭐뭐겠지요. 뭐뭐라고 합니다. 상황 설명은 정말 뭔가 진짜 광범위해. 자, 행위 요구 표현, 뭐, 뭐, 뭐, 해라, 해라, 하지 마라, 뭐, 해라도 되고, 하지 말아도 되고, 해선 안 된다, 뭐, 합시다, 하는 편이 좋겠다, 뭐, 뭐 하는 게 어때, 뭐, 뭐, 해도 좋아, 뭐, 이런 거. 큰일 나, 위험해, 뭐, 이런 거. 다 뭐야? 행위 요구. 행위 요구가 뭐지? 네 행동이 교정하기를 바래. 뭐, 이런 거잖아. 대화 진행, 말 걸고, 안 오, 스미마셍, 안 오, 뭐, 촛도, 뭐, 이런 거죠. 맞장구, 소우 데스까, 온또 데스네, 뭐, 되묻기.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수능특강의 부록으로 되어 있는 2015 교육과정 의사소통 기본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요것들을 그냥 쭉 한번 보면서 기출문제는 어떻게 다뤄지는지를 보는 게 이번 2강의 목표예요. 지금 벌써 5분 지났어. 우리 강의가 한 50분 좀안 되잖아요. 그러면 한 40분 남은 걸로 이제 이걸 쭉 보는 거야. 별거 없어요. 만남부터 볼게요. 아침 인사겠지. 아침 인사 어떻게 하나요? 수능 특강 1강 봐봐. 수강 쓰기, 수특 1강 펴봐, 빨리 이거. 수특 1강 펴봐봐. 아침 인사 어떻게 돼 있어? 이렇게 보면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뭔지 알아, 여러분? 여기서 어구풀이를 보란 말이야. 어구풀이. 오하요. 이렇게 하면. 어구풀이가 지금 몇 페이지야? 3페이지 나와 있잖아. 그러면 이걸 보면서. 오하요가 어떤 기능이었어? 봤더니. 아침이 아니더라도 쓸수 있네. 뭐 이런 것도 이제 여기 해설이 되는 거야. 오겐키 데스카는 그 다음인데 이 오겐키 데스카 수특 2강에 또 오겐키 데스카 이거 나온단 말이야. 응? 헤어짐이 아니라 안부. 안부가 나온단 말이야. 수특 2강. 응? 쭉 1강에 쭉 나오잖아요. 자, 오하요. 오하요 고자이마스. 곤니찌와 곤방와 이건 가족끼리는 쓰지 않고 희사지부리 오랜만에 만났을 때 이런 게 이제 만남의 인사. 그렇구나. 넘어가는 거야. 자, 헤어짐도 가볼까요? 자네, 우리 작년에 나왔어, 시험 문제.

바이바이, 마타 아시타, 데와 마타, 다 내일 볼 사이. 두 번째는 뭐야? 내일 볼 사이 아님. 건강하게 잘 있어. 조심해. 몸 조심해. 뭐, 키오츠케테, 키오츠케테네. 조심해서 잘 가. 뭐, 이런 것들은 건강해라라고 말하는 거를 내일 또볼 친구한테 말하지 않잖아. 내일 또 봐. 그럼 또 봐. 뭐, 이렇게 얘기하지. 건강해, 잘 있어. 이렇게 하는 거 조금 그래도 기간을 두고 헤어질 친구들. 자, 네와 스트레이시마스. 그럼 먼저 실례하겠습니다. 오사키니 스트레이시마스. 먼저 가겠습니다. 또 되지만 이건 뭐지? 그 순서를 양보할 때. 아, 먼저 가세요. 이렇게. 오사키니 도저. 이렇게 할 때도 오사키니를 쓰죠. 헤어짐 인사말은 아니야, 그거는. 자, 오사키니 스트레이시마스. 이게 이제 이거의 느린 표현이겠죠. 얘가 줄여지면 이렇게 되는 거. 자, 오야스미는 저녁 때 자기 전에 하는 인사말이기도 하지만 밤에 헤어질 때 인사말도 됩니다. 전부 다 헤어질 때 인사말. 자, 안부 봅니다. 자, 예, 겐키 데스까? 오 겐키 데스까? 별거 없으세요? 오까와리 아리마센까? 잘 부탁합니다. 잘 부탁합니다. 요로시 오네가시마스인데 그게 뭐야? 여기서는 잘 부탁한다는 게 아니라 안부 전해주세요. 이 뜻으로 쓰인다는 거야. 다카이스탄 요로시코 오츠다이 쿠다사이. 이거를 이렇게 줄이면 얘가 되는 거야. 이렇게. 아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자, 그래서 2022년 대수능의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이런 게 나왔어요. 아, 아오키상, 히사시부리 데스. 아오키씨, 오랜만이에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오카게사마 데 겐키 데야테마스. 자, 덕택에 아주 건강히 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뭘, 겐키 데시다까? 여기 다 써도 돼. 가와리 아리마센까? 겐키 데스까? 오 겐키 데스까? 이렇게 안부를 묻는 표현을 쓸 수가 있는 거죠. 뭐 이런 안부 전해주세요는 갑자기 뜬금없이 제3자가 등장할 필요는 없으니까 여기서는 안부를 물을 수 있는 거죠. 이런 1점짜리 문제에 나온다는 거야. 자, 외출 갑니다. 다녀오겠습니다. 키마스를 낮추면 마이리마스가 되는 거야. 똑같죠? 이테라사이, 다녀와라. 집에 있는 사람이 말해주는 거죠. 자, 이 세트예요.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오세요. 돌아왔습니다. 즉, 다녀왔습니다. 네, 어서 와라. 어서 오세요. 이게 다 세트야. 얘랑 얘랑 세트. 얘랑 얘랑 세트. 자, 방문. 누구한테 갔어? 고니치와. 안녕하세요. 하고. 스이마센. 사람을 뭐 부를 수도 있고. 방문. 스이마센네. 반가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이라샤이. 어서 오세요. 이라샤이 마세요. 어서 오세요. 자, 이거는 약간 가정에서 쓰는 것 같고. 얘는 뭐야? 영업집에서 쓰는 것 같죠? 뭐, 가게. 넣어줘. 하이리 그다세. 어서 들어오세요. 실례하십니다. 들어오면서. 오자마시마스 들어오면서. 예, 방문자가 하는 말이죠. 여기서 이라샤이마시다. 호스트가 하는 말이죠. 주인이 하는 말입니다. 자, 요렇게. 자, 여기서는 보시면 여러분 스미마생은 실례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예, 해석이 되어 있죠. 예, 방문했을 때 예, 사람들이 아, 내가 있다라는 그 어떤 나의 존재를 알리면서 그냥 하는 말이에요. 인사. 자, 식사입니다. 이따다키마스. 잘 먹겠습니다. 그럼 다 먹은 다음에 이따다키 마시다 해? 아니죠. 이렇게 말해야지. 고치소사마 잘 먹었습니다. 보시오사마 데시다. 데시다를 붙일 수도 있고요. 자, 이렇게 식사했습니다. 자, 어떤 문제가 2023년에 나왔는지 볼게요. 오스키나모노 도저. 좋아하는 거 드세요. 케이크 이제 세 가지 종류가 있네요. 그랬더니 아리가또 오자이마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 잘 먹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선생님, 잘 먹겠습니다 하는 거는 밥 먹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뭐 디저트 같은 것도 써요? 네, 써요. 네, 이렇게 이따다키마스를 씁니다. 자, 연말입니다. 연말 신년은 수특 2강에 우리 2027 수특 2강에 연말 연시가 나옵니다. 자, 연말과 연초의 그 인사말은 다릅니다. 우리나라 말은 같아요. 예를 들면 12월 달에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를 얘기하고 1월 달에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를 얘기하는 신년과 연말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를 쓸수 있는 반면 일본에서는 그게 나눠져 있습니다. 특히 아케마시테 오메데토 고자이마스라고 하는 거는 연말에는 절대 쓸수 없어요. 신년에만 쓸수 있죠. 자, 올해도 신세를 많이 졌습니다. 올해 신세 많이 졌지. 내년도 잘 부탁해요. 연말에 하는 말이겠지. 아, 좋은 새해를 맞이하세요. 이건 연말 인사. 얘가 연말 인사, 얘가 연말 인사. 아, 연시 인사, 신년 인사. 이두 개를 꼭 구별하시란 말이야. 얘는 1월 달에 못 써, 얘는 12월 달에 못 써. 이렇게. 자, 작년에는 정말 신세 많이 졌죠. 올해도 잘 부탁드려요. 축하는 뭐, 오메데토 고자이마스. 이거는 여러분 잘 아실 테고요. 자, 넘어갑니다. 선생님도 좀 남겨볼게요. 자, 자기소개.
타인 소개. 이건 많이 나오니까, 그죠? 자기 소개.

0: 예, 한번 가볼게요.
1: 고니치와 하지메마시테 이랬습니다. 자, 선생님 소개하는데 고니치와 써도 돼요? 네, 맞습니다. 하지메마시테가 처음 뵙겠습니다. 인데 고니치와는 처음 뵙겠습니다가 아니라 안녕하세요잖아요. 안녕하세요를 처음 뵙겠습니다로 대신해서 쓸 수가 있어요. 있습니다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지메마시테 콘토 모시마스 이래도 되지만 고니치와 콘토 모시마스 이렇게 얘기해도 된다는 거예요. 자, 김희연, 김효진 데스. 김효진 또 모시마스 데스라고 써도 되고 또 모시마스라고 써도 되고 토 이마스라고 써도 되죠? 자, 한국から 来ました 왔습니다 해도 되고요. 마이리마시다 마이루가 우리 뭐였더라? 이쿠와 쿠루의 겸양어. 이때 마이리마스 갔다 오겠습니다 할 때도 이때 키마스 해도 되지만 이때 마이리마스 해도 되는 거였잖아요. 여기도 한국から 마이리마시다 써도 됩니다. 자, 마이루라고 하는 건 예외 인류 동사예요. 그래서 마이마스가 아니라 마이리마스가 되는 거죠. 인류 동사야. 자, 도저 요로시크. 자, 요로시크는 생략할 수가 없다. 도저만으로는 성립이 안 된다. 오네가이시마스만으로도 성립이 안 된다. 어떻게 된다? 도저 요로시크 또는 도저 요로시크 오네가이시마스 또는 도저 빼고 요로시크 오네가이시마스. 요로시크는 생략이 안 된다. 고치라코서 도저 요로시크. 고치라코서 도저 요로시크 오네가이시마스. 고치라코서 도저 요로시크 오네가이시마스에서는 얘는 생략이 안 되겠지. 얘하고 이제 얘 대화라고 해봐. 아, 잘 부탁드려요. 너, 요러시코 오네가이시마스. 요러시크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아유, 저야말로 얘기해야지. 요러시크, 너, 저, 요러시크. 이런 식으로. 예, 고치라고서, 너, 저, 요러시크. 했습니다. 가족 속에 가요. 자, 여기서 보시면요. 하하데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하하가 뭐야? 엄마예요. 여기서, 내포되어 있는 의미가 뭐지? 나의 어머니라는 게 내포되어 있죠. 그 가족 명칭 봐봐. 우리 가족 명칭 수영특강에 나오잖아요. 내가 남 앞에서 우리 가족을 칭할 때 바로 소개할 때 나오는 거야. 남한테 내 가족을 소개하는데, 센세이, 와타시노 오카산 데스. 이렇게는 얘기 안 해요. 예. 와타시노 하하 데스. 이렇게 나의 가족을 낮춰서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와타시노 치치 데스. 와타시노 오토산 데스 쓰지 않고, 와타시노 치치 데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타인 소개 갈게요. 고치라와 사토산 데스. 토모다치노 사토산 데스. 여기는 뭐야? 동격. 친구인. 스즈키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라는 식으로 타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너무 쉽지? 너무 쉬워서 뭐할 말이 없어. 가족 명칭이나 조금 제대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쉬운데? 그지? 자, 그러면 수능특강 3강을 한번 봐봐요. 수능특강 3강 보면은, 아, 감사가 어떻게 어레인지 되어 있는지 나와요. 수능특강 3강 한번 나도 펴볼까? 선생님도 기억이 잘안 나네. 어떤 문장이었더라? 수능특강 3강 펴보세요. 사과 감사. 아, 이거 한국에 놀러 올때 연락 달라고 하면서 이제 유학이 끝나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친구의 글이었습니다. 편지글 같은 거죠. 여기서 감사. 너무 아리가또 고자이마시다. 이런 식으로 감사를 하는 글이 나옵니다. 자, 너무 줄여서 너무 아리가또 또 반말이죠. 너무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존댓말입니다. 도모라고 하는 거는 그러면 반말인가요? 아니요. 도모는 그냥 축약된 표현이기 때문에 반말이건 존댓말이건 쓸 수가 있지만 너무 아리가또 맞으면 이거는 반말이겠지. 너무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마스까지 써야지 어른에게는 좋다. 자, 고노아이다와 너무 아리가또 고자이마시다. 지난번에는 정말 감사했어요라고 일본어의 감사의 특징이 뭐야? 여러 번 재차. 재차 감사. 한번 고마우면 됐지. 아우, 지난번에 선물해주신 그 선크림 말이에요. 어우,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한달 후에 또 만나. 아유, 이번 여름에 주신 선크림 진짜 잘 썼잖아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한 이제 겨울이 됐어요. 아우, 지난 겨울에. 아, 지난 여름에 썼던 선크림 덕택에 제가 이렇게 하얗게 겨울을 맞이, 뭐 이러니까 과장을 했는데 약간 그런 식으로 진짜 재차 감사 인사를 표현하는 게 뭐다? 일본인의 문화다. 오카게 사마데는 뭐야? 예, 덕택에. 덕택에 감사. 한다는 표현이죠. 이 감사. 나중에 이제 이거 가지고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요. 덕택에 뭐 시험에 붙었어요. 덕택에 몸이 나았어요. 덕택에 뭐, 잘 지내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뭐 뭔가 쾌유, 합격, 뭐 이런 것들이 다이 감사의 범위 안에 있는 거여서 그 앞에 오카게 사마데를 많이 씁니다. 내가 뭐 했다고 약한 봉지 안 사줬는데 네가 쾌유한 거랑 나랑 무슨 상관이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아유, 덕택에 많이 호전되었습니다.

많이 나왔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카게사마데 이로이로 오세요 인나리마시다. 덕택의 신세를 많이 졌습니다는 이로이로 오세요 인나리마시다. 이게 다 뭐야? 감사야. 너도 감사라고. 자, 사과 봅니다. 자, 스미마싱은 감사할 때도 써요. 얘는 감사도 됩니다. 얘도 감사가 되겠지? 근데 오소쿠나떼라고 하는 이유가 명백하게 있는 거니까 이거는 이제 감사라기보다 뭐 늦게 되어서 감사는 아니겠지. 늦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고멘 고멘나사이. 이거는 감사는 없어요. 얘는 정말 사과만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모시아케 아리마센. 모시아케 고자이마센. 이건 다 뭐야? 사과. 미안하다고 얘기하는 I'm so sorry.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칭찬 갈게요. 수특 3강에도 칭찬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갖고 계시는 교재 18페이지에 칭찬이 나왔었어요. 자, 오. 이거 콘서트에 가기 위해서 새로 산 옷을 입고 여기서 친구를 기다리고 있는데 모르는 여성이 말을 걸었어요. 어우, 그거 참 어울리시네요. 이렇게 칭찬을 했대, 갑자기 모르는 여성이. 네, 아무튼 그런 칭찬을 받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니혼고가 조우즈 데스네. 일본어를 아주 잘하는군요. 스고이 데스네. 대단해요. 거너후크 요크 니아테마스네. 그게 바로 손특강 1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거너후크 오니아이 데스네. 라고 얘기하잖아요. 18페이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오니아이 데스네. 라고. 그러니까 요거를 뜯어다가 요걸 만드는 거야. 알겠지?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얘를 알면 뭔지는 그 골자를 아는 거예요. 골자. 그리고 그 골자를 이용해서 응용한 표현들이 여기 나와 있는 거고. 아시겠죠? 자, 고충 불평 갑니다. 소레오 쪽도 고마른 데스까? 좀, 네, 카노, 카레, 아노 카레 마다 데스까? 카레 아직 안 나왔나요? 아노 스코시 시즈간 시테 모라에마센까? 좀 화났네. 좀 조용히 해주실 수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금. 이거는 다 고충 불평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민원이죠, 민원. 자, 이것도 순특강 3강에 나와 있습니다. 자, 격려갑니다. 아우, 잘될 거야. 깜바레! 그지? 파이팅! 깜바테네. 열심히 해. 자, 깜바테 크다사. 열심히 하세요. 다게 뭐야? 전부 다 스포츠 할때 많이 쓰겠지. 이게 명령어로. 열심히 해. 분발하세요. 열심히 하세요. 다이저부 데스요. 괜찮을 거야. 예, 나카무라산 나라. 나라. 내기마세요. 잘될 거예요. 키토. 예, 음악도 익히마세요. 틀림없이 잘될 거예요. 하야쿠 겐기나테 크다사이네. 아우, 빨리 쾌유하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자, 위로. 고크로사마 데스. 아, 수고 많으셨어요. 고크로사마 데시다. 이두 개를 어떻게 해야 돼? 순특강 4강 봐봐. 이두 개를 해놨니? 안 해놨니? 자, 봐봐. 이게 27페이지 보세요. 그죠? 순특강 4강에 위로가 나와 있죠? 격려 위로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는 2번 봐봐. 소레와 타이헨다네. 요게 나와 있네. 요두 개는 2번 강에서는 안 나왔어서 선생님이 설명을 해드리면 이거는 손 아래 사람에게 손 위가 손윗 사람이 손 아래 사람한테 쓰는 게 예. 그치? 그래서 내가 막 쓰긴 그래. 선생님 이거 촬영 끝났다고 해가지고 막 여기 막 계시는 고그레스마 이렇게 얘기하면 애썼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상해요. 이거는 선생님이 책상을 날려준 학생에게 아유 우리 민호 너무 수고했네 고쿠로사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오츠카레사마는 뭐예요? 공동 작업이 끝났을 때 오츠카레사마 데스, 오츠카레사마 데시다 이렇게 뭔가 연예인들도 뭐 보면은 외국 연예인들, 그러니까 일본 연예인들 보면 아다 이렇게 아 수고 많으셨어요. 우리 그러잖아. 수고 많으셨어요. 이게 바로 이거예요. 아시겠죠? 이거 용도를 맞게 쓰셔야 됩니다. 아유 그거 큰일 났네요. 어떡하죠? 아유 그거 좀 위로 되게 잔인 데스네. 유감이네요. 우다이지니는 뭐지 이거? 타이지 아니에요. 나이지예요. 쾌유를 빌어요라고 몸 상태가 안 좋은 사람에게 쓰는 말이죠. 콜록콜록하고 나타나 누가 너왜 이렇게 기침해? 근데 아나 지금 몸이 안 좋아. 아 우다이지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바로 위로입니다. 자 승낙동이 갑니다. 뭘 하겠다고 하는 거야. 누가 제시했을 때. 아, 이해됐어요. 좋아요. 하이, 넣어줘. 하세요. 하이, 와카리마시다. 네, 알겠습니다. 소리와 이해됐어. 아, 그거 좋네요. 소심하쇼. 그렇게 합시다. 라이슈나라 나이저버 됐어요. 다음 주라면 괜찮아요. 하이, 먼저는 됐어요. 네, 물론이죠. 에이, 요렇건데. 이거 몰랐니, 혹시? 요렇건데. 기꺼이. 요로코브가 기뻐하다라는 표현인데, 요로건데 하면 기꺼이 그걸 하겠다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쓰면 좋죠. 자, 이제 넘어가서 거절합시다. 거절. 자, 여기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거 찾아봐. 저또 저또 저또 저또 저또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아, 그건 좀 하면서 뭔가 되게
불편하거나

말을 말하기 어려울 때 일본인들이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이 뭐야? 소레와 좋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미안합니다만 내일은 좀, 그렇죠? 토요일은 좀 이렇게 되는 거죠. 죄송하지만 오늘은 뭐뭐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라는 식으로 원인, 내가 왜 너와 약속을 할수 없는지에 대해서, 왜이 일을 같이 할수 없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얘기해 주는 거죠. 뭐 변명같이 이렇게 말을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예의상. 그래서 아, 오늘은 좀 빨리 집에 가야 돼서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자, 그 다음, 아, 그건 좀 소레마조또, 소레와, 소레와, 소레와. 요게 다 약간 이렇게 정해진 말이에요. 아, 소레와 하면, 아, 거절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건 좀 다행이잖아. 힘드시오까? 힘들지 않을까요? 아,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아, 그건 좀 하고, 점점점. 아, 그건 좀 무리라고 생각하는데요. 무리소데스, 무리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조동사 소다를 무리에다가 붙여가지고 하시십니다. 자, 수특 5강에 또 나와 있는 거 한번 살펴보시면서 복습하시면 되겠습니다. 5강 펴봐. 5강. 선생님, 시간 없는데 자꾸 피게 되는데. 자, 36페이지 1번 뭐라고 돼 있어? 소레와 좋또 이렇게 돼 있잖아. 네. 소레와 좋또 아시겠습니까? 자, 넘어갑니다. 4향 갈게요. 아, 이에모 개꼬데스. 아, 이제 됐어요. 괜찮습니다. 이렇게 사양할 때. 오, 나이저브데스. 이거 다 뭐야? 수능 특강 36페이지에 2번에 나와 있네요. 오구프리에. 자, 이거 내용들 한번 살펴봅니다. 이렇게 눈으로 싹, 네오토스라고 하죠. 눈을 이렇게 싹 이렇게 스쳐봐. 아, 이거 아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머리에다 각인을 해. 텍스트로. 아시겠지? 36페이지. 자, 겸손. 겸손은 뭐야? 야야야야야. 아. 예, 마다마다 아직 멀었습니다. 손나 돈데모나이데스 터무니없어요. 아유, 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별 말씀을요. 자, 그 다음에 손나 것도 아리마세요. 그런 일 없어요가 아니라 그렇지 않아요라고 해석을 해 주셔야 되겠죠? 겸손할 때 표현. 뭐 하나 더 추가해 봐도 되니? 소레호도 자 아리마세. 이라고 하면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렇게 대단한 정도는 아니에요. 라는 식으로. 아, 진짜 잘하시네요. 아우, 수영을 왜 이렇게 잘하세요? 아, 소레 호도자 아리마세요. 이렇게. 그 정도는 아니에요. 라고. 약간 빼는 듯하게, 겸손하게 부정하는 그런 게 뭐예요? 겸손 표현이다. 자, 유감으로 갑니다. 2025년 대수능 11번 문제부터 풀까요? 자, 키노우와 카이리가 오죽대. 어제는 귀가가 늦어져가지고 사카노 시아이가 미라레 나카타한다. 축구 시합 내못 봤잖아. 소다타한다. 그랬구나. 아유, 축구 못 봤네. 진짜 대단했는데 어제 축구 시합. 소레와 유감. 잔넨 대신에 뭔가 이 잔넨에 들어가는 게뭔줄 아니, 얘들아? 잔넨이라고 하는 거는 잔, 나물 잔에다가 넨, 염이야. 그러니까 생각이 남는 건데 찝찝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 유감이네요. 우리 감정이 남는 게 유감이잖아. 유감이네요라고 하는 게 이게 잔념이네요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 뭔가 굉장히 좋은 게 있었어. 어? 아, 좋을 뻔한 게 있어. 좋을 뻔한 게 있어. 걔가 어떻게 돼? 나쁘게 되는 거야. 이게 잔냉이야. 그러니까 이게 전제가 뭐야? 좋았 법한 것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서 나빠지는여야 잔넨이 되는 거다요. 응. 그냥 막 잔넨은 아니야. 아, 나 다리가 너무 아파. 나쁘잖아. 아, 다리가 너무 아파. 너무 막 등산을 많이 했더니 막 아, 4시간 막 너무 다리 아파. 그럼 뭐라 그래? 여기다 잔넨 대신에 해? 안 돼. 그거는. 왜? 좋은 게 없잖아. 선생님 등산했잖아. 그게 아니라 이 상황 자체가 누가 아파. 그런데 막 잔넨 대신에 그러면 뭐 내가 아프다는데 유감이야? 그럼 내가 죽었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뭔가 되게 좋은 게 있었는데 그게 뭔가 잘못돼갖고 아유 유감이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잘 이해 못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뉘앙스 차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희망 갈게요. 자, 수능 6강에 희망이 나옵니다. 자, 6강도 한번 잘 봐봐. 이게 보니까 다 순서대로 쭉쭉쭉 나가지? 45페이지 갑니다. 호시 나와요. 호시. 응? 따이 호시 1번, 2번 나오잖아. 그니까 이거 갖고 이건 만드는 거야. 타베타이데스네. 오스시가 타베타이데스네. 스시 먹고 싶네요. 가와이 페또가 호시나 귀여운 애완동물을 갖고 싶네. 아따라시 케이타이가 호시데스. 새로운 핸드폰 원해요. 뭐 이런 얘기입니다. 2026년 대수능 21번 볼게요. 여기 테호시가 납니다. 이 태호시는 뭐뭐 하기 바란다인데 이 앞에 있는 동사의 행위는 나의 행위가 아니라 남의 행위입니다. 이 남이 이걸 해줬으면 좋겠다 그 얘기예요. 나는 너에게 이 행위를 하기를 원한다 그 얘기예요. 자 볼게요. 이게 보니까 우리 왜 빨리

애들이 이게 무슨 상황이지라고 이 의사소통의 어떤 상황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 그래서 조금 난이도가 올라가는 그런 문제였어요. 작년 문제. 자, 의지입니다. 자, 의지는 여러분 그냥 맛만 써도 되게 의지야. 자, 볼게. 나즈야스미 맨겨모 운동모 간바리마스. 얘기는 내 여름방학에 운동도 공부도 열심히 분발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뭐뭐 하겠습니다. 이게 의지라는 거야. 마스형의 뭐뭐 하겠습니다. 이거 볼까요? 스카이카타가 간단다따라. 사용방법이 아주 쉽다면 카이마스 사겠습니다. 이렇게 뭐뭐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의지 표현에 들어간다는 거지. 수능특강 7강 봐봐. 7강. 나도 풀게. 7강. 그러니까 이게 어구풀이 같이 보면 좋아. 니네 뭐 아니, 니네라고 하면 안 되는데 자꾸 반말이 나고. 여러분. 여러분 이거 다시 안볼 거잖아 사실. 응? 수능특강 아직 안한 친구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응? 보면서 봐 그냥. 응? 보시라고. 그래서 53페이지 보면 2번 보세요. 오모떼이마스 나오잖아요. 의지권유형에다가 오모떼이마스 이걸로 만들었네. 수능특강은 이번에 의지권유형에다가 또 오모떼이마스 뭐뭐 하려고 생각하다는 거잖아. 점심밥을 먹고 나서 도서관에 가려고 생각한다라는 의지권유형을 써가지고 만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봅니다. 치과에 갔다가 간단하다라. 사용법이 간단하다면 사겠다라고는 마스형. 작정을 얘기하는 쯔모르? 쯔모리? 작정? 9시까지 내가 돌아올 작정이야. 이런 식으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들 살펴봤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목적 갑니다. 이것도 7강에 나와요. 타멘이 여기 나오잖아. 타멘이 어디 나와? 이게 어디니? 53페이지 4번. 응? 수능특강 빨리 펴. 53페이지 4번 나오잖아. 요원이도 나온다. 그치? 요원이 타멘이. 자, 요걸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야. 그러면 이 연계가 되는 거잖아. 얘를 가지고 얘를 만들었고, 얘가 또 수능 완성에도 나와요. 수능 완성 문제 선생님 다 풀어봤는데, 진짜 수능특강이랑 엄청 연계 많이 되어 있어요. 이게 뭐 거의 그 내용 자체가 그냥 그게 약간 컨트롤 C, 컨트롤 V처럼 약간 온 느낌이어가지고, 얘 보면서 같이 봐뒀다가, 아, 요런 게 나왔었지라고 하면 수능특강 볼 때도 어디서 본 문장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 들 거예요. 자, 유학을 하기 위해서 공부합니다. 목적이죠. 신즈그의 뭐뭐 하러, 여기 뭐야, 이거. 의지, 아니, 목적을 나타내는 조사니. 동작성 명사 또는 동작성 명사. 그냥 명사 아니고 동작성 명사 또는 마스형에다 뭐 써? 니에다가 이동동사 쓰잖아. 그래서 뭐뭐 하러라고 하는 표현을 가지는 조사니. 자, 의견 제시갑니다. 이게 의견 제시가 뭐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가족이 제일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이게 의견 제시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 뭐, 인생의 가치가 뭘까요? 어떤 것이 제일 소중할까요? 뭐, 그런 디베이트가 있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얘가 이런 의견을 제시했나 보지. 그래서 이게 지금 요 앞에 있는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뭐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자기 의견을 제시하는 이 형태가 중요하다는 거죠. 앞에 가족이 중요한 게 의견 제시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가 하려는 게 뭐야? 뭐뭐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본인의 의사를 이제 표현하는 그런 어떤 문장 표현을 지금 공부한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이거 기대나 감정, 정정, 부정은 이번 수능특강에는 특별히 사용되어가지고 본문은 없지만 뭐 관현도엔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냥 통으로 외우세요. 다노시미니 시테이마스. 따라해보자. 다노시미니 시테이마스. 이게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고대하고 있겠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면 특히 일본 연예인들 많이 나와가지고 오타노시미니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이번에 3월에 앨범을 내게 되었어요. 팬 여러분, 오타노시미니. 이게 뭐야? 기대 많이 해주세요. 그런 얘기입니다. 타노시미니 시테이마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가 되겠죠? 기대해 주세요. 오타노시미니 시테쿠다사이. 자, 오를 붙인 이유가 뭐야? 당신의 기대잖아. 얘는 나의 기대. 타노시민 시대이마스. 저 너무 기다려요. 그 콘서트. 그 아이돌 가수 콘서트. 타노시민 시대이마스. 너무 기대하고 있어. 이거고. 오타노시민 시대쿠다사이. 그럼 그 아이돌 가수가 나와가지고 제 앨범 나옵니다. 오타노시민 시대이마스. 오타노시민 시대쿠다사이라고 얘기하겠죠. 자, 감정. 너무 즐거웠어요. 너무 기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정정부정. 그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치? 저거잖아. 그때 거거데스. 그곳 아니라 이곳이에요. 이런 식으로 뭐뭐가 아니라 뭐뭐예요.

자, 이해 지가이마스. 아니요, 아닙니다. 지가이마스. 근데 이게 약간 뉘앙스 자체가 여러분 어떤 뉘앙스인 줄 알아요? 아, 선생님은 그 일본어에서 가장 위화감을 느끼는 게 바로 이 지가이마스인데요. 그 한국 사람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거 있잖아, 형광색이니? 라고 하면, 아니, 이거 그냥 노란색 같은데? 라고 얘기를 누가 한다고 해봐. 피디님, 이거 형광색이에요? 그러면 갑자기 와가지고, 아니요, 선생님, 틀렸습니다. 이거는 그냥 노란색입니다. 그러면, 아니요, 선생님, 틀렸어요. 틀렸어요거든요. 그럼, 아니, 뭐, 이 색깔 하나 틀렸다고, 틀렸다고까지 얘기해. 그런 느낌이잖아. 근데 일본에서는 이게 그 틀렸다라는 해석이 되지만, 그냥 아니에요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 뉘앙스상. 그러니까 이에 지가이마스 했을 때뭘 이렇게 대단하게 부정해줘?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나라에 틀렸어요 하고는 조금 뉘앙스가 굉장히 약하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존재의 장소 순특강 8강 펴보자. 우리 7강이었잖아. 8강도 어구프리로 가 그냥. 있지. 이거를 선생님이 왜 설명을 이렇게까지 하려고 하냐면요, 선생님 해보니까 있잖아, 진짜 공부 안 하더라 안 하더라고. 안 해. 다시 안 하더라고. 요즘 친구들 보면 안 해. 네. 특히 제외국어는 뭐 시간도 없어. 그래서 그때 그냥 할때 하세요. 자, 존재 장소 뭘까 이렇게 보는 거야. 63페이지 봐봐. 뭐가 나오는지 볼게. 있냐고 묻는 거잖아. 이루나 에 아루 이런 거 쓰는 건데 사토우상 계시냐고 묻는 거야. 이마스까? 야마다 센세와 야마다상와 이라샤이마스까? 계시냐고 묻는 거죠. 아루 이루 이런 거 나옵니다. 자, 장소 봅니다. すいません, この辺に 銀行はありますか? 있냐? 그 다음에, トイレはどこですか? トイレ는 어디냐? 라고 묻는 거예요. 63페이지 3번 나와 있네요. 장소. 62페이지에 본문도 나와 있어요. 편의점에 있다, 없다, 우산이. 뭐 그런 내용 나와 있네요. 자, 그 다음에 또 시간대 나와요. 여기 봐봐. 이거 마대 있잖아. 마대, 마대니, 마대대. 이거 진짜 중요해. 63페이지에 4번 있잖아. 마니, 마대, 마대니, 마대대. 이거 선생님 설명 진짜 많이 했는데 지금 시간 없어서 못하니까요. 여러분 찾아보시고 이거 뭐, 이 개념 정리해 놓으세요. 이게 밑줄 친 문제로 해서 문법 문제로도 나올 수 있지만 꼭 기억해 주셔야 할 문제입니다. 자, 문화재 언제부터냐? 문화재는 뭐지, 얘들아? 문과사의 축제죠? 예, 이마, 난지 됐을까? 지금 몇 시예요? 시간을 물어보는 것들 나옵니다. 자. 그다음에 선택갑니다. 선택강 7강에 나와 있는데 조금 앞으로 넘어왔네요. 자, 나니 시마스까? 뭐뭐로 하겠습니까? 명사니 스르라고 하면 명사로 결정하다, 선택하다라는 표현이죠. 선택으로 나왔네요. 노래가 이 됐을까? 자, 3개 이상, 3개 이상에서 고를 때두 개까지는 도찔하잖아. 3개 이상일 거예요. 노래가 이런 식으로 선택 7강에 나옵니다. 자, 비교. A와 B 중 여기서 중요한 게 뭐야? 우리가 이 토가 나왔을 때 놀라지 않아야 돼. 얘는 생략도 가능하지만 이렇게 생략도 가능하거든? 근데 나왔을 때 놀라지 말라고. 이게 우리나라 말로는 버스랑 지하철 중 이래서 논 아까 네막 이렇게 나올 것 같잖아. 근데 두 개를 선택을 할 때는 여러분 비교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마스도 넨샤도 이렇게 나와. 그다음에 음산은 정해져 있어요? 뭘로? 도치라. 이렇게. A도 B도 도치라가 A도 B도 도치라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집합명사 스포츠 노 나카데 구다모노 노 나카데 가꼬 노 나카데 뭔가 이렇게 큰 어떤 범위 집합명사 중에서 할 때는 그럴 때 이제 나니가가 되겠죠. 나니가 있지방 이런 식으로 나오겠습니다. 자, 이제 9강으로 넘어가자. 아까 8강 했으니까 이제 9강으로 넘어가. 9강 몇 페이지? 71페이지. 자, 이유가 나오면 왜가 나와야지. 왜안 먹어? 왜안 가? 왜가 나오겠고 방법은 노가 나오겠지. 동경역에 가고 싶은데 어떻게 가면 좋을까요? 나오겠지. 이거는 어떻게 먹는 거예요? 나오겠죠. 홋카이도에는 신칸센으로 갈수 있냐라고 하는 게 나오겠죠. 자, 상태 갑니다. 이거는 도시마시다가 도시탄데스까? 여기 도까도 생략되고 여기도 도까가 생략될 수 있습니다. 도까시다는데스까? 도까시마시다까? 이런 식으로 카가 생략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평소와는 다른 상태의 상대방에게 내가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라고 묻는 그런 표현이 도시마시다까? 라고 묻는 거죠. 자, 의사가 환자에게도 물을 수 있다. 최근엔 어떠냐? 근황을 물어볼 수도 있고요. 자, 이제 형편사정 수특 9강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제 사실은 좀 약속 정할 때 많이 나와, 이런 거. 일요일 파티가 아룬데스가 파티가 있는데요. 즐거워,

이강화 됐을까? 상대방의 형편사정 쓰고. 자, 그랬더니 몇 시가 좋을까요? 이번 일요일은 어때요? 이제 뭐 히루고왕 다메마시타까 벌써 점심밥 먹었나요? 라는 식으로 뭐 이렇게 되게 광범위하게 갑자기 툭툭 튀어나오는데, 사실 이런 어떤 형편이나 사정을 물을 때, 그러니까 약속 정하려고 뭐 이럴 때 많이 나옵니다. 자, 취향 취미로 갑니다. 이제 수특 10강으로 넘어갈게요. 우리 그 71페이지에 그 상태를 보면요, 여러분, 도어야떼라는 방법이나 노후데스카라는 뭐 이런 것들 나오기 때문에 한번 쭉 한번 보세요. 어렵지 않아요. 하지만 뉘앙스는 파악을 해둬야 되겠죠? 자, 79페이지 보면 능력 가능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그 4번, 3번 딱 동사에 가능 표현들 나와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1번, 2번은 취향 나오죠. 취미 취향 나오네요. 수특 10강 79페이지입니다. 자, 어떤 스포츠 좋아해요? 취미는 뭐예요? 능력 가능은? 이런 식으로 동사의 기본형 플러스 고도가 됐기로. 그 다음에 이류 동사의 가능 동사, 가능 동사 만드는 방법. 그 다음에 동사 됐기로에다가 명사를 써가지고 명사가 됐기로 이런 식의 표현도 있었다라는 것들. 이게 다 어디에 나와? 다 나오네. 79페이지에 다 나오네. 자, 한번 쭉 보시고 본문도 뭐가 있었는지 한번 더 살펴보시고. 자, 경험 갑니다. 11강으로 넘어갈게요. 경험, 뭐한적 있냐? 타코토가 아리마스카? 라고 하는데, 에키마이노 미세니와 최근에 아주 가까운 과거에는 그냥 과거형으로 물어볼 수도 있다라는 내용도 나와요. 비교적 가까운 과거의 경험이나 습관에 대해서는 타형으로 표현한다라고 87페이지에 나와 있지? 이런 것들. 좀 약간 구석진, 문법이긴 하나, 이런 것들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문제화되면 되게 어려울 수 있어. 자, 확인으로 갑니다. 수특 18강에 나와 있는 뭐 점프했고 쭉 넘어갔는데 이걸로 됐나요? 그래 돼이 됐을까? 내일 연습은 뭐뭐지요? 뭐뭐겠죠? 뭐뭐지요? 네, 요네, 네쇼라는 식으로 죠, 그렇죠, 맞죠라고 하는 확인하는 듯한 표현들이 쭉쭉 나옵니다. 내용은 쉽지만 뉘앙스가 뭔지는 알아야 되는 내용들, 조사, 종조사죠. 종조사를 통해서 여러분 한번더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안내로 가면 이건 수능특강 8강에 나오는 건데, 여기가 나의 뭐 집, 학교예요. 4시에 출발해요. 전철이 들어와요. 우체국이라면 이 모퉁이를 오른쪽으로 돌면 나와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들이 이제 안내입니다. 안내는 사실 평서형의 어떤 그냥 긍정 문법이기 때문에, 문형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볼수 있다. 뭐 딱히, 이제 이게 중요하다. 이게 중요하다. 이게. 이렇게 중요한 게안 나오나 하고 있었더니 이게 중요하네요. 이게 수특 12강이 문제인 것 같아. 이 수특 12강에는 여러분 조동사가 나와. 수특 12강 한번 넘겨볼게요. 이게 수능 포인트도 되게 중요하고, 수특 12강에 보면 1번부터 보면 195페이지죠. 미다이다, 요다, 소다, 라시 막다 나오잖아. 이거를 좀 하세요. 이걸 안 하면 우리 작년 수능특강 문제도 봤지. 두 개나 나왔잖아, 조동사에서. 그러니까 문법 문제 두 개가 다 조동사였잖아요. 요사소다 하고 뒤에 뭐그 와라와레루 소오데스, 와라와레 소오데스 나왔었잖아요. 우리 1강에서 선생님 맨 마지막 문제로 풀어드렸는데, 30번 문제. 그러니까 소오데스, 까모시레나이, 데시오, 요오다, 미다에다 이런 것들이 쭉 나오는데, 얘네들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해두지 않으면은 나중까지 계속 고생한다는 내용이야. 그러니까 눈이 올것 같다라고 하는 추측인지, 온다고 한다라는 전언인지, 이런 식으로 동사의 종지형에다가 써야지 전언이 된다라는 거. 전언에 그럼 소호단만 있냐? 라시도 있다. 이런 전언 표현인지 추측 표현인지, 추측에 어떤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요다와 미타이의 관계는 뭔지. 뭐야? 미타이다는 요다의 회화체잖아.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요것들 95페이지 왔다. 그 다음에 좀 넘겨봐. 96페이지, 97페이지 있지. 우리 이거 다 수업했거든요. 특히 96페이지, 97페이지 라시까지. 여기가 다 뭐야? 추측과 전언의 조동사란 말이죠. 이 조동사는 계속 따라다닌단 말이에요. 여러분 조금 더 새노비라고 하죠. 이렇게 살짝 발돋움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좀 하세요. 하시면 확실히 문법 문제 푸는데 되게 만만해집니다. 아시겠죠? 자, 상황 설명이라고 하는 거는 얘는 그냥 짬뽕이야, 짬뽕. 상황을 설명하는 건데 문법이 뭐가 있겠어? 그 상황을 그냥 이해해서 해석하면 되는 거지. 뭐가 어려워? 한번 해석을 볼게. 얘는 예정입니다. 얘는 나가라기 때문에 마스형에다 푸는 거지. 동시 동작이에요. 음악을 들으면서 커피 마신대요. 타리타리스루는 뭐야? 행동 열거지 뭐. 사진을 찍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한대요. 자, 항상
항상 비어 있다라고 하는 어떤 상태를 나타내는 거. 자, 전철하는데 가방을 테이시마이 마시다. 뭐뭐를 해버렸다라고 하는 완료인데 아쉬움이 포함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다라고 하는 어떤 인과관계를 얘기하는 상황 설명. 그 다음에, 아, 내가 지금 몸 상태가 안 좋아서 라고 얘기하는 이유 설명. 그 다음에 여기도 머리도 아프고 열도 있어요 라고 하는 자기 상태 설명. 그지? 항상 6시 일어난다라는 자신의 습관을 설명. 지금 막 도착한 참입니다. 막 돌아온 참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상황. 그지? 이제 막 어떤 행위가 끝나는 완료 상황. 이거는 완료하고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다는 시간이 조금 소요되었다는 상황. 그지? 시간의 경과에 대한 이야기. 이게 다 뭐야? 문법 요소들이야. 타바까리, 타도꼬로, 시, 몸 상태, 뭐 이런 것들. 다 문법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냥 허투루 보지 마시고, 아, 이런 문법들이 상황 설명에 쏙쏙 숨어 있었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을에는요, 스톡 13강에서요, 정말 많은 그 바리에이션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같이 봤단 말이야. 테 뭐라 해마스까 결국에 테 쿠레 마센까 테 쿠다사이 마센까 테 이따다케 마센까 오네가이 데케 마센 오네가이 시마스죠 테 쿠다사이 오 플러스 마센 플러스 쿠다사이 다 뭐해 뭐해 달라는 거야 그지 요 내용들을 다 의뢰라는 어떤 카테고리 안에 넣어서 13강에서 박스로 해가지고 같이 배웠습니다 몇 페이지 13강에 103페이지에 그 1번 봐봐 박스로 딱돼 있잖아 그지 요거 요거 궁금하게 해줘야지. 여기 박스 다 있지? 이거 103페이지. 해야 돼. 이거 안 하면 나중에. 그래서 그냥 왜 수학 문제 풀때 얘가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약분해 버려. 그냥 뭐 생각도 하지 마. 아, 문 열어달라. 아, 길러달라는 거구나. 에이, 이야기해달라는 거구나. 에이, 가르쳐달라는 거구나. 요게 이렇게 나오면 막 해석할 필요도 없이 뭐 해달라는 의뢰인가 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시로 갈게요. 지시 금지가 뭐야? 지시가 뭐뭐 해주세요. 뭐뭐 해라라고 하는 사실 명령이야. 지시하고 명령은 어떤 관계야? 좀 강하게 한 명령이 되는 거죠. 오카키쿠다사이라고도 의뢰? 그러니까 의뢰보다 지시가 조금 더 강하고 지시보다 명령이 조금 더 강하고 약간 이런 느낌이지? 자, 금지 뭐뭐 하지 말아주세요. 엔류 삼가주세요. 다메데스요. 안 돼요. 뭐 히토니 메이와코 카케데와 다메데스. 자, 15강의 금지 표현 나와 있는데 어떻게 본문에 꾸려져 있는지 한번 보세요. 16강 들어갑니다. 권유하는 거야. 남한테 이렇게 좀 해달라라고 얘기하는 내용들이 나오죠. 자, 어떤 권유 표현들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뭐뭐 하지 않겠습니까? 않겠습니까? 합시다. 노조, 노조, please. 그런 얘기죠. 이강하데스까? 어떠세요? 어떠세요? 노데스까? 라고 하면서 상대방한테 권유하는 표현들이 나오죠. 자, 조언 제안. 타호우가이. 뭐뭐 하는 편이 좋아. 타호우가이. 그지? 하지 않는 편이 나이호우가이. 그 다음에 뭐뭐 하는 편이 좋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하는. 그 다음에 노아 도우 데스까? 타라 도우 데스까? 라고 하는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권유가 될 수도 있잖아. 도우 데스까니까. 근데 이제 여기는 조언 제안으로 될까? 권유인지 조언 제안인지도 사실 상황에 따라서 이거를 제안으로 받아들이는 거지, 권유로 받아들이는 거지. 그 화자가 말하는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뭔가 나의 행동 변화를 촉구하는 그런 느낌으로는 이해할 수 있겠죠. 허가 해도 됩니까? 해도 가마이 마센까? 이 데스까 대신에 가마이 마센까로 바꿔 쓸수 있죠. 테모 이 데스까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경고 위험해 조심해. 그 다음에 시마르도아니 고추이 쿠다사이 고추이 쿠다사이를 외우시면 되겠네요. 뭐뭐 하는데 주의하세요라고 얘기하는 이거 뭐 전철 같은 데 많이 나오잖아, 그렇지? 자, 8번입니다. 말 걸기 표현이에요. 아노, 스이마센, 저기요, 실례합니다. 뭐 이런 편이죠. 네, 시때륜, 아, 이네. 라고 하는 게, 야야야야, 이렇게 하면서 부르는 거야. 스이마센이라고 그냥 불러도 되고요. 실례데스가, 저 실례지만요. 하면서 뭔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넬 때, 아노, 저또 이데스까? 지금 좀 괜찮으세요? 저또 여럿시데스까? 라는 식으로 말을 거는 경우도 있고, 수특 18강에 말 걸기 있습니다. 자, 머뭇거림도 있어요. 세상에 머뭇거림이라고 하는 게, 그 의사소통 기본 표현이라니. 그지? 머뭇거려야 되는 기능이 있는 거야. 어떻게, 에, 또, 이러면서, 뭐 이런 식으로, 소데스네. 이러면서 명확하게 말을 하지 않고 시간적 텀을 두는 거죠. 일본에서는 좀 조심스럽게 말을 하는 게 언어 습관이기 때문에. 자, 화제 전환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다른 얘기인데, 토크로데, 그런데, 어제는 어땠어? 사키노 하나시 데스케도, 아까 그 이야기 말인데 하면서 화제를 확
아니면 하나시와 카와리마스가 다른 이야기인데요. 라는 식으로

아예 다른 이야기를 꺼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8번까지, 아니, 나 맞장구가 더 있구나. 맞장구, 어떤 게 있어? 이게 이제 마지막이다. 맞장구는 뭐 하는 거야? 상대방이 말을 했을 때 끄덕끄덕 해주는 거죠. 일본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맞장구를 잘 안 해요. 네, 우리나라는, 에이, 수고됐을까? 그래? 그렇구나. 뭐 해? 너 장난해? 왜 그래? 자꾸 말을 이렇게 조용히 안 듣고 그러지? 산만하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일본에서는 쉬지 않고 맞장구를 쳐줘야 되는 게 언어생활 문화죠. 아, 수고됐을까? 나루호도. 에, 수고됐으네. 혼또? 이렇게 중간중간에 말을, 이렇게 맞장구를 쳐주면서 뭐라 그래? 내가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 계속해도 줬소. 라는 그 사인을 계속 주는 거래요.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왜? 내 말 너무 길어? 듣기 싫어? 약간 요런 어떤 의미가 되기 때문에 계속 말을 해줘야 된다. 되묻기는 뭐야? 나니? 뭐? 에? 하면서 다시 한번 놀라면서 되묻기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들 쉽잖아, 이런 거는. 자, 우리 지금까지 뭐 했냐면요. 수능 특강 뒤에 부록으로 모처럼 정말 선생님이 뭐 자료실에 띄워두지 않아도 이렇게 의사소통 기본 표현이 몇 페이지부터? 177페이지부터 183페이지까지 수록되어 있었어요. 내용 이렇게 보면 눈으로 씩 보면 너무 쉬운데? 뭐 이 정도는 나 뭐 해석 가능하지. 이렇게 건방지게 공부하지 마시고 얘를 보면서 아까처럼 어구풀이를 보란 말이야. 의사소통 기능에. 그러면 훨씬 더 도움이 된다라는 걸 알려드렸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이 11번부터 26번에 나와 있는 빈칸 문제들이 의사소통 기능을 응용해가지고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요게 상황 제시, 상황 설명, 의견 제시, 뭐 이유 설명, 뭐 다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것들을 어떻게 내가 수능 특강에 나와 있는 문장이 연계가 50% 이상 될 거니까. 그러면, 아, 이게 이런 식의 담화 상황이구나를 파악하면서 문제를 훨씬 더 영리하고 똑똑하게 풀 수가 있겠죠. 자, 가장 무당수가 많은 의사소통 영역의 기본 표현입니다. 선생님 조금 심혈을 기울여서 이강 만들어 봤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수능 완성 문제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皆さん、心を삼아 드시다. 자, また!

meine lieben Schüler und Schülerinnen, Schritt für Schritt zum Deutschmeister. 독일어 대가로 향해 나아가는 2027학년도 수능완성 독일어 강의를 맡은 김은경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실전 모의고사 이제 뒷부분 풀어볼 시간이고요. 18번 문항부터 30번 문항까지 풀 거여서 의사소통 기능 영역과 그 다음에 문화 영역, 그리고 우리가 늘 어려워하는 문법 영역을 이제 풀어볼 거예요. 어떤 부분들을 내가 조금 더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는지 오늘 문제에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문화 영역의 18번째 문항이고요. 표지판과 관련되어 있는 문항이 나와 있습니다. 볼게요. 대화에서 언급한 표지판에 해당하는 그림은? 이라고 했어요. Das Meer sieht so schön aus. Wollen wir schwimmen gehen? 그랬더니 B가 Nein, leider darf man das hier nicht. Da ist ein Schild. 라고 했네요. 바다가 너무 예쁘다. 라고 하고선 우리 수영하러 갈래? 라고 해서 제안을 하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Wollen wir 뭐뭐뭐 한 거죠. 우리 뭐뭐뭐 하는 건 어때? 라고 했더니 Nein, 일단 거절했고요. Leider, 안타깝게도 여기에서는 그것을 하면 안 되었으니까 수영 금지라고 하는 의미를 지금 B가 얘기를 한 거고요. 그거를 담고 있는 뭐가 있대요? 저기에 표지판이 있어 라고 했어요. 자, 수영금지 표지판은 여러분 쉽게 찾으실 수 있죠. 2번이에요. 2번. Hier darf man nicht schwimmen 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우리가 이 표지판을 이해를 했었고요. 자, 그럼 나머지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래도 한번 보고 갈까요? 자, 이렇게 반려견 강아지를 의미하는 그림이 이렇게 가 있으면 우리 뭐라고 했었나요? Hier darf man keine Hunde mitnehmen 이라고 해서 데리고 오다 라고 하는 동사를 써서 동반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 표지판의 의미를 해석했어요. 자, 그 다음에 3번은 여기서는 빨리 달리시면 안 돼요. Hier darf man nicht laufen 이라는 의미로 썼었고요.

한국어는 우리 자주 쓰이지 않는 동사여서 여러분이 좀 어려워하던데 라우헨이라고 하는 동사를 씁니다. 담배를 피다, 흡연하다. 그래서 Hier darf man nicht rauchen 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거나 Hier darf man nicht telefonieren 이라고 해요. 여러분 혹시 2번과 4번 같은 상황에서 무엇을 하면 안 됩니다 보다 조금 더 강하게 금지되어져 있습니다 라고 할때 쓰는 표현 뭐였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Hier ist rauchen 하고서는 verboten 이라는 표현을 써요. 즉 darf man nicht 이라고 하는 표현은 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이 아이는 금지되어져 있다 라고 해서 verboten sein 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우리가 그 표지판의 의미를 같이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의미로 같이 설명을 할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부정어를 사용한 허법 조동사 들어가 있는 구문이랑 그 다음 verboten 이라고 하는 분사 구문 사용하는 거잘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언급되지 않은 것은 2번이었었고요. 계속해서 우리는 19번째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Endlich kommst du in die erste Klasse. 뭐라고 하고선 In der Schule 라고 했네요. 그림 보면 혹시 여러분 조금 이 상황이 벌써 유추가 되었을지도 몰라요. 이 아이들이 뭐를 들고 있나요? 이렇게 꽃갈 모양의 뭔가를 앞에 이렇게 들고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의 이름이 뭐였죠? Die Schultüte 라고 합니다. 튜테는 여러분이 알고 있기로는 봉투라는 뜻일 텐데, 위쪽에 이렇게 개방이 되어져 있는 물건을 담는 그런 용기들을 튜테라고 보통 많이 하고요. 이 슈울튜테는 이렇게 꽃갈 모양으로 생겼어요. 이거 언제 주는 거예요? 초등학교 입학할 때 가족이나 누구가 선물로 주는 거다라고 했어요. 즉, 여기 나와 있는 에아스트 클라세, 즉, 첫 번째 학년은 1학년을 뜻하는 거예요. 그쵸? 뭐 고등학교, 대학교 이런 거 아니라 초등학교 1학년을 디 에아스트 클라스라고 한 거죠. 드디어 마침내 네가 1학년이 되는구나라고 하고선 뭐뭐뭐 in the school라고 했어요. 학교에서 뭐뭐뭐 하기를 바래라고 하는 기원을 하는 인사말이 들어가면 돼요. 자, 그러면 어느 거예요? Fish bath. 재미있게 지내길 바래. 가능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요거 동그라미 쳐놓고 나머지 볼게요. Good night. 잘 자. 이거든요. 학교에 가서 잘 자라고 하진 않겠죠. 자, 그 다음에 Good appetit. 학교에 가서 밥 맛있게 먹어라. 라고 하지도 않을 거고. Gute Besserung. 이건 언제 쓰는 표현이었어요? 누가 아플 때, 쾌유를 빕니다. 라고 할때 쓰는 표현이에요. 자, 그 다음에 träumen이라고 하는 동사가 나오는 문장이네요. Träum was schönes. 좋은 꿈 꿔. 라고 하는 표현이어서 2번과 5번은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는 인사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지금은, 학교에서 재밌게 보내. 라고 하는 기원 인사를 하는 1번. Fish bath in the Schule. 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 되겠네요. 아니면 학교에서 잘해 라고 해서 Max good 이라고 하는 표현도 쓸수 있어요. Max good 여러분 기억나시죠? Max good 이라고 해서 뭐뭐뭐 하길 바래 라고 하는 표현으로 쓸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Schultüte가 예전에는 사실은 수능특강 교재나 교과서의 문화 영역 지문으로 설명이 되어 있었는데 이 Schultüte 안에는 어떤 선물들을 넣는다 담는다라고 했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맞아요. 학교에 가면 필요한 것들이라고 해서 필기류나 아니면 아이가 학교에 갔을 때 조금 즐거운 마음으로 공부를 할수 있도록 군것질거리나 작은 선물 같은 거, 장난감들을 넣어서 보통은 주고는 합니다. 그래서 슈울튜테라고 하는 딱 이것만 봐도 아, 학교 입학했구나라고 하는 문화 사실은 상식도 여러분이 같이 이해를 할수 있었던 좋은 문제였어요. 계속해서 우리는 20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 이라고 했어요. Gehst du oft ins Kino? 라고 물어봤더니 Ja 라고 하고 뭐라고 했어요? In der Zeitung schreibe ich jeden Monat darüber. Das ist schön. 이라고 했어요. 너는 극장에 자주 가니? 즉 영화 보러 자주 가? 라고 했더니 응! 하고선 뭐뭐뭐 대답하곤 신문에? 라고 했어요. In der Zeitung. 그 다음에 schreiben über라고 하는 전체 수거 구문이 쓰였어요. 무엇에 관해 쓰다라는 표현이에요. 즉 기사를 쓰거나 이런 문장을 쓸때 schreiben über 어떤 주제에 관한 글을 쓰다 이거든요. 지시대명사 다를 썼고요. 모음으로 시작하는 전체였기 때문에 연결어 er를 이 대명사 뒤에 넣은 거예요. 나는 매달 그것에 관한 글을 신문에 투고를 해. 즉 신문에 써라고 한 거예요. 즉 뭐에 관한? 영화를 보러 가라고 했으니까 영화를 소개하는 어떤 글을 정기적으로 신문에

싣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쓴 거죠. Das ist schön. 너무 좋다. 잘하고 있네라고 하는 응답 표현이 나왔어요. 1번, ich sehe gern Filme라고 하면 나는 영화를 즐겨 봐. 심지어 매달 신문에다가 그 영화에 관한 뭐를 기사를 쓰기도 하지 인 거죠. 그래서 맥락상 지금 정답은 1번이 적합할 것 같고요. 그래도 2번 한번 볼까요? Ich spiele gern Fußball. 무슨 뜻인가요? 나 축구하는 거 좋아해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3번. Das Kino ist schmutzig. 하면 schmutzig은 여러분, 지저분한 이란 표현이에요. 극장 너무 지저분하다라고 하는 표현이었고요. 여러분 혹시 schmutzig의 반의어가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깨끗한? sauber입니다. 이 극장 엄청 깨끗한데? 라고 하는 표현일 때쓸수 있어요. 그 다음에 die Karten kosten zu viel. 얼마만큼 값이 나가다인데, 티켓이 너무 비싸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5번, unter der Woche habe ich kaum Zeit 이라고 해서 unter der Woche는 주중이에요. 그쵸? 주말을 제외한 월화수목금을 의미를 할 때에 unter der Woche라고 해서 전치사 unter를 써서 요 기간을 한정하는 표현을 쓸수 있어요. kaum은 거의 뭐뭐뭐이다이죠. 주중에는 나는 거의 시간이 없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kaum Zeit를 혹시 우리가 다른 시간부사적 표현으로 바꿔보면 fast nie도 쓸수 있어요. 거의 시간이 되지 않아. 만약에 빈도의 양적인 표현으로 하면 시간이 많지 않아도 될수 있겠네요. nicht viel Zeit, 그쵸? 주중에는 내가 시간이 많지 않지, 여유 시간이 거의 없어라고 하는 표현으로 아마 요 카움을 바꾸어 쓸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일단은 정기적으로 무엇을 해서 영화 보는 거 좋아하는 그 대화 맥락이랑 가장 자연스러운 건몇 번? 1번을 찾으면 됩니다. 여기에 5번 선지에 특히나 여러분이 좀잘 봐놓아야 하는 전치사 수거 구문이랑 그 다음에 빈도 부사의 활용 나와 있었으니까 여기 메모 잘 해놓으시고요. 우리는 계속해서 자 이제 의사소통 기능 영역의 마지막 문항인 21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고요. Du bist immer pünktlich. Wie kommst du zur Arbeit? 그랬더니 B가 뭐라고 얘기하고선 Der Bus ist fast immer pünktlich. Gut für dich 라고 했네요. Pünktlich는 정시인이라고 해서 시간을 잘 지키는 거죠. 너는 항상 정시에 와. 시간을 잘 지켜 라고 한 거죠. Wie kommst du zur Arbeit 이라고 해서 zur Arbeit kommen은 맞아요. 출근하다예요. 이렇게 써서. 그런데 wie라는 의문사를 썼으니까 방법 묻는 거죠. 너는 어떻게 출근을 하니? 즉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해? 뭐 걸어가? 뭐 이런 거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고선 Der Bus ist fast immer 여기도 fast가 나왔네요. 거의 항상 정시에 운행을 해. 뭐가? 버스가 거의 정시 운행을 한대요. Gut für dich. 너한테 너무 잘 됐다라고 지금 답변을 해준 거예요. 야, 너한테 딱이네. 좋겠네. 이런 표현을 Gut für dich라는 표현으로 응답을 쓸수 있고요. 일단은 여기는 버스를 이용한다 또는 탄다라고 하는 표현을 아래쪽에 쓰면 될것 같아요. 볼게요. Ich gehe zu Fuß. 어떻게 가는 거죠? 나 걸어가. Ich stehe früh auf. 나는 일찍 일어나. 항상 늦지 않기 위해서 좀 일찍 일어날 수도 있지.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Wie라고 하는 방법을 물었기 때문에 정답이 될수 없고요. 3번. Ich laufe jeden Tag. 뭐 하는 거예요? 나는 매일 뭐 해요? 조깅해서 와. 뛰어서 와. 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4번. 맞아요. 뭐가 나왔어요? 버스를 타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어요. 교통수단 플러스 mit을 써서 무엇을 이용하다, 타다라고 해서 Ich fahre mit dem Bus. 나는 버스를 타지. 버스가 항상 거의 정시 운행을 해. 라고 했어요. 늦지 않게 온다라는 표현이에요. 정답은 4번이고요. Meine Mutter fährt mich라고 해서 여기에서는 사격 목적으로 지금 뭐 썼잖아요. 그러면 나를 데려다 줘라고 하는 거예요. 엄마가 나를 데려다 주지라고 하면 버스와 관련된 표현이 나오지 않겠죠? 정답은 4번이고요. 여러분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하다라고 하면 fahren mit 대신에 nehmen이라는 동사도 쓸수 있어요. 기억나시죠? nehmen은 사격 목적어를 취하는 타동사이니까 ich nehme den Bus라고 해서 나는 어떤 방법을 이용한다라고 했어요. 때 교통수단으로서 여러분이 언급을 할수 있겠네요. 자, 계속해서 우리 이제 문화 영역의 문항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2번 문항이에요. 보방지구라고 하고요. Quartier Vauban입니다. 에 관한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Wie kann man in der Stadt leben und trotzdem an die Umwelt denken? Das Quartier Vauban ist ein gutes Beispiel. Es liegt in Freiburg.

haben hier französische Soldaten gewohnt. Nach 1992 hat man hier neue Häuser gebaut. Dort leben heute etwa 5.500 Menschen. Die Häuser sind gut für die Umwelt und brauchen wenig Energie. 여기 비는 소문자로 들어가야 되겠네요. Die Menschen fahren oft mit dem Fahrrad oder gehen zu Fuß. Nur wenige haben ein Auto. Es gibt viele ruhige Straßen und grüne Plätze. 자, 일단 무방 지구가 무엇인가 봤더니 볼게요. Wie kann man in der Stadt leben? In der Stadt는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시내이죠. 여기는 도시란 표현이에요. 도시에 살면서 trotzdem이라고 했어요. 살면서도 무엇무엇을 하다요. 즉, 도시에 사는 삶을 살면 우리가 당연히 하게 되는 어떤 것들이 있어. 아니면 포기해야 되는 무엇이 있어.인데 trotzdem을 썼으면 도시에 살면서도 그러한 것을 영위할 수 있는이라는 문장이 지금 이어지려고 하는 거죠. 그게 어떻게? Wie kann man이라고 했어요. 가능하지?를 물은 거예요. 도시에 살면서도 어떻게? 라고 해서 뭐가 나왔냐면 denken an이라고 하는 수거 구문이 나왔어요. denken은 생각하다이고요. an 다음에 나오는 대상을 항상 생각하다, 기억하다, 뭐 그리워하다 이런 표현으로 많이 쓰였어요. 이 an 뒤에는 사격사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누구를 생각하다, 그리워하다이니까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거 삼격으로 여러분 많이 헷갈리시는데 자, 근데 여러분 이 denken an이 또 다른 의미도 있어요. 뭐 챙기다 이런 표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돌보다 이런 표현도 있고 신경 쓰다라는 표현을 denken an을 쓸수 있어요. 지금은 그러면 그리워하다는 아니죠. 왜냐하면 umwelt는 환경이에요. 환경. 시내에 도시에 살면서도 어떻게 환경을 챙길 수 있지라고 하는 거예요. 즉, 시내에 살면서 환경 보호를 할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이걸 물은 거예요. Das Quartier Vauban ist ein gutes Beispiel. Beispiel 예시이잖아요. 중성 명사입니다. 바로 이 보방 지구가 그것에 관한 좋은 예시가 되겠죠? 라고 한 거예요. Es liegt in Freiburg. 어디 어디에 위치하다? 라고 해서 자인동사랑 쓰거나 아니면 리겐동사 씁니다. 이것은 프라이부르크에 위치하고 있고요. Früher, 예전에는 과거에는 이런 표현이에요. Haben hier französische Soldaten gewohnt. Wohnen이라고 하는 동사 살다죠. 예전엔 여기 누가 살았냐면 Soldat이라고 해서 봤더니 오 맞아요. 군인이에요. 복수형 지금 나왔어요. 과거에는 이곳에 프랑스 군인들이 살았습니다. 즉 주둔했던 곳이에요. 나 뭐뭐뭐 이후이죠. 1992년 이후에는 hat man hier neue Häuser gebaut 이라고 해서 bauen 이라고 하는 동사가 쓰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bauen 이라는 동사는 짓다 만들다 라고 하는 표현이거든요. 과거형으로 쓰면 baute를 쓰고요. 그 다음에 이거의 pp형을 쓰면 gebaut이라고 해요. 무엇을 만들다, 짓다, 건설하다라는 표현이에요. 지금은 봤더니 pp형으로 쓰여서 여기 뭐 있어? 1992년 이후에 이곳에 너의 허이자 새 집을 짓기 시작했어요. 그 이후에 이제 뭔가 개발을 하긴 한 거죠. 그쵸? dort이라고 하는 그곳은 보방지구를 얘기하는 겁니다. leben heute, 오늘날, 그러니까 즉 현재 etwa라고 해서 대략이란 표현이에요. 자, etwa는 우리 또 뭐랑 바꿔 쓸 수 있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etwa라고 하면 rund 아니면 ungefähr라고 해서 대략 이 정도의 사람들이 살고 있지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대략 5,500명이 살고 있습니다. Die Häuser sind gut für라고 해서 gut 다음에 für를 쓰고 사격이랑 같이 쓰는 이 표현 우린 어떤 문장에서 봤냐면 Das ist gut für die Gesundheit 딱 이 문장에서 봤어요. 교재에서 건강에 이롭습니다 라고 해서 도움을 줘요 좋아요 라고 하는 표현이거든요. 그럼 그 문장으로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Die Häuser sind gut für die Umwelt 이라고 했어요. 그 집들은 즉 1992년도 이후에 새로 지어진 이 집들은 무엇에 도움이 되거나 좋아요? 환경에 이롭습니다. 즉 환경을 해치지 않아요. 환경에 도움이 됩니다 라고 했고요. 어떤 형식으로 도움을 주는가 라고 했더니 brauchen wenig Energie. 에너지는 에너지입니다. 그 다음에 wenig, 적은이에요.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지 않는 방법으로 환경에 도움을 준다 라고 했어요.
즉 단열이 잘 되어 있거나 뭐 이런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에너지를 많이 쓰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건 에너지를 어디서 충전할 수 자급자족할 수 있는 뭔가 다른 방법이 있을지도 몰라요. Dimension fahren oft mit dem Fahrrad oder gehen zu Fuß. 심지어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뭐 해요? mit dem Fahrrad fahren. 자전거를 타고 다니거나 아니면 걸어서 다닙니다. 라고 있어요. 종종 이렇게 한대요. nur 단지죠. wenige. 여기에서는 대명사 형태로 여러분 쓴 거예요. 적은 수의 사람들만이 ein Auto. 아주 소수의 사람만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어요. Es gibt viele ruhige Straßen und grüne Plätze. 자, ruhig는 조용한이죠. 조용한 도로들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Platz라고 하는 이 명사는 여러분 Platz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자, 1번 자리는 일단은 좌석이란 뜻이 있어요. 그쵸? 그 다음에 무슨 무슨 자리라고 해서 이 자리 저 자리 얘기할 때 그때도 쓸수 있어요. 지점이란 표현 아니면 광장이라는 의미로도 쓰였어요. 기억나시죠? 자, 여기에서는 그럼 넓은 터인 거고요. 앞에 grün이라고 하는 색상이랑 같이 쓰여서 녹지예요. 그쵸? grüne Plätze라고 하는 건 녹지입니다. 이곳에는 조용한 도로와 녹지가 많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볼게요. 자, 일단은 글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알맞지 않은 거 찾으라고 했으니까. 이곳에선 자전거 사이즈를 이용한다. 이거 맞고요. 과거 프랑스 군인들이 살았던 곳이다. 이것도 맞아요. 그래서 이름이 우방이라고 하네요. 에너지를 적게 소비하는 친환경 집이 있어라고 했어요. Gut für die Umwelt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서 Energie wenig gebrauchen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자, 이거 다 맞는 내용이고요. 4번, 이 마을에는 5,500명의 주민이 살고 있다. 아래쪽에 있었던 내용이고요. 자동차는 초록색으로 표시된 주차구역에만 세울 수 있다. 그러면 아, 파크플라츠 때문에 요거 헷갈렸을 수도 있나요? 주차장 할때 요거 단어가 나왔었죠. 근데 거기에 주차장이란 단어 없어요. 파크플라츠라고 해서 파켄이라는 동사가 같이 나와야지 그거 없이 플라츠라는 표현만 쓰였을 때 이게 주차장이란 개념으로 쓰이진 않아요. 자동차는 초록색으로 표시된 주차구역에만 세울 수 있다는 나와 있지 않고요. 사실은 이 본문안에서 뭐라고 얘기했나요? 이곳에는 자동차를 가진 사람이 극소수다라고도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친환경 도시인 후방 지구에 관한 문화 영역 지문이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2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밑줄 친 부분의 의미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아가, meine Chefin hat mir heute etwas klar gesagt. Sie findet meine Arbeit nicht so gut. 그랬더니, 아하, sie nimmt wohl kein Blatt vor den Mund 이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kein Blatt vor den Mund nehmen? Was meinst du damit? Das heißt, dass jemand seine Meinung frei sagt. Stimmt. Sie sagt immer, was sie denkt. 이라고 한 거예요. Meine Chefin, 나의 여자 상사가 오늘 나에게 klar는 여기서 명확한 분명 아니에요. 나에게 오늘 뭔가를 분명히 말했어. 그러니까 굉장히 단도직입적으로 뭔가를 딱 얘기한 거예요. Sie findet meine Arbeit nicht so gut. 그녀는 내가 일을 잘 못한다고 생각해. 아, 그래? 라고 하면서 이거를 클라자겐 했다라고 하는 거니까 명확하게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돌려서 얘기하지도 않고, 너 이거 이렇게밖에 못해? 뭐이 정도로 누구나 다 알아차릴 수 있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뭘 아마도라는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네멘이라는 동사는 무엇을 가져가다라는 의미로 지금 쓰인 거죠. I blot 이런데 그건 카인을 썼어요. 그럼 blot은 종이를 세는 단위명사니까 종이 한 장을 어디 앞에? for the mont 네멘이에요. 입 앞에 놓지를 못하는구나 라고 했어요. 종이로 입을 가리지 못하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종이를 입 앞에 놓지 못한다고 mit etwas meinen 이라는 표현을 쓴 거죠. meinen이라는 동사가 무엇을 의미하다, 주장하다라는 표현이거든요. 밑 다음에 나오는 것을 이용하여 어떤 어떤 의미를 전달하다요. 그래서 여기서 나는 위에 나와 있는 이 표현이죠. 입 앞에 종이를 놓지 못한다는 그 문장으로 너는 어떤 의미를 전달하고자 하는 거야? 라고 했더니 그것인즉슨이라고 하면서 누군가가 meinung 의견을 freisagen이에요. 자유롭게 말하다여서 거리낌 없이 말하다를 보통 이렇게 Freisagen 또는 Klarsagen 이란 표현을 써요. 요 의미를 두 개를 다 지금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그 의견을 아주 자유롭게 말한다는 거지. 어쨌든 슈팅맨 해서 맞아
라고 하고서 그녀는 항상 자기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다 얘기해 라고 한 거예요. 입이 무겁다 아니고요. 먹성이 좋다도 아니고 목소리가 크다도 아니고 솔직하게 의견을 말하다. 즉 하고 싶은 말다 해. 즉 직설적으로 말해이고요. 요거 전에 수능에서도 나온 적 있어서 그때는 Direkt sagen 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디렉트는 직접적으로, 직설적으로란 표현이거든요. 말을 돌려서 말하지 않고 한 번에 딱히 전달한다라는 표현으로 direct sagen 이란 표현을 쓰거나 frei sagen, klar sagen 이라는 의미를 가진 관용적 표현 redewendung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였습니다. 네, 24번 문항 한번 보도록 할게요. Robert Wilhelm Bunsen에 관한 글을 이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Robert Wilhelm Bunsen lebte von 1811 bis 1899. Bunsen kam aus Göttingen und studierte Chemie. Er ist für seine Spektralanalyse bekannt. Damit kann man Elemente untersuchen. Zusammen mit Gustav Kirchhoff fand Bunsen das Cäsium als erster weltweit. 1852 wurde er Professor in Heidelberg. Er hatte über 3000 Studenten und dort arbeitete er bis zum Ende seines Lebens. 이라고 했네요. Robert Wilhelm Bunsen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한 얘기고요. Lebte von 비스입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실은 생존했다라는 표현이 언제 태어나냐면 1811년에 태어나서 1899년에 사망한 거예요. 그는 1811년부터 1899년까지 살았습니다라고 했고요. 어디에서 살았는지는 일단 나오지 않아요. 보통 이런 문장 나오면 어디에서 태어났다 이게 있는데 그건 일단 없어요. 분세는 kam aus Göttingen. 뒤에 나오네요. 괴팅엔 출신입니다. 인 거예요. 즉 여기 앞에서 괴팅엔에서 태어났다라는 걸 쓰지 않고 연도 정보만 주고선 뒤에 그는 괴팅엔 출신이고 그리고 und studierte Chemie. 어디에서? 괴팅엔 출신이가 괴팅엔에서 대학도 나온 거예요. 그곳에서 화학을 전공했습니다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bekannt für라고 하는 우리가 문화 영역 지문에서 자주 보는 수거 구문 나왔네요. 무엇무엇으로 널리 알려진이란 표현이에요. 그는 일단 어떤 업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진 인물인가 하면 하고선 spectra analyse라고 해서 analyse가 분석이고요. spectra가 spectrum이에요. spectrum 분석으로 우리에게 익숙한 알려진 사람이지라고 했어요. damit이니까 이 spectra analyse를 이용하여 통해서 kann man Elemente untersuchen 이라고 했어요. Elemente는 원소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untersuchen 이라는 동사 우리가 알고 있는 untersuchen은 무슨 뜻이에요? 맞아요. 진찰하다 라고 해서 병원에서 의사가 아 제가 잠시 좀 보겠습니다 이럴 때 쓰는 동사였잖아요. 근데 untersuchen의 여러분 1번 뜻은 원래 조사하다예요. 조사하다, 연구하다. 그래서 여기서 분쇄는 일단은 엘레멘트, 여기 뭐 있어요? 이것을 이용하여, 즉, 스펙트라 아날리즈를 이용해서는 원소를 연구할 수 있어요. 이걸 할수 있게 된 거예요. 이 출발점이 됐어요. 누구누구와 함께입니다. 구스타프 키어쇼프와 함께 핀덴 동사의 과거형이 나왔어요. 우리가 조금 앞에서 배웠던 핀덴 동사는 생각하다라는 동사로만 여러분이 알고 계셨는데, 핀덴의 원래 1번 뜻은 무엇을 발견하다, 찾아내다입니다. 그것의 과거형이 fand이고요. 과거 분사형은 gefunden이라는 형태로 써요. 지금은 인물의 일대기 업적에 관한 내용이니까 과거형으로 썼네요. 그는 구스타프 키어쇼프와 함께 뭘 했어요? 분쇄는 맞아요. 세슘을 발견했어요. 이 세슘을 어떻게? As erster weltweit.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최초로 세슘을 발견했어요. 키어쇼프랑 분센이 같이 최초로 발견했다 한 거예요. 1852년 그는 하이델베르크에서 교수로 임용이 되었고요. 그는 3,000명의 이상의 학생들에게 뭐 했어요? 배움을 줬어요. 가르쳤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제자가 3,000명이 넘었어요. 위버란 표현에 써서. 여기 도어스는 어디일까요? 그렇죠. 하이델베르크를 말하는 거예요. 앞에 나와 있는 장소 바다야 하니까 그곳에서. 즉, 하이델베르크에서 그는 뭐 했어요? 일을 했습니다라고 했는데, bis zum Ende seines Lebens가 이렇게 자주 나오는 표현이에요. Ende가 끝이잖아요. bis zum Ende, 뭐뭐의 끝까지이고요. 뭐뭐의 뒤에 나왔어요. seines Lebens. 그가 생을 마감할 때까지, 즉, 죽을 때까지 하이델베르크에서 일을 한 거예요. 하이델베르크 대학에서 재직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알수 있네요. 알맞지 않은 거 찾는 겁니다, 여러분. 일단 화학을 전공했어요. 괴팅엔에서 케미슈디언 했다라고 했었고요. 괴팅엔에서 생을 마감한 게 아니에요. 어디에서 마지막까지 일을 했다라고 했죠? 하이델베르크에서 일을

가르쳤다라고 했으니까 2번이 틀린 내용이고요. 3,000명 이상의 학생을 가르쳤다. über 3000 Studenten. 3,000명 이상의 학생을 가지고 있었다 해서 제자가 3,000명 이상, 즉 가르쳤다라는 표현으로 해석하면 되겠죠. 1852년에 하이델베르크에서 교수가 되었다는 여기 있습니다. 그쵸? 하이델베르크에서 교수직을 갖게 되었어요. 라고 하는 표현이 있었고, 구스타프 키르쇼프와 함께 세슘을 세계 최초로 발견했어. 라고 하는 내용도 있었네요.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2번. 아마 화학이나 이런 거좀 좋아하는 친구들은 들어봤을 법한 이름인데, 아, 이 사람이, 아, 요렇게, 교팅엔에서 사실은 태어나서 어디 어디에서 재직을 하며 어떤 업적을 남겼구나라고 하는 걸잘 보시면 됩니다. 방금 선생님이 옆에 섰던 것처럼 이렇게 이 사람의 일대기를 설명하는 글에서는 주로 어떤 시제 형태가 쓰인다고 했었죠? 과거형 형태가 주로 쓰이게 돼요. 이거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5번 문항 한번 볼게요. 아이펠 별빛공원, 슈테안파크 아이펠입니다. 에 관한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라고 했어요. In den Bergen und Wäldern der Eifel in Nordrhein-Westfalen liegt ein berühmter Sternpark. Er ist für seinen wunderschönen Nachthimmel bekannt. In der Stadt kann man die Sterne oft nicht gut sehen, weil es viele Lichter von Lampen und Autos gibt. Dagegen ist es in der Natur des Sternenparks nachts richtig dunkel. Deshalb kann man dort viele Sterne und die Milchstraße sehen. 이거 사실은 여러분 굉장히 좋은 어휘 표현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이 처음 보기에는 우와 내가 모르는 단어가 꽤 많네라고 해서 조금 당황했을 수 있어요. 근데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단어들의 합성 명사가 만들어지면서 조금은 새로운 의미를 담게 된 단어들이 많았고 그다음에 우리가 평소에 잘 접해보지 못했지만 알아놓으면 좋은 표현들이 많이 있는 텍스트였었거든요. 한번 볼게요. In den Bergen und Wäldern 하고서 산하고 숲이에요. 복수형으로 쓰였습니다. 어디? 아이펠이라고 하는 곳이고요. 이 아이펠이 어디 있나 봤더니 노르트라인 베스팔렌 주에 있대요. 노르트라인 베스팔렌 주에 있는 아이펠이라고 하는 곳의 산과 숲에는 뭐가 있어요? Liegen, 위치한다라고 했어요. Berühmt, 유명한이고요. 그 다음에 공원이기 때문에 지금 형용사 어미 남성 일격 쓰인 거예요. Sterne가 별이에요, 별. Sternenpark이라고 해서 별을 관측할 수 있는 공원인 거예요. 그쵸? 별을 전망할 수 있는. 별빛 공원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별빛 공원이 있어요라고 했고 에어는 슈테아넨팍을 받은 거예요. 이곳은 그것은 Es für seinen wunderschönen Nachthimmel bekannt. 조금 전에 나왔던 그 표현이죠. Bekannt für여서 뭘로 알려진이에요. 자, 이 슈테아넨팍은 뭐로 유명한가라고 했더니 wunderschön이며 환상적인이에요. Für 뒤에 지금 사격 쓰인 거고요. 혼합변화 남성 사격 어미가 쓰인 겁니다. 흰메리 하늘이고요. 나흐트랑 같이 쓰였어요. 뭐예요? 밤하늘 이렇게 표현해요. 진짜 하나의 단어로 밤하늘이고요. 너무나 환상적인 밤하늘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In der Stadt 도시에서는 kann man die Sterne oft nicht gut sehen. 별을 종종 잘볼수 없어요. 왜냐하면 while 접속사 이유 설명하고 자, 이 아이는 동사가 문장 제일 뒤로 갑니다. 어디가 있어요? 여기가 있네요. 있다라고 했네요. 자, 뭐가 있길래 별을 못 보는 건가라고 했더니 von입니다. von Lampen und Autos예요. 전등 그다음에 자동차의 리스트에 여러분 복수형이 리히터라고 하는 거 알고 계셨어요? 기억해 주세요. 우리가 자주 볼수 없는 사실은 복수형 형태이거든요. 우리는 리스트 하나로만 알고 있는데 복수형 리히터입니다. 불빛들이란 표현으로 지금 쓴 거예요. 전등과 그 다음에 자동차의 수많은 불빛들로 인해 도시에서는 별을 우리가 자주 볼수 없죠? 라고 한 거예요. Dagegen이라고 하는 표현은 그 반면이란 표현이에요. 그 반면. 그에 반해, in der Natur des Sternenparks, 별빛 공원의 자연에서는, 자연 속에서는, nachts, 밤에, richtig dunkel, richtig은 여기서는 부사적 의미로 좀 쓰였어요. 옳은이란 표현이 아니라 매우라고 하는 표현으로, sehr 또는 ganz라는 의미로 지금 쓰인 겁니다. 이 별빛 공원, 자연 속에 있는 이 별빛 공원에서는 밤에, 칠흑같이 어두워요. 라는 거예요. 정말 어둡습니다. 라고 표현을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만두어 이곳에서는 필레슈테하는 많은 별을 일단은 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밀시슈트라세라고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밀시는 뭐예요? 우유죠. 그 다음에 슈트라세 길 도로예요. 은하수예요. 영어 사실은 떠올리시면 아마 여러분 아 독일어도 똑같이 합성어를 만들었네 라고 생각 드실 거예요. 그래서 은하수를 밀시슈트라세라고 해요. 수많은 별과 그 다음에 은하수를 관찰할 수 있죠. 볼수 있죠. 라고 했습니다. 자, 그를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거 찾아볼게요. In der Eifel gibt es Berge und Wälder. 오, 맞아요. 노르드라인 베스팔렌주에 있는 아이펠에는 뭐뭐뭐가 있다라고 생각, 있어요. 산과 숲이 있습니다. In der Stadt sieht man die Sterne oft nicht. 오, 도시에서는 별을 자주 보지 못해요. 이것도 맞아요. Nachts im Sternenpark gibt es helle Lichter. 헬은 밝은이거든요. 별빛 공원의 밤밤중에는 뭐가 많이 있어요? 맞아요. 아주 밝은 빛들이 많이 있어요가 아니라 빛이 없기 때문에 별과 은하수를 관찰할 수 있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틀린 내용이고요. Die im Sternenpark müssen die Lampen von Autos an sein입니다. An sein 이란 표현이 켜져 있는 이란 표현이에요. 이거의 반의어로 끈이라고 하면 aus sein 이라고 합니다. 전등이 소등하다, 뭐 이런 표현. 점등하다, 소등하다 할 때, an sein, aus sein. 아니면 자동차 시동을 걸다, 아니면 끄다 할 때도 an sein, aus sein을 씁니다. 자, 그러면 자동차의 전등들이 뭐예요? im Sternenpark. 이 별빛 공원에서는 항상 뭐한 상태로? 켜진 상태로 있어야 합니다. 라고 했는데, 그거는 아니죠. 이게 없기 때문에 볼수 있다. 라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를 이해한 내용을 알맞은 거 찾아보면, 아비를 선택한 1번이 정답이에요. 우리가 조금 새로운 곳으로 여행을 떠나볼 수 있는 그런 지문이었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배웠던 건데, 이렇게 합성어를 쓰이니까 너무나 새로운 단어로 다시 태어났어요. 낮침을, 밤하늘. 그 다음에 민슈트라세 어떤 의미였는지 잘 한번 봐 놓으시고, 이렇게 해서 아이펠 별빛 공원 그리고 여행을 마무리하고 문학 영역의 마지막 문제인 26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음식의 이름으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네요. 생활문화 영역의 문항이고요. In Deutschland isst man sehr oft 하고 뭐뭐뭐라고 했어요. Es ist dünnes Fleisch mit Panade. Man frittiert es und isst es oft mit Kartoffeln und Salat. Das berühmteste kommt aus Wien in Österreich. Das macht man traditionell mit Kalbfleisch라고 했네요. 그림이 들어가 있으면 여러분이 딱 그림만 보고도 이거보다라고 찾을 수 있는 그 음식이거든요. 여기에 지금 기본어휘가 아닌 게꽤 많이 들어가서 이 음식을 설명을 하다 보니까 또 그림이 없다 보니 여러분이 보면서 오, 이거 뭐야? 싶었을 거예요. 볼게요. 독일에서는 isst man sehr oft, 매우 자주 먹어요. 독일에서 매우 자주 이것을 먹습니다. 라고 했고요. 이것은 이라고 하고선 Es ist dünnes Fleisch. dünnen 얇은이죠. 그 다음에 Fleisch는 고기예요. 얇은 고기인데 그것에 뭐가 지금 곁들여져 있나 했더니 Panade라고 해서 빵가루 반죽이에요. 뭔가 빵가루 반죽을 덧입힌 얇은 고기래요. 빵가루 반죽을 입힌다고? 라고 하면 빵인가? 싶겠지만 사실은 다른 조리법을 갖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조리법을 이용한다라고 했냐면 frittieren이라고 해서 기름에 튀기다라는 동사 이렇게 써요. Braten은 일반적으로 그냥 불에 굽는 거이거든요. Backen은 여러분이 오븐에 넣어서 열기로 뭐 팽창시키고 굽고 하는 걸 Backen이라는 동사를 쓰고요. frittieren이라고 하면 기름에 정말 풍덩 담궈가지고 튀겨내는 거예요. 그럴 때 frittieren을 씁니다. 이것을 기름에 튀기고요. 그 다음에 is this oft 먹어요. 이걸 뭐랑 같이 먹나라고 했더니 Kartoffeln und Salat 감자 또는 샐러드와 함께 자주 먹죠라고 했어요. 기름에 튀기고 그 다음에 감자나 샐러드랑 같이 먹는 얇은 고기. 뭘까요? 여러분 혹시 머릿속에 이제 그려지시죠? Das berühmteste kommt aus Wien. 이게 사실 결정적인 정보였어요. 가장 유명한 것은 어디에서 온 거예요? 빈에서 온 거죠. 라고 해서 이름조차 뭐라고 불리나요? 위나 슈니츨이라고 불리는 독일어권 국가 중에 굉장히 유명한 음식이 하나 있어요. 우리로 치자면 돈카츠 요리에 해당하는 슈니츨 요리인 거예요. 가장 유명한 것은 어디에서? 비엔나에서 왔죠. 빈에서 왔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정답 벌써 나왔어요. 정답은 1번이에요. 슈니츨.
오스트리아에는 그 빈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했고, Das macht man traditionell mit Kalbfleisch. Traditionell은 전통적으로예요. 원래는 그냥 고기로 만든

Fischbrötchen이라고 하면 브루첸은 여러분 맞아요. 독일에서 주로 주식으로 먹는 이 손바닥 사이즈로 되어 있는 그 브루첸 빵을 얘기하고요. 피쉬브루첸은 뭐냐면 거기 사이에 생선을 사실은 슬라이스해서 넣어서 먹는 거고 주로 함부르크 지역에서 이걸 많이 먹어요. 북부 독일 지역에 바다와 인접해 있다 보니까 피쉬브루첸이라고 해서 여기 약간 레몬이랑 이런 거 곁들여 가지고 먹는 그런 빵 요리가 있거든요. 이것도 한번 드셔보세요. 굉장히 독특하고 맛이 좋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조금 유명한 음식들을 함께 소개했지만 우리는 뭐예요? 슈네츨입니다. 원래 사실 이 앞에 벌써 오스트리아 빈 이게 먼저 나왔으면 정답을 훨씬 찾기 쉬웠을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뒤로 뺐어요. 빼고선 독일에서도 많이 먹어. 독일에서 주로 먹는 슈네츨은 위나 슈네츨보단 예가 슈네츨이라고 하는 새로운 버전의 요리를 먹습니다. 우리로 치자면 약간 그 바베큐 소스 같은 좀 갈색 소스가 곁들여지긴 했는데 중요한 건 여기는 버섯이 많이 들어가요. 사이드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슈네츨 요리 등이 독일어권 지역마다 조금 다른 방법으로 조리가 되고 그 다음에 맞아요. 먹게 되는구나라고 하는 거 알고 계시면 돼요.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여러분, 위나 슈네츨은 먹는 방법이 조금 특이한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우리나라에서는 돈까스 하면은 항상 뭔가 소스를 뿌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위나 슈네츨은 주로 사실은 원래 레몬즙 정도만 이렇게 뿌리고 그다음에 잼에 찍어 먹어요. 굉장히 얇기 때문에 먹는 방법도 기존에 우리가 알던 거랑 조금 다릅니다. 문법 문제 이제 보도록 할게요. 27번부터 이제 문법 영역 문항이 시작을 하고 있고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고 light라고 하고선 die Küche sauber라고 했네요. 큐쉐는 부엌이고요. 사우바는 깨끗한이란 표현이에요. 봤더니 아 지금 막 요리하고 그렇게 한 상황 이후인 것 같아서 주방을 부엌을 좀 깨끗이 청소해 정리정돈해 이런 표현을 쓸것 같아요. 그러면 청소하다 정리정돈하다면 여기 도뭐 들어가야 돼요? 동사가 들어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봤더니 느낌표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 동사에 어떤 형태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명령법이 들어가야 돼요. 뭐뭐뭐 해라고 하는 명령법이에요. 자, 명령법은 이 명령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빨리 파악해야 된다라고 했고 보통 쉼표 앞에 그 대상이 나온다라고 했어요. 러이트는 여러분이라고 해서 복수의 대상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즉 복수 2인칭에게 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이러면 명령법이 조금 쉬워지는 거였죠.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복수 2인칭에게 명령법을 쓰려면 동사 인칭 변화 그대로 하면 돼요. 단수 2인칭인 do에게 명령을 할때 사실은 주의해야 할 부분이 많았거든요. 복수 2인칭은 그대로 하면 됩니다. 어떤 동사를 써야 되는 건가 봤더니 할 텐이라는 동사를 가지고 유치하다란 표현이에요. 즉 부엌을 깨끗이 쓰세요. 깨끗이 유지하세요. 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싶은 거예요. 어간 어디까지죠? 할트까지이고요. 여기 뒤에다가 복수 2인칭의 인칭 변화 어미를 붙이면 원래는 테이지만 얘가 뭐로 끝났어요? 트발음으로 끝났으니까 모음 에를 추가해서 인칭 변화 어미를 쓰는 뭐가 정답이에요? 할트, 테트가 정답이에요. Leute, haltet die Küche sauber. 여러분. 주방을 깨끗이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해서 정답은 5번이에요, 5번. 명령법 만드는 거다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오늘의 수능 특강 팁스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교재 17강에서 있었던 문법 포인트이고요. 일단은 명령문을 어떻게 만드는 거 하는지부터 조금 복습 한번 해볼게요. 규칙 동사의 경우는 동사 어간 갖고 와서 2인칭의 경우는 그냥 어간을 쓰는 거였어요. 어간 쓰고 뒤에 느낌표 씁니다. 그래서 컴맨 동사 어간 써서 이리 와라고 하면 컴이라고 하고 아까 복수인칭 이어할 땐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태 인칭 변화 그대로 써서 컴 씁니다. 존칭에 대한 명령문이 되면 주어가 들어가야 되겠죠. 커맨즈라고 하고요. 펜덴 와튼 어프넨도 모두 다 규칙 동사이기는 한데 여러분 끝에가 다 뭘로 끝났어요? 태로 끝나거나 아니면 자음 플러스 엔으로 끝났거든요. 자, 요럴 때는 인칭 변화할 때 2, 3인칭에서 단수 2, 3인칭 그다음에 복수 2인칭에서 맞아 인칭 변화 어미 앞에 L을 추가해서 쓴다라고 했거든요. 자, 그래서 이어일 때는 findet, wartet, öffnet 이런 형태로 가요. 여기 N이 하나 빠졌네요. 네, öffnet라고 해서 선생님이 다시 써줄까요? 네, 이렇게 순서가 좀 잘못됐어요. 그쵸? 열어라라고 하는 형태로 쓸 거예요. 자, 그러면 do에 대한 명령문을 만들 땐 어감만 갖고 오면 되나가 아니고 이렇게 the, t 발음으로 끝나거나 자음 플러스 n으로 끝났을 때는 모음 l을 추가한 형태로 명령문을 실제로 만듭니다. find 이걸로 끝나지 않고 find 이렇게 해요. warten 동사도 그럼 기다려라고 할때 뒤에 s 써서 warte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열어라고 하는 이 동사도 명령문 만들면 öffne라는 형태로 만들 거예요. 즉 어간이 뭘로 끝났느냐에 따라서 규칙 동사다라고 하더라도
하더라도 뒤에 어미를 붙이게 된다는 것

주의하시면 돼요. 파렌하이트 아일라덴 동사는 불규칙 동사입니다. 불규칙 동사들은 그럼 명령문 어떻게 만들었더라?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감모음이 아가 변모음으로 갔던 이 동사들은 단수 2인칭에서는 원래 변모음을 바꿔줘야 했잖아요. 근데 명령문에서는 불규칙 변화 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간에 있는 원래 동사 그대로 씁니다. 그래서 파라고 하는 표현 쓸 거고요. 할텐 동사가 이제 문제예요. 자, 할트라고 하고 나서 봤더니 멈춰라고 해서 멈춤이란 할트도 쓸수 있고요. 아니면 테로 어간이 끝나니까 halt here라고 해서 a를 추가해 주는 게 자연스러운 표현이에요. 분리동사인 아일라데는 그럼 떨어뜨려서 써야 되겠죠. 라드하고 어간이 드로 끝났으니까 뭐 추가해야 돼요? a 추가하고 그 다음에 아인 이렇게 씁니다. 라드 아인이란 형태로 써야 해요. 이거 왜 선생님이 강조하냐면 원래 불규칙 인칭 변화할 때는 트 발음으로 끝나고 변모음으로 갔던 아이들은 어간에 a를 추가하지 않고 썼거든요. health, leads 이렇게 썼는데 명령문 만들 때는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왜? 어간이 변모음으로 바뀌지 않았으니까. 복수 2인칭은 인칭 변화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주어 들어가요. 이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자, 우리 할텐 동사가 나왔었기 때문에 할텐 동사 용법 한번 정리하고 가도록 할게요. 할텐 동사는 원래 잡다란 뜻이 있어요. 붙잡다. 그래서 better hands than bus 표현이 제 부탁드려요. 저기 있는 저 버스 좀 잠깐 잡아주세요. 이런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유지하다라는 표현으로 지금 사실은 쓰였던 그 표현이거든요. 뭐 어떤 상태를 유지하다. 여기에서는 sport helps you. 운동은 젊은 상태를, 젊음을 유지해줍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지키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누설하지 않고 무엇을 보존하다, 지키다. Emma sign what? what 할 테니 아예 관용적으로 쓰여서 말을 지키다, 약속을 지키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쓰입니다. 그는 항상 자신의 말을 지켜. 그다음에 반려동물 등을 키우다, 사육하다 할 때 이 할텐 동사 쓰는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hast du auch eine Katze? 너도 고양이를 키워?라고 해서 반려묘랑 같이 살아? 이런 표현을 쓸때 할텐 동사를 또 쓰게 되거든요. 할 테니 굉장히 다양한 의미로 쓰이니까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8번 문장 보겠습니다. 밑줄 친 부분에 쓰임이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그래서 불규칙 동사의 활용이 나와 있어요. Ihr ladet mich ein. 너희들은 나를 초대한다. 이거 맞는 거고요. Du gibst mir das Buch. 왜냐하면 지금 geben 동사가 불규칙 변화하는데 어떻게 변화하는 거예요? 맞아요. 모금, 어감모음 이로 바뀌어요. 너는 나에게 책을 준다. 라우펜 동사는 3인칭 단수이면 변모음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Sie läuft schnell zum Regal 이라고 해서 그녀는 선반을 향해 빨리 뛰어갑니다. 라고 해서 정답은 A, B만 올바르게 쓰인 거네요. 정답은 3번이고요. 인칭 변형 한번 해보면 라덴 동사 만약에 지금 2인칭 가면 어떻게 되면 여기 뒤에다가 인칭 변화 어미만 써요. A를 추가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3인칭 가면 어간 뒤에 테만 추가해요. 또 a를 추가하지 않아요. 하지만 어간 모음이 변모음 하지 않으면 어제 우리가 알았던 규칙 그대로 가요. 얘는 e로 바꿔서 gibst라는 형태를 쓰고요. 그 다음에 a일 때는 어간 모음 e 바꾸고 인칭 변화 어미 씁니다. 라우펜 동사는 앞에 나와 있는 모음을 바꿔요. 그래서 läuft라고 하고 그 다음에 airs라는 3인칭일 때는 läuft라는 형태로 바꿔주시면 돼요. 요거는 잘 기억하고 있으시겠죠? 계속해서 29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고요. Finish so viel 하고서는 sachen을 썼어요. 복수형을 지금 쓴 거고요. 그 다음에 앞에 관사가 없다면 무슨 변화인 거죠? 강변화식에 대입을 해야 돼요. 강변화식은 뭔가 했더니 형용사 플러스 명사인 거죠. 관사 없이 쓰였을 때. 그럴 때는 마치 정관사 어미를 뭐 뒤에 형용사 뒤에 붙여주면 돼 라고 했거든요. 먹다이니까 여기는 사격이에요. 복수형 사격일 때 쓰는 형용사 어미, 강변화식 사격 어미가 뭐래요? 애래요. 그러면 süß 뒤에다가 애를 붙인 Ich will nicht so viel süße Sachen essen. 나는 그렇게 달콤한 것들을 많이 먹고 싶지는 않아 라고 하는 표현으로 써야 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마지막 문제 30번 문항 보겠습니다. 밑줄 친 부분에 쓰임이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했고요. 밑줄 안 나오면 어려워지죠. 봤더니 Sie stand dem Geschäft gegenüber. 처음에서는 이 동사 보고 시제 문제인가? 라고 했더니 나머지 선택지 보니까 전치사 문제더라고요. gegenüber는 삼격집의 전치사이고 수식하는 대상 앞으로 갈 수도 있지만 지금처럼 뒤에 갈 수도 있어요. Das Geschäft이니까 중성 삼격어미 올바르게 쓰여서 그녀는 그 성전 맞은편에 서 있었습니다. 이거 맞는 표현이고요. Wir schreiben einen Brief an den Lehrer 라고 해서 이거 많이 헷갈리는 표현이거든요. 여기 벌써 사격 목적어가 나와서 무엇을 이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안전치사는 누구누구에게 쓰다니까 삼격 아니야 생각할 텐데 schreiben an 누구에게 무엇을 쓰다 할 때 an 뒤에도 사격을 써요. 그래서 an den Lehrer 라고 해요. 우리는 그 선생님에게 편지 한 통을 썼습니다. ab은 삼격집의 전치사이고요. 뒤에 지금 woher 라고 하는 여성 명사의 맞아요. 강변화 삼격어미 쓰는 거죠. 그래서 ab nächster woher gibt es wieder 콘서트 다음 주부터 다시 또 콘서트가 열립니다라고 하는 표현이어서

합법적으로 올바른 쓰임이 활용된 걸 모두 다 찾으면 아체를 선택한 3번이 정답이에요. 3번.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전치사 의미 잘 보시고요. 특히나 슈라이벤 안은 우리 많이 헷갈려 하니까 꼭 기억하세요. 사격 목적어도 있고 그 다음에 안 다음에도 사격을 쓰는 거다.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 시간에는 우리 2회 실전 모의고사로 만날 거예요. Bis nächste Stunde. Auf Wiedersehen. Tschüss.

반갑습니다, 여러분. 수능 안문 김연수입니다. 2027 수능 완성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강의 들을 준비 되셨나요? 교재 있으신가요? 네, 제일 중요한 마음의 준비 되셨을까요? 그럼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요, 한자 마스터키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한자 마스터키는요, 여와 약입니다. 자, 이 여자 무슨 뜻이죠? 여자, 여자 옆에 입구자가 있죠? 같다란 뜻이에요. 같다요. 옆에 약자도요, 같다 약자입니다. 뜻이 같죠? 이 약에는요, 만약, 조건에 해당하는 뜻이 있습니다. 만약에 약이에요. 그런데 이 여에도요, 만약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어때요? 두 한자가 두 가지 뜻으로 다 같다니. 마치 쌍둥이 한자 같죠? 이렇게 뜻이 비슷한 한자는 서로 함께 익혀가면서 외우시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자, 이 내용 기억하면서요. 그럼 오늘도 문제풀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1회 모의고사 16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찰일지 문항입니다.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요. 사실은 굉장히 힌트가 많은 그런 문항이에요. 자, 예끌이 나와 있고 풀이와 다짐이 있는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백년 사능백 천마 경시 기역. 자, 풀이가 벌써 다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100번 누여야 실은 하얗게 되고 1000번 갈아야 거울은 비로소 밝아진다라는 의미의 문장이래요. 원하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오랜 시간 노력해야겠다. 이 문장의 키워드가 노력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이 풀이와 문장을 하나씩 매칭해 가면서 빠진 글자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0년. 요렇게 한번 의미를 끊어볼까요? 100번 누여야. 연자가요, 익히다, 단련하다라는 뜻인데, 원래는요, 이 실을 하얗게 만들기 위해서 삶고 빠는 과정이래요. 그래서 분술물을 제거하는 과정인데요. 그걸 누이다라고 한대요. 그래서 100번 누여야 실은 하얗게 되고, 백자는 흰 백자예요. 그런데 어때요? 모양이 비슷하죠? 일백백, 흰백. 잘 알아두세요. 자, 1000번 갈아야. 맞자는 갈다, 연마하다, 이런 의미예요. 거울 경자. 거울은 비로소 밝아진다. 아, 그러면 우리 이 기역에 밝아진다라는 뜻의 한자가 딱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실은 100번 이런 과정을 거쳐야 하얗게 되고, 거울은 1000번을 갈아야 밝아진대요. 어때요? 어떤 일이든 끊임없이 노력하고, 그 시간이 오랫동안 쌓여야 이렇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밝아진다에 해당하는 한자를 찾아보면요. 이 신자는 밑다신이에요. 신의할 때, 종은 끝, 마치다라는 뜻이죠. 자, 이 글자는요.

명확하다, 밝아진다, 이런 의미죠. 밝은 명자예요. 자, 그 다음 얘는 푸르다란 뜻이죠. 얘는 검다, 검을 흑자예요. 그래서 이 글자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통해서 우리가 빠진 글자를 유추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엔 한자의 뜻에 맞는 한자를 찾는 문항이다. 그래서 명을 넣어서 읽어보면요. 백년사능백, 천마경시, 명이라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 17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17번은요. 그래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주제를 묻고 있습니다. 자, 중력, 불일, 무위, 승적인이라는 문장입니다. 이 문장은 여러분들에게 이 문항 자체가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문도 한자, 선택지도 모두 한자로 되어 있다 보니까 한자를 모르는 친구들에게는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씩 차분히 풀어볼게요. 의미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자, 중력 이렇게 가르쳐 볼까요? 여러 힘이에요. 중자가 무리, 여러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불일, 일이 여기서는 동사로 쓰여서 하나로 모이지 않았다. 여러 힘이 하나로 모이지 않아서는 승적인, 요렇게 가르쳐 봅시다. 자, 무위. 무위는 밑줄을 쳐 볼게요. 자, 승은 이기다예요. 적은 상대방 맞서는 사람. 적이라고 그냥 해석하겠습니다. 적을 이길 수 없다. 무위는요, 뭐뭐 할수 없다. 앞에 없을 문자가 있죠. 그래서 여러 힘이 하나로 모이지 않고서는 적을 이길 수 없다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여기서 일, 하나로 모인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강조하고 있는 점이에요. 그러면 1번부터 5번까지 어휘를 한번 보면요. 얘는 공정, 공평하고 바르다. 공정을 강조하고 있나요? 있지. 뜻을 세우는 거죠.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자, 둥글 단자에 합할합자예요. 둥글게 모이고 합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 힘을 하나로 모으다. 우리 단합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단합이라는 주제가 강조하는 점이 맞고요. 4번은 신의예요. 믿음과 의리. 여기서는 아니고요. 얘는 스스로 자자의 말미암을 유. 그래서 어딘가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다. 마음대로 할수 있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여러 힘이 하나로 모이는 단합이 여기서는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8번으로 가겠습니다. 18번도 비교적 조금 어려운 문항이 될수 있어요. 왜냐하면 요 지문을 읽었지만 1번부터 5번까지가 무려 단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씩 해석을 해야 하는 그런 부담감이 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하나씩 차분히 보다 보면 자주 보이는 것들이 또 출제되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글의 내용과 관계 있는 것은 자신이 바르지 못하면서 남을 바르게 할수 있는 자는 없으니 청렴하거나 탐욕을 부리는 것은 모두 나로부터 시작해서 남에게 미치는 것이다. 자, 여기 주요 내용이 뭔가요? 요렇게 가로를 쳐볼까요? 자신이 바르지 못하면서 남을 바르게 할수 있는 자는 없다. 내가 먼저 발라야 남에게도 영향을 끼치고 이끌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도 보면 나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렇게 나오죠. 아, 무언가 자기 자신을 먼저 돌봐야 한다, 바르게 해야 한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1번부터 5번까지 단문을 살펴보면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문장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만초선 겸수익이라는 단문이에요. 자, 만은 가득 차는 거, 교만이에요. 교만은 손해를 부르고 겸손은 이익을 받는다. 어때요? 겸손함을 강조하는 문장. 이니까 관계가 없습니다. 자, 견소리. 작은 이익을 보려 한다면 대사, 큰 일을 이루지 못한다. 그러니까 눈앞에 작은 이익에 집착해서

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큰 일을 망칠 때 쓰는 말. 즉, 크게 작은 이익에 집착하지 말아라. 큰 안목을 가져라. 이런 말인데 여기서는 관계가 없습니다. 3번, 불입호열. 부득호자. 호열이요. 호랑이가 사는 굴이에요. 호랑이가 사는 굴에 들어가지 않으면 호자, 호랑이 새끼입니다. 호랑이 새끼를 얻을 수 없다. 자, 우리가 호랑이 굴에 들어가지 않으면 호랑이 새끼를 잡을 수 없다라는 속담을 이렇게 한문으로 옮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피하지 말고 직접 맞서서 어려움을 감수해야 그 성과를 얻을 수 있다에 해당하는 문장이기 때문에 이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자, 4번 볼게요. 천하 지리 부진즉 필태. 천하의 이치는 부진. 나아가지 않으면 반드시 물러나게 된다. 그렇죠? 계속 발전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점점 물러난다. 후퇴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어떤 진을 강조하고 있죠. 계속해서 나아가야 한다. 그래서 여기서 관계 있는 것도 아니고요. 5번을 볼까요? 자, 유정기자, 내 가히 정인냐? 자, 우리 한 문장에서 기와 인이 함께 쓰인다 그러면 기는 자기 자신이에요. 인은 타인, 다른 사람이에요. 자, 오직 나를 바르게 하는 사람이 이에 곧 남을 바르게 할수 있다. 어때요? 여기 글에서 말하는 것과 꼭 일치하죠. 내가 바르게 하는 사람, 나를 먼저 바르게 하는 사람이 또 남도 바르게 할수 있는 거다. 모든 거는 나로부터 시작해서 남에게 미치는 거야. 이 글과 꼭 알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번으로 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이 단문이요. 1번부터 5번까지 답이 아니었던 것들도 언제든지 우리가 문항에서 지문으로 활용해 줄수 있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핵심 포인트로 정리를 해 봤습니다. 아까 만자가 가득하다, 가득 채우는 거예요. 교만. 겸은 겸손이에요. 아니에요. 사양하는 거죠. 서로 반대되는 뜻이에요. 그래서 만과 겸. 자, 손은요. 빼는 거예요. 덜어내는 거예요. 손해죠. 익은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익. 그래서 이것도 반대되는 거기 때문에 잘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아까 많이 나왔던 한자 중에 즉자 굉장히 많이 나오죠. 곧 또는 뭐뭐 하면. 그래서 조건이나 가정을 나타낼 때 중간에 굉장히 많이 쓰이기 때문에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호열은요. 범호자의 구멍열. 호랑이가 사는 굴이고요. 호자는 호랑이, 범호자의 아들자, 호랑이 새끼를 말합니다. 자, 아까 진퇴도 반대되는 글자였죠. 나아가는 거, 물러가는 거. 이것도 이렇게 연결해서 꼭 핵심 포인트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아까 우리 정답이었던 문장 한번 좀더 깊이 선생님이 알아보려고 따로 빼왔는데요. 한번 볼게요. 자, 유자가요, 오직이에요. 아까 선생님이 기는 자기 자신, 이는 남, 타인이라고 말했죠. 우리 한문을 공부했다는 친구들은 요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 넷자는요, 이에 곧이라는 접속 부사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한자고요. 가히, 아까 무이, 뭐뭐 할수 없다, 없을 무자. 이때 가짜가 쓰여서 얘는 뭐뭐 할수 있다예요. 이것도 문장에 자주 나옵니다. 뭐뭐 할수 있다. 야두 문장에 되게 많이 나오는데요. 그냥 문장의 끝에 쓰여서 종결 어미처럼 쓰이는 거예요. 이런 거 문장을 풀이하려면 기본적인 것들은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풀이랑 평소에 문장을 공부할 때 풀이랑 한자를 연결하는 연습을 많이 해보세요. 그래서 어색하게 풀이가 되더라도 그 글자가 어떻게 풀이 됐는지를 연결해 보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축자식 풀이라고 하는데 글자를 따라가면서 해석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힘들지만 그걸 계속해서 연습하다 보면 이제 낯선 문장을 만나도 풀이가 가능해지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요. 얘가 오직이죠. 오직류. 자기를 바르게 한 사람이죠. 이렇게 연결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어순이 다르죠. 우리말이랑.

곧 다른 사람을 바르게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을 바르정자, 바르게 할수 있다는 뭐예요? 이 가이 자체가 할수 있다가 되겠죠. 이렇게 연결해 보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이 문장을 계속해서 많이 보게 될 텐데 풀이를 조금 꼼꼼하게 하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19번, 20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19번부터는요, 세트 문항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의 지문에 두 개의 문항이 딸려 있는데요. 보통 이런 경우에는 첫 번째는 한자 지식이나 문법을 묻는 문항이고요. 두 번째는 내용의 이해, 주제 파악을 묻는 문항이 대부분 짝을 지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글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선즉 상지, 죄즉 벌지, 유하 애증지 별이라고 했어요. 자, 문항 먼저 살펴볼게요. 의미상 기억과 바꿔 쓸수 있는 거, 기억의 뜻을 묻고 있죠? 그리고 바꿔 쓸수 있는 한자도 알아야겠고요. 20번은 글의 내용과 관계 있는 성어를 찾는 문항이에요. 이두 문항 좀 기억하면서요. 보면요. 자, 선즉 상지. 선자가요. 착하다, 잘하다, 좋다. 이런 여러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잘한다, 잘하다의 의미로 쓰였어요. 자, 잘하면 그것에 상을 주고, 그것을 상을 주고란 뜻이에요. 죄, 범죄를 저지른다, 잘못한다. 잘못하면 그것을 벌 준다란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잘한다, 잘못한다, 반대의 의미로 쓰였고요. 상을 준다, 벌을 준다, 반대의 의미로 쓰였습니다. 자, 아까 조건이나 가정, 원인을 나타내는 거, 뭐뭐 하면 요 안에 또 이렇게 딱 나와 있죠. 자, 여기서 또 지자가 중요한데요. 우리가 문장을 풀이할 때 어조사지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지는 여기서 대명사냐, 관용격이냐, 주격이냐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잘하면 그 사람에게 그를 상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대명사로 쓰인 거예요. 잘못하면 그를 벌 주는 거예요. 그죠? 자, 뒤에 거 볼게요. 이 하자가요, 어찌 하자? 음은사입니다. 뒤에 물음표 달려 있죠? 요거를 요렇게 가르쳐 볼게요. 애증지 별. 애자와 증자가 서로 반대됩니다. 애는 사랑해. 증은 그와 반대하는 거. 미워하다란 뜻이에요. 자, 별자는요, 나누다, 다르다. 구별, 차별의 별입니다. 그러면 애증지별이 뭘까요? 뭘까요? 사랑하고 미워하는 구별이 되겠죠. 사랑하고 미워하는 구별. 여기서 지자가 또 여기서의 지자와 다르게 쓰였죠, 그렇죠? 얘는 이거를 꾸며주는 거 앞에 쓰였기 때문에 뭐뭐의가 됩니다. 그죠? 그러면 유하부터 또 해석을 해보면요. 어찌 사랑하고 미워하는 구별이 있겠는가? 반어법이죠. 없다라는 거예요. 자, 앞에서부터 다시 보면요. 다시 볼게요. 잘하면 그를 상 주고, 잘했다고 보상을 주는 거죠. 잘못하면 그를 벌 주고, 그죠? 꾸짖고 그에 해당하는 벌을 줍니다. 그런데 벌을 주니 어찌 사랑하고 미워하는 구별이 있겠는가? 잘하고 못하고에 따라서 상벌을 주는 것이지, 사랑하고 미워하는 어떤 개인적인 감정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판단되는 게 아니야. 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 문장에서는. 그래서 요거를 잘 기억해 두시면서 기억 문제를 풀어 보겠습니다. 자, 기억과 바꿔 쓸수 있는 거. 아까 별자가 나누다 다르다라는 뜻이라고 했죠? 그래서 구별, 차별, 이 별이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는요, 리자는요, 떠나다라는 뜻이에요. 떠나다, 이별, 분리, 이런 의미예요. 차자는요, 우리가 차별, 차이 했을 때 차. 차는 다르다라는 뜻이에요. 왕은 가다. 집은 모이다.

악은 나쁘다, 악하다. 자, 여기서는 어찌 사랑하고 미워하는 구별이 있겠는가? 다름이 있겠는가? 라고 했기 때문에 요 차와 바꾸어 쓸수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아니라 그 사람이 잘하고 못하고의 차이이지 좋아하고 미워하고의 차이는 아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2번을 답으로 고를 수 있습니다. 자, 20번으로 가겠습니다. 윗글의 내용과 관계 있는 것은, 즉, 잘하면 충분히 칭찬하고 상을 주고, 잘못하면 그에 해당하는 벌을 준다. 개인의 감정, 좋아하고 미워하고, 이게 개입되는 게 아니다. 상벌이 굉장히 엄격하게, 공정하게 집행되어야 한다. 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번부터 5번까지 살펴보면요. 신상필벌. 그죠? 반드시 상을 주고, 반드시 벌을 준다. 상벌에 관해서는 엄격하고 공정해야 한다라는 걸 강조하는 성어죠. 답이 바로 나와버렸네요. 그쵸? 그 다음에 이 신상필벌에서 친구들이 궁금해하는 게이 신자예요. 선생님, 신은 믿을 신인데, 요거 해석할 때는 믿다라고 풀이하지 않는데요? 맞습니다. 이때는요, 믿다라는 동사가 아니라 확실하게, 틀림없이, 요렇게 쓰였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필과 거의 유사해요. 그래서 반드시 틀림없이 상을 주고 반드시 벌을 준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애지중지는 그를 사랑하고 그를 소중하게 여긴다. 애지중지. 애 때문에 나온 것 같아요. 근데 답은 아니죠. 자, 처지를 바꾸어서 그것을 생각한다. 입장 바꿔 생각한다 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아니고요. 다다익선은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 좋다. 여기서는 요런 내용이 아닌데 선자 때문에 나온 것 같아요. 3인 성어는요, 세 사람이 호랑이를 만든다. 없는 호랑이도 만들어낼 만큼 여러 사람이 말을 하면 거짓말도 진실이 된다. 믿게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기서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답을 1번으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다음 21번, 22번 문항으로 가겠습니다. 여기도 역시나 두 개의 문항이 딸려있는 세트 문항인데요. 21번은요, 기억에서 마지막으로 풀이 되는 것, 풀이 순서를 묻고 있네요. 22번, 이 글에 대한 이해로 옳은 것, 역시나 내용 이해, 주제 파악하는 문제 나왔고요. 자, 21번, 22번 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합인결합. 비일일지약, 적토성산, 비사수지작이라는 문장이에요. 자, 우리 한문에서 부는요, 발어사처럼 그냥 어투예요. 자, 그럼 이렇게 이제 말을 시작할 때, 문장을 시작할 때 주로 쓰이는 거니까 여기서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요. 합인, 강의 얼음이에요. 자, 하자 앞에 물수가 있어서 강하. 아까 의문사로 나온 어찌와 모양이 비슷해서 선생님 따로 정리했습니다. 강의 얼음이 결합하는 것, 매질 결자의 합파랍인데 얼음이 결합하다? 그러니까 얼음이 얼어붙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강의 얼음이 얼어붙는 것은 무엇무엇이 아니야? 아니다, 비자입니다. 요렇게 가로쳐볼까요? 일일지한. 지자 또 나왔죠? 뭘까요, 여기서 여러분? 아, 추위, 차가움을 수식해주는 거기 때문에 의예요. 하루의 추위가 아니다. 그죠? 강의 얼음이 얼어붙는 것은 하루 동안의 추위 때문이 아니며, 하루의 추위 때문이 아니며, 흙을 싸서 산을 이루는 것은, 여기서도 문장의 구조가 똑같습니다. 뭐뭐가 아니다. 사수지작이 아니다예요. 이때 사수는요, 매우 짧은 시간, 잠깐 사이를 뜻합니다. 잠깐 사이의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도 역시나 요 작을 꾸며주는 겁니다. 자, 어때요? 얼음이, 강의 얼음이 꽝꽝 어는 거는 하루 잠깐 추웠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죠. 높은 산. 어때요? 잠깐 사이에 그렇게 높은 산이 된 것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한번

풀이 순서 21번 보겠습니다. 기역에서 마지막으로 풀이 되는 거, 풀이 순서가 가끔 묻는 문항이 나오는데 대부분은 마지막으로 풀이 되는 걸 묻습니다. 자, 다섯 개의 한자. 선생님이 아까 어떻게 했어요? 하루의 추위 때문이 아니다. 하루의 추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아니다가 가장 마지막에 풀이가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B가 되겠고요. 이제 굳이 풀이 순서를 하나하나 써본다면 하루의 추위가 아니다. 요렇게 5번 아니 B자가 가장 마지막으로 풀이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22번 윗글에 대한 이해로 옳은 것은 아까 어땠어요? 강의 얼음과 산을 예로 들면서 잠깐 사이에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다. 오랜 시간과 꾸준한 노력으로 어떤 성과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걸 강조하는 그런 문장이었습니다. 한번 볼게요. 누구에게나 잘하는 일한 가지쯤은 있지. 이 하나일 때문에 나온 것 같아요. 아니고요. 착한 일을 하면 언젠가는 보답을 받게 돼. 보답도 아니고요. 한 사람이 모든 재주를 다 가질 수 없어. 하나하나 이런 한 사람이 또 나왔어요. 이것도 하나일 때문인 것 같은데 아니고요. 성게 무쑥은 알아도 한길 사람 마음은 모르지. 강은 나왔지만 이런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여러 원인이 적대요. 결국 결과를 만들어내지. 그죠? 여기서는 오랜 시간 또 오랜 것들이 축적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걸 강의 얼음과 산을 예시로 들면서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해로 옳은 것은 답 5번으로 찾을 수 있겠습니다. 자, 23번, 24번 문항입니다. 네, 어때요? 한시 문항이죠. 우리 한시는요. 가와 나 이렇게 두 시가 짝을 지어서 꼭 나오고요. 23번. 다섯 개의 시에 쓰인 한자의 풀이를 묻고 있는 문항. 그리고 시에 대한 이해를 묻고 있는 문항이 이렇게 짝을 지어서 자주 나옵니다. 자, 우리 또 한시는 가와 나 시가 보통은 가 시는 5원시, 나 시는 7원시가 나오는데요. 한 줄에 다섯 글자다. 그죠? 한 구에 다섯 글자다 그러면 5원시고요. 한 구에 일곱 글자다 그러면 7원시입니다. 5원시는요, 두 자, 세 자, 2, 3으로 끊어 있고요. 7원시는 4, 3으로 끊어 있습니다. 쌤이 왜 끊어 읽기 이야기를 하느냐면요. 요렇게 의미 단위로 나누어서 살펴보면 풀이가 훨씬 잘 되거든요. 우리가 맨날 아는 한시만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낯선 한시를 만나더라도 이렇게 일단 끊어놓고 보면 또그 내용이 의미가 또 보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가시부터 한번 해볼게요. 춘일 강남 안 연행 부북비. 자, 춘일 봄날 강남의 기러기가. 안자는 기러기. 자, 요 표시는요. 우리 교육용 한자 1800자 이외의 한자들은 이렇게 뜨드매일 노출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힌트죠. 그래서 강남의 기러기들이 연행, 연은 이을 연자예요. 연이어 가다, 줄지어 가다란 뜻입니다. 그리고 다시 북쪽으로 날아가네. 기러기들이 나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이렇게 떼를 지어서, 연이어서, 줄지어서 북쪽으로 날아가죠. 내시 견 오제, 돌아올 때 나의 동생을 보았는데, 보았을 것인데, 이 기러기죠? 기러기에게, 너희들 올때 우리 동생 보지 않았니? 그죠? 나의 동생을 보았을 텐데, 하사, 무슨 일로? 자, 하가 어찌하자 의문사예요. 뒤에 사, 이를 뜻하는 한자가 쓰였기 때문에 무슨 일?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무슨 일로 함께 돌아오지 않았나? 라는 문장이에요. 귀자는 돌아오다 귀자입니다. 여기 보면요. 다시 정리를 해보면, 봄날 강남의 기러기들이 줄지어 다시 북쪽으로 날아가네. 돌아올 때내 아우, 동생을 보았건만 무슨 일로 같이 돌아오지 않았는가. 자, 어때요? 일단,

북쪽, 그러니까 나와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 기러기를 보면서 동생을 떠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러기를 원망해요. 아, 너네 동생 봤으면 같이 데려오지, 라면서. 그래서 동생을 기러기를 통해서 상당히 그리워하고 있다라고 하는 시적 화자의 좀 정서가 느껴집니다. 그리고 춘일이라는 봄춘자를 통해서 계절적인 배경도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겠죠. 자, 나시 보겠습니다. 나시는 칠원시는 선생님이 4-3으로 끊어 읽는다라고 했었죠? 이렇게 끊어 읽어 보겠습니다. 독상 강루 사묘영. 자, 홀로 강루에 올랐는데, 올랐어요. 상자는 여기서는 위가 아니라 위로 오르다 동사로 쓰였습니다. 묘연도요, 어려운 한자라서 묘자 아득하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득히 생각하네. 홀로 강가에 있는 누각에 올라 아득히 생각하네. 자, 월강 여수, 수여천. 여자 뭐뭐와 같다. 선생님 오프닝 때 강조했죠. 달빛이에요. 달빛은 물과 같고, 물은 하늘과 같구나. 여러분, 이 표현이 뭐예요? 강가에 있는 누각에 올라서 강물을 보는데, 달빛이 은은하게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달빛이 물과 같고, 그 물은 하늘처럼 또 넓게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 풍경을 좀 여러분 머릿속으로 떠올리면서 한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동네 망월 인하처. 함께 와서 망월, 달을 바라보던 사람은 어디에 있는가? 그죠? 여기 보면 바라보다. 하가 아까 어찌하자인데요. 장소를 나타내는 것 뒤에 쓰였기 때문에 어느 곳, 어디라고 할수 있겠죠. 함께 달을 바라보던 사람은 어디로 갔는가? 어디에 있는가? 풍경의희 사건연. 풍경이 의희라는 말은요, 여기서 의지할 의자에 드물 희자예요. 그래서 희미하고 어렴풋하다라는 어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풍경이 어렴풋하니 비슷하구나. 건연은 가버린 해. 이미 가버린 해. 작년. 이게 되겠죠. 그래서 작년과 비슷하네. 유사하다 할때 사자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풍경은 달라지지 않았는데 내 처지는 같이 와서 보던 사람이 없어서 되게 혼자라서 쓸쓸한 감정이 느껴져요. 그래서 홀로 독자. 어때요? 벌써 쓸쓸함이 좀 느껴지죠? 풍경과 대비됐어요. 풍경은 변한 게 없는데 나의 처지는 변했죠. 그래서 함께 오던 사람이 없어서 그 사람을 그리워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요. 일단 그리움과 쓸쓸함이라는 시적 화자의 정서를 느낄 수 있고, 또 강가의 누각에 올랐다고 했으니까 공간적 배경도 드러나 있고요. 달빛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아, 저녁, 시간적 배경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시와 나시를 이렇게 풀이해 보았습니다. 자, 기역미음의 풀이로 옳지 않은 거예요. 자, 아까 빗자는요, 날다였죠. 기러기가 있으니까 다시 북쪽으로 날아가네 그랬어요. 날 빗자. 여기서는 높다라고 했기 때문에 옳지 않은 거. 1번이 바로 답이 나오네요. 다른 것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니은. 내 아우를 보았을 텐데 볼견자 맞고요. 돌아오다, 그죠? 함께 돌아오지 않았는가, 귀차. 이것도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아닙니다. 자, 강루에 올랐다. 상자가 동사로 쓰였어요. 오르다 맞고요. 자, 미음. 유사하다, 비슷하다. 그 풍경이 작년과 비슷하다 그랬어요. 이것도 올바르게 쓰인 거 맞기 때문에 풀이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날다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답을 우리 1번으로 찾을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시에 대한 위해로 옳지 않은 거예요, 이번에도. 자, 가에는 계절적 배경이 드러나 있군. 그죠? 봄날 강남의 기러기라고 했어요. 그래서 봄춘자를 통해서 우리가 계절적 배경을 알수 있고요. 자, 가에는 고향을 그리워하는 시적 화자의 심정이 드러나 있어. 누군가를 그리워합니다. 그런데 대상이
고양이 아니고요. 아우죠. 동생이에요. 그죠? 멀리 떨어져 있는 동생이기 때문에 옳지 않은 거.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른 선택지들도 한번 볼게요. 나에는 공간적 배경이 드러나 있어. 아까 선생님이 말했죠? 어디에 올랐냐? 강릉, 강가에 있는 누각에 올랐어요. 그래서 공간적 배경이 드러나 있고요. 나에는 시간적 배경을 알수 있는 시어가 사용되었네. 월, 강. 그죠? 달빛이 물과 같다고 했잖아요. 달이 떴으니까 저녁. 오, 이것도 맞습니다. 가, 나의 시적 화자는 모두 누군가를 생각하고 있어. 그죠? 그리워하고 있어요. 가, 시는 제 동생 아우를 그리고 하고 있고요. 나 시는 망월인 달을 함께 바라보던 사람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번도 맞다. 그래서 답은 옳지 않은 거라서 2번이다. 2번으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른 문항들도 살펴볼게요. 25번, 26번은요, 맹자에서 나왔어요. 우리 논어 혹은 맹자의 구절이 꼭 하나씩 출제되고 있습니다. 기역과 짜임이 같은 거, 단어의 짜임 문항 꼭 나오죠. 자, 이 글의 내용을 교훈으로 삼아야 할 사람, 요것도 발문은 좀 다르지만 결국엔 내용 이해, 주제 파악 문항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여기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자, 같다, 마냐. 선생님, 이거랑 쌍둥이 글자다. 그래서 같이 알아두어야 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만약 그것이, 자, 옳지 않다는 걸 안다면. 안다면. 그죠? 알 지자예요. 이에 곧 빠르게 그만둬야 하지. 빠를 속자입니다. 이 자는요, 요거 몸기자랑 좀 비슷하게 생겼지만 이미 또는 그치다, 그만두다의 한자예요. 그러니까 빠르게 그만두어야 하지. 어찌 어찌하자 또 나왔습니다. 의문사. 기다리는가? 무엇을 기다려요? 내년. 아까 우리 한시에서 건연은 가버린 해잖아요. 작년. 내년은 다가오는 해예요. 내년, 그 내년이 맞습니다. 어찌 내년이 되기를 기다리는가? 아, 공부 열심히 해야지. 내년부터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때의 내년입니다. 그래서 대자는 기다리다 대자고요. 만약 그것이 옳지 않다는 걸 알았다면 곧 빠르게 그만두어야 하지. 어찌 내년을 기다리는가? 그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걸 안다면 빠르게 고쳐야 된다. 즉시 실천해야 한다. 요걸 강조하는 문항이에요. 그래서 미루지 말고 지금 잘못이 있다면 그만두고 고쳐야 한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기역과 짜임이 같은 거 한번 볼게요. 우리 단어의 짜임이 항상 한 문제씩 출제되고 있는데요. 복습해 볼까요? 여러분, 단어의 짜임 기억나나요? 뭐가 있었죠? 첫 번째, 수식. 꾸며주는 거죠? 수식. 수식어와 피수식어의 관계를 우리가 수식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 같은 성분의 글자가 나란히 이루어지는 걸 우리가 병렬 관계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주어와 서술어 관계를 주술. 주술. 자, 서술어와 목적어 관계를 술목. 그 다음, 서술어와 보어의 관계를 술복. 그러면 우리 하나씩 어떤 관계인지 표기를 해볼까요? 선생님이 내년이 뭐라고 했어요? 다가오는 해라고 했어요. 그러면 해는 해인데 지나가버린 해 아니고 다가오는 해잖아요. 그래서 내년은 수식 관계예요. 아, 그러면 여기서 수식 관계인 거 찾으면 되겠구나. 1번부터 보면요. 달이 나오다. 월출, 뭐뭐가 뭐뭐하다라고 되어 있으니 주어 서술어, 주술 관계죠. 자, 풀과 나무. 어때요, 얘는? 같은 성분의 말이 나란히 있죠. 요거는 병렬 관계. 자, 얘도 바르고 곧다, 정직이라고 되어 있죠. 얘도 병렬 관계.

자, 졸업이에요. 졸업은 뭐예요? 학업을 마치다. 을을이 들어가 있으면 목적어. 그래서 술목관계. 자, 동풍은 뭐예요? 동쪽에서 부는 바람이에요. 바람인데 뭐 서풍일 수도 있고 북풍일 수도 있는데 동쪽에서 부는 바람이라고 있어요. 그럼 어때요? 수식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것도 수식관계. 그래서 내년이 수식관계였고 같은 걸 찾으라고 했기 때문에 답은 우리 5번으로 찾을 수 있겠습니다. 자, 26번 윗글의 내용을 교훈으로 삼아야 할 사람은 자, 만약 그것이 잘못된 것을 알았다면, 옳지 않다는 걸 알았다면 이에 곧 빠르게 그만두어야 하지. 어찌 내년을 기다리는가? 미루지 말고 즉시 잘못이 있다면 고치자라는 내용이었어요. 자, 1번부터 보면요. 만족할 줄 모르고 욕심만 부린다. 아, 욕심에 대한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꾸준히 하지 못하고 중도에 그만둔다. 이게 그만둔다라는 내용이 있어서 이게 나온 것 같은데 함정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고 쉽게 포기하는 사람. 교훈으로 삼아야 할 사람은 이 글에서 강조하는 것과 반대로 행동하는 사람을 고르는 거예요. 그죠? 옳지 않은 행동을 하면서 바로 고치지 않는 사람. 어때요? 여기서 내년 기다리지 말고 바로 그만둬, 고쳐. 이랬기 때문에 요게 되겠죠. 요게. 그래서 교훈이 필요한 사람은 4번이 되겠습니다. 남의 의견을 듣지 않고 자기 주장만 내세우는 사람? 그것도 아니죠.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잘못이 있으면 바로 고치고 즉시 실천하라라는 걸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다음 27번, 28번으로 가겠습니다. 얘도 문항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도금. 아, 도금. 요거를 그대로 읽는 거죠. 이 글에 대한 이해로 옳은 것은 어때요? 항상 한문 지식 문법과 내용 이해가 짝을 지어서 세트 문항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동성상응, 동기상국. 동이 무슨 동이었어요? 같다, 함께 이런 의미죠. 같은 소리는 서로 응하고, 응한다는 거는 반응하는 거예요. 같은 기운은 서로를 구한다, 구하다, 찾다라는 의미입니다. 만약, 오, 또 나왔죠. 만약에 아지어학문, 내가 학문의 뜻을 둔다면, 뭐뭐 하면 또 나왔어요. 여기서 어조사 어자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내가 학문의 뜻을 두는 거죠. 뭐뭐에 대상의 의미로 쓰인 거예요. 아필 구학문지 사. 자, 요렇게 그러면 조금 가로를 해볼까요? 나는 반드시 학문의 선비, 학문을 하는 선비를 찾고, 그죠? 학문의 선비, 학문을 하는 선비 또한, 또 역자예요. 반드시 나를 찾을 것이다. 어때요? 관심 분야가 학문이에요. 나는 학문을 추구해. 열심히 배우고, 묻고, 뭔가를 하고 싶어. 그러니까 그런 선비를 구하게 된다. 찾게 된다. 어때요? 같이 어울리게 된다는 거죠. 자연스럽게. 또 그런 사람이 또 나와 함께도 어울린다. 찾는다, 구한다는 건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같은 소리가 서로 반응을 하고, 같은 기운이 서로를 찾듯이, 내가 학문의 뜻을 두면, 나 또한 학문하는 선비를 찾게 되고, 학문하는 선비도 또한 나를 찾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떤 성향이나 기질이나 관심사가 같은 사람끼리 서로 교류하고 어울리게 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문장입니다. 자, 기역 도금으로 오른 거 한번 볼까요? 도금 문제는 사실 한자를 아는 친구에게는 굉장히 쉬운 문항이 되겠는데 또 한자를 잘 모르는 친구들에게는 또 어려운 단서가 없기 때문에 어려운 문항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비교적 좀 쉬운 단어에 밑줄을 그었는데 우리가 배울 학자는 좀 자주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선택지가 다 학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도 어렵지 않아요. 문문자에 입구자 있잖아요. 물을 문, 우리 질문하다.

할때 문자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 학문할 때 문이 글문이 아니고 물문이에요. 무슨 뜻이겠어요? 많이 배우고 또 많이 질문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학문은요, 어떤 분야를 체계적으로 배워서 익힌다. 또는 그런 지식을 학문이라고 해요. 지금도 이 학문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많이 쓰이죠. 그래서 학문의 뜻을 두었다. 학문하는 선비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우리가 5번 학문을 어렵지 않게 여러분 모두 찾을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8번 윗글에 대한 이해로 옳은 것은 한번 답 찾아보겠습니다. 서두르면 도리어 늦어질 수 있다? 요런 내용은 아니었고요. 소수의 의견도 경청하고 존중한다? 경청과 존중에 대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3번, 나보다 나은 사람을 가까이 해야 한다? 얼핏 3번이 약간 매력적인 오답이 될 수는 있어요. 그죠? 여기 선비가 나오고 학문이 나오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아니고요. 같은 뜻을 가진 사람끼리 서로 어울린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아까 관심사, 성향, 기질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자연스럽게 어울리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답은 4번이에요. 일을 이루려면 뜻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도 뜻짓자가 있기 때문에 약간 매력적인 오답을 여기에 나왔는데 이것도 답이 아니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요거를 한번 여러분이 눈여겨보세요. 동성상응, 동기상구. 이것만 따로 떼서 성어로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뜻이에요. 같은 뜻을 가진 사람끼리 서로 어울리는 게 자연스럽게 어울린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같은 소리가 서로 응하고 같은 기운이 서로를 찾는다. 요거 두 개의 성어도 함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29번, 30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요것도 문학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기역과 니은의 풀이가 모두 옳은 것은 기, 그리고 니은, 가의 밑줄이 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항들은요, 여러 가지 뜻을 가진 한자가 이 문맥에서는 어떤 뜻으로 쓰였어? 너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어? 이걸 묻는 문항입니다. 자, 그 다음요. 과에 대한 이해로 옳은 것은 강록이에요. 보니까 인물의 일화에 대해서, 이 인물에 대해서 나와 있는 글이거든요. 인물의 일화도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자, 그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록 독서 미경, 수유 급속, 필 대권 속 정제, 연우 특기. 여기까지 읽어볼까요? 강록이라는 사람은 독서, 책을 읽는데 마치지 못했으면 아직 뭐뭐하지 못하다, 이에요. 경은 마치다, 끝내다예요. 수유 급속, 요렇게 묶어볼게요. 비록 급하고 빨리 해야 하는 일이 있더라도, 자, 여기 비록 숫자죠. 반드시 대 기다렸어요. 요것도 요렇게 묶어볼게요. 무엇을 기다렸냐면, 권속 정제가 하나씩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권은 많은 거예요. 속은 묶는 겁니다. 정제는 정돈해서 가지런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다 읽지 못했으면 아무리 급한 일이 있더라도 말고 묶어서 가지런히 정리하기를 기다린 이후에야 일어났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므로 손폐가 없었어요. 손폐는 뭐냐면 손해의 손상이 없었고 폐는 부서짐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영 싫어하지 않았어요. 뭘 싫어하지 않았냐면 그가 빌려달라고 청하는 것을 싫어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기역과 니은의 풀이 한번 살펴볼까요? 자, 기역 어때요? 책을 다 가지런하게 정리한 이후에야 일어났어요. 일어날 기자입니다. 여기서는 이게 아니고요. 자, 인부렴 기구 가. 가가 뭐였어요? 책을 빌려달라고 구하는 걸 싫어하지 않았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도 구, 가가 빌리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일어나다, 빌리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 글의 내용으로 보아 강록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책을 굉장히 소중하게 다루는 사람이었다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안녕하세요. 영어는 자인, 영자 이자인입니다. 수능 완성 마스터 키트 오늘 여섯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쭉쭉 진도 잘 나가고 있네요. 자, 오늘의 연계 시그널은 뭐냐면요. 바로 테라노스 사건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자, 테라노스 사건. 어떤 여성이 있었습니다. 이 여성이 주장을 했어요. 아, 손가락에서 피를 요만큼만 뽑으면 200가지 질병을 한 번에 다 검사를 할 수 있다고요. 자, 이걸 보고 사람들이 열광을 했어요. 자, 이 사람 어마어마하게 많은 투자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투자자 중에서는 엄청나게 유명한 거물급들 투자자들도 있었어요. 자, 그리고 이 사람 타임즈라는 유명한 잡지 있잖아. 거기에 모델로서 표지를 장식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사람이 주장한 거 전부 다 사기였대요. 결국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요. 지금 감옥에 가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런데 사람들이요. 왜 이렇게 쉽게 이 사람의 사기를 믿게 되었을까요? 자, 이 사람의 사실 배경 때문인데요. 이 사람 스탠퍼드 대학을 나왔고요. 그 다음에 스티브 잡스 스타일로 항상 옷을 입고 다녔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검정색 터틀넥을 매번 입고 다녔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언변도 굉장히 훌륭했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는요, 정보를 받을 때, 의사소통을 할 때 그 정보의 내용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보가 오는 다른 시그널들, 신호에도 같이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신호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어떨 때는요, 굉장히 쉽게 속기도 하고 어떤 것을 쉽게 믿어버리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의사소통을 할 때 함께 오는 시그널이, 신호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라는 것은 우리 수능특강과 수능완성에서 자주 등장하는 또 하나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읽을 부분, 신호와 단서를 통해서 어떻게 진정성을 판단하는가라는 내용이고요. 수능특강에서는 인간의 의사소통과 그 행동에 담긴 내용, 의도를 해석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어법 풀면서 내용들도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공부하러 가볼게요. 오늘은 어법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어법이 매번 나오는 데서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근데 그 나오는 부분이 무엇인지 잠깐만 좀 짚고 갈게요. 자, 대부분 요 네 가지 안에서 나온다라고 했어요. 자, 첫 번째는 동사 자리인가 준동사 자리인가 라는 거예요. 동사 자리가 맞다면 수일치랑 능수동 확인해주면 되고요. 자, 준동사 자리가 맞다면 능수동 확인해주면 됩니다. 자, 관계 대명사 자리인지 관계 부사 자리인지도 매번 등장하는 거죠. 관계 대명사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 관계 부사 뒤에는 완전한 문장, 그리고 뭐 in which 같은 거 있잖아.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온다. 요거를 반드시 기억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대명사 볼게요. 자, 대명사의 밑줄이 있으면 그게 뭐를 확인하라 라는 거냐면 대신하는 명사가 단수인지 복수인지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단수라면 단수 대명사, 복수라면 복수 대명사를 잘 사용을 했는지 확인을 하라는 것이고, 가끔 제기 대명사가 나오기도 합니다. 제기 대명사 나오면은 주어랑 목적어가 같은지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같다면 제기 대명사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기 대명사 뭔지 알죠? 이렇게 self 붙은 것들, himself, herself, myself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형용사 자리인가 부사 자리인가 라는 걸 보면은요. 자, 형용사는 올 수 있는 데가 명사를 수식하거나 아니면 보어 자리거나 이런 데 형용사가 올 수 있고요. 나머지 것들을 수식을 한다. 명사가 아닌 다른 어떤 것을 수식을 한다 라고 하면 거기는 무슨 자리? 부사 자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 지식들을 반드시 머리에 넣어놓고 자, 이제는 하나하나 적용하는 연습을 적극적으로 해보도록 할게요.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climate change will affect different parts of the world differently 라고 합니다. 자, 첫 번째, differently 잖아요. 자, 이거

부사 자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 부사가 맞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고, 이거 어떻게 확인해? 수식하는 대상이 명사가 아니라 그 이외의 것이라면 부사 자리다 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지. 자, 볼게요. 자, 이 기후 변화라는 것은 affect, 영향을 끼칩니다. 다른 세상의 부분에 다르게 영향을 끼칩니다 라고 할수 있어. 자, 그럼 differently가 수식하는 건 뭡니까? affect, 영향을 다르게 끼친다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부사 자리가 맞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하나 판단하면 돼. 자, 두 번째. For people at high latitude. 위도가 높은 곳에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좀 추운 곳에 사는 사람들은 약간의 기후 변화가 maybe beneficial.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에너지의 사용을 줄여줌으로써. 어떤 에너지? 사람들이 난방을 하는데 겨울철에 필요한 에너지인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어떻게 함으로써 lengthening growing seasons for farmers. 농부들에게 있어서는 이 growing seasons,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남으로써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lengthening에 밑줄이 쳐 있는데 얘는 맞나? 확인을 해 보려면은 자, 구조를 좀 볼게요. 자, 이 small amount of climate change라는 것이 beneficial 할수 있다. 근데 어떻게 해서 by ing 줄임으로써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lengthening, 늘림으로써. 저 lengthening과 reducing이 서로 병렬 구조를 이루고 있다라고 볼수 있죠. 그러니까, 얘는 병렬로써 맞다라고 또볼 수가 있습니다. 병렬. 자, 그 다음에 while, 반면에 for people in the tropics, 열대지방에 사는 사람들에게는요, the same climate changes could bring disease, crop failure, and deadly heat waves. 자, 같은 기후 변화가 어떠한 결과를 가지고 올수 있냐면, 질병이라던가, 흉작이라던가, 아니면은 심각한 폭염을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해. 자, 예를 들어서, 이 위타 콜웰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자, 이전에 디렉터였대요. 어떠한 미국의 기관에서요. 이런 거 해석하는데 힘 빼지 말고. And her colleagues, 그리고 그녀의 동료들은요, discovered. 자, 발견을 했습니다. 뭐를 발견을 했냐면, 그들이 뭐를 할수 있다? 콜레라를 예측할 수 있다라는 걸 발견을 했어요. 어디에서? 열대 국가에서. 어떻게 함으로써? By observing, 관찰을 함으로써 무엇을? 기온의 상승, 그리고 해수면의 상승을 관찰함으로써 라고 할수 있어요. 자, 이번에는 that이 나왔습니다. that. 자, that은요, 굉장히 여러 가지 역할을 할수 있는데, 자, 여기서는 어떤 대수로 사용이 되었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자, 이 문장의 주어는 and her colleagues 이거죠. 그녀와 그녀의 동료들이 발견을 했습니다. 가 동사고. 자, 이 대절이 목적어의 역할을 하고 있단 말이야. 자, 그러면 이 3번의 that은요. 이 목적어, 절을 이끄는,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that이라고 볼수 있어요. 접속사 that이기 때문에 어떤 성질을 가지냐? 뒤에 완전한 문장이 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they could predict cholera outbreaks라는 주어 동사 목적어가 전부 다 있는 완전한 문장이 따라오는 걸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3번의 that은 접속사 that으로서 잘 쓰였구나라고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됐어요? 자, 4번으로 가볼게요. 자, even within a single city. 자, 하나의 도시 안에서도요, 예를 들어서 시카고 같은 도시는요, 사람들은 disagree, 서로 동의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자, whether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해석하지? 뭐뭐인지 아닌지라고 해석을 하죠. 자, 그 다음에 whether 뒤에는 whether 접속사로 쓰여서 주어 동사가 있는 완전한 절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예를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the benefits of milder winters. 자, 이 따뜻한 겨울의 이점이라는 것이 outweigh, 더 넘어서는가? 무엇을? The risk of severe summer heat waves. 자, 심각한 여름의 폭염의 리스크를 넘어서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이죠. 자, 그러면 4번 볼게요. 자, weather 있잖아요, weather. 뭐뭐인지 아닌지 의미도 성립을 하고, 자, 그 뒤에 주어 동사가 따라 나왔나? 주어동사 목적어까지 있는 완전한 문장이 따라 나왔다. 그러니까 접속사 whether이 적절하게 잘 사용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5번으로 가볼게요. 자, balancing the benefits of some people against the harms to others. 자, 무엇이냐면 어떤 사람들에게 이점을 다른 사람들에게의 해로움과 균형을 맞추는 것. 그거는 not a scientific problem. 과학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올바른 답이 있는. 자, 그러면 이제 5번에 R의 밑줄이 있잖아요. 자, 얘는 동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일단은 얘가 동사 자리가 맞는지를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주어를 좀 찾아볼까? 주어가 뭐야? 자, balancing the benefit to some people against the harm to others. 요 부분이 전체가 다 주어져. 자, 그러니까 동사 자리는 일단 맞아. 그런데 동사 자리가 맞으면 그 다음에 뭐를 확인해야 되냐면 단수인지 복수인지를 확인을 해야 되잖아. 그런데 동명사구가 주어네요. 그러면 얘는 단수 아니야? R이 나왔네? 수일치가 안 되잖아. 얘를 어떻게 바꿔야 돼요? 얘를 is로 바꿔야 되는구나 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 5번 이렇게 고르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자, 이것은 정답이 있는 문제가 아니고 과학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윤리적이고 정책적인 질문이 가장 잘 이러한 left to the policy process, 정책의 과정에서 있을 수 있고 그것은 중요한 참여를 포함을 합니다. 대중들 그리고 개인적인 조직에 라고 하면서 마무리를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정답 5번 이렇게 고르면 돼요. 어렵지 않죠? 별로 안 어렵게 나왔어. 동명사구 주어에는 단수니까 단수 동사가 나와야 된다라는 거. 굉장히 옛날부터 1학년 때부터 나오는 문법이잖아요. 요거 잘 찾아주셨으면 됩니다. 자, 근데 어법 문제 풀 때는요. 정답을 맞췄냐 틀렸냐 그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1, 2, 3, 4, 5번이 다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 그래서 이게 왜 맞고 왜 틀리는지를 전부 다 하나씩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 지금 6문제 총 나와 있잖아. 6문제에 5개 들어있으니까 30개의 어법 사항이 지금 들어있는 거죠. 그것만 확실하게 일단 우리가 파악을 해봅시다. 됐어? 해볼게. 자, 다음으로 또 가보죠. 자, 이번에는 30개가 아니네. 여기 ABC가 있었으니까 28개가 되겠네요. 자, 이거 ABC 유형은요. 요즘은 잘 나오지 않는 유형이기는 한데 그래도 뭐 혹시 모르니까 나올 수도 있으니까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면서 이렇게 ABC 박스가 있습니다. 이 박스에 올바른 표현을 찾아주면 되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The Australian Social Psychologist, 사회심리학자인 이 사람은요. Coined the term, 자, 어떤 용어를 만들었냐면 Concept Creep이라는 용어를 만들었습니다. 뭐를 하기 위해서? To describe harm-related concepts. 자, 어떤 해로움과 관련되어 있는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자, 그것의 예시로는 이러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라고 하죠. 자, 이러이러이러한 것들의 내용은 지금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근데 그것이 어떻게 기어들어 왔냐면은 encompass broader meanings, 더 큰 의미를 포함하는 것으로 퍼져왔습니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historically, 역사적으로요. The definition of each of these words. 자, 이러한 단어들의 definition, 무엇이요? 정의는요. 무엇이냐면 relatively tight, 상대적으로 굉장히 tight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엄격했습니다. 라고 하는 거야. 자, A 자리가 동사 자리네요. 자, 그러면 얘가 단순지 복순지만 확인하면 돼. 아쉽다. 자, 그러면 주어가 뭐예요? The definition of each of these words잖아요. 그런데 그것의 핵, 가장 중요한 부분을 골라라라고 하면은 the definition이죠. 요거 단순해요? 그러니까 was가 정답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쉽다, 그지? 자, 그 다음에 referring to a small set of severe harms. 자, 그것은 무엇을 가리키냐면은 자, 이 굉장히 심각한 해로움의 작은 세트들을 가리키는 말이었는데 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러한 정의가 확장이 되었어요. 더 큰, 덜 심각한 example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심각성은 덜한데 대신에 사례가 많아지는 거죠. 자, 그래서 the concept of abuse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 abuse라고 하면은 학대잖아. 학대의 개념이 예전에는 뭐를 포함하는 거였냐면 신체적인 학대만 이야기하는 거였는데 이제는요, now, some consider. 자, 어떤 사람들은 이를 abusive. 자, abusive, 학대적이라고 생각을 한대요.

뭐를 하는 것이 to let your kind kid walk home alone. 아이가 혼자 집에 걸어가게 하는 것이 abusive 하다라고 생각한다. 라는 거야. 자, 우리 B, 지난 시간에도 나왔던 건데, 이거 뭡니까? 이 B 자리가 가목적어 자리잖아요. 가목적어 자리고, 진짜 목적어는 어디에 있어? To let your kid walk home alone. 아이가 혼자 집에 걸어가는 거. 이게 진짜 목적어죠. 자, 가목적어 자리에는 뭐가 와야 돼? is이 와야 되는 거죠. 됐죠? 자, 그 다음에 the concept of addiction. 자, 이 중독이라는 것의 개념은요. 무엇을 포함하곤 했냐면요. chemical, 화학 물질에 의존하는 거야. 알코올이나 약물 같이. 근데 이제는 무엇까지 확장이 되었냐면은 소셜 미디어나 아니면 일 중독 이런 것까지 이 중독이라는 의미가 확장되게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거고. 자, 그다음에 마지막 C를 볼게요. The concept of trauma once focused on directly experiencing and witnessing violence. 트라우마라는 개념도요. 자, 예전에는 무엇에 초점을 맞췄냐면은 violence, 폭력을 직접 경험하거나 아니면은 목격하는 거를 초점을 맞춘 단어였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학살에서 살아남는다 같은 거. 그러나 이제는 expanded to 그 개념이 확장이 되어서 무엇까지 포함하게 됐냐면은 자, 이런 폭력적인 영화를 본다던가 또는 심지어 having your values, 당신의 가치관이 도전을 받는 것 같은 것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이 되었습니다라는 거죠. 자, C 볼게요. C는요, have라는 동사가 있고, your values라는 목적어가 있고, 얘가 목적격 보어 자리란 말이야. 자, 그러면 지금 해석을 할 때, 당신의 가치가 도전을 받는 것, 이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와야 될 거는 과거 분사구나. 그래서 챌린지드가 정답이다. 이렇게 고를 수 있었습니다. 됐어요? 그래서 우리 정답 고르면 was, 그리고 it, 그리고 챌린지드니까 정답 5번. 이렇게 고를 수 있었습니다. 됐어요?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 정리 한번 다시 해볼게요. 하나하나가 중요하다라고 했잖아. 자, 동사 수일치는 뭐 매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사실 너네도 별로 안 어려워하더라고요, 동사 수일치는. 동사, 주어 찾아가지고 주어의 핵이 뭔지 봐서 단수면 단수동사, 복수면 복수동사 쓰는 거고, 여기서는 definition이 주어였기 때문에 동사의 수일치 하면은 was가 와야 되는 거였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is이라는 가 목적어가 나오고 그 뒤에 나오는 부분이 진 목적어 또는 의미상의 목적어라고 부르는 부분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것도 5형식 문장의 목적격 보어 자리였어요. Have your values challenged. 이런 식으로 문장의 구성이 되어 있었고 해석상으로도 보면은 가치가 도전을 받는 것이라고 해석을 하니까 과거 분사가 오는 것이 맞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됐어요? 오케이. 여기까지 됐고. 자, 이제 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제 제목 찾는 것보다 오히려 어법이 더 쉽지 않아요? 할만하죠? 어법이 한번 익숙해지면,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별거 없어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는 영역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기 걸린 2점, 3점이 되게 아까워요. 자, 그러면 요거 한번 볼게요. 자, in the past, 과거에는요, it was often assumed. 자, 종종 뭐라고 생각이 되어졌냐면, the competence acquired in the first language. 자, 첫 번째 언어. 모국어를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모국어에서 얻어진 능력이 qualitatively different. 자, 질적으로 다르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자, 그러면 지금 acquired가 첫 번째 문장에 바로 나왔잖아. 자, 얘는 뭡니까? 문장 구조를 봐야 알겠죠? 자, 여기 대시라는 표현이 나왔고, 자, 그 대절 뒤에를 볼게요. 자, competence가 대절에 주어져. 능력인데 어떤 능력이냐면 acquired in the first language 모국어에서 얻어진 능력이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것이 자 얘가 대절 안에의 동사가 될 거예요. 그것이 질적으로 다르다라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지금 저 acquired는요 competence를 꾸미는 과거 분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 맞아? 여기는 동사가는 was고요. 쟤는 과거 분사로서 적절하게 사용이 되었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1번 과거 분사 적절하게 쓰였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다음에 그게 뭘로부터 다르냐면은 제2언어에서 또는 그 이후에 얻어지는 제3언어, 제4언어에서 얻어지는 것과 질적으로 다르다라고 예전에는 생각을 했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privileging of the native language. 자, 이 모국어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privilege, 우선시해서 생각하는 것은 led to 무엇으로 이어졌냐면 many popular misconceptions. 많은 여러 가지 오해들로 이어졌는데 그 오해들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such as believing that 믿는 거야. children of bilingual parents. 자, 아이들인데 이두 개의 언어를 구사하는 부모들의 아이는요, would never fully acquire, 절대로 얻을 수 없다라는 거야. either languages, 그둘 중에 어떤 것도 제대로 배울 수 없다라는 잘못된 믿음으로 이어졌어요. 자, 어떻게 되면서 remaining somehow linguistically disadvantaged. 자, 남으면서 어떻게 언어적으로 disadvantaged, 어떻게 불리한 입장으로 남으면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2번 나왔다. 이번에 remaining 이잖아요. 남으면서 라고 하는데, 자, 요 문장의 구조를 보시면은, 자, such as believing that. 자, 여기 대절이 나오는 거죠. 요 대절 안에 구조만 볼게요. 자,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이 would never fully acquire. 자, would acquire. 자, 얘가 동사입니다. 그리고 목적어가 either language. 요거죠. 그 어떤 언어도 제대로 배울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 대절에 동사가 이미 있네요. would acquire. 얘는 조동사, 그리고 acquire가 동사. 그러면 동사 자리가 이미 차버렸네? 동사는 하나밖에 못 오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뒤에는 준동사 자리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일단 준동사가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준동사가 맞는 걸 확인을 했으면 얘가 현재 분사 자리인지, 과거 분사 자리인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 여기에서 주어가 children이잖아. 아이들이 남는다, disadvantaged하게, 불리하게 남는다, 라고 해석을 하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남는다, 능동의 의미로 해석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얘는, 준동사이면서 능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맞다, 맞는 표현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겠다. 분사 구문이라고도 우리가 부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such claims, 이러한 주장은요, are due to the belief. 자, 무엇 때문이냐면, 어떠한 믿음 때문이에요. 어떠한 믿음이냐면, 동격의 대시죠. Monolingualism is a norm. 자, 하나의 언어를 구사하는 거. 단일 언어가 is the norm, 규범이고, and they are held by many in the United States and other countries. 그리고 이러한 믿음은요, 많이 가졌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미국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많은 다른 국가에 있는 사람들. 근데 그 미국과 다른 국가가 어떤 국가냐면, where a single language, 하나의 언어가 정치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지배적인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라고 해. 자, 3번, where이네요. where는 어떻게 분류할 수 있어? 문법적으로 보면 관계 부사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관계 부사. 자, 관계 부사의 특징은 뭡니까? 뒤에 완전한 문장이 오는 거잖아요. 자, 완전한 문장이 와야 됩니다. 자, 완전한 게 오는지 봅시다. 보면은 a single language라는 주어, 그다음에 is라는 동사, 그리고 politically or socially dominant라는 보어까지 완전한 문장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where는 관계부사는 맞아 틀려. 맞는 거죠. 맞다라고 볼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 4번 볼게요. 자, what이 나왔습니다. 자, what은 어떻게 분류할 수 있어? 자, 요거 관계대명사죠. 근데 관계대명사이면서 조금 특별한 애야. 어떤 관계대명사지? 선행사를 포함하는. 선, 포, 이렇게 쓸게요.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자, 여기 볼게요. 관계대명사니까 뒤에가 뭐가 와야 돼? 완전하지 않은. 그치? 불완전한 게 와야 되잖아. 자, 볼게요. What this view must be wrong can easily be seen from the fact. 자, 보면은 this view라는 주어가 나오고 must be wrong.
자, 여기 보면은 틀림에 잘못됨에 틀림이 없다라는 거잖아. 그래서 주어도 있고 동사도 있고 보어도 있는 완벽한 문장이 나왔는데, 그러면 what이 될 수가 없죠. 얘는 관계대명사 자리가 아니네. 그럼 여기는 뭐가 되어야 돼? 접속사가 와야 돼. 그러니까 what이 아니라 대시 와야 되는구나라고 볼수 있어요. 오케이, 이해됐어? 관계대명사 what이 나오잖아요. 그럼 얘가 what 자리인지 아니면 대 자리인지를 두 개를 구분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보시면 뒤에가 완전한 게 쫓아나왔잖아요. 그러면 what이 아니라 대시 와야 되는 거죠. 접속사 대시 따라 나와야 된다라는 걸 확인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정답 4번 이렇게 고를 수 있죠. 됐어? 그리고 이것은 can easily be seen from the fact. 자, 무엇으로부터 알수 있냐면 어떤 사실로부터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실은 어떤 사실이냐면 that many people in the world are speaking more than one language. 자,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 이상의 언어를 구사하고 있다라는 사실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러한 견해가 틀렸다는 것을요. 그 다음에 in fact 5번까지 봐야 되겠지. It is bilingualism or trilingualism rather than monolingualism. 자, 무엇이냐면 이중 언어 또는 삼중 언어예요. 뭐가 아니라 하나의 언어가 아니라 단일 언어가 아니라 that is most common. 가장 흔한 것은 언어 두개 쓰는 거 또는 언어 세개 쓰는 게더 흔해요. 언어 하나만 쓰는 것보다. 그래서 it is supposedly monolingual nations. 자, 무엇이냐면은 even in supposedly monolingual nations. 자, 생각되기에 하나의 언어를 사용한다고 생각이 되는 국가들.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5번 나왔다. 5번에 밑줄 친 부분은 분류하면 어떤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거야? 얘는 부사잖아. 그럼 얘가 부사 자리가 맞아? 형용사 자리는 아니야? 얘가 수식하는 게 뭐야? 이걸 봐야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생각되기에 하나의 언어를 사용하는 국가잖아요. 그러면 모노링구어를 수식하고 있단 말이야. 모노링구어는 뭔데? 얘는 형용사야. 형용사를 수식하니까 얘는 부사구나라고 보면 되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얘도 맞는 거. 자, 그거를 보면은요. 이 인구 통계를 보잖아. 그러면 뭐를 나타내냐면 최소한 20%의 인구가 언어를 사용을 해요. 영어가 아닌 언어를. 그리고 그 사람들의 53%가 영어도 사용한다라는 걸볼 수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렇게 고르면 돼요. 자, 정리하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what이냐, 대시냐를 물어보는 거 굉장히 많이 빈출되는 거예요. what이냐, 대시냐. 자, that은 접속사니까 뒤에 완전한 게 오는 거고, what은 관계대명사니까 뒤에 불완전한 게 오는 거죠. 그게 핵심 포인트였습니다. 자, 나머지 부분들 이렇게 정리하면서 마무리 지어볼게요. 됐어요? 좋아요. 넘어가려고 했는데, 자, 이내 플레이리스트, 영자 플레이리스트 나왔습니다. 자, 요거 붐팔라 르세라핌 노래인데요. 노래 되게 재밌던데요? 그 옛날에 그 마카레나 노래 알아요? 거기에서 응용한 노래더라고요. 그래서 막 듣고 있으면 중독성이 굉장히 있는 그런 노래인데, 어때? 마음에 들어? 근데 이거 보면은요 어떤 내용이 있냐면 trying to find the light where the fear were. 자, fear라는 단어가 나와요. 두려움이고요. Baby, say goodbye if you see her. 그녀를 보면 goodbye라고 해줘라고 하네. 여기서 그녀는 fear란 말이야. 두려움. 자, 그리고 she's only an illusion. Don't feed her. 자, 그녀에게 먹이를 주지 마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거는요 사실 한번내 마음을 괴롭히잖아. 그러면 아, 어떡하지? 하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안 좋은 생각으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자, 근데 그 두려움이라는 건 사실은 실제로 일어난다기보다는 내 머릿속에서 걱정하는 거일 가능성이 훨씬 더 크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밥을 주잖아? 그러면 걔가 계속 먹이를 먹고 무럭무럭 자라나요. 그러니까 거기다 먹이를 주지 마세요라고 하는 내용이었어요. 자, 너 두려우면은요, 아유, 먹이를 주지 마. 다시 말해서 생각을 빡 끊어버리세요. 그러면 사실 별거 아닌데, 별거 아닌데 계속해서 생각하고 걱정하면 더 커지고 걔가 더 강해진답니다. 알았죠? 우리는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두려워하지 말자. 좋아요. 자, 우리 여기까지 들었고, 노래 잘 들었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4번입니다. 어법상 틀린 거.

마찬가지로 골라보도록 할게요. 자, 데카르트에서 현재까지 reason has been prized in Western culture이라고 합니다. 자, reason 하면은 이성이잖아요. 자, 이성이라는 것이 prize,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걸로 여겨졌다라는 거야. 어디에서? 서구 문화에서. Standing as the chief virtue of the modernist worldview. 자,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서 여겨졌어요. 이 근대의 세계관에서. 그런데, as we are led to believe, 자, 우리가 이렇게 믿어지게 만들어진 것처럼, it is the power to reason that sets human above the remainder of the animal kingdom 이라고 합니다. 자, 요거 문장 구조 좀 볼까요? It is, 그 다음에, the power to reason that 요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 무슨 구문인 것 같아? It that 강조 구문. 알았지? 그치, 이거 알고 있었지? It that 강조 구문이잖아. 그러면 이 안에 있는 거를 강조하는 구문이야. 자, 이 안에 있는 게 뭔데? 사고하는 힘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첫 번째 투부 정사가 나와 있는데 이 투부 정사는 앞에 파워를 수식하는 형용사적 용법으로서 잘 사용이 된거 맞니? 얘는 형용사적 용법으로서 잘 사용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것이 자, 다른 동물의 왕국으로부터 인간을 더 높이 있게 만들어 준 거래요. 뭐가? 사고하는 힘이요. 자, 그 다음에 and it's essential for human survival. 인간의 생존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자, literally study suggests otherwise. 자, 그런데 자, 문헌 연구는요. 자, 그렇지 않은 다른 것을 이야기를 한대요. 자, 뭐라고 이야기를 하나? The object among the most important objections. 가장 중요한 반대 의견에는요. 무엇이 있냐면 those of the French literary theorists 데리다가 있습니다. 자, 누구의 것이 있냐면 이 프랑스의 theorists 이론가인 데리다의 것이 있습니다라고 해. 자, those의 밑줄이 쳐 있다. Those는 대명사죠. 자, 대명사의 밑줄이 쳐 있으면 대명사가 대신하는 명사가 뭔지 찾아보자라고 했잖아. 자, 이 those가 가리키는 건 뭘까요? objections를 가리키는 거죠. objections? 복수네. 그러니까, those가 오는 게 맞네. 라고 보면 되는 거죠. 맞다. 그래서 2번도 맞는 거고. 자, 데리다의 라이팅은요, 어떤 것이냐면, 자, 요거 괄호로 묶을게요. 자, 우리 문법 문제, 어법 문제 풀 때는요, 이런 삽입 부분 있잖아요. 커마 커마로 해가지고 중간에 삽입된 거. 그거는 그냥 없다라고 생각을 할게요. 그게 훨씬 문장의 구조를 보기 쉬워요. 얘 지워버리세요. 자, 그러면 문장의 구조가 훨씬 더 편하게 보이죠? 데리다의 writing은 ambiguous and open to many interpretations. 어떠냐면은 모호하고 많은 해석에 열려 있습니다라고 하잖아. 그러면 자, 3번 is 동사의 밑줄 쳐 있는데 자, 주어가 뭡니까? 데리다의 writings이죠. 복수네. 그러면 is가 아니라 뭐가 되어야 돼? are이 되어야 되겠구나 라고 우리 판단할 수 있죠. 아이고 쉬워라. 이번에도 수일치로 문제를 풀수 있었습니다. 자,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이렇게 커마 커마 삽입 구문 나왔을 때 얘를 어떻게 하자? 지워버리자. 자, 삽입 구문이라는 게 애초에 어떤 문장이 있는데 그 문장에 추가적인 정보를 주고 싶어서 끼워 넣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내용상으로는 중요할 수 있을지 몰라도 자, 이미 완성된 문장에 새로 추가된 부분이니까 어법 문제 풀 때는 전혀 쓸모가 없는 정보예요. 지워버리면 너무 쉽게 보인다. 됐죠? 그래서 정답 3번 풀었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의 관점으로 보면 They significantly undermine cultural investment in human reason. 자, 무엇을 하냐면은 굉장히 약화한대요. 낮게 보는 거예요. 뭐를? 문화적인 투자를. 인간의 이성에 있어서. 그러면서 두 개의 중요한 전제를 봅시다. 자, 첫 번째는 데리다가 이야기하기를 Rational argument bring about. 자, 이런 이성적인 주장이 뭐를 가지고 올수 있냐면은 자, massive suppression of meaning. 의미의 어떤 억압을 가지고 올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넓게 말하자면은 우리가 뭐에 의해서 rational argument. 자, 어떤 이성적인 주장에 의해서 convince, 설득이 될때 우리는 더 많이 아는 게 아니라 더 적게 아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자, 이제 볼게요. 4번 나왔어요. 자, if closely examined. 만약에

면밀하게 조사가 되면, 면밀하게 조사가 되면 모든 이성적인 주장은 will collapse, 다 무너질 것입니다. 라고 했어. 자, 4번 볼게요. 자, 이번에는 exam인데 밑줄이 쳐 있단 말이야. 자, 요거는 앞에 if를 한번 볼까요? 자, 조건이죠. 자, 조건이 나오면 그 뒤에 주어랑 비동사가 생략이 될 수가 있단 말이야. 자, 그러면 여기에서의 주어는 all rational arguments니까, 자, they are 이라는 게 있었다가 생략이 된 형태다라고 볼수 있고, 그것이 면밀하게 조사가 되면 이라고 수동태, 수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과거분사가 오는 것이 맞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4번 과거분사도 맞는 표현이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rationality, 이성이라는 것은 not a foundation for anything, 어떤 것의 근간이 될수 없습니다 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또는 as a way of declining on what is moral or worthwhile 이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떠한 방식으로서 deciding, 결정하는 방식으로서 무엇을 결정하냐면 무엇이 도덕적이고 무엇이 가치 있는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서 라고 해석을 하고 싶어요. 자, 우리 what 또 나왔다. 자, what이면은 what짜리냐, 대짜리냐를 물어보는 거라고 했잖아. 자, 그러면 얘네 둘의 차이가 뭐라고 방금 전 문제에서 배웠지? what은 뒤에 불완전한 게 오고, that은 뒤에 완전한 게 온다 라고 했잖아. 자, 여기 보시면은 딱 봐도 뭐가 없어요. is moral. 주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관계대명사 자리가 맞고, 앞에 선행사도 없으니까,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 what이 오는 게 완전 적절하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 아까 요거 몇 번이었니? 3번. 스위치가 되지 않았으니까 정답 3번이다. 이렇게 고를 수 있었어요. 자, 이렇게 문제 풀어봤습니다. 나머지 1, 2, 4, 5번도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라던가, 그다음에 objections를 대신하고 있었으니까 복수대명사 those가 오는 게 맞고요. 자, 그다음에 요거 과거분사 자리니까 examined가 오는 게 맞고,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로서의 what이 적절하게 쓰였다라고 볼 수가 있었어요. 좋습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봤고,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 5번 문제 또 풀어보도록 할게요. 집중 잘 하고 있죠? 마지막이에요. 어법 그냥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지? 자, 그러면 마무리까지 잘 지어봅시다. 집중 마지막으로 하고, 자, 힘들면 기지개도 좀 펴고, 알았지? 내가 마지막 거 빨리 끝내줄게요. 해봅시다. The impression of authenticity about a person results from an evaluation by the perceiver that the information derived from that person can be used to take adaptive decisions. 아이고, 첫 번째 문장이 꽤 기네요. 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the impression of authenticity. 자, 무엇에 대한 authenticity? 바로 진정성에 대한 인식입니다. 근데 그 진정성은 about a person, 어떤 사람에 대한 진정성에 대한 인상은요, results from, 무엇으로부터 생기냐면, an evaluation, 평가로부터 생깁니다. 근데 그 평가는 어떤 평가냐면, 받는 사람에 의한 평가예요. 자, 근데 그것은 that the information derived from that person can be used to take adaptive decisions. 자,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 that이 나왔어. 이 that의 역할은 무엇일까? 한번 보면은요. 자, 여기서 보면은 an evaluation. 평가인데 어떤 평가냐면은 이러한 평가인 거예요. 정보가 that person, 그 사람으로부터 유래된 정보가 사용이 될수 있다라는 거야. 뭐를 함에 있어서 적응적인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라고요. 자, 그러면 자, 지금 이 평가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이어가고 있지요. 그 다음에 뒤에 보면은 the information derived from that person 이라는 주어 can be used라는 동사가 나온 완전한 문장이 따라 나오고 있단 말이야. 아, 그래서 얘는 접속사 되시구나. 그 중에서도 an evaluation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동격에 되시구나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얘는 동격의 접속사 되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such information is available. 이러한 정보는 이용이 가능합니다. Through two categories of indicators. 자, 뭐를 통해서 가능하냐면은 자, 두 개의 카테고리를 통해서 가능해요. 자, 그게 무엇이냐?

0: 하나는 cues, 하나는 signals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단서, 하나는 신호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요거는 밑에다가 내용을 잠깐만 정리를 해볼게요. 하나는 cues라는 거에 의해서 가능하고, 또 하나는 signals, 신호라는 것에 의해서 가능하다라고 했어요. 이거 두 개가 어떻게 다른지는 사실은 잘 모르겠죠? 뒤에 읽어봐야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cues are features of the environment that have not necessarily evolved from communication purposes, but that nonetheless convey information이에요. 자, cues가 무엇인지 나오죠? cues는 어떠한 특성이냐면 of the environment, 환경의 특성인데 그거는 that have not necessarily evolved, 딱히 진화한 게 아니에요. For communication purposes. 자, communication, 의사소통의 목적으로 딱히 발전한 게 아닙니다. 라고 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cues라고 부르는 거래요. 단서라고 부르는 거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2번 볼게요. 2번 necessarily 하면은 뭐야? 부사잖아요. 부사면 얘가 부사 자리가 맞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잖아. 부사면 뭐를 수식하는지를 봐야 되잖아. 자, 뭐를 수식해요? evolved. 이 부분을 수식을 하죠. 그러면, 얘는 명사가 아니잖아. 명사가 아닌 걸 수식하면 무조건 다 뭐야? 부사. 그쵸? 그래서 얘는 부사가 맞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in other words, 다시 말해서, a social cue, 사회적인 단서라는 것은 is an opportunity for receivers. 무엇이냐면, 기회입니다. 누구에게 있어서, 리시버들에게 있어서, 뭐를 할 기회냐면, to extract information, 정보를 끌어낼 기회가 되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개인에 대해서, 라고, 여기까지 끊어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 to extract information 이라고 하잖아요. 정보를 끌어내는 기회라고 해석을 하는 게 가장 자연스럽죠. 자, 그럼 이 to 부정사는요, 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볼수 있어? 기회를 수식하는 역할을 하고 있죠. 이런 걸 갖다 우리 뭐라고 하지?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얘는 형용사적 용법으로서 또 적절하게 잘 쓰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됐니? 자, 그 다음에 possibly with the aid of contextual indicators. 자, 어떤 맥락의 지표와 함께, 그리고 some basic rules, 기본적인 규칙들과 함께. 근데 그 규칙은 뭐에 대한 것이냐면 relationships between these indicators, 이러한 지표들 사이에 관계에 대한 기본적인 룰들이라고 해석하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볼게요. The second source of information이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소스의 정보. 정보의 근원은 무엇이냐면 개인에 대해서 is social signals. 이번에는 사회적인 신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라고 해. 자, 여태까지 Q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시그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대요. 그래서 사회적인 시그널, 이라는 것은 are actions, 어떠한 행동인데 또는 구조인데 그것은 evolved as a result of their effect on other organism. 자, 무엇이냐면 그것은 진화를 했답니다. 무엇으로서? 결과로서. 무엇의 결과? 다른 유기체에 대한 그들의 효과의 결과로서 진화한 행동과 구조가 바로 소셜 시그널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4번 볼게요. 자, 여기에 there 나왔잖아. 대명사 나왔네요? 대명사 나왔으면 우리 뭐를 생각하자라고 했지? 대신하는 명사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기로 했었잖아. 대신하는 명사가 뭔데요? 사회적인 시그널은 액션과 스트럭처이다. 근데 그것들은 evolved as a result of their effect on other organisms. 그들의 효과의 결과로서 진화한 것입니다. 여기에서의 그들은 social signals라고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겠네요. 얘가 복수네요. 그러니까 there도 잘 쓰였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됐어요? 그러면 4번까지 맞아. 정답 5번의 가능성이 높겠네요. 자, 좀더 읽어봅시다. 자, even though signals might not always contain information. 자, 신호라는 것이 반드시 항상 정보를 얻는 것은 아니지만,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or act in the benefit of the receiver. 그 정보를 받는, 그, 이거를 받는, 시그널을 받는 사람들의 이점으로서 행동을 하는 건 아니지만, 작용을 하는 건 아니지만, 시그널을 보내는 것은요, is expected to be reliable. 자, 언제냐면, reliable. 믿을 수 있어져요. whatever the cost of deceptive signals, exceed the benefit of providing honest cues. 자, 그게 언제 가능해지냐면 deceptive signals, 속이는 signal, 속이는 신호가 그것의 비용이 넘어서는 거야. 자, 뭐를 넘어서냐면 the benefit of providing honest cues. 자, 이런 정직한 단서를 보내는 것에 이점을 넘어설 때 시그널링이라는 것이 비로소 믿음직스러워집니다 라고 하는 문장이거든요. 자, 그러면 자 언제 시그널링이 reliable 해지냐? 언제? 바로 비용이 편익을 넘어설 때 라가 되는 거란 말이야. 자, 그러면 여기는 whatever이 아니라 해석상 뭐뭐 할 때니까 whenever이 들어가야 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틀린 거 정답 5번 이렇게 고를 수가 있었어요. 오케이. Whatever, whenever 이거는 해석으로 푸는 거였어요. Whatever 하면 무엇이든지 이건데 여기다 무엇이든지를 넣으면 해석 자체가 안 돼. Whenever 언제든지. 자 이게 비용이 편익을 넘어설 때 그때마다 reliable 해진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정답 5번 이렇게 고를 수 있었어요. 해석을 좀 겸비해야 되는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되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거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게요. 자 시그널링이라는 것은 expected to be reliable 언제? whenever 뭐뭐 할 때마다 라는 의미로 써야 되니까 whenever로 바꿔주면 되고 자 동격의 that 자 그 다음에 부사 necessarily가 evolved for 이 부분을 수식을 하니까 부사 자리가 맞다 라는 거 배웠고 그 다음에 opportunity to extract 자 투부정사가 opportunity를 수식하는 것도 볼 수가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대명사 대신하는 게 social signals니까 대명사, 복수 대명사가 오는 걸 볼 수 있었고 마지막은 whatever이 아니라 whenever로 바꿔줘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자, 우리 이렇게 해가지고요. 오늘 어법 문제 5개나 잘 풀어봤습니다. 자, 어떤 것들 배웠어? 우리 동사, 준동사 구분하는 거 배웠고 동사이면 스위치 되는지 확인하는 거 배웠죠. 스위치가 정답으로 나온 게 오늘 여러 개 있었어요. 스위치 잘 할 수 있죠. 복수면 복수동사, 단수면 단수동사, 동명사구 주어면 단수동사를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구분하는 거 배웠죠. 그 다음에 what과 that을 구분하는 것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또 뭐 배웠어? 형용사 자리인지 부사 자리인지 구분하는 것도 배웠고 대명사 나오면 대명사가 대신하는 게 뭔지 찾아서 복수대명사, 단수대명사 올바르게 쓰는 것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that 중에서 동격의 that이라고 부르는 것도 배웠죠. 이거 다 복습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얘기한 건 너무 기본적인 거라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요소들이고 자 오늘 제가 이 수능 완성이기 때문에 개념 설명을 많이 할 수는 없어가지고 저 이거를 시간에 많이 개념 설명에 쓰지는 않았는데 만약에 이걸 전혀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수능 등급을 올리는 변별문항 공략이라는 강의에서 제가 어법 파트에서 이거 굉장히 3시간에 걸쳐서 다 설명을 해놨거든요. 그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오늘 고생했고 마지막으로 퀵퀴즈 나가면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스위치 잘 시켜주면 돼요. 스위치 시키면 얘가 어떤 동사가 들어가야 되는지 체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 많았고요. 복습 잘 하시고 맞는 거, 틀리는 거, 왜 맞고 왜 틀리는지 내가 스스로 설명할 수 있게 돼야 됩니다. 고생 많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다음 파트 문제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어요. 안녕.
1: 와,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3: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강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학이 말랑말랑해지는 시간, 저는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고 있는 정유빈입니다. 지난 시간에 약간 그 선생님 스타일이다 이런 일 했더니 오늘도 약간 차분한 스타일로 이렇게 꾸며주셨어요. 그 말하지 않아야 차분해 보일 수 있는, 그죠? 표정도 짓지 않아야 차분해 보일 수 있는, 차분해 보이기가 어려운 성격, 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구하는 바는 그러하겠지만 불가능한 성격. 예스, 그렇습니다. 아무튼 자, 오늘 열심히 달려보도록 할 거고요. 그래서 가끔 이런 옷을 입었을 때 기분이가 좋습니다. 차분해 보이지 않아? 이러면서. 근데 그 이게 입으로 그 소리를 안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더라고요. 엊그젠가 우리 엄마가 뭐 얘기하다가 나를 칭찬을 하셨어. 내가 나도 그렇게 생각해 라고 얘기했더니 네가 그 말을 하지 않았어야 이 칭찬의 의미가 생기는 건데 너는 항상 그 말을 뒤에 붙이더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나는 그 칭찬을 들으면 그걸 좀 더 해보라는 말을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칭찬하면 그렇잖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나 너무 뭘 잘하지 않아 막 이렇게 하니까 급기야 저희 어머니께서도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 말을 안 해야지. 아무튼 자, 오늘도 즐겁게 달려볼 거고요. 오늘도 티유빈의 이야기를 하나 듣고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 봐요. 저의 그 결과 같이 가는 말. 저는 이런 거 참지 않는 거. 뭐, 이게 꼭 칭찬을 해도 여러분들, 그렇게 좀 야박한 칭찬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뭘 잘했다. 나 이거 잘하지 않았어? 이거 되게 괜찮지 않아?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뭔가 어렸을 때도 그랬던 것 같아. 그림 그린 거를 작품을 가져가. 그러면 되게 잘하지 않았어요? 막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1학년 치고는 잘하네. 뭐 이런 거 있죠. 치긴 뭘 쳐. 저 그때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 잘하면 잘하는 거지. 뭘 뭐 치고는 잘해. 그런 생각으로 칭찬을 여러분들 이렇게 깎아내리지 마세요. 칭찬은 온몸으로 받아들여 가져가야 되는 겁니다. 뭐뭐 치고는 이런 말을 하지도, 그렇게 야박하게 칭찬을 내뱉지도 마시고요. 그렇게 듣는 칭찬에 그 뭐뭐 치고는 이라는 말에 이렇게 약간 귀로 그 노이즈 캔슬링을 하는 능력도 기르시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사실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들 뭐뭐 잘하네, 그거 괜찮네 이런 얘기 듣는 것들, 야박한 칭찬조차도 칭찬드릴 일이 많이 없어요. 근데 그 안에 방점을 어디에 찍고 듣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 뭐 한 거 치곤 괜찮네.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러닝을 한다고. 저희 가족이 처음 달린 거 치곤 괜찮네 이렇게 칭찬을 하는 스타일입니다. 치긴 뭘 쳐. 치긴 뭘 쳐. 그냥 잘 뛴 거지. 그냥 잘 뛰는 거야. 저는 이런 식이거든요. 그런 뭐 한 거 치곤 잘하네 이렇게 하는 칭찬에 그냥 의기소침해지지 말고 치긴 뭘 쳐, 그냥 잘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확 하실 수 있는, 그냥 말로 안 내뱉어도 되는 순간들이 있잖아. 스스로한테도 그렇게 하지 마요. 완성 지금 처음 풀어보는 거 치고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하지 마시고요. 나 되게 잘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그래야지 여러분들 공부를 해나가는 재미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런 의미로 오늘도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옷 입은 거 치고는 얌전해 보이는 애가 아니죠. 굉장히 점잖아 보입니다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알았죠?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로 가볼게요. 근데 웃긴 건 머리를 되게 차분하게 펴주셨는데 왜 공부를 할 때마다 뒤에가 솟아있든 앞에가 솟아있든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 계속 빗어주시거든요. 머리가 이렇게 막 꼬이는 머리도 아니에요. 근데 나 뭔가 공부를 하면서 약간 머리를 많이 흔드나 여러분? 그건 여러분은 알고 나는 모르는 부분이잖아요. 아무튼 자, 독립시행 확률입니다. 일단은요, N번에 시행을 한다라는 시행 횟수가 항상 등장을 할 거고요. 그죠? 뭐 주사위를 던진다, N번 던진다, 뭐 화살을 몇 번 쏜다, 뭐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 N번 던진 것 중에서 내가 원하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어떻게 고정된 확률로 등장을 합니다. 중요해요. 시행을 한 횟수와 고정된 확률이 등장을 할 거고요. 요 독립시행의 확률 같은 경우에는 뒤쪽 통계에서도 또한번더 등장을 할 겁니다. 알아두셔야 돼요. 물론 앞에 있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고정된 확률이라는 것이 갖는 의미가 제가 지난 시간에 슬쩍 언급을 했지만 우리는 N번 던지기를 할 거예요. 그럼 첫 번째 때, 두 번째 때, 세 번째 때쭉 있을 테지만 첫 번째에 내가 원하는 사건이 나왔든 안 나왔든 두 번째에 나오고 안 나오고의 영향을 줘요, 안 줘요? 안 줍니다. 어떻게 알죠? 고정된 확률 덕분에 우리는 각각의 횟수마다 던지고 안 던졌을 때뭐 맞고 안 맞고 이런 것이 독립인지를 확인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원래 독립이면 확인을 일일이 해야 되잖아.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근데 고정된 확률 덕분에 더 이상 확인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이걸로 해봐. 세번 던졌는데 이렇게 나올 확률이라는 말은 뭐예요? 첫 번째 때는 나오고 안 나오고 나올 확률이라고 하겠습니다. 첫 번째에 내가 원하는 사건이 나왔어. 두 번째엔 안 나왔네. 세 번째엔 나왔어. 각각의 확률을 구하는 거 어렵지 않죠. 여사건도 들어가네요. 거기에다가 어떻게 하면 돼? 그들끼리 곱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왜요? 확률의 곱셈 정리예요. 지난 시간에 했지만. 에? 독립인 사건의 확률의 곱셈 정리는 어떻게 계산한다 그랬어요? 이게 왜 확률의 곱셈 정리예요? 곱셈 정리지. 원래 곱셈 정리가 PA 곱하기 PB인데 A가 일어났을 때라고 한다면 독립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이게 이렇게 바뀌는 거야. 그냥 PB잖아요. 그래서 독립인 사건들끼리는요, 각각의 확률을 곱하면 둘다 같이 일어날,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 일어날 확률들을 각각 구한 다음에 곱하면 되겠죠. 자,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 봅시다. N번을 시행을 했어. N번 중에서 R번만 사건 A가 일어나. 이럴 확률 이렇게 줄여서 쓸게요. 그럼 어때요? 위로 쓸게. R번 동안은 P의 확률일 것이고요. 나머지 횟수 동안은 1-P의 확률이겠죠? R번 동안은, 나머지 N-1번 동안은. 그리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N번 중에서 R번이 언제 나올지를 골라주셔야 되겠습니다. 그거 뭐예요? N번 중에 R번이 언제 나올지를 골라주시고, 내가 원하는 사건이 R번 나오고, 나머지는 안 나오는 거죠. 이렇게 확인하는 거. 그래서 처음 독립시행의 확률이라는 거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알파벳으로 적혀 있으면 되게 부담스러워요. 근데 실제로 문제를 풀어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해석하는 파트가 어렵지, 독립시행의 확률 그 자체가 여러분들 계산이 어렵다? 그런 건 없어요. 하지만 해석은 어려울 수 있다. 알았죠? 자, 보세요. 수능 문제입니다. 수능 시험장에서 여러분 이런 문제 많았다고 생각해봐요. 압박이 빡 느껴지죠. 일단 줄의 양이 많아. 그럼 어떡하지? 독립시행의 확률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고요. 문제를 해석해 나가는 그 과정 자체가 우리를 힘들게 하거든요. 심호흡을 한번 하시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보세요. 앞면에는 1부터 6까지가 하나씩 적혀 있고, 뒷면에는 모두 0이 적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하지. 뒷면은 전부 다 0이에요. 근데, K에 대하여 K번째 자리에 자연수 K가 보이도록. 첫 번째 1이 보이고 두 번째 2가 보인다는 걸 그렇게 멋있게 설명한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이 그림. 뒷면엔 뭐가 있어요? 0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게요. 자, 여섯 장의 카드가 있고요. 주사위 하나를 이용을 할 겁니다. 주사위를 한번 던져서 나온 눈의 수가 1이면 첫 번째 자리에 있는 카드를 뒤집어. 2면 두 번째, 3이면 세 번째, 4면 네 번째, 5면 다섯 번째, 6이면 여섯 번째를 뒤집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눈치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K로 되어 있는 걸 K로 잘안 읽어요. 영어잖아. 아니, 이게 아니고 집어넣을 수 있는 숫자를 집어넣어서 예시를 들어야 내가 이해하기가 좋아요. 알겠죠? 그죠? 그래서 아, 오케이, 그래, 주사위 던져서 그 눈의 수에 해당하는 카드를 뒤집는 거네. 그쵸? 다섯 번째면 다섯 번째 이런 식으로. 위의 시행을 세번 반복할 거야. 여섯 장의 카드에 보이는 눈의 수의 합이 짝수일 때 끊을게요. 독립시행과 조건부 확률의 콜라보 문제입니다. 이 당시 유명했던 문제예요. 합이 뭐라고? 짝수일 때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 1의 눈이 한 번만 나왔을 를 위에다 올리는 건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1, 1, 1이 나왔다면 어떻게 돼요? 얘가 0이 됐다가 1이 됐다가 0이 됐다가 이렇게 바뀌는 거기 때문에 같은 홀수 카드를 세번 뒤집어도 상관없고 다른 홀수 카드 얘두 번에 얘한 번이어도 상관없고 다 달라도 상관이 없어요. 그저 홀수가 주사위를 던졌을 때 홀수가 몇번 나와야 돼? 세번 나와야 돼? 라는 걸 해석할 수 있어야 돼. 그게 같은 숫자든 다른 숫자든 중요하지 않았어. 엄청나죠? 주사위가 말하자면 주사위에서 홀수가 세번 나오거나 한번 나와야 되는구나를 발견하는 게이 문제에서 핵심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당황스러울 수 있는 게 같은 숫자가 나올 때도 있고요. 선생님, 다른 숫자가 나올 때도 있는데 어떡하죠? 이런 생각을 했는데 딱 이게 다였어요. 그치? 그게 1, 1, 1 나와도 1, 3, 5가 나와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이해되죠? 그걸 생각을 해야 돼. 오케이. 그래서 나는 세번 주사위를 던졌을 때 홀수가 세번 나오거나 홀수가 한번 나오는 것이 분모에 들어가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케이? 1번. 홀수가 한 번인 경우, 홀수가 세 번인 경우. 이걸 한꺼번에 쓰려고요. 분모에 해당하는 거. 홀수가 한 번인 경우는 어때요? 세번 중에 한 번만 홀수가 나오면 되니까 홀수가 나오는 건 2분의 1이잖아요. 주사위가. 그치? 한 번. 나머지는 짝수가 나오면 되는데, 느꼈죠? 2분의 1은 지금부터 나오든 안 나오든 2분의 1이니까 그냥 시행한 횟수 3번으로 설정하겠습니다. 괜찮지? 여기는요, 3번 모두 홀수가 나왔어. 이게 분모에 깔리는 거고요. 그 중에 분자를 올리면 됩니다. 분자는 어떻게 해야 돼? 이 중에서. 자, 1번 중에서 1이랑 짝짝. 이 있을 수 있고요. 2번은 2번 중에서 뽑아 올리려면 1이랑 1의 눈이 한 번만 나와야 되니까요. 여긴 누가 나와야 돼? 3 또는 5, 3 또는 5여야 됩니다. 자, 편하게 풀어볼게요. 3번 중에서 1의 눈이 언제 나올지를 골라볼까요? 3시 1. 그 다음에는요. 1의 눈이 나올 확률은 얼마예요? 6분의 1. 어차피 독립입니다, 여러분. 짝수의 눈이 나올 확률은 얼마예요? 2분의 1. 또 2분의 1. 이렇게 계산할게요. 최소한 간단하게. 최소 간단한 버전. 한번 더, 여기서 뽑아 올리는 건 1의 눈이 언제 나올지를 골라볼까요? 세 가지. 31, 그죠? 1의 눈이 나올 확률과 나머지는 3 또는 5가 나오는 얼마예요? 3분의 1. 이렇게 풀면 끝납니다. 괜찮죠? 얘를 어디 분자에 올려놓는 이런 그림입니다. 계산만 이쪽에다가 해볼까요? 어쩔 수 없이 여기 밑에 먼저 계산해봐. 여기는 8분의 3, 8분의 1, 8분의 4, 2분의 1입니다. 분자 계산이 중요하겠죠? 자, 3이랑 지우면 2, 8분의 1. 여기는 3이랑 지워서 2하고 9 곱하니까 18분의 1. 괜찮, 그죠? 72분의로 쓸게요. 72분의, 여기는 36이고요. 얘는 72분의로 가시면, 어차피 분모에 해당하는 70이 지우려고. 여기는 9, 4 되니까 얼마? 36분의 13이 되어주겠네. 끝. 그래서 위아래로 더하니까 정답은 49라고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PQ 더하라고 했습니다. 이게요, 요렇게 정제된 풀이로 가는 데까지는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걸 이제 갓이순 버전을 생각하거나 하면 이제 복잡해져. 1, 1, 1, 1인 거 되고, 그러니까 일단 처음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생각하는 데까지 시간을 잘 봐야 돼. 1, 1, 1인 거 되지. 1, 1, 3인 것도 되지. 그죠? 또, 뭐 1, 3, 5인 것도 되지. 이걸 다 통틀어서 뭐라고 할수 있는 줄 알아요? 홀수가 세번 나왔다인 거예요. 그렇구나. 또 되는 거. 1이랑 2, 4도 되지. 3이랑 2, 2도 되지. 이런 것들. 이걸 뭐라고 해? 홀수가 한번 나왔고 나머지가 짝수 나왔으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짝수는 그냥 뒤집으나 마나 합이 짝수인 것을 유지시켜주는 아니면 홀수가 관건이잖아. 그것만, 거기에만 집중을 하면서 일반화를 간단하게 시키는 연습을 좀 해주셔야

이 문제가 편안해집니다. 그죠? 여기 해석하는 데까지가 오히려 여러분들 시간 투자 좀 해야 되는 문제예요. 나머지는 할 만하고. 오케이. 독립시의 확률은 밑에서 사용이 되었고요. 위에도 어때? 사실상 각각 독립이잖아. 그죠? 독립이잖아. 그래서 곱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p의 r제곱 1-p의 n-r제곱 이걸 이용한 건 아니어도 어쨌든 1의 눈이 나오든 두 번째, 세 번째, 2, 3의 뭐 짝수의 눈이 나오든 이건 서로한테 영향이 없으니까 고정된 확률이라는 표현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오케이? 쉬운 문제로 갈게요. 자, 26번은 주사위가 있지만 쌍당이 쉬운 문제. 그죠? 한 개의 주사위, 그다음에 검은 주사위, 흰 주사위입니다. 이걸 동시에 던진대요. 근데 검은 주사위의 눈의 수가 흰 주사위의 눈의 수보다 큰 사건을 A라고 한대요. A의 확률은. 그래도 재밌어, 사실. 난 어떻게 했냐면, 그냥 이렇게 계산해요. 어차피 1, 2, 3, 4, 5, 6이면 36가지잖아요. 그 중에서 같은 경우가 뭐야? 어차피 얘가 예를 들어 A고 얘가 B라면 얘가 크거나, 이렇거나, 아니면 같다잖아요. 같은 경우가 6가지죠. 그럼 남은 30가지 아니야? 그 남은 30가지 중에 절반에 해당하겠지, 얘가 더큰 거는. 그 사실, 이런 게 15가지, 이런 게 15가지, 이게 6가지. 이렇게 해서 36가지가 구성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A의 확률을 손쉽게 구할 수 있어요. 그럼 얼마야? 12분의 5라고 고정시켜 놓을게요. 여기서. 네번 시행을 해서 A가 두번 일어날. 네번 중에 두 번만 A가 일어나고요. 나머지는 A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얘두 번, 얘두 번이겠죠. 이걸 계산해서 정리하는 거래요. 얘를 이제 지우기만 하면 돼요. 6이니까요. 요 12가 4개 있는 거잖아. 그 중에 하나를 지웠다고 치면. 그지? 6이니까. 2 하나 남고. 12, 12, 12. 그다음에 5두 개, 7두 개. 인 건데, 더 이상 약분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분모가 정리하면 2가 하나, 여기 둘, 둘, 둘, 총 7개에다가 3 하나, 하나, 하나, 3개 있는 거죠. 이게 이거잖아. 아, 그러면은. 얘만 정리하면 되니까 K에 해당하는 건 그냥 얼마겠어요? 35입니다. 이런 문제를 뭐라고 하느냐? 쉬어가는 코너. 대신에 독립시행의 확률이라는 느낌이 막 나지는 않아요. 여기서 어떻게 찾아야 되냐면, A라는 사건이 고정된 확률로 뜨더라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주셔야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됐나요? 넘어가 볼까요? 자, 3부터 8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6장의 카드가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습니다.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한 장의 카드를 꺼내어서 카드에 적혀 있는 수를 확인하고 다시 넣을 거예요. 이런 것을 계속해서 6번이나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근데 6번이 있고 A부터 막 A1, A2 해서 A6까지 해가지고 막 이렇게 써놨어요. 이것이, 근데 9로 나눈 것이 자연수가 될 확률이라고 물었거든요. A1, A2, A3에 나오는 숫자들이 뭐예요? 3부터 8까지입니다. 그러면 9는 3의 제곱 아니요. 3의 제곱을 분모에 있는 3을 없애주려면 3의 배수가 적어도 몇개 있어야 돼요? 두 개는 있어야 되네. 자, 3의 배수가 3, 6밖에 없고요. 나머지 5, 3, 제가 4, 뭐, 안 써도 되지만. 4,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지? 총 원래 몇 개야? 6개의 숫자가 있는데, 3의 배수에 해당하는 것이 나올 확률은 3분의 1이고요. 안 나올 확률이 3분의 2인 거거든. 이 문제를 바꾸면 뭐라고 쓸수 있냐면, 내가 6번의 시행을 했지. 6번 중 3의 배수가 뭐라고 하면 돼? 두번 이상. 그죠? 두번 이상 나올 확률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이렇게 한글로 풀어서 시원하게 써놨으면 굉장히 쉬운 문제를 괜히 A1, A2, A3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을 겁준 것뿐입니다. 굉장히 쉬운 문제죠? 두번 이상이니까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을 계산하시거나 아니면 6사건이 좋겠죠. 전체 확률 1에서 한번 나왔을 확률, 여섯 번 중에 한 번만 3의 배수가 나오고요. 나머지는 3의 배수가 안 나와요. 그 다음에 한 번도 안 나왔을 확률, 3분의 2만 주구장창 나옵니다. 몇 번? 왜 6으로 썼어? 다섯 번이고 여섯 번 이렇게. 얘네를 더해서 빼줄까요? 계산하기 좋게. 이거예요. 요렇게 쓰면 되는 것을 굉장히 대단해 보이게 쓴 것뿐이죠. 자, 여기 안에 해당하는 거 먼저 정리를 할게요. 분모는 뭐냐면 3의 6제곱이잖아. 요 안에 알맹이. 어차피 분모 3으로 깔리고 통분해야 되니까 그냥 이렇게 정리했어요. 그다음에 6 곱하기 32가 됩니다. 네. 얘는 2 곱하기 32길래

어차피 한 자릿수 곱하기 두 자릿수 할 거라면 32 곱하기 8로 쓸래? 오, 근데 2에 5제곱, 2에 3제곱이니까 2에 5제곱, 3제곱, 8제곱이네. 계산하기 좋게 이렇게 만들었어. 괜찮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는 마무리하겠습니다. 1에서 729분의 2의 8제곱이면 얼마예요? 256을 제외해주면 되겠죠. 이 3의 5제곱 정도는 우리가 약간 기억을 하게 되잖아. 243. 거기다 3한번더 곱해갖고 정리하시면 돼요. 그 정답은 위에 분자가 473이 되겠네. 예이! 요렇게 오고요. 이 문제의 가장 힘든 파트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 EQ 빼기 P를 하라고 한 여기였다고 난 생각을 해요. 그럼 누가 해야 돼? 여러분? 정답은 217 됩니다. 난 여기까지 해드리고. 이 계산의 마무리는 여러분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두배 해가지고, 위에 거두배 해가지고, 아래 거랑 제외를 해서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계산이 좀 그래. 우리끼리 얘기지만 좀 그래. 근데 왜냐하면 보통 나오는 P 더하기 Q로 쓰기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약간 변형을 준 건데, 그래도 좀 그래. 그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만. 여기까지만 하고 싶었어요, 사실은. 그냥 여러분이 나머지 계산하라고 하려다가, 그럼 또안될것 같아가지고. 그렇죠. 자, 28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계산을 해도 되지만, 항상 얘기하잖아요. 우리끼리 얘기지만,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누구의 두뇌가 프레쉬한가? 나야, 여러분이야. 여러분이지. 그러면 누가 계산해야 되겠어요? 우리 사이에서. 여러분이 해야 되겠죠? 기적의 논리죠, 그죠? 자, 28번 마지막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보도록 할게요. 자, 좌표평면 원점 있고요. PQ가 있는데 두 점. 한 개의 동전을 사용해서 다음 시행을 통해서 얘네가 이제 움직여지게 되겠죠, 그죠? 자, 앞면이 나오면 어떻게? 2분의 1의 확률로. 앞면이니까, 그죠? P가 어떻게 이동을 한대? X축 방향으로 이만큼 이동이 된대요. 그렇군. 뒷면이 나오면 P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Q는 X축 방향으로 1, Y축 방향으로 1 이동을 한대요. 그럼 무슨 생각이 드냐면, 총몇 번? 12번 할 거거든요? 그런 다음에 OPQ가 삼각형을 이룬 대잖아. 어떻게 돼야 되겠어? 일단 12번 중에 앞면이 몇번 나오는지, 뒷면이 몇번 나오는지가 결정이 돼야 돼요. 앞면이 n 번 나왔다면 뒷면은 12마이너스 n 번 나왔겠죠. 이게 결정이 되면 p 좌표와 q 좌표를 잡아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p의 좌표는 어떻게 돼? 앞면이 나올 때마다 두 번씩 2n만큼, 뒷면이 나올 때마다 마이너스 1만큼이니까 이걸 빼주면 되겠죠. 왜냐하면 p는 x축 방향으로만 이동을 합니다. 자, q는 어때요? 그만큼 뒷면 나온 만큼 x축으로도 한 칸, y축으로도 한 칸이니까 q의 좌표는 심플합니다. 요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럼 p의 좌표도 좀더 이쁘게 쓰면 3n 빼기 12,0이란 말이야. 괜찮아? 자, 재밌는 것은 그러면 원점은 어디 있냐면 원점이 여기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n에 따라서 P의 좌표는 X축 위에서 이렇게 움직입니다. 위아래, 좀더 뒤로 갈 수도 있지. N이 4보다 작으면 그러니까. 근데 그래도 편의상 P를 이렇게 잡아놓을게. Q는 어디에 있어요? YX 위에 이렇게 있겠지. 뒤로 갈 수도 있고. 맞아? 이런 식으로 Q가 있어요. 지금은 어때요? 삼각형을 이루잖아. 그럼 삼각형을 이루지 않게 되는 순간은 뭐겠어요? Q가 어디로 내려올 때? 아, 그죠. Q가 여기 원점으로 내려오는, 즉, Q의 Y 좌표가 어떻게 되면 돼요? 0이 되어주면 되겠구나. 그래서 N이 12일 때, 삼각형을 이루지 않습니다. 그러면 삼각형을 이루지 않는 경우를 제외시켜주는 게 좋겠는데, 그쵸? 삼각형을 이룰 때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합시다. N은 뭐가 아니어야 돼? 12가 아니어야 돼. 근데 그것만 있을까? 이게 0되면 어떻게 돼요? P점 자체가 원점으로 오게 되면요. Q가 어디에 있든 그냥 점이 두 개야. 두점 가지고 무슨 삼각형을 만들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N이 4인 경우도 제외를 해야 됩니다. 라는 것들을 여러분이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전체의 확률 중에서 이 확률만 제외하신 것이 분모에 깔리는 거겠죠. 그 중에 뭐? 직각 삼각형의 확률을 위에 분자에 올리는 독립시행이 살짝 들어간 형태입니다. 얘만 계산할까?

분모에 들어갈 거 먼저 처리해봐. 분모는 1 빼기. 할수 있어요. 자, 12번 중에 4번 앞면이 나오고 나머지 뒷면이 나오는데 어차피 2분의 1이니까 우리 그냥 2분의 1에 12제곱으로 쓸게요. 아, 2분의 1인데 12, 한꺼번에 쓴 거야. 자, 2분의 1에 12제곱으로 쓰겠다는 말을. 자, 그 다음에 12번 중에 12번 다 이렇게 되면 되겠죠. 12번 다 뭐, 앞면이 나오는 경우도 제외시켜야 되니까. 자, 정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등장을 하면요. 요 부분만 계산을 해봐. 2의 12제곱은 그냥, 2분의 1의 12제곱은 그냥 그대로 두면. 얘가 얼마냐. 계산이 좀 그렇더라고. 인정해, 여러분. 4, 3, 2로 가니까 지워질 거 지워지고, 지워질 거 지워지면서 한번더 갑니다. 495가 되겠죠, 그죠? 495에서 여러분들, 하나만 더 빼주면 되는 거지. 490. 495에서. 하나만 더. 496이 되겠지? 그치? 1 빼기 2의 12제곱분의 496. 이거예요. 맞죠? 맞죠? 인정해. 괜찮아. 그치? 이거 약분을 먼저 하시면 계산이 조금 더 간단해져요. 어디까지 약분이 되냐면, 이거 그냥, 4로 일단 한번 나누시고 한번더 정리를 하세요. 256분의 31까지 갑니다. 이게 8제곱까지 가. 16을 보통 4로 나누고 한번더또 약분이 되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좀더 풀어보도록 하세요.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분모는 정리하시면 256분의 225까지. 킵해놓을게요. 그치. 이게 분모에 해당하는 거. 우리 이제 분자에 올라갈 것만 정리를 할게. 분자는요, 여러분들. 또좀 간단하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게 뭐냐. 봐봐요. 내가 그림을 그려놨잖아. 직각삼각형은 언제 되겠어요? 이들 중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P와 Q의 이쪽으로 올까요? X좌표가 서로 같을 때가 되면 그 위로 올라오면서 어떻게 돼? 직각이 딱 이루어질 수 있어요. 이때. 맞지, 맞지. 요런 것들 가능하겠네. 그래서 어떻게? 3n 빼기 10이랑 12 빼기 n이 서로 같을 때 하시면 n의 값은 얼마? 6이 됩니다. 선생님, 이런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Q가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직각이 되는 경우? 자, 이렇게 직각이 되면서 직각삼각형이 될 수도 있는데요. y는 x 위에 있는 거다 보니까 여러분 여기가 45도 딱 이루어지는 거잖아. 그럼 정확히 어디에 와야 돼요? 여기. OP의 한 가운데의 가운데 지점에 Q의 뭐가? X좌표가 와야 됩니다. 근데 가능한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쪽에다가. P좌표의 절반 하면 2분의 3n 빼기 6이에요. 그거랑 12 빼기 n이 같도록 되는 자연수가 존재하는가? 이게 포인트잖아? 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존재하지 않아서요. 딱 하나, n이 6인 경우만 가능해지겠습니다. 그래서 분자에 올라갈 거는 12개 중에 6개. 요렇게 되겠죠? 그죠? 자, 여기 정리한 것도 제가 좀 도움을 받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이 부분에서 계산을 해주시면, 1024분의 231까지 오겠습니다. 그럼 여기도 어때? 굳이 여기까지 약분을 안 하는 게 나았을 수도 있어. 마무리 1024로 만들기 위해서 231로 그대로 놓으시고 여기도 1024가 되려면 다시 한번더 계산을 4를 곱해줘야 되겠죠? 225 곱하기 4로 처리를 하시되 얘네 둘다 어때요? 3의 배수더라고요. 그래서 3으로만 한번더 나눌게요. 여기 3으로 나누시면 77, 여기 3으로 나누시면 75. 그래서 정답은 의외로 깨끗하게 300분의 77이라고 나오더라고요. 되었어. 그래서 직각삼각형이 될 확률, 그 중에서 올라간 것들 처리하시면 정답 3번이 되어주는 겁니다. 계산? 좀 인정해요. 약간 그랬어. 근데 12번의 시행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어. 그나마 그 중에서 계산은 가장 간단하게 나온 거긴 해요. 2의 12제곱 분의 어쩌고니까. 그치? 그 정도. 근데 분석하는 거 알겠죠? 어차피 12번까지 나올 수 있는데 앞면이 그 중에 몇번 나와야 삼각형을 이룰 수가 있는가, 그리고 또그 중에 직각삼각형을 이루는 경우, 이런 식으로 해결하는 문제가 등장을 했습니다. 괜찮아. 독립시행의 확률은 여러분, 되게 쉽게 낼수 있어요. 근데 그럼 좀 재미가 없고, 좀 어렵게 내려면 조건부 확률이 같이 섞여서 등장을 하는 정도?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번 완성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때문에 여러분 느끼는 체감 난이도가 좀 올라갔을 수 있어요. 근데 항상 생각하셔야 되는 게 내가 어렵잖아? 남들도 어려워요. 알겠죠? 새 마음 새 뜻으로 통계 나갈 거고요. 아, 축하드려요. 통계는 쉬워요. 통계는 다시 우리한테 힐링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통계를 미워했다면 다시 통계가 좋아지겠죠, 그죠? 잠시 우리가 세포마을에 갔다가 통계 또 천천히 달려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세포 이야기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튀어났네. 그럼 우울 처리 막, 그죠? 얘는 말을 하고 있진 않은데 이제 설명이 재밌더라고요. 머리 위에 파이프가 달려 있다. 우울함을 희석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으나 우리 이야기 같죠? 최근에는 희석 작업이 진행되지 않아서 이해를 하지 않고 있다. 우울 처리반이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파이프가 꽉 막혔어. 그래갖고 이제 최근에는 그 우울 처리반이 작업을 못하고 있는데, 아, 그런 경우 되게 많이 있죠. 우울을 해소하는 방법도 알아. 어느 정도 내가 어떤 걸 하면 기분이 좋아지는지 나에 대해서도 모르지 않아. 근데 그런 걸 해도 나아지지 않아. 그쵸. 그런 시간이 분명히 오고요. 특히나 수험 생활을 할 동안에는, 아, 우울해. 얼른 나아야지. 이런다고 나아지지 않아요. 피곤해. 얼른 안 피곤해야지. 이런다고 피곤이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그죠? 너무 당연한 건데, 이거는 뭐, 위로 차원 또는 공감 차원에서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 왔어요. 수험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우울 처리반의 역할이 좀 약해요. 강력한 우울 처리반이 있으려면 강력한 즐거움과 강력한 쉼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사실 그러지를 못하잖아요. 계속해서 어쨌든 시험에 확인을, 성적 확인을 받아야 되고 매일매일 해야 될 것들이 있고 이러니까. 근데 제가 그냥 우울이 없어질 수는 없지만 그냥 희망을 하나 드리자면 무서움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 항상 경험했던 가장 충격적인 하루였거든요. 뭐였냐면 수능이 끝난 다음 날이었어요. 나의 인생에 잊혀지지 않는 딱 하루였어요. 왜 잊혀지지 않냐고? 매일매일 해야 될 것들이 많고 너무너무 열심히 살았어. 그러다가 수능이 딱 끝난 거예요. 다음 날이었어. 라떼는 이야기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때 학교에 늦게 가도 됐거든요. 다음 날. 그래서 아침에 딱 눈을 떴는데 아무것도 할 일이 없더라고. 그거를 진짜 처음 느껴봤던 것 같아요. 내가 기억하는 내 생활 안에서. 딱 아침에 눈 떠서 뭐든 급할 필요가 없어.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엄청 평온한 날. 근데 그게 여러분들, 지금 열심히 살면 평온할 수 있고요. 지금 열심히 하지 않으면 그날이 눈물이 나겠죠. 또 티유빈이 등장한 것 같긴 한데 어쩔 수 없어. 그치?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우울을 해소할 수 있는 날들이 나타나긴 할 건데 지금 어쩔 수는 없어. 그러면. 어떻게든 그 안에서 작게나마 뚫어뻥 이용해가지고 작게나마 우울을 뚫으면서 가야지 뭐. 그쵸? 뭐 아주 작은 예시로는 이제 통계밖에 안 남았다 이런 걸 한다던가 하죠. 전혀 도움이 안 돼? 왜? 통계밖에 안 남은 게 얼마나 좋은 건데. 그쵸? 개념세포 뜨는 게 얼마나 즐거운 건데요. 개념세포 만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쵸? 안녕 우울 처리반. 능력이 없는 처리반은 이제 보내주도록 하고요. 자, 이산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여기야말로 여러분들 그 개념 설명을 문제 안에서 해보도록 할 거예요. 괜찮겠어? 왜냐면 문제들이 착착착착 등장을 하기 때문에.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복습으로 생각해야 되는 건 용어가 어려워요. 이산확률 변수가 뭔데, 확률 질량함수가 뭔데, 이걸 알아야지 문제를 풀지. 자, 여기 포인트는 그겁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동전을 던져요. 네개 던져. 지금까지는 앞면이 세개 나올 확률 이런 걸 물어봤다면 그게 아니고 앞면이 나오는 횟수, 앞면의 개수 이런 것을 확률 변수 X라고 할게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첫 번째 단계, 스텝 1. X가 나오는 모든 값들을 먼저 구하세요. 네 개를 던졌기 때문에 앞면은 하나도 안 나오거나 하나 나오거나 두개 나오거나 세개 나오거나 네 개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모든 개수 횟수를 구할 수 있죠. 얘네가 각각 떨어져 있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이산 확률 변수라고 부릅니다. 왜 확률 변수겠어? 하나도 나오지 않을 확률. 얼마겠어? 어차피 이게 네 제곱입니다. 16가지 중에서 하나도 안 나오는 건한 가지겠죠. 그 중에 하나 나올 확률은? 네개 중에 하나를 고르면 돼요. 이런 식이 되다 보니까 이 각각
대응되는

각각의 확률을 내가 뭐라고 부를 거냐? 자, 편하게 써볼게요. X가 X1, X2, X3, X4에서 XN까지 간다고 하면 그때 대응이 되는 확률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읽어봐요. 확률 변수 X가 X1일 확률 이렇게 보고요. 대응되는 요 관계 있죠? 요렇게 관계, 대응되는 관계를 나타내는 함수를 확률 질량 함수라고 부릅니다. 근데 여러분들 실제로 우리가 문제 풀 때는 확률 질량 함수가 등장을 하면 뭐로 바꿔야 됐을까요? 이산 확률 변수에서는 이거 써져 있으니까 확률 분포 표가 킹입니다. 확률 분포를 나타내는 표만 잘 그려주셔도요, 여러분들 모든 이산 확률 변수, 확률 질량 함수가 다 들어가거든요. 그걸 지금부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 파트는 개념을 처음부터 제가 다 해드릴 수 없어요. 그리고 용어를 아예 모른다? 그럼 좀 힘들어요. 완성에 혹시 통계를 들어왔는데, 저 사실 수특이나 수능 개념이나 통계는 안 들었어요 하는 친구들은 통계 듣고 와요. 수특의 통계의 개념만 뽑아들으셔도 괜찮아요. 거기 가면 내가 램프를 들고 있어요, 여러분. 너무 궁금하시잖아? 그니까 통계 파트에서 개념이 헷갈리시면 램프 들고 있는 나를 만나러 간다고 생각하고, 뭐 어쨌길래라는 궁금증으로라도 통계 한번 갔다 오세요, 알았죠? 개념 부분들은? 모르면 안 돼. 그걸 모르면 아예 풀어낼 수가 없어. 근데 개념만 알면 여긴 다 풀립니다. 자, 여기서 이 어려운 말들이 있지만요. 해석해봐. X 값으로 가능한 게 뭐뭐뭐라는 거야? 다섯 개 있대요. 제가 뭐라 그랬죠? 확률 분포 표가 다 한다 그랬거든요. 그럼 표로 나타내 보자. 여기다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써요. X가 스몰 X일 확률. 그리고 X로 가능한 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가 있대요. 써. 그리고 여기에 대응되는 관계를 나타내는 값을 알려주는 거. 확률 질량 함수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이너스 2일 때 여기다가 X 집어넣으면 돼. 마이너스 2일 때의 확률은 여기 마이너스 2 넣어봐요. K 더하기 9분의 1. 마이너스 1일 때 넣어봐. K 더하기 9분의 1. 0일 때 넣어봐요. K 1일 때 넣어봐요. K 더하기 9분의 1. 2일 때 넣어봐요. 집어넣어. 수학에서 제일 좋아하는 말은 대입해야 대입. 자, 그러면 대응되는 모든 확률들을 구했습니다. 전체 확률이니까 이 전체 확률의 합은 항상 얼마일까요? 1이요. 무조건 쓰입니다. 여기 싹다 더해서 1이라는 걸 이용해서 K를 구하는 형태입니다. 그러면 얼마가 돼? 5K 더하기 9분의 1 더하기 2 더하기 1 더하기 2가 되겠네요. 분자가 2, 1, 1, 2니까. 그죠? 3분의 2잖아. 5K 더하기 3분의 2가 총합 1이면 얘가 3분의 1이겠죠? K는 얼마예요? 15분의 1입니다. 선생님, 이건 출제가 별로 안 되나 봐요. 2009학년도입니다. 네, 왜냐하면 얘만 단독으로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아무래도. 표가 됐건 확률 질량 함수가 됐건 이런 게 등장을 했는데 K만 구하게 하면 너무 억울하고요.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이런 게 들어가야지 아무래도 의미를 갖다 보니까 여기 93쪽에 해당하는 문제들은 굉장히 쉬운 문제예요. 아, 굉장히 쉬운 문제. 출제 빈도도 사실상은 좀 떨어지죠. 얘네가 안 중요해서가 아니고 여기에 조금 더 덧붙인 내용. 다음 시간에 할 내용까지 들어가야지 이제 좀 문제다운 문제가 등장을 하거든. 자, 여기도 봐요. 확률 분포 표 합이 1 이거부터 눈에 들어와야 돼요. 싹다 넣으면 A 두 개, B 두 개. 2A 더하기 B가. 에다가 6분의 1을 더한 게 1이라잖아. 그죠? 그럼 여기가 6분의 5가 되니까 2로 나누면 A 더하기 B는 얼마? 12분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 이게 뭐예요? X 변수가 2보다 작거나 같아. X 변수는 1, 2, 3, 4, 5거든요. 2보다 작거나 같으려면 2거나 1일 확률이네. 2거나 1일 확률이니까 그두 확률을 어떻게 하면 돼? 더하면 되겠네요. 어머, 끝났네. 정답이 얼마예요? 12분의 5예요. Too much easy. 그럴 만하지. 이렇게 나온다니까, 여러분. 자, 그럼 쉬울 때는 속도전 2번으로 넘어갈 거예요. 이것도 이렇게 읽으면 눈에 안 들어와요. 이산 확률 변수래.

0: 뭐 할까?
1: 표 그려.
0: 표 그려. 정리를 해야 뭐라고 하는지를 알아들을 거 아니에요? 그 정에서. X로 가능한 값이 뭐래요? 1이거나 2거나 3이거나 4거나 5래요. 표시했어. 그 다음에. X의 확률 질량 함수에 대하여, X가 1일 확률은 3분의 1 또는 9분의 1. X가 2일 확률도 3분의 1 또는 9분의 1. 그럼 3분의 1할 거야, 9분의 1할 거야를 모르잖아. 이걸 X, Y라고 할까요? 개수를. 뭔 소린지 알겠어? 어차피 이게 말하자면 3분의 1, 뭐 9분의 1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3분의 1이 X계, 9분의 1이 Y계라고 하든, 아니면 여러분, 얘가 X계 있으면 9분의 1은 몇개 나오겠어? 총 5개인데. 그렇지, 5 빼기 X계겠지, 뭐. 맞아. 아, 그죠? 그래서, 어떻게? 그걸 싹 더했을 때 합이 1이라는 걸 무조건 사용해야 될거 아니에요? 3분의 1이 X계 있으니까 3분의 1 X. 9분의 1이 5-X계 있으니까 9분의 1 5-X. 해서 1이 되어야 되겠죠. 맞아? 계산하시면 X가 몇 개예요? 두 개예요. 근데, 멋들어지게 썼지만, 여러분, 9분의 1이 몇개 모이면 3분의 1이 돼요? 9분의 1이 3개는 모여야 3분의 1인데, 이러면 3분의 1이고, 3분의 1, 3분의 1 하면은 1 아니야. 이런 걸 뭐라고 하느냐? 찍기? 아니, 아니. 센스,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그냥 딱 보고, 이런 계산 안 하고, 무슨 생각이 들어요? 9분의 1이 3개고, 3분의 1이 2개인 그림을 그려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 근데 문제에서 뭐래? X가 1부터 3까지의 확률의 최대래. 요칸, 요칸, 요칸에 해당하는 걸싹다 더해주래요. 그러면. 여기 3개 중에 두 칸에 3분의 1을 넣어주고, 나머지 하나 어쩔 수 없이 9분의 1, 이런 그림일 때, 합이 최대가 되겠죠? 얼마예요? 끝났잖아. 9분의 3, 3, 1 더하니까 9분의 7. 이렇게 풀어주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계산을 대단히 잘 하라는 게 아니고요. 재밌게 마무리를 하라는 이야기였겠죠? 그죠? 이런 거였어요. 자, 이런 재밌는 마무리로 문제가 나와봤더라고요. 그러니까 얘만 가지고 출제하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렵다 보니까 요런 좀 재밌는 소스를 활용했거든요. 3번도 여러분들 생각보다 좀 재밌는 소스로 들어있어요. 봐요. 이거 어떻게 해결할지 자체를 잘 몰라 하더라고. 자, 주사위를 던져서, 동시에 던져서 나온 두 눈의 수의 최대 공약수를 X라고 할 거래요. 그러면, 최대 공약수가 1일 확률, 3일 확률, 5일 확률을 여러분이 각각 구하시면 됩니다. 총 36가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36분의 어쩌고로 계산하시면 누구나 할수 있어요. 그냥 확률 문제라고 생각해봐. 최대 공약수가 1인 때는 1, 2, 1, 3, 1, 4, 1, 5, 1, 6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순서 바꿔도 있고요. 1, 1은 물론 순서 못 바꾸지만. 그리고 뭐 2랑 3인 경우 이렇게 일일이 하나씩 따지면 되는데 생각보다 되게 많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X로 가능한 걸다 구하라고 제가 스텝 1을 알려드렸잖아요. 최대 공약수로 가능한 거뭐 있니? 주사위는 1부터 6까지. 너도 1부터 6까지. 1이거나 2거나 3이거나 4거나 5거나 6 아니야? 그죠? 이들 중에서 1, 3, 5에 해당하는 확률들을 각각 구해서 더하라고 했다면 차라리 2, 4, 6에 해당하는 확률을 구해서 여사건으로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괜찮은 생각이지.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합이 1일 거 아니에요. 그럼 나는 빨간 확률들을 각각 구해서 더해갖고 전체에서 빼주겠다는 거지. 자, 최대 공약수가 쉬운 거부터 해요. 6인 거. 한 가지지. 6인 거한 가지예요. 그지? 이거 뭐, 설명할 게 없어. 최대 공약수가 4인 거는? 4의 배수들로 엮여 있어야 되다 보니까, 4, 4밖에 없네. 이것도 한 가지네. 괜찮죠? 최대 공약수가 2인 것은 어떻게 써? 2, 4, 6으로 구성이 되는데 앞에가 2면 4. 앞에 2, 6. 순서 바꿔 가능해. 더 있어? 2, 2도 있지. 또 4, 4 같은 건안 돼요. 4, 6이 있지. 얘도 순서 바꿔가 되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수만 하지 않는다면 몇 가지?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일곱 가지. 이렇게 들어가겠죠. 이게 결국은 뭐냐? 36분의 1, 여기가, 여기도 36분의 1, 여기는 36분의 7이었습니다. 이세 칸을 더하면 나머지 세 칸에 해당하는 합을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갈까요? 1에서 36분의 9를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4분의 3이 되겠죠. 왜냐하면 최대 공약수가 1인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최대 공약수가 1인 경우로 일일이 따지는 것보다는 나머지를 생각하는 게좀더 나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가야 여러분들이 좀 쉽게 문제를 풀어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출제가 단독으로는 많이 되지 않는 파트입니다. 왜 그럴까요? 미산확률 변수가 뜨면 사실상 평균 분산 표준 편차는 적어도 나와야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아시죠? 표에 일반화하자면 X1, X2, X3에서 XN까지가 있어. 거기에 해당하는 확률들을 제가 써보면 P1, P2, P3 해서 PN까지가 갑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거 오늘 사용한 건 뭐예요? 확률의 총합이 1이다. 내일도 중요할까요? 아, 중요하죠. 무조건 쓰여요. 요거 먼저 생각을 하시고, 자, 각각은 확률이니까 당연히 0보단 크거나 같고 1보단 작거나 같을 겁니다. 여기까지 다 괜찮죠, 그죠? 자, 평균이라는 것은 어떻게 구했죠, 여러분들? EX라고 쓸 거예요. 위아래로 곱해, 곱해, 곱해, 곱해, 싹다 더해 하시는 것이 평균입니다. 즉, XI와 PI를 곱한 것들을 싹 더해 주는 것을 우리는 평균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한글로 설명했어요. 곱해, 곱해, 싹다 더해. 멋있게 시그마로 썼지만 다음 시간부터도 한글로만 말할 겁니다. 분산은 기호가 뭐예요? VX. 얘는 분산. VX, 오케이. 자, 여기서는요,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되는 게, 편차 제곱의 평균이라는 표현도 알고 계셔야 되고요. 제가 문제마다 다르게 사용을 할 거예요. 더 쉬운 것으로. 편차 제곱의 평균이면, 각각 평균을 먼저 구해서, 각각의 변수로부터 평균을 빼. 그게 편차죠? 그걸 제곱한 값들을 편차 제곱이잖아. 편차 제곱표 서잖아. 의 평균을 구하면 돼. 평균 내는 거. 요렇게 구할 거예요. 그래서 그 편차들을 다 제곱한 것을 위에 적어 놓고 확률과 곱해서 싹다 더하거나 또는 그 유명한 재평평제를 활용할 겁니다. 그래서 둘 중에 어느 걸 구하는 게더 편한지는 문제마다 달라요. 그래서 재평평제만 기억하지 마시고 재평평제라는 식 우리 교재에도 쓰여 있지만 그게 어떻게 유도됐는지도 한 번씩 보세요. 표준 편차는 무조건 분산을 구해야 합니다. 왜? 분산의 양의 제곱근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요 내용들까지 가실 건데 결국은 확률 분포표 그대로 사용이 될 거고요. 계산 과정 들어갈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을 들고 다음 시간에 문제 풀이를 또 열심히 쭈르륵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죠? 통계 맛보기 했어요, 여러분들. 복습 잘하고 오시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또 즐겁게 만나도록 할게요.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

0: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100점 맞으면 걱정해요. 왜 걱정하죠? 다음에 100점 못 맞으면 어떡하지? 또 다른 과목도 100점 맞으라고 하면 어떡하지? 여러분은 지금 참 자기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거짓 자기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삶대로 살기 위해서 이겨내야 할 감정은 수치심이에요. 안녕하세요. 청년이 희망과 용기를 갖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많은 정신과 의사 김현수입니다. 오늘 제가 청년들의 마음 건강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청년 상담에 정말 흔한, 정말 자주 나누는 이야기인데, 왜 나는 내가 좋지 않은가? 나는 내가 왜 미운가? 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청년이 그렇게 말하진 않죠. 주로 이제 우울하고 힘든 청년들이 진료실에 와서 내가 진짜 마음에 안 든다, 내가 싫다, 자신에 관한 미움에 관해서 정말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내가 미워서, 내가 싫어서 여기 왔다, 그런 얘기를 어디 가서 하기도 쉽지 않다. 뭐 친구 만나서 야, 내가 밉다? 이런 얘기 계속 할 수도 없잖아요. 네, 아마 또 부모님한테 나는 내가 싫다 이런 얘기하면 또 부모님이 아마 걱정을 진짜 많이 할 거예요.
1: 엄마, 나 자신이 싫어요.
2: 무슨 소리야? 네가 왜 싫어? 엄마가 얼마나 널 사랑하는데.
0: 그리고 아마 뻔하죠? 네가 왜 싫으냐? 우리가 이렇게 사랑을 많이 주고 너를 키웠고 너는 정말 소중하다 이런 얘기 하실 텐데, 나는 그런 게 느껴지지 않죠.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마음에 드세요? 어쨌든 우울하고 힘든 그런 청년들이 자기가 마음에 안 든다고 얘기를 시작해요. 아마 세상에서 나를 제일 미워하는 사람이 누구냐 물어보면 아마 나 자신일 거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청년 상담의 많은 부분은 자신에 대한 실망에 관해서 얘기하는 것, 또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미운지, 자기가 혐오스럽다고 하는 것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인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자신을 미워하느냐, 왜 자기가 싫어졌을까요? 네,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하는데요. 처음부터 자기가 싫었던 건 당연히 아니죠. 그리고 내가 이렇게 나 자신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할 수 없다, 이런 상태에 도달했준 꿈에도 몰랐다, 이런 분들도 많이 있어요. 어렸을 때는요, 기대에만 있었죠. 청소년기 때 기대가 많이 부서졌죠. 청년이 되면 그 기대의 결과를 보여줘야 되는데, 내가 그 기대에, 뭐 부모님의 기대에도 못 미쳤지만 내 기대에도 못 미쳤다, 이런 것들이 특히 이제 자기를 미워하는 큰 원인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더 자기를 미워할까요? 기대가 너무 컸던 사람들이에요. 능력 면에서도 굉장히 출중하고 그런 걸 전능하다고 하죠, 이렇게. 모든 걸 다 잘하는 사람. 그런 기대가 깨어지기도 하지만 그런 기대를 계속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게 있어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에게 어떤 기대를 했나요? 영웅이 나오는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서 혹시 나에게도 저런 초능력이 있기를 바라기도 하셨나요? 또 동시에 비슷한 얘기지만 좀 다른 말로 기준도 되게 높아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좋다라고 말하는 기준이 매우 높다는 거죠. 미국에서 어떤 점수를 가지고 민족별로 얼마나 만족하는지 연구하는 것도 있대요. 그런데 라틴계 매우 희망적이에요. 똑같은 10점을 맞아도 거기는 자긍심을 느낀대요. 백인계

그냥 70점이면 자기 관리는 했다. 아시아. 이쪽은 똑같은 10점을 받았는데 정말 큰 죄를 저질렀다. 부모 얼굴을 못 보겠다. 그러니 우리는 더한 것 같아요. 100점 맞았다고 쳐요. 너무 행복해요. 걱정이에요. 그렇게 물으면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100점 맞으면 걱정해요. 왜 걱정하죠? 다음에 100점 못 맞으면 어떡하지? 또 다른 과목도 100점 맞으라고 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기준이 높아요. 그래서 자기가 마음에 안 들고 또 그 높은 기준을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다 보니까 기대에도 부응하지 못하고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니까 자신이 싫어지는 거예요. 하나 둘씩 생활의 영역에서 자기의 이상적인 기대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니까 자꾸 모든 게 싫어지죠. 마치 물감이 퍼지듯이 이거 하나만 여기까지만 내가 못하는 줄 알았는데 시간이 갈수록 내가 정말 많은 부분에서 모자라는구나, 기대 못 미치는구나 하면서 실망하고 그 실망 뒤에는 사회적 비교를 하면서 나는 이제 다른 사람들과 너무 뒤처진 그런 열등감도 느끼고 또 수치심도 느낍니다. 그런 시간이 누적되면 결과적으로 나를 가장 미워하는 사람이 나 자신이 되어 있어요. 나를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나를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하는 나 자신이라는 역설적 상황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기대와 기준을 또 자신에게 바랬던 능력을 낮추기를 힘들어해요.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자신의 기준을 현실적으로 조정하는 게 안 될까? 라고 또 물어봤더니 거기에는 또 다른 사실이 있었어요. 위니컷이라는 영국의 유명한 정신분석가예요. 이분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세상에는요, 자신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자신의 참모습을 가지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참자기의 사람들이 있고요. 한편으로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기 어렵고 주변에서 바라는 것, 세상이 원하는 것을 자기라고 착각하고 자신이 진짜로 원하는 것이 아닌 사람들이 바라는 것, 부모가 바라는 것, 또 이 세상에서 비교의 기준에서 이 정도는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마치 자신의 진정한 바람인 줄 알고 사는 거짓자기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 참자기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거짓자기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거짓자기에 관한 이야기는 옛날에 우리 동화에서도 들었어요. 남의 털 다 모아서 제게한테 꽂고 그랬던 새의 이야기를 기억하시죠? 자기의 모습은 금방 드러나는, 하지만 그 순간이라도 자기를 꾸미고 싶은 거짓자기의 삶을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삶이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인생의 스트레스, 인생의 과업 이런 거를 만나면서 사실 실망하게 되는 일은 타인의 기대에 따라 살려고 하다 보니 벌어진 일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기를 바라요. 자신의 실제 욕구나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 경쟁에서 이기고 싶은 마음, 사람들 아주 편한 얘기로는 폼나고 싶은 마음, 자기 혐오가 시작되는 이유는 바로 타인의 바람으로 가득 찬 거짓자기로 살아왔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점차 이야기를 나누면서 많은 청년들이 깨닫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내가 진짜 바라는 게 뭔가? 내가 나를 미워하지 않기 위해서 나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나로 산다는 건 무엇인가? 우리가 타인의 욕망을 우리 마음에 두고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진짜 자신의 바람이 뭔지 욕망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도 쉽지

0: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방황을 하고 이것저것 해보고 아닌 것 같고 그러면 또 그런 방황을 하는 자신이 좀 한심하게 느껴지거나 또 싫어지기도 한다는 얘기도 많이 들어요. 아니 인생에서 자신의 삶대로 자신의 있는 그대로의 마음대로 산다는 게 이렇게 어렵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보면 인생은 정말 쉽지 않고 짜증나는 일이 많죠. 때때로 또 주변의 여러 선생님들이 왜 이렇게 네 진로를 찾지 못하냐, 아직도 자신의 정체성을 찾지 못했냐 라고 들으면 더 무능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자신의 삶대로 있는 그대로 사는 게 왜 안 되고 이렇게 나는 나를 탓하고만 지낼까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미국의 또 브레네 브라운이라는 이 수치심에 관해서 연구를 많이 한 미국의 심리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은 자신의 수치심, 또 부모의 수치심, 타인과의 비교에서 오는 수치심, 이 수치심 때문에 있는 그대로의 자기를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워진 그런 상태가 된 사람들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멋대로 사는 자기를 칭송하는 것보다 집단의 분위기에서 눈치 보고 사는 삶이 더 익숙하고 남들과 튀게 지내는 것을 이제 더 어려워하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삶대로 살기 위해서 이겨내야 할 감정은 수치심이에요. 수치심으로 인해서 자기를 차갑게 대하고 막대하고 비난하기를 이제 멈춰야 하는데 이제 이게 마치 내 마음속에 내면화돼서 나를 굉장히 옥죄고 내가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면 비난하고 막아섭니다. 타인의 기준, 타인의 바람을 빼내고 거기다 나의 기준, 나의 바람을 자기 안에 넣어야 한다고 말하는데 이게 쉽지 않은 거죠. 있는 그대로 또 나를 보니까 좀 별로인 면도 꽤 있어요. 자신의 취약성을 인정하고 출발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자신의 취약성을 인정하는 것도 또 쉽지가 않아요. 그렇게 안 살려면 판타지로 살면 되죠. 동화 같은 삶? 하지만 그 삶에는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없을 거예요. 판타지가 아닌 있는 그대로의 자기를 수용하고 한 발짝씩 나간다. 조금씩 스스로 만들어가는 재미로 산다. 표현이 쉬운데 사실 이것은 어떤 시기까지는 매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상태로 나아가지 못하면 계속 자신을 비난하고 못났다고 하고 만족하지 못하면서 괴로운 채로 지내고 있는 거죠. 또 우리가 남들에게 그런 격려와 응원을 많이 받아보지도 않아서 격려와 응원을 어떻게 하는 거냐 이런 것도 잘 몰라요. 그렇지만 시작은 부족하고 못났지만 나 자신에게 나라도 뭔가 격려하자라는 마음의 터닝포인트가 일어났을 때 사실 조금씩 변하는 시작이 돼요. 딴 거보다 나에 대한 비난은 멈추자 이것만도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냥 나는 내 식대로 그냥 해볼래 이런 마음, 용기 있는 마음이고 변화가 일어난 상태인데 이런 마음이 변화의 시작이에요. 난 이제 더 이상 세상에 내 존재를 증명하려고 애쓰지 않을 거야. 그냥 내 존재 그 자체로 밀어붙이고 한번 살아볼 거야. 남들은 모르겠지만 내가 진짜 바라고 하고 싶은 일을 해볼 거야. 이런 마음이 사실 되게 멋진 마음이에요. 이런 생각에 도달하기까지는 사실 시간이 필요하죠. 청년들에게 제안하는 거,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필요한 거 별건 아닌데요. 괜찮다와 잘했다, 응원한다. 이 세 마디를 여러분이 한 일 옆에 꼭 써주기를 바라요. 지금의 나 괜찮다, 내가 한 일 잘했다, 그리고 나를 응원한다. 나조차도 나를 이렇게 미워하면 나를 누가 돌보겠어요? 그래서 나는 내가 돌보기 시작한다. 그런 마음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 괜찮고 잘했고 응원한다. 그런 여러분들 자신을 위한 격려, 이런 시간들이 여러분들에게 생각보다 힘이 되는 시간임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지금 너무 대단해져서 새 출발을 하는 게 아니라, 대단한 꿈이 있어서 새 출발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를 긍정하면서 새 출발을 해보자. 이 청년들에게 희망 어떻게 생기냐 물어보면, 내가 나에게 괜찮다고 할 때 생기기 시작한다고 해요. 이렇게 내가 버텨서 생기는 게 아니라 지금의 나한테 내가 괜찮다고 할 때 생긴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나 자신을 미워하는 내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나 자신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게 나다. 네,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본연의 모습과 만나서 여러분을 펼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멋진 출발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청년을 응원합니다. 파이팅!
1: 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학교를 그만둔 학교밖 청소년이었어요. 돌이켜보면은 저는 그때 정해진 규율이라는 것 자체에 좀 지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저에게 이제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가면은 선생님이 늘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그래서 저는 제 발로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힘들 때 손 내밀 수 있는 곳이 있다면은 주저하지 말고 찾아가셨으면 좋겠어요.

틀렸다고 또 실전에서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선생님이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어떤 문제 하나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한테 정말 중요한 시험은 마지막 대수능이잖아요. 그죠? 그 시간을 위해서 한번 달려가는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인사말 준비해 봤거든. Success is not final. 성공이라는 게 마지막도 아니고 failure is not fatal. 실패라는 것이 그렇게 치명적인 것도 아니야 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연습 단계에서 조금 잘했다라고 하면 잘하고 있어. 역시 잘하고 있으니까 좀더 열심히 해야지라고 스스로를 다독이고 응원해 주시고. 그리고 또 failure 뭐 하나 좀못 풀었다고 해서 좀 틀렸다고 해서 거기서 너무 좌절할 필요 없어요. 충분히 여러분들 나중에는 그 문제 풀수 있는 실력을 갖추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조금 걸릴 뿐이니까 not fatal. 그게 치명적인 거 아니니까 역시 스스로한테 괜찮아. 다음번에 잘하면 되지. 잘 보강해야 되는 게 뭔지 이것만 잘 챙기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도 선생님이 여러분들 이 부분 되게 잘 건드려야 돼요. 이거 몰라서 이 부분을 풀었으면 이 부분을 정답으로 했으면 오답을 고르셨을 텐데 이 부분은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 같이 콕콕 짚으면서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는 시간 만들어 봐요. 우리 첫 번째 주제 찾기 문제에 들어와서 한번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유형 분석 가보겠습니다. 그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거 일단 앞부분에서 우리 요지 찾기 문제에서 마찬가지로 핵심 소재가 반드시 선택지 안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이거는 뭐 불변이에요. 다음 파트가 이제 제목 파트인데 제목에서는 조금 달라집니다. 네, 대부분은 들어와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일단은 주제 파트에서는 같이 우리가 여태까지 푼그 맥을 같이 해서 비슷하게 푸셔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처음과 또 뭐였지? 그렇지. 후반부가 사실은 더 중요한 그 중심이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후반부에 좀더 집중해서 꼼꼼하게 강으로 읽어야 된다. 강약 조절 잘해야 된다 얘기했으니까. 반전이 나타나는 부분, 우리가 사실은 지난 파트에서는 여러 가지 역접을 나타내는 연결어나 접속사들에 대해서 봤어요. 근데 이번에는 선생님이 이렇게 중요나 강조, 대조, 반전, 결론까지 한번 같이 넣어봤습니다. 특히 강조하는 표현은 이건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crucial이나 vital 이란 단어 많이 나오는데 이 단어가 나오면 그 문장은 중심 문장의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나머지는 우리가 봤던 내용들이고 특히 결론적으로, 결과적으로, 그래서, 따라서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 어쨌든 앞에서 설명한 것의 최종 결론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심이 되는 문장의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눈여겨서 봤으면 해서 표시 한번 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일단 앞부분에서, 뭐야? 왜 이거는 그렇게 어려운 단어가 아닌데? 이탤릭스로 되어 있지? 라고 생각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I든, U든, 정말 일반적인 쉬운 단어들도 이렇게 지문 안에서 이탤릭스로 되어 있잖아? 그러면은 강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좀 봐주세요라는 표시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와 얘가 지금 뭘 말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면서 보시는 게 좋고요. 실제로 여러분들 끝까지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두 가지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떤 부분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맞아. 읽어보신 친구들 당연히 봤을 테니까. speed. 근데 over라고 얘기했습니다. over는 than의 의미를 가질 수도 있어요. teaching. 뭐뭐보다라는 의미죠. 그럼 frequency가 뭐예요? 맞아요. 빈도보다 속도를 강조하는 것은 이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이 부분 자체에서는 누가 더 우선순위를 둔다는 얘기야? speed가 더 우선순위를 둔다는 거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게더 중요하다라는 거야? 그렇지. frequency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지문입니다. 이것만 잘 파악하셨어도 문제를 푸는 데는 전혀 이상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한번 해석하면서 무게중심 잡는 과정 한번 같이 가볼게요. 자, 방금 전에 해석한 것처럼 emphasizing speed over frequency라고 나갑니다. 자, 그러면 빈도보다 속도를 강조하는 것. 뭐길래 빈도와 속도가 나오지? 근데 어쨌든 속도가 중요해라고 이렇게 얘를 강조하는 건 can make sense. 말이 되고 타당합니다. make sense. 말이 되다, 타당하다, 이치에 맞다. 이런 뜻이에요. 얘는 긍정의 시그널이야. 얘가 맞아.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 뭐야? 스피드가 더 중요하다라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이게 타당합니다. 어떤 맥락에서는요. 그 맥락에 대한 설명을 하는 where 관계 부사절이 나오죠. 어떤 맥락에서 가능하냐? Everyone is expected to plan around a timetable. 타임테이블이 여러분 시간표야. 그러면 시간표를 around 중심으로 시간표를 기준으로 해서 계획을 세운다라고 기대되어질 때 모든 사람이 그럴 때는 그런 맥락에서는
속도가 frequency

urgency보다 더 중요하고 강조점을 둬야 된다라는 게 말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게 뭐가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시간표를 중심으로 계획을 세우도록 예상되어지는 게 어떤 상황이냐? Pick only. Pick라는 게 여러분들 절정이거든요. 절정에만 commute라는 단어가 통학하다, 통근하다 이런 뜻이에요. 절정에만 통근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래. 그럼 통근 서비스라는 게 통근 이 그 교통수단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러면 통근 시간에만, 즉 출퇴근 시간에 그런 통근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and not very long trip with low demand, 낮은 수요를 갖고 있는 매우 긴 여정을 포함해서 이런 데는 그럼 어떻게 사람들이 딱 그 시간에 맞춰서 타임 테이블에 맞춰서 계획을 세우겠죠. 몇 시에 버스가 도착하니까 수요가 많지 않으니까 그 시간대를 딱 여러분들이 예약해서 그 시간에 맞게 도착하도록 예상이 되어지죠. 이때는 뭐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빈도보다는 많이 다니진 않아도 속도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이때는 이게 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말이 되는, 즉 속도가 frequency보다, speed가 frequency보다 더 중요한 상황을 줬어요. 자, in other contexts though. 자, though라는 표현이 하지만 그러나의 의미를 갖고 있는 접속사입니다. 접속사가 아니라 연결어. 그죠? 부사니까. 하지만이란 이 though는 되게 특이한 게 뭐냐면, however도 이렇게 중간에 들어갈 수 있죠. 그렇지만 though는 however랑 좀 다르게 마지막에 커마를 놓고 though를 끝에 넣을 수도 있어요. 이럴 경우에 중간에 들어갔건 맨 마지막에 들어갔건 이 though나 however 같은 경우는 맨 앞으로 빼서 해석을 하시면 자연스럽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맥락에서는 speed가 frequency, 빈도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게 말이 돼. 그러나 라고 나왔으니까 얘는 그럼 역전이 되겠죠? 반전이 될 거예요. 그럼 이제는 어떻게 돼? 네, 그렇지. 속도보다 빈도가 이런 의미가 나올 것 같습니다. 가볼게요. 하지만 다른 맥락에서는 it seems to be a common motorist error. 그렇게 하는 것이 즉 스피드가 빈도보다 더 강조점을 둬야 돼. 더 중요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motorist는 운전자들이죠. 운전자들의 common, 흔한 error, 실수처럼 보입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운전자가 잘못 판단하고 있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면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 아닌가? 빈도가 더 강조점을 둬야 된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읽으면 지문이 훨씬 쉬워진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럼 이제 frequency에 조금 더 집중하면서 보겠습니다. Roads are there all the time. 길은 항상 거기 있죠. 그죠? 길이 움직이진 않으니까 길은 늘 거기 있죠. So, 그래서 their speed, 그들의 속도는 is the most important fact. 가장 중요한 사실이 될 수는 있습니다. 어떨 때 that distinguish them. 그것들을 구분하는 그런 그것들을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사실이 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스피드가 더 중요하다라는 건 사실은 우리한테 강조점이 아닐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부분을 쭉 중심으로 보셔야 되겠죠. 하지만 transit. 여러분, transit이라는 표현이 대중교통이라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즉, 길은 언제든지 있기 때문에 자동차를 갖고 있는 사람, 차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이동할 수 있지만 대중교통은 is only there. 오직 어떤 경우에만 거기에 있죠? It is coming soon. 그것이 곧 오는 경우에만 거기에 있죠. 시간에 맞춰서 얘네들은 오잖아요. 그죠? 네. 자, if 만약에 you have a car, 여러분들이 차를 갖고 있다면 you can use a road whenever you want. 여러분들이 원하는 언제든지 여러분들은 길을 이용할 수 있죠. 왜? 길은 언제든지 거기 있으니까. 차가 있으면 언제든지 원할 때 이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experience as speed, 그것의 속도를 활용할 수, 경험할 수 있죠. 그러니까 원하는 때 차를 가지고 길을 나서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속도를 경험할 수 있어. 빠르게 갈 수 있어. 빠르게 가고 싶으면. 그죠? 이런 속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But, 하지만 transit.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차가 있는 상황, 자신의 차를 이용하는 상황과 대중교통의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대중교통은 has to exist, 존재해야만 하죠. When you need it, 여러분들이 그것을 필요로 할 때, 즉 그 필요로 한다는 건 그 기간이 되겠죠. 그 범위, 시간적인 범위. 그리고 it needs to be coming soon. 그리고 그것이 곧 올 필요가 있을 때, 즉 다시 말하면 빈도가 있을 때, 그것이 빈도, 그것이 올 필요가 있을 때, 즉 빈도를 생각했을 때, 그럴 때 그 교통은 대중교통이라는 건 존재하게 됩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중교통에서는 다시 말하면 위에 있는 상황이 아니라 지금 우리는 뭘 생각할 때? 대중교통의 상황을 생각할 때 무엇이 더 중요하다? 속도보다는 빈도가 더 중요하다. 몇 번이 오는지 우리가 원하는 범위 안에서 시간의 범위 안에서 몇 번이 오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Otherwise, 그렇지 않으면 waiting time, 기다리는 시간은 is wiped out. Wipe out이라는 건 이게 완전히 그 지워버리는 거죠. 그죠?
완전히 이렇게 그 없애버리는 거예요. Anytime. 그 어떤 시간도 없애버릴 수 있고 지워버릴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인데 saving from faster service. 더 빠른 서비스로부터 절약한 그 어떤 시간이라도 사라질 수 있어요. 기다리는 시간이 많아지면 그 횟수가 저는 사실 빈도가 중요한데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많아지면 사실은 그렇게 해서 빨리 간 시간이 다 없어지게 돼버린다는 얘기예요. 10시간을 기다리면 아무리 빨리 간들 뭐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때는 빈도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Unless라는 표현은 무슨 뜻인데? 네, if not의 뜻입니다. 여기 부정어가 들어가 있다는 의미 꼭 챙겨두셔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편안함을 느끼지 않는다면요. 뭐한데? Planning your life.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어떤 생활을 계획하는데 편안함을 느끼지 않는다면요. 뭘 중심으로? Around a particular scheduled trip. 어떤 특정한 일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여정. 을 중심으로 다시 말하면 이런 그 대중교통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계획을 세우는데 편안함을 느끼지 않는다면 speed is worthless. 사실은 속도라는 건 가치가 없습니다. 뭐가 없이는 without frequency. 이 빈도가 없이는요. 이 문장 중요하죠.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다는 얘기야. 빈도가 있어야 의미가 있다. 빈도가 있어야 worthwhile 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trustworthy. Worthy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Worthless 이제 반대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frequency라는 것이 역시 중요하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대중교통의 상황에서는요. So 그래서 a transit map 이 교통 대중교통의 지도는 어떤 지도인데 that screams about speed. Speed에 대해서는 막 환호를 하고 speed 중요해라고 말하는 그런 transit map. 그리고 또 뭐에 대해서는 about frequency, 빈도에 대해서는 whispers, 속삭이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한 대중교통의 지도는 may simply be planting, 무엇을 심어줄 수 있죠? Confusion, 혼란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사실은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frequency가 중요한 건데 frequency는 정말 작게 중요하지 않게 속삭이고 그리고 속도는 막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이렇게 강조하는 건 사실은 굉장히 혼란을 줄 수 있다. 뭐에서는 뭐가 중요하기 때문에 대중교통에서는 빈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꼭 찾아야 되는 단어가 뭐가 있을까요? 그렇지. Frequency라는 단어는 사실 바꿀 수가 없어요. 다른 단어로 바꿀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Frequency, 그 다음에 Transit. Transit은 대중교통이니까 Public Transportation. 뭐 이런 표현으로 바꿀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끝에부터 보겠습니다. The method, 방식 to improve speed. 속도를 향상시키는 방식 벌써 이상하다는 거 느꼈을 거예요. 4번, Impact of creating high-speed public transportation system. 자 지금 보세요. Public Transportation System을 높은 속도의 Transportation을 만드는 것의 영향 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속도를 대중교통을 높인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frequency라는 핵심어도 안 나왔지만 그죠? 여기서는 완전히 업포인트가 됩니다. 가볼게요. 3번 importance 뭐의 중요성이야? of valuing 가치를 주는 것의 중요성이에요. 가치를 준다는 게 뭐야? 뒤에 것이 중요하다라는 걸 알아야 되는 중요성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뭐가 중요하다라는 거? frequency 나왔네요. 빈도의 가치를 둬야 된다는 것의 중요성입니다. 어디에서요? in public transportation 이라고 나왔네요. 대중교통, transit이라는 표현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대중교통에서 빈도를 어떻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정답은 몇 번? 그렇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2번과 1번도 한번 볼까요? Significance of designing an accurate transit map. 정확한 대중교통의 지도를 설계하는 데 있어서의 중요성. 여러분들 정확성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런 이야기는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consequences of adjusting frequency of transit. 대중교통에 대중교통도 나왔고 빈도도 나왔어요. 이거 아주 매력적인데요. 그죠? 대중교통의 빈도를 조정하는 것의 결과. 빈도 횟수를 조정하면 어떻게 된다? 이런 이야기 나왔습니까? 안 나왔죠. 그런데 빈도가 횟수예요. 몇 번 하는지 그 빈도라는 건 몇 번에 몇 번을 한다라는 그 횟수로 가리킵니다. 알겠죠? 그래서 빈도를 조정한다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지워집니다. 자, 이렇게 지운 거를 선생님이랑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앞에 주장찾기 함의출원 문제 풀었던 것처럼 이렇게 영어 선택지에서는 관련 없는 선택지에 어떤 표현들이 특히나 정답에서 벗어나게 했는지 오답의 단서들을 이렇게 한번 표시를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하시면서 꼭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일수록 정답을 바로 고르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답에 바로 가는 것보다 오답을 지우는 게 더 정답에 가까이 갈 수 있는, 빠르게 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죠? 여기서는 지금 선생님이 이것도 지웠지만 높은 속도의 그 대중교통을 만드는 데 있어서의 영향력
그것을 만들었을 때의 효과 이런 이야기는 없으니까 높은 속도도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최대한 선생님이 적은 짧은 표현이나 단어를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시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연결된

경리단이기 때문에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련 없는 부분에서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가보겠습니다. 2번도 역시 핵심 소재, 본문에 있는 소재를 밑에 선택지랑 연결을 할 때 방금 전에 우리가 transit이라는 표현을 public transportation으로 바꿨죠. 이런 거 우리가 말 바꾸기 paraphrasing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비슷한 의미이긴 하지만 다른 단어로 표현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봤던 frequency 같은 경우에는 바꾸기가 어렵죠. 이런 단어들은 거의 그대로 나오고요. 그렇지 않고 바꿀 수 있는 이런 옵션이 있는 단어들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정답에서는 바꿉니다, 여러분. 오히려 방금 전에 봤던 이런 transit이라는 frequency라는 단어를 그대로 쓴 거는 오히려 답에서 좀 멀어질 확률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딱 봐도 여러분들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이런 것들을 오답으로 많이 만들어 놓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가볼게요. In a writing a life. Life를 쓴다? 아, 어떤 생애를 저술하는 과정에서. 어떤 생애를 쓸 때. 어떤 생애에 대해서 쓸 때. 어떤 사람이 인생에 대해서 저술하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a life narrator. 생에 대해서 기술하는 사람, 삶의 기술자예요. 그죠? 생애를 기술하는 사람과 and the biographer, 생애에 대해서 역시 쓰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자서전을 쓰는 자서전 작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서전을 쓰는 그 전기를 쓰는 그런 작가와 그리고 삶에 대해서 기술하는 사람, 이 두 사람이 다른 대상으로 지금 본 거예요. 그죠? 이 사람은 engage different kinds of evidence, 뭐에 참여를 하고 뭐에 관여를 하게 돼요. 증거의 다른 종류, 다른 종류의 증거에 관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생을 기술하는 생의 기술자, 삶에 있어서의 기술자. 다른 사람의 생을 기술한다기보다는 자신의 삶을 기술할 확률이 높겠죠. 그 다음에 biographer, 그냥 이렇게 life narrator, 대문자로 약자로 쓸까요? 삶을 기술하는 life narrator과 그 다음에 biographer. 이 둘이 무엇을 한다? 다른 종류의 증거를 사용한다. 그럼 이 사람들이 어쨌든 삶에 누군가의 삶에 대해서 글을 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글에 뒷받침할 수 있는 그 증거를 다르게 사용한다. 다른 증거들을 사용한다.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부류의 사람들, 이 두 종류의 작가들이 글을 쓰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글의 증거. 그런데 어떤 증거? 네, 맞아요. 다양한 다른 증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다른 종류의 증거가 뭐가 있을까가 좀 궁금한데요. 한번 가볼게요. 자, 대부분의 biographer들은요, incorporate, 자, 통합합니다. 무엇을 통합하죠? Multiple forms of evidence, 다양한 여러 가지의 증거의 형태들을 통합합니다. 뭘 포함해서요? Historical documents, interviews, and family archives, which they evaluate for validity. 자, 무엇을 포함하게 되냐면 역사적인 문서라든가 인터뷰라든가 이게 인터뷰 그죠 면접 같은 것들 서로 이렇게 그 사람을 인터뷰해서 그 사람에 대해 삶을 알아보게 하는 그런 인터뷰를 활용한다던가 아니면 가족의 기록들을 활용한다던가 그 사진을 남겨놨다거나 아니면 뭐 영상 자료나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가족의 기록을 포함해서요 그리고 그들은 evaluate for validity 이러한 기록들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데요 타당성을 평가를 하게 되죠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접하면서 아 이게 이 사람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이 사람의 생애를 잘 나타내줄 수 있는 건지 확인을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나왔어요? Biographer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제 누구의 이야기가 나와줘야 될까? 그렇지. Life narrator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줘야 되겠죠. 그죠? 먼저 biographer에 대한 이야기 좀 더 보겠습니다. 자 상대적으로 적은 거의 없는이라는 의미로 보셔야 되겠죠. 거의 없는 전기 기술자들, 전기 작가들이 use their personal memories of their subject. 그들이 기술해야 되는, 그들의 생에 대해서 써야 되는 그 대상, 그 주인공이 되겠죠. 그죠? 그 글의 주인공. 그 대상의 개인적인, 그 대상에 대한 그들의, 그 작가들의 개인적인 기억들을 사용하는 biographer들은 거의 없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일단 biographer는 뭐는 잘 사용하지 않아요? 개인의 기억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아예 사용하지는 않겠지만 사용하지 않는 건 않겠지만 few라고 얘기했으니까 거의 없다라고 했으니까 선생님 그냥 부정으로 보겠습니다. 됐죠? 자, 뭘로써 보지 않아요? As reliable evidence.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증거로 보지 않아요. 자, 만약에 뭐 하지 않는다면 이라는 역시 if not의 표현이 나왔습니다. 부정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뭐 하지 않는다면 they had a personal relationship. 그들이 개인적인 관계를 갖고 있지 않다면은요. 그 대상 bio

파워그래피를 쓰는 그 전기의 대상이 되는 그 사람과 개인적인 관계, 개인적인 관계가 뭘까요? 정말 밀접한 개인적인 관계를 갖고 있다는 건 친척으로서, 혹은 자녀로서, 혹은 친구로서, 혹은 동료로서 그 사람을 정말 개인적인 관계를 오랫동안 지녀서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정말 믿을 만한, 신뢰 만한 증거가 있으면 개인적인 경험을 쓰겠죠. 근데 그러지 않는다면 이걸 사용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죠? 확실하게 자신의 기억에 이 사람과 오랫동안 어떤 유대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어서 거기에 따른 기억이면 사용하겠으나 그런 게 아니라면 이런 걸 사용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찾던 누가 나와요? By contrast, 대조적으로라고 나오니까 이제 그렇지. Life narrators가 나옵니다. 자, 이 life narrators에 있어서는요, personal memories, 개인적인 기억은 are the primary archival source, 주된 기록의 출처, 원천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생애에 대해서 쓰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인적인 이런 기억들이 당연히 주된 출처, 기록의 출처가 될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They may have resources. They have a resource. 그들은 어떤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자원? To other kinds of sources. 다른 종류의 그 원천, 출처가 되는 그런 자원들을 갖고 있는데 그게 바로 뭔데? 편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일기가 될 수도 있고, 영어로 이제 일기가 journals가 됩니다. 사진이 될수 있고, 아니면 대화가 될 수도 있고요. 그죠? 그러니까 자신의 그런 생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애를 쓸 때도 이런 아주 다른 종류, 다양한 종류의 그 자원들을 활용한다라는 거알수 있어요. 그리고 to their knowledge of the historical moment. 역사적인 순간에 있어서의 그들의 지식을 활용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 life narrator 같은 경우에는 아주 적극적으로 개인의 기억을 personal memories를 사용한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 둘의 아주 극명한 차이는 뭐야? personal memories를 사용하느냐, 사용하지 않느냐. 극명한 차이는 요겁니다. 그죠? 계속 봅니다. But, 하지만, the usefulness of such evidence for their stories, 그들의 이야기에 대한 그러한 증거의 유용성은 어디에 놓여있고 어디에 좌우가 되어 어떤 방식의 the ways in which, 그 방식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그 방식이라는 건 they employ, 그들이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뭐를? The evidence to support. 그 증거를 to support, supplement, or offer commentary on their personalized acts of remembering. 그들의 개인화된, 개별화된 어떤 기억을 하는 그 행위에 대한 지지하고 그리고 보완하며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해설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증거, 그러한 증거를 그들이 사용하는 방식에 놓여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용한지 유용하지 않은지 이런 것들은 바로 이것에 따라 결정이 된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in autobiographical narratives. 그러니까 이 자서전이죠. 자서전의 기술에 있어서 imaginative acts of remembering, 기억에 있어서 기억, 상상을 하는 기억의 행위는 상상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기억에 기억한다는 것의 기억의 행위는 may overlap with, 뭐와 겹쳐질 수 있고 중첩이 될 수 있냐면 such rhetorical acts, rhetorical이라는 단어가 수사적인 이란 뜻입니다. 수사적인 행위와 같이 중첩이 될 수 있습니다. 수사적인 행위가 바로 뭐가 있는데요? 그거는 바로 단언이라든가 아니면 단언, 아주 정말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단언이나 아니면 justification, 정당화, judgment, 판단, conviction, 확신, 그리고 and questioning, 이의 제기, 의문 제기와 같은 수사적인 부분과 같이 중첩이 되고 겹쳐집니다. 이거는 사실은 상상하는 기억의 행위니까 정확하지 않을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은 뭐와 같이 중첩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단언하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것과 같이 겹쳐질 수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두 기술의 방식에 있어서 다른 점이 있다는 얘기죠. 그 뭐에 있어서의 다른 점이야. 개인의 기억을 활용하느냐, 개인의 기억을 활용하지 않느냐의 중요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 기억이라는 표현 일단 굉장히 매력적이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life storytelling이라는 것이 life narrators가 있고 biographers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삶을 이야기하는, 삶의 이야기를 하는 다른 종류, 두 가지 종류에 대해서 나왔죠. 그 다른 종류에 있어서 뭐의 역할? 개인적인 기억의 역할. 어떤 데서는 개인의 기억을 활용하고 어떤 데서는 거의 활용하지 않고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나눠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정답 그래서 몇 번이에요? 그렇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번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번, 3번, 4번, 5번도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 자, 여러분들 한번 체크해 보실래요? 선생님이 체크한 것과 일치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볼까요? 이렇게 되겠죠? 지금 보면 증거를 기반으로 한 가족 역사를 기록하는 것의 이점,

가족 역사를 증거에 기반해서 기록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전혀 없었어요. 선택지의 길이만 길 뿐, 사실은 나머지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봤을 때, 오, 이거 되게, 답인 것 같아. 그럴듯해. 이렇게 보이는 매력적인 애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여기 지금 보시면, The quality of life narratives. 삶의 기술하는 것의 질. 그 질. 그 질이 높으냐, 낮냐에 대한 이 출처의 유형의 영향. 출처의 유형이 여기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하시는 게 맞겠죠? 출처의 영향, 출처의 그 유형에 따라서 삶의 기술하는 것의 질이 달라지느냐.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죠? 얘가 얘한테 미친 영향은 없어요. 그 다음에, 비슷한 유사점이 아니라 오히려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similarity라는 단어 관련이 없고 crucial conditions, 결정적인 조건에 관련된 내용도 역시 없습니다. 성공적인 삶의 기술하는 데 있어서 성공을 하기 위해서 결정적인 조건들이 있다. 이런 이야기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5번도 역시 아웃이 되겠죠. 3번 가볼까요? 네, 3번 보겠습니다. 자, 3번 문제에서는 여러분들이 키워드로 잡은 게 뭐예요? 일단 앞에 맞아요. Class discussion이 나와요. 수업에서의 토론이 나옵니다. 수업 토론이 나와요. 수업 토론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필요해? 적극적인 참여자가 되는 것이 권장되고 있죠. 그럼 적극적인 참여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까? 뒤에 이제 초중반 부분에 뭐가 나와요? Writing. 글을 쓰는 게 나옵니다. 자, 쓰는 것. 그러니까 글을 쓰는 게 여기서 이제 note taking이라고 나오죠. 글을 쓰는 게 쉽지는 않지만 그렇지만 어떻다? 정말 필요하다라고 나와요. 이게 힘들기는 하나 그렇지만 여기에 나오죠. 뒤에 보시면 노트테이킹이라는 것이 글을 쓰는 겁니다. 즉 토론을 할 때 글을 쓰고 있는 거, 즉 노트테이킹을 하는 거, 메모를 하는 것이 뭐일 뿐만 아니라 관리하기 쉬울 뿐만 아니라 또 어떻다? 중요하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럼 일단 키워드는 앞에 나왔던 class debating, 수업 토론하는 discussion, 예, debating이 아니라 discussion이죠. 수업 토론에서 수업에 대한 토론을 할 때 우리는 노트 테이킹을 하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개의 키워드는 꼭 나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내용 들어가 볼게요. The purpose of class discussions. 수업 토의의 목적은요. 수업 중에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뭔가 토의를 하고 자신의 의견에 대해서 말하고 다른 친구들의 의견도 듣고 그죠? 이런 수업 토의의 목적은 is to encourage 여러분들을 학생인 여러분들을 encourage, 고무시키는 거예요. 뭐가 되게끔? To be an active participant. 적극적인 참여자가 되게끔 고무시키고 권장하는 겁니다. 뭐가 아닌? Not a passive recorder. 그냥 수동적인 기록을 적는. 왜 수업에서 강의식 수업 같은 경우는 그냥 거의 막 적기만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런 토의 수업 같은 경우에, 수업의 토의, 수업 중에 토의를 하는 건 그냥 받아 적는 수동적인 이런 기록자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참여자가, 수업의 참여자가 되게끔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수업 토의에 대한 이야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수업 토의에서는 참여자, 즉 학생들을 어떻게 한다? Active. 적극적으로 참여하게끔 만든다. 라는 것 정도만 메모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much of the emphasis in a discussion. 토의에서의 강조점, 많은 부분의 강조점은 is on. 어디에 놓여져요? Getting students involved. get이라는 동사가 사역동사죠. 준사역동사입니다. 학생들로 하여금 관여하게끔 하는 거예요. 참여하게끔 하는 겁니다. 모아도록 하는 게 이 토의 수업에 있어서의, 토의하는 데 있어서의 많은 강조점이요. 학생들로 하여금 적극적인 참여자가 된다고 얘기했지? 적극적으로 하는 게 뭐야? 생각하고, 반응하고, 그리고 대응하는 거. 이런 것들을 하게끔 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토의 수업의 목적이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죠? 강조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these are important intellectual activities in the learning process. 자, 이런 것들은요, 앞에 thinking, reacting, responding, 이런 것들은 중요한 지적인 활동입니다. 어디에서? 학습 과정에서요. for가 나옵니다. 뭐뭐하기 위해서라는 전치사인가? 봤더니 또 전치사가 나옵니다. 이거 뭐예요? 그렇지. through them. 그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되겠고요. 그럼 for는 뭐냐? 이렇게 선생님 앞에서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커마 다음에 문장의 중간에 for가 나오고, 주어, 동사로 for가 문장을 지금 이끌고 있습니다. 지금 문장이 바로 연결이 안 되고 전치사 구가 나왔으니까 이게 뭘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방금 전에 한 것처럼 through them 이라는 부분을 괄호를 딱 치면 you라는 주어가 나오고 are라는 동사가 나오죠. 얘는 접속사로 쓰였다라는 이야기가 되겠고 접속사로 쓰일 때 for는 because, 왜냐하면 이라는 의미의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로 쓰입니다. 알겠죠? 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지적인 활동이에요. 학습 과정에 있어서. 왜냐하면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하기로 되어 있죠. 해야만 하죠. 뭐를요?

Discover and express your opinions. 여러분들의 의견을 찾아내고 나의 의견은 내가 생각하는 의견은 뭘까를 찾아내서 그것들을 표현하도록 되어 있죠. 여기 be supposed to라는 수거입니다. 보통은 to 부정사를 쓰게 됐고요.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 뭐뭐 해야 한다라는 정도의 어떤 정도의 약한 당위적인 의미까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의견을 알아내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표현하도록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과정을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얘기는 수업 토익은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다. 생각하고 반응하게 하고 대응하게 하고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참여자가 되게끔 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writing이라는 새로운 소재가 나왔습니다. 쓰기는요, is an invaluable tool. 자, invaluable, 가치가 없는 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얘는 아주 매우 소중한 이라는 뜻입니다. 아주 중요한 도구입니다. For accomplishing these tasks, 이러한 것, 이런 것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성취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도구입니다. 그럼 이런 active learner가 되기 위한, active participant가 되기 위해서 뭘 하게끔 해야 된다? writing, 쓰기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읽었을 때 그냥 작문을 시키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unfortunately, 안타깝게도 too many times, 너무나 여러 번, 그래서 너무나 흔히 when class discussion begins, 이런 수업 토의가 시작되면 pens and pencils go down, 펜이나 pencil, 즉 필기 도구 같은 것들은 어떻게 내려지죠. 이런 일이 너무 빈번해요, 라는 얘기예요. 즉 토의가 시작되면 아이들이 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 뭔가 메모하고 글을 쓰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이걸 놓고 그냥 말로만 한다는 이야기죠. 그죠? 이 부분이 아쉽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어떻게 수업 토의에서의 라이딩이 같이 있어야 된다? 이 얘기가 되는 거겠지. 그죠? 계속 보겠습니다. Admittedly, 인정하게도, 즉 that 이하는 인정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하는 것을 인정해요? 당연히 that to 이하하는 것이, to 이하하는 것은 인정합니다. 상당히 훨씬 어렵다라는 거 인정해요. 뭐 하는 게? 투 이해하는 게요. 이토 가져오신 주어죠. To take notes from discussions than from lectures. 강의에서 하는 것보다 토의에서 노트 테이킹을 하는 거, 메모를 하는 것이 상당히 훨씬 더 어렵다라는 거, 상당히 더 어렵다라는 건 인정해요. 왜 그러냐면, 선생님이 이걸 왜 또 because로 해석을 했을까? 봤더니, 여기 lectures and discussion, unlike lectures, discussion tends to. 얘가 주어 동사가 되겠죠. 뭐와는 다르게 라고 해서 얘도 또 역시 전치사구가 나옵니다. 강의와는 다르게 토의라는 것이 tend to be disorganized. 뭔가 조직화되어 있지 않아요. 질서 정연하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조직화되어 있지 않고 and difficult to follow. 따라가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학생이 여기서 얘기하고 저기서 얘기하고 계속 이야기하니까 뭔가 정리가 안 된 말들이라는 얘기예요. 하지만 강의식 수업은 어때요? 선생님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도 나름 이 플로우가 있잖아요. 그죠? 이거 다음에 이거 얘기해서 이렇게 선생님들이 약간 계획을 세워서 얘기하기 때문에 이건 쭉 받아 적어도 organized가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토이 같은 경우는 disorganized가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하는 게 어려워? taking notes. note taking 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Also, 또한 학생들은요. 되게 don't know, 모르죠. How much of what other students are saying. 다른 학생들이 말하고 있는 것에 how much, 얼마나 많은 부분들이 is important, 중요한지 잘 몰라요. 누군가가 말하는데 제가 말하고 있는 것에 어떤 부분이 얼만큼 중요한지 잘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네, 뭐 선생님들은 어느 정도 그 내용을 다 알고 시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눈에 들어오겠지만 이런 것들은 다른 학생들이 그냥 학생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쉽지가 않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내용은 전부 다 뭐예요? Writing, 다시 말하면 note-taking, taking notes. 이게 쉽지 않다. 그죠?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겠지. Taking notes 하는 게 쉽지 않지만 어떻게 해야 된다? 필요하다.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로 나오겠죠. 우리가 아까 봤던 것처럼. 자, and 그리고 if you're an active participant, 여러분들 정말 적극적인 참여자라면 그렇다면 it is not easy.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To take notes and formulate what you want to say. 여러분들이 노트 테이킹을 하면서 즉 메모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말하고 싶은 것을 formulate. 얘가 표현하다 라는 뜻입니다. 표현하기가 정말 쉽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진짜 적극적으로 토익에 참여하는 사람이야. 그럼 나 말하기도 바빠. 근데 이걸 언제 쓰고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내가 말하고 싶은 걸 그걸 다시 머릿속으로 표현하기는 더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 뭐가 나왔어? 하지만 이라고 나오죠. 자, 그렇지만요. Note taking in discussions, 토익에서 메모를 하는 것은 is not only manageable, 관리하기 쉬울 뿐만 아니라 그 상황을 잘 처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it is also important, 또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note taking을 꼭 해라.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note taking, 메모라는 것은 helps to keep you active

and alert. 여러분들을 계속 적극적이고 alert, 깨어 있게 합니다. Alert라는 게 정말 정신이 말똥말똥한 이런 뜻이에요. 자, it allows, 그렇게 note taking을 하는 것은 allows you, 여러분들로 하여금 to impose, 부여하게 하죠. Sub-organization, 어떠한 조직을 부여하게 됩니다. 어떠한 그러니까 조직이나 질서 이런 것들을 이 토의에 부여하게 해요. 그래서 그것은 it can prepare you to speak, 여러분들이 말하게끔 준비하게 해주죠. 그러니까 이게 쉽지는 않지만 하다 보면 오히려 여러분들이 해야 될 말들이 잘 준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 있는 부분은 중요하긴 하지만 너무 꼼꼼하게 읽을 필요는 없고 노트 테이킹이 정말 필요하다. 꼭 해야 된다. 이 정도의 메시지만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찾아야 되는 키워드 수업 토의에서 액티브하기 위해서는 뭐가 제일 중요하다? 그렇지. Writing or taking notes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표현이 나올 수도 있고 이 표현이 나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죠? 이 두 가지는 같은 의미로 여기서 쓰인 겁니다. 됐죠? 자, 같은 의미로 쓰인 거니까 찾아볼게요. 자, class discussion은 1번에 나오긴 했지만 뭐가 빠졌어? Writing이나 taking notes가 빠졌어요. 2번 볼까요? Taking notes 나왔습니다. 근데 note taking을 하는 메모의 기술을 향상시키는 기술, 기법, 전략 이런 것들 나왔어요? 안 나왔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향상시키는 전략은 나오지 않았으니까 바로 아웃이에요. Significance, 중요성. 뭐의 중요성이야? 그렇지, 메모의 중요성. 메모 중요해요 라고 얘기했잖아요. 방금 전에 important라는 단어 나왔잖아요. 그죠? 뭐에 있어서 중요해? For active engagement in discussion. 그렇지. 토의에 있어서의 적극적인 참여. Active 하기 위해서, 토의에서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taking notes or note taking or writing이 필요하다. 라고 얘기한 거죠. 키워드 3개 다 가지고 있는 몇 번의 정답 3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과 5번도 한번 잘못된 어울리지 않는 표현을 속가내볼까요? 자, 수업 후에요. 뭐 하는 거? Summarizing, 요약하라고 얘기했어요. Reviewing, 복습하라고 얘기했습니까? 이런 이야기 없어요. 이것의 효과, 효용성 나와 있지 않죠. 바로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 Benefits of Brainstorming. 벌써 이상하죠? Brainstorming의 이점이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관련 없는 소재는 바로 과감하게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워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번 같은 경우는 Standardize. 핵심어가 없기도 했지만 Standardize는 표준화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떠한 과정? 이 수업의 토의 과정에 있어서 그 절차를 진행하는 절차를 표준화시키는 이유. 이 토의를 표준화시킨다는 이야기는 없었는데, 그죠? 그래서 이렇게 관련 없는 소재들은 딱딱딱 지워주시면 보다 더 집중할 수 있는 선택지들이 좁혀지겠죠. 그죠? 네, 그러면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동시에 정답으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이 핑크색 잘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도 한번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4번 갈게요. 자, 4번은 요거 선생님이 기억납니다. 2025학년도 수능에 나왔던 문제인데 요게 오답률에서 6인가 했던 문제예요. 탑에서. 그래서 굉장히 막 주제 찾기가 이렇게 어려웠어? 라고 학생들한테 약간 경고음을 줬던 조심해야 돼. 이거 쉬운 문제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었던 문제 중에 하나고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특히 선택지가 좀 어려웠습니다. 예, 선택지가 그냥 위에 있는 표현을 그대로 쓴 게 아니라 얘를 좀 다르게 표현을 했거든요. 자, 그럼 어떻게 다르게 했는지 한번 같이 볼게요. The arrival of the industrial age. 일단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맞아요. 산업혁명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산업시대예요. 산업시대. 산업혁명이 아니라 산업시대의 도래가 changed, 바꿨습니다. 뭘 변화시켰어요? The relationship among time, labor, and capital. 자, 뭐? 시간과 노동과 그리고 자본 사이에서의 관계를 변화시켰습니다. 일단 뭐가 도래에서 변화됐다라는 얘기예요. 산업사회가 도래에서 변화가 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산업사회가 뭘 만들어냈다? 변화를 만들어냈다. 근데 그 변화가 노동, 시간, 자본에 있어서의 뭔가 변화를 줬다. 첫 문장이 굉장히 좀 강력하죠? 그죠? 약간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어떤 면에서 변화를 줬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Factories, 공장은요, could produce around the clock. Around the clock이 뭘까요? 시계가 이렇게 있는데 around the clock, 계속 시계를 주변에서 간대요. Around the clock은 24시간이란 뜻입니다. 알겠죠? 시계 주변을 계속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24시간 생산할 수 있었습니다. 24시간 계속 기계를 돌릴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공장들은요, 그 do so, 그렇게 할 수 있었죠? With greater speed, 더 높은 속도와 and volume, 더 많은 양으로요. Than ever before, 그 이전에 있었던 그 어떤 때보다도 더 많은 양으로, 더 빠르게, 속도를 더 높여서 훨씬 더 빠른 속도로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양이

0: 물건들이 만들어질 수 있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물질적인 풍요로 이어진 거잖아. 그죠?
1: 네. The machine. 기계는요? 어떤 기계요? That runs 12 hours a day. 하루에 12시간 작동하는 기계는요? Will produce more widgets. 더 많은 제품을 생산할 수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one이라는 건 machine이 되겠죠? That runs for only 8 hours per day. 하루에 8시간만 작동하는 그 기계보다, 그치, 12시간 작동하면 8시간보다 더 많은 양. 4시간 더 많은 양을, 4시간 동안 더 많은 양을 만들어내겠죠? 그리고 어떤 기계는 that runs 24 hours, 와, 24시간 작동하는 기계는요? 하루에 24시간 작동하는 기계는 당연히 will produce the most widgets of all. 그 어떤 모든 기계들 가운데서 가장 많은 제품들을 양산해낼 겁니다. 생산해낼 겁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치? 24시간 계속 가동하면. 그치? 그 얘기는 뭐야? 시간을 많이 들이게 되면, 노동을 많이 들이게 되면, 어떻게? 자본이라는 것이 혹은 생산물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늘어나게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와, 이거는 굉장히 획기적인 거였죠? 왜 획기적인 거였지? As such, 따라서 at many factories, 많은 공장에서는요, the workday, 일하는 날이 is divided into 8-hour shift. 8시간씩의 교대로 나누어졌어요. 왜냐면 사람은 24시간 일할 수가 없잖아. 그죠? 그럼 24시간을 3으로 나누면 38에 24 이렇게 되죠. 3교대로 8시간씩 나누어서 이루어진 거예요. So that 뭐할수 있도록요? There will always be people on hand. 거기에 담당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도록 그 인력이 있을 수 있도록요. 뭐할수 있게? To keep the widget machine humming. Hum이라는 게 윙윙 소리를 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생산하는 그 제품의 기계가 계속해서 윙윙 거리면서 돌아갈 수 있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인력이 늘 거기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8시간씩 교대 근무를 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요. Industrialization. 아까 Industrial Age가 Industrialization으로 조금 바뀌었습니다. 산업화는요. Raise the potential value. 뭐를? 잠정적인 가치를 끌어올렸습니다. Of every single work hour. 이 일하는 단 하나의 한 시간의 모든 이 시간에 노동 시간의 가치, 잠정적인 가치를 끌어올렸어요. 한 시간? 농사를 지을 때한 시간은 뭐 그냥 조금 쉬어도 돼요. 그런데 공장에서의 한 시간은 쉬면 한 시간만큼의 일을 못하는 거죠. 그러면 그만큼 제품이 나오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단한 시간만이라도 이 시간의 잠정적인 가치가 굉장히 높아졌다는 얘기입니다. 농업사회, 농경사회보다 산업사회. 이해되시죠? 그래서 보시면 the more, 더 비교급, the more, 더 비교급. 뭐뭐 하면 할수록 더욱더 뭐뭐하다라는 뜻이죠. The more hours you work, 여러분들이 더 많이 일을 했다면, 더 많이 일을 하면 할수록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 The more widgets you produce. 여러분들은 더 많은, 여기 더 뭐가 하나 더 있네. 그죠? 네, 여기. 초록색이 하나가 더 표시가 됐어야 돼요. The more. 더 많은 제품들을 여러분들은 생산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더 많은 돈을 여러분들은 벌었을 겁니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노동이 시간에 비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따른 자본이 비례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죠? 따라서, thus, 따라서, wages became tied to 임금이라는 거, 우리가 받는 그 돈, 그죠? 임금이라는 것이 became tied to 어디에 연관이, 연류가 되게 되었어요? Effort and production. 우리가 얼만큼의 노력을 기울이느냐, 그리고 얼만큼 생산해 내느냐, 이거에 따라서 임금이 아주 긴밀하게 연관이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노동이라는 건 이전에 뭐에 의해서 뭐를 따랐던? Harvest cycle. 수확 주기를 따랐던, 이전에는 그 수확 주기를 따랐던 그 노동은 이제는 뭐가 되었어요? Clock oriented. 시간 중심이 되었죠. 시간을 지향하는 시간 중심이 되었습니다. 얼만큼 일하느냐에 따라서 그만큼의 성과가 나오면 그만큼의 내가 보상을 받아갈 수 있으니까. 그죠? 그리고 society started to 사회는 시작했습니다. 뭐? Reorganize around new principles of productivity. 새로운 생산에 대한 원칙들을 중심으로 재구성하기, 재조직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이 변화를 통해서 뭐까지 완전히 바뀐 거예요? 노동에 있어서의 변화가 있었는데 그 노동의 변화가 새로운 생산 원칙까지 재조직해서 새로운 생산 원칙을 만들어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키워드는 뭔것 같아요? 여기까지 읽었을 때 산업사회가 변화를 주었는데 특히 노동. 옛날에는 아무리 농사를 열심히 지어도 시간을 많이 들여도 수확이 거기에 꼭 비례하는 게 아니죠. 그런데 이제 산업사회는 어떻게 하는 거야? 노동을 들인 만큼, 시간을 들인 만큼 거기에 대한 보상이 따르니까 생산의 원칙, 생산의 원리가 바뀌게 되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죠? 자, 요 세 개의 키워드를 가지고 한번 선택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shift가 뭐예요, 여러분? 맞아, change, 변화입니다. 뭘 가져왔다고요? 변화를 가져왔다고 얘기했는데요. 그죠? 뭐에 있어서? work time paradigm. 노동과 시간의 paradigm. paradigm이 이제 원칙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 노동과 시간의 변화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 변화가 brought about 무엇을 만들어냈죠? by 가져와졌죠? 뭐에 의해서 가져와졌지? industrialization 산업화에 의해서 야기된 노동과 시간의 패러다임에 있어서의 변화. 자, 그럼 보세요. 산업사회에서 야기가 됐습니다. 산업사회가 가져온 거예요. 무엇을요? 노동과 시간의 원칙이 이거에 따라서 변하게 되었다. 그 변화를 가져왔다. 어때요? 패러다임이라고 말한 건 그 생산의 원칙이 되겠죠. 그죠? 노동과 시간. 노동과 시간이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얘기했어요. 노동시간에 비례해서 우리가 거기에 따른 보상까지 얻을 수 있으니까 이 생산 원칙이 패러다임이 바뀌게 되었다. 새롭게 변화되었다. 이런 의미가 되니까 몇 번 정답?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shift라는 단어와 그다음 work time paradigm 이 표현이 여러분들한테는 좀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industrialization 산업사회라는 건 여러분 쉽게 아마 같이 가져와서 연결을 시켰을 것 같고요. 자, 관련 없는 거 한번 이렇게 지어보겠습니다. 자, 노동시장에 있어서 노동시장에 대해서 생산의 절차를 standardize 표준화시키는 것에 영향이래요. 표준화시켰다는 이야기 있어요? 완전히 거기에 딱 맞춰 규격화시켜가지고 표준화시켰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machine human relationship. 여러분들 기계와 인간과의 관계가 나왔어요? 아니, 그런 얘기는 없었어요. 그죠? 그 다음 increase the value of time. 시간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효율적인 방법. 시간의 가치가 어떻게 해서 효율적으로 높아졌느냐 이런 이야기는 안 나왔죠. 물론 시간에 따라서 그 가치, 시간이 가지고 있는 그 잠재력이나 가치는 올라갔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간의 가치를 올릴 수 있는 효과적인 방식이 제시된 건 아니에요. 그죠? 네, 그래서 4번의 중간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고민을 하시면 정답이 아니구나라는 거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과도한 일의 시간, 노동 시간의 문제점이 나와요. 노동자들에게 특히 미친 그런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는데, 그죠? 이렇게 과도하게 노동을 해서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서 병을 앓게 되었고 뭐 이런 이야기 안 나오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뒤에 부분 역시 관련이 없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4번 잘 문제 푸셨죠? 이 문제를 진짜 처음 보는 친구들, 이게 꽤 유명한 문제여서 다른 이 기출문제나 혹은 여러분들이 뭐 어떤 강의에서 보셨을 확률이 높아요. 근데 처음 보는 친구들한테는 그래도 조금 난해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괜찮았어요? 괜찮았으면 너무 다행이고. 자, 그 다음 5번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4번이 주는 교훈은 앞에 나왔던 그 본문의 단어를 그대로 이용하지 않고 나름 여러분들이 이해한 것들을 좀 재조합해서 그 선택지의 단어는 본문의 단어를 좀 어떻게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느냐 이걸 좀 감별해내는 능력이 바로 주제 찾기에 좀 관건인 것 같아요. 네. 자, 그 다음 오늘의 마지막 문제 5번 가볼게요.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겁니다, 역시. 일단 보시면, 중요한 부분이 어디쯤 나와 있냐? 여기쯤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아주 따끈따끈한 25년도 9월 모평 문제인데요. 요 문제도 좀 인상적이었죠. 볼게요. It is much more natural to. 뭐 하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습니까? To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요. Be surprised by unusual phenomena like eclipse. Eclipses. Eclipse는 일식이죠. 그죠? 예, 달이 해를 가려서 해가 낮은데도, 이제 어두워도 달이 가리는 그, 바로 그 현상을 바로 일식이라고 부르죠. 일식과 같은 현상은 사실 우리가 매일 보는 현상이 아니에요. 굉장히 드문 현상이죠. 그러니까 일식과 같이 굉장히 비정상적인, 정말 평범하지 않은 그런 현상들에 의해서 놀라는 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어디에 놀라는 것보다 ordinary phenomena like falling bodies. 떨어지는 물체, 다시 말하면 낙하하는 물체가 되겠죠. 낙하하는 물체와 같은 일반적인 현상, 그냥 평범한 그런 현상보다 이렇게 평범하지 않은 일식과 같은 현상에 놀라는 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라는 얘기예요. 근데 일상적인, 일반적인 현상이 낙하뿐만 아니라 또 하나가 나옵니다. The succession, 연속이죠. 뭐의 연속? 낮에서 밤에서 낮으로 그리고 낮에서 밤으로 이렇게 연이어서 일어나는 거. 이런 the succession of night into day and day into night. 이런 현상들도 굉장히 일반적인, 우리가 평범하게 볼 수 있는 일반적인 현상이죠. 이것보다는 일식과 같은 현상에 놀라는 건 정말 당연한 일이에요. 라는 얘기예요. 선생님은 지금 봐도 너무 놀랄 것 같아요. 근데 옛날 사람들은 어때? 우리가 왜 그런지 저게 일식이라는 걸 알고 봐도 되게 신기하고 놀랍잖아요. 근데 모르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어땠을까? 세상이 망하는 줄 알았을 거예요.
그죠?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자, 그걸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Many cultures, 많은 문화들은요, invented gods, 신을 만들어냈습니다. 신을 창조해냈죠. 발명해냈어요. 그래서 신을 만들어냈어요. 왜요? To explain these eclipses. 이렇게 두렵게 사람들을 만드는 이러한 일식들을 설명하기 위해서요. 자, 일식에 대한 설명 갑니다. 자,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고, 사람들에게 공포를 주고, 사람들을 놀래킨, 그죠? 그들을 놀래키고, 그들에게 무섭게 하고, 그들을 놀래킨 이러한 일식을 설명하기 위해서 막 신도 만들어냈어요. 신이 놓아져서. 이 신이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뭐 이렇게 만들어냈다는 얘기죠. 하지만 very few, few가 붙었으니까 얘는 부정의 표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거의 없었어요? 그치? 상상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A god of falling bodies, 낙하는 물체의 신을 상상하는 건 그런 부족은 거의 없었어요 라는 얘기예요. 그치? 물건을 선생님이 이렇게 딱 떨어뜨리면 떨어질 거 아니에요. 아, 여기 신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낙하는 물체는 뭐였지? Ordinary phenomenon 이었습니다. 그죠? 일반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여기에 대한 신을 만들어내지는 않아요. 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런 낙하하는 물체에 대해서는 그들은 were so accustomed to, 너무 accustomed, 익숙한 이란 뜻이에요. 너무 익숙한 나머지 that, so that 구문이죠. 아주 뭐뭐해서 뭐뭐하다 라는 원인과 결과입니다. 아주 익숙해서요. They did not even notice them. 그것들을 알아채지조차 못했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 대해서 신을, 특별한 신을 만들어낸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내용은 바로 뭡니까? 그치. 우리가 ordinary. 이것과, 그리고 unusual. ordinary한 현상과, 일반적인 현상과, 일반적이지 않은 현상. 당연히 같지 않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은 현상에, 이거 부동업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더 놀라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라는 것까지 왔습니다. 됐죠? But, 하지만, the reason for eclipses. 이런 일식에 대한 이유는요. 일식이 왜 일어나느냐? 그 이유는 it's ultimately the same as 뭐랑 똑같아요? That of 뭐에 대한 이유와 같아? The succession of night and day. 오, 밤과 낮의 연속의 이유와 동일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는 일식이었잖아요. 그리고 얘는 밤과 낮. 그리고 뭐 또 있었어? 낙하. 낙하하는 물체. 그런데 이것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의 이유와 같아? 밤과 낮이 바뀌는 혹은 여기는 이제 뒤에 또 나오겠지만 낙하하는 물체 일반적인 현상과 일식이 일어나는 이유는 어떻다? 같다. 같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이렇게 그죠? Ultimately the same as 궁극적으로 마침내는 종전에는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럼 여러분들 왜 일식이 일어나지?를 알려면 왜 밤과 낮으로 바뀌지? 왜 계속 밤과 낮으로 연속적으로 일어나지? 를 이해하면 얘도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계속합니다. The movement of celestial bodies. 바로 그것은 천체의 움직임 때문에 그렇죠. 이것은 바로 그 자체는 is based on 무엇을 근거로 하고 있어요? 바로 Newtonian law. Newtonian law가 뉴턴의 법칙이 되겠죠? 바로 만유에 끌어당기는 만유의 인류의 법칙과 and how it explains why things fall when we let them go. 우리가 그 물체를 놓았을 때 물체가 왜 떨어지는지를 설명하는 그 방식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런 우리가 나타나는 현상, 낙하 현상이라든가 혹은 만유 인류의 법칙이라든가 이런 것들,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현상들과 관계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천체의 움직임이라는 것이. 이해됐죠? 그럼 얘네들이 이것과 관련이 있다는 거니까 결국에는 뭐야? 낙하하는 현상을 알아내면 얘와 원리가 같고 또 얘도 그 원리와 같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됐죠? 그럼 여기서 시사하는 바가 뭐겠니? 그치, 일반적인 사실, 현상들을 이해하려면 일반적이지 않은 현상들이 이해하려면 일반적인 현상을 이해하면 된다. 이런 이야기 아닐까요? 그죠? 자, for the physicist, 물리학자들에게 있어서 뭐하는 거? Understanding ordinary 나왔습니다. 일반적이고 평범한 것, 그죠? 평범한 것을 이해하는 것, 그리고 습관적이고 빈번한 것을 이해하는 것은 따라서 우리로 하여금 뭐하도록 해요? Account for, 설명하게끔 해줍니다. The frightening and the singular, 정말 우리에게 공포스럽게 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뭔가 기이한 현상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설명하게끔 해줍니다. 그래서 이걸 알게 되면 왜 일식이 일어나는지,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한테 기이하게 여겨지는 이러한 현상들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다? 그렇지, 일반적인 현상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it was thus, 따라서요, 뭐 하는 것이 필요합니까? 필요하다 나왔어요. To ask, 물어보는 게 필요합니다. Why do things fall?
왜 물건은, 물체는 떨어지지? 그리고 and have Newton's responses. 이 뉴턴의 그런

0: 대응을 갖고 있는 것이 필요해요. 뭐 하기 위해서? To understand a broad range of much more bizarre phenomena occurring at every level of the universe. 우주의 그 여러분 모든 수준에서 일어나고 있는 bizarre라는 단어가 밑에 기이한 이상한이라고 나왔습니다. 훨씬 더 이상한 그런 현상들의 넓은 범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낙하는 왜 하지? 낙하는 왜 되지? 그리고 뉴턴의 그 대응. 여기에 대한 그 뉴턴이 탐구했던 그런 방식, 그죠? 그런 것들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뭘 탐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적인 현상을 통해서 일반적이지 않은 현상을 탐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거 몇 번의 정답일까요? 네, 바로 여기 볼까요? Need to pose questions. 의문을 제기할 필요성입니다. 뭐에 대해서? Usual. 일반적인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할 필요성.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게 필요해요 라고 얘기했지. 뭘 하기 위해서? 그렇지. 기이한 현상들, 일반적이지 않은 현상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현상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라는 의미. 마지막 분이 정확하게 4번에 나와 있습니다. 정답 그래서 몇 번? 4번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관련 없는 거 한번 이렇게 지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운 내용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아, 왜 이게 표시가 되어 있는지 충분히 이해가 잘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괜찮죠? 과학적인 해석이나 뭔가의 한계에 대해서 나왔다거나 뭔가를 더 좋아한다거나 이런 이야기, 선호에 대한 이야기는 없으니까 바로 여러분들 지워주시면 되는 선택지들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든 내용 잘 마쳤고요. 오늘 똑똑볶아 가보겠습니다. Validity, Validity라는 단어. 전 시간에도 많이 나왔었죠? Valid, Validate, Validity. 여러 가지 표현으로 많이 나왔었는데요. 타당성, 유효성이라는 뜻입니다. Valid라는 단어가 유효한, 타당한이라는 형용사입니다. 이거 어디예요? 그렇지. 수강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validate이라는 단어까지 챙겨두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전 시간에 했던 단어 한번 찾아보시고 모르시면 사전 찾아서 한번 내용까지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내용 잘 마무리했습니다. 단어까지 마무리까지 여러분들 열심히 잘하는 친구들은 진짜 뭘 해도 잘 되는 친구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땀한땀 채워가는 그 기쁨도 가져가시고 실력도 쭉쭉 향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시간에도 역시 주제 찾기로 갑니다. 단서 찾아서 만날게요. 할 수 있지? 오케이, 좋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1: 하나, 둘, 셋.
2: 20세 여성이 뻘배에 실려 갯벌에서 빠져나옵니다. 갯벌에서 해루질을 하다 고립돼 가까스로 구출됐습니다.
3: 안전한 해루질을 위한 준비물은 무엇일까요?
4: 갯벌 안전장비 착용수칙.
3: 해루질을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복장부터 알아볼까요? 구명조끼, 장화, 장갑을 착용해야 합니다. 가슴 장화는 넘어지게 되면 안으로 대량의 물이 들어오고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활동이 편한 옷에 구명조끼를 입어주세요. 갯벌 출입 전에는 썰물대를 확인해 꼭 간조 1시간 전 알람을 맞춰야 합니다. 스마트폰은 방수팩에 넣어 목에 걸고 비상시 도움 요청을 위한 호루라기도 챙겨주세요. 갯벌에 출입할 때는 반드시 2명 이상 함께해야 합니다.

추는 기출의 미래 영어 어법 어휘 편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런 여러분과 함께 기출 문제를 분석할 김현진입니다. 여러분 10강에 오셨고요. 10강에서 우리 뭐 하기로 했냐면 저번 시간에 짜란! 수식어와 준동사의 활용의 개념 부분에 대해서 다루어 보았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부터 뭐 해야겠어? 체크업 테스트부터 한번 시작을 해봐야겠죠. 자, 그러면 지체하지 말고 우리 바로 한번 체크업 테스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교재에서는요, 31페이지 되겠고요. A 유형 뭐라고 써져 있냐면요, 네모 안에서 어법에 맞는 표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보면요. I notice him steal 혹은 to steal into the room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나는 눈치챘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러면 여기서 동사가 눈치챘다가 될 거고 him이라고 하는 거 목적어 그리고 목적격 보어 자리 안에 이제 이 친구들이 전체가 오는 것 같은데 얘들아, notice라고 하는 동사 혹시 무슨 동사인지 알까? 알아? 차리다 라고 하는 지각동사거든. 얘들아, 지각동사의 목적격 보어 자리에는 무슨 동사가 온다고 외웠을까?

우리 뭐를 확인하기로 했냐면 주인절에 주절을 확 주, 주인절에 주어를 확인하기로 했었어. 자, 그러면 주인절에 주어라고 했을 때는 the rock, 돌이 될 겁니다. 그러면 돌 입장에서 직접 보는 거면 현재 분사를 쓸 거고 보아짐을 수동으로 당하는 거면 과거 분사 쓸 거거든. 그러면 얘들아, 돌 입장에서 어떤 느낌인지 한번 볼게. seeing일까 혹은 seen일까? from a distance. 멀리서 보았을 때 얘들아, 돌이 멀리서 봐? 아니잖아. 누군가가 멀리서 봐줬겠지. 그러면 돌 입장에서는 보아짐을 당한 거니까 수동태에 써주면 좋겠다. 그래서 먼 발치에서 보았을 때그 돌은 굉장히 커 보인다라고 하는 맥락이었겠죠. 자, 이 포인트 지금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왜냐면 오늘도 되게 자주 나오거든. 그래서 아, 분사에 밑줄이 그어져 있을 때는 이 주인절의 주어가 누군지 확인해 보자. 주인절의 주어가 누군지 확인한 다음에 능동인지 수동인지를 파악해 보면 되겠다. 오케이. 자, 그러면 세 번째 문장 보면요. The mental 혹은 mentally surprised child has now been stabilized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문장의 동사 한번 잡아볼까, 얘들아? 이 문장의 동사는 has now been stabilized 라고 하는 이 부분이 바로 동사일 겁니다. 자, 이제는 안정화되었다 라고 하는 동사로 잡고 있고요. 그러면 우리 주어는 누구야? 주어는 the mentally 혹은 mental surprised child. 여기까지가 지금 주어일 거잖아. 그러면 이때 이 mental 혹은 mentally가 누구를 수식하는지 보면 되겠다. 자, 누구를 수식할까? 정신적으로 놀란 아이들이지. 얘들아, 그러면 여기서 surprise라고 하는 형용사를 수식하고 있네. 형용사를 수식할 수 있는 애 누구야? 부사가 수식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놀란 그 아이는 이제는 안정화되었다, 진정되었다라고 하는 문장이 되겠죠. 자, 4번이요. Composing 혹은 composed by a little boy, the song became a great hit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얘들아, 이거 바로 몇번 문제에서 있어? 이번 문장에서 우리 한번 살펴봤잖아. ing 혹은 pp, 즉 분사 부분에 밑줄이 그어져 있을 때 우리 뭐 확인해라? 주절에 주어 확인해라. 그러면 song 입장에서 봤을 때 작곡을 당했을까? 자기가 작곡을 했을까? 얘들아. 노래는 작곡을 당했겠죠? 그럼 composed라고 하는 거에 동그라미 치면 되겠네. 그런데 자, 누구에 의해서 작곡을 당한 거냐면요. By a little bo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주 어린 소년에 의해서 작곡이 되어졌지만 The song became a great hit라고 나온 거 보니까 엄청난 히트를 쳤다. 대박을 쳤다라고 하는 내용인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럼 B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밑줄 챈 부분이 어법상 맞으면 동그라미 칠 거고요. 틀리면 X 표시하고 우리는 고쳐볼 겁니다. 자, 5번 문장이요. Looking from the top of the hill, you can survey the entire town. 자, 오늘만 지금 세 번째 나오고 있습니다. 뭐라 그랬어? 분사 부분에 밑줄이 그어져 있으면 뭐 살펴봐라? 주절에 주어 살펴봐라. 주절에 주어가 누구야? You라고 하는 주어잖아. 그러면 너가 직접 보는 거면 looking이고, 보아짐을 당하는 거면 looked라고 과거분사 썼겠지. 그럼 해석을 해보면요. 너가 이 언덕 꼭대기에서 보면 너는 뭘볼수 있냐면 이 전반적인, 전체적인 마을을 다볼수 있어 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 너 입장에서 봤을 때 보는 거야? 보아짐을 당하는 거야? 마을을 보는 거잖아. 그래서 언덕 꼭대기에서 볼 때, 본다면 이라고 하는 능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 looking. 이라고 하는 현재 분사 쓴거잘 썼네. 그치? 자, 그러면 6번 문장이요. The weather getting stormy, the committee cancel the game 이라고 나오고 있어. 어? 근데 얘들아, 지금은 조금 상황이 달라? getting 이라고 하는 분사 부분에 밑줄이 그어진 건 맞는데, 앞에 뭔가 주어 같이 생긴 애가 있네? 얘가 왜 이렇게 됐을까? 를 한번 생각해 보자면, 얘들아, 우리 분사구문 나오면, 쌤이 원래 문장으로 한번 되돌려보는 연습해 보자고 했잖아. 그랬을 때, as the weather got stormy 라고 하는 문장이었을 거야. 그래서 점점 날씨가 안 좋아지자, 그 위원회는 그 경기를 취소했다 라고 하는 문장이잖아. 그런데, 이 분사구문을 만들기 위해서 첫 번째 단계, 뭐 했을까? 접속사 지웠겠지. 접속사 지우고 주어도 지우려고 보니까 the weather 이라고 하는 부사구의 주어랑 주절의 주어가 다르네? 얘들아, 주절의 주어와 부사구의 주어가 다른데 생략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부사구의 주어가 살아있는 형태인 겁니다.
자, 이럴

때는 얘들아, 분사를 앞에 나오는 이 주어에다가 맞춰주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한번 해석을 해보면, 날씨가 점점 안 좋아졌기 때문에 그 위원회는 게임을 취소시켰다라고 하는 내용이잖아. 그러면 얘들아, 날씨가 자발적으로 안 좋아진 거지. 안 좋아짐을 누군가에 의해서 당한 건 아니기 때문에 getting이라고 하는 능동의 의미를 가진 현재 분사 잘 쓰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상황을 한번 문제를 통해서 살펴보는 것은 중요해요. 그래서 날씨가 점점 안 좋아졌기 때문에 위원회가 게임을 취소했다라고 해서 앞에 나오는 진짜 주어에다가 능동수동을 맞추는 경우였네. 자, 그러면 다음 문장을 보면요. 7번이요. With the drugstore closing이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나 이거 저번 시간에 강조했다? With가 나오고 목적어 나오고 그다음 분사가 나오면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라고 했었어. 그랬을 때이 분사는 누구한테 맞춰야 된다? 앞에 나오는 목적어에 맞춰줘야 된다고. 자, 그랬을 때그 약국이 문을 닫아서 I couldn't buy the cold medicin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나는 감기약을 살수 없었다라고 해석할 거거든. 그러면 얘들아, 약국 입장에서 스스로 닫아? 아니잖아. 약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닫아진 거지. 사람이 닫았겠죠. 그래서 약국이 닫혀 있어서라고 하는 closed 과거 분사 표현 써줄 겁니다. 그래서 약국이 닫혀 있어서 나는 무슨 약? 감기약을 살수 없었다라고 하는 문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생각보다 많이 나오거든, 얘들아. 저번 시간에도 한번 별표 치라고 했었을 것 같아. with 나오면 일단 동그라미 치고 목적어, 그리고 분사 나오는 부분을 동그라미 쳐보면 문장 구조가 조금 빠르게 파악된다 라고 하는 거 유념해 두시고요. 8번이요. We wish, 우리는 희망한다. 무엇을 희망하냐면 The gift giver would buy us something else, something less ordinar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선물을 주는 사람이 우리에게 뭐를 사줬으면 좋겠냐면 something less ordinary 라고 나오고 있어. 그러면 would buy us, 우리에게 무엇 무엇을 사줬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이 문장 구조에서 뒤에서 less ordinary 같은 경우는 누구를 꾸며주고 있어? 무언가 평범하지 않은 거라고 해서 something이라고 하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잖아. 자, 명사를 꾸며주고 있는데 ordinary라고 하는 형용사가 꾸며주고 있으니 오케이, 괜찮구나라고 해서 넘어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있지? 자, 그러면 C로 넘어가 보도록 할 건데요. 어법상 틀린 부분 역시나 한번 고쳐볼 겁니다. 9번 문제요. Believing as the spirit of the forest, the tiger was admired.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believing이라고 하면 믿으면서잖아요. 자, 뭐라고 믿으면서냐면요. 숲속의 정령이라고 믿으면서. 얘들아, 내가 여기 ing가 맞는지 틀린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뭐 봐라? 주절에 주어 확인해봐라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주인절에 주어 보니까 타이거야. 그치? 호랑이. 호랑이가 스스로 자기가 정령이라고 믿어요? 나는 역시 숲의 정령이지 라고 믿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believing이라고 써져 있는 이 현재 분사를 뭐로 바꿔주면 좋겠죠? believed라고 하는 과거 분사로 써주면 좋겠죠. 자, 믿어졌대요. 뭐라고? 숲의 정령이라고 믿어졌기 때문에 tiger was admired. 이런 호랑이는 숭배되어졌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네. 됐죠? 자, 그럼 10번이요. The new film made the young viewers felt delighted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새롭게 만들어진 그 영화는요, 만들었다. 그 젊은 시청자들을 뭐하게 만들었냐면요. 신나게 만들었다. 신나는 감정을 들게 만들었다는 뜻이거든, 얘들아. 그러면 봤을 때 새로 만들어진 영화는 뭐하게 만들었다? 기쁘게 만들었대, 얘들아. 기쁨을 당한다고 표현을 하나요, 우리는? 아니지. 우리가 직접 기쁨을 느끼는 거잖아. 그럼 일단 이 felt가 잘못된 거는 알겠어. 그러면 얘를 어떻게 고쳐볼까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문장을 쭉 한번 봤더니 동사가 좀 걸려. 얘들아, make라고 하는 동사가 뭐라고였지? 사역 동사라고 외웠을 거야. 자, 사역 동사 같은 경우는 목적격 보어 자리에 뭐가 들어갈까? 동사? 원형이 들어가잖아. 자, 그러면 felt라고 하는 표현 아니고 어떤 표현 써줘야 돼? feel이라고 하는 동사 원형 써줘.

알겠습니다. 그래서 the new movie feel the new film made young viewers feel delighted라고 하는 문장으로 써주면 되겠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11번 문제로 한번 보면요. If you put a lot of effort, 너가 만약에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면, 드린다면, you will know, 너는 알게 될 것이야. 무엇을 알게 될 거냐면, how effectively that advertising will be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 광고가 얼마나 효과적인지 알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문장이었습니다. 자, 문장 구조를 얘들아 잘 한번 살펴보니까, 이때 how라고 하는 얘는 뭐야? 의문사야. 의문사가 우리 평서문 안에 들어오게 되면서 간접 의문문 만들었거든? 간접 의문문 만들었는데 이때 의문사가 자기의 의미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애를 뒤에서 하나 뽑아왔어. 그래서 얼마나 효율적인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고 해석했잖아요. 그러면 얘들아, 이때 얘가 뒤에 문장에서 어느 부분에서 뽑혀왔는지를 반드시 살펴봐야 됩니다. 얘들아, 이 문제도 별표 한번 쳐볼래? 이런 비슷한 문제가 우리 기출문제에서 계속해서 등장할 거야. 그래서 이 문제 유형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간접의문문 how가, 의문사 how가 앞으로 나오면서 뒤에 있던 애를 한 명을 뽑아왔어. 어디서 뽑아왔는지 한번 살펴보면 that advertising will be 하고 여기 누가 봐도 무슨 자리가 없어? 보어 자리가 비어있잖아. 자, 그럼 보어 자리가 비어있는데 뽑혀간 얘 형태를 보니까 얘 무슨 형태야? 부사 형태네. 보어 자리에는 부사가 들어갈 수 없어. 그러면 얘를 뭐로 바꿔주면 좋을까? effectively라고 하는 것을 effectively라고 하는 부사를 어떤 형태로 바꿔줄까요? 형용사 형태인 effective라고 바꿔주면 되겠네. 오케이. 왜? 여기 보어 자리에서 사실 데려간 애잖아. 자, 그러면 12번 문제 같이 보면요. When we yarn, we increase blood flow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품을 할 때 우리는 무엇이 증가되게 되냐면요. blood flow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의 혈류라고 하죠. 우리의 피의 흐름이 증가하게 됩니다. 라고 하는 문장이에요. 자, 그런데 bring in low temperature air 이라고 해서 지금 동사가 이미 increase라고 하고 나와 있거든? 근데 bring이라고 하는 동사가 또 등장하고 있어. 또 등장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얘들아, 문제는 접속사 없이 이렇게 동사가 등장할 수 있어? 없잖아요. 자, 그러면 뭐 하나는 바뀌어야 돼? bring이라고 하는 이 친구를 뭐로 바꿔줄까? bring이라고 하는 동사는 이제 더 이상 동사 형태를 갖춰서는 안 되고요. 어떤 형태로 바꿔줄 거냐면 bringing이라고 하는 현재분사 형태로 바꿔줄 겁니다. 자, 그랬을 때 문장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하품을 할 때 우리는 혈류라고 하는 것이 높아지는데 뭐 하면서 bringing in low temperature ai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낮은 온도의 공기를 들이마시면서 우리의 혈류는 높아지게 된다 라고 하는 문장인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 분사에 대해서도 조금 면밀하게 살펴보았고요. D번으로 넘어갈 겁니다. 다음 글에 밑줄 친 부분 중에 틀린 거 한번 찾아볼 건데 1번부터 볼까요? spent의 밑줄이 그어져 있어요, 얘들아. 이제 좀 반갑지 않아? 약간 여기 ing나 pp 형태 있으면 내가 뭐 재빠르게 확인해보라고 했어? 주절에 주어 확인해보라고 했잖아. 자, 주절에 주어 확인해봤더니 a robot이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 로봇이 시간을 썼는지 그리고 혹은 시간을 써짐을 당했는지에 따라서 pp 형태가 오는지 그리고 ing 형태가 오는지 달라지게 되겠다. 그치. 그래서 로봇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엄청나게 많은 양의 계산 시간을 써짐을 당했을까 혹은 썼을까? 그랬더니요. 로봇은요. might finally recognize the objects at the tabl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로봇은 마침내 인식할 수 있었다. 그 물체를 뭐로서 인식할 수 있었대? 테이블로 인식할 수 있었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그럼 얘들아, 로봇 입장에서 계산 시간을 엄청나게 많이 쏟고 난 이후에야 마침내 그 물건이 테이블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다 라고 해석해야 되잖아. 그럼 이때 spent가 아니라 어떤 표현으로 써야 될까? 과거분사가 아닌 현재분사 spending이라고 하는 ing 형태가 오면 좋겠다. 자,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양의 계산 시간을 쏟은 이후에야 그 로봇은요, 마침내 인식할 수 있었다. 그 물체를 테이블로 인식할 수 있었다. 라고 하는 거지.
자, 2번까지도 같이 풀었네, 우리. 얘들아, finally라고 하는 부사잖아. 부사는 뭐 수식할 수 있다고? 명사 빼고 다 수식할 수 있다고 했는데, 특히 여기 지금 동사 부분을 수식하고 있으니까 너무 괜찮죠. 마침내 인식할 수 있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으니까 동사 잘 수식해주고 있고요. 자, 하지만 if you rotate the image, the computer has to start all over agai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기껏해서 정말 많은 시간을 들여가지고 아, 이거 테이블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했는데 너가 만약에 이 사진을 돌려버린다면 어떻게 된다? 그 로봇은 컴퓨터는 다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죠. 그랬을 때, in other words, 다른 말로 하자면, 로봇은요, 볼수 있고, and in fact, they can see much better than humans. 인간보다 훨씬 더잘볼 수도 있어, 로봇들은. 하지만, but they don't understand what they are seeing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이 보는 것을 실제로 알지는 못한다 라고 전달해주고 있네. 자, 그럼 얘들아, 여기서 much라고 하는 거에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자, much가 누구를 수식해주는지 한번 보자면, much better 이라고 해서 뒤에 나오는 비교급을 수식해주고 있습니다. 그치? 자, 비교급을 수식해줄 수 있는 표현, 우리 여섯 가지 한번 외워봤었는데, 기억날까? 자, 기억 안 난다면 여러분 한번 적어보세요. 뒤에 나오는 비교급을 수식해줄 수 있는 표현, much, even, still, far, a lot, by far. 이렇게 총 6가지거든요. 그래서 쌤은 그냥 노랫말로 붙여서 much even still far, a lot by far 라고 외웁니다. 자, 그래서 이것들은 뭐를 꾸며줄 수 있다? 뒤에 나오는 비교급을 꾸며줄 수 있는 표현이다. 까지 같이 알고 있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저희는 본격적으로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게 될 겁니다. 자, 기출문제 1번이고요. 2014학년도 6월 모의평가 27번 문항 되겠어요. 자, 첫 번째 문장부터 가보면요. When you have ideas you like 이라고 나오고 있어. 너가 진짜 좋아하는 그 생각을 너가 가지고 있을 때, you often think, 너가 보통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everyone else should feel the same way 라고 나오고 있어. 모든 사람이 나랑 똑같은 방식으로 느끼겠지? 라고 생각을 할 거래. 그래서 내가 이 아이디어가 너무 좋아 라고 본다면, 다른 사람도 분명히 이 아이디어를 좋아하겠지? 라고 생각을 한대. 자, 그런데, if you don't, 만약에 그 사람들이 아, 나그 생각 좀 별론데 라고 한다면 It very often becomes a matter of they just don't understan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만약에 다른 사람이 너 아이디어 좀 별론 것 같은데 라고 말을 한다면 이제는 그것이 어떤 문제가 된다? 그들은 이해를 하지를 못해 라고 하는 문제가 된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죠. 자, 그럼 여기 지금 동사 부분에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얘들아, 근데 너무 쉽지 않아? 동사 부분에 밑줄이 그어져 있는데 주어를 따라가 보니까 주어 누구야? 이시잖아. 그러면 단수 주어 나왔고 당연히 단수 동사 나왔으니 becomes라고 하는 거 너무 허무하게 맞다는 거 표시할 수 있겠다. 그치? 자, 그래서 아, 내가 정말 좋은 아이디어를 냈는데 다른 사람들이 이걸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 그러면 아, 왜 이해를 못하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되는 거래. 그랬을 때, if a colleague around you doesn't understand your idea, 만약에 너 주변에 있는 동료들이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or its potential, 그 너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의 잠재성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you are being given an important message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이 문제에서 2번이 오답률이 정말 높았거든요. 근데 얘 사실 맞는 선지야. 왜 맞는지 한번 따져볼게. 자, you are being given이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첫 번째 부분 한번 먼저 떼서 살펴보면 비동사 플러스 ing거든? 그럼 진행형이야. 그치? 자, 그런데 두 번째 부분 보니까 비동사 플러스 pp네? 그럼 얘 뭐야? 수동태야. 그러면 진행 수동태라고 하는 말은 계속해서 수동적으로 받아오고 있다는 거지. 즉, 이 맥락에서 봤을 때는 너는 중요한 메시지를 계속 받고 있는 중인 거야. 너 주변에 있는 동료들이 아, 그 아이디어 별론데라고 한다면 너는 지속적으로 그 메시지를 받고 있는 중이다라고 설명이 되어지는 거지. 이 맥락이 맞아요. 왜냐하면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아이디어 별로야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달받고 있는 거잖아. 내 입장에서는. 그쵸? 그랬을 때, 아, 비동사 플러스 PP가 나오는 수동태가 나오는 부분은 오케이, 괜찮습니다.
그런데 어떤 메시지를 받고 있는 거냐면 maybe your view of a problem that you think you are solving is not shared by other coworker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마도 그 문제에 대한 너의 관점

2. 자, 그런데 여기 대시 뒤에 등장하고 있네. 앞에를 봐봐. that 앞에를 봤더니 a problem 이라고 하는 선행사가 있지. 오케이, 선행사 있고. 그럼 뒤에 문장을 봤더니 you think you are solving 이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이 문장의 동사 어딨어? 이 문장의 동사가 is이기 때문에 이 앞부분까지를 이렇게 묶어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아마도 그 문제에 대한 너의 관점이, 근데 문제는 문제인데 어떤 문제냐면 that you think you are solving, 너가 해결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문제에 대한 너의 관점이 진짜 주어는 여기 있네. 그치? 그것은 사실 is not shared by other coworkers. 다른 동료들에 의해서 뭔가 공유되어지지 않은 건 아닐까? 라고 지금 의문을 품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때 등장하는 that은 뭐야, 얘들아? 앞에 선행사 있고, 뒤에 문장이 you think you are solving 이라고 해서 불완전한 문장이 등장하고 있잖아. 그러면 얘는 관계대명사 that이다 라고 볼수 있겠네. 특히나 목적어 부분이 비어져 있으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겠지. 그래서 너가 해결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문제에 대한 관점이 다른 사람들과 많이 공유되어지지 않는 거 아니야?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고요. 그래서 if your colleagues can't see it, 만약에 너의 동료들조차 볼수 없다면, 즉 여기서 보는 게 뭐야? 너의 아이디어가 좋은지 볼수 없다면 your consumers may not eithe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너의 소비자들 또한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야 되지. 자, 그러면 얘들아, 누구누구 또한이라고 해서 either 이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했어. 얘들아, 또한이라고 하면 우리 두 가지 표현 쓸수 있거든. 첫 번째, either이라고 하는 표현 쓸 수도 있고, to라고 하는 표현 쓸 수도 있을 거야. 자,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는 either를 쓰고 어떤 상황에서는 to를 쓸까? 문장이 부정문이면 얘들아 either를 쓸 거고요. 문장이 긍정문이면 to를 쓸 거야. 자, 그래서 만약에 너 주변에 있는 동료들조차 너의 아이디어가 좋은지 알아채지 못한다면 너의 소비자들 또한 알아채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해서 부정문이 왔기 때문에 누구누구 또한이라고 하는 either를 쓰는 것이 맞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Make constant effor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한번 노력을 들여보래. Until everyone you explain your idea to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너가 너의 아이디어를 설명하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understand it. 그 아이디어를 이해할 때까지 계속해서 노력을 한번 들여보세요 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 그랬을 때 This is all to do with find simple solutions to our daily communication problem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얘들아, 지금 파란색 수거 표현 역시나 필기해 두셔야 돼요. All to do with 하면 무엇 무엇과 관련이 있는이라고 하는 수거 표현이거든. 자, 그것은 무엇과 관련이 있는 거냐면 find simple solution 아주 단순한 해결책을 찾는 거래. 뭐에 대한 단순한 해결책?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상생활의 의사소통 문제에 대한 단순한 해결책을 찾는 것이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오케이, 해석은 됐는데 얘들아 아직까지 답이 안 나왔거든. 그러면 5번이 답이 되어야 될것 같은데 얘가 왜 답인지 한번 밝혀보자면 All to do with에서 맨 마지막에 얘들아 뭐로 끝났어? With라고 하는 전치사로 끝났어. 전치사 다음엔 뭐가 와야 돼 얘들아? 저번 시간에 바로 했지? 명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애가 필요한데 얘는 명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애가 아니라 동사가 왔잖아. 그러면 명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동명사 finding이라고 하는 표현이 오면 좋겠죠. 그래서 this is all to do with finding simple solutions to our daily communication problems 라고 써져 있는 게 맞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5번에서 답이 등장하게 되었고요. 저희는 2번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볼 겁니다. 2014학년도 수능 27번 문제예요. 한번 첫 번째 문장부터 보시죠. I hope you remember our discussion last Monday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나는 희망합니다. 너가 기억하기를 희망한대요. 우리 지난 월요일에 나누었었던 대화를 기억하는 것을 희망한다고 합니다. 자, 뭐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를 나눴었냐면요. About the servicing of the washing machin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나의 세탁기의 수리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던 거 기억하고 있지?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1번 문제가 벌써 등장하고 있어. 자, supply to us 3 months ago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3개월 전에 우리에게 제공된 그 세탁기의 수리 문제에 대해서 나누었었던 대화를 기억하기

기를 바랍니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네. 얘들아, 그러면 여기 지금 supplied라고 하는 과거분사가 잘 왔니?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 과거분사가 누구를 수식해주고 있는지 봤더니 앞에 나오는 washing machine, 즉 세탁기라고 하는 것을 수식해주고 있네. 얘들아, 세탁기가 스스로 제공을 할수 있어? 아니지. 제공이 된 거지. 누구에게? 우리에게 3개월 전에 제공이 된그 washing machine, 세탁기에 대한 수리 요청을 할 건가 봐요. 자, 그랬을 때 얘들아, 1번에 있는 supplied to us, 우리에게 제공된 세탁기라고 한다면 오케이, 괜찮습니다. 세탁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제공이 된 거니까 수동으로. 그랬을 때 I regret to say, 얘들아, 반갑지. 우리 저번 시간에 regret 다음에 투부정사도 올수 있고 ing도 올수 있다고 배웠거든. 근데 뜻이 달라진다고 했잖아. 그러면 I regret to는 뭐뭐 하게 되어서 대답하셔야 돼요. 뭐뭐 하게 되어? 유감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얘들아, I regret ing 하면 뭐뭐 하는 것을 후회한다 라고 하는 의미라고 했었어. 자, 그러면 I regret to say 라고 말하는 거 보면 나는 이런 말을 하게 되어서 참 유감이야 라고 지금 하는 의미겠지. 무슨 말을 하게 되어서 유감이냐면 The machine is no longer working. 그 너네가 제공해준 그 세탁기 있잖아. 아, 더 이상 작동이 안 돼. 라고 말하는 것을 알리게 되어서 매우 유감입니다. 라고 좀 전달하고 있어요. As we agree during the meeting, 우리가 미팅 중에 동의를 했듯이 Please send a service engineer as soon as possible to repair i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세탁기를 수리하기 위해서 가능한 한 빨리 수리 기사님을 보내주십시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 그래서 the product warranty says that. 이라고 나오고 있어. 그러면 물건 보증서, 즉 품질 보증서가 말해 주었듯이 자, 무엇을 말해 주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 You provide spare parts and materials for free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당신들이 무료로 어떤 spare parts 이라고 하면 여분의 부품들이거든요. 당신들이 무료로 부품들이나 혹은 물질들을 제공해 주지만 부품들은 무료로 제공해 줄수 있지만 but charge for the engineer's labo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뭐에는 가격을 부여한다고 되어져 있냐면요. 그 기사님 즉, 수리 기사님의 노동에 대해서는 비용을 청구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맥락이야. 오케이?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아, 물품 교환, 뭐, 물품을 제공해주는 것까지는 무료지만, 수리 기사님의 노동 비용에 대해서는 청구가 된다 라고 하는 지금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얘들아, 이때 that 이라고 하는 것이 잘 쓰였는지 우리는 살펴볼 거잖아. 이때 대신 뭔지 한번 살펴볼게. 앞에 문장을 봤더니 선행사 있어? 선행사가? 없어. 그럼 일단 관계대명사는 아니고 뒤에 문장을 봤더니 You provide spare parts and materials for free라고 하는 무슨 문장이 등장하고 있니? 완전한 문장이 등장하고 있잖아. 자, 그럼 앞에 선행사 없고 뒤에 완전한 문장이 오는 얘는 우리는 접속사 that이라고 부를 겁니다. 접속사 that이 아주 잘 문장으로서 역할을 해주고 있네. 자, 그랬을 때 이렇게 품질 보증서에 쓰여져 있기는 하지만 This sounds unfair. 이것은 뭐인 것처럼 들려? 아, 뭔가 불공평한 것처럼 들려요.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네. 그러면 문장 구조 너무 단순하죠? This, 이것은 들린다. Unfair, 불공평하게 들린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잖아. 주어, 동사, 보어 자리에 뭐가 들어가고 있어? 형용사가 들어가고 있네. 그러면 잘 들어가 있지. 자, 이것은 근데 불공평하게 들려요. I believe, 나는 뭐라고 믿냐면, The machine's failure is caused by a manufacturing defea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나는 뭐라고 믿냐면 이 기계의 failure 하면 고장이거든요. 이 기계의 고장이 뭐 때문에 발생한 거냐면 제조 과정에 있어서의 결함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나 때문 아니야. 라고 믿는 거지. 자,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 initially 애초에 it made a lot of noise. 그 세탁기가 굉장히 많은 소음을 냈고 and later 그리고 나중에는 It stopped to operate entirely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때도 반가운 마음 드실 겁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뭐도 했었어? Stop 다음에 투부정사가 오는지 ing가 오는지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진다 라고 했었었잖아요. 그러면 stop 다음에 투부정사가 오면 우리 뭐라고 했었어? 뭐뭐 하기 위해서 멈추다 라고 했잖아. 근데 얘들아, 이게 말이 돼? 그 세탁기가 작동하기 위해서 멈춘 거야? 아니면 작동을 멈춘 거야. 작동을 멈춘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작동하기 위해서 멈추었다라고 지금 쓰여져 있는 to를 쓰면 안 되고 어떻게 써줘야 돼?

operating이라고 하는 ing 형태를 써주어서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고? 작동하는 것을 멈추었다라고 해석이 돼야겠네. 그치? 그래서 우리 저번 시간에 배운 거 바로바로 써먹을 수 있으니까 너무 뿌듯하죠? 그치? 그러니까 개념 부분도 건너뛰지 말고 우리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4번이 틀렸다고 하는 것은 확실해졌고요. 마음 편하게 나머지 부분을 읽어보자면 As it is wholly the company's responsibility to correct the defea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전적으로 그거는 회사의 책임이기 때문에 뭐 하는 것이 전적으로 회사의 책임이냐면요. To correct the defeat, 이러한 결함을 수정하는 것, 즉 수리하는 것은 전적으로 회사의 책임이기 때문에 I hope, 저는 희망합니다. 무엇을 희망하냐면 You will not make us pay for the labor component of its repai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너가 우리에게 뭐 하도록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어? 돈을 내도록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네요. 뭐에 대해서 돈을 내게 만들어주지 않았으면 좋겠냐면 The labor component of its repair 그 세탁기의 수리에 대한 노동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 돈을 청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러면 마지막 5번 문제까지 한번 살펴보면 make라고 하는 동사 무슨 동사지? 사역 동사지. 자, 사역 동사라고 하면 목적어, 목적격 보어 자리에 우리 무슨 형태가 와야 된다? 동사 원형 형태 와야 되잖아. pay라고 하는 동사 원형 형태 나오고 있으니까 5번도 동그라미 치고 넘어가면 좋겠다. 맞죠? 자, 그러면 우리 기분 좋게 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2018학년도 7월 학력 평가 28번 문항이고요. 첫 번째 문장 어떻게 시작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When it comes to medical treatment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얘들아, when it comes to 지금 형용 편견에서 한번 밑줄 쳐 보시고 뭐라고 필기할 거냐면 뭐뭐에 대해서, 뭐뭐에 관해서라고 필기해 해볼 겁니다. 자, 그래서 뭐에 관해서 봤을 때 medical treatment 이라고 하면 뭔가 의학적 처리거든요. 그래서 의학 치료 에 관했을 때라고 지금 해석할 겁니다. 그래서 의학 치료에 관해서 보았을 때 Patients see choice as both a blessing and a burde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환자는 선택이라고 하는 것을 both A and B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A로 보기도 하고 B로 보기도 한다 라고 해석할 거야. 그래서 무언가 의학적인 치료에 대해서 환자라고 하는 것은 선택을 blessing, 축복이라고 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burden, 부담으로 보기도 한다 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 그렇지 않을까? 얘들아, 의학적인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너한테 선택지가 있어. 선택지가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축복일 수도 있죠. 아, 저 그럼 A 치료할게요. 저 B 치료할게요. C 치료할게요. 선택지가 많다는 것은 축복일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말해보면 뭐일 수도 있어? 부담이 될 수도 있지. 내가 A라고 하는 선택을 함에 따라서 다른 결과를 도출해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자, 이런 의미에서 접근을 해보자면 And the burden falls primarily on women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담은 특히나 누구한테 많이 떨어지게 되냐면 여성에게 많이 부담이 가게 된다고 하네. 자, 그런데 그 여성이라고 하는 분은 어떤 분이냐면요. Who are typically the guardian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전형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이래? Guardian 하면 수호자거든요. 수호자이자 보호자라고 하는 뜻도 돼. 그러면 그 여성이라고 하는 인물은요. 전형적으로는 무슨 역할을 한다? 수호자, 즉 보호자의 역할을 한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근데 얘들아, typically라고 하는 부사에 지금 밑줄이 그어져 있지? 얘가 누구를 수식하는지 한번 볼 거야. 맨 처음에 오해를 할수 있는 건 guardian 뒤에 나오는 명사 꾸며주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러면 얘들아, 해석이 좀 이상한다? 전형적인 수호자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데 아니지, 우리 해석 어떻게 했어? 자, 여성은요, 전형적인 수호자의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걸 수식해줬잖아. 그럼 이때 typically라고 하는 이 부사는 누구를 수식해주는 거냐면 are the guardians라고 하는 구 동사를 수식해주고 있는 겁니다. 즉, 동사 구를 수식해주고 있는 건데 누구를 수식해준다고? are the guardians라고 하는 이 전체 부분을 수식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때 부사가 수식해줄 수 있는 거죠. 전형적인 수호자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여성은 전형적인 수호자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수식해주고 있기 때문에 동사 구를 수식해주고 있는 부사가 오는 것이 맞습니다. 얘도 오답률 되게 높았거든, 얘들아. 잘 한번 꼼꼼히 생각해.

해보세요. 전형적인 수호자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성이라고 하는 인물은요, 뭐에서뿐만 아니라 not only of their own health, 그들 자신의 건강에서뿐만 아니라 but also that of their husbands and childre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녀의 남편이나 혹은 그녀의 아이들에 대해서도 무슨 역할을 한다? 보호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부담이 굉장히 큰 거죠. 여성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 그랬을 때 it is an overwhelming task for wome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굉장히 부담이 큰 과업이라고 합니다. 여성에게 있어서 굉장히 부담이 크대. And consumers in general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일반적인 소비자 그리고 여성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부담이 큰데 뭐 하는 것이 부담이 크냐면 자, 진짜 주어가 아직 안 나왔어, 얘들아. 뭐 하는 것이 부담이 큰지 아직 말을 안 해줬거든? 그러면 맨 처음에 등장하고 있는 이때 is은 뭐야? 가주어 is이야. 그러면 지금 밑줄이 그어져 있는 이 to be부터 요 부분까지가 진짜 주어, 진주어 되겠다. 얘들아, 주어 자리에 지금 to 부정사 들어가는 거 괜찮아? 괜찮잖아. 우리 첫 번째 시간에서 배웠거든? 그래서 주어 자리에 to 부정사 들어가는 거 너무 괜찮으니 이제는 해석만 한번 해보자. 자, 무엇이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거냐면 to be able to sort through the information they find. 그들이 찾은 정보를 아주 면밀하게 살펴보고 and make decision. 결정을 하는 것 자체가 여성에게 있어서 그리고 일반적인 소비자에게 있어서 굉장히 부담이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을까, 얘들아? 우리에게 주어진 정보가 굉장히 많아. 그런데 이런 정보들 사이에서 그거를 다 면밀하게 살펴보고 거기서 결정을 내린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되는 일이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죠. 자, 근데 이 말을요, 에이미 엘리나라고 하는 분이 말씀하셨다고 하네요. 그랬을 때, and what makes it overwhelming is not only that. But also that 이라고 하는 구문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얘들아, 저기 별표 쳐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여러분도 책에다가 별표를 한번 쳐보시고 같이 한번 해석을 해볼게. And what makes it overwhelming? 그리고 그것을 너무 어렵게 만드는 것은? 이라고 해서 얘들아, 주어 어딨어? 그것을 너무 어렵게 만드는 것은? 이라고 해서 여기가 주어야. 그러면 결정하는 것을 너무 부담스럽게 만드는 것은 무엇이냐면? Not only A, but also B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으니까 A뿐만 아니라 B 또한이라고 해석할 거잖아. That the decision is our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선택지가 온전히 우리한테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그리고 또 뭐도 부담스럽냐면요. That the number of sources of information has exploded이라고 해서 문장 구조를 잘 파악할 필요가 있어. 얘들아, 그러면 한번 해석 먼저 해볼게. The number of 이라고 하는 거 언제 배웠냐면 우리 2강에서 배웠거든? The number of 이라고 하는 표현 무슨 표현일까? 많은? 아니고, 무엇 무엇의 수라고 해석하기로 했었어. 얘들아, 무엇 무엇의 수라고 해석을 한다면 얘는 단수 취급을 해야 돼? 복수 취급을 해야 돼? 많은이 아니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무엇 무엇의 수라고 해석이 되려면 얘들아 지금 단수 동사로 받고 있는 거 보여?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가 됐으면 퍼펙트. 잘하셨어요. 자, 그런데 뭐의 수냐면 sources of information이라고 나오고 있어. 우리가 정보를 얻는 그 정보원들의 숫자 자체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결정을 내리는 게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인 거지. 오케이? 자, 내용은 이해가 됐지? 자, 그러면 우리 문법 살펴봐야 되잖아. 3번의 밑줄이 어디 그어져 있는지 봤을 때, which we are to make the decision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우리가 결정을 내리는 그 정보원들의 수 자체가 폭발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에, 우리가 결정을 내리는 것 자체가 어려워졌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네. 그러면, 이때 which는 관계대명사일까라고 하는 걸 살펴봐야겠어. 앞에 봤던 얘들아, information이라고 하는 선행사가 등장하고 있어. 오케이, 그럼 관계대명사인가? 라고 보려고 했더니, 뒤에 문장, we are to make the decision. 이라고 해서 완전한 문장이 오고 있거든? 얘들아, 완전한 문장이 오는데 관계대명사 오면 돼? 안 되잖아, 그치? 그러면 관계대명사는 일단 못 와. 그럼 뭘 올래? 뭐가 오면 좋을까? 관계? 부사가 오면 좋겠다. 자, 관계 부사 중에 information, the sources of information을 받아줄 수 있는 관계 부사 뭐가 오면 좋을까? Where 생각했으면 잘하신 거죠. Where이라고 하는 관계 부사가 와도 좋아요.

그런데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나한테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아. 쌤, 혹시 여기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오면 안 돼요? 라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다면? 되죠. 왜? 뒤에 문장이 완전하잖아. 그러니까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와도 돼. 그러면 어떤 전치사를 살릴래? 우리가 그 의사결정을 만드는 데서 사용하는 그 정보의 원천이라고 할 거잖아. 그러면 우리 전치사 on이라고 하는 거 살려도 될것 같아. 그러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on which가 와도 될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이런 의사결정으로 만드는 이라고 하는 전치사 from이 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from, which가 와도 잘 쓰인 것 같네. 그러면 아마 답지에는 여러분 이것들 중에 하나만 써 있겠지만 이세 가지 모두 와도 무방하다라고 보실 수 있겠네. 왜? 앞에 봤더니 선행사 있고 뒤에 봤더니 완전한 문장이 오고 있잖아. 그러면 관계 부사 와도 되고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와도 되고 또 다른 전치사를 활용한 관계대명사 와도 아무 문제 없거든? 그래서 우리 답을 고칠 때, 아, 이게 틀렸어! 하고 넘어가지 말고 얘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계속해서 생각을 해야 다른 문제가 출제되더라도 맞출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 여기 which, 관계대명사는 일단 절대 안 돼. 왜? 뒤에 문장이 완전하니까. 그러면 뭐를 넣을 수 있을까?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는 과정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복습할 때 별표 쳐져 있는 문제 같은 경우는 꼭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왜 여기서 쌤이 관계 부사가 들어간다고 했을까? 그리고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왜 들어갈 수 있다고 했을까?에 대해서 한번 곱씹어 보면서 복습하세요. 아셨죠? 자, 그랬을 때, It is not just a matter of listening to your docto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그것은 just Not just a matter of 라고 하는 부분에 밑줄 그어져 있습니다. 역시나 뭐 해야 돼? 형광펜 꺼내야 돼. 단지 뭐의 문제가 아니냐면요. Of listening to your doctor, lay out the option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단순히 너의 주치의의 말을 듣는 것의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그 주치의가 뭐 하고 계시냐면요. lay out the option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선택지에 대해서 늘어놓는 그 주치의의 말을 듣는 게 문제가 아니라고. 그리고 또 뭐의 문제가 아니야? And making a choice. 뭔가 선택을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러면 여기 4번에 making의 밑줄이 그어져 있고, 앞에 나오는 and랑 얘가 뭐를 연결시켜주고 있는지 보면 되거든? 자, 그러면 making이라고 하는 이 부분과 and는 누굴 연결시켜주고 있어? 뭐의 문제가 아니다? 그 너의 주치의의 말을 듣는 게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선택을 하는 것에 문제가 아니다. 뭔가 더 많은 문제가 있나 보죠. 그러면 ing 형태 잘 연결되어져 있고 잘 연결되어져 있죠. 뭐에 연결돼 있는 거야? 전치사 of에 동명사 두 개가 잘 연결돼 있네. 오케이. 자, 그랬을 때 we now have encyclopedic lay people's guide to health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는 거의 백과사전급의 비전문가의 건강을 향한 지침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여러분, 막 전문가까지는 아닌데, 이 사람, 저 사람이 백과사전급으로 막 말해주는 그런 지침 같은 것들이 있고요. Better Health이라고 하는 매거진, 잡지라고 하는 것들도 있고, 특히나 우리 뭐가 있어? 인터넷이라고 하는 게 있어. 그 말인 즉슨 정보는 충분해. 정보는 굉장히 충분한데, 이렇게 많은 정보들 사이에서 내가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게 지금 문제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 거잖아. So, now, 이제는 The prospect of medical decisions has become everyone's worst nightmar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오늘날의 The prospect of medical decisions. 여기서 얘들아, 진짜 주어 누굴까? 진짜 주어는? prospect일 겁니다. 자, 측면은 측면인데 뭐에 대한 측면인 거냐면요. 이런 의학적인 의사결정. 내가 이런 치료를 받을래요? 라고 하는 그런 의학적인 의사결정의 측면은 has로 받은 거 그럼 괜찮니? 그치? 괜찮지? 왜? 앞에 주어가 단수 주어잖아요. 단수 주어니까 뒤에 has라고 받은 표현 너무 잘 받았네. 그치? 자, 그래서 의학적인 결정의 측면은요, has become. 어떻게 되었냐면 모든 사람들의 worst nightmare. 최악의 악몽이 된 거죠.
원래 한때는 뭐였어? 축복이었어. 내가 이런 치료도 받을 수 있고 저런 치료도 받을 수 있네? 이거에서 이제는 악몽이 되어버린 거죠. 자, 그런데 그 악몽을 뭐라고 비유해 주냐면요. Of a term paper assignment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마치 기말과제와 같은 모든 사람의 최악의 악몽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갑자기 웬 paper, term paper assignment, 갑자기 웬 기말과제? 라고 하신다면, with stacks infinitively higher than a grade in a cours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한 학기에 점수라고 하는 것보다 무한하게 더 높은 게 걸려 있는 이라고 해석했거든? 자, 이 말인즉슨 얘들아, 한 학기에 점수가 걸려 있는 거는 사실 한 학기 망하는 거잖아. 그치? 근데 내가 만약에 의학적인 결정을 잘못 내리게 된다면 어떻게 돼? 우리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한 학기에 점수보다 훨씬 더 높은 것이 걸려 있는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악몽이라고 하는 것이 되었다. 뭐가? 의학적인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것이. 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오케이. 자, 그랬을 때 우리 has라고 하는 부분이 동사로 잘 받았니? 라고 하는 마지막 부분까지 잘 짚어보았고요. 저희는 4번 문항으로 넘어가 볼 겁니다. 저희 이번 시간에 마지막 문제 되겠죠? 자, 2019학년도 사관학교 21번 문항입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살펴보면요. Although hunter-gatherer had previously led semi-settle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비록 이런 수렵 채집인들이 이전에는 어디로 이끌어졌냐면요. semi-settled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반정착이거든요. 그러니까 반만 정착하고 있었던 거야. 어디를 떠돌아다니다가 어느 괜찮은 곳 있으면 잠깐 정착을 하고 그런 생활을 했나 보죠. 그래서 반만 정착을 하고 있었는데 뭐보다는요. rather entirely nomadic live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완전히 유목민 생활을 한다기보다는 반은 정착 생활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라고 해석할 거야. 그치? 자, 그런데 아직 안 끝났어. Nomadic life, 이런 유목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요. Moving between, 이동을 하는 거래. 어디 사이에서 이동을 하는 거냐면, A number of temporary or seasonal shelter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많은 일시적인 혹은 계절적인 거주지를 막 옮겨 다니는 그런 이주 생활, 즉, 유목민 생활을 한다기보다는, 이전에 수렵 채집인들은 무슨 생활을 했대? 반은 정착하는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진짜 이제 문장이야.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the ability to store cereal grain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능력이야? 우리가 무언가 grain이라고 하면 곡물이잖아요. 곡물을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은 여기가 진짜 문장의 주어야. began to encourage people to stay in one place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촉진하기 시작했다. 사람들로 하여금 한 장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촉진했다. 라고 하는 내용이네요. 자, 그랬을 때, An experiment carried out in the 1960s shows wh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1960년대에 행해진 그 실험이 왜인지를 보여주게 되는 거죠. 자, 이제부터 진짜 문법 문제야. An archaeologist used the flint-bladed sickles to see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떠한 고고학자가 사용했대요. 무엇을 사용했냐면, 얘들아, flint 하면 부싯돌이고, blade라고 하면 날이거든요. 즉, 부싯돌로 만든 날로 된그 낫, 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했대. 뭐를 보기 위해서 사용을 했냐면, how efficient 혹은 how efficiently a prehistoric family could have harvested wild grains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이거 기억하니 혹시? how라고 하는 이 의문사가 누구를 데려온다고 했냐면, 의미상에 유의미하게 연관이 지어진 애를 문장 뒤에 있는 애 중에서 한명 뽑아온다고 했어. 기억해? 우리 바로 저번 시간에 했거든? 뽑아온다고 했는데, 아무 애나 뽑아오지 않고 의미의 연관성이 있는 친구들을 뽑아오거든? 그러면 뒤에 문장을 한번 보자. A prehistoric family, 어떤 선사시대의 그 가족들은요, could have harvested, 수확할 수 있었다. 무엇을 수확할 수 있었냐면, wild grains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야생 곡물을 수확할 수 있었다. 라고 했어. 얘들아, 그러면 문장 뒤에를 봤더니, 완전한 문장이 나와. 그러면 뭐가 들어갈 자리는 없어? 형용사가 보어로서 들어갈 자리는 없는 거야. 뭐가 들어가야 돼? 부사가 들어가야 돼. 그럼 한번 해석을 해보자면, 얼마나 효율적으로 그 선사시대에 살고 있었던 가족들이 could have
harvested, 수확을 할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지금 한번 보기 위해서 이런 부싯돌로 만든 그런 낫을 사용해 본 거죠.

자, 그러면 이때 등장하는 efficiently라고 하는 부사는 누구를 꾸며줘? 동사를 꾸며주겠지. 뒤에 나오는 harvested라고 하는 동사를 꾸며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선사시대에 살고 있는 가족들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런 야생 곡물들을 수확했는지를 보기 위해서 이런 실험을 했는데요. 그런 야생 곡물들이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튀르키예의 일부 지역에서 보여진다고 합니다. 자, 그랬을 때 in an hour 한 1시간 정도 하니까 he gathered more than 2 pounds of grains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1시간 동안 이렇게 채집을 했더니 그는 한 2파운드 정도의 곡물을 수확할 수 있었대. 자, 그런데 2파운드 정도의 곡물이라고 함은 무슨 말이냐면 which suggested that 이하를 보여주는 거래. A family worked 혹은 that worked 8-hour days for 3 weeks would have been able to gather enough 이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그러면 이 대절 이하에 동사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볼래? 대절 이하에 동사가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보려고 했더니 쌤이 약간 힌트를 줬다, 그치? 빨간색 부분에 would have been able to 라고 하는 이 부분이 동사야. 그러면 B 부분에 동사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말이지. 그럼 B 부분은 어때야 되냐면 앞에 나오는 family라고 하는 부분을 수식해 줄수 있는 부분이어야겠다. 자, 그래서 가족은 가족인데 어떤 가족이냐면 하루에 8시간 동안 3주 동안 일한 가족들은 이 돼야 되겠지. 그러면 이때 that worked라고 해서 관계대명사 플러스 동사가 나와 있는 얘를 동그라미 쳐주면 되겠다. 자, 그럼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자면, 가족은 가족인데, 3주 동안 하루에 8시간씩 일한 그 가족은 would have been able to, 뭐할수 있을 거냐면, gather enough, 충분한 gather enough to provide each family member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각각의 그 가족 구성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모을 수 있게 된 거죠. 자, 모일 때 with a pound of grain a day for a yea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1년에 정말 하루에 1파운드 정도씩 먹을 수 있는 양의 충분한 곡물을 모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 오케이. 자, 그랬을 때 하지만 this would have meant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했을 것이냐면요. staying near the stands of wild cereals 이라고 나오고 있어. 자, 이 말인즉슨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충분한 곡물을 수확한 거지. 그것은요, 어떤 것을 의미했을 거냐면, staying near the stands of wild cereal, 이러한 야생 곡물들 근처에서 지내는 것을 의미하게 됐을 거래. 자, 왜이 야생 곡물들 근처에서 지내야만 하냐면, to ensure, 보장하기 위해서 그래야만 한데, 무엇을 보장해야 돼? The family did not miss the most suitable tim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가장 적합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놓치지 않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항상 그 곡물 주변에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대. 자, 그런데 무슨 최적의 시간을 의미하는 거냐면 to harvest 혹은 harvested them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곡물을 수확할 최적의 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곡물 주변에 살아야겠지. 즉, 어디를 돌아다니면 안 되고, 이주해서 다니면 안 되고, 내가 그 곡물이 잘 자라고 있는지 꼭 옆에 붙어서 지내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잖아. 자, 그러면 일단, suitable time, 시간은 시간인데 어떤 적합한 시간이냐면 그 곡물들을 수확할 적합한 시간이 돼야겠지. 자, 그러면 뭐뭐 할이라고 지금 수식해주고 있는데 to harvest라고 하는 표현이 to 부정사가 형용사적 용법으로 앞에 나오는 명사를 수식해주고 있네. 그치? 그래서 수확할 가장 적합한 시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 곡물 옆에서 꼭 지내는 것을 의미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And having gathered a large quantities of a grai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곡물의 굉장히 많은 양을 수확하고 난 이후에 내가 엄청나게 많이 수확을 했어. 그 이후에 그 사람들은요, would have been reluctant to. 얘들아, reluctant to 하면 뭐뭐 하기를 꺼려하다잖아. 뭐 하기를 꺼려할 거야? 이제는 그 많이 수확한 곡물을 두고 떠나는 것을 꺼려하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네. 왜? 내가 열심히 모았는데 이거를 두고 내가 유목민 생활을 해? 그건 이제 말이 안 되지. 그렇게 되면서 뭐 하게 됐다? 정착 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었다. 라고 하는 맥락이었네요. 오케이, 괜찮죠? 자, 그러면 우리 이번 시간에 어떤 것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냐면요. 준동사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면밀하게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어떤 내용에 대해서 할 거야?

안녕하세요. 수능물리학의 캡틴 장동호입니다. 2027 수능완성 고난도 편의 11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전자기파와 파동의 간섭에 대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조금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수능에서는 두 문항이 출제가 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무쪼록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1등급을 넘어 만점을 향해 나아가는 데 의미 있는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자기파와 파동의 간섭 부분은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능에서는 두 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첫 번째 문항은 전자기파의 종류와 이용에 대해서 어렵지 않게 누구나 다 맞출 수 있게 출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틀리면 절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여기는 계속해서 학습할 필요까지는 없고요. 그냥 서너 달에 한 번 정도씩 잊어버릴만 하면 여러분들이 학습 한번 하시면 또 오래 기억장치에 저장이 될 것이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전자기파의 종류와 이용에 대해서는 분명히 여러분들이 문제를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간섭에 대한 부분인데 간섭이다라고 하는 것은 보강간섭과 상세간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강간섭이 되는 조건, 상세간섭이 되는 조건, 그리고 출제가 되는 부분은 이제 물결파 아니면 소리, 스피커 두 개를 두고요. 소리가 커진다라고 하면 보강간섭이고 소리가 작아진다라고 하면 상세간섭인데 이제 그러한 것을 간섭 조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체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 진동수에 따라라고 하는 표현, 뭐 파장에 따라라고 하는 표현, 다 에너지에 따라라고 하는 표현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파장에 따라, 진동수에 따라 구분할 텐데, 봐봐. 파장을 짧은 순서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파장이 짧아요. 짧아. 짧아. 점점 파장이 길어집니다. 이렇게. 전자기파를 파장에 따라 구분했을 때, 파장이 가장 짧은 쪽이 뭐예요? 이 순서도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순서에 따라 이러한 전자기파가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파장이 제일 짧은 전자기파는 감마선이죠. 감마선. 그 다음 뭐예요? X선. 그래. 그 다음이. 그래. 자외선이에요. 자외선. 그 다음에 우리가 빛이라고 부르는 가시광선이죠. 가시광선. 우리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이렇게 가시광선이라고 했을 때, 가시광선은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기본적으로 구분을 하잖아요. 그 순서가 뭐야? 파장에 따른 순서야. 빨간색이 파장이 가장 길어요. 이쪽이 빨간색이에요. 빨간색이고 이쪽이 보라색입니다. 보라색 자색이라고 부르거든. 자색의 바깥쪽 자외선 이렇게 부르는 거고, 빨간색 적색이야. 적색의 바깥쪽 적외선. 여기가 적외선이죠. 적외선. 그 다음에 마이크로파가 있고요. 마이크로파, 라디오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괜찮죠? 전자기파를 파장에 따라 구분한 것이야. 이쪽은 파장이 짧은 것. 이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긴 거죠. 파장이 길수록 진동수는 작아요. 파장이 짧을수록 진동수는 커요. 이것도 다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공 중에서 모든 전자기파의 속력은 동일합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요 감마선부터 그 쓰임새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우리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요 감마선은 원자핵이 붕괴되는 과정에서 발생을 하고요. 암과 같은 질병을 치료할 때 이런 키워드 중심으로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 질병을 치료할 때 사용하는 전자기파, 감마선이다 정도. 그 다음에 X선은 언제 쓰여요? 뼈 사진을 찍을 때, 뼈 사진. 그쵸? 뼈 사진. 그 다음 공항에서 짐을 검색할 때 쓰이죠. 그쵸? 그때 사용한다 정도. 쓰임새 정도를 기억해 두시자라고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자외선은 살균, 소독 과정에서 사용하는 전자기파예요. 그리고 이 문제에서도 물어봤는데, 형광물질에 흡수가 되면 가시광선을 방출하게 돼요. 그것을 통해서 위조지폐 여부를 판단하는데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외선. 자, 그 다음에 가시광선. 우리 눈에 보이는 빛입니다. 그 다음에 적외선은요. 적외선은 열선, 이렇게 부르죠. 열선. 그래서 적외선이 얼마큼 방출되냐라고 하는 것을 측정하면, 아, 저 물체의 온도가 어느 정도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게 돼요. 우리가 체온을 측정할 때도 적외선을 이용해서 몸에서 나오고 있는 적외선을 체크하면서, 아, 체온이 지금 36도야라고 하는 것도 알수 있고, 공항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공항 같은 데서 사람 한명한명줄 세워가지고 체온을 측정하지 않잖아요. 그치? 열화상 카메라 같은 것을 통해서 사람의 체온을 측정하는 거. 그때 사용하는 전자기파가 적외선이다라고 하는 것, 리모컨 같은 데서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마이크로파는 딱 떠오르는 게 있어야 돼. 뭐죠? 전자레인지. 전자레인지에서 마이크로파를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핸드폰, 위성통신, 통신을 할 때도 마이크로파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라디오나 TV 사용할 때이 라디오파를 이용한다 정도로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전자기파를 파장에 따라, 진동수에 따라 구분을 하고, 각각의 전자기파가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감마선, 자외선, 적외선을 한번 구분해 볼게요. 자, 어떤 질문이 들어갔길래 그 질문에 예라고 답변을 하면 감마선이고, 아니다라고 한 경우에, 그럼 뭐예요? 여기는 자외선과 적외선이 되겠네. 여기에 적절한 질문이 뭐겠는가? 기억을 보면 핵 반응 과정에서 방출되며 투과력이 가장 강하고

효과력이 강하다, 에너지가 크다는 거야. 파장이 짧고 진동수가 크다는 얘기죠. 암 치료에 이용되는가, 이런 키워드 중심, 질병 치료에 이용된다, 감마선이 맞는데요. 요 질문은 요 가에 들어가는 것이 맞겠죠. 적절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예라고 답변한 것이 감마선이고, 아니요, 자외선, 적외선이 되겠네요. 기억은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니은이요. A는 자외선, B는 적외선이다라고 했는데, 형광물질에 흡수되어 그러면 뭐가 발생한다고요? 자외선을 형광물질에 이렇게 비추게 되면 그 형광물질의 흡수가 돼서 가시광선을 방출하게 돼요. 형광작용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통해서 위조지폐를 감별하는 것을 그때 사용되는 전자기파를 자외선, 그치? 그럼 아니오라고 하는 것은 적외선, 이렇게 되겠네. 그럼 니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A는 자외선, B는 적외선이다라고 하는 니은 설명은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디귿. 진공에서의 파장은 감마선이 자외선보다 길다, 아니요? 감마선이 가장 짧다라고 하는 것 정말 중요하죠.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디귿은 틀려요. 기억과 니은이 맞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로 갈까요? 소리의 간섭 실험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간섭 실험. 자, 지금 스피커 A, B가 있고요. 요 실험 과정을 잘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 봐봐. 그림과 같이 X가 0인 곳에 지점에서 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곳에 요 X가 0인 지점이 여기네. 여기. 여기에서부터 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곳에 스피커 A, B를 나란히 고정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같은 거리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발생한 소리들이 이렇게 진행해서 여기 도달하게 되면 같은 거리만큼 진행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 진행한 거리와 요 진행한 거리의 차이, 그걸 뭐라 불러? 경로차라 그래요. 경로차. 경로차, 기호로는 이렇게 쓰죠. 이 경로차가 반파장의 짝수배냐, 반파장의 홀수배냐에 따라서 여기에서는 복양간섭이 일어나고 상세간섭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간섭 조건이에요. 자, 계속 읽어볼게요. 자, 지금 두 번째 실험 과정. 나 AB에서 파장이 람다이고 진폭이 동일한 소리를 발생시킨다. 자, 파장이 람다, 람다인 진폭이 동일한 소리가 발생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다죠? 다. X축상에 플러스 X방향으로 소음 측정기를 이렇게 이동하는 거죠. 이 소음 측정기를 가지고 뭘 듣는 거예요? 스피커 A와 B에서 발생한 소리가 이렇게 올 거잖아요. 그치? 그럼 두 소리가 만나서 이런 파동음 만나게 되면 중첩돼서요. 진폭이 커지기도 하고 복강간섭. 진폭이 작아지기도 합니다. 상세간섭이죠. 복강간섭이 되면 진폭이 커져. 커지면 큰 소리가 발생하는 거예요. 큰 소리로 들리게 되는 거죠. 상세간섭이 되면 진폭이 작아져. 그러면 아, 여기는 상세간섭이 됐구나. 작은 소리로 들립니다. 자, 그것을 이 소음 측정기를 가지고 측정을 해보자라고 하는 거야. 자, 그 다음. 실험 과정 라를 보니까요. 자, 똑같은 실험을 설계하는데, 이번에는 A와 B에서 발생하는 소리의 파장을 바꾼대요. 다른 건다 그대로 두고, 파장만을 람다에서 2람다로, 람다에서 2람다로 바꾸어서 실험을 한다라고 하는 거야. 어떻게 반복한다고? 이 소음 측정기를 이렇게 플러스 X 방향으로 이동시키면서 큰 소리가 발생한 곳, 큰 소리로 들리는 부분, 작은 소리로 들리는 부분, 다시 말하면 보강 간섭이 일어난 곳, 상세 간섭이 일어난 것을 이 소음 측정기를 가지고 측정하자라고 하는 거죠. 자, 그때요. 실험 결과는 뭐냐면 이 소음 측정기를 가지고 쭉 이렇게 이동시키면서 소리를 측정했더니 소리의 세기가 여긴 커져, 작아져요. 여긴 커져, 작아져. 이걸 의미하는 거야. 소리가 이렇게 커졌다라고 하는 것은 보강 간섭이 일어난 곳이고, 그 지점에서. 그 다음에 소리의 세기가 이렇게 작게 측정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상세 간섭이 일어난 곳이에요.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보기 위해서 옳은 것을 구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기억부터 한번 볼까요? A와 B에서 발생한 소리는 X는 0에서 같은 위상으로 만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같은 위상이란 말 이렇게 동그라미 한번 쳐볼까? 같은 위상은 이렇게 만난다는 거야. 마루와 마루가 만나거나 골과 골이 만났다는 얘기예요. 이게 같은 위상으로 만난 거야. 그러면 반대 위상으로 만날 수도 있잖아. 반대 위상. 반대 위상도 한번 체크를 해봐. 반대 위상으로 만난다라는 말은 마루와 골이 만난다는 말이고요. 골과 마루가 만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기억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X가 0인 곳에서 같은 위상으로 만난다라고 하는 거야. 같은 위상으로 만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마루마루, 골골 이렇게 되면 진폭이 커지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아 이렇게 만나면 보강간섭이 되는 거야. 그럼 소리로 따지면 어떤 소리? 큰 소리가 되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반대 위상이 만나게 되면 마루골, 골마루가 만나게 되면서 진폭이 작아지죠? 이때는 상세간섭이 되는 거지. 상세간섭이 되면 소리의 크기로 따지면 소리의 크기가 작은 소리. 그렇죠? 우리가 조금 전에 여기가 보강간섭이다라고 했잖아. 여기 0인 지점에서 보강간섭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기억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X가 0인 곳에서 같은 위상으로 만난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기억이 맞아요. 자, D는 A와 B에서 발생한 소리가 다의 X는 마이너스 D에서 보강간섭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출발해서 소음 측정기가 플러스 X 방향으로 이렇게 갔잖아. 그치? 그때 마이너스 X 방향으로 간다면 요 X가 마이너스 D인 요 지점에서는 보강간섭하니 상세간섭하니 그 얘기예요. 자, 봐봐. 지금 X가 0인 곳에서 보강간섭이 됐지? 그치? 그러면 우리가 경로차를 가지고요. 보강간섭이 되는 조건과 상세간섭이 되는 조건 한번 같이 한번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이 경로차가 0, 그 다음에 아니면 람다, 2람다, 3람다. 이런 차이가 나게 되면 무슨 간섭? 보강간섭이 되고요. 경로차가 2분의 람다, 2분의 3람다, 2분의 5람다, 2분의 7람다. 이만큼 차이가 나게 되면 그 지점은 상세 간섭이 되는 곳이에요. 이것이 간섭 조건입니다, 여러분. 단, 이렇게 간섭이 되려면 A와 B에서 발생한 소리의 위상이 같은 위상으로 출발을 해야 돼요. 같은 위상. 좀 쉽게 말하면 마루가 출발하면 여기서도 마루가 출발한 거야. 같은 위상으로 출발을 한 거야. 그랬을 때 경로차가 0, 람다, 2람다, 3람다 이럴 때 보강간섭. 이렇게 되면 상세간섭. 우리가 일반화 시키면 반파장의 짝수배만큼 차이가 나면 보강간섭. 반파장의 홀수배만큼 차이가 나면 상세간섭입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여기서 보강간섭이 됐잖아요. 그 여기는 경로차가 0인 곳이야. 그쵸? 그 다음 여기 보니까요. ED인 곳에서 보강간섭이 됐어요. 그 다음에 D인 곳에선 상세간섭이 됐다? 그러니까 요 D인 곳은 경로차가 2분의 람다인 곳이야. 그림으로 그려보면, 봐봐. A에서는 소리가 이만큼 왔다? B에서는 소리가 이만큼 왔어요. 요 차이, 경로의 차이. 요만큼 더 왔잖아, A가. 그치? 요만큼의 경로차가 2분의 람다만큼 차이가 나기 때문에 마루가 도착하면 골이 도착한다는 이야기야. 괜찮아? 자, 여기서 보강간섭이 됐다는 이야기는 여기는 경로차가 람다가 됐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쪽도 우리가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X가 D인 곳에서 경로차가 2분의 람다다라고 하는 것은 X가 마이너스 D인 이곳도 경로차가 얼마? 2분의 람다만큼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게 됩니다. 이때는요, B에서 조금 더 멀리 온 거죠. A에서 온 소리보다, 그치? 이 경로차가 정확하게 대칭이기 때문에 이 경로차가 2분의 람다만큼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걸 바탕으로 니은을 다시 읽어보면 X가 마이너스 D에서 보강간섭하는 것이 아니고요. 상세간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니은은 틀린 설명이 돼요. 자, 디귿. 소리의 세기. 여기요. 기억에 들어가는 것은 요것이다. 요것이 가장 적절하다라고 하는 것인데 봐봐. 여러분, 이거 우리가 어떻게
짐작할 수 있냐면 지금 실험을 바꿨잖아요.

조건을 바꿨어. 뭘 바꿨냐면 소리의 파장을 람다에서 2람다로 바꿨단 말이야. 바꾸게 되면 경로차가 이만큼 차이가 날 때, 람다, 2람다, 3람다 차이 날때 보강 간섭이다라고 했는데, 파장. 여기 두 배가 됐단 얘기죠. 그러니까 경로차가 이거의 두 배만큼 차이가 나는 곳에서 보강 간섭이 되는 거야. 조금 전에는 여기서 요 2D인 여기가 경로차가 람다였는데, 이 람다가 2람다가 됐단 말이야. 그쵸? 그러니까 조금 더먼 곳에서 첫 번째 보강 간섭, 여기가 첫 번째라고 한다면 첫 번째, 여기로부터 그 다음 보강 간섭이 되는 곳은 더먼 곳에서 일어나겠지. 더먼 곳.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림으로 그려보면 어떤 그림을 그릴 수 있냐면, 여긴 봐봐요. X가 긴 곳에서 보강 간섭이 됐잖아. 아니야. 이거는 파장이 짧아졌을 때야. 파장이 길어지게 되면 이 그림은요, 이거보다 조금 더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돼야 더 적절한 그림이 됩니다. 그 다음 보강 간섭이 될 때까지 여기에서부터 거리가 좀더 멀어진다고요. 파장이 길어짐으로 인해서. 괜찮아요?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잘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리의 간섭 실험은 자주 출제가 되는 것이니까 꼭이 문제를 반복해서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디귿은 틀린 설명. 기억만 맞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예요. 자, 이 문제는 이제 물결파의 간섭을 우리가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하고 연습을 해야 되는데, 지금 두 개의 물결파, S1과 S2에서 발생한 두 개의 물결파가 퍼져 나갑니다. 이런 파동이 진행하다가 두 개의 파동이 만나면 어떻게 돼요? 첫 번째 뭘 생각해야 돼? 중첩 원리를 생각해야 돼. 중첩 원리라는 게 뭐죠? 파동만의 특성입니다. 가다가 두 개의 파동이 만나면 합쳐지는 거야. 합쳐지면서 진폭이 커지기도 하고 진폭이 작아지기도 합니다. 간섭이라고 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자, 두 번째. 합쳐진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파동의 독립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합쳐지고 난 다음에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파동이 진행하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파동의 독립성 이렇게 부릅니다. 자, 지금 S1과 S2에서 진폭과 진동수가 서로 같고, 여기 중요한 조건이 나왔는데, 서로 반대 위상으로 발생시킨 두 파동. 반대 위상이다라고 하는 말은, 봐봐. 여기선 점선, 여기선 실선이라는 거야. 여기 골일 때 여긴 마루라는 거죠. 골과 마루가 이렇게 반대 위상의 두 개의 물결파를 발생시킨 거야. 괜찮아요? 쭉 퍼져갑니다. P점, Q점, R점이에요. 자, 문제를 계속해서 읽어보면 그때 T가 0인 순간의 모습을 평면상에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PQR은 평면상에 고정된 점입니다. 그리고 실선과 점선은, 실선은 마루고요. 점선은 골이에요. 자, 그림 나는 누구? P점. P에서 중첩된 파동의 변이를, P예요, P. P, 여기. 그걸 그린 거야. 지금 보면 점선과 점선이 만나고 있잖아. 그쵸? 그 골과 골이 만난 거야. 그더 깊어지겠지. 보강 간섭이 됐습니다. 더 깊어졌어요. 진폭이 커졌단 거죠. 하지만 파동의 독립성에 의해서 지금 골이면 조금 있으면 어떻게 돼요? 마루가 되는 거야. 그 다음 마루가 옵니다. 여기도 마루가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그릴 수 있냐면, 이렇게 우리가 미루어 짐작하면서 그릴 수 있다. 봐봐. P점은 T가 0인 순간, 지금 뭐하고 뭐가 만났어요? 골과 골이 만났어. 골과 골이 만나면서 더 이렇게 진폭이 이렇게 됐죠. 그쵸? 하지만 조금 전에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파동은 계속해서 진행합니다. 진행하면서 P점에는 두 물결파의 마루가 와요. 마루와 마루가 만나게 되는 점이 됩니다. 그럼 보강 간섭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돼. 이렇게 된단 말이야. 위로 볼록. 하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골과 골이 만나요. 골과 골이 만나서요. 요 아래로 볼록. 이렇게 되는 거야. 요게 그림으로 제시가 된게 바로 요 그림이죠. P점은 지금 골과 골. 마루마루가 만나요?

또 골과 골 이렇게 만난다는 거야. 그래서 피점은 이렇게 진동을 합니다. 괜찮아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Q점을 한번 생각해 볼까? Q점은 지금은요. Q점은 실선과 실선, 마루와 마루가 만나고 있어요. 마루와 마루가 만났습니다. 그러면 어떤 모양? 위로 볼록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보강 간섭이 돼서 시간이 조금 지나면요. 파동의 독립성, 파동은 계속 진행한단 말이야. 그래서 Q점에는 두 물결파의 골이 옵니다. 골과 골이 만나면서요. 물결파의 모양은 이렇게 아래로 볼록 이렇게 될 거야. 그럼 시간이 지나면 이 골이었던 부분은 다시 마루가 되고 또 마루와 마루가 만나서요. 위로 볼록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만나요. Q점은. 그 다음에 R점을 한번 볼까? R점? R점은요. R점은 지금은 이렇게 점선과 실선이 만났어. 골과 마루가 만났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지금 R점은 골과 마루가 만나서 어떻게 돼요? 상세 간섭이 되면서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치? 시간이 지납니다. 그럼 골이었던 부분은 마루가 되겠죠? 마루였던 부분은 골이 와요? 그럼 이렇게 마루와 골이 만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됩니다. 상세 간섭이 되면서. 그쵸? 그 다음에 또 시간이 지나면 마루였던 부분은 골. 골이었던 부분은 마루가 됩니다. 그래서 또 상생 간섭이네요. 아, 그러면 R점은 이렇게 진동하지 않아요. 계속 상생 간섭이 됩니다. P점과 Q점은 이렇게 진동을 하죠. 그쵸? 보강 간섭이 되기 때문에. 자, 문제에서 묻는 건 뭐냐면, 그러면 Q하고 R에서, 여기서 Q하고 R에서 중첩된 파동의 변이를 시간에 따라서 나타낸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이 무엇이겠는가? 우리가 쭉 그렸잖아요. Q점은 이렇게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이게 반복될 것이다. R점은 진동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이걸 묻는 거야. 그래서 Q점은요, 어떻게 해요? 여기, 마루마루가 만나고 계속 이렇게 진동하고요. R점은 어떻게 해요? 진동하지 않아. 가장 적절한 건 2번이 되겠다, 2번. 이걸 찾는 거야. P점은 이렇게 진동할 텐데, 골골이 만나고, 마루마루 만나고, 골골이 만나고,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평면상에 고정된 점 P, Q, R에서 지금 두 개의 물결파가 만나서 어떤 모양을 만들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파동의 독립성을 적용하면서 생각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괜찮아요? P, Q, R 각각 한번 살펴봤습니다.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입니다. 4번은요, 진폭, 파장, 주기가 같은 두 개의 파동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진행해요. 자, 여러분, 이 반대 방향으로 진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연습을 해볼 텐데, 그려보면 좋아. 파동을 조금씩 진행시키면서 그려보는 거야. 이때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펜 색깔을 좀 다르게 하면서요. A와 B, 그리고 A와 B가 합쳐질 거 아니야. 합쳐지면서 만들어진 파동을 또 다른 색깔로 이렇게 표현을 해보는 거지. 그걸 한번 그리는 연습을 하면 이렇게 서로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중첩이 되고 합쳐진 그 합성파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묻는 질문에 대해서 자신감 있게 문제를 풀어낼 수 있게 됩니다. 알겠어요? 한번 그려볼 거예요, 저하고. 자, 문제를 계속 읽어봅시다. 어느 순간 AB의 변이를 위치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일단 여러분 첫 번째 그림을 통해서 A와 B의 파장이 같아요. 파장 읽어낼 수 있지. 얼마야? 파장은.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파장이잖아. 파장은 4. 단위가 미터. 4미터가 A와 B의 파장이 되겠다. 파장. 그 다음에 나는 이제 두 개의 파동이 만나나 봐요. 만나서 어디에서? X가 6m인 점에서 여기서 두 개의 파동이 만나서요. 이제 진동하는 거죠. 크게 진동하는 거야. 그때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진동하는지를 그린 그림이에요. X가 6m에서 중첩된 파동의 변이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시간에 따라. 그럼 봐봐. 지금 여기는 두 개의 파동 A와 B의 마루가 온 거잖아. 마루마루가 와서요. 진폭이 여기는 1m였는데 2m가 됐잖아. 보강 간섭이 된 거야. 그치? 하지만 거기서 만난다고 멈춰 있지 않잖아. 계속 진행하잖아. 파동의 독립성이

의해서. 그럼 또 다른 마루마루가 올 때까지 이게 한번 진동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이게 주기가 되겠죠. 이게 시간이니까. 그치? 그러니까 여기가 3, 여기가 얼마야? 7이니까 주기가 얼마야? 주기는 두 번째 그림을 통해서 구할 수 있는데 주기는 4초가 되겠다. 4초. 그럼 요두 개의 물리량을 통해서 우리 뭘 구할 수 있냐면 A와 B의 파동 A와 B의 속력, 진행 속력을 구할 수 있겠죠. 속력은 주기분의 파장이니까 4분의 4, 4초분의 4m. 4초 동안 4m를 간다. 1m per sec가 두 파동의 속력, 진행 속력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차근차근 한번 풀어봅시다. 기억. A의 진행 속력은 그리고 B의 진행 속력은 1m per sec가 맞습니다. 자, 니은과 디귿을 풀어내기 위해서 한번 그려봅시다. 한번 그려보면 명확해집니다. 이거 싹 지우고요. 여러분들 큰 종이 한번 준비해가지고 저거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다가 선을 이렇게 하나, 둘, 셋, 큼지막하게 넷, 다섯 개 한번 그려봐. 다섯 개. 여기는 시각이 0일 때, 여기는 4분의 t일 때, 여기 4분의 2t, 그러니까 2분의 t일 때, 4분의 3t일 때, 한 주기 후의 모습. 여기까지 한번 그려봅시다. 그 다음에요. 여기는 우리가 선을 여섯 개를 한번 그려볼게요. 선을 여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한번 그려봅시다. 여섯 개. 자, 그 다음에 위치 정보를 한번 써볼 텐데요. 여기가 0, 2, 4, 6, 8, 10까지만 한번 그려보면 될것 같아. 자, 두 개의 파동. 먼저 우리가 A부터 한번 그려볼게요. A부터. 자, A는 지금 시각이 0일 때는 이렇게 진행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오른쪽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1초에 1m씩 가는 거야. 1초에 1m씩. 그러면 여기요. 시각 주기가 4초였잖아. 그러니까 1초. 여기가 1초네요. 1초. 1초. 여기는 2초가 되겠네. 여긴 3초. 여긴 4초 후의 모습이 되겠어요. 자, 1m씩 이동시켜 보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되겠는 거죠. 여기 이렇게 왔어요. 이렇게 와. 이렇게 가겠네. 그치? 오른쪽으로 1m씩. 여기 마찬가지. 1초 후에는 이렇게 옵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오른쪽으로 1m씩 이동시키는 거야. 또 1m 이동시킵니다. 이렇게. 이런 모습을 그릴 수 있겠죠? 이렇게. 또 1m 이동시켜요. 이렇게 오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와요. 이렇게 1m씩, 1m씩. 자, 그 다음에, 자, 왼쪽으로 진행한 파동 한번 그려봅시다. 왼쪽으로 진행하는 파동 B를 한번 그려볼 텐데요. 지금은 여기 이렇게 있어. 이렇게 있단 말이야. 자, 1초에 1m씩 가니까 이렇게 그릴 수 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맞아요? 또 1초 지납니다. 이만큼 가. 이렇게. 이렇게 그릴 수 있고요. 또 1초 지나. 이렇게. 여기 겹쳐지네. 좋아요. 그 다음 1초가 지나서 여기 와 있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려보는 거야. 그럼 두 개가 만나서 겹쳐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럼 거기는 우리가 어떤 관습이었는지 생각하면서 그려보면 돼. 이때부터 두 개의 파동이 이렇게 겹쳐지는데 여기는 상세 관습이 되는 이런 걸 그릴 수 있고요. 여긴 어때? 여긴 보강 관습이니까 이렇게, 이렇게, 그쵸? 여긴 어때? 이렇게 되네요. 다 상세 관습이야. 상세 관습이다라고 하기보다는 변이가 0인 점이야. 다, 그쵸? 자, 이렇게 그려봤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렸다라고 하면 이걸 바탕으로 니은과 디귿을 한번 해결해 볼 텐데, 니은, x가 5m에서는 봐봐, x가 5m는 어디냐면 여기잖아. 그쵸? 여기서는 보강 관습이 일어난다. 보강 관습이 일어나는 곳은요, 여기야. 진폭이 두 배가 되잖아. 여기가 보강 관습이야. 4인 곳에서, 그치? 그 다음 또 어디야? 여기가 보강 관습이 된다? 그러면 여기도 보강 관습이네. 6인 곳에서, x가 6. 그쵸? 여기는 어때? 여기는 시간이 지나도 x가 5m인 곳은 진동하지 않아요. 진동하지 않아요.

하지 않아. 그 상세 간섭이 되는 곳이야, 여기는. 여기가 뭐야? 니은에서 묶고 있는 X가 5m인 점이란 말이야. 계속 진폭이 0이잖아, 그치? 더 그려도요, 만나면 변이가 0이야. 변이가 0. 그래서 여기는 상세 간섭이 되는 곳이다. 니은은 틀린 거야. 자, 디귿. X가 8m에서, X8m, 여기죠, 여기. 여기서 중첩된 파동의 변이는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다. 라고 했는데요. 봐봐. 우리가 이제 보강 간섭과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점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여기가 보강 간섭이었죠. 4인 곳에서, X가 4인 곳. 6인 곳에서도 보강 간섭이었지, 그치? 그러면 8인 곳에서는 어때? 여기도 보강 간섭이 될 거야. X가 10인 곳에서도 보강 간섭이 되고요. 그러면 요 사이, 아까 X가 5m, X가 7m, 9m, 여기는 상세 간섭이 되는 곳이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디귿에서 얘기하는 X가 8m인 곳은 보강 간섭이 되는 곳이야. 그러면 파동의 변이가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틀린 설명이 되는 거지. 그치? 아, 그러면 이렇게 그림을 그려봤더니, 봐봐. X가 4m인 곳과 6m인 곳. 이거 차이가 얼마죠? 반파장이죠? 그러니까 보강 간섭이 되는 곳은 반파장 차이만큼 계속 보강 간섭이 되고요. 상세 간섭과 상세 간섭이 되는 위치도 요 차이도 반파장 차이만큼. 여기서 상세 간섭이면 반파장 2m 떨어진 곳. 5, 7, 9. 여기는 상세 간섭이 된다. 이것을 한번 그려보면서 여러분들이 찾는 연습, 읽는 연습을 충분히 하시기 바래요. 우리가 다음 문제에서도 한번 그려볼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연습을 좀 해야 돼. 알겠지?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만 맞는 정답이 1번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서로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는 두 개의 파동을 그려보는 연습, 우리가 5번 문제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5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진폭, 파장, 주기가 같은 물결파 A와 B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대요. 반대 방향으로. 자, 그때 AB의 진행 속력은 2m/s로 똑같아. 자, 진행 속력 2m/s. 자, 그다음에 점선은 골, 실선은 마로 이렇게 나왔네요. 그러면 골과 골요 사이에 요 거리가 얼마야? 4m죠. 요게 파장이네. 파장이 4m네요. 파장이 4m. 괜찮습니까? 파장이 4m고요. 진행 속력이 2m/s야. 그러면 우리가 이걸 통해서 뭘할수 있죠? 파동의 속력은, 봐봐. 첫 번째, 파동의 속력은 주기분의 파장. 이렇게 구할 수 있는데, 요게 2야. 요게 4야. 그러니까 주기는 얼마? 주기는 2초가 되겠다. 주기는 2초. 주기의 역수는 진동수죠? 진동수는 0.5Hz가 되겠구나. 진동수와 주기는 역수 관계입니다. 기억에서 묻는 것. A의 진동수는 0.5Hz다. 이것이 그래서 맞는 것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시각이 4초일 때 2초 이후에 X가 4m에서 X가 마이너스 2m와 2m 사이에서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선 그려보자고요. 그려봐야 명확해지고요. 실수를 덜할 수 있습니다. 한번 그려볼게요. 보세요. 봐봐. 그려볼 텐데, 마찬가지로 큰 종이를 한번 꺼내서 한번 그려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까지 그려야 한 주기를 그리는 거야. 그치? 한 주기. 얘가 t가 0일 때. t가 0일 때. 자, 그 다음에 우리 뭐한 주기보다 좀더 길게 그린 거예요. 우리 주기를. 아까는 4번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주기를 4등분해서 그렸는데요. 여기는 주기가 2초죠. 우리 1초 간격으로 좀 큼직큼직하게 파동을 진행시켜 볼게. 2초, 3초, 4초인 순간 한번 그려봅시다. 자, 그 다음에 선을 한번 그려볼 텐데요. 세로선은 이렇게.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까지 그릴 수 있겠네요. 7개까지 한번 그려봅시다. 이렇게 그린 다음에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는 두 개의 파동을 한번 그려볼게요. 봐. 지금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파동 A를 한번 그려봅시다. A는요, 지금 여기서 보니까 마이너스 6m인 지점은 골이 왔어요. 골. 그쵸?
일단 위치에 대한

대한 정보를 여기다 한번 써볼게. 여기는 마이너스 6인 곳. 그쵸? 이한 칸은 2m 간격으로 한번 그려봅시다.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여기가 0, 2m, 4m, 6m. 이렇게. 지금 이 그림에 나와 있는 걸 그대로 옮겼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파동 A를 한번 그려볼 텐데, 마이너스 6m인 곳에서는 골이 왔어요. 골. 골이야, 골. 그쵸? 그 다음에 마루는 마이너스 4m. 여기는 마루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이런 모습. 이런 모습을 그릴 수 있겠다. 그쵸? 어디까지? 마이너스 2m까지. 이렇게. 이게 지금 A야. A. 그쵸? 자, 1초가 지났습니다. 이 파동 A와 B의 속력은 2m/s야. 1초에 2m씩 가는 거야. 2m. 그러니까 요 마이너스 2에서 어디까지 왔어? 여기까지 왔겠네. 여기까지 왔으니까요. 이 모습은 어떻게 돼요? 여긴 골, 골이니까 이렇게 되고, 여긴 마루, 여긴 골, 이렇게 되겠다. 그쵸? 이런 모습이 될 테고, 그 다음에 2초, 또 1초가 지났어요? 그러면 또 2m 진행시키는 거지? 그 여기 온 거야, 여기. 여기 온 거죠. 골. 그쵸? 그 다음에 마루는 여기 와야지. 그러니까 이렇게 마루, 골, 마루, 골. 이렇게 오른쪽으로 1초에 2m씩을 이동시켜서 그려보는 거지. 또 1초가 지났어? 여기. 골, 그쵸? 골, 마루, 골, 마루, 골. 이렇게 진행시킬 거야. 괜찮아? 자, 마지막. 여기. 여기까지 와요. 여기부터 해서 이렇게 파동을 그리면 될것 같아요. 자, 이걸 조금 더 연장해 볼게요. 자,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왼쪽 방향으로 진행하는 B를 한번 그려볼 텐데, B는 2m인 곳에서가 골이야. 골. 이거 골이야. 그치? 골. 그 다음에 4m인 곳이 마루야. 마루. 마루. 그러니까, 요런 파동이 지금 왼쪽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 거야. 1초에 2m씩. 2m씩. 자, 여기다 그려봅시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릴 수 있겠고요. 자, 1초가 또 지났습니다. 그럼 여기 와야죠. 여기 와서 이렇게. 이렇게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1초가 지났어요? 여기 와야지, 그치? 요 골이 여기 와야 돼. 그러니까, 요렇게. 요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1초가 지났어? 여기 와야죠. 여기 와야 되니까, 이렇게. 자. 여기가, 이렇게 돼야 되죠? 그러면, 요 녀석도 여기서 이렇게 겹쳐지겠네요? 겹쳐지겠네. 이런 파동. 자, 두 개가 만나서요. 합쳐진 파동을 한번 그려보면 여기부터 합쳐졌네. 그러니까 여기는 이렇게 또 이렇게 보강간섭. 보강간섭이 되면서 이렇게 두 배. 진폭을 두 배가 되게 여러분들이 그리면 될것 같고. 여기도 이렇게 보강간섭, 보강간섭, 여기 보강간섭. 이렇게. 여기도 보강간섭. 보강간섭, 보강간섭, 보강간섭. 이렇게. 이런 식으로 두 개의 파동을 그려보는 거야. 자, 그러면. 자, 이제 문제에서 묻는 걸 한번 해결해 봅시다. 4초일 때, 여기잖아요. 4초일 때, 네 번째, 4초일 때, X가 4m인 곳, 여기 곳에서, 여긴 어때? 보강간섭이잖아. 보강간섭. 그러니까요, 4m에서 중첩된 파동의 변위의 크기는 A의 진폭보다 크다. 마루마루가 만나니까, 그쵸? 크다라고 한 설명은 맞는 거지? 니은 맞습니다. 디귿. 2초 이후에, 여기 이후에, 2초 이후에, X가 마이너스 2m와 X가 2m 사이. 마이너스 2m는 여기네요. 여기. 여기랑 2m. 여기. 요 사이에서는 상생한섭이 일어나는 X축상의 지점은 두 개다. 이런 거 알려면 그려봐야 된다니까. 그래서 봐봐. 지금 보강간섭이 일어나는 곳은요. 여기와 여기 사이에서, 여기 보강간섭이죠. 여기 얼마야? 0인 위치에서는 보강간섭이야. 그치? 여기도 보강간섭이잖아. X가 마이너스 2인 곳도 보강간섭. 여기 보강간섭, 여기 보강간섭. 그 다음에 X가 2m인 곳도 보강간섭이죠. 그쵸? 진폭이 두 배가 돼요. 두 배. 그러면 요 사이, 요 사이사이. 여기. 요 점, 요 점. 요 점은 진동하지 않아. 이 점, 요 점, 요 점은 진동하지 않아. 상생간섭이야. 그치? 그러니까 여기 보강, 여기 보강, 여기 보강이고요. 요 사이에서 상생간섭이 일어나는 곳은 하나, 둘, 두 곳이다. 라고 하는 것. 디귿은 그래서 맞습니다. 제가요, 잘못 그렸잖아요. 그치? 여러분들은

헷갈리는 펜으로 한번 그려보는데, 처음에 자도 한번 돼서 이렇게 차근차근 한번 그려보는 거야. 이쪽으로는 다섯 개를 그려봐요. 다섯 개 그린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에서 4초일 때도 물어보니까 처음에 시각이 0일 때부터 1초씩 파동을 진행시켜 보는 거야. 1초에 2m씩. 그래서 2m per sec니까. 2m씩 진행시켜서 두 개의 파동이 만나는 곳에서 마루마루가 만나고 골골이 만나는 보강 관습을 먼저 찾아보세요. 그러면 마루마루, 골골 이런 보강 관습이 나타나는 곳은 2분의 람다만큼 떨어져 있고, 상세 관습이 나타나는 곳도 2분의 람다만큼 떨어져 있다. 우리가 아까 파장이 4m였잖아. 그치? 그러니까 2m 간격으로 보강 상세, 보강 상세 이렇게 보강이 되고요. 그다음에 2m 후에 또 보강이 되고, 또 2m 후에 보강이 되고, 그 사이에는 상세 간섭이 되는 점들이 하나씩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바탕으로 여기서 두 개의 차이가, 이두 개의 사이에서 상세 간섭이 일어나는 곳이 두 곳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정답은 기역, 니은, 디귿 다 맞는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6번 문제 봅시다. 지금 물결파 발생장치 A와 B가 있고요. 여기서 물결파가 발생하고 있는 거야. 쭉 진행하고 있는데, 이때는 서로 같은 위상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마루, 마루 같이 출발한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서로 수직을 이루면서 물결파가 발생하고 있다. 자, 시각이 0일 때 모습입니다. P점과 Q점이 제시가 됐는데요. 평면상에 고정된 점이고, 그 다음에 P와Q 사이의 거리는 15루트 2cm다. 한번 연결을 해볼까요? 15루트 2. P와 Q를 연결할 때요 거리가 15루트 2래요. 그 말은 뭘 의미하는 거야? 요 거리가 15. 요 거리도 15. 그 15루트 2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요한 칸이 5cm가 되겠네요. 5cm. 그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실선은 마루, 점선은 물결파의 고리다라고 하는 정보가 제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림 나는 P점 또는 Q점에서 중첩된 파동의 변이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라고 했는데, 지금 P점 보세요. 점선과 점선, 고리 만났잖아. 그치? Q점은 실선과 실선, 마루가 만났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아래로 볼록해. 아래로 볼록한다 하단 이야기는 골과 골이 만난 거지? 어디예요? 이건 P점이야, P점. P점에서의 변이를 시각에 따라서 나타낸 것이에요. 괜찮아요? 그럼 보기에서 옳은 것을 한번 구해봅시다. 기억. 나는 P에서 중첩된 물결파의 변이를 나타낸 것이다. 맞죠? 기억은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두 물결파의 진행 속력. 이거 어떻게 할수 있어? 일단 이 그림 나에서 우리가 뭘할수 있냐면, 골골이 왔잖아. 그 다음 골골이 오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얼마야? 2초예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아, 주기가 2초구나. 이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한 칸의 간격이 5cm였잖아. 그러면 실선과 실선 사이의 간격이, 우리가 파장이니까 아, 파장은 10cm구나 라고 하는 걸알수 있겠죠. 그래서 아, 파장은 10cm. 주기 알아내고 파장을 알수 있으니까 파동의 진행 속력은 주기분의 2분의 파장 10. 그래서 5cm per sec. 이렇게 되겠구나. 그래서 니은은 맞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이요. 디귿 때문에 조금 고민했을 거야. 3.5초일 때 P와 Q를 잇는 직선상에서 중첩된 물결파의 위치에 따른 변이 그래프는 이렇게 직선 형태다라고 했는데요. 봐봐요. 지금 이건 P점에서의 변이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잖아. 이 그래프를 조금 더 연장해 볼까? 그럼 그래프는 어떻게 연장이 되냐면,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연장해서 그릴 수 있을 것 같아. 3.5초는 어디예요? 여기가 3.5초잖아. 3.5초일 때 P점은 변이가 0이야. 0, 0, 0. 자, Q점은 어때? Q점은 지금 마루마루가 만나지? 마루마루가 만나고 지금 주기도 똑같으니까 결국 Q점에서의 변이를 시간에 따라서 그려보면, 여기다 한번 포개서 그려볼까? 그럼 Q점은 시각이 0일 때는 여기야. 그치? 이러면서 이렇게, 이렇게. 이런 모습을 우리가 그려볼 수 있겠다? 요건 어디에서? Q에서의 변이를

0: 시간에 따라서 그린 거야. 그럼 3.5초는 여기야. 얼마예요? 변이가 0이잖아. 그치? 0이야, 0. 0. 아, 마루마루가 만나는 것도 3.5초가 지나서는 3.5초일 때는 변이가 0이구나. 골고리 만나던 피점도 변이가 0이구나.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여기도 봐봐. 여기 뭐예요? 여기 한 칸이 5니까 요 길이는 5루트 2 아니야? 여기 5루트 2. 그쵸? 여기도 지금 마루마루가 만났는데 그럼 초점하고 똑같잖아. 3.5초 이후에는 변이가 0이에요. 요 점은 어때? 요 점은 지금 골과 골이 만나잖아. 그 Q하고 똑같다. P점하고 똑같단 말이야. P점하고. 3.5초 이후에는 변이가 0이야. 그러니까 아, 여기는 지금 두 위상의 같은 점들이 이렇게 같은 것들이 만나는 거야. 마루마루 골골. 그치? 그러니까 P하고 Q를 잇는 요 선분에서는 3.5초일 때는 변이가 걔 0이구나. 요걸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겠죠. 그치? 그래서 디귿은 맞다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게 됩니다. 정답은 기역, 니은, 디귿 다 맞는 5번이 되는 것이네요. 괜찮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번 시간 전자기파 그리고 파동의 간섭에 대해 살펴봤는데 두 문항이 출제가 되는 부분인 만큼 우리가 소홀하지 않고 나름 정성과 열심을 가지고 잘 준비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번 시간 마무리하고요. 12번째 시간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화학의 유니버스 정유니입니다. 오늘은 산염기 중화 반응 두 번째 시작이자 산화는 반응의 시작입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같이 단어 보면서 이야기해 볼까요? 자, 오늘 바로 산염기 중화 반응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할 건데요. 첫 번째 시간에는요, 산염기 중화 반응의 양적 관계를 조금 집중적으로 다뤄봤어요. 그래서 모든 이온의 양, 누구에서 결정될까? 그리고 몰 농도 어떻게 판단할까? 그럼 그래프에서는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혼합이든 첨가든 다 활용을 해봤고요. 오늘은 바로 수능 문제 같이 풀어볼 거고요. 그리고 나서 중화작정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우선 수능. 우리가 배웠던 거 활용해 봐야겠죠. 그 수능에서는요, 바로 우리한테 이 액성을 찾도록 먼저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액성을 찾을 때는 우리한테 주어진 힌트가 있을 거예요. 그 힌트를 활용해서 접근하시면 되고요.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산수액 두 개에 염기수액 하나일 때, 염기에 대한 수액 부피를 동일하게 하고 산수액 부피를 달리하던가, 아니면 이런 식으로 힌트를 주던가, 바로 이 구경꾼 이온에 대한 비율로서 줍니다. 얘네 둘에 대한 비율이 같아서 1이면 중성일 거고요. 얘가 지금 1보다 크다? 그러면 수소이온의 양이 많을 것이고, 1보다 작다? 수산화인 양이 많을 것이기 때문에 산성과 염기성 구분할 수가 있죠. 저번에 우리가 풀었던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여러분들한테 이과산이었던 애에 대한 구경꾼 이온에 대해 접근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 모두 다 1과 1과에 있다니까 우린 이 비율로 액성을 찾기가 너무나도 수월하겠다. 그래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바로 여러분들 92쪽으로 가면 이 수능, 26학년도 수능이 있습니다. 같이 풀어봅니다. 일단 우리한테 1과 염기 부피를 달리하였는데요. 여기서 주의할 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한테 실제로 지금 이몰 농도를 줬거든요. 그럼 우리가 원래는 이 밑에 있는 양들을 가지고 가정해서 올라갔는데, 여기선 0.6몰 농도, 여기 5야. 그럼 얘네들은 3밀리몰이야. 그럼 3으로 가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나중에 X 구하고 A값, B값 구할 때 실제 값으로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나서요, 액성 모두 다루고 각각 산성, 중성, 염기성 중 하나이고, 구하라고 하는 건 X와 Y입니다. 그럼 산과 염기 구분해 볼까요? 그럼 이렇게 산, 이렇게 염기 구분했고요. 아, 없는 애들을 우리 이렇게 영영 지어봤습니다. 근데 이 비율에 대해서 아까 설명했는데, 얘네들은 수소이온에 대한 구경꾼 이온이니까 수소이온의 양이고, 얘는 바로 수산화이온에 대한 구경꾼 이온이니까 수산화이온의 양입니다. 이 양이 같으면 딱 중성이라고 했죠. 그럼 얘가 1보다 크다라고 할땐 산성, 1보다 작단 염기성. 그럼 이셋 중에서 중간 간격, 얘 바로 6이보다 중성. 그럼 얘가 중성이니까 얘는 원래 1이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6으로 나눠주면 1. 이게 얘 실제 값이에요. 그럼 나머지도 6으로 나눠주면 실제 값으로 표현이 되겠다. 그럼 우리 이제 여기서 보니까 0.6 곱하기 5, 3밀리몰. 그러면 여기에서 얘네가 뭐가 나올지 모르지만 나트륨 이온 무조건 3인 건 알아요. 그래서 얘를 반으로 나눠주면 3, 얘 반으로 나눠주면 2분의 9가 실제 여기에서 이 X 음이온에 대한 양입니다. 그럼 얘에 대해 실제로 구했고, 나머지 이제 6분의 4를 이용해서 얘네들 관계를 한번 활용해 볼 건데요. 얘는 0.4 곱하기 A가 바로 이 비율이고요. 얘는 그러면 0.6 곱하기 3B니까 1.8B가 됩니다. 그럼 이 비율에서 우리가 얘네 사라지는 거 아니까 A는 뭐다? 3B다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요거 약분 된다 3. 그럼 A는 3B야. 얘가 지금 3B다라는 거알 수가 있고요. 얘도 3B다. 그럼 여기서 이제 알수 있는 거 3대 2. 다시 하면서 3분의 2를 해줬다. 얘가 3이 되겠죠. 그럼 얘네 지금 5에서 15니까 5배, 아니 3배가 됐으니까 9. 그럼 여기서 중성이라고 했으니까요. 얘가 9 수산화이온의 양이면 여기 9 수소이온의 양이어야 돼요. 3만큼 있다. 얘는 지금 6만큼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알수 있는 게 뭐냐면, 0.4에서 3b를 곱해준 게 1.2b인데, 얘가 바로 6이구나. b는 몇이다? 5다라는 걸 찾아낸 겁니다. 그럼 b가 이제 5야라는 걸 찾아냈으니까 이제 뭘할수 있겠어요? 여러분들한테 y 구하라고 하는데 요걸 구할 수 있겠죠. 자, 얘가 지금 3b 같아 6. 여기에선 얘가 5 넣어주면 15. 그래서 얘가 9다. 과량은 누구다? 바로 수산화 나트륨이다. 얘에 의해서 모든 이온의 몰 농도가 결정될 겁니다. 그럼 얘가 양이 몇이에요? 바로 2배에서 18. 그때 얘네들 부피는 더해줘야겠죠? 여기도 15, 15, 30.
그럼 요거 이제 약분해 주네. 그럼 얘네들 5분의 3이 됩니다. 그럼 y라는 건 5분의 3이요. y는 0.6으로 표현해 볼까요? 그럼 이제 x 값 구해 볼까요? x는 우리가 이 몰농도 알수 있어요. 왜냐면 얘가 5니까 넣어주면 10. 그럼 10ml 때 3mm이네요. 그래서 얘가 0.3. 그럼 이거 나눠주면 몇이야? 2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답은 5번 가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선 수소 이온의 양, 수소나 이온 양이 같다라고 표현이 된 경우고요. 그래서 그대로 우리가 사실은 6대 9로 넣을까 했는데 실제 값 주어져서 3으로 맞춰줬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온의 몰 농도는요, 과량에서 결정된다. 저번 시간에 계속 연습했던 거를 오늘도 적용해 봤고요. 여기에서 얘네들에 대해서 A와 B 관계를 찾아야지 전체 부피를 구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전체 부피에 대해서 구할 때이 A, B 잘 구해 주셔야 되는데 이걸 구하는 방법은 얘네들 비율을 6대 4에 4대 6으로 해도 되고요. 4분의 6분의 4를 이용해서 구해줬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저번 시에 배웠던 몰농도도 복습을 해봤고요. 과량에서 이제 결정된다라는 것도 우리가 적용해봤고요. 그럼 이제 이거를 실험에 넣어서 적용해보도록 해야겠죠? 중화적정 실험으로 넘어갑니다. 중화적정 실험은요, 여러분들 용액의 농도에서 배웠던 희석과 취함이 그대로 적용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식초 5ml 있는데 물을 넣어서 30ml 만들죠. 근데 이 30ml에서 또 20ml만 취하죠. 그렇기 때문에 취함, 희석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용액의 농도에서 한번더 희석과 취함을 공부하고 오시면 헷갈리지 않을 것 같고요. 우리한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물어보는데 첫 번째는요, 식초 A 하나에 의한 거. 또는 식초 AB를 두 가지를 비교해서 가는 거. 한에 의한 거는 굉장히 까다로운데요. 그 이유는 식초 1g이 들어있네. 그럼 식초에 대한 전체 질량이 필요하고, 거기에서 아세트산의 질량인데, 우린 아세트산 질량을 적정에 사용한 수소나 나트륨 부피와 몰 농도, 부피와 몰 농도를 곱해주고, 밀리몰이에요, 보통. 왜냐하면 부피를 밀리리터로 주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10에 마이너스 세제곱 몰로 바꿔주지. 취했으면 원래대로 바꿔줘야 돼요. 20ml였어, 우리가 50ml에서 20ml면 취했어? 그럼 여기에서 우리 5분의 2배 있어? 2분의 5배로 바꿔주고, 이런 식으로 바꿔주고, 그리고 나서 분자량 곱해줘야지 질량이 나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까다로운데요.

만약 A, B를 비교한다라고 하면은 우리한테 이 모의정도는 어차피 똑같은 애 사용. 그리고 우리가 이거 단위 환산한 거 똑같고 분자랑 똑같고 그래서 부피랑 얘네들 얼만큼 취했었니? 요것만 비교해주면 돼서 수월합니다. 그래서 우리 유형 두 가지로 한번 나눠서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유형입니다. 첫 번째 유형에서는 중간적정을 이용한 식초 속 아세트산 함량을요, 물어보는 질문이 다양하거든요. 그 질문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100g에 들은 아세트산의 질량이 WG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한텐 실제로 10g 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100분의 10으로 해서 W를 바꿔줘서 10분의 1 W 이걸로 접근해 줘야 되죠. 또는 식초 10ml에 들어있는 아세트산 질량 줬는데 우리한테는 실제로는 10g으로 주는 거예요. 그럼 밀도를 가져와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g이다 밀리리터 바꿀 수 있고 밀리리터다 g으로 바꿀 수도 있고 그래서 밀도가 주어질 땐 그걸 활용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이 나트륨의 몰 농도를 주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게 왜 주어지냐면 나트륨은 구경꾼 이온이에요. 그럼 나트륨 몰 농도는 이 이온 자체는 변하지 않지만 부피가 변해요. 예를 들어 얘네가 60ml 있었는데 나중에 염화수소 들어와서 100ml로 바뀌었대요. 그럼 얘네가 기존에서 10분의 6배가 돼준다. 그래서 과정 후 혼합용에 존재하는 게 0.08이야. 다시 말해서 6분의 10을 해서 원래 얘네가 몇이었는가를 찾아줘야지 원래 우리가 사용했던 표준 용액이 수산화 나트륨 모의 농도를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구경꾼이면 변하지 않아. 아, 우리가 전체 혼합 용액이 늘어났기 때문에 감소할 텐데 여기에서 얘네들이 이 부피와 반비례해서 감소할 거야. 그래서 이 용질의 양, 이 양은 변하지 않아. 부피 때문에 농도가 변한다. 자, 그럼 그다음 가장 어려웠던 게 작년에 이제 9월 모의고사에 여러분들한테 얘를 적정했는데 전체가 붉게 변하지 않는 순간이 나타났었어요. 그 뜻은 뭐냐면 우리가 기역을 사용해서 안 됐어. 이때 수산화 이온 양, 그다음 니은을 사용해서 됐어. 그럼 그때 수산화 이온 양, 이거 다 더한 게 수소 이온과 요걸 이제 찾아줘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첫 번째 유형에서는요. 수용액이 딱 하나만 있었을 때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95쪽으로 가주시면 됩니다. 95쪽 10번 가볼까요? 95쪽의 10번에서는 우리한테 아까 수용액 하나만 있었을 때 한번 접근해 보자라고 했으니까요. 요거 하나만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식초 100g이 들어있는 아세트산의 질을 알아보기 위한 중화적정 실험이고요. 아세트산의 분자량은 60입니다. 이때 X 구하 CU라고 되어 있는데 X는 바로 요 값이에요. 가봅니다. 25도에서 밀도 주어졌고요. 100g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50ml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수 있는 건, 아, 얘네 밀도 왜 줬는지 알겠다. 그쵸? 그래서 밀도 준 이유까지 우리가 캐치를 했고요. 자, 그러면 얘가 사실은 100g인데, 우리한테 얘가 dg per ml니까 dg분의 1ml로 바꿔주면 얘가 d분의 100ml가 됩니다. 그러면 D분의 100ml인 이 식초를 준비한 거고요. 거기서 50ml에다가 물을 넣었기 때문에 우리가 얘 전체고 얘 50ml만큼 취해준 거예요. 그럼 얘를 사실은 2분의 D다라는 거예요. 지금 취해준 거예요. 자, 그럼 취해준 건데 얘를 취해줬을 때 100ml에다가 다시 나에서 맞는 거 20ml니까 몇배 해준 거예요? 얘네 5분의 1배를 해준 겁니다. 5분의 1배를 해줬을 때, 이 X 몰 농도 수산화 칼륨으로 적정했어요. 그때 얘네들 40ml에서 붉은색 나타났다. 그럼 수산화 이온에 대한 이몰 농도 구하라는 게 X거든요? 그럼 얘를 우리가 어떻게 구할 거냐면, 100g에 들어있는 건 바로 A g이에요. 근데 이 A g에서 사실은 우리가 취해줬거든요? 그럼 얘가 곱하기 A를 해주면, 이 안에 들어있는 애가 2분의 AD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40에서 X를 해주면 수산화 이온의 양이 나와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사실 5분의 1배 해준 거기 때문에 다시 5배를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밀리몰이니까 10에 만 3제곱 해서 몰로 바꿔주고 우리는 지금 질량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60을 곱해줘서 질량으로 바꿔준 게 바로 뭐다? 2분의 AD다라는 겁니다. 되게 복잡하죠? 그래서 하나 있을 때 조금 복잡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거 5와 60 곱해주면 300이죠? 그래서 300이고, 여기에서 여기 10도 있죠? 곱하기 4 해서 100과 10, 1000, 얘 없애버리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얘가 X는 10이 넘어갑니다. 24분의

3대곱을 해줘야지 이게 바로 물의 양이에요. 수소윤과 수소는 1대1이 바로 물, 1몰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것까지는 어렵지 않아요. 다만 우리가 10에 많이 3제곱 해줘야 된다. 그럼 이제 요거 계산해 줘 볼게요. 얘가 그럼 10, 얘가 그럼 지금 6. 그래서 곱해주면 얘네가 600분의 AD 몰이 나온다. 그래서 맞네요. 그럼 니은도 맞다. 그 다음 문제로 가볼까요? 디귿 갑니다. 디귿에서는요. 이제 칼륨의 몰 농도예요. 원래는 얘가 24분의 AD였어요. 그런데 부피가 원래는 40이었죠. 근데 얼만큼 들어왔어요? 얘네가 20만큼. 그래서 60이 전체 부피가 됐네. 6분의 4. 그럼 다시 말해서 여기가 6. 그럼 얘네들 곱해주면 36분의 AD가 바로 칼륨이 혼합하고 나서의 몰 농도입니다. 그래서 36분의 AD가 맞습니다. 그럼 기억님 디귿이 답이니까요. 몇 번이다? 5번이다 라고 가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 눈치챈 거와 같이 우리한테 이제 이 구격근이온에 대한 몰 농도를 잘 물어보게 되었다라는 거 인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했을 때 우리 기존에 있었던 거에 대해서 취했어요. 그래서 양이 변했어요. 근데 또 취했어요. 양이 변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양 변한 거 고려해줬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양 변한 거 여기 지금 5로 고려해줬고요. 이거 실수하지 마시고요. 분자량을 곱해줘야 될 때는 질량으로 주어졌을 때니까요. 우리한테 뭘로 주어졌니, 질량을 주어졌는지 꼭 확인하시고 몰이다라는 것도 아까 우리가 풀었던 것 중에 물에 대한 양이었어요. 몰이었기 때문에 밀림몰에서 몰로 바꿔줬고 물이라는 건 수소이온과 수소나윤이 1대1로 반응하기 때문에 1몰 생성된다. 그래서 바로 그냥 아 여기의 부피와 우리 몰농도 구해놓은 거 곱해준 게 바로 물의 양이랑 똑같을 거야 라고 가졌습니다. 자 그럼 우리 여기까지 배운 거에서 한 번 더 응용해 보도록 할 건데요. 아무래도 칼륨, 이 구경꾼이온의 몰 농도를 물어본 게 올해 27학년도 6월 모평이랑 굉장히 유사한 것 같아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중화적정 실험이고 아세트산의 분자는 60으로 주어졌고요. A 곱하기 W다 라고 해서 여기 A 몰 농도 그리고 W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한테 뒤에 가서 얘네들 아세트산의 질량을 구하도록 합니다. 자, 우선 우리한테 아세트산 준비하도록 했고요. 가수용액에 50ml에다가 물을 넣었어요. 그래서 100ml 만들어줬고 그 100ml에서 40ml만 취해줬기 때문에 우리는 10분의 4배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A 몰 농도 수소나 나트륨으로 적정해서 붉은 순간 나타난 게 바로 언제다? 60ml일 때다. 근데 뭘 알 수 있냐면 여기 나트륨 몰 농도가요. 0.6 몰 농도인데 언제냐면 우리가 처음에 여기서 넣어줄 때 시점이 아니라 40에서 100이 됐다라는 건 아 우리가 적정 시초에 대해서 지금 얼만큼 넣어줬다라고 아까 되어 있었어요. 여기서 40ml 그거를 더해줘서 100이 된 거구나. 아 그럼 우리가 이제 여기 40에서 바로 여기 적정에서 60 넣어줘서 총 100이 됐구나 라고 가주시면 되고요. 이때가 0.6이에요. 그럼 원래 얘는 60ml였고요. 나중에 얘가 100ml 된 거니까 6분의 10배를 해주면 원래 몰 농도 1몰 농도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60ml에다가 1몰 농도 근데 이건 밀리몰이니까 몰로 바꿔주고요. 여기다가 우리가 취해줬어. 몇 배? 10분의 4배. 그래서 반대로 2분의 5배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가해서 아세트산은 10ml에 들어있는 아세트산 질량이에요. 근데 우리한테 아까 처음 몇이었냐면 50ml였거든요. 여기서 물을 넣어서 만들어준 거기 때문에 여기 5배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50ml에 들어있는 거 5Wg을 알기 때문에 질량이네. 60 곱해서 질량으로 갈 겁니다. 그 바로 5W야 라고 가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이것만 계산해주면 되니까 한번 약분해보도록 할까요? 자 여기에서 00 그럼 제가 여기서 만들고 싶은 거는 5 곱하기 6 곱하기 6 2 곱하기 10으로 바꿔줬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또 없앨 수 있는 게 있어요. 바로 얘네 3, 3 그래서 5 아하 그럼 얘네 5분의 몇이 돼요? 45가 됩니다. 근데 이 5가 또 있네. 그럼 약분된다. W는 뭐다? 아 여기에서 우리가 오 약분했으면 9가 됐었네. 9분의 5요 라는 걸 구해냈습니다. 그럼 W가 9분의 5예요. 그러면 우리 W까지 너무 쉽게 구해냈고 그럼 A라는 건 1이라는 거 구해놨고 곱해준 뭐다? 9분의 5다. 그래서 이거 9분의 5. 여기에서 제가 9분의 5라 했는데 5를 넘겨야 돼서 5분의 9네요. 되게 바보 같은 실수를 했어요. 5분의 9다. W만 남길 거죠? 5분의 9다. 그래서 5분의 9 곱하기 1이니까요. 얘네들 5분의 9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가

혹시 아까 칼륨 이온 변함 없었어요. 양이 변함이 없었어요. 나트륨 양 변화가 없었어요. 근데 모의 농도는 변할 거예요. 얘네가 처음에 1 모의 농도였지만 전체 부피가 증가했기 때문에 감소해서 0.6이 됩니다. 변할 거예요. 그 변하기 전에 우리가 돌이켜 줘야 됩니다. 이 문제 다시 한번 더 확인하시면서 아 이제 우리한테 구경꾼 이온과 그리고 물의 양 아까 나왔었죠? 그두 가지도 다시 정리해 보자라고 하면서 정리해 주세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유형으로 넘어가 봅니다. 두 번째 유형에서는요, 여러분들과 수용액 두 개를 비교해보는 연습을 해볼 건데요. A, B가 각 1g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의 질량을 제가 이렇게 줬습니다. 자, 이거를 제가 준 이유는 뭐냐면, 얘네가 사실 1g이 아니에요. 처음 시작할 때 아까도 봤지만 50ml 있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물을 섞었다. 이런 식으로 가죠. 아니면 여기서 취했다라고 가기 때문에 원래 식초 A 5g, B는 10g. 그럼 우리한테 1g으로 줬으니까 5g에는 얘 5배, 10g에는 얘 지금 10배. 이렇게 해서 실제 양으로 바꿔줘야 되고요. 얘를 가지고 적정했던 수산화 나트륨 모의 농도는 같아요. 그럼 여기에서 중요한 건 부피다. 그래서 이 부피가 봤더니 얘에서 10대 30. 그래서 여기 수용액이에요. 10대 30이니까 1대 3. 얘네 그럼 수소이온 비가 1대 3으로 있는 거야. 라는 걸 의미하는 거겠죠. 근데 사실 여기서 또 취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취함이 있으면 여기서 바꿔주셔야겠죠. 자, 근데 취함이 없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아, 이 비율로 있는 거구나. 라는 걸알수 있어서 X라는 걸 구하게 된다면 얘가 지금 2. 여기 약분 4, 그럼 X다라고 하는 거 12W 이런 식으로 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AP가 주어졌으면 우리는 수산화나트륨 모의 농도를 굳이 고려하지 않아도 괜찮다. 자, 그럼 여기에서 하나만 더. 우리가 첫 번째 유형은 두개 비교하는 건데 이번에 수능 완성에서 어떻게 나왔냐면요. A와 B를 혼합시키는 경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혼합에 대해서 저는 문제를 선정했고요. 그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바로 여러분들 97쪽으로 이동해 주시면 됩니다. 97쪽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실험 과정, 나의. 바로 혼합한 후, 보이시죠? 혼합이라는 게 등장하였다. 그럼 여기에서 수소 이온의 양이, 혼합되었다라는 생각으로 따라가 주시면 되겠죠? 바로 갑니다. 자, 그럼 한번 발문 읽어볼까요? 식초 A와 B를 혼합한 용액에 중화적정 실험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X값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X값이 무엇이냐면 바로 뒤로 가시면 이 수산화나트륨에 대한 모의 농도입니다. 우선은 25도에서 식초 A와 B를 준비했고요. 여기에서 식초 A, B에 대한 밀도가 주어진 이유는 여기 밀리리터로 주어졌고 뒤에서 주어진 거는 질량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1g에 들어있는 이 표현에 대해서 우리가 적용하기 위해서 밀리리터를 그램으로 바꿔줘야겠죠? 그래서 A다라고 하는 건 10ml죠? 그럼 곱해주면 10dA 그램이 되고요. B다라고 하는 것도 10ml니까 밀도 곱해주면 10dB 그램이다라는 거알수 있고요. 물에 넣어서 50으로 만들어줬는데 다시 여기에서 20만 취해주니까 5분의 2B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요, 여기 X 모의 농도 수산화 나트륨으로 이제 반을 했더니 전체 변하는 부피가 6이래요. 그럼 여기에서 X 모의 농도를 가지고 구한 이 수산화 이온의 양은 쟤네들 혼합한 수소 이온의 양과 같을 겁니다. 근데 밀리리터니까 지금 얘네들 밀리몰이죠. 그래서 10에 마이너스 세제곱으로 해줌으로써 몰로 바꿔줬고요. 그리고 우리가 취해줬잖아. 5분의 2배. 그래서 2분의 5배로 돌려놓습니다. 이것이 바로 수소 이온의 양인데 얘네가 누구냐면 1g이 들어있는 거 아니요. 저 궁금하지 않아요. 1g이 아니라 하나는 10dA. 그래서 여기다가 10dA, 하나는 10db. 왜 10dA랑 10db라고 했는데 10을 없앴냐고요? 그냥 우리는 어차피 양쪽 다 얘네들에 대해서 얘네 더해줄 건데, 이거 그냥 바로 점, 점, 이렇게 바꿔주시면 될것 같아서 안 했고요. 이제 얘네들이 더해줄 겁니다. 그랬더니 1.8dA 더하기 여기서 1.5dB는 바로 이 값이다라고 갈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지금 이제 약분 된다. 여기다가 우리가 지금 수산화 이온과 수소 이온 같다라고 하고 질량을 할 거니까 분자량 60까지 해서 약분해 볼게요. 자, 그랬던 여기가 3. 자, 3 됐고요. 여기 지금 딱 10만 없앨 수가 있네요. 그래서 100분의 그리고 3 곱하기 5 곱하기 6이네요. 30이네. 여기에서 30 곱하기 3. 그리고 X랑 V가 따라옵니다. 그럼 한번더 약분되네요.

요거 없애줍니다. 그럼 넘어가서요. 얘는 10 곱해주면 18dA 더하기 15db. 여기다가 3 넘어가줍니다. 그럼 얘네보다 바로 여기서 XV가 된다. 그럼 한번더 약분. 여기서 6, 여기서 5. 우리한테 X과라고 했으니까요. V도 넘겨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3이 하나 안 왔죠? 3인데 3이 하나 안 와서 3. 여기 6DA 플러스 5DB. 그리고 V 넘겨주자 V까지. 그래서 3V분의 6DA 더하기 5DB. 이것이 바로 정답. 답은 3번 가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문제에서 우리가 계속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건 얘네가 사실은 이 비율로 갈 거기 때문에 제가 뭐 이런 거안 넣어도 돼요, 뭐안 넣어도 돼요, 안 넣어도 돼요 라고 했었죠. 근데 이 호답으로 갔을 때는 이 질량 그 자체로 가기 때문에 하나의 수용액으로 보는 거랑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혼합 두 가지로 해서 유형 2에 넣어놨는데 풀이는 유형 1과 같아졌다. 그래서 이거 실수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되고요. 얘네들 다 해서 넣어준 거에서 수산화용과 수소용 같도록 여기까지 제가 몰로 바꿔줬고 질량까지 해서 60. 그리고 나서 얘네 둘을 더해줘야 되니까 약분 같은 거 되진 않는다. 그래서 제가 아까 10DA도 바로 점으로 바꿔주면서까지 반영을 다 해줬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두 가지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값을 다 더해줘서 구해주는 문제 없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자, 그럼 그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서요. 우리가 중화적정까지는 다 끝났습니다. 산화하는 반응으로 넘어갈 거기 때문에요. 만약에 나는 좀 부족함을 느꼈다는 친구들은요. 저번 강의를 통해서 다시 모든 이온에 의한 결정 짓는 것부터 몰 농도 우리가 계산하는데 다르게 표현된 것까지 그래프까지 하시고 오늘 이 수능 테마 문제까지 가시고요. 오늘 배웠던 내용을 토대로 중화적정 실험을 가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점차점차 구경꾼 이온에 이몰 농도를 건드리고 있기 때문에 중화 반응을 잘해야지 그걸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제부터 우리는 산화하는 반응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화환원 반응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제가 나눠볼 건데요. 오늘 첫 번째 시간에서는요, 바로 산화환원 반응에서 산화수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산화수와 산화환원 반응에 대해서 하면서 반응 계수 맞추기를 오늘 연습할 겁니다. 그래서 산화수 규칙을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루는 것이 아니라 많이 헷갈려하는 포인트들만 특히나 6월 모평에서 나왔던 거는 과산화수소, 산소가 보통 마이너스이지만 마이너스 1로 출제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우리가 조금 기억할 만한 산화수 규칙 보여드릴 거니까요. 기억을 못하겠다, 못 따라오겠다는 친구들은 다시 한번 더 산화수 규칙 꼭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 시간에는요, 금속과 금속 이온 반응,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산화 반응에서의 양적 관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첫 번째로 다뤄볼 거는요, 바로 산화수 규칙입니다. 산화수 규칙에서 우리가 이 산화수 변화를 빠르게 캐치해줘야 돼요. 그럴 때 사용해주는 건 원소를 이루는 원자의 산화수는 0이다. 바로 호던수 물질, 구리 하나밖에 없어요. 이런 것이 바로 0이다. 라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1원자 이온의 산화수는 그 이온의 전하에 전하랑 같아야 된다. 구리가 2 플러스야, 얘 산화수는 플러스 2야. 이렇게요. 그러면 우리한테 만약에 이제 다원자 이온으로 주어졌어요. SO4 2 마이너스. 원래 H2O 이렇게 화합물은 무조건 산화수가 0이 돼야 되는데 다원자 이온 이거 다 더해서 마이너스 2가 돼줘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들한테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 SO4N 마이너스 또는 SON 여기에서 2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가려져서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얘 더한 게다 마이너스 2야. 근데 이제 산소가 마이너스 2의 산화수야. 그럼 플러스 2N을 해주면 바로 환 거야. 라는 식으로 찾아내셔야 돼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 얘가 마이너스 8이야. 그럼 얘네 다 더하면 지금 마이너스 N이야. 그럼 마이너스 M에서 플러스 8을 해주면 환이야. 이런 식으로 찾아내줘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 수소랑 산소에서 주의할 건 수소라는 건 전기음성도로 했을 때 비금속보단 작지만 금속보단 커서 나트륨한테는 뺐거든요. 그래서 수소의 산화수가 플러스 1이지만 금속과 있다 마이너스 1. 그리고 화합물에서 산소의 산화수가 마이너스 2다. 보통 그래요. 하지만 이번에 우리 출제됐던 거 바로 이 과산화수소에서 마이너스 1. 이거 주의하셔야겠죠. 자, 우리가 보통 O2다. 아까 말했던 거 원소리는 원자의 산화수, 호돈수 물질이다. 0이고요. 나랑 나니까 여기 산소는 양쪽에 플로린한테 전자를 지금 뺏기고 있어서 플러스 2.
여긴 한쪽만 뺏겨서 플러스 1. 그래서 요거 한번더 기억하시면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지금부터 같이 시작해 보도록 할 건데요. 이 산화수와 산화환원 반응에서 여러분들이 시작을 할때 산화수와 증가, 감소에 대한 걸 명확하게 판단을 할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산화라는 건 산소 이동했을 때 보통 우리가 얻는다라고 표현을 해서 이건 잘 기억을 해요. 하지만 전제 잃고 산화수가 증가한다. 요거까지도 기억을 해 줘야겠죠? 자, 그럼 내가 산화를 했기 때문에 남을 환원을 시켜서 우리는 이것을 환원제다라고 표현을 시킵니다. 반대로 환원하는 물질은 본인이 산화수 변화에서 감소, 다시 말해 전자를 얻었기 때문에 남을 산화시키기 때문에 얘는 산화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른쪽 보시면요. 이제 우리가 산화하는 반응에서 반응 계수를 맞출 때 얘네가 혹시 원자가 하나인지 두 개인지 꼭 확인하시고요. 두 개면 얘도 두 개여야 되니까 이 보류시키고 그리고 감소랑 증가를 맞춘 다음에 내려주셔야 됩니다. 알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산화환원 반응에 대해서 계수를 맞추는 원리는 증가한 산화수압과 그리고 환원되는 물질에서 감소한 산화수압이 같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계속 어떻게 할 거냐면 얘 증가했지, 얘 감소했지, 그럼 증가랑 감소 갖기 위해서 몇배몇배 곱해야 돼?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문제들을 통해서 연습을 충분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랑 같이 첫 번째 문제 풀면서요. 어떻게 우리가 산화하는 반응 계수 맞췄더라? 느낌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105쪽에 1번으로 이동해 보도록 합니다. 자, 여기에서 주어진 거는 그냥 간단하게 산화하는 반응 맞춰라인데, 브로민과 크로민의 산화물에서 산소의 산화수는 마이너스 2다라고 해서 우리한테 산소의 산화수는 다양하기 때문에 딱 명확하게 좋습니다.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일단 가에서 아이오디나 이온은 환원제로 작용하는지, 그리고 우리한테 이 M과 XY, 그리고 여기에서 A, C, E를 물어봤기 때문에 우선 계수 맞추는 것부터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가에서 브로민에 조금 집중을 해주시면 얘가 마이너스 1이에요. 다 더한 마이너스 1이에요. 자, 그런데 나중에 이 지금 산소가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 2M만큼 있으니까 이거를 더해주면 이 브로민이 나올 수 있거든요. 플러스 2M. 나중에는 얘네가 마이너스 1이 된다. 이 변화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변화 있는 건 아이오딘 이온이 얘가 마이너스 1이죠? 나중에 얘가 지금 0이 됩니다. 그럼 아이오딘은 얼만큼 증가 또는 감소했어요? 1 증가를 했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원자 꼭 확인해라 라고 했죠? 곱하기 2까지 해서 이 감소랑 증가를 맞춰야 돼요. 그럼 얘가 지금 두 배를 해줬는데 불구하고 반응 계수 3이 나왔어요. 그러면 얘가 왜 3을 해줬을까? 아마도 우리가 브로민은 몇 만큼 감소했다라는 거, 6만큼 감소했다라는 거를 의미하겠다라는 것을 찾아줘야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1이에요. 몇에서 마이너스 1로 지금 감소한 거야? 5에서 마이너스 1로 6만큼 감소한 거기 때문에 이 M은 6이다. 그래서 M은 몇이다? 3이다라는 걸 찾아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M은 3이야라는 거 찾았으니까 바로 니은 갑니다. M은 3이고요. XY 안 찾았잖아요. 맞아. 일부러 안 찾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여기에서 수소 이온은 반응물에 여기 수소만 있고요. 여기에서 수소는 생성물에 물에만 있거든요. 얘네가 지금 1대2예요. 다시 말해서 X라는 건 이, 여기, 이 원자 고려해줘서 이 Y가 돼줘야 돼요. 그래서 X는 지금 이 Y. 그럼 이거 곱하기 y, y가 사라져서 그냥 2분의 3이라는 게 바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굳이 안 구했습니다. 그럼 2분의 3? 얘 틀렸다. 3이죠. 그러면 우리 이번에 2분의 3이니까 3은 틀렸고, 이번에 요거 그대로. 그럼 아이오디나 이온은요, 1 증가. 증가라는 건 산화다. 내가 산화하면 남을 환원시켰다. 그래서 얘가 감소한 거죠. 그래서 환원제가 맞습니다. 디귿. 이제 나에서 한번 반응 계수 맞춰보도록 할 건데요. 나에서는 중요한 게 여기 지금 이 원자가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어서 얘가 이만큼 보류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가봅니다. 자, 일단 크로민부터 가봤더니요. 얘다 더한 마이너스 2. 근데 산소가 마이너스 2 곱하기 7이니까 마이너스 14. 그럼 얘는 12가 돼줘야 돼. 하나당 6이다. 6에서 얘가 3으로 지금 감소했습니다. 3 감소. 그런데 이 원자라고 했으니까 곱하기 2까지. 자, 그런 다음에 염소인데요. 얘가 마이너스 1에서요, 0으로요.

얼만큼 증가했어요? 1 증가. 거기다가 얘는 이원자니까 곱하기 2까지.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위아래가 같아져야 된다. 증가랑 감소가 같아야 되니까 얘네 총6 감소. 얘네 그럼 3. 얘는 반응 계수가 그럼 1이겠다. 여기 1. 여기서 이 보류한 거 올라갑니다. 2. 자, 그다음 얘네들은 3만큼 반응 계수 넣어줍니다. 자, 여기서 3. 얘2 보류했으니까 여기서 몇이에요? 6 가주시면 되겠죠. 그럼 이제 나머지 우리한테 2까지 구하라고 했고 여기서 C도 구하라 했으니까 전하량 보존 우려 C 구해볼게요. 자 그럼 마이너스 2 곱하기 1이니까 마이너스 2에다가 마이너스 1에서 6 곱해주니까 마이너스 6 여기에서 플러스 6. 자 얘네가 나중에 플러스 6이 돼주고요. 자 그다음에 나머지 전하 뛰는 거 없으니까 C다라고 하는 건 바로 14가 됩니다. 그럼 14 넣어줬습니다. 그럼 이제 정리해볼까요? 2다라고 하는 건 3이었고요. A다라고 하는 건 1, C는 14. 그럼 얘네들 15분의 3이니까 5분의 1이라서 어떻다? 맞다라고 가주시면 되겠죠. 답은 기역과 디귿이 맞으니까요. 3번 가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얘네들이 브로민과 그리고 크롬은 이런 거 구할 때 이원자가 있는지 확인하라 했어요. 얘는 없었지만 아이오딘이 있었고 염소도 있었고 크롬도 있었다. 그래서 이원자가 있다. 이거 주의하시고요. 문제가 점점점 어려워질수록 특히나 다음 강좌에서 우리가 사다운 반응의 양적 관계를 다룰 겁니다. 그때 얘네가 이 감소와 증가가 맞아야 돼. 그럼 얘네 반응 계수가 몇이게? 3이구나. 이런 거를 이제 맞춰줘야 돼요. 그래서 증가, 감소, 맞추기. 그리고 사실은 이제 약간의 직감도 계속해서 생겨줘야 돼요. 얘가 지금 얼만큼에 대해서 변화가 있을 것인가? 얘 증가인가, 감소인가? 이런 것도 어느 정도 계속해서 생겨야 되니까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겠죠. 그래서 저랑 또 연습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잠깐. 이제 우리한테 사나운 반응에서 주어진 힌트가 있을 겁니다. 그 힌트를 활용하는 거 같이 연습하기 전에 개념부터 정리해 볼게요. 우리한테 반응 몰비가 주어질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A와 B가 반응해서요. C와 D가 만들어집니다라고 할 때, A를 1몰 반응할 때 D가 2몰 생성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한테 줄 거예요. 그럼 이게 반응 몰비. 그럼 다시 말해서 반응 계수비가 1대2. 그 1대1을 통해서 얘가 1이고 얘가 지금 2네. 그리고 나서 맞춰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가지고 또뭘할 거냐면, 그럼 A라는 애가요, 얼만큼 증가를 했어요? 자, 근데 이 D라는 애가요, 얼만큼 감소를 했어요? 자, 근데 이제 D라는 애가 B로부터 왔기 때문에 B와 D가 지금 반응 계수가 같다면 B로 가도 되겠죠? 그럼 얘가 증가 감소했는데 결국 반응 계수는 얘가 1이고 얘가 지금 2였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얘가 2 증가하고 얘1 감소했구나라고도 유추할 수 있어야 돼서 증가한 산화수의 합과 감소한 산화수의 합은 같아야 된다라는 것도 같이 접근해 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산화하는 반응에서 반응 계수 맞춘 힌트가 얘랑 얘가 반응했을 때얘 얼만큼 반응 얼만큼 생성돼? 또는 산화수 누가 가장 클 거야라는 식으로 유추하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시작해 볼까요? 자, 우리가 같이 볼 거는 107쪽 5번으로 이동합니다. 107쪽 5번에서 반응물에서 X의 산화수, 생성물의 X의 산화수, 무엇이 반응할 때 무엇이 생성됐냐? 이런 식의 힌트가 주어졌다. 자, 그럼 한번 읽어볼까요? 지금 우리한테 산화하는 반응에 대한 자료고요. 산소에 대한 산화수는 마이너스 2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하라고 하는 건 N과 M, 그리고 A와 C. 시작해봅니다. 8N물 반응할 때요. 누가요? 이 X가요. 8N물 반응할 때 Y 음이온은요. 바로 1만큼 생성된다. 8대1이라고 반응 계수를 제가 일단 가정을 했고요. B와 B 같으니까 여기 1, 여기에서 A 같으니까 8. 그럼 이제 정리 한번 해볼까요? X라는 건 M에서 얘네가 나중에 N 플러스 1이 됐는데 마이너스 2에 대한 산소가 있다. 플러스 2까지. 자, 그럼 이제 Y가 아니라, 여기 Y가 아니라, 산소에 대한 건 명확히 아니까, Y에 대한 건 산소에 의해서 결정해 볼까요? 마이너스 N에다가, 마이너스 2 곱하기 4, 플러스 8. 자, 나중에 Y가 마이너스 1이 됐습니다. 자, 근데, 이때 우리한테 뭘 줬어요? 얘네 반응 계수. 그럼 얘가 지금 몇이 될 거고, 얘가 지금 몇이 될 건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 반응 계수를 활용해서, 얼마큼 증가하고, 얼마큼 감소했는지 맞출 수 있어야 돼요. 얘가 3에서 4거든요. 3에서 4인데 이게 사실은 비율일 수도 있어요. 실제 값이 아니라. 그래서 비율일 수도 있어서 일단은 증가하는 건 알겠어요.
증가. 여기 감소하는 건 알겠어요. 자, 근데 반응 개수가 여기에서는 8배를 해줘야 되고 여기에서는 그냥 1이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건, 아, 여기서 얘가 8만큼 감소했고 여기서 1만큼 증가했구나. 그럼 여기에서 8만큼 감소하려면 이 값이 7이 돼야 되네. 그래서 얘는 몇이에요? 1이구나. 그럼 n이 1이야? 그럼 여기 값이 몇이 돼요? 1 더하기 1 더하기 2니까 4요. 그래서 얘가 3이 되니까 3에서 4, 이 비율이 딱 맞아 떨어지죠? 그래서 1 증가, 8 감소가 맞았습니다. 그래서 n이라는 거 1, 그리고 n이라는 거 4, 3, 이렇게 구해줬어요. 얘 3, 얘 1. 자, 여기 2. 자, 그럼 이제 우리한테 나머지 a와 c 구하라고 했으니까 a는 8. 자, c만 구해보, a는 8이니까 제가 위에 써야겠죠? 자, c만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c다라고 하는 건 여기에서 얘네 전화 곱해주면 24. 여기도 곱해주면 마이너스 1. 여긴 건 모르겠고, 나중에 여기서 2 곱하기 8, 16. 여기에선 마이너스 1 더하기 d다. d다라고 하는 거는 바로 8이 나오네요. 여기가 8, 그럼 여기에서는 이 c가 8이니까 4요. 그래서 여기가 4. 그러면 2, 3은 6.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그럼 2, 3은 6. 답은 5번 가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더 정리해 봐야 되는 건 바로 8대 1이라는 이 반응 개수비를 준 거예요. 그래서 반응 몰비를 줬기 때문에 반응 개수비를 우리가 활용했고, 그럼 얘네가 증가 감소가 몇이었는가? 바로 반응 개수에 대해서 얘가 8만큼, 1만큼 한 이유가 뭐야? 얘가 8만큼 감소하고 1만큼 감소해서 증가 감소 맞추기 위함이었겠죠? 라고 해서 유추를 해 가는 거죠. 자, 그 다음도 한번 같이 유추 잘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도 우리가 사물 생성될 때 이때 산소에 대한 거 얼만큼이니 반응한 거 주어졌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한테 또 주어진 발문이 있을 거예요. 바로 X의 산화물에서 산소의 산화수가 마이너스 2라고 주어졌고요. A와 B 구하고 여기에서 바로 X의 산화수까지 구해보도록 합니다. 여기 사물이 생성될 때 나중에 산소는요, 산물만큼 반응한대요. AY가 같으니까 여기도 4라고 둡니다. 그럼 X다라고 하는 건 마이너스 2에서 얘가 2. 자, 여기 마이너스 2죠? 그럼 여기에서 마이너스 1에다가 플러스 2M으로 변할 거고요. 그 다음 산소다라고 하는 건 0이었죠? 그러다가 나중에 여기에서 마이너스 2로 갑니다. 0에서 마이너스 2로요. 얘가 이 감소하는 게 명확한데요. 중요한 거. 얘 지금 이원자예요. 그래서 곱하기 2까지 끝. 되나요? 자, 그런데 우리한테 이제 또 주어진 건 뭐예요? 얘네가 4만큼 감소했는데 여기에다 반응 계수가 3이 붙었어요. 그럼 얘는 지금 얼만큼 증가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한테 몇을 곱해주래요? 바로 4를 곱해주래요. 그럼 얘에 대해서 곱해주라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얘가 몇 증가했을까? 3 증가했겠지. 그럼 얘가 지금 5가 되겠네? 그럼 다시 말해서 이 m은 6이 되니까 m은 몇이다? 3이다라는 걸 찾을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럼 a 더하기 b는요, 4 더하기 3이니까 7. 그때 여기 x에 대한 산화수는요, 바로 마이너스 2 곱하기 3, 마이너스 6, 다던 마이너스 1이 되니까 5가 되겠다. 그래서 5다라는 걸 이미 알고 있죠? 그래서 5분의 7이다라고 구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 가주시면 되겠죠. 다시 한번더 볼까요? 우리한테 사물의 X, O, M 마이너스가 생성될 때 반응은 O2의 양을 줬기 때문에 바로 반응몰비를 준 겁니다. 그래서 4대 3이다 라는 걸 알았고요. 그래서 4대 3이다 라고 했을 때 일단 머릿속에서 얘가 지금 반응계수 4라는 거 저쪽에서 4만큼의 변화가 있었던 거네. 그럼 내가 지금 증가 감소 맞추기 위해서 4배 해주란 뜻이잖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요 식을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이니까 0 대하에서 2, 그래서 2에서 얼만큼 얘가 증가하는가.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얘가 3만큼 증가해. 왜? 얘 반응계수가 3이니까. 자, 그리고 나서 여기도 맞춰줘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한테 여기에 지금 산소가 이원자라는 거 있기 때문에 요거 제가 노란색으로 표현을 해놨지만 이원자 나왔을 때는 실수하지 않도록 꼭한번더 봐주셔야겠죠. 자, 그럼 그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건데요. 마지막은 뭘 할까 제가 고민을 했어요. 근데 아무래도 6월 모의평가에서 과산화수소가 나왔던 것을 좀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한테 항상 예외적인 거. 산소는 마이너스 2가 익숙하지만 과산화수소 같은 게 나오면 어색하죠. 그래서 어색한 게 나왔을 때도 할수 있는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교재 없으니까 잠깐 멈췄다가 풀어보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발문 갑니다. 두 가지 산화하는 반응에 대한 자료고요. X의 산화물에서는 산소의 산화수가 마이너스 2라고는 주어졌어요.

X에서 준 이유는 알고 계시죠? 왜냐면 우리가 여기에서 마이너스 1이니까 저기까지 마이너스 1이라고 줄 수는 없잖아요. 마이너스 2야라고 하면 안 되고, 그래서 X라고 이렇게 딱 명확하게 준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산화수를 판단할 수 있도록 X라는 게 가려져 있기 때문에 줘야 돼요. 이게 예외적인 일 수도 있으니까. 자, 그래서 A와 D 구해보자. A와 D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리한테 준 힌트를 활용해 봐야 되는데요. 뭘 줬나 봤더니, 지금 가에서 산소의 산화수 중 가장 큰 값. 일단 가부터 해석하고 와야지, 나에서 Y의 산화수 중 가장 작은 값을 해결할 수가 있어 란 뜻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산소의 산화수만 봐주면 얘가 지금 H2O2, 바로 마이너스 1이고요. 여기에서는 산소가 마이너스 2. 원래 우리가 산소의 산화수는 마이너스였는데 과산화수소에서는 한 번만 뺐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었어요. 그래서 가장 작은 값은 마이너스 1이에요. 근데 이 비율이 1이래. 그러면 당연히 Y에서도 작은 값이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자, 그럼 Y라는 거 나에 가서 한번 해석해 보려고 했더니 Y2, 호돈수 물질 0이다. 그럼 나중에 얘가 지금 이 전하만큼이거든요. 얘가 지금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1이요. 그래서 M-2가 1이 돼줘야 돼요. 뒤에 마이너스가 지금 붙어 있기 때문에 이 값이 1이다, M은 몇이다? 3이다 라는 거 확정, 여기가 3이다 라는 거 찾아냈어요. 자, 그럼 이제 X, Y에 대한 변화 한번 찾아볼까요? X다라고 하는 건 0이었어요, 원래. 0이었다가, 나중에 얘네가 마이너스 1이 되어줘야 되는데, 산소는 마이너스 2 곱하기 3이니까 마이너스 6, X는 그럼 5였겠다. 그럼 얘가 5 증가했고요. 그 김에 한 번에 요거 2, 2원자 곱하기 2. 그럼 여기 2 보류시켜야 되는데, 바로 2가 들어가 있다. 아, 반응계수 1이구나. 자, 그 다음 갑니다. Y. 자, Y다라고 하는 건 0에서요. 0에서 얘는 마이너스 1로요. 1만큼 감소했고요. 여기서 꼭 써줘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뭐예요? 얘네가 2원자입니다. 그래서 곱하기 2 해줘요. 그럼 이제 5 증가, 2 감소. 그럼 우리 맞춰줘야 되죠? 여기 잠깐 2 보류해 놓을까요? 혹시나 헷갈릴 수 있으니까. 맞춰주려면 여기에서 사실은 5 곱하기 2, 2 곱하기 얘몇 해주면 돼요? 5. 그래서 그대로 A라는 거 5일 때 얘는 지금 2원자가 아니었죠. 그렇기 때문에 얘 2, 5, 10입니다. 이거 실수하지 않도록 주의하자. 자, 그런데 우리한테 이 반응 계수뿐만 아니라 바로 이 D까지 맞추라고 했으니까 전화량 보조 한번 활용해 볼까요? 활용해 볼까요? 자, 여기에서 얘네가 마이너스 2, 여기에선 마이너스 10, 이게 플러스 D. 그럼 얘가 0이니까요. D는 몇이다? 12다라는 거 구했습니다. 그럼 여기가 12. 그래서 D가 12고요. A라는 게 바로 5니까 5분의 11을 구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전화량 보존을 제가 많이 사용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제 산화환원 반응에서 양적 관계 잘 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여기서 여러분들이 전화량 보존 활용해도 되지만 저는 그냥 여기에 산소나 수소로 가고 싶어요. 그렇게 가셔도 돼요. 근데 산소가 여기 2 곱하기 3에서 6. 근데 여기에서 얘가 지금 산소 여기만 있네. 6. 그럼 6이 12. 이게 바로 보이면 다행인데 만약에 안 보이면 산소 어딨지? 이렇게 헤맬 수가 있기 때문에 전화량 띄는 건좀 눈에 잘 보이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이게 잘 보인다? 산소 여기만 있네? 여기? 이렇게 가셔도 무관하다. 그래서 우리가 전화량 보존보다 저는 사실 원자의 종류와 개수를 맞추는 게더 수월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접근하셔도 돼요. 다시 한번 더 정리해 볼까요? 우리한테 마이너스 2라는 게 익숙했던 산소의 산화수가 마이너스 1로 출제된 문제였습니다. 그 마이너스 1을 잘 알고 있니? 라는 질문이었고요. 그래서 만약에 몰랐으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로 가서 틀렸겠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확정을 해 주었고요.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 M 값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5 증가 1 감소 쓰는 것까지는 어려움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만 얘네에 대해서 맞춰줘야 돼. 증가음과 감소음과 맞춰줘야 되니까 얘네들 반응 계수를 찾아줘야 되고, 똑같이 원자가 두개 있는 경우에는 조심해줘야 된다. 자, 요거 잘 활용하셔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 잘 풀어주셔야겠죠? 자, 그럼 오늘 배웠던 내용 정리해보는 유니버스 피날레 시작해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당연히 중화적정도 중요하죠? 그래서 중화적정에서 취향과 희석. 내가 만약 많이 약했어 하는 친구들은 용액의 농도 가서요. 취향과 희석의 의미가 무엇이었더라? 라는 거 한번 더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거 다시 한번 더 고려하시면서 기존에 있었던 거에서 20ml만 취했어요. 자, 이런 거는 다시 우리가 원래대로 할 거면 얘가

0: 원래 수수료 얼마큼 썼게라고 가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구경꾼이 연동도가 굉장히 중요했다라는 부분. 자, 이제 산화하는 반응에서 증가한 거와 감소한 거는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증가한 거, 감소한 거 같도록 세우는 거를 다음 시에 양적 관계에서 정말 진하게 할 거기 때문에요. 오늘 복습 충분히 하고 오셔야 돼요. 자,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 안녕.
1: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다툴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안녕하세요. 수능완성 생명과학원 변춘수입니다. 공부하다 보면 유혹이 많죠. 핸드폰, 잠, 게임 이런 거요. 근데 우리가 하고 싶은 걸다 하면서 공부할 수는 없거든요. 얻고자 하는 게 있으면 참아야 하는 것도 포기해야 되는 것도 있는 겁니다. 오늘의 힘이 된 한마디입니다. 사람은 반드시 자기 자신을 아끼는 마음이 있어야만 비로소 자기를 이겨낼 수 있고, 자기 자신을 이겨낼 수 있어야만 비로소 자신을 완성할 수 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부디 스스로를 이겨내는 우리 학생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수능완성의 실전 모의고사 4회 같이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풀어봐야 하고요. 선생님하고는 유전, 전도, 근수축 이렇게 고난도 문제만 골라서 풀도록 할게요. 여러분 교재 132쪽에 2번 문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체세포의 세포 주기. 화살표는 나와 있는데 하나를 안 써줬죠. 그래서 이제 하나만 잡으면 되는데, 마지막에 보니까, 디귿시기의 세포에는 핵막이 소실되어 있는 세포가 있대요. 핵막의 소실 언제 일어나죠? 분열기 전기 때. 아, 그래서 디귿이 분열기구나라는 걸알수 있어요. 방향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G1기, S기, G2기, M기, 이렇게. 네, 선지 가볼게요. 기역시기에 S기 때 DNA 복제가 일어난다. 네, 맞습니다. 신서시스. DNA 합성. 그래서 DNA 복제나 DNA 합성이라고 간혹 얘기할 때도 있거든요. S기 때 DNA 합성이 일어난다도 역시 맞습니다. DNA 복제라는 건 기존 DNA와 똑같은 DNA를 하나 더 합성하는 거거든요. 다음, 니은. 디귿시기에 상동염 색체 접합. 여러분, 여기 밑줄 한번 쳐볼까요? 선생님이 팁을 줬는데, 이렇게 상동염 색체 접합. 상동염 색체의 분리, 이가염 색체 이런 문구 나오면 다시 처음으로 가서 어디에 동그라미 친다? 체세포에 동그라미 친다. 체세포는 염색 분체 분리지 상동염 색체의 접합, 분리 이런 거 일어나지 않습니다. 니은 틀렸습니다. 디귿, 핵한 개당 DNA 양은 리을시기 세포가 니은시기 세포의 두 배다. 이건 여러분 주어서술로 잘 봐야 돼요. 리을이 두 배냐라고 묻는 거예요. 근데 리을은 G1기거든. 니은은 G2기고. G1기가 G2기의 두 배요? 아니지. 이거 앞뒤가 바뀌었지. 니은 시기 세포가 리을 시기 세포의 두 배다. 이렇게 써야죠. 이거는 앞뒤 주어 서술어로 잘 봐야 돼요. 디귿 틀렸습니다. 정답은 1번 기억이 되겠습니다. 네, 세포 주기 문제 같이 해봤습니다. 다음 7번.

문제 가볼게요. 7번 문제 전도 문제고요. 그림 보아하니까 자극점은 제시돼 있고요. 그리고 D1까지 2cm, D2까지 4cm, D3까지는 몇 cm예요? 7cm 떨어져 있다는 정보 좋습니다. 여러분 해야 될 일. 여기가 AB가 아니다. 그죠? AB가 아니니까 이 기역니은이 AB 중에 뭔지 신경 대응, 뉴런 대응을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Q에서의 막전이래. 아, 이 보통의 문제랑 좀 다르네요. 보통은 이제 이 표가 뭐 4ms일 때의 막전이에서 여러분 해야 될 일이 D1, D2, D3 이렇게 지점 대응하는 일이었다면 지금은 이 Q가 D1, D2, D3 중에 어딘지를 찾고 측정 지점이 지금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해야 될 일은 이 1, 2, 3, 4에다가 2, 3, 4, 5ms 넣는 일입니다. 시점 매칭 문제예요. 게다가 그래프가 하나가 아니고 두 개가 나왔어. 그래서 가는 A에서의 그래프고 나는 B에서의 그래프래요. 그리고 밑에서 두 번째 조건 보면은 속도는 A나 B나 모두 1이래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전도 문제에서요. 총 시간은 그 지점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과 도착해서 이제 막전이 변화 시간으로 쪼개 생각할 수 있는데 보통은 문제가 이제 여기가 딱 고정돼 있거든요. 뭐 4ms일 때 측정했다, 5ms일 때 측정했다 해서 여기가 통제변이 있는데 지금은 이총 시간이 바뀌는 거야. 뭐가 통제돼 있냐면 Q에서 측정했다라고 해서 이 자극점 P에서 이 측정률 Q까지 오는 이 도달 시간이 통제변인이에요. 여기가 고정되어 있는 거야. 어차피 A, B 자극점 P로 똑같고 속도도 똑같으니 이 Q까지 오는 시간은 A나 B나 똑같을 겁니다. 그거는 고정이고 막전이가 많이 변화를 겪으면 겪을수록 더 시간이 많이 흘렀다. 라고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해야 될 일은 여기가 2, 3, 4, 5 중에 뭔지를 찾는 거야. 근데 이제 그 그림 위에 보면 2는 3보다 크다라고 해서 시간이 어쨌든 3보다는 2가 나중 시간이라는 거 말해줬고요. 이 막전이들 보아하니 얘가 여기든 여기든 말이에요. 0보다 마이너스 80이 더 많이 변화를 겪은 거죠. 그러니까 4보다도 2가 더 나중 시간이다 이렇게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 2가 그러면 3보다도 나중 시간이고 4보다도 나중 시간이면 이거 아니면 이거야 지금. 근데 어쨌든 이총 시간이 뭐 4, 5로 똑같을 때앞 시간이 어차피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뒷 시간이 똑같아야 돼. 마이너스 80과 플러스 10을 각각의 그래프에서 똑같은 시간으로 설명하려면 마이너스 80은 여기,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P. 그래서 얘는 자극 도착 후 E 이렇게. 플러스 10은 여기. 얘는 A. 얘도 자극 도착 후 E 해야 어차피 앞 시간 지금 똑같거든요. 앞 시간 똑같고 뒤 시간 똑같아야 그 합이 2로 똑같은 거죠. 그쵸.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기억은 B다. 이렇게 신경 매칭, 뉴런 매칭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2가 4ms라면 2,2. 도달 시간이 2가 걸리면 속도 2니까 2,2는 4cm. 네, 예쁘네요. 근데 만약에 2가 5cm면 여기 3,2. 속도 2니까 3이 6cm. 아, 근데 P에서 6cm 떨어진 부분은 없거든. 따라서 여기는 뭐다? 4다. 이렇게 해도 되고, 사실은 이제 기억이 B라는 걸 찾았으면 이 0이라는 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1일 때다라고 이제 여러분이 쓰라고 출제자가 선을 그려준 거긴 하거든요. 근데 선생님은 이제 그거 쓰지 않고 4 아니면 5인데 만약에 2가 5라면 도달 시간이 3인데 3이 6cm 지점은 없다로 풀었습니다. 결론 여기는 3ms 할게요. 그러니까 여기가 도달 시간이 2인 거야. Q까지 2가 걸리는 거예요. 2는 4cm. 4cm 떨어진. 아, Q는 어디다? D2다. 그래서 이제 도달 시간 2로 고정되어 있는 거야. 여기 보세요. 2,1 해가지고 여기는 3ms인 거야. 그럼 지금 이거 썼고 이거 썼으니까 더 나중 시간 여기 얼마? 2ms 이렇게 돼야죠. 여기 보세요. 여기 확인 한번 해볼까? 2,0. 그치? 마이너스 70. 아직 안 왔으니까. 그 다음에 지금 남은 건 여기 이제 5ms. 이렇게 해서 1은 5. 2는 4, 3는 2.

포는 3ms다라고 시점을 대응하는 문제입니다. 아무래도 여러분이 지점 매칭 문제는 많이 풀었는데 이렇게 시점 매칭 문제가 나오면 많이 약하더라고요. 통제 변인이 바뀌어서 그래요. 이 Q까지 오는 도달 시간이 통제돼 있고 막전이가 많이 흐르면 흐를수록 시간이 더, 총 시간이 더 흘렀다라고 이해하고 풀어야 되겠습니다. 선지 가볼게요. 기억은 B이다. 네, 맞고요. Q는 D1이다. 이 측정점 Q가 어디예요? D2였죠? 니은 틀렸고요. 다음 디귿. 1일 때가 얼마? 5ms일 때 B의 D3. B는 속도 2고 D3는 지금 7cm니까 얼마 걸려요? 3.5가 걸리죠? 그쵸? 속도 2고 7cm가 3.5가 걸리고 총시간 5니까 1.5입니다. 조심하세요, 여러분. 이거 보면 안 돼. 이거 봐야 돼, 이거. 그래서 이제 1.5면은 어디냐면 1.5면은 여기니까 재분극이 맞아요. 이게 B니까. 그지? 근데 마지막에 디귿에서 또 너무 급하게 푸느라 이거 보면 1.5면 틀렸네 이렇게 풀면 또 실수 나오는 거야. 이건 A 그래프고 이건 B 그래프니까 B의 자극도착구 1.5일 땐 재분극 맞습니다. 따라서 정답 4번 기억 디귿 되겠습니다. 7번 전도 문제, 시점 매칭 문제 같이 해봤습니다. 다음 8번 가볼게요. 자, 8번은 근수축 문제인데요. 그림을 보고 변화량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기억은 A대의 길이로서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니은은 H대로 두개 감소하고요. 디귿은 하나 감소합니다. 선생님은 항상 그림 확인해서 이렇게 화살표로 표시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X길이는 이제 두개 감소입니다, 여러분. 3.2에서 2.6 된다는 거는 0. 6이 감소했다는 거죠. 뭐가? 화살표 두 개가. 따라서 화살표 하나당 0.3의 변화량을 갖는다라는 거를 알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거 보세요. 여러분 해야 될 일이 이 A, B, C가 저기 기역, 니은, 디귿 중에 뭔지를 찾는 건데 여기는 T1에서 T2 될때 1.0에서 0.7 됐으니까 0.3 감소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1.2에서 1.4가 됐으니까 0.2 증가했습니다. 변화량의 비가 3대 2고요. 얘가 감소할 때 얘는 증가하는 거야. 그런 걸다 생각하면서 일단 선생님은 변화량이 3개가 뜨려면 화살표 3개를 써야 되니까 아, 얘는 니은 더하기 디귿으로 해야겠다. 그래서 화살표 3개가 0.3이니까 화살표 하나당은 0.1로 잡으면 되겠죠. 그래서 0.3 감소. 근데 얘는 화살표 2개니까 니은을 끼고 그리고 여기 기억 넣으면 되잖아. 기억은 항상 일정한. 근데 중요한 건 방향이 또 반대가 됐어. 얘가 감소할 동안에 얘는 증가가 돼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 얘는 기억을 앞에 쓰고 여기 백입니다. 백이 니은을 쓰면 얘는 일정하고 얘는 두개 감소인데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두개 증가가 돼서 플러스가 될수 있겠죠. 선생님은 그렇게 풀었어요. 그래서 이 숫자를 준댄 이유가 있을 거라서 얘가 0.3 감소할 동안에 얘는 0.2 증가하도록 세팅하려면 네. 여기 C가 기역이 되고요. 그 다음에 A가 니은. 그 다음에 니은 더하기 디귿이니까 B는 디귿. 이렇게 대응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빈칸도 좀 채워보면 얘 같은 경우에 이제 0.2 감소한 게 2.6이 됐으니까 2.8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니은 더하기 디귿은 화살표 3개 감소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여기로 갈 때, 여기서 여기로 갈 때, 9가 감소해야 되네. 0.9가 감소해서 0.7이 됐으니까 1.6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갈때 화살표 두 개만큼 증가합니다. 0.6 증가해서 1.4가 됐어요. 여기 0.8 써주면 되겠네요. 그렇게. 네. 선지 가볼게요. B는 니은이다. 아니요. B는 디귿입니다. 틀렸고요. T1일 때 X 길이는 2.8이다. 네, 맞고요. T3일 때 니은의 길이와 디귿의 길이는 같다. 여러분 이제 여기 X 길이, 그 다음에 니은 더하기 디귿, 그 다음에 기역 빼기 니은. 이거 가지고 선생님이 T3일 때 길이를 한번 이 그림에다 한번 써볼게요. 자, 일단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기역에서 니은을 뺀 건요, 양쪽의 겹이에요.

이게 0.8이 떴다는 건 0.4, 0.4 이렇게 두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더하기 디귿이 1.6이고 x가 3점이야. x라는 건 여기부터 여기까지인데 3.2 x는 니은 더하기 디귿 1.6에 양쪽 겹 0.8에 그러면 저 끝에 디귿 하나 남겠네. 그치?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2.4니까 여기 0.8이 되겠습니다. 그쵸? 어, 그래. 그래서 여기가 0.8. 0.8. 이렇게. 그러면 이제, 니은 더하기 디귿이 1.6이라는 건 여기도 0.8. 보세요. 여기는 1.2로 똑같죠? 좌우. 2.4에다 0.8대 3.2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확인 한번 할게요. 니은 더하기 디귿 1.6 맞고, 기역 빼기래요. 기역은 얼마일까요? 기역은 A 대 1.6. 1.6에서 0.8 빼면은 0.8. 네, 맞네요. 그래서 티스릴 때 니은의 길이는 0.8이고 디귿의 길이는 0.8로 같다. 네, 맞습니다. 정답은 4번 니은 디귿 되겠습니다. 사실 선생님이 처음 풀 때는 이제 여기 채우라는 말 없었으니까 티툴 때 모든 그 구간의 길이 알려줬으니까 그 티툴 때를 계산해서 그 t3, t2의 변화량 가지고 t3 길이를 생각하긴 했거든요. 뭐 근수축의 풀이 방향은 다양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 뭐냐면 그림 확인해서 기역이 일정할 동안에 니은 두개 감소하고 디귿 하나 감소한다. 근데 여기서 0.3 감소할 동안에 여기서 1.2가 아 0.2가 증가하려면 과연 이 A, B, C 자리에다가 기역 니은 디귿 중에 뭘 넣어야 3대 2 감소 증가를 대응할 수 있는가? 이거 이게 핵심입니다. 네. 8번 문제 같이 해봤습니다. 다음 9번 가볼게요. 자, 9번. 사람의 유전 형질 가는 세상 A, B, D에서 결정되고 서로 다른 세 개의 상염색체에 있다. 1, 2, 3, 4는 염색체 기억부터 리을의 유무와 스몰 A, 스몰 B, 라지 D의 DNA 상대량을 나타낸 것이다. 여러분, 여기가 유전자가 아니고 염색체예요. 선생님, 왜 그걸 얘기하냐면, 염색체는 세상이 있으니까 6개. 즉, 여기 미음, 비읍, 이렇게 6개가 다 있어야 EN이고, N은 하나씩 있으니까, 3개. 염색체는요, 동그라미 개수가 6개 아니면 3개인 거야. 유전자는 뭐, 동그라미 개수가 5개, 뭐, 동형 끼거나 뭐, 그래서요. 아니면 뭐, 그쵸? 4개일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유전자는 그래. 유전자랑 염색체는 달라요. 유전자는 이제 동형이냐, 이형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근데 염색체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그러니까 선생님 말은 이거야. 세쌍의 염색체. 이렇게 해서 이제 EN에는 이거 6개 다 들어있고 N에는 이 상동염색체 중에 하나. 이 상동염색체 중에 하나. 상동염색체 중에 하나.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3개라는 거야. 그래서 염색체가 하나라도 없는 순간 이 세포는 6개 되긴 틀렸기 때문에 N이고 N이면 염색체 하나, 둘, 셋이 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선생님이 이제 미지의 염색체 미음 비읍 총 6개니까. 그럼 여기는 XX 패턴이다 그거야. 그래서 차라리 여러분 6개를 다 생각하는 게 오히려 이 문제에 너무 어려운 학생들은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얘는 지금 뭔가 유전자가 없잖아요. 유전자가 없으면 EN은 아니에요. 그래서 얘도 이제 N이고 N이면 동그라미 3개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남은 자리 OX로 채웠을 때 토탈 염색체 수 3개. 얘도 토탈 염색체 순 3개. 그렇게 끝나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유전자랑 염색체는 좀 다르다. 염색체는 EN이면 6개 다 있고, N이면은 3개 있다. 이거랑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 무슨 조건을 주냐면 상 조건을 줘. 상. A, B, D가 다 서로 다른 상에 있다. 상에 있을 때 여러분 이렇게 세로를 좀 보세요. 그럼 스몰 A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대요. 그럼 여러분 이제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면 여러분 머릿속으로 아, 이형 접합성이구나라고 이해해야 돼요.
있긴 있는데 두 개는 아니라는 얘기잖아. 두 개면은 모든 세포에 다 있거든. 근데 없다는 거는 두 개는 아니라는 얘기잖아. 그치? 따라서 이게 지금 다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라는 얘기는 결국 얘는 유전자형이 A나 B나 D에 대해서 다 이형 접합성이다라고 할수 있어요. DNA 상단에 1인 거야, 1.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 그래서 이제 A를 가지고 쌤이 얘기를 하면 이형 접합성이라는 건이 상동 염색체의 대립 유전자 자리에 라지의 1, 스몰의 1로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DNA 상대량이 1일 때는 이 유전자가 있으면 스몰 A가 있으면 이 염색체가 있고 이 스몰 A가 없으면 이 염색체가 없고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DNA 상대량이 1이면 유전자의 유무 패턴이 곧이 유전자가 있는 이 염색체의 유무 패턴과 똑같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 스몰A가 있는 염색체를 한번 찾아볼게요. 패턴이 여기 O로 시작해야 되니까 기역, 니은, 니을 중에 찾아주세요. 그리고 여기는 X여야 되고 여기는 O여야 돼요. 얘는 탈락이네. 여기 이제 XO. XO. 기역 아니면 니을 위에 스몰A가 있는 거야. 조금 더 가볼게요. 스몰B 먼저 볼게요. 얘는 OOXX야. 이 스몰B가 있으면 그 염색체가 있고, 스몰B가 없으면 그 염색체가 없으니까 패턴이 OOXX 패턴이 떠야 돼요. 여기 틀렸고, 여기도 틀렸고, 얘다. 따라서 기역 위에 스몰 B가 있고, 패턴은 OOXX 패턴을 만드는 거예요. 아까 얘요. OXO였으니까 얘안 되죠? 그래서 여기 X로 하면서 OXO 해서 리을 염색체 위에 스몰 A가 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왜? 이게 하나당 하나가 1대1 대응이거든. 그래서 유전자가 있으면 이 염색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라지 D 패턴은 OOX 패턴. OOX 패턴에서 여기 이제 라지 D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각각의 유전자가 어느 염색체에 있는지를 물어볼 수 있고요. 또 여기서 여러분 상동 염색체 쌍을 찾을 수 있거든요. 근데 상동 염색체 쌍의 포인트는 뭐냐면 N에 상동이 모두 함께 존재하진 않죠. 따라서 이 기역, 니은, 리을이 있다면 그것의 상동은 없는 거야. 그러니까 O의 짝은 X여야 되는 거죠. N에. 그쵸?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그 X의 짝, 예, 디귿의 짝이 이 O 패턴, 기역, 니은, 리을 중에 뭔지를 찾아보면요. 이렇게 N에 같이 있을 수 없죠. 이렇게 N에 같이 있을 수 없죠. 따라서 이 기역이랑 디귿을 서로 상동 염색체로 하면 N에 OX, XO, XO 해서 N의 상동 중에 하나만 가야 되는 거야, 염색체는. 그래서 따라서 여기에 스몰 B가 있으니 여기 위엔 뭐가 있다. 지금 여기 상동 염색체 이렇게 있어. 여기에 스몰 B가 있어. 여긴 뭐가 있냐? 여기 라지 B가 있지. 그래서 디귿 위에는 라지 B가 있다. 이렇게 풀수 있겠습니다. 선지 가볼게요. 2는요. 따라서 이 상동 염색체가 모두 존재하는 기역과 디귿이 모두 있기 때문에 핵상이 EN입니다. 그러니까 2를 쌤이 한번 완성해 볼까? 2는 염색체 6개 다 있는 거 이렇게. 다 있고 1, 1, 1 주형기. 다음 니은. A와 B는 모두 O이다. A는 O인데요. B는 X입니다. 틀렸고요. 유전자형은 모두 이형 접합성이죠. 네, 맞습니다. 정답은 2번 디귿이 되겠습니다. 아, 이 문제, 조금 어려웠을 수 있는데, 배워갈 게좀 많은 문제입니다. 일단 여기에 유전자가 아니다. 염색체다. 염색체는 EN이면 6개, N이면 3개다. 그리고 이제 유전자의 패턴을 보았을 때, 상에 있는데,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면, 이형 접합성이다. 이렇게 이형 접합성일 때는, 스몰 A의 유무가 곧이 염색체의 유무라고 할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 이거를 이제 패턴으로 바꿔서, OXO. OOXX 해서 이제 저기에 어느 염색체 위에 이 유전자가 있는가를 대응했어요. 그렇게 푸는 문제입니다. 조금 어렵죠? 염색체 문제. 네. 9번 같이 해봤습니다. 다음 13번 가볼게요. 13번 가계도 문제입니다. 표기 먼저 할게요. 빗금은 가. 격자무늬 나. 색칠 간하고 남자랑 여자 사이에서 자손이 나오죠. A는 여자입니다. 유전자 기호는 AB인데 하나만 X에 있대요. 하나만 X에 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기역 니은의 더한 값을 제시하면서
기역이 라지 이스몰 A 중에 뭔지, 니은이 라지 비스몰 B 중에 뭔지를 찾는 문제야. 네, 여러분, 이표 위에 거기 밑에

상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첫 번째 줄에 하나만 X에 있다라고 했으니까 가는 X에 있고요. 가에 대해선 발리에 5번, 6번 보세요. 병남인데 병녀가 아니죠. 우성 X가 아닌가 보다. 열성 X다. 이렇게 이거는 이제 이 조건. 유전장이 같다라는 조건으로부터 시작해서 갑툭튀를 쓰면 그 다음은 이제 물을 넣어가듯이 풀리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 조건이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열성 X, 열성 상인 걸 찾았으니 이들의 유전장 한번 써볼게요. 2번 같은 경우에 정상이고, 그 다음에 나니까 열성이네요. 근데 여러분, 3이 1 더하기 2로 쪼개지든 2 더하기 1로 쪼개지든 이 니은이 있긴 있다는 얘기죠. 0은 아니죠. 3 더하기 0은 아니잖아. 따라서 니은은 뭐다? 스몰비다. 니은은 스몰비다라는 거알수 있고, 그러면 얘는 이렇게 쪼개지죠. 따라서 이제 라지에이든 스몰에이든 1인 여자, 1인 여자. 이렇게 쓸수 있겠습니다. 됐고요. 다음 A 갈게요. 여잔데, 제가 지금 이제 밑에 보니까 열성 아들이 태어났어요. 선생님 여기 써볼게요. 그리고 아버지가 지금 열성인데, 밑에서 이제 정상인 딸이 태어났어. 딸은 아버지로부터 이제 스몰에이를 받거든요. 그래서 이 여자는 이 딸에게는 라지에이를 주고 아들에게는 스몰에이를 줄수 있는 엄마여야 돼요. 그래서 라지에이 스몰에이 되겠어요. 1인 여자네요. 1 더하기 1. 그래서 이제 스몰비도 하나라는 얘기는 라지비 스몰비 이렇게 써놓을게요. 어차피 확률 계산 물어볼 것 같으니까. 그 다음 5번 갈게요. 5는 스몰에이 와이에 그 다음에 이제 정상 라지비. 근데 밑에 이제 나인 열성 상 아들 태어났거든요. 라지비 스몰비네요. 라지비 스몰비. 그러면 이제 여기서 1이 나왔으니까 여기 0이네. 여기 나왔다. 뭐가 없다. 스몰에인 있잖아. 뭐가 없다. 그치? 라지에이가 없다. 그래서 기억은 라지에이라는 걸 찾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6번 확인 한번 해볼게요. 쟤는 라지에이 스몰에이니까 1 더하기 1. 라지에이 스몰에이, 라지비 스몰비 이렇게 쓸수 있겠네요. 네, 선지 가볼게요. 니은은 라지비이다. 니은은 스몰비입니다. 틀렸고요. 6의 가와나의 유전자형은 모두 이형접합성이다. 그쵸? 6, 라지 스몰A, 라지비 스몰B. 여기서 더한 값이 이제 2를 알려줬으니까 이게 1 더하기 1로 쪼개집니다. 네, 모두 이형접합성 맞습니다. 다음 디귿, 7의 동생이 태어날 때 가만 발현될 확률. 라지 스몰A. 스몰A Y는요, 선생님은 Y 대신에 열성으로 생각하거든요. 형질에 영향을 안 주니까. 그럼 여러분, 이형하고 이제 열성 동형은 무조건 우성이든 열성이든 확률은 2분의 1이에요. 그 다음에 2형, 2형이죠. 그 사이에서 이제 가만 발현되니까 나에 대해 정상, 미발현, 라지비. 여기서 우성이 뜰 확률 얼마? 4분의 3. 그렇죠.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4분의 3에서 8분의 3이다. 네, 맞습니다. 정답은 4번 니은 디귿 되겠습니다. 이 문제 이제 가계도 문제인데요. 선생님이 이제 요새 이렇게 더한값 문제를 엄청 많이 보는 것 같아. 특히 수능 완성에서. 6월 모의평가도 더한값이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더한값에서 뭔가 3 이런 거, 0 이런 게좀 의미 있는데 사실 이거는 그표 위에 구성원 A와 6에서 나의 유전자형 같다. 유전자형이 같으면 표현형이 같다. 그래서 얘가 정상이니까 얘도 정상으로 정정사에서 나가 나왔으니 갑툭튀 나는 열성이다를 찾는 순간 자동으로 이제 X 발리 때문에 얘는 상, 얘는 X가 뜨면서 되게 쉽게 숫자가 분해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표 위에 그 조건 유전자형 같다. 거기서부터 출발했다는 거잘 필기해두면 되겠습니다. 13번 가계도 문제 같이 해봤습니다. 다음 14번 가볼게요. 14번 이제 감수분열 문제고요. 여러분 이제 이 그림 자주 보죠? 이 그림 설명 한번 하면 여긴 DNA 복제 과정을 말하는 거라 항상 2는 1의 두 배입니다. DNA 상대량 하나, 뭐 라지의 DNA 상대량만 말하더라도 저기 0이면 여기 0이고 저기 1이면 여기 2고 여기 2면 4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더한 값 있죠. 더한 값이 예를 들어서 이게 4다. 그럼 여기는 2여야 되더라. 알겠죠? 항상 곱하기이다. 그다음에 이제 복제된 후에 2에서 분리가 되는 거지. 그 사이에서 뭐 DNA가 새로 생기거나 없어지진 않기 때문에 항상 DNA 양은 보존돼야 돼서 2는 3 더하기 2 4다라는 거쓸수 있어요.

여기가 어차피 2포니까 3 더하기 2포는 2다 이거. 그 다음에 이제 그림의 의미가 있는데 저 1은 주원기, 그 다음에 4는 생식세포, 그리고 2, 3요. 2, 3는 중기입니다. 그래서 중기는 뭐 하나당이든 더한 값이든 항상 0, 2, 4 이런 짝수만 가능해요. 그래서 선생님 눈에 처음 들어온 생각, 얘가 1은 아니겠죠. 2에는 아니겠죠. 2에는 없는데 이렇게 생길 수는 없으니까. 그 다음에 1이 들어왔어. 1. 1이 떴다는 건저 2, 3는 아니겠네요. 따라서 얘네가 이 기억 리을이 2, 3를 나눠서 할 거예요. 그럼 보세요. 지금 라지, 라집이 더한 값으로 쓴다면 여기 4였는데 여기 4란 얘기야, 얘들아. 그럼 4는 4 더하기 0이니까 4는 얼마예요? 0이겠죠? 그리고 4는 뭐 곱하기 2예요? 2 곱하기 2죠? 이렇게 되는 거라고. 하나당이 아니고 이제 더한 값으로도 그렇게 합으로 쭉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0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4고요. 여기는 2로 하면서 얘는 1으로 놓을게요. 그래서 2의 2배 4. 그래서 3 쪽으로 4 가고 이쪽이 0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A가 2라는 거 찾았습니다. A가 2라는 거 찾았으니까 여기 2 이렇게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이 스몰 A, 스몰 B를 써볼게. 스몰 A 더하기 스몰 B가 지금 4에서 1이에요, 1. 여기가 1이야. 그럼 여긴 2죠. 근데 지금 보세요. 2가 있어. 근데 2를, 여러분이 2를 이쪽으로 하면 그럼 2 더하기는 4니까 여기 두 배니까 여기 2에서 여기 값이 뭐였어야 돼? 여기가 A였어야지. 2로 똑같았어야지. 아니잖아. 그치? 따라서, 아, 쟤는 어느 쪽이구나. 쟤는 2구나. 이렇게. 넣어볼게요. 그래서 여기가 2였는데, 이쪽으로 통째로 2가서 여기 1이 된 거야. 여기는 얼마야? 2는 2 더하기 0. 그래서 3는 여기 이제 마지막 리을이 3가 되면서 여기는 이제 0이라고 해주면, B는 0이라고 해줄게. 이렇게. 그리고 이제 뭐를 곱해야 뭐에다 2를 곱해야 2가 돼? 여기 1이지. 그래서 C는 1이 돼 있어. C는 1, A는 2, B는 0으로 숫자를 채우면서 선생님은 그냥 더한 값으로 풀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숫자를 좀 분해를 하면요. 여기는 0 더하기 0이고 여기 0 더하기 0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라지A도 없고 스몰A도 없어. 이4 쪽에. A가 만약에 상에 있다면 라지A나 스몰A 중에 하나는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라지A도 없고 스몰A도 없기 때문에 A는 어디에 있다? 성에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3는 감2 중기로서 최댓값 뭐 2니까 가져봤자 2니까 여기가 2, 2로 쪼개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0, 0으로 쪼개지게 되겠습니다. 여기는 스몰A 맞춰줄게. 0, 1이요. 그리고 이제 G원기는 나머지 밑에 하위 단계 세포들이 갖는 유전 당연히 다 가져야 되니까 이 스몰 B 가져야 돼.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2라는 거를 2형이나 0으로 쪼갤 수 없어요. 왜냐면 지금 없다는 건 동형은 아니란 얘기거든. 이렇게 쪼개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제 G원기를 보니까 라지 A는 하나 있는데 스몰 A는 없는 거예요. 아까 선생님 A가 성에 있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A가 성, X에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 라지 A, Y 이렇게 쓸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서로 다른이라고 했거든. 세 번째 줄에 보면 서로 다른이라고 했으니까 A가 성에 있으면 B는 상에 있으니까 라지 B도 있고 스몰 B도 있다. 이렇게 쓸수 있겠습니다. 네, 선지 가볼게요. A는 2입니다. 기억 틀렸고요. 디귿은 1이에요. 니은 틀렸고요. 리을은 감2 중기고요. 4항염 색채는 일단 몇개 있을까요? N의 4항염 색채 수는 22개 있죠? 근데 염색 채수가 아니고 염색 분 채수라고 했으니까 하나의 염색체당 두 가닥 염색 분체로 돼 있으니까 22 곱하기 2에서 44이다. 네, 맞습니다. 정답은 2번 디귿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 감수분열 문제 풀때 선생님이 많이 정리해 준것중 하나인데 2는 1의 2배다. 이거랑 2는 3 더하기 2포다. 이거랑 그다음에 2, 3는 중기라서 하나당이든 더한 값이든 1 3, 이런 홀수가 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 시작은 이제 얘네가 1, 4를 나눠서 하는데, 게다가 없으면 이건 1을 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4 주고 여기다 1 주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2, 3 확정.

이제 이 숫자들 좀 봐가면서 채워주면 되겠습니다. 이게 서로 다른 상에 있다 이런 조건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풀 때, 아, 성에 있을 수 있구나. 정자 운성 과정이니까 그런 걸좀 생각하면서 풀어줘야겠습니다. 14번 같이 했습니다. 다음 15번 가볼게요. 자, 15번. 유전형질 가와 나에 대한 자료이다. 가는 서로 다른 두개 이상 염색체에 있는 새싹. 원래 새싹이면 서로 다른 색이라고 해야 되는데 뭔가 연관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 가의 유전 형질은요, 지금 뭐 대문자 수에 의해서 표현이 결정된다 이랬죠? 다인자인데, 무슨 다인자냐면, 이연관 1독립 다인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요. 나는 라지 스물에에서 결정되는데, 유전자형이 다르면 표현형이 다르다. 이거 뭐죠? 네, 이거 중간 유전입니다. 그리고 나의 유전자는 가의 유전자와 서로 다른 상염색체에 있다. 얘랑 얘는 독립되어 있다. 다인자 따로, 중간 유전 따로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P의 유전장 이거고, Q의 유전장은 이거다. 여러분 해야 될일 기억이 라지인지 스몰인지 찾는 거야. 그리고 이제 PQ 사이에서 자손이 태어날 때 나타날 수 있는 가와 나의 표현형 네 가지 만든 일입니다. 자, 아무래도 다인자보다는 중간 유전이 쉬우니까 중간 유전 쪽에서 여러분 라지 스몰이 라지 스몰이면은 중간 유전 라지 라지 라지 스몰이 스몰이 스몰이 다르니까 몇 가지? 세 가지가 되겠죠? 이게 3의 요소 아니잖아. 4는. 그쵸? 따라서 일단 기억이 라지이라는 걸알수 있고 중간 유전이니까 라지 라지 라지 스몰이에서 중간 유전에서 두 가지 표현형 나에서 두 가지가 나온다. 따라서 4는 2 곱하기 2다로 갈수 있습니다. 됐어요? 여기까지 납득? 그리고 다인자에서 두 가지가 뜬다는 건 상당히 적네요, 가짓수가. 지금 이렇게 이형접합성이 많은데. 그죠? 이형접합성이 이렇게 많은데, 표현형이 두 가지에서 멈춰. 특히 얘 말이에요, 얘. 뭐, 누가 연관돼 있든 지금 뭔가 연관 쪽 말고 독립 쪽 말이에요. 독립 쪽에서는 라지디, 스몰디, 뭐 이런 식으로 대소가 있으니까 이미 여기서 만들어진 생식세포가 이미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쪽에서는 표현형의 가짓수 늘리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뭔가 두개 연관돼 있겠죠. 거기가 대소, 소대 연관이 돼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어야 돼, 이렇게. 그래서 얘가 만든 생식세포가 이미 대문자 두 개, 대문자 한개 해서 이미 자손의 표현형 두 가지가 뜬다고요. 그러니까 얘는 더 이상 자손의 표현형을 안 늘려야 다인자에서 두 가지가 되거든요. 그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얘 있죠, 여기. 2형, 2형이니까. 여기를 연관시키는 거야. BD를 연관시켜서 얘처럼 대소, 소대 이렇게 연관시키는 거야. 그러면 이제 여긴 대대 연관이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이 위쪽에서는 대문자 두개 나오고 밑에서는 두개 아니면은 한개 나오니까 대문자 개수는 최대의 4개에서 4개 아니면 3개 해서 자손의 표현형 두 가지가 되죠. 아, 여러분. 가짓수가 상당히 적습니다. 가짓수가 적게 하려면 특히 얘 같은 경우에 독립 쪽에서 이미 두 가지가, 생세포 종류가 두 가지가 뜨기 때문에 이연관 쪽에서 여러분. 지금 이형 접합성이죠? 선생님이 지금 이거 BD 연관이라고 찾았어요. BD 연관이, BD로 써볼게요. 그러면은 이제 대소. 이렇게 돼 있는 경우가 11이라고요. 근데 이제 대대. 이렇게 돼 있을 수도 있어. 그건 이형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뭘 알아두냐면 유전자형이 어차피 다 이형 접합성인데 이렇게 이형 접합성인 사람이 연관이 돼 있을 때그 연관의 패턴은 2형 또는 11이다. 2형이면 일단 가짓수가 늘어나요. 생세포의 종류가 늘어나는 거야. 근데 얘는 이게 가든 자손의 대문자 수에 별 영향을 안 주거든요. 그래서 이 표현형 가짓수를 이렇게 적게 하려면은 여기는 대소 연관이 돼 있어야 돼. 얘도 대소 연관이 돼 있어야 돼. 소대 연관. 이렇게. 그럼 여기 2형 접합성이니 BD를 연관시킨다 해서 결론. BD 연관시키고 A는 독립시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기역, 니은, 디귿 문제였으면 ABD 중에 누가 같은 염색체에 있는가 이런 것도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제는 뭐였냐면 자손의 가와 나의 표현형이 모두 Q와 같은 확률이었습니다. Q는 대문자 하나, 둘, 셋.

4개로서 대문자 4개일 확률은 2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Q는 라지 라지로서 라지 스몰이랑 라지 라지 사이에서 중간 유전 라지 라지가 나올 확률 2분의 1이기 때문에 정답은 2번 4분의 1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 다인자랑 중간 유전 문제였습니다. 15번 같이 해봤습니다. 다음 16번 가볼게요. 네, 16번. 형질 3개고요. 두 번째 조건에 보니까 모두 X에 있대요. 이런 거 이제 X 삼형관. 그래서 E, F, G가 모두 X에 있고요. 어머니 안 알려줬어요. 아버지 알려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녀 4가 돌연변이 자녀인데, 이 자녀 4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냐면, 부모 중한 명에서 기억이 니은으로 바뀌는 돌연변이가 일어났대요. 기억이 니은으로 바뀌는 돌연변이가 일어났고, 이것이 정상생세포가 수정되어서 자녀사가 태어났대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분수 조건이 있는데, 분모 분자가 똑같습니다. 어머니, 자녀 1, 자녀 3. 여기 똑같아. 이것에 스몰 g분의 라지 g가 2다라고 했어요. 일단 얘는요, 지금 자녀 1이나 자녀 3이나 엄마나 모두 다 여자입니다, 여러분. 그쵸? 여자에서 이 라지 지 스몰 지는 한 쌍씩 가지니까 한 사람당 두 개죠. 라지 더하기 스몰. 2, 2, 2 해서 이제 합이 6이 떠야 돼, 3명이니까. 그래서 이걸 6으로 만들려면은 2분의 4로 해서 이제 라지 지 스몰 지 합은 6이 떠야 돼요. 이렇게 만들어야 돼, 이렇게. 선생님은 이 X삼형관 문제 있잖아요. 선생님은 OX 패턴으로 풀거든요. 왜냐면 남자는 X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남자는 형질이고 유전자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저 아버지를 어떻게 쓰냐면 아버지는 OXX 패턴인 아버지다 이렇게 쓸게요. 그리고 이 출제자가 이 아들을 공개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아들은 아버지한테 Y 받고 어머니한테 X 받으니까 어머니 한쪽 X를 공개하기 위한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어머니 한쪽 X가 OXX 패턴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 여쪽 어머니 한쪽 X만 연관 패턴을 찾으면 되는 거야. 근데 누구를 이용하냐면 이두 딸을 이용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딸을 볼게요. 여기가 이제 X 패턴이 뜨면 55 패턴은 아니겠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어떤 상식을 하죠? 55 패턴은 당연히 5인 거야. 근데 5에서 내가 X를 만들고 싶어. 미발현을 하고 싶어. 그럼 미발현 유전자가 있어야 미발현 되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2형 접합자가 X가 떴다는 거는 2형 접합자 형질 우성이니까 미발현이 우성이다. 이런 논리만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저 딸이 X 패턴이 뜨려면 55는 아닐 거고 여기를 X로 해서 선생님 이렇게 해가지고 자녀 1을 만들게요. 그럼 자녀 1이 2형 접합자인데 X니까 X가 우성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2에 대해서는 미발현이 우성이 되고 발현이 열성, 병이 열성이 되는 거예요. 그럼 저세 번째 딸은요? 여기가 지금 5 패턴이면 이게 열성 떴다. 55여야 되잖아.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자녀 3을 만들게요. 자녀 3, XX니까 당연히 X죠. 자녀 1, 여기가 5 패턴이 돼야 돼. XX 가지고는 5 패턴을 만들 수가 없어요. 발현 유전자가 있긴 있어야지. 그래서 여기를 5로 한 다음에 2형 접합자인데 발현됐으니까 발현됨이 우성이다. 이것만 이해하면 되는데. 그래서 발현됨, 나가 우성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를 볼게요. 다는 지금 이제 XX니까 당연히 X고, 얘도 XX여도 괜찮고, 여기가 X 패턴이니까. X5면서 X가 우성이다. 이렇게 해도 되는 거죠. 거기서 이제 라지지 스몰지를 확정하기 위해서 이걸 준것 같은데요. 어머니, 그리고 자녀 1, 자녀 3에서 라지지가 상당히 많네요. 라지지가 4개네. 그래서 어떻게 놓냐면, 이 여기를 라지지로 놓을게요. 이렇게. 그럼 이제 라지지, 라지지요. 자녀 3은 여기 2개. 0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스몰 G 뜨긴 떠야 되니까 여기는 5 패턴을 해서 다른 패턴에서 여기 스몰 G로 할게요. 그럼 이제 어머니 라지 G 스몰 G 이렇게 되고 자녀 1도 라지 G 스몰 G에서 2분의 4 해가지고 2로 만들면 되겠다. 그러면 우성이 뭐란 얘기예요? 미발현이 우성이란 얘기야. 정상이 우성이란 얘기야. 정상이 우성, 병이 열성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분수 조건을 줬어요. 자 이제 마지막. 저 자녀 4는 뭔가 바뀌는 돌연변이, 치환돌연변이로 태어난 딸이에요, 딸. 딸의 패턴을 보니까 이 딸의 패턴이 자녀 1하고 똑같이 X 패턴이니까
이렇게 태어나야 되거든? 근데 지금 자녀 1하고 지금 패턴이 다른 부분이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 달라. 원래 자녀 1은 아버지로부터 우성 받아서 여기 X 떠야 되고, X 떴잖아요. 근데 여기가 지금 O란 얘기는, 아, 발현이 됐다는 얘기는 뭐야? 열성이 됐다는 얘기죠. 따라서 자녀 4는 이런 조합이긴 한데, 아버지의 라지지가 스몰지로 바뀌어서 스몰지 스몰지에서 다가 발현됐다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선지 가볼게요. 기억은 스몰지다. 기억이 니은으로 바뀌었다. 아버지의 라지지가 스몰지로 바뀌었다. 조심해야 돼요. 기억은 라지지입니다. 틀렸고요. 아버지에서 형성됐죠? 어머니가 아니고 아버지 쪽에서 유전자가 바뀌었습니다. 니은 틀렸고요. 자녀 동생이 태어날 때 가만 발현될 확률, 그러면 패턴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그래서 가가 발현되려면은 열성이어야 돼요.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X 괜찮고 여기도 X 괜찮고. 이렇게 만나도 되고 이렇게 만나도 되네. 그치? 따라서 2분의 1이다. 네, 맞습니다. 정답은 2번. 디귿이 되겠습니다. 네, 이 문제 이제 X3형과 문제였는데요. 선생님, 패턴으로 푸는 방법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아들을 공개하는 이유는 어머니의 한쪽 X를 공개하기 위한 역할이고, 딸은요,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하나씩 받기 때문에 딸에서 2형 접합자가 나왔으면 2형 접합자의 형질이 곧 우성이다를 가지고 우열의 정보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5 패턴이면 당연히 5인 거야. 발현 유전자, 병 유전자밖에 없으면 당연히 병이죠. 근데 내가 여기서 X 패턴을 만들고 싶어. 그럼 미발현 유전자가 있긴 있어야지. 그래서 이제 2형 접합자인데 미발현이 됐으니까, 2형 접합자 형질이 우성이니까 미발현이 우성이다라고 패턴으로 푸는 거예요. 한번더 연습. 어떤 사람이 이거야? 그럼 당연히 이거지. 미발현 유전자밖에 없으니까. 근데 어떤 사람의 이 자리를 채우면서 내가 발현을 만들고 싶어. 발현 유전자가 있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5로 하고, 2형 접합자인데 발현 됐으니까 발현됨이 우성이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언제 선생님은 이렇게 푸냐면 X3형관일 때 굉장히 유용합니다. 왜냐면 남자는 형질이 곧 유전자거든요. X 염색체 하나밖에 없거든. 그래서 아버지를 바로 이렇게 써서 풀거든요. 한번 배우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오늘 실전 모의고사 4회 같이 해봤습니다. 선생님하고 한번 갈무리 좀 한번 해볼게요. 오늘 푼 문제 2번은 세포 주기. 자주 나오는데, 특히 니은 선지에 뭐 상동염색체 접합, 상동염색체 분리 얘기 나오면 다시 처음으로 가서 체세포에 동그라미 친다. 그다음에 7번은 여러분 전도 중에서 여러분이 좀 약한 파트가 이런 파트인 것 같아요. 어떤 측정 지점이 고정돼 있고 여러분이 시점을 매칭해야 되는 문제에 그때 통제 변인이 뭔지를 잘 생각해야 돼요. 7번 전도 문제였고요. 그다음에 8번은 이제 근수축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변화량이 0.3 감소할 동안에 0.2가 증가하려면 내가 A, B, C 자리에 기억, 니은, 디귿 중에 뭘 넣어야 되는가를 생각하는 문제였고, 9번 중요합니다, 여러분. 염색체 총 6개 중에 6개 또는 3개. 염색체 문제 중요하고요. 13번은 가계도 문제였는데, 그표 위에 유전자형이 같으면 표현형이 같다부터 시작해서 갑툭튀 바로 적용하면 물 흘러가듯이 풀리거든요. 다시 한번 풀어보고요. 14번 감수분열 매칭 문제였고요. 그다음에 15번 다인자랑 그리고 중간 유전 문제였습니다. 특히 다인자 쪽에서 2형관 1동립 다인자 나왔네요. 네, 그다음 마지막 16번은 X3형관에서 그 유전자 치환 돌연변이가 출제됐습니다. 이렇게 선생님하고 오늘 실전 모의고사 4회 같이 해봤으니까요. 한번 내가 연습한 유형은 수능장에서 절대 틀리면 안 되거든요. 잘 복습하고요. 이제 5회 시간 맞춰서 풀어본 다음에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감만족 지구과학의 이은희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번 시간에 같이 풀어볼 실전 모의고사는요, 바로 4회차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첫 번째로 2번 문제 같이 풀어볼 거거든요. 자, 같이 한번 2번 문제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그림은 후안 대푸카판의 주변의 해령과 해구, 그리고 화산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후안 대푸카판은 해령에서 생성된 판이 매년 28mm씩 양쪽으로 이동한대요. 그러고 나서 해령의 위치를 보니까, 여기가 지금 해령이네 라는 거 옆에 나와 있는 기호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해령이니까 해령을 기준으로 판과 판이 서로 멀어지는 방향으로 해양판이 확장하고 있구나라는 거알 수가 있고, 이 해양판이 확장하는 속도가 매년 28mm씩 우리가 생성되고 있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해구에서는 판이 매년 40mm씩 섭입한다고 라고 해요. 그러고 나서 그림을 보니까 여기에 지금 해구가 있습니다. 해구. 자, 그럼 이 해구는 판이 소멸하는 곳인데, 이 판이 소멸하는 속도는 지금 1년에 40mm씩 소멸하는구나라는 거 체크해 줄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일단 기억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판의 서쪽의 해령과 동쪽의 해구는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 해령과 해구 사이에는요, 해양판이 존재하거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까 해양판이 생성되는 속도는 1년에 28mm였습니다. 그런데 해구에서 소멸되는 속도는 1년에 40mm였거든. 그러면 생성되는 속도보다 사라지는 속도가 더 빠르니까 결과적으로 이 판의 길이는 점점 짧아지고 있을 거란 말이야. 판의 넓이가 짧아지니까요. 결국에 해령과 해구가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뜻이 되겠지. 따라서 기억은 맞는 보기가 되겠고요. 자, 니은입니다. 이 니은은요, 우리가 이런 섭입형 경계에서 원래도 많이 물어보는 내용이에요. 캐스케이드 산맥 하부에는 섭입된 이 판이 있다라고 했는데, 자, 지금 보시면 여기에 지금 해구가 있고요. 이쪽은 지금 해양판이고 이쪽 대륙판입니다. 그리고 화산. 이 요게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이거에 우리가 단면도를 그려본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또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좋은 게 해구가 있잖아요. 근데 이 해구의 뾰족뾰족한 방향 있죠. 이 뾰족뾰족한 방향이 바로 해양판이 섭입하는 방향이거든요. 따라서 이쪽이 해양판이고 이쪽이 대륙판인 걸 모른다라고 하더라도 이 해구의 기호만 보고서도 우리가 어떤 단면도를 그려낼 수가 있는 거냐면 요렇게 생긴 단면도를 그려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화산 활동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요렇게. 자, 화산 활동은 섭입하는 판에 의해서 그 위에서

마그마가 형성이 되고요. 그래서 그 위에 화산이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지. 따라서 지금 화산 활동이 일어나는 판이 밀도가 더 작은 판이야까지도 여러분들이 체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 캐스케이드 산맥 하부에 섭입된 후안데프카 판이 있는 거 확인되고 있어요. 따라서 니은 맞는 보기가 되겠고요. 자, 디귿입니다. 평균 SiO2 함량을 비교하라라고 했는데 기역 지역과 니은 지역을 비교하라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기역 지역은 해령에서 생긴 해양 지각이 옆으로 움직인 거거든. 따라서 현무암질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SiO2 함량이 52% 이하일 겁니다. 반면에 지금 요 화산에서 발견되는 건 섭입형 경계에서 분출한 마그마이고요. 우리 섭입형 경계에서는 사실 현무암질, 안산암질, 유문암질 마그마가 전부 다 생길 수가 있는데 주로 분출된다? 라고 하면 안산암질 마그마가 주로 분출한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안산암질 마그마는 SiO2 함량이 52% 이상이죠. 따라서 기역 지역이 니은 지역보다 SiO2 함량이 많아요라고 한 디귿은 틀린 보기가 되는 거고요. 기역과 니은이 맞아서 답은 3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판, 나한테 익숙하지 않은 판을 보더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짚고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자, 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3번 문제도 판의 이동이랑 관련된 문제인데, 일단은 관측 지점에서의 퇴적물의 두께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여기에서 판의 경계의 수직한 방향을 따라서 측정한 것이다 라고 했고요. 자, 그러고 나서 보니까요, 여러분들, 지금 퇴적물의 두께가 0인 지점이 있어. 퇴적물의 두께가 0인 지점이 있어. 여러분들 퇴적물의 두께가 0이라는 건 무엇을 뜻하느냐? 우리 밑에 보시면요. 지금 이 퇴적물이 쌓였을 때 지금 여기가 0이라는 건 퇴적물이 하나도 안 쌓였다는 거잖아. 왜 하나도 안 쌓였냐? 이제 막 해양 지각이 생겼기 때문에 쌓일 시간이 없었던 거지. 따라서 퇴적물의 두께가 0이라는 건 해양 지각의 나이가 0살이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 자, 여러분들 해양 지각의 나이가 0살이면 여기에 무슨 판의 경계 있는 것이다. 발산형 경계, 즉 해령이 있는 것이다. 라는 거 여러분들 체크해 줄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기억 볼게요. 가에서 판의 경계, 지금 판의 경계 위치를 집어 주었어요. 가는 지금 1200km 거리에 위치한 거 맞습니다. 기억 맞고요. 자, 니은에서 퇴적물이 쌓이는 속도 물어보고 있어요. 자, 우리 항상 속도라고 하면 시간분의 거리 생각해 줘야 되는데 여기서의 시간은 이 해양 지각의 나이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거리는 지금 퇴적물의 두께로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거리가 여기 기역 킬로미터인 지점에 위치하는 가와 나의 해양 지각의 나이가 동일하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요 지점에서는 가와 나의 해양 지각 나이가 동일한 거야. 그런데 그때 동안 쌓인 퇴적물의 두께도 보면요. 지금 가와 나에서 똑같은 거 확인할 수 있지. 즉, 같은 두께만큼 쌓였다라고 했으니까 시간이랑 쌓인 두께가 둘다 똑같으니까요. 퇴적물이 쌓이는 속도는 가와 나가 같은 겁니다. 그래서 누가 더 빠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니은은 틀린 보기가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디귿입니다. 해저 확장 속도 물어보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확장 속도도 우리 마찬가지 방법으로 풀어주면 돼요. 자, 속도니까 시간분의 거리 비교해 주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요 지점으로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기역 킬로미터 지점으로 비교를 해보면, 지금 여기까지 오는 동안 걸린 시간은 똑같아. 왜냐면 우리 지금 요 지점에서의 나이는 같다라고 했으니까요. 걸린 시간은 가와나가 같아요. 그런데 이동한 거리를 보니까 해령에서부터 이동하기 시작했을 거란 말이야. 해령에서부터 이동하기 시작했을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가는 같은 시간 동안 요만큼밖에 이동 못한 거예요. 그런데 나는 같은 시간 동안 이만큼이나 이동을 한 것이지. 따라서 이동한

시간 거리는 나가 더먼 겁니다. 같은 시간 동안 더 많이 이동했으니까요. 해저의 확장 속도는 나가 더 빠른 거예요. 근데 나가 더 느리다라고 했으니까 지금 틀렸구나 해줄 수가 있는 거고, 기억만 맞아서 답 1번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그 다음 문제 볼게요.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역시나 직권의 변동에 대한 내용이고, 플룸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네요. 자, 우리 그림 자료를 보니까요. 멘틀 전체에서 일어나는 대류와 플룸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라고 했어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A는 지금 섭입형 경계, 섭입하는 판 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는 지금 차가운 플룸이 위치하는 곳이 되겠고요. 반면에 B는요. 핵과 멘틀의 경계에서 멘틀 물질이 상승하는 곳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열점과 관련 있는 뜨거운 플룸이 위치하는 곳이구나라는 거 체크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런데 기억에서요. 지진파의 속도 편차 비교해 보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지진파의 속도는 온도가 낮을수록 빠르다라는 거 알고 있어야 돼요. 따라서 지금 A는 차가운 플룸이니까 온도가 낮아. 지진파의 속도 빠르고요. B는 지금 뜨거운 플룸이니까 온도가 높아. 지진파의 속도 느립니다. 따라서 가가 나보다 A가 B보다 크다라는 기억을 맞는 보기가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니은입니다. B는 뜨거운 플룸인데, 이 뜨거운 플룸에는 핵의 일부가 떨어져 나왔다? 여러분들, 우리 뜨거운 플룸을 이루고 있는 물질이, 핵을 이루는 물질이에요? 아니야, 핵이 아니라 핵과 멘틀의 경계에 있는 멘틀 물질이 위로 상승하는 겁니다. 따라서 핵이 나오는 거 아니고요. 자, 디귿입니다. 기억은 이라고 했어요. 그러고 나서 봤더니 기억이 무엇이냐면 뜨거운 플룸, 즉 열점에 의해서 생긴 화산섬에 해당합니다. 자, 이 화산섬들은요, 판의 이동에 따라 움직이지 않고 현재 위치를 유지할까? 아니지. 열점의 위치는 고정이 되어 있지만, 판 위에 생긴 화산들은 판의 이동을 따라서 같이 이동하는 거였죠. 따라서 우리가 이 화산섬의 이동과 나이를 우리가 확인을 하면 판의 이동 속도를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위치를 유지하지 않더라. 판이 이동하는 방향으로 같이 이동하더라. 라고 정리해 줄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답은 지금 기억만 맞는 거죠? 그래서 1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6번 문제인데, 요 문제 좀 여러분들 어려웠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림자의 길이는 태양의 남중고도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결국에 태양의 남중고도는 위도와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되더라? 맞습니다. 우리 자전축의 경사각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 내용에 대한 건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지구 자전축의 기울기 변화와 지구 공전궤도의 이심률 변화, 그러니까 기울기와 이심률이 변할 때 기후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 실험이에요. 자, 그래서 보면은 지금 빛을 지구 위에 수평방향으로 나란하게 도달하도록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빛이 지금 태양빛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탐구 과정 나를 보니까요. 동일 경도에서 위도 0도, 적도에는 A를 두었고, 그 다음에 위도 45도, 중위도에는 B를 올려놓았어요. 그래놓고 A와 B의 그림자 길이를 측정했습니다. 이게 지금 나예요, 나. 그럼 우리가 나의 이 그림자 길이를 여기다 지금 쓴 건데, 자, 이때 여러분들 봐봐요. 지금 A가 굉장히 짧으니까 우리 눈에 잘안 보이니까 요걸 좀 확대해 볼게요. 요렇게. A는 요렇게 돼 있었을 거고, B는 요렇게 돼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요 바닥 있잖아요. 그림자가 생기는 이 평면. 여기도 좀 확대를 해보면, 좀 연장을 해보면, 요런 식으로 평면이 생기게 되는 거겠지.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근데 여러분들 봐봐요. 지금 태양빛이 전부 다 나란하게 들어오고 있단 말이야. 그럼 A에서의 그림자는 어떻게 생길 거냐? 요렇게 나란하게 들어오는 빛에 의해 요렇게 그림자가 생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B에는요. 여기에서 요렇게 그림자가 들어오잖아. 아, 여기서 햇빛이 들어오잖아. 그러면 그림자가 어디까지 생기는 거냐? 그림자의 길이가 A에 비해서 훨씬 길게 생기는 거 여러분들 보이죠? 따라서 A와 B에서의 그림자의 길이를 비교하면요.

D가 훨씬 더 깁니다. 그러니까 기역보다 니은이 훨씬 긴 상태예요. 그럼 우린 이걸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느냐? 아, 태양빛이랑 이 지평면이 나란할수록 그림자의 길이가 길어지는구나 라는 거 그림에서 체크할 수 있겠지. 태양빛의 수직으로 서 있으면은 이 지평선이 수직으로 서 있으면은 그림자가 없을 것이고, 이게 옆으로 눕혀져서 나란해질수록 그림자의 길이가 길어지는 겁니다. 여기까지 되었죠. 자, 그런데 과정 다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자전축의 기울기를 3도 작게 조정했대. 자, 여러분들. 자전축의 기울기를 3도 작게 조정했다는 건 요거를 좀 세웠다는 거야. 그죠? 그럼 이 친구들이 요렇게 좀 가니까 이게 원래보다 더 수직으로 세워질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아까 눕혀질수록 그림자의 길이가 길어진다라고 했는데 더 세워지는 방향으로 가는 거니까 그림자의 길이는 길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 짧아지는 거지, 더 수직으로 서는 거니까. 자, 따라서 지금 다의 과정에서 관측한 그림자의 길이가 A는 3.0이거든요? 근데 이 3.0은 원래 나에서 관측했던 기역보다 짧을 거야. 더 지금 세워졌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B도 마찬가지예요. B에서 3.5로 관측이 됐는데 이거는 니은보다 작은 값일 거야. 라는 걸 우리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과정 라를 볼게요. 라에선 뭘 다르게 했냐면, 다의 상태에서, 그러니까 기울기는 그대로야. 그런데 다의 상태에서 거리를 10cm 가깝게 조정했다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들 가까이 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가까이 갔다고 해서 이 각도가 달라질까? 각도랑은 거리랑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따라서 이때는 다에서 측정한 그림자의 길이와 동일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리를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구나라는 거알 수가 있고. 자, 그럼 기역 풀어볼게요. 기역은 3.0보다 크다라는 거 우리 다의 과정을 통해서 알아냈었죠. 따라서 기역은 맞는 보기가 되겠고. 자, 그 다음 니은입니다. 지구가 근일점에 위치할 때 지구의 공전계도 이십률이 커지는 것은 과정 라에 위치한다. 라에 해당한다. 그렇지, 지금? 가까워지는 방향으로 이동했으니까요. 요거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니은 맞고요. 자, 디귿입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중 가장 큰 값을 가지는 것은 리을이다 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들. 일단 디귿이랑 리을 중에는 리을이 더큰 값이야. 그죠? 그런데 리을이 3.5거든? 근데 이 3.5보다 큰게 뭐라고 했냐면 니은이라고 했단 말이지. 따라서 가장 큰 값은 리을이 아니라 니은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디귿은 틀렸어요. 기역, 니은만 맞아서요. 답은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7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 7번 문제도 여러분들이 항상 어려워하는 절대 연령에 대한 문제인데, 근데 여러분들, 이제 우리 여름, 막 가을 이렇게 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정도 문제는 여러분들 풀어주실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굉장히 기출에서 많이 나왔던 내용 다루고 있거든요. 자, 볼게요. 지질 단면을 나타낸 것이고, 표는, 여러분들 잘 읽어봐요. 기저여감에서 채취한 새 광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이 광물 시료 ABC가 어디에서 추출을 한 거냐면 기저여감에서 추출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부정합에 의해서 알고 있어. 이 기저여감이 어디서 온 거냐면 여기가 부정합 면인데 부정합 면의 하부 지층이 침식 작용을 받을 때이 기저여감이 생긴 거란 말이야. 됐죠? 그러고 나서 부정합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지금 이 화강암이 관입을 했거든요. 그럼 우리는 기저여감과 화강암의 나이를 비교할 수 있어. 기저여감이 먼저 생긴 거고요. 그 다음에 화강암이 생겼겠구나. 라는 거 일단은 이 지질 단면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요 지금 X의 함량과 Y의 함량을 우리가 측정을 했는데 이 Y가요. X의 자원소입니다. 따라서 요게 지금 모원소의 함량, 이게 지금 자원소의 함량에 해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보니까 어머나 너무 익숙하게도 반갑게도 모원소가 50%, 즉 모원소와 자원소의 함량이 1대1이 되는 시기가 있어요. 그게 지금 B고요. B가 절대 연령이 8억 년입니다. 그럼 우린 여기서 무엇을 할수 있느냐? 아, X는 반감기가 몇억 년이다? 8억 년이다. 8억 년이 되었을 때 처음 양의 절반으로 줄어드는구나라는 거 체크할 수 있는 거고, 따라서 기억이 맞는.

보기가 되는 거예요. 아, X의 반감기는 8옥년이구나라는 거 봐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이 75%도 상당히 익숙해야 돼요. 문제에 진짜 많이 나왔고요. 고난도 문제에서 특히 많이 활용되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주셔야 되는데, 자, 선생님이 여기에다가 모원소의 함량 변화 그래프를 그려보자면, 모원소의 함량은 요렇게 지수 함수의 형태로 감소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50%가 될 때가 반감기 1회 경과했을 때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선생님이 여기에서 뭘 암기해둬라라고 했냐면, 반감기의 0.5회가 지났을 때 그때 모원소가 몇 퍼센트 남았는지 이걸 외워두면 여러분들 문제에서 굉장히 많이 활용된다라고 했어요. 이게 몇 퍼센트였더라? 대략 70%. 그래서 0.5회 지났을 때 0.7, 또 0.5회 지났을 때 0.7, 70%, 70% 남으면 이게 0.49, 약 50%가 되더라. 라는 걸 통해서 이거 외워두라 라고 했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알수 있는 게 무엇이냐? 지금 A는 75%가 남아있거든, 모원소가. 근데 모원소가 75%라는 건 70%보다 모원소가 많이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감기가 0.5회도 지나지 않았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봐봐요. 0.5회가 반감기가 지금 8억 년이니까 0.5회 지났을 때가 4억 년이거든. 그러면 75%가 됐을 땐 4억 년도 되지 않은 시점이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 P는요. 4억 년보다는 작은 값을 가지겠구나 라는 걸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C에서 37.5 나오면, 요거 지금 75 나누기 2네. 그러니까 이것은 A에서 이렇게 75% 남은 상황에서 반감기가 한번 지난 상태구나라는 걸 나타내는 거지. 75에 2분의 1이 되었으니까. 따라서 이 Q는요, P에서 반감기가 지금 8억 년이니까 8억 년을 더해준 값이 Q에 해당하겠구나라는 거 체크해 줄수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니은을 풀 수가 있어요. Q는 12보다 작다라고 했는데 P가 4보다 작으니까 4보다 작은 거 더하기 8은 12보다 작겠지. 따라서 니은은 맞는 보기가 되고요. 자, 디귿입니다. 화강암의 절대연령은 P형년보다 적다라고 했는데 지금 기저여감에 있는 암석의 절대연령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 중에서 제일 젊은 게 A죠. 4억 년 미만인 친구. 그러니까 화강암은 지금 기저여감보다 나이가 적다면서요. 그러니까 화강암의 절대연령 당연히 피형년보다 적겠지. 따라서 기역, 니은, 디귿 전부 다 맞습니다. 답 5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요 문제 잘 봐두셔야 되겠어요. 자, 그럼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문제 10번 문제입니다. 자, 우리 이 10번 문제는 대기 대순환에 대한 것만 알고 있고 또 자료 해석을 할줄 알았으면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 대기 대순환에 대한 개념이 좀 부족했다면 어떻게 풀지 막막했을 거예요. 자, 이때 여러분들 일단 선생님이 기억하라고 했던 게 있어요. 우리 수능 완성에서는 선생님이 지금 이 부분을 깊게 다루지는 않았었지만 우리가 특정한 위도가 있습니다. 0도, 30도, 60도, 90도. 자, 이곳에서는요, 공기의 상승기류, 대기의 상승기류가 발달하거나 하강기류가 발달하는 특정한 위도예요. 근데 이거 외우기 되게 쉬워요. 그냥 어떻게 외워주시면 되느냐? 일단 여러분들, 적도는 뜨거워서 공기 상승한다라는 건좀 알고 있죠. 그리고 90도는 공기 냉각돼서 하강해요 정도는 알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기억해 주시면 되느냐? 상, 하, 상, 하로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적도 상승, 30도 하강, 60도 상승, 90도 하강이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화살표 그려놓고 나서 화살표가 예쁘게 순환할 수 있도록 완성해주시면 돼요. 요렇게 완성해주시면 되는데, 요 그림에 디테일이 하나 숨어져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대륙권계면이 될 건데, 대륙권계면의 높이가 위도에 따라 달라요. 어디에서 더 두껍느냐? 이 대륙권이 어디에서 두꺼우냐면, 적도에서 더 두껍고요. 극지방으로 갈수록 대륙권이 얇아집니다.
왜 그러냐? 자, 여러분들 적도는 온도 높잖아. 온도 높으면은 공기의 밀도 작죠. 따라서 부풀어 있는 상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대류권 계면의 높이 비교하는 것도 종종 묻는 문제이니까요. 요걸 기억해 두시고 그럼 이걸 기억해 두시면 우리가 10번에 가의 자료를 해석할 수 있어. 가가 뭐냐면 대류권 계면의 평균 고도를 나타낸 것이거든요. 그럼 고도가 높은 쪽이 저위도일 거야. 따라서 지금 기역 쪽으로 갈수록 고도가 높아지니까 여기가 저위도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역에서 위도가 높아지는 방향이다. 틀린 보기. 자, 그다음에 니은 볼게요. 대류권 계면의 평균 기온 비교해봐라. 헤들리 순환은 지금 저위도 지역일 거고, 그리고 극순환은 고위도 지역일 거예요. 비교해봐라 라고 했는데, 우리 아까 요쪽이 저위도였잖아요. 그래서, 헤들리 순환에서는 평균 기온이 낮고, 그리고 극순환에서는 평균 기온이 높구나 라는 걸 자료 해석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니은은 틀린 보기가 되겠어요. 그럼 우리 디귿이 맞는 거겠네. 디귿 볼게요. 적도 저압대의 상승 기류. 자, 적도 저압대의 상승 기류가 바로 위도 0도에서의 상승 기류겠지. 이것은 한대전선대에서의 상승 기류. 한대전선대는 위도 60도죠. 여기에 해당합니다. 보다 높은 고도까지 도달할 수 있다라는 거 우리 그림으로 나타냈잖아요. 지금 적도 저압대에서 더 높은 고도까지 상승하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디귿만 맞는 얘기가 되겠어요. 2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로 가볼게요. 12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문제는 딱 보니까 심층 순환에 대한 문제가 되겠어요. 자, 그림 가는 대서양의 심층 순환을 나타낸 것이고, 나는 대서양 적도 부근의 수심에 따른 용존산 소량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의 자료를 보면요. 표층에서는 대기에서 산소가 공급되고 또 식물성 플랑크톤의 광합성이 활발하기 때문에 산소의 양이 많은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수심이 깊어지면 광합성 잘 일어나지 않는데 생물의 호흡으로 인해서 산소가 소모가 되니까 산소의 양이 급격히 감소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더 수심이 깊어지면 심층 순환으로 인해 공급된 산소가 있기 때문에 다시 양이 증가하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럼 기억 볼게요. A 구간 물어보고 있어요. 자, A 구간은 산소의 양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구간입니다. 산소의 양이 급격하게 줄어든다는 건 공급량이랑 소비량 중에 누가 더 많다는 거예요. 들어오는 양보다 나가는 양이 더 많다는 거지. 그래서 소비량이 더 많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기역은 반대로 얘기하고 있으니까 틀렸어요. 자, 그럼 니은 볼게요. 북대서양의 심층수 영향은 B 구간에서 수심이 깊어질수록 용존산 소량이 증가하는 원인에 해당한다. 그렇지. 우리 심층수가 산소를 공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맞는 얘긴데, 근데 이것 좀더 자세히 봐야 되는 게, 만약에 여기에서 북대서양의 심층수가 아니라 남극 저층수라고 했으면 이 선지 틀린 거거든요. 왜 그러냐? 지금 봐봐요. B 구역의 수심을 보면요. 3에서 4km 사이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지금 이 그림에서 적도 지역을 지금 적도 부근을 측정했다고 했으니까 적도에서 3에서 4를 봐주는 거야. 적도에서 3에서 4를 봐주었더니 거기에 어떤 수계가 위치했느냐? 북대서양 심층수가 위치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니은에서 이 북대서양 심층수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게 맞는 보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꼼꼼히 봐주셔야 되고요. 자, 디귿 볼게요. 디귿 많이 물어보는 내용이에요. 북극지방에 빙하가 녹은물이 유입이 된대. 자, 그러면 빙하가 녹은물이 유입이 되면 빙하는 거의 맹물에 가까우니까 염분이 낮으니까 염분이 낮은 물이 유입이 된 거고요. 우리 해수의 염분이 낮아지면 밀도는 어떻게 되더라? 밀도도 낮아지게 되더라. 자, 그러면 가벼워진 거거든. 가벼워지면 침강이 잘 일어납니까?
침강이 원래보다 잘 안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침강이 잘 안 일어난다는 건 심층순환이 약해지는 거고, 심층순환이 약해지면

심층수에서 산소를 공급받지 못하는 거잖아. 따라서 용존 산소량 감소하는 거 맞는 보기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니은 티귿 답 4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12번 문제까지 풀어보았고, 이제 15번 문제 갑니다. 천체 문제 나오고 있어요. 자, 요거는 이제 분광형에 대한 문제인데, 자, 일단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서로 다른 주계열성이다. S1과 S2의 스펙트럼이다. 라고 했고, 우리가 저 스펙트럼만 보고, 이게 어떤 주계열성인지를 맞춰줘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 S1은 헬륨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 S2는 철이랑 칼슘 같은 금속 이온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자, 요거를요, 선생님이 기억하라고 했었던 분광형 옆에다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겠습니다. 자, 우리 분광형에 따라서 흡수선의 세기가 달라지는데, OBA, FG, KM이더라. 자, 이때 일단 A형별 상당히 중요했어요. A형별에서 중성수소 흡수선이 가장 강하게 나타났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일단 하나의 봉우리. 그 다음에 또 주요한 게 이온화된 칼슘선이었지. 이 이온화된 칼슘선은 K형별에서 가장 강하게 나타났었어요. 그래서 두 개가 이제 양대산맥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기억해 두셔야 될게 바로 O형별, B형별. 표면 온도가 높은 별에서 나타나는 헬륨의 흡수선이었거든. 근데 지금 S1에서는요, 헬륨의 흡수선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S2에서는 금속 이온의 흡수선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여기에서 옆에서 비교를 해보면 S1이 표면 온도가 높은 B형별에 해당하겠고요. 그 다음에 S2가 우리 태양이랑 비슷한 G형별에 해당하겠구나 라는 거 체크해 줄 수가 있고, 그런 다음에 나를 보니까 가는 중심부의 대류핵이 위치하고 있어요. 질량이 큰 별이고요. 주계열성이니까 이게 B형별. 그리고 질량이 작은 중심의 복사가 일어나는 니은이 G형별에 해당하겠습니다. 자, 그럼 기역은 맞는 복이네요. 자, 그다음에 니은 볼게요. 기역은 니은보다 반지름이 큰 주계열성의 내부 구조이다. 기역이 B형별이고, 니은이 G형별이니까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반지름이 크다라는 거 주계열성의 특징이지. 따라서 맞는 얘기가 되겠고. 자, 디귿입니다. 니은은 S2 내부 구조에 해당한다. 니은은 G형별인데, G형별이 S2에 해당하니까 S2 내부 구조에 해당하는 거 맞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전부 다 맞아요. 그래서 답 5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 요 그림. 여러분들 그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연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15번 문제까지 풀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장으로 가야겠죠. 자, 우리 실제 수능에서도 그렇지만, 우리 수능 완성에서도 마지막 장이 항상 가장 어려워요. 딱 봐도 풀기 싫게 생겼잖아요. 그쵸? 일단은 막 3차원의 그래프 나오면 일단 좀 겁을 먹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할수 있는 거, 내가 아는 정보부터 찾아주는 게 문제풀이의 기본입니다. 이미 내가 이 문제에 필요한 건다 알고 있어 라는 믿음을 가지고 풀어주시면 되는데, 자, 볼게요. ABC의 색지수, 겉보기 등급, 별까지의 거리를 나타낸 것이래요. 그리고 나는 H활도인데, 각각이 ABC가 기역, 니은, 디귿 중 하나에 해당한다 라고 했습니다. 됐죠? 자, 근데 그러고 나서 보니까 나의 그래프에서요, 색지수가 있어. 근데 우리가 가에서 색지수는 대놓고 있는 값이거든요, 여기. Y축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색지수 값을 비교하면 기본적으로 기역, 니은, 디귿 살짝 분류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A는 색지수가 1.5예요. 그리고 B랑 C는 둘다요 바닥면에 있기 때문에 색지수가 0입니다. 그럼 다시 나의 그림으로 돌아와 보면은 이 기역, 니은, 디귿 중에서 색지수가 1.5 이내는 하나밖에 없어. 니은이야. 그러니까 니은이 A에 해당하는구나. 벌써 하나 구한 거고. 그럼 기역과 디귿을 비교해야 되는데 이 기역과 디귿 절대 등급이 다릅니다. 근데 절대 등급을 구하려고 보니까 겉보기 등급이랑 거리가 있네?

그럼 나머지 자연스럽게 남은 디귿이 C가 되는구나라는 거 체크해 줄수 있는 거지. 되셨죠? 자, 그럼 니은 보겠습니다. 니은은 수소 껍질 연소가 일어난다라고 했어요. 그러고 나서 니은을 보니까 여기에 위치하고 있어. 자, 여러분들. 지금 여기는 주계열성일 거예요. 따라서 B는 주계열성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A는 태양보다 오른쪽 위쪽에 요 그룹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쌤, 이거 지금 초거성이에요? 거성이에요? 라고 물어보면은 대략적으로 이 0.5가 되는, 절대 등급이 0.5가 되는 점을 선을 기준으로 봐주시면 되거든요. 그럼 니은은 그것보다 아래쪽에 있잖아. 그러니까 니은은 거성으로 보는 게더 적합해요. 그 다음에 지금 디귿은 H활도에서 왼쪽 아래에 위치하니까 백색 외성에 해당하겠구나라고 분류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럼 지금 니은은 거성이거든. 거성에서 수소 껍질 연소 일어나는 거 맞지? 중심부에서 수소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건 주계열성, 그리고 수소 껍질 연소가 일어나는 건 거성 또는 초거성이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니은은 맞는 보기가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디귿입니다. B는 디귿에 해당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디귿에 해당하는 건 B가 아니라 C가 되는 거죠. 따라서 디귿 틀렸더라. 그러니까 기역 니은만 맞아요. 답은 3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우리 18번 문제 볼까요? 자, 18번 문제. 중력 렌즈 현상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중력 렌즈 현상의 개념을 이해하고 있느냐, 원리를 이해하고 있느냐라는 걸 묻는 문제이거든요. 자, 일단 보겠습니다. 그림 가는 어느 천체 P에 의해서 중력 렌즈 현상으로 초신성 Q가 3개의 상으로 관측이 된대요. 자, 그럼 봐봐요. 지금 관측자가 여기에 있어. 근데 이 P에 의해서, P의 중력에 의해서 중력 렌즈 현상이 일어날 거고, 그래서 여러 개로 보이는 천체는 누구냐? 초신성 Q예요. 자, 그럼 우린 알고 있지. 아, 중력 렌즈 현상을 일으키는 천체는 빛을 휘어지게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그 빛이 오는 천체는 P보다 관측자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빛이 퍼져나가다가 중력 렌즈 현상에 의해서 내 눈으로 들어온 거야. 중력 렌즈 현상에 의해서 내 눈으로 들어온 것이고. 그런데 우리 눈은 이걸 왜곡해서, 아, 빛이 여기서 출발했구나. Q 다시. 아, 빛이 여기서 출발했구나. Q 다시. 라고 인지하기 때문에 여러 개의 상으로 보이게 되는 것이더라. 그래서 이 중력 렌즈 현상의 개념을 이해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기역선지의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기역 볼게요. Q는 P보다 먼 거리에 위치한다. 그렇지. 멀리 떨어져 있는 천체의 빛을 관측하는 거고, 앞에 있는 천체는 중력이 작용하는 거더라. 따라서 P는 Q보다 먼 거리에 위치하는 거 맞아요. 자, 니은입니다. 가의 중력 렌즈 현상은 B에 의해 나타난다. 그럼 우리가 요 자료를 또 분석을 해 주어야 되는데, 자, 나를 보니까 시간에 따른 우주 구성 요소의 밀도 변화래요. 그리고 A랑 B가 각각 물질과 암흑 에너지 중에 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알고 있어. 우주가 팽창해도 밀도가 일정한 이 친구 B, 이게 뭐더라? 맞아요. 우주의 빈 공간에서 나오는 암흑 에너지입니다. 반면에 물질은요, 우주가 팽창해도 새롭게 물질이 생성되지 않거든. 물질의 총량은 일정하게 유지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밀도는 작아지더라. 따라서 A가 물질에 해당하는구나라는 거 체크해 줄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럼 니은 볼게요. 중력 렌즈 현상은 B에 의해 나타난다라고 했는데, 중력 렌즈 현상은 말 그대로 중력이 작용을 해야 돼요. 중력이 작용하려면 질량을 가지고 있어야 돼. 질량을 가지고 있는 건 암흑 에너지 아니죠. 질량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물질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물질에 의해서 중력 렌즈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B가 아니라 A에 의해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해주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니은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디귿입니다. 틸때 우주는 감속 팽창한다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감속 팽창과 가속 팽창을 구분해주는 방법은 암흑 에너지는 팽창을 가속시키는 역할을 할 거고요. 물질은 팽창을 방해하는
감속시키는

시키는 영향을 줄 겁니다. 따라서 두개 중에 누가 더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느냐에 따라서 감속 팽창할지 가속 팽창할지가 정해지는데, 지금 튀을 때 보면요, 암흑에너지는 요만큼의 밀도를 가지고 있는데 물질의 밀도가 암흑에너지보다 훨씬 큽니다. 그럼 지금 T 시점에서는 물질의 영향이 더큰 것이고요. 물질의 영향이 더 크면 팽창을 방해하는 힘이 더큰 것이니까 우주가 감속 팽창하는 게 맞겠지. 시간이 지나서 암흑에너지의 밀도가 더 커지게 되면 그 이후에 암흑에너지의 영향이 커졌을 때 가속 팽창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기역 디귿이라서요. 답 3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다음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19번 문제 볼게요. 자, 이 19번 문제의 자료도 여러분들 상당히 익숙해야 되는데, 자, 우리 보니까 급팽창 이론 그림이구나라는 거 여러분들 감이 오셨을 거고요. 우주의 크기 변화를 우주의 지평선과 함께 나타낸 것이고, 우주의 지평선은 빛의 속도로 팽창하는 관측 가능한 우주의 가장자리를 의미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고 나서 보니까 요게 급팽창 전의 우주고, 급팽창 후의 우주라고 합니다. 근데 급팽창 후의 우주는 이 지금 파란색 부분이 우주의 지평선보다 커요. 그죠? 자, 근데 우리는 알고 있어. 급팽창 후에는 우주의 지평선 크지만 급팽창 전에는 우주의 지평선보다 우주의 크기가 작죠. 요게 우주의 지평선이었을 거야. 근데 이 우주의 지평선은요, 빛의 속도로 크기가 커졌을 거거든요. 우주의 지평선은 빛의 속도로 크기가 커졌고, 그런데 우주의 크기는 급팽창 시기에 빛의 속도보다 빠른 속도로 커졌기 때문에 지금 과거에는 우주의 지평선보다 작았지만 현재는 우주의 지평선보다 큰 상태이구나라는 거 체크할 수 있어요. 자, 그럼 기억 볼게요. 우주의 밀도를 비교해봐라라고 했습니다. 자, 우주의 밀도는 일단 기본적으로 팽창하면서 밀도는 계속 작아지는 거잖아. 그럼 급팽창 전은 우주의 크기가 작았고, 급팽창 후가 훨씬 더 커졌으니까요. 밀도는 전이 후보다 훨씬 더큰게 맞아요. 그래서 기억은 맞는 보기. 자, 그다음 니은입니다. 급팽창은 빛의 속도보다 빠르게 일어났다. 그렇지. 빛의 속도로 커진 게 우주의 지평선인데, 우주의 크기는 급팽창 전과 후에 그것보다 빠른 속도로 커졌기 때문에요. 빛의 속도보다 빠르게 일어난 거 맞습니다. 자, 디귿이에요. 우주 배경 복사가 방출될 때 기역 지점의 온도와 니은 지점의 온도가 거의 동일하다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들. 우주 배경 복사가 방출된 시점은 이 급팽창보다 훨씬 이후야. 그런데 이 파란색 전체에서 우주 배경 복사는 거의 동일하게 관측이 될 겁니다. 왜냐? 급팽창 전으로 가보면 이 파란색 구역이 전부 다 우주 지평선 아래에 들어가 있거든. 안에 들어가 있거든. 그러니까 이 안에서 정보의 교환이 가능했었단 말이야. 그럼 정보 교환을 하고 팽창이 된 거니까요. 현재도 이 기역 지점과 니은 지점의 온도가 동일한 것이죠. 따라서 기역, 니은, 디귿 전부 다 맞아요. 답 5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번 시간 마지막 문제로 20번 문제 볼 건데요. 20번 문제 새로운 형태라서 문제 자료를 해석할 때 여러분들 좀 어려웠을 것 같거든요. 자, 문제 한번 나와 있는 정보를 기준으로 우리가 알수 있는 거 하나하나씩 정리해 보면 돼요. 자, 한번 봐볼게요. 식현상을 일으키는 하나의 행성이 있대요. 그리고 이 행성과 중심별의 관측 밝기를 합해서 시간에 따라 나타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외계 행성의 흰색은 밝게 관측되는 부분.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밝게 관측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행성을 그냥 가려지면 그 부분 어두워져요라고 했는데 이 행성은 밝은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밝게 관측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검은색은 어둡게 관측되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여기 색칠된 건 어둡게 보이는 부분이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랬을 때 지금 우리가 이 ABCD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중에 하나이다 라고 했으니까 요 짝을 지어줘야 되는데 제일 쉬운 것부터 내가 할수 있는 것부터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일 쉬운 게 누구나 하고 봤더니 사실 우리가

0: 요 상태 같이 많이 해봤잖아. 중심별을 어두운 행성이 가리고 있는 상태. 그럼 이때는 중심별의 밝기가 행성이 가린 만큼 어두워질 거거든. 그러면 이 기역 니은 디귿 리율 중에서 중심별이 가장 어두워진 시점을 찾아주면 그게 C가 될 거야. 그러고 나서 어딘가 하고 봤더니 리을일 때가 우리가 알고 있는 식현상이 일어난 그 시점이 되는 거겠지. 따라서 지금 이 C에 해당하는 게 리을이구나라는 거 체크해 줄수 있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그러고 나서 D를 보니까 D는요, 중심별이 전체가 다 관측이 되고 있는데 행성의 밝은 부분도 관측이 되고 있어. 그러면 중심별의 밝기 플러스 행성의 밝기잖아. 그러니까 이때가 제일 밝게 관측이 될 거야. 그럼 밝기가 제일 밝은 위치를 찾아주면 기역일 때가 지금 밝기가 제일 커요. 따라서 요게 지금 기역 상태. 되죠? 자, 그러고 나서 A를 보니까 A는 식현상이 일어나기 직전입니다. 그러니까 A 이후부터는 중심별의 밝기가 어두워지기 시작할 거야. 그러니까 요게 디귿에 해당하겠지. 이제 막 식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시점, 디귿. 자, 그럼 B는 나머지 하나, 니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D를 보면은 지금, 아, B죠. B를 보면은 D에서 지금 행성이 여기서는 지금 요 어두운 부분이 보일 땐 요렇게 앞을 관통하고 있는 건데, 앞을 지나고 있는 건데, 지금 이 밝은 색으로 보일 때는 반대편에 돌고 있는 거니까 뒤로 들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뒤로 들어간 상태. 그러면 밝은 부분에 행성이 안 보이게 되니까 기역일 때보다는 어둡게 관측이 되는 거고요. 그게 지금 요 니은의 상태구나. 기역보다 어둡게 관측되는 상태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고. 그럼 여러분들 봐봐요. 사실 A일 때. 랑 B일 때는 결국에는 중심별의 밝기만 관측이 되는 거잖아. 그치? 중심별의 밝기만 관측이 되는 거니까 요게 이렇게 한번 선을 그어보면요. 대략적으로 밝기가 비슷한 거. 니은일 때와 디귿일 때, 즉 A일 때와 B일 때가 밝기가 거의 비슷한 것도 우리가 확인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분류를 해줬으니까 기억 볼게요. 행성의 공전 주기는 24시간보다 짧다라고 했는데 지금 앞쪽을 통과할 때가 지금 앞쪽을 통과할 때가 요 때쯤이지. 그리고 지금 뒤쪽을 통과할 때가 요 때쯤이죠. 그러면 요 시간이 지금 12시간보다 짧거든. 그러면 이걸 한번더 돌면은 그게 공전 주기잖아. 그러니까 공전 주기는 12시간보다 짧은 거의 두 배인 거니까 24시간보다 짧은 게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 볼게요. B는 니은에 해당한다라고 했어요. 그렇지. B는 니은에 해당한다라는 거 우리가 이미 체크했던 거였고요. 자, 디귿입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중에서 행성의 전체 단면적에 대해서 밝게 관측되는 면적의 비를 구해봐라라고 했어요. 근데 이미 밝게 관측되는 면적은 우리가 흰색으로 나타냈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지금 밝게 관측되는 면적인 거야. 그럼 우리가 지금 디귿이랑 리을에서는 아예 밝게 관측되는 면적이 없고요. 니은에서는 밝게 관측되는 면적이 뒤로 들어갔잖아. 그러니까 보이지 않지. 그러면 언제가 가장 밝게 관측되냐면 기역일 때가 전체 단면적 분에 밝게 관측되는 면적이 가장 큰 시기겠지. 따라서 디귿이 맞는 보기구나라는 거 우리가 체크해 줄 수가 있고 기역, 니은, 디귿 전부 다 맞아서 답은 5번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던 식현상 문제랑은 조금은 색다르지만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문제를 충분히 풀수 있었다. 아는 정보들로 내 자료에서 내가 아는 내용을 녹여내면 충분히 풀수 있는 문제였다라는 거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이제 우리 마지막 실전 모의고사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마지막 5회차니까요. 여러분들 정말 실전처럼 시간 재놓고 풀어보신 다음에 선생님이랑 만나서 마지막 문제풀이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끝까지 힘내시고요. 쌤이랑 마지막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1: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2027 손흥민 한국지리의 이진욱입니다. 오늘은 28번째 시간이고요. 제목이 길어요. 교통통신의 발달과 서비스업의 변화 13번째 주제 찾아볼 시간입니다. 그리고 5단원 생산과 소비 공간의 마지막 주제이기도 하고요. 자, 내용은 쭉 보시면 한번 볼까요? 큰 1번 상업 및 소비 공간의 변화. 그래서 다양한 소매업태의 특징을 살펴볼 거고요. 107페이지 아래쪽에 서비스 산업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산업구조. 우리나라 시도별 산업구조 나오고요. 뒤로 넘어가 보시면 서비스 산업의 고도화에서 생산자 서비스랑 소비자 서비스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래 보시면 교통통신의 발달과 공간 변화인데요. 사실 통신 관련된 내용은 거의 없고요. 교통 관련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가 됩니다. 자, 총 2시간에 걸쳐 살펴볼 건데요. 오늘은 106페이지와 107페이지까지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상업 그리고 소매업태와 우리나라의 산업구조까지 살펴볼 거고요. 다음 시간에 남아있는 서비스 생산자 서비스와 소비자 서비스 그리고 교통 관련된 내용들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최근에 가장 중요하다, 가장 많이 나온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한 파트는 교통인데요. 제가 이렇게 좀 머뭇머뭇거리는 이유는 교통에서 다양한 교통시설의 입지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많이 물어봅니다. 선생님, 그럼 우리나라 공항을 다 외워야 되나요? 우리나라 고속도로 노선 다 외워야 되나요? 물론 그 다 외우는 건 좀 어렵긴 하죠.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인 큰 틀을 보면서 이 노선이 여기에서 여기를 지나서 어느 방향으로 가니까 거기에 이 지역이 위치해 있을 거다 아니다,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유추해보는 어떤 공간적인 지각 여기랄까?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내용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많이 나오는 내용들은 제가 다음 시간에 정리해 드릴 거고요. 어쨌든 교통 관련된 내용은 다음 시간에 다시 말씀드리죠. 오늘 중요한 주제는 이제 소매업태와 그리고 우리나라의 산업구조인데요. 산업구조는 최근에는 단독으로는 잘 안 나옵니다. 다른 주제와 관련해서 선지로나 뭐 자료 정도로 등장을 합니다. 소매업태도 최근에 어려운 내용들은 잘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소매업태도 워낙에 통계가 자주 바뀌는 주제이다 보니까 최근에는 통계 자료와 함께 출제되는 문제들은 그렇게 많이 출제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소매업태와 관련해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만 잘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 13번째 주제에서 우리가 공부할 내용들은요,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많이 이용하고 우리가 많이 경험해봤던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진 않을 겁니다. 자, 어쨌든 106페이지의 상업부터 오늘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보죠! 상업입니다. 자, 의미는 이렇고요. 발달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발달해 왔는데요. 요걸 한번 좀 체크해 둡시다. 자, 일정 주기를 올리는 전기시장이 인구 증가, 교통발달, 생활수준의 향상 등에 따라 상설시장으로 변화한다. 여기 밑줄 쳐둘 거고요. 그리고 여기다 메모 하나만 해둘게요. 왜 이렇게 변화하느냐? 이렇게 변화하는 이유는 인구 증가, 교통 발달, 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최소 요구치의 범위가 축소한다. 축소, 그리고 재화의 도달 범위가 확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대체 최소 요구치의 범위와 재화의 도달 범위가 뭔데요? 예, 요거를 조금 이따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아래쪽으로 가서 상업의 입지 요인이 나옵니다. 상업의 입지. 어떠한 소매업태가 대체 어디에 들어서느냐? 경제적 요인과 사회적인 요인도 있는데, 자, 이와 관련해서 중심지 이론이라고 하는 굉장히 오래된 이론이 있습니다. 물론 너무 오래돼서 현재 상황과 맞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상업의 입지를 설명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 중심지 이론과 관련된 간단한 내용들 좀 정리해 보면서 요 내용까지 좀 연결해 가볼게요. 자, 중심지 이론을 알기 위해서 먼저 중심지와 배후지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중심지는 배후지의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하는 곳을 얘기해요. 재화는 쉽게 얘기하면 물건입니다. 배후지는 중심지로부터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받는 곳을 얘기합니다. 항상 이렇게 의미로 보면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일상생활에 적용해서 살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정말 제 소울푸드가, 이게 소울푸드라고 얘기해도 조금

부끄러운 건데요. 저는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치킨입니다. 정말 하루에 삼시세끼를 다 치킨 먹어도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치킨 굉장히 좋아하고요. 무슨 이 빵지 순례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이 치킨집 순례를 여기저기 다니는 편이기도 합니다. 어떤 지역에 가든 그 지역의 가장 유명한 치킨 같은 거 먹어보거든요. 그리고 항상 반에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햄버거, 피자 이런 거안 먹어요. 치킨 먹습니다. 치킨. 그래서 어느 날 우리 아이들과 함께 치킨을 시켜 먹으려고 배달 어플을 검색해 봅니다. 그러면 배달 어플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복수고 하면은 뭐 굳으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업체들이 뭘 하는 거냐면 제 친구가 이제 장사하고 있는데 깃발을 꽂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내 가게가 여기 있는데 어디까지 배달이 가능한지를 정할 수가 있대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검색한 사람들의 화면에 요 가게들이 노출되는 겁니다. 나는 여기까지 배달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야. 그 얘기는 내가 학교에서 치킨을 시켜 먹는다. 그러면은 이 가게로부터 치킨이 우리 학교로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치킨을 공급하는 중심지가 되는 거고 우리 학교는 치킨을 공급받는 배후지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정말 맛있는 치킨집이 있다. 모든 지역에 다 배달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가끔 검색해 보면 이런 것들이 나오기도 해요. 여기는 배달 가능 지역이 아닙니다. 너무 맛있어서 시켜 먹고 싶지만 너무 멀어. 거기까지 배달 안 돼요. 그 얘기는 그 가게의 배후지에 우리 집이 또는 우리 학교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중심지와 배후지입니다. 그래서 가게가 중심지라고 한다면 배후지는 그 가게 이용하는 사람들이 사는 범위, 상권, 치킨집이라면 쉽게 얘기하면 배달권, 학교라면 통학권이 배후지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학교는 교육기능이란 서비스를 공급하는 중심지고 그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사는 범위는 학교로부터 교육 서비스를 공급받는 곳이 되는 거니까요. 이것을 중심지와 배후지라고 얘기하는데, 중심지와 배후지 간에는 일정한 관계가 수립이 됩니다.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 좀 설명해 보려고 하는데요. 항상 시기마다 되게 핫했던, 핫한 음식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두종쿠의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 강의도 언젠가는 또 옛날 얘기가 될 것이고요. 이 강의를 아마 올해 26년 말쯤에 본다면 선생님 두종쿠 이제 안 먹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만큼 음식 트렌드가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핫한 음식이 하나 등장한다. 사람들이 쫙 줄을 서서 먹죠. 저는 사실을 아직 두종쿠를 먹어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만약 베이커리를 했다면 또는 제가 제빵을 했다면 두종구를 판매했으면 많은 돈을 벌지 않았을까? 그럼 꿈을 꾸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두바이 쫀득 쿠키 두종구를 판매하는 전문점을 열어본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접니다. 접니다. 두종구 화제 품절 대란 줄서 있네요. 자, 그러면 저는 두종구를 판매하는 두종구란 재화를 공급하는 중심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내 두쫑쿠 가게에서 두쫑쿠를 사 먹는 사람들이 사는 범위가 있겠죠? 그게 배후지가 되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근데 두쫑쿠를 만들 때이 그냥 공짜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가게를 운영하고 두쫑쿠를 만드는데 운영비가 들어갈 거예요. 간단하게 그냥 계산 편하게 하루에 10만 원 들어간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리고 두쫑쿠 아까 얘기했지만 저는 아직 안 먹어봤는데 엄청 비싸더라고요. 진짜 깜짝 놀랐어. 정말 비싼 데는 막만원 넘는 데도 있더라고요. 막 몇천 원씩 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만 원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두쫑쿠 하나가 만 원이야. 저는 하루에 몇 개를 팔아야 되나요? 적어도 10개는 팔아야지만 손해는 안 보면서 계속 장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10만 원 들어가는 거니까 만 원씩 10명이 사 먹어줘야 벌써 10명 다 팔겠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손해보지 않는 거지. 이때 이 10만 원 망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금액 또는 10만 원을 충족시킬 수 있는 10명이라는 수요. 이것을 우리는 최소 요구치라고 얘기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본전이에요. 중심지가 유지되기 위해서. 쉽게 얘기하면 망하지 않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요구되는 값. 10만 원이나 그 10만 원을 충족시킬 수 있는 요 사람들. 이것을 최소 요구치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내 두쫑쿠 가게 주변에 10명이 이렇게 살고 있다고 합시다. 10명이 다 우리 가게로 와서 두쫑쿠를 사 먹으면 저는 적어도 손해보지 않을 거예요. 최소 요구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 10명이 살고 있는 범위, 요 범위를 최소 요구치의 범위라고 합니다. 요 범위 안에서만 사람들이 찾아오면 나는 그래도 망하진 않아. 중심지가 유지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거는 전적으로 내 기준이에요. 두쫑쿠를 판매하는 내 기준입니다. 내가 망하지 않으려면 10명이 와야 되고, 내가 망하지 않으려면 이 범위 안에서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현실은 다르죠.
누구나 다 엄청난 대박을 꿈꾸며

하면서 창업을 하지만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실제로는 요만큼의 범위 안에서 사람들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10명이 찾아와야 되는데 3명밖에 안 찾아오는 거야. 3명. 그러면 하루에 3만 원밖에 못 버니까 나는 눈물을 흘리면서 장사를 접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머, 망했습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지. 엄청나게 넓은 범위에서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루에 10명만 찾아오면 되는데, 와! 두 쪽구다! 하면서 막 숙명이 찾아와서 엄청나게 두 쪽구를 사 먹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10명만 찾아오면 되는데 20명이 찾아오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을 벌어서 막 분점 차리고, 막 체인점 차리고, 프랜차이즈 장사하면서 막 사장되고, 막 대표되고, 와! 이럴 수도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 최솔구치의 범위는 내가 중심이에요. 내가 망하지 않으려면 이만큼의 범위 안에서 찾아와야 돼. 하지만 실제로는 이만큼 또는 이만큼의 범위 안에서 사람들이 찾아오게 될 겁니다. 바꿔 얘기하면 이 사람이 찾아온다. 그러면 내 두촌구가 여기까지 도달한다는 거고 이 사람이 찾아온다. 내 두촌구가 여기까지 도달한다는 거죠. 나의 두촌구란 재화, 물건이 여기까지 공급되는 거니까 이 범위를 재화의 도달 범위라고 합니다. 그리고 재화의 도달 범위는 최소 요구치보다 좁을 수도 있고 넓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망하지 않으려면 두 쫑구를 계속 판매하려면 최소 요구치의 범위와 재화의 도달 범위 중에 뭐가 더 넓어야 돼? 재화의 도달 범위가 더 넓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재화의 도달 범위를 배우지라고도 얘기하는데 최소 요구치의 범위보다 재화의 도달 범위가 넓어야지만 유지가 가능합니다. 중심지의 성립 요건이라고 얘기합니다. 최소 요구치의 범위보다 재화의 도달 범위가 넓어야 돼. 그런데 이 최소 요구치의 범위와 재화의 도달 범위가 늘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변화하면서 얘네들도 변화해요. 자, 먼저 여기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다 로또에 당첨이 됩니다. 와, 엄청 부자가 되는 거야. 하루에 두 쫑구를 하나씩밖에 안사 먹던 사람들이 이제는 두 개씩 사 먹기 시작을 합니다. 와, 돈 많이 번 거예요. 구매력이 증가한 거야. 2만 원씩 사 먹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내가 10만 원만 벌어야 망하지 않는 건 똑같아요. 이건 내 기준인 거니까. 이 사람들이 돈을 벌든 부자가 되든 뭐 하든 나랑은 상관없는 거야. 나는 여전히 10만 원을 벌어야 최소 요구치를 확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2만 원씩 사 먹네? 그러면 이제는 5명만 찾아와도 되는 거죠. 그러면 5명이 사는 범위는 요만큼이니까 요만큼의 범위 안에서만 사람들이 찾아오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자, 요 지역에 재건축이 진행됩니다. 낮았던 빌라가 철거되고 엄청나게 높은 고층 아파트가 들어옵니다. 인구 밀도가 높아집니다. 역시 나는 10만 원을 벌어야 되고 한 사람이 만 원씩 사 먹으면서 10명이 찾아와야 되는 건 똑같아. 하지만 인구 밀도가 증가하면 10명이 사는 범위가 좁아지니까 최소 요구치의 범위도 축소되겠죠. 정리해보면 구매력이 증가하거나 인구 밀도가 증가하면 최소 요구치의 범위가 축소됩니다. 그러면 나의 수익은 늘어나는 거지. 이만큼이 최소 요구치의 범위가 되는 거니까. 자, 재화의 도달 범위도 변화합니다. 자, 이 멀리 살고 있었던 요 친구도 두 쫑구가 먹고 싶었어. 하지만 여기는 너무 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두 쫑구가 여기까지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재화의 도달 범위가 이만큼이었으니까. 근데 두 쫑구가 너무 잘 팔리니까 서울시에서 야, 이건 정말 서울시의 명물이다. 지하철역을 만들어줍니다. 진흥역, 와! 지하철 타고 두 쫑구 먹으러 가는 거지. 와! 또 버스 정류장도 만들어줍니다. 버스 타고 가자! 두 쫑구 먹으러 오는 거죠. 바꿔 얘기하면 교통이 발달하는 경우예요. 그러면 원래는 두 쫑구가 여기까지밖에 도달이 안 됐는데 이제는 이 사람도 먹으러 올수 있다는 얘기는 두 쫑구가 여기까지 도달한다는 얘기죠. 재화의 도달 범위가 확대되는 겁니다. 이렇게 흔한 사례로 이렇게 얘기하죠. 배달을 하는데 걸어서 배달할 때보다 자전거 타고 배달하면 더 멀리까지 배달할 수 있고 자전거 타고 배달할 때보다 오토바이 타고 배달하면 더 멀리까지 배달할 수가 있고 교통이 발달하면 재화의 도달 범위가 확대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 요구치가 축소되고 재화의 도달 범위가 확대되면서 아까 얘기했던 정기 시장이 상설 시장으로 변화하기도 합니다. 정기 시장은 3일장, 5일장 같은 거예요.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열리는 시장을 얘기하고 상설 시장은 항상 열려있는 시장을 얘기합니다. 자, 정리해보죠. 자, 최소 요구치. 중심지가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요, 아까 얘기했듯이 그 10만 원 금액일 수도 있고, 10만 원

소원을 충족시켜 줄수 있는 사람들의 수요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재화의 도다범위는 중심지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최대한의 공간 범위를 얘기합니다. 이를 다른 말로 배후지라고도 얘기합니다. 배후지. 그래서 중심지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재화의 도달 범위가 최소 요구치의 범위와 같거나 넓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손해보지 않고 장사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 밀도가 높아지거나 소비자의 구매력이 향상되면 최소 요구치의 범위는 축소. 그쵸? 교통 발달하면 재화의 도달 범위는 확대. 아까 얘기했던 내용이 바로 요 내용들입니다.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재화의 도달 범위가 최소 요구치의 범위보다 넓어야지만 중심지가 유지가 될수 있는 겁니다. 이 내용이 뭐 아주 어렵게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잘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고차 중심지일수록 최소 요구치가 크고 최소 요구치의 범위도 넓은 편입니다. 그런데 하나 주의할 것은 도시와 촌락을 비교해 보면 자, 편의점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도시가 있고 촌락이 있습니다. 도시와 촌락 중에 최소 요구치는 어디가 다죠? 편의점은 어디가 더 많죠? 도시가 촌락보다 편의점이 더 많습니다. 그쵸? 도시는 왜 촌락보다 편의점이 많을까요? 인구 밀도가 높아. 그러니까 이렇게 다다다닥 붙어 있어도 충분히 최소 요구치를 확보할 수 있는 겁니다. 바꿔 얘기하면 간단하게 나눠보면 최소 요구치의 범위가 요만큼씩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각각 최소 요구치를 확보하면서 이 가게들이 다 유지가 될수 있는 거죠. 근데 촌락은 인구 밀도가 낮으니까 이렇게 빽빽하게 최소 요구치가 다죠. 편의점이 들어서 있으면은 최소 요구치가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편의점이 유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3개 정도는 이 정도의 최소 요구치를 확보해서 이 정도의 최소 요구치의 범위 통해서 유지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도시 안에 있는 편의점과 촌락 안에 있는 편의점 중에서 최소 요구치의 범위는 촌락에 있는 편의점이 넓어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어려운 내용입니다. 자, 아래로 가볼게요. 자, 상품에 따른 소비자의 구매 행태, 일상용품과 전문용품. 요거는 여러분들의 소비 행태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일상용품, 일상적으로 구매하는 거. 구매 빈도가 높아요. 자주 삽니다. 그러니까 멀리까지 가기가 조금 귀찮아. 그러니까 주거지와 가까운 상점에서 구매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점 수가 많고 소비자 분포에 따라 분산 입지하려는 경향이 있다. 쉽게 얘기하면 편의점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면 전문 상품, 얘는 상대적으로 이동 비용이 비싸더라도 백화점이나 전문 상가에서 구매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점 수가 적고 특정 지역에 입지하려는 경향이 있다. 뭐 그런데 있잖아요. 뭐 전자상가라던가 보석상가 이런 데 그런 데 가서 구매하는 것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아래로 가면은 상업과 소비 공간의 변화가 나오는데 사실 107페이지에 다양한 소비 공간의 등장이라고 해서 네 가지의 소비 공간이 나와 있는데요. 실제 시험 문제는 그 아래쪽에 자료 분석에 나와 있는 그 다섯 가지의 소매 업태가 주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가나다가 지금 블랭크가 되어 있는데 오른쪽에서부터 무점포 소매업, 슈퍼마켓, 그리고 나머지 가나다는 편의점, 백화점, 대형마트예요. 이 다섯 가지의 소매 업태가 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저와는 슈퍼마켓 빼고 네 가지의 소매 업태의 특징에 대해서 좀 정리해 볼게요. 먼저 백화점입니다. 자, 백화점 여러분들 자주 가나요? 물론 자주 가고 싶지만 자주 가기 힘듭니다. 왜? 일단 멀기도 하고요. 또 백화점에서 구매하는 것들이 주로 좀 비싼 것들, 그리고 백화점은 조금 비싸게 판매를 하기도 해요. 우리 대형마트는 백화점보다 더 자주 가잖아요. 대형마트에서 물건 구매하면은 25가지를 샀는데 총액이 15만원밖에 안 나와. 주로 뭐 사냐면은 뭐 우유, 계란, 두부, 요거트, 라면, 밥 이런 거 삽니다. 식료품, 일상생활 용품. 하지만 백화점, 아르누보 백화점. 봐봐 지금요. 샹젤리제, 마드모아젤, 토트백. 예, 블랙과 금장의 램스킨이래요. 로열드 샹젤리제라는 브랜드인가 봐요. 685만원이야. 하나에 685만원. 야, 어마어마하죠. 실제 이렇게 비싼 가격에 가방들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형마트에서 685만원짜리 명품 가방 구매하나요? 아닙니다. 여기는 주로 일상적인 생활용품이나 식료품 같은 거 구매합니다.
백화점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고가 물품들을 많이 구매하죠. 그래서 얘는 고가품을 많이 취급합니다. 고가품. 그러다 보니 최소 요구치도 큰 편이고 최소 요구치 범위도 넓은 편이에요. 게다가 고가품을 구매할 수 있는 구매력이 높은 사람들, 또 인구 밀도가 높은 곳에 주로 들어서게 됩니다. 게다가 백화점은 규모도 크고 운영하는데 돈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최소 요구치가 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백화점, 편의점, 대형마트, 슈퍼마켓 중에서 가장 최고차의 중심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인구 밀도 높고 구매력이 있는 대도시에 주로 집중하게 됩니다. 서울과 경기는 인구 밀도 높은 데다가 구매력이 높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그 다음에 부산, 대구 같은 곳도 마찬가지죠. 하나 주의할 건좀 이따 다시 살펴볼 건데, 인천 같은 경우에도 인구가 300만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서울, 부산 다음으로 인구가 많은 도시인데 여기는 하나도 없어요. 상대적으로 수도권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과 경기도에 있는 백화점을 주로 이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지역들은 백화점이 많이 없죠.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다. 그리고 얘는 최소 요구치가 크고 비싼 물건을 취급하기 때문에 최대한 멀리서부터 사람들이 찾아와야 좋아요. 그래서 교통이 편리한 곳.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렇게 지하철과 연결되어 있는 곳들이 많습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접근성이 좋아서 쉽게 찾아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통이 편리한 곳에 집중 분포합니다. 다음 두 번째는 대형마트입니다. 대형마트. 대형마트 아까 영수증 살펴봤었죠? 주로 뭐 사냐? 식료품, 먹을 거, 일상 생활용품 같은 거 많이 삽니다. 뭐 일주일에 한 번, 2주일에 한 번, 뭐 길면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한 번에 많은 양을 가서 사옵니다. 게다가 대형마트가 저렴하게 판매하는 이유는 한 번에 많이 사면은 조금 할인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번에 커다란 카트에다가 많은 것들을 담아가지고 가지고 옵니다. 그러다 보니 자동차를 이용해서 방문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넓은 주차장을 구비할 수 있는 곳에 대형마트가 많이 들어서게 되고요. 이제는 대형마트도 어떤 생활 필수 시설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어떤 지역이 살기 좋은 곳이냐, 좀안 좋은 곳이냐 이것을 판단할 때 대형마트의 입지 여부를 또 고려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우리의 일상생활과 굉장히 밀접한 소비 공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에 당연히 대형마트도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게다가 대형마트는 물건만 사러 가는 곳이 아닙니다. 한번 가서 많은 것들을 같이 하고 와요. 물건만 사는 게 아니라 뭐 아이스크림도 먹고 운동화도 사고 옷도 사고 안경도 맞추고 그다음에 여행사도 좀 알아보고 그다음에 뭐 세탁소도 들렀다가 반찬도 좀 사고 책도 사고 다양한 것들을 한 번에 하고 오는 곳이기도 합니다. 주말 저녁에 가면 사람들이 되게 많은 이유가 물건 사고 저녁도 먹고 디저트도 먹고 다양한 것들을 함께 처리하는 거죠. 그래서 한 번에 가서 다양한 것들을 함께 소비해요. 이것을 어려운 말로 다목적 구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로 생활용품과 식료품을 많이 구매하게 되는데 대량 구매와 다목적 구매가 많이 이루어지는 편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어디에 많냐? 인구가 많은 곳에 많아요. 이제는 생활 필수 시설이고 우리는 이런 것들을 많이 안 사도 이런 것들을 일상적으로 구매하기 때문에 그래서 백화점과는 달리 대체적으로 인구와 비례하여 분포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인구 많은 경기 제일 많고 그리고 서울 그리고 부산, 경남, 인천 이런 지역들에 대형마트가 많이 입지하고 있는 편이고요.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곳들은 대형마트 숫자도 적은 편이죠. 그래서 대체로 인구와 비례하여 분포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형마트. 다음, 편의점입니다. 편의점. 우리 편의점에서 주로 뭐 사나요? 이 대형마트보다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것들 많이 삽니다. 음료수 하나, 뭐, 껌한통, 과자 하나, 이런 것들 사러 많이 가잖아요. 저 이런 것들. 비싼 거 취급하지 않습니다. 물론 비싼 것도 있지만, 우리가 구매하는 것들은 주로 저렴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편의점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음료예요, 음료. 그래서 매장의 공간 설계에도 다양한 심미적인 요인들이 숨어 있는데, 음료가 보관되어 있는 냉장고는 가장 안쪽에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맞죠? 꼭 안으로 들어가야 돼. 편의점 들어가자마자 음료 있는 경우 없을 겁니다. 안에 들어가야 돼. 들어가면서, 과자 하나 맛있겠는데? 음료 사오면서 과자 하나 골라오고, 이거 사탕 맛있겠는데? 사탕 하나 골라오고, 그리고 껌 같은 건 주로 계산대 아래에 있거든요? 자, 계산하려고 하다가, 이거 뭐야? 1,000원밖에 안 하네? 이거 하나 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 상대적으로 저렴한 일상 물건들을 많이 구입합니다. 그래서 편의점은 주로 저가 일상용품, 식음료를 많이 구입합니다. 편의점. 자, 그런데 편의점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 꼭 밤늦게까지 공부하거나 일하면서 뭐 보거나 막 그럴 때꼭 화면에

그래서 이런 거 나옵니다. 라면 먹는 거. 평상시에 거들떠보지도 않지만 뭔가 되게 라면이 TV에서 누가 먹고 있는 장면이 딱 나오면 뭔가 냄새가 막 나는 것 같고 침샘에서 막 침이 막 줄줄줄 흘러내립니다. 새벽 3시인데 라면 먹고 싶어. 아, 집에 라면이 없네. 어떡하지? 괜찮아요. 편의점 가서 라면 살수 있거든요. 왜냐면 대부분의 편의점들은 24시간 운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편의점이 갖는 가장 큰 장점, 조금 비싸잖아요. 비싸지만 사람들이 많이 가는 이유는 일단 일상용품을 굉장히 다양하게 구매할 수 있고, 그리고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구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그래서 구매 시간적 제약이 작은 편이다.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저가 일상용품 판매하기 때문에 가장 자주 갑니다. 구매 빈도 가장 높고 1회당 구입 비용은 가장 저렴한 편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여기까지 살펴봤던 대형마트랑 편의점, 그리고 백화점에 우리나라 최초 등장 시기를 좀 비교해 보면 가장, 다시요. 대형마트와 편의점, 그리고 백화점 중에 누가 더 먼저 생겼을까요? 예. 가장 먼저 생긴 친구는 백화점입니다. 이거는 뭐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의 최초 백화점이 생겼다고 얘기하고요. 대형마트와 편의점은 90년대에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90년대. 그러니까 얘보다는 늦게. 얘네 둘 중에 누가 더 먼저 생겼는지는 안 물어봐요. 백화점이 대형마트나 편의점보다는 먼저 생겼다. 대형마트는 특히나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90년대 초반에 93년인가 4년쯤에 저쪽 노원 쪽에 우리나라 최초의 대형마트가 생겨납니다. 그 예, 줄여도 똑같은데요. 어쨌든 그 예, 알파벳 그 마트예요. 그 마트가 처음으로 생겨납니다. 93년인가 그럴 거예요. 편의점은 제가 중학교인가 고등학교 때 처음으로 생겼던 것 같은데, 어쨌든 뭐뭐 24라고 이름이 붙은 편의점은 좀 처음 생겼었는데, 이때 가장 친구들이 여기 많이 갔던 이유는 지금도 팔던데 걸프컵이라고 해서 커다란 이렇게 컵을 사면은 음료를 무제한으로 먹을 수가 있었어요. 그때가 편의점 처음 생겼던 것 같은데 중고등학교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전에도 이미 백화점이 있었었습니다. 백화점이 더 먼저 생겼다는 거. 자, 편의점까지 살펴봤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무점포 소매업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점포 소매업. 자, 무점포 말 그대로 점포가 없는 소매업을 얘기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인터넷 쇼핑 생각하면 가장 간단합니다. 인터넷 쇼핑. 자, 그럼 여러분들 인터넷 쇼핑 많이 해봤죠? 인터넷 쇼핑 왜 하나요? 저는 사실 집 근처에서 구매할 수 있어도 인터넷에서 많이 사는 편이거든요. 인터넷 쇼핑의 가장 큰 장점이 뭐죠? 가장 큰 장점. 일단 인터넷 쇼핑하면 이렇게 많이 하죠. 포털 사이트 같은 데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물품명을 딱 치면은 파는 데들이 막 나오고 가격이 나와. 그리고 최저가 순으로 정렬을 합니다. 가장 저렴한 데서. 이게 좀 그래. 막 몇십 원이라도 저렴한 데도 사고 막 포인트를 얼마라도 조금 더 받으려고 되게 고민을 하면서 구입을 합니다. 인터넷 쇼핑, 무점포 소매업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가격이 저렴하다는 거예요. 쌉니다. 오프라인 구매하는 것보다 싸요. 왜 싸게 구입할 수 있느냐? 바꿔 얘기하면 이들은 왜 싸게 판매할 수 있느냐? 상대적으로 유통구조가 단순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 나쁜 사람 아니거든요. 이 사람들도 이윤을 추구해야 돼. 그러니까 중간에서 이윤을 하나씩 붙이는 거예요. 유통구조가 복잡하다 보면은 각 단계별로 계속 마진, 이윤이 붙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싸지지만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유통구조가 단순하기 때문에 중간에 마진, 이윤이 덜 붙어서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런 무점포 소매업은 최근에 얼마나 성장하고 있느냐?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저렴한 가격이라는 엄청난 장점을 내세워서 최근에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온라인 쇼핑이 이렇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무엇이냐? 이런 얘기하면 저 되게 옛날 사람 같은데 옛날에는요 인터넷 쇼핑 처음 등장했을 때 굉장히 구매가 복잡했습니다. 막 계좌번호 적고 뭐 하고 입력하고 막그 뭐야 그 인증서 막 다운 받아서 뭐 등록하고 막아 진짜 구매하기가 귀찮을 정도로 막 그랬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여러 가지 등록해 놓으면 버튼 하나 딱 누르면 또는 지문 한번 딱 스캔하면은 바로 구매가 돼 버리죠. 굉장히 전자상거래가 고도로 성장되어 있는 사회예요. 그래서 전자상거래가 발달했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거죠. 우리 아마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이
사랑에 마지 않는 분들입니다. 바로 우리 택배 아저씨들. 물류 산업이 발달합니다. 특히나 우리나라는 물론 국토가 작은 것도 중요한 요인이긴 하겠지만 물류 산업이 엄청나게 발달한 곳입니다. 외국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미국 사는 친구는 물건 주문하면 일주일 정도 걸린대요. 우리나라는 막 다음날 오기도 합니다. 심지어 저녁에 주문하면 다음날 아침에 오기도 해요. 그만큼 이런 물류 산업이 빠르게 성장했기 때문에 무점포 소매업도 빠르게 성장할 수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저렴한 가격 바탕으로 이런 것들이 같이 발달하면서 무점포 소매업도 성장해 왔는데, 이런 무점포 소매업이 갖는 여러 가지 특징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물론 저렴한 가격도 무점포 소매업의 가장 큰 장점이자 특징이긴 하지만, 우리가 또 인터넷 쇼핑을 많이 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가격도 저렴하지만 또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자다가 새벽 3시에 일어나서 갑자기 생각이 나서 물건을 구매해도, 출근하다가 지하철 안에서 갑자기 옷을 하나 사도, 또저 멀리 휴가를 가서 무인도에서 물건을 주문해도, 심지어 화장실에서 물건을 주문해도 언제든지 물건을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물건 구매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죠.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물품 구매 시공간적 제약이 작다고 얘기합니다. 편의점은 물품 구매 시간적 제약이 작죠. 24시간 대체로 운영을 하니까. 근데 무점포 소매업은 시공간적인 제약이 작아. 왜? 어디서든 구매가 가능한 거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가게에 직접 가지 않고 물건을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심지어 판매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대면 접촉 빈도가 낮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직접 찾아오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은 사실 사무실, 가게를 어디다 내도 큰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체 입지의 공간적 제약이 작다. 우리가 구매할 때는 시공간적인 제약이 작은 거죠. 언제 어디서나 구매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판매하는 이 사업체 입장에서는 점포가 없는 거야. 사람들이 직접 찾아오지 않으니까 사무실, 가게 어디다 내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공간적인 제약이 작다. 하지만 실제 이런 무점포 소매업체들의 입지를 살펴보면 공간적 제약이 없다고 해서 아무데나 입지하진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서울, 인천, 경기도와 같은 수도권에 사업체가 집중되어 있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서울, 경기도에 여기는 자본도 풍부하고 정보도 풍부하고 어떤 그 트렌드를 가장 잘 캐치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물류 산업이 가장 잘 발달한 곳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서울이 가장 많은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무점포 소매업, 쉽게 얘기하면 인터넷 쇼핑 업체들의 본사가 이 서울과 경기에 많이 모여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사업체 입지의 공간적인 제약은 작은 편이지만 서울이 매출액 제일 많고요. 수도권 집중도가 굉장히 높다는 게 무점포 소매업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도 종종 출제가 됩니다. 자, 거의 다 왔어요. 무점포 소매업. 다음, 제가 얼마 전에 감말랭이가 너무 먹고 싶어서 주문했는데 인터넷 찾아보다가 주문을 딱 했습니다. 마침 상자가 왔길래 사진을 딱 찍어봤는데 이 감말랭이가 경상북도에서 우리 집까지 왔어요. 서울까지 경상북도에서. 그럼 우리 아까 공부했던 내용을 적용시켜 본다면 이 경상북도에 있는 이 업체에 감말랭이라는 재화가 서울까지 도달한 거야. 이 감말랭이 업체의 재화의 도달 범위에 서울에 있는 우리 집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택배로 보내는 거니까. 그래서 물류 산업이 발달하면서 무점포 소매업은 재화의 도달 범위가 어마어마하게 넓습니다. 가장 넓어요. 심지어 해외에서 오기도 하잖아요. 바꿔 얘기하면 그 해외에 있는 그 업체의 재화의 도달 범위에 우리 집이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재화의 도달 범위가 가장 넓다는 게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소매업태 관련된 이런 내용들이 골고루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우리 교재에는 많은 내용들이 없긴 하지만 이런 내용들까지 잘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교재 같이 볼게요. 교재 같이 볼게요. 자, 소비자의 구매 행태가 변화합니다. 여성의 사회 진출 증가하고 맞벌이 부 증가하면서 또 자가용, 승용차 이용이 보편화되면서 대형마트 성장합니다. 그래서 대량 구입과 구입 품목의 다양화. 다음, 상품 구입과 여가 활동, 외식 등을 함께하라는 경향 증가하면서 대형 쇼핑몰이 증가하고 있고요. 최근에 정보통신 발달로 TV 홈쇼핑, 인터넷 쇼핑 등의 전자상거래가 발달하고 있습니다. 얘네들은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왜? 상대적으로 유통구조가, 다시요. 유통 단계가 단순합니다. 또한 상거래 활동에 시공간적 제약이 작다. 요게 이제 무점포 소매업의 특징이 되는 거예요. 상거래, 물품 구매, 또 판매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지. 시 공간적 제약이 작다. 이게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 편의점.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상품을 대체로 24시간 판매합니다.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물품 구매

시간적 제약이 작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시간적 제약이 작다. 다음, 대형 복합 쇼핑몰. 이런 특징이 있고요. 다음, 무점포 소매업, 방문 판매, 인터넷 쇼핑 등 점포 없이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소매업을 얘기합니다. 최근에 통신 판매업으로 나오기도 하는데요. 이 무점포 소매업에 인터넷 소매업, 그 인터넷 쇼핑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쇼핑몰 말고 다른 것들이 또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방문 판매 같은 것들. 그래서 통신 판매업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어쨌든 무점포 소매업 잘 기억해 두시고요. 아래 가시면은 자료 분석에 소매업 태별 특징 비교 나와 있죠. 처음에 얘기했듯이 요 통계 자료가 좀 많이 자주 변하는 편이기 때문에 최근에는 통계 자료를 이용한 문제들은 잘 나오진 않습니다. 그리고 사업체 수, 종사자 수, 매출액 모조리 다 무점포가 1등이에요. 가장 많고 가장 많은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사업체, 종사자, 매출액 모조리 다 무점포가 1등. 그리고 슈퍼마켓은 잘 출제되진 않습니다. 이게 조금 애매한 면이 있어서. 그래서 가나다가 이제 변별로 주로 출제가 되는 건데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가나다, 백화점, 대형마트, 편의점이에요. 일단 모든 소매업체 중에는 무점포 소매업이 다 1등이고 대형마트, 편의점, 백화점 중에서는 가가 사업체도 가장 적고 종사자도 가장 적고 매출액도 가장 적습니다. 그러면 백화점, 대형마트, 편의점 중에 사업체 가장 적은 데 어디예요? 백화점이죠. 그래서 가가 백화점이 됩니다. 백화점. 다음 나와 다가 있는데 그럼 다 사업체 수 제일 많은 데는 어디예요? 편의점이 되겠죠. 편의점. 그리고 남아있는 나가 대형 마트가 됩니다. 아이고리야. 대형 마트. 그래서 정리해보면, 백화점은 사업체 수, 종사자 수, 매출액 모조리 다 꼴등. 편의점은 사업체 수, 종사자 수, 매출액 세 소매업체 중에 다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요것들이 여러분들 기출문제 풀어보시면 통계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엔 이렇게 가르쳤던 적도 있었거든요. 자, 봐라. 백화점이랑 편의점 중에 누가 많지? 편의점이 많아. 편의점은 근데 뭐 사? 껌, 음료수, 과자 하나. 아무리 많이 팔아봤자 백화점 명품 한개 파는 거보다 명품 한개 파는 것만큼은 팔 수가 없다. 그래서 백화점이 매출액이 많아. 이렇게 가르쳤던 적도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편의점이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을 하고 또 다양한 상품들 취급하기 시작하면서 백화점보다 편의점 매출액이 되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옛날 기출문제에서는 통계가 요거랑 다를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최근 통계, 어쨌든 수특에 나와 있는 23년 통계를 기준으로 문제 풀어가시면 될것 같고요. 백화점이 세 소매업체 중에 다 꼴등, 편의점이 다 1등, 그리고 다섯 개로 따지면 무점포가 가장 많다는 거,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소매업태 다 살펴봤고요. 이제 아래로 가겠습니다. 서비스 산업의 고도화와 공간 변화인데, 자료 하나만 넣어볼게요. 자, 소매업체별 사업체 수의 시도별 비율인데요. 자, 대형마트, 슈퍼마켓, 편의점은 대체적으로 인구가 많은데 많이 입지하고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경기, 서울, 경남, 부산, 인천, 요런 곳들이 입지하고 있죠. 대체적으로 인구와 비례한다. 그런데 백화점은 서울, 경기, 부산, 대구에 집중되어 있어. 대도시에. 특히나 인천은 인구가 되게 많은데, 특히나 대구보다도 인구 많잖아, 인천이. 그런데도 백화점은 대구가 더 많습니다. 인천은 수도권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 통신 판매업은 어쨌든 다섯 가지 소매업체 모두 경기와 서울이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은데, 특히나 통신 판매업은 수도권, 특히 경기, 서울이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다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통신 판매업은 수도권의 비율이 높다. 이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제 아래로 갈게요. 서비스 산업의 고도화와 공간 변화인데, 자, 108페이지에 보시면 생산자 서비스와 소비자 서비스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 오늘은 107페이지까지만 살펴볼 거예요. 우리나라의 산업구조 변화. 거기가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일단 여기부터 볼게요. 산업구조의 변화. 전공업 사회부터 공업화 사회, 탈공업화 사회까지 이렇게 산업구조가 변화합니다. 자, 여기만 좀 살펴보면 농업 중심의 사회이기 때문에 1차 산업의 비율이 높았다가 1차 산업, 공업화 사회의 2차 산업의 비율이 크게 증가합니다.

그러면서 탈공업 사회가 되면 2차 산업의 비율이 감소하면서 3차 산업의 비율이 크게 증가합니다. 뒤에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산업 구조도 이렇게 변화해 왔는데, 볼까요? 자, 1970년까지는 농림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되게 높았어. 그렇죠? 그러다가 90년까지는 2차 산업, 광공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꽤나 높아집니다. 그런데 광공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1990년 이후로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거 보이죠? 그래서 여기 탈공업 사회 진입하면은 3차 산업의 비율이 크게 증가하면서 2차 산업의 비율이 감소한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차 산업은 꾸준히 증가한 거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얘가 1차고 얘가 2차고 얘가 3차죠? 그래서 3차 산업의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선진국일수록 상대적으로 전체 산업에서 3차 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요. 당연히 산업별 취업자 수 비율에서도 3차 산업 취업자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납니다. 우리나라도 산업 구조가 굉장히 고도화된 나라이기 때문에 당연히 3차 산업의 취업자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죠. 자, 중요한 것은 오른쪽인데요. 시도별 산업 구조와 지역 내 총생산 그림이 좀 작아서 좀 키워볼게요. 자, 농림업 1차입니다. 1차. 1차. 다음. 광공업 2차. 그리고 산업을 아주 크게 나누면 1차, 2차, 3차로 나눌 수가 있기 때문에 100에서 1차 산업 취업자 비율과 2차 산업 취업자 비율을 빼주면, 바꿔 얘기하면 요거를 합한 값을 빼주면 3차 산업의 취업자 수 비율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모든 지역은 1차, 2차, 3차 취업자 비율을 다 합치면은 100%가 되는 거니까. 자, 그럼 일단 우리나라에서 1차 산업 취업자 수 비율 높은 지역들. 자, 일단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나누면 도지역은 특별광역시보다 1차 산업 취업자 수 비율이 높게 나타나네요. 그쵸? 당연하겠죠. 도는 상대적으로 1차 산업의 취업자 비율이 높은 지역이니까. 그런데 경기는 도임에도 불구하고 1차 산업 취업자 비율이 낮아요. 굉장히 도시화가 많이 진행된 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인데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도시화 같은 특징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곳이 경기입니다. 정리해보면 경기를 제외하고는 도에서 1차 산업 취업자 수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자, 그리고 가장 높은 데는 전남, 경북, 전북 이렇게 세 군데 꼽아볼 수가 있고요. 전남 1등입니다. 전남. 그래서 제가 몇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촌락의 특색이 가장 뚜렷한 세 지역을 골라보아라. 그러면은 전남, 경북, 전북을 꼽아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표현을 하느냐? 가장 큰 이유는 요것 때문이죠. 1차 산업 취업자 수 비율이 가장 높은 세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전남이 가장 높습니다. 전남 1등. 요거 많이 나와요. 전남 1등. 다음. 그리고 물론 다른 지역도 낮은 지역들이 많지만 서울은 1차 산업 취업자 수 비율이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가장 낮은 곳입니다. 서울 1차 산업 취업자 수 비율이 굉장히 낮다. 그리고 역시나 경기는 당연히 1차 산업 취업자 수 비율 도이지만 낮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 2차. 2차 산업 취업자 수 비율 제일 높은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공업 도시 울산이 1등입니다. 울산 2차 산업 취업자 수 비율 울산 1등 가장 높습니다. 다음 충남, 충북, 경남. 특히나 충남. 경남, 충남 최근에 제조업 발달하고 있죠. 경남은 남동임의 공업적 위치한 곳이거든요. 이런 지역들 2차 산업 취업자 수 비율 높게 나타나는 편이고요. 아까 1차랑은 다르게 얘는 도와 특별광역시 간에 뚜렷한 차이점이 나타나고 있진 않아요. 골고루 섞여 있기 때문에. 그런데 주의할 곳은 제주, 강원입니다. 제주는 2차 산업 취업자 수 비율 꼴찌예요. 제주는 섬이죠, 섬. 섬이라고 하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주에서 무언가를 만들면 육지까지 운반하는데 운송비가 되게 많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주는 상대적으로 공업이 발달하기 어려운 지리적인 특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섬인 제주는 2차 산업 취업자 수 비율이 가장 낮습니다. 이것도 많이 나옵니다. 강원은 중부지방이긴 하지만 산지의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산업 취업자 수비율이 가장 낮습니다. 그리고 2차 산업 취업자 수비율도 낮은 편이에요. 이런 지역도 제외하고. 그러니까 얘네들은 당연히 2차 산업 취업자 수비율이 낮긴 하지만 1차 산업 비율이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3차 비율이 아주 높진 않아. 서울 같은 경우에는 1차가 아주 낮기 때문에 3차 산업의 취업자 수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납니다. 서울. 당연히 전반적으로 도보다는 특별광역시에서 대체적으로 높게 나타나게 되겠죠. 그런데 역시나 깍두기가 있어요. 깍두기. 도 중에서 상대적으로 3차 산업 취업자 수비율이 높은 데는 입니다. 경기. 1차 산업 취업자 수비율이 낮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기는 도임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높다. 다음, 특별광역시는 대체적으로 3차 산업 취업자 수비율이 높은 편인데 특별광역시임에도 불구하고 3차 산업 취업자 수비율이 꽤나 낮은 곳이 하나 있습니다. 어딜 것 같아요? 입니다. 울산은 2차 산업 취업자 수비율이 되게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3차 산업 취업자 수비율이 낮아요. 이것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이거는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살펴볼 건데 우리나라 내 모든 시도는 3차 산업 취업자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3차, 심지어 전남, 1차 산업 취업자 수비율이 가장 높다 그랬던 전남 또한 한번 볼까요? 1차가 22 정도야. 그쵸? 2차가 10 정도야. 합이 32 정도 되니까요. 100에서 32 빼주면은 3차 산업 취업자 비율이 68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차 산업 취업자 수비율이 가장 높다는 전남 또한 3차 산업 취업자 수비율이 가장 높아요. 모든 시도는 3차 산업 취업자 수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이거는 다음 시간에 다시 얘기할게요. 다음 지역 내 총생산은 다른 그래프로 살펴볼게요. 자, 지역 내 총생산은 1, 2, 3차 산업 활동을 통해서 그 지역에서 생산해낸 모든 생산액을 다 합친 겁니다. 경기가 압도적인 1등, 서울이 2등입니다. 경기와 서울 모두 수도권에 포함이 되니까 권역별로 봤을 때는 당연히 수도권이 압도적인 1등이에요. 경기 1등, 서울 2등. 나머지는 다 비슷하기 때문에 경기, 서울만 주로 나옵니다.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은 지역 내 총생산을 인구로 나눈 값입니다. 울산이 압도적인 1등이고요. 워낙에 자주 나옵니다. 기본적인 소양으로 딱 찍어놨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은 충남입니다. 울산과 충남까지 꼭 기억해 둡시다. 반면 우리 광역시, 울산을 제외한 광역시들은 대체적으로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이 조금 적은 편입니다. 여기까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107페이지까지 정리해봤고요. 다음 시간에 108, 109페이지 살펴보고 그 다음 시간에 뒤쪽에 있는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웠던 내용들 복습 꼼꼼하게 하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올게요. 기선자부 X 꼭 풀어보세요. 기선자부 X 나와라!

꼼꼼하게 수능특강을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꼼스테크 윤사의 저는 한보라입니다. 19번째 시간의 문도 힘차게 열렸습니다. 자, 지난 18강에서 우리는, 그렇죠, 노자의 도가사상 같이 공부했고요. 이번 시간 이어서 노자의 도가사상을 발전시킨 또한 명의 걸출한 도가사상가 장자 입장 살펴보겠습니다. 노자와 장자의 사상 정말

중요해들아. 이번 시간 장자의 내용까지 정말 정말 중요한 내용이 펼쳐지기 때문에 완전하게 내 것으로 가져가겠다라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후반부에는요, 우리 노자와 장자의 도가 사상이 종교적으로 좀 변질되면서 전개되는 도교라고 하는 모습 살펴볼 거예요. 도교가 수능 시험에서 중요한 파트는 아니지만 언제 어떻게 그렇지 오답선지 속에 스며들어 있을지 모르고요. 내신 같이 준비하는 친구들은 또 도교 관련된 문항들 선생님들이 출제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역시 중요한 내용 엑기스만 쫙 짜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그렇죠. 장자의 사상을 같이 공부하는 거야. 자, 장자의 도가 사상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처럼 우리가 도가 사상은 노자와 장자가 대부분 발전시켰기 때문에 노장 사상 이렇게까지도 부른다고 했어. 얘들아, 생각해봐. 장자는 노자보다 후대 인물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노자가 이야기했었던 기본적인 개념들. 도가 만물의 근원이면서 변화 법칙이다. 무위자연의 삶을 살아야 한다. 무지, 무욕, 소박. 그렇죠? 이런 순수, 이런 겸허, 부쟁의 삶을, 부쟁의 덕을 갖춘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 소국과민을 이상적인 공동체로 여기면서 무위의 다스림을 지향해야 한다. 이런 내용들. 그 기본적으로 노자 선배의 주장을 장자도 다 계승하죠. 거기다 플러스 알파 자신의 목소리를 더 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자, 장자도 역시 도가 사상을 바탕으로 당시에, 혼란의 원인을 좀 분석합니다. 자, 장자는 세상이 혼란해진 원인은 자기 중심적인 편견, 그로부터 비롯된 분별과 차별이야. 라고 생각했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장자도 노자와 마찬가지로 인위적인 규범, 인위적인 제도, 인위적인 어떤 법, 인위적인 문명의 발달, 이런 거 비판하면서 특별히 그것들이 일으키는 분별, 차별, 이런 것들을, 사회 혼란의 원인으로 보았다라고 하는 것들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분별과 차별을 벗어나자라고 하는 말을 계속 하겠지. 그러니까 오늘 수업 계속할 때 선생님이 계속 장자의 사상 이야기하면서 대립, 분별, 구별, 차별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라고 하는 말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왜? 이런 분별과 차별이 문제의 원인이기 때문에 분별과 차별을 극복해야 한다라고 장자는 보았기 때문이죠. 장자는 기본적으로 도, 그 도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본다면 구별할 것도 없다. 분별할 것도 없다. 차별할 것도 없다. 왜? 도의 관점에서 보면 만물 안에는 다 이미 도가 어떻게 되어 있어? 깃들어져 있는 거잖아. 모든 만물의 근원이 도이고, 그런 의미에서 모든 만물 안엔 도가 이미 다 담겨져 있는 거야. 얘들아, 도라고 하는 가치가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결국은 만물은 다 어떤 거야? 그렇지. 평등한 거야. 라고 하는 걸 장자는 계속해서 강조해요. 당연하지. 분별과 차별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지. 만물이 평등하다. 라고 주장하는 장자 입장 자연스럽게 우리가 도출할 수 있어요. 도의 관점에서 보면 만물은 평등해. 이렇게 얘들아, 만물을 평등하게 보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 것 같니? 자기 자신을 계속 구별하고 분별하고 차별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틀에 그 틀에 자기를 막 끼워 맞추면서 막 인위적으로 자기적으로 살까? 아니면 그런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만물은 평등해. 모든 만물 안엔 도가 깃들어져 있어. 자연스럽게 있는 모습 그대로 살아가면 돼라고 자유롭게 살아갈까? 그렇지, 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지. 따라서 장자는 도의 관점에 따라 만물을 평등하게 바라보고 그렇게 만물을 평등하게 바라보면서 정신적으로 자유롭게 살아가는 그런 정신적인 자유로운 삶, 정신적으로 자유로운 삶을 강조한다는 거알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장자도 도가 사상가입니다. 그도 당연히 인위적인 규범을 어떻게 했다? 비판했다. 의, 이해와 같은 유교의 그런 인위적인 규범들, 또 그런 인위적인 제도들 역시 그도 비판합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장자의 원전 자료를 이렇게 제시문으로 종종 이렇게 읽어보게 될 텐데요. 또 자료로도 읽어보게 될 텐데, 장자의 글에는 유독 이 동물의 비유가 많이 등장해. 얘들아, 동물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전해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남긴 이솝. 이솝우화, 친구들 잘 알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장자를 동양의 이솝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거든요. 장자가 동물의 비유로 다양한 도의 관점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데, 한번 대표적인 장자의 비유 한번 들어볼게요. 오리의 다리가 꽉꽉 짧다고 하여 길게 늘려주어도 괴롭다. 왜? 억지스러운 거잖아. 오리의 자연스러움은 짧은 다리, 그 모습 그대로가 자연스럽죠? 하계 다리가 길다.

하고 해서 그걸 짧게 잘라줘도 슬프다. 왜? 학의 자연스러움은 긴 다리잖아. 그걸 억지스럽게 짧게 만들어줘도 학은 아프고 슬프다는 거야. 본래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는 법이다. 그런데 인과 의라고 하는 건 어때? 자연스럽지 않다. 이거 억지스럽다는 거야. 이거 인위적이고 작위적이라고 보는 거야. 따라서 인과 의 또한 괴롭고 슬픈 것으로서 사람이 본래 갖춘 것이 아니다. 그럼 인간의 본성은 뭐야? 노자나 장자 같은 도가 사상가들이 보기에 인간도 결국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은 자연스러움이야. 타고난 자연스러움이지, 그걸 선하다, 악하다, 옳다, 그르다, 선, 악, 시, 비를 구별하고 분별하는 자체가 이미 인위적이고 자귀적이라고 보면서 좋아요, 어린아이처럼 천진난만하게 타고난 모습 그대로 자연스럽게 무지, 무욕, 소박, 순수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해와 달은 본래부터 밝고, 수목은 본래부터, 나무들은 본래부터 서서 자란다. 이러한 자연스러운 자연의 덕을 본받아 행하고, 그러한 자연스러운 자연의 도를 따르기만 하면 되지. 애써 인과 의와 같은 인위적인 것을 내세울 필요가 없다. 계속해서 자연스러운 도, 자연스러운 덕에 따라서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면서 유교의 인위적인 규범인 인의 예를 비판하는 모습들 살펴볼 수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장자가 이야기하는 도가 무엇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만 엄청 새로운 내용 아니야, 얘들아. 당연히 장자가 이야기하는 도는 직전 시간에 공부했었던 노자가 이야기한 그 도의 개념을 고스란히 계승해서 발전시켰다라고 하는 거알수 있어요? 얘들아, 노자, 장자 마찬가지야. 도는 무엇이야? 그렇지, 만물을 생성하는 근원. 노자는 만물을 낳은 어머니가 도이다라고까지 얘기하고 장자도 그런 관점 고스란히 인정하겠죠? 만물을 생성하는 근원이면서 자, 천지만물 어디에나 내재하는 것이야. 잘 보자. 노자도 마찬가지고 장자도 마찬가지야.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방금 읽은 이 문장은 노자와 장자의 대표적인 공통점이다라고 여러분 잘 정리해 두세요. 도라고 하는 건 우주 만물을 생성하게 하는 근원이면서 변화 법칙이야. 따라서 모든 만물이 도에서부터 생겨났기 때문에 모든 만물에는 다 도가 어떻게 돼 있다는 거야. 깃들어져 있다는 거야. 어느 날한 사람이 장자에게 물었습니다. 장자 선생님, 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도는 개미나 땅강아지 안에도 있습니다. 에이, 장자 선생님, 어찌 그리 작은 것들 속에 도가 있다고 하십니까? 아닌데요. 도는 기와장에도 있는데요. 에이, 어찌 그리 하찮은 것에 도가 있다고 하십니까? 그러자 심지어 장자는 이렇게도 말하죠. 맞는데 도는 모든 만물이 깃들어져 있는데 심지어는 똥과 오줌에도 깃들어져 있는 걸요. 라고까지 얘기했다는 거야. 얘들아, 똥하고 오줌 나왔으면 결국 뭐야? 다 나온 거야. 모든 만물에는 그렇지. 도가 다 깃들어져 있다. 모든 만물엔 도가 다 내재해 있다. 아, 노자와 장자의 기본적인 공통적인 관점입니다. 자, 노자도 도를 언어로 나타낼 수 없다라고 생각했잖아. 도를 도라고 말하면 그것은 이미 영원한 도가 아니다라고 노자가 얘기한 것처럼 장자도 도는 언어로 나타낼 수 없는 형이상학적인 원리이자 현상 세계의 유한성과 모순 대립을 극복할 수 있는 궁극적인 원리다라고 보면서 아, 도라고 하는 건 인간의 언어와 감각을 초월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노자 입장 고스란히 계승하고 있습니다. 자, 장자는 이러한 도의 관점에 따라서 만물을 바라보고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생각했어. 자, 여기 보니까 도의 관점이 나와 있고 물의 관점이 나와 있다. 여기서 말하는 물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졸졸졸졸 흐르는 그 물이 아니겠지? 그래, 이 물은 한자로 사물 정도로 번역해 볼수 있겠네요. 자, 이두 개의 관점을 좀 대비해서 살펴볼 수 있겠다. 자, 일단은 도의 관점이야. 자, 우리가 도의 관점에서 세상을 한번 바라본다고 생각해 보자. 아까 방금 얘기한 것처럼 장자는 모든 만물 속에 다 도가 어떻게 돼 있다고 생각했어. 깃들어져 있다라고 보았잖아. 그러니까 모든 만물 속에 다 도가 깃들어져 있어. 여러분들 권정생 선생님의 강아지똥이라고 하는 그림책 한 번쯤 읽어봤잖아. 그치? 강아지똥은 자기 자신을 싫어했지. 왜? 나는 꽃처럼 예쁘게도 안 생겼어. 모양도 아름답지 않아. 나는 어때? 꽃처럼 향기롭지도 않아. 내 냄새는 구리구리하고 고약해. 그래서 강아지똥은 자기 자신을 싫어했어. 그런데 얘들아, 그 강아지똥에도 뭐가 깃들어져 있는 거야? 그렇지. 만물의 근원인.
놀라운 가치인 도가 깃들어져 있잖아. 어느 날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 강아지

용은 어때? 빗물에게 자기 몸을 다 내어주고 자기 몸을 땅으로 흡수시켜. 그리고 그 땅은 강아지 똥을 자양분 삼아서 놀랍게 빛나게 아름다운 한 송의 꽃을 피워내잖아요. 얘들아, 도의 관점에서 보면 강아지 똥 안에도 피어난 꽃 안에도 다 도는 깃들어져 있는 거야. 그렇다면 결국은 만물의 가치는 어떤 거야? 아, 평등한 거야. 꽃이나 똥이나 어때? 아, 결국은 다 도의 관점에서 보면 평등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렇다면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도의 관점에 따라서 세상을 바라본다면 만물의 가치를 어떻게 볼수 있겠다. 그래, 평등하게 볼수 있겠어. 왜? 모든 만물 안에는 소중한 도가 깃들어져 있으니까요. 따라서 만물을 구별하거나 차별해선 안 되겠지. 만물을 도에 따라서 그렇지 평등한 하나로 여길 수 있겠다. 이런 삶을 살아갈 것을 장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사람들은 어때? 자꾸만 눈에 보이는 사물에 집착해. 사물의 겉모습에 집착하면서 물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 겉으로 보이는 외물에 집착하면서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느낀 것, 그것이 전부야 라고 하는 차별적인 편견 속에서 살아가죠. 이러한 감각, 내 눈으로 본 것, 내 귀로 들은 것, 이런 감각적인 지식에 얽매이면서 끊임없이 어때? 세상 만사를 구별하지. 똥은 지저분하고 꽃은 아름답다. 똥 냄새는 고약하고 꽃향기는 좋다. 이렇게 계속 만물을 구별하고 차별하는 물의 관점에 따라서 살아간다는 거야. 그런데 장자는 지금 이야기합니다. 이런 관점을 어떻게 하세요? 극복하세요. 만물을 구별하거나 차별하지 마세요. 도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만물은 하나이며 평등한 것이니까요. 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결국은 장자는 도의 관점에 따라서 바라본다면 시비, 옳고 그름, 선악, 선하고 악한 것, 미추, 아름답고 추한 것, 대소, 크고 작은 것, 심지어는 귀천, 귀하고 천한 것, 빈부, 가난하고 부유한 것, 더 나아가서 생사, 삶과 죽음까지도 구별하거나 차별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삐뽀, 삐뽀. 오늘 수업에서 제일 중요한 하이라이트. 쌤, 오늘 수업에 제일 중요한 거 하나만 찍어주세요. 이거야, 이거. 계속 반복할 거야. 여러분 귀에 딱지가 앉을 때까지, 입에서 그냥 자동으로 나올 때까지 계속 반복할 거야. 천천히 보자. 장자는 도의 관점에서 세상 모든 만물을 바라보면서 모든 만물엔 도가 깃들어져 있다고 생각했어. 그러니까 만물을 구별하거나 차별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죠. 무엇까지도 구별하거나 차별해서는 안 돼. 천천히 해보자. 시비, 선악, 미추, 꽃은 미, 아름답고 강아지 똥은 추추하다. 이거 다 너무 어리석은 편견일 뿐이야. 도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어때? 미추의 구별, 인정될 수 없어. 대소, 귀천, 빈부, 심지어는 그렇죠. 삶과 죽음까지도 구별하거나 차별하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떤 지혜, 구별하지 않는 지혜로 살펴라라고도 표현했어요. 우리 기본적으로 이제 노자와 장자가 무지의 덕을 지향해. 무지의 덕을 지향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무지는 무엇에 대해서 무지한 거야? 예와 같은 인위적인 규범에 대해서는 무지할 것을 이야기하지만 도에 대해서는 알아야 하잖아. 그런 구별하지 않는 지혜로 살펴라. 구별하지 않고 분별하지 않는 요 않는이 포인트야. 따라서 모든 분별과 차별에서 어떻게 돼야 해? 그렇지. 벗어나서 만물을 어떻게 보아야 해? 그렇지. 너무 잘했다. 평등한 것으로 바라보면서 주위 환경에 의해서 타고난 그런 자연스러운 마음, 타고난 자연스러운 마음을 어지럽히지 말고 도와 일치하면서 도에 따라서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장자는 계속해서 이야기하죠. 이것과 저것. 이런 분별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다 상대적인 것에 불과하다. 옳고 그름, 이런 시시비비를 따지는 이분법적인 사고방식과 내가 본 거, 내가 냄새 맡아 본 거, 내가 소리 들은 것, 그런 것에 얽매인 자기중심적인 편견에서 어떻게 해라? 벗어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장자는 도로서 사물을 보면 사물들 사이에 귀천이 없다라고도 이야기했고요. 인간을 포함한 모든 사물에는 다 도가 깃들어져 있으며 그런 도의 차원에서 보면 인간을 포함한 모든 사물은 만물은 다 어떻다? 평등한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자,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들.

경자의 원전 자료를 통해서 보다 더 깊이 있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나누어지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생겨나는 것도 있기 마련이고, 합쳐지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사라지는 것도 있기 마련이다. 따라서 모든 것은 생겨나지도 사라지지도 않고 결국 다시 하나로 통하게 된다. 이처럼 오직 도에 통달한 사람만이 만물이 통하여 하나가 된다는 것을 안다. 도의 관점에서 보면 만물에 대한 구별과 차별 다 무의미하다는 거죠. 이 때문에 합쳐지거나 사라지는 것이 어느 한쪽으로 생각하지 않고 사물의 자연스러운 상태 속에서 자기 생각을 맡겨둔다. 이것이 바로 스스로 그러한 바에 따른다는 것이다. 스스로 자, 그러할 초하여 연, 즉 자연스러움에 따른다는 것이다. 스스로 그러한 곳, 이런 자연으로 흘러가면서도 왜 그렇게 되는지를 모르는 것을 일러 도라고 한다. 도라고 하는 것은 이런 분별적인 지혜, 분별적인 지식을 끊어버리고 자연스러운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들. 도에 따라서 만물을 하나로 바라보고 평등하게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장자 입장들 확인해 볼수 있었어요. 장자의 사상이 이제 굉장히 멋진 이제 하이라이트. 그 사상이 이제 정수를 향해서 막 달려가고 있는데요. 장자는 이렇게 도에 따라서 만물을 차별하지 않고 만물을 평등하게 보는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이상적인 삶의 경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좀 소개해 줍니다. 선생님은 진짜 너무너무 멋진 것 같은데 친구들 생각은 어떤가 한번 궁금하네요. 한번 여러분들도 공부해 보면서 아, 장자가 생각한 이상적 경지가 무엇인가 한번 떠올려 봐도 좋을 것 같아. 일단 장자는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도의 관점에서 만물을 하나로 보아라, 평등하게 보아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구별하거나 차별하지 말아라. 무엇을 구별하거나 차별하면 안 돼? 옳지, 시비, 선악, 미추, 대소, 빈부, 귀천, 심지어는 생과 사조차도 구별하거나 차별하지 말고 하나로 보아라 라고, 평등한 것으로 보아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얘들아, 이런 구별로부터 벗어나서 만물을 평등한 것으로 바라보는 사람의 삶은 어떨까? 이런 것만 좋은 거야. 이렇게 생긴 얼굴만 멋있고 예쁜 얼굴인 거야. 이런 자동차만 좋은 자동차인 거야. 이런 집만 좋은 집이야. 이런 대학만 혹은 이런 직업만 그런 것만 좋은 거야라고 생각하면서 거기에 막 자기의 몸을 막 끼워 맞추려고 이렇게 막 살아가는 삶일까? 아니면 그런 모든 분별과 구별과 차별로부터 벗어나서 정말로 자유롭게 살아가는 삶일까? 그렇지. 도에 따라서 살아간다면 어때? 분별과 구별, 차별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잖아. 그렇게 자유롭게 살아가는 이상적인 경지는 마치 유람을 떠난 것처럼, 그렇게 마치 소풍을 떠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죠. 우리 걸 장자는 뭐라고 불렀어? 너무 중요해. 소요유라고 불렀어요. 말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그 말의 뜻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여기 끝에 유유유, 유라고 하는 말이 눈에 띄지. 얘들아, 여기서 나온 유라고 하는 건 선생님 아까 이야기했는데 유람선 할때그 유야. 유흥. 한마디로 논다는 거야. 아, 자유롭게 노는 거구나. 논인다. 논인다. 논다. 장자가 쓴 글을 읽다 보면 유독이 논인다라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와. 그래서 친구들이 제시문 읽다가 뭔가 장자 같은데, 도가 사상 같은데 논인다 나오면 아, 이거 장자 맞구나 이렇게 힌트로 가져갈 수 있을 만큼 논인다라고 하는 요 유라고 하는 표현, 장자에게서 아주 독특한 표현입니다. 소요, 마치 소풍을 떠난 것처럼. 얘들아, 너네 놀이동산으로 소풍을 갔다고 생각해봐. 어때? 오, 자유롭게 여러분 막 거닐면서 자유를 느낄 수 있겠지? 소요는요, 자유롭게 거닐다. 자유롭게 이곳저곳을 자유롭게 거니는 거야. 한마디로 소요유라고 하는 건 목적 없이 정해진 어떤 의도, 인위적인 의도 없이 목적 없이 논이는 그런 삶을 의미하죠. 아, 자연스럽게 목적 없이 논인다라고 하는 뜻을 소요유는 가지고 있구나. 마치 소풍을 떠나서 유람을 가는 것처럼 그렇게 정신적으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세속을 초월하여 어떠한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간다는 거야. 모든 분별과 차별을 다 없앤 정신적인 조화여 자유의 경지라고 하는 걸알수 있죠. 쌤이 가끔 학교에서 이제 친구들 만나면 제일 마음이 아플 때가 자기가 자기 자신을 차별할 때가 많은 경우를 봐요. 친구들 중에 뭐 자기 외모나 뭐 자기 성적, 자기 성격, 자기 교우 관계, 뭐 자기 가정 형편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선생님 저는요 제가 너무

다른 친구들보다 못난 것 같아요. 이렇게 자기가 자기를 자꾸만 차별하는 경우가 있거든. 얘들아, 장자는 우리한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의 모습 그대로 이미 도가 다 깃들어져 있는 거야. 이미 그 안에 소중한 가치가 깃들어져 있는 거야. 그걸 깨닫는다면 분별과 차별로부터 벗어나서 있는 모습 그대로의 나의 모습으로 어때? 소풍을 떠나서 유람을 가듯이 그렇게 목적 없이 자유롭게 논의는 삶,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잖아요. 어려운 말로 세 글자. 좋아요. 소요유의 이상적인 경지였습니다.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도의 관점에 따라서 만물을 어때? 그렇지. 차별하지 않고 평등하게 인식하죠. 만물을 나란히 나란히 두겠다. 뭐가 더 좋다, 나쁘다, 위아래로 구분하지 않고 나란히 두겠다. 나란히 재를 써서 이걸 재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시비, 선악, 미추, 대소, 귀천, 빈부, 생사의 분별은 상대적인 것에 불과하며 그런 모든 차별이 결국은 의미 없다. 즉, 시비, 선악, 미추, 대소, 귀천, 빈부, 생사도 구별하거나 차별하지 마세요. 라고 계속 반복적으로 장자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방생이라고 하는 개념도 좀 알아두면 좋은데, 이게 이제 불교에서 흔히 말하는 그 물고기 같은 생물을 잡아서 다시 이렇게 풀어주는 그 방생이랑 한자는 달라. 한자가 달라. 그러니까 친구들 오해하지 마시고요. 뜻은 조금, 네, 다른 뜻이야. 그렇지만 그 내용 읽어본다면, 통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 한번 보자. 장자는 이야기합니다. 이것과 저것이 서로를 생겨나게 한다. 삶이 있기에 죽음이 있는 것이고, 죽음이 있기에 삶도 있다. 됨이 있기에 안됨도 있는 것이고, 안됨이 있기 때문에 됨도 있는 것이다. 오름이 있기 때문에 그름도 있는 거고, 그름이 있기 때문에 오름도 있다. 즉, 모든 것에 상대적인 것이, 모든 것은 결국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이원적인 대립과 분별, 차별로부터 좀 벗어나야 한다라고 하는 입장도 확인해 볼수 있어요. 만물을 결국 나란히 두는, 평등하게 두는 재물의 모습까지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만물을 평등하게 나란히 둔다면 결국은 모든 만물엔 도가 다 깃들어져 있기 때문에 만물이 가치의 측면에서 똑같이 어떻다? 그렇죠. 평등하고 소중하다는 거알수 있어? 재물과 거의 같은 의미죠. 만물을 나란히 갖게 두는 거야. 만물 제동의 삶도 살수 있겠네요. 자, 장자는 이러한 소유유, 재물, 만물 제동을 이야기하면서 세속의 모든 구속에서 해방되어서 자연의 섭리에 자신을 맡기면서 자연과 자신이 하나가 된 이러한 놀라운 경지를 경험하게 되죠. 얘들아, 도에 따라서 세상 만물을 구별하지 않으면서 급기야는 자연과 자신조차도 구별하지 않는, 자연과 인간조차도 분별하지 않는 그런 경지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우리 그런 경지를 친구들이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야. 옳지. 물아일체의 경지라고 부르죠. 장자가 아주 재밌는 꿈을 꿨잖아. 어떤 꿈? 오, 그래. 아는 친구들 많다. 호랑나비가 돼서 막 자유롭게 논이는 그런 꿈을 꿨잖아요. 그래서 이걸 호랑나비 꿈이다라고 해서 호전몽이라고도 부르는데, 그 꿈이 어찌나 실감나던지 장자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내가 원래 장자인데 꿈속에서 호랑나비가 돼서 날아다니는 건지, 아니면 내가 원래 호랑나비였는데 꿈을 꾸고 장자가 되는 건지, 그것이 분간되지 않을 정도의 사물과 만물과 내가, 자연과 내가 하나가 되는 그런 경지를 경험했다는 거야. 모든 구별과 분별과 차별로부터 벗어나 물아일체의 경지까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결국 물아일체의 경지라고 하는 건 뭐야? 그렇지. 인간이 더 우월해. 라고 하는 그러한 인간 중심주의로부터 벗어나는, 인간 중심주의를 탈피해서 인간과 자연이 하나가 되는 경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수 있어요. 결국은 장자가 말하는 이상적인 삶은 뭐야? 오늘의 하이라이트 계속 나오죠? 모든 분별과 차별에서부터 벗어나서 만물을 평등한 것으로 바라보며 주위 환경에 의해서 타고난 자연스러운 본심을 어지럽히지 않고 도와 일치하면서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하는 거 중요한 내용이어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쌤, 너무 멋있는데요? 저도 이렇게 살아가고 싶은데요? 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야, 얘들아. 누구나 타고난 그 모습 그대로 자연스러움을, 그치? 소중히 여기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싶어 하는데, 그런 삶을 살수 있는 구체적인 수양법까지 장자는 안내해 줍니다. 친구들이 좀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 노자와 장자는 자연스러운 걸 중시했으니까 수양도 안 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해입니다. 노자와 장자 다 무위자연의 도에 따른 삶을 살기 위한 수양법을 이야기하죠. 특별히 장자, 수양법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첫 번째. 조용히 앉아서 앉으래. 앉을 좌. 우리를 구속하는 일체의 것을 다 잊어버리래. 아, 결국 차별과 분별은 내가 본 것, 들은 것, 이런 감각적인 지식에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잊어버리래. 앉아서 잊어버리세요. 그렇죠. 좌망이 되겠네요. 자기의 무엇을 잊어버려. 신체나 손발의 존재를 잊어버리고 눈이나 귀의 움직임을 멈추고 형체가 있는 육체를 떠나서 이런 분별작용을 다 버린다면 도와 한 몸을 이루어서 두루 통하게 된다. 이렇게 앉아서 어때? 쓸데없는 구별과 분별을 잊어버리면 내 마음이 어떻게 될까? 그렇지. 텅 비면서 깨끗하게 청소가 되겠지? 기억나니? 노자, 장자, 마찬가지야. 돈은 어디에 머물러? 그렇지. 돈은 텅빈 곳에 머무르기 때문에, 아, 앉아서 잊으면서 우리 마음을 청소해야 되겠다. 청소할 재를 써서 좋아요. 우리 마음을 쓱쓱 청소하는 거야. 심재가 되겠네요. 마음을 비워서 깨끗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을 비운 그런 허의 상태에서 도가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아, 마음에 있는 인의예, 이런 인위적인 규범들을 싹싹 청소해내고 심재의 수양을 해야 한다라고 보고 있어요. 좌망과 심재의 수양, 장자의 대표적인 수양으로 굉장히 친구들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완전하게 내 것으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좌망과 심재를 통해서 만물을 차별하지 않는 이상적인 인간을 장자는 뭐라고 불렀을까? 장자의 사상을 듣다 보면 쌤, 제 머릿속에서 지진이 나서 새로운 하늘이 열리는 것 같아요. 너무나 시원스럽고 통쾌해요. 모든 구별과 차별부터 벗어나서 만물을 하나로 보아라. 소유유의 경지, 재물의 경지, 만물제동, 무라일체의 경지. 놀라워요.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야. 지진이 나서 새 하늘이 열리는 걸 떠올리면서 지진신천 보겠습니다. 지인, 지극한 경지에 이른 사람이야. 진인, 그런 의미에서 참된 사람이 되겠네요. 신인, 천인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역시 이상적인 인간으로 성인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출제하시는 분들이 주로 어떻게 출제하시냐면 성인 같은 경우는 이제 노자도 사용했기 때문에 아, 주로 노자에 대한 얘기를 하실 때 성인을 많이 출제하시는 경향이 있고요. 장자는 지인, 진인, 신인, 천인 이런 워딩으로 자주 출제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이건 100%는 아니니까 그냥 그런 느낌이 있구나 정도만 기억하시면 좋아요. 장자도 지진, 신천, 성인까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상적 인간상 보았습니다. 수양을 통해서 절대적인 자유의 경지에 이르른 인간입니다. 지인, 즉 지극한 경지에 이른 사람은 기의 변화에 얽매이지 않고 어떤 것에도 거리낌이 없다. 쌤, 기는 또 뭔가요? 자, 이거 쫄거 없어. 도에서부터 기가 나왔고 기가 이제 만물을 또 이끈다 이렇게도 표현되기 때문에 우리 도가 사상 공부할 때 기라는 말 나오면 아, 도랑 비슷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의 마음씀은 거울과 같아서 보내지도 않고 맞이하지도 않는다. 응대하되 마음에 두지 않는다. 어때? 모모하지 않는다. 않는다. 않는다. 않는다. 뭔가 인위적인 거, 자귀적인 거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하여 사물과의 대립을 이겨내고 즉 분별과 구별로부터 벗어나고 상처받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인은 사람의 형태를 띠고는 있지만 사람의 성정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시비도 몸에 지니지 않는다. 옳고 그름을 구별하지 않는다는 거야. 또한 덕의 조화 속에서 마음을 논일게 한다. 논인다. 논인다. 그렇지. 소요유 떠올라야 되죠. 장자의 대표적인 표현이 되겠네요.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도 그리고 덕이라고 하는 그 워딩 자체는 유교 사상가들도 도가 사상가들도 모두 긍정적으로 사용해. 근데 그 의미는 달랐지. 특히 덕 생각해보자. 유교에서 덕은 인의예 지혜 사덕이야. 그런데 노자와 장자가 말하는 덕은 어떤 덕이야? 무지, 무욕, 순수, 소박, 겸허, 부쟁 이런 그렇죠. 무위의 덕이었다라고 하는 것들 반드시 구별해 주시기 바래요. 마지막입니다. 우리 장자 공부할 때 마지막 제일 중요한 또 하이라이트 계속 나오고 있는데 삶과 이제 죽음에 대한 관점이 어렵지 않아? 우리 이미 배웠잖아. 장자 구별하지 말아라. 해볼까? 시비, 선악, 미추, 대소, 귀천, 그렇지, 빈부, 심지어는 생, 사도 구별하거나 차별하지 말라고 했죠? 그러면 당연히 생사에 대해서도 구별하거나 차별하지 말라고 하겠네요. 장자는 삶과 죽음은 기가 모였다가 흩어지는 것이다. 자연적이고 필연적인 거야. 마치 계절의 변화처럼 자연스럽고 필연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슬퍼할 거 없다. 장자는 이야기합니다.
살았다고 좋아할 것도 없고 죽었다고

죽었다고 슬퍼할 것도 없다. 왜? 계절의 변화처럼 삶과 죽음은 기회, 모임과 흩어짐으로서 자연스러운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본래 아무것도 없었는데 순식간에 변화하여 기가 생기고, 기가 변화하여 형체가 생기고, 형체가 변화하여 생명이 생기고, 생명이 변화하여 죽음이 된 것이기 때문에 아, 살았다고 기뻐할 것도 없고, 죽었다고 슬퍼할 것도 없다. 서로 연결된 순환 과정으로 보면서 죽음에 초연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친구들 중에 좀 아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장자의 부인이 장자보다 일찍 죽었고 장자의 친구들이 아, 장자가 슬퍼하고 있을 것 같으니까 우리 장자 위로해주러 갑시다. 그러면서 장자를 위로하러 갔죠. 그런데 깜짝 놀랐지. 장자가 어떻게 하고 있었대? 북치고 장구치고 막 노래하고 있었대. 요즘 말로 하면 그렇지. 아내가 죽었는데 남편이 맞아. 막 이런 거막 MR 같은 거 다운받아가지고 블루투스 마이크 켜고 혼자 노래하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친구들이 아니, 장자 자네는 부인이 죽었는데 슬퍼해야지. 지금 노래를 하고 있으면 어쩌나? 그러자 장자가 이야기합니다.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필연적인 과정으로서 어때? 순환된 과정입니다. 살았다고 좋아할 것도 없고 죽었다고 슬퍼할 것도 없습니다. 만물을 그렇지 분별하거나 차별하지 맙시다. 라고 하는 장자의 사상 다시 한번 떠올려 볼수 있습니다. 장자는 자연으로부터 주어진 그 자연스럽게 주어진 그 생명을 잘 보존하는 것. 이게 자연스러운 삶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삶을 양생이다 라고 지칭하면서 중시했어요. 양생은 오늘날 말로 바꾸면 웰빙 뭐요 정도로 번역할 수 있는데 타고난 그런 자연스러움을 잘 유지하면서 타고난 자연스러운 생명을 다하는 거예요. 자, 장자는 끝이 있는 것으로 끝이 없는 것을 추구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죠. 끝이 있는 건 뭐야? 인간의 생명이야. 이건 유한한 거야. 그런데 인간은 어때? 자꾸만 끝이 없는 걸 추구해. 어떤 게 끝이 없지? 그래, 지식이나 욕망 이런 건 끝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런 쓸데없는 거 추구하지 말아라. 이런 거 하려고 너무 애쓰다 보면 타고난 자연스러운 생명을 해치게 되고 병에 걸릴 수 있고 이러기 때문에 아, 이런 거 하지 말아라. 자연스럽게 살아라라고 하는 것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장자의 수양법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원전 자료 한번 볼게요. 자신의 신체나 손발의 존재를 잊어버리고, 그렇죠. 눈과 귀의 움직임을 멈추고 형체 있는 육체를 떠나서 분별작용을 벌인다면 도와 한 몸을 이루게 된다. 앉아서 잊어버렸기 때문에 좌망이라고 하죠. 돈은 오로지 텅빈 곳에 모이죠. 이처럼 마음을 쓱쓱 청소하고 텅 비우는 걸 마음심 청소할 제 심제라고 한다. 어떤 사람이 하늘과 땅의 발음을 타고 여섯 가지 기의 변화를 부려서 무한한 경지에서 논일 수 있다고 생각해 보아라. 자, 논인다. 그렇지, 유람선 타는 거 떠올리면 되잖아. 소요, 유입니다. 그런 사람이 무엇에 더 기대겠는가? 그러므로 지극한 경지에 이른 지인은 자신에게 집착하지 않고, 신인은 공적의 마음을 두지 않으며, 성인은 명예를 탐내지 않는다. 지진신천, 지인, 진인, 신인, 천인. 게다가, 그렇죠. 성인까지 이상적 인간상으로 제시했던 장자의 글이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공부한 노자, 이번 시간에 공부한 장자, OX로 한번 체크해 볼게요. 여러분 먼저 풀고 보라쌤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자입니다. 성인은 사람들이 공적을 쌓아 널리 이름을 떨치도록 돕는다. 맞니? 노자가 그런 거 좋아하니 막 유명해지고 막 사람들한테 칭송받고 막 이러는 거 제일 싫어해요. 절대 아니지. 공적을 쌓아서 널리 이름을 떨치고 유명해지는 거 아니야. 명예를 얻고 칭송받는 거 좋아하지 않아. 왜? 겸허의 덕을 중시하잖아. 겸손할 걸 이야기하잖아. 그치? 공을 쌓으되 사태 내세우지 않는 거. 겸허, 겸손을 떠올려 본다면 잘못된 진술이라고 하는 거알수 있어요. 하늘이 부여한 도덕적 본성에 따라 살아가야 한다. 얘들아 이거 완전 틀렸지. 너무 중요해. 계속 나와. 완전 틀렸지. 왜? 노자는 하늘은 어디까지나 자연일 뿐이기 때문에 뭐 하늘이 인간에게 도덕적 본성을 부여했다. 하늘은 도덕적 규범의 원천이다. 라고 하는 공자, 맹자식의 주장에 대해서 분명하게 높 이라고 반대합니다. 재물을 통하여 정신의 절대적 자유에 도달한다. 얘들아, 잘 봐봐. 이거 너무 중요해. 너무 중요해. 재물이 뭐였어? 그렇지. 만물을 나란히 두는 거야. 재물을 통해서 정신의 절대적 자유에 도달한다. 재물은 언제 배웠니? 오늘 배웠잖아. 그럼 누가 강조한 이상적인 삶의 모습이야? 장자가 강조한 이상적인 삶의 모습이지. 장자가 소유유, 재물, 만물제동, 물화일체 이런 것들 이야기했잖아. 근데 이거 지금 누구야? 노자 문제네. 노자 문제 맞을까 틀릴까? 쌤, 둘다 도가 사상가니까 맞는 거 아니에요? 라고 동그라미를 했다가 이 당시 수능에서 이 문제가 무려 오답률 1위가 됐어요. 아니지, 이거 절대 아니지.

자, 노자와 장자의 공통점이 물론 있어. 도가 사상가니까. 굉장히 많은 공통점이 있어. 하지만 차이점도 구분할 수 있겠다. 어렵잖아. 선생님, 이런 문제 푸는 꿀팁 알려줄게. 잘 보자. 노자가 먼저 태어난 인물이지. 선배야, 선배. 그러니까 노자가 했던 도나 무이자연, 뭐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은 장자도 다 인정해. 그렇지? 그런데 장자는 더 후대 인물이기 때문에 장자는 노자가 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후대에 활동했던 인물이잖아. 그러니까 장자가 했던, 새롭게 썼던, 장자가 만들어낸 요런 말, 재물, 요런 말은 당연히 노자가 사용하지 않았겠지. 후대의 사상가인 장자의 개념은 노자에게서는 성립할 수 없잖아. 따라서 재물을 통하여 정신의 절대적 자유에 도달한다. 어디까지나 장자의 입장이죠. 노자의 입장은 아닙니다. 도는 만물의 화육에 개입하면서 세상을 주재한다. 얘들아, 이거 그럴듯한데 어떻지? 틀렸어. 왜? 그래, 도라고 하는 건 세상 만물을 이끈 근본이자 변화 법칙인 것은 맞지만, 개입하지 않아. 뭔가 이렇게 억지로 개입하고, 인위적으로 개입하고, 조작하고, 이런 거 아니라고 했잖아? 아, 개입하면서 세상을 주재한다. 잘못된 진술이에요. 도는 자연스러움입니다. 도가 인간을 넓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도를 넓히는 것이다. 완전 틀렸죠? 인간이 도를 넓힌다? 말도 안 돼. 오히려 도는 인간의 감각과 언어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만물의 근원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표현할 수 없다? 아니죠. 만물의 근원 존재합니다. 무엇이야? 그것이 바로 도였습니다. 덕에 따른 삶을 바탕으로 정치적 간섭을 최소화해야 한다? 얘들아, 덕에 따른 삶, 노자도 인정해. 어떤 덕? 무지, 무욕, 그렇지. 순수, 소박. 겸허, 부쟁, 이런 무위의 덕 인정하고요. 그런 삶을 바탕으로, 정치적 간섭을 최소화하는 그런 다스림, 무위의 다스림, 생선 굽는 비유를 생각해봐. 간섭을 최소화하는 그런 무위의 다스림을 강조하죠. 만물 간의 위계를 확립하여 부쟁을 실현할 수 있다. 하반기, 여기 후에, 그러니까 뒤에 있는, 후반부에 있는 부쟁의 덕을 실현한다. 뭐 부쟁을 실현한다는 참 좋아. 그런데 앞에가 틀렸다. 만물 간의 위계를 확립해 위계는 위, 아래를 확립하는 거죠. 자, 뭐가 더 높고 뭐가 더 낮아? 이렇게 위계를 확립하는 거는 노자 입장과 거리가 멀어 도에 따르면 만물은 평등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위계 확립 잘못된 진술이 되겠습니다. 장자 넘어가 볼게요. 도는 만물의 근원일 뿐 만물에 내재하지 않는다. 맞아, 틀려. 그렇지, 틀렸지. 왜? 도는 만물의 근원이고요. 모든 만물에 내재합니다. 똥이나 오줌 속에도 도는 깃들어져 있어. 무위의 덕으로 다스리기 위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왜 틀렸니? 제도 아니잖아. 인위적인 이런 제도. 노자와 장자 다 제도에 대해서 인위적인 것으로 비판합니다. 사람은 타고난 능력과 타고난 본성에 따라 살아야 한다. 완전 맞지. 이런 타고난 능력과 타고난 본성이 자연스러움이죠. 타고난 대로 자연스럽게 살아야 합니다. 타고난 본성을 극복하지 못하면 무라일체에 도달할 수 없다? 얘들아, 아니지. 오히려 무라일체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타고난 자연스러움에 따라서 살아가야지. 타고난 자연스러움에 따라서 살아갈 때 자연과 하나가 되는 무라일체에 이를 수 있습니다. 기로서 듣는다면 세속적 얽매임에서 해방될 수 있다. 쫄지 마. 기라고 하는 말이 종종 나오는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도가사상가들 문제 풀때 기가 나오면 아 도랑 비슷한 거구나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이 당시에는 요 제시문에 이미 기는 뭐 도랑 비슷하다 그렇게 이해하면 된다 뭐 이런 식의 안내가 되어 그러니까 그런 걸 추측할 수 있는 그런 문장들 서술들이 있었어요. 자, 기로서 듣는다면 즉 도로서 듣는다면 세속적인 얽매임에서 해방될 수 있다 맞는 진술이 되겠습니다. 세속을 벗어나서 하늘의 명령, 천명을 도덕성의 원천으로 삼아야 한다. 완전 틀렸죠. 노자, 장자 모두가 다. 하늘은 도덕의 규범, 도덕적 규범의 원천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자연일 뿐이에요. 누구나 마음을 텅 비우면 성인이 될수 있다. 그렇죠. 장자는 심재, 마음을 청소하는 심재, 이런 취향을 하면 그렇지 도에 따른 성인이 될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성을 보존하려면 사사로운 욕심을 줄여야 한다. 얘들아, 완전 맞지? 자, 자연스러운 본성. 타고난 자연스러운 본성을 잘 지키려면 쓸데없는 욕심을 줄여야 되겠죠? 우리 도가사상가들 무욕을 강조하고 있어요. 사실 8번 같은 이러한 진술은 장자뿐만 아니라 맹자. 맹자도 인정하지. 맹자는 타고난 선한 본성 보존하려면 욕심을 다이어트 하세요. 과욕. 욕심을 줄이세요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아, 8번 같은 이런 문제는 장자와 맹자의 공통점으로 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분별을 앉아서 이때 참된 나를 되찾아야 한다. 얘들아 보자. 모든 분별을 앉아서 잊어버려야 돼. 좌망. 맞습니다. 이런 좌망을 통해서 결국은 어때? 도에 따른 자연스러움. 그러한 나를 되찾아야 한다. 맞는 진술이 되겠네요. 따라서 그렇죠. 9번은 동그라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장자의 사상까지 살펴봤는데요. 노자와 장자의 입장이 후대에 이르러서 종교적으로 변질되면서 우리 그걸 도교라고 따로 불러요. 도가와 도교는 윤리와 사상 교육과정에서 분명히 구별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번 짚고 가겠습니다. 둘 다 공통점은 앞에 뭐가 붙었다는 거야? 도가 붙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도를 중심으로 한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지만 차이점이 훨씬 많습니다. 도가는 지금까지 공부한 것처럼 노자와 장자를 대표하는 철학사상으로 세속적 가치를 초월하는 자세를 강조하고 있어요. 반면에 도교는 그 노자와 장자의 사상에 민간신앙이 합쳐지면서 다양한 요소가 결합돼서 종교화된 모습입니다. 현세적으로 길과 복을 추구했어. 뭔가 럭키한 행운과 해피니스, 행복을 추구했다는 거야. 그러면서 늙지 않고 오래오래 사는 불로장생. 그렇게 늙지 않고 오래오래 살면 100년, 200년, 300년 살아서 머리가 하얘지고 머리카락과 수염이 땅까지 질질 끌리는, 그렇지, 신선이 될 수 있겠다. 신선이 되는 기술인 이런 신선술을 믿는 종교로 변질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도교의 특징 어렵지 않으니까 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자, 앞서서 이야기한 것처럼 노자와 장자의 도가 사상에 소박한 민간 신앙이 결합돼서 도교, 즉 종교화 되었습니다. 현세적으로 운이 좋고 또 현세적으로 행복한 이런 길과 복을 추구하고 있어. 얘들아, 천천히 한번 생각해보자. 그 당시에 우리 민중들의 삶 굉장히 힘들었겠지. 특별히 가난하고 늘 먹을 것이 없는 그 민중들을 더 힘들게 하는 건 질병이었죠.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병에 걸리면 진짜로 많이 괴로웠을 거야. 그래서 도교에서는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것, 양생을 중시합니다. 우리 장자 공부할 때 타고난 그 생명을 잘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양생을 장자가 얘기하는데, 도교는 그 양생에 보다 더 많은 강조점을 두고 있어요. 그 양생을 실천해서 늙지 않고 오래오래 살 것을 지향하죠. 그렇게 살아가면, 그렇죠, 신선이 될 수 있을 거야. 신선이 되는 기술, 신선술을 중시합니다. 이렇게 양생을 하기 위한 기술로 내단과 외단을 이야기하는데, 내단은 호흡법, 호흡 같은 걸 조절해서 내면의 기를 닦아서 건강하게 사는 거고요. 외단은 밖에 있는 좋은 음식을 먹는 거야. 건강 보조제, 이런 약물들을 복용해서 건강을 유지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얘들아, 착한 일을 해야 왠지 병에 안 걸리고 오래 살 것 같잖아. 소박한 민간 신앙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도교는 이렇게 선행을 권장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도교가 어떻게 전개가 됐는지, 얘들아 어렵지 않으니까 좀 차분하게 핵심적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나라 전반기에 전설상의 제왕이었던 황제랑 도가의 창시자였던 노자를 숭상하는, 앞글자 따서 그렇죠, 황로학파가 등장해요. 황제와 노자를 숭상했다. 그래서 황로학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 뭔가 황제 나왔으니까 다스림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 그치? 이들은 무엇을 강조했냐면 무위로서 백성들을 다스리는 제왕의 통치수를 주장하면서 도가를 중심으로 유가, 묵가, 법가 등 제자백가의 여러 사상들을 수용했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자, 전환시대에 황로학파가 등장했다면 후한시대에는 본격적으로 종교화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얘들아, 여기 보니까 후한이라고 나와있어. 한나라가 후반기, 즉 말기에 이르렀다는 거야. 그러면 한나라가 망할 징조가 보였다는 거지. 세상이 혼란스러워졌어. 세상이 혼란스러워지면 민중의 삶은 더 팍팍해지기 때문에 더 종교에 의지하게 됐겠다. 그래서 도교는 교단을 갖춘 종교로 이제 성립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종교가 두 가지가 있어. 태평도와 오두미교가 있어요. 태평도와 오두미교. 자,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찬찬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태평도는 말 그대로 천하태평의 이상사를 현실에서 실현시키고자 합니다. 착한 일 할 것을 강조하고요. 죄를 고백하고 뉘우칠 것을 강조해. 그래야, 그렇지, 오래오래 잘 살 수 있을 것 같았으니까요. 선생님,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한가요? 꼭 물어보는 애들 있지. 맞아. 오두미교가 더 중요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자, 오두미교 어렵지 않아. 천천히 한번 보자. 요 미라고 하는 한자가 눈에 띈다. 이 미는요, 쌀이야, 쌀. 두는 뭐냐면 옛날에 시장에서 쌀을 사고 팔 때 한두, 두두 이렇게.
한 말, 두 말, 이렇게. 아, 쌀을 세는 단위였어? 오두미교는 다른 말로 바꾸면 뭐야?

그렇죠. 다섯 마리의 쌀교. 다섯 마리의 쌀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 왜 이름이 다섯 마리의 쌀교야? 아, 교단에 입단하려고 하면 입단비가 필요했는데 그 입단비가 다섯 마리의 쌀이었구나. 다섯 마리의 쌀을 입단비로 내서 그것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착한 일을 하면 병이 낫고 오랫동안 살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대요. 이들은 노자를 숭상하면서 노자가 도와 덕에 대해서 이야기한 도덕경을 경전으로 삼았습니다. 빈빈구제 및 도덕적 선행을 강조하면서 삼관수서를 행했는데 삼관수서 어렵지 않아요. 하늘, 땅, 물을 다스리는 신에게 자신의 잘못을 죄송해요. 다신 안 그러겠습니다. 라고 참회하는 반성문을 쓰는 거야. 아, 오두미교는 이렇게 좀 독특한 특징도 있기 때문에 친구들 공부할 때한 번쯤은 더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특히 내신 준비하는 친구들은 잘 살펴봐 주시길 바래요. 시대가 흘러서 이제 위진 시대까지 왔네요. 위진 시대라고도 부르고 위진 남북조 시대 뭐 이렇게도 옛날에 많이 불렀어. 결국 나눠졌다는 거야. 세상이 여전히 혼란했다는 거구나. 혼란기였습니다. 이런 혼란기에 노자와 장자의 사상을 철학적으로 해석하면서 깨끗한 이야기, 맑고 깨끗한 이야기인 청담을 중시하는 사람들이 등장했는데 우리는 그들의 사상을 현학이라고 불러요. 얘들아, 여기에 현이라고 하는 한자가 있는데 이 현은 하늘, 천, 땅지, 검을 현, 누를 황할때그 현이야. 검다란 뜻을 가지고 있어. 검다라고 하는 건 뭐야? 깊이가 깊다는 거지? 우물을 들여다봤는데 검었다는 건 굉장히 깊다는 거거든. 깊이가 아주 깊은 그러한 이야기들을 펼쳐 나갔구나. 자, 천천히 한번 생각해보자. 이 당시는 여전히 혼란기였죠? 혼란기였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함부로 경제, 정치, 이런 말을 함부로 꺼냈다가는 정쟁에 휩싸여서 목숨을 잃는 일이 굉장히 많았어. 그래서 어때? 이러한 세속적인 주제, 즉 정치나 경제에 대한 얘기는 입 다물라, 입을 딱 다물고 그런 얘기 하지 않아? 어떤 얘기를 하는 거야? 깨끗한 이야기를 했다는 거야. 예술적인 이야기, 철학적인 이야기 이런 얘기만 했다는 거죠. 아, 한마디로 어떤 것을 통해서 좋아요. 청담을 통해서 인간의 고정관념을 초월한 무의 세계. 그런 세계가 진실한 세계다라고 하는 이런 깊이 있는 어려운 말을 했다는 거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신적인 자유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우리는 그들이 발전시킨 사상을 현학이라고 부르죠. 대표적인 현학자들로서 당시의 정치적 혼란 속에서 세속적인 주제와 거리를 두고 형이상학적이며 예술적인 철학적인 논의를 중시하던 대나무 숲으로 가서 철학과 예술에 대한 청담을 이야기하던 일곱 명의 현학자들, 중림칠연이 가장 대표적인 예다라고 하는 것들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선생님이 이어서 한국의 도교까지 제시했는데 이거 읽지 않겠습니다. 수능특강에 나와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친구들 가볍게 보시면서 아, 한국에 이런 도교의 모습이 있었구나 정도로 한번 마무리하셔도 충분한 내용이 되겠네요. 자,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들, 여러분 특히 장자, 수능특강의 형광펜으로 밑줄 치면서 완전하게 내 것으로 가져가시고요. 여러분의 고백 후기에 남겨주세요. 오늘도 꿈을 향해 달려가는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화이팅!

안녕하세요, 여러분.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할 수 있는 표문제 두 문제부터 먼저 풀이하고 갈 건데요. 특히 오늘 풀어볼 15번 문제 그리고 20번 문제는 정확히 이번 5월 학력평가하고 학력평가에서 봤던 문제하고

행사입니다. 그래서 5월 학력평가의 표문제 등 또는 모의고사를 볼 때마다 표문제 어려움을 겪은 학생들은 이렇게 파이널 시점 모의고사 등을 풀어보게 되면 아, 똑같은 유형이 반복해서 나오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 유형에 익숙해지면 표문제도 자연스럽게 풀 수 있게 됩니다. 오늘 15번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딱 보는 순간 여러분이 주목해서 보실 부분이 바로 무엇이냐면 삼중, 바로 여기 삼중수혜자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삼중수혜자가 나오는 순간 문제는 어떻게 푼다? 예, 이 원 모양을 세 개를 중첩해서 이 표현하는 형태로 풀이 방식이 거의 고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일단은 한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아니 각국의 사회보장제도 AC가 있고요. 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는가? 라는 질문을 통해서 A, B를 구분할 수 없대. 그러면 A, B는 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는 사회보험이나 공공구조 중에 하나가 되겠네요. 그러면 C가 뭐가 되고? 사회 서비스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정부 재정으로 비용 전액을 충당하는 거 어떤 거예요? 공공부조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통해 B와 C를 구분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B와 C 안에는 공공부조가 없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B와 C를 구분할 수 없다라고 했으니까 B와 C 안에는 공공부조가 없습니다. 그럼 A가 공공부조가 되겠네. A가 공공부조이고요. B가 사회보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다 이제 구분을 했어. 그러면 이게 3중 수혜자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3중 수혜자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가 바로 뭐고 공공부조이고 공공 이렇게 써놓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B가 뭐고 보험이고 보험. 그 다음에 C가 서비스. 이렇게 써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아래 보시면 B의 혜택을 받는 사람 수는 A의 혜택을 받는 사람 수의 4배라고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A의 혜택, 즉 공공부조의 혜택을 받는 사람을 X명이라고 하면 보험 혜택을 받는 사람은 그 4배니까 4X명이 되겠고 그리고 다시 가볼까요? 네, 4배. 그 다음에 C의 혜택을 받는 사람의 수는 A의 혜택을 받는 사람의 2배다라고 했으니까 이 C, 서비스의 수혜를 받는 사람은 EX 이렇게 표현을 해두면 되겠지. 그치? 그리고 나서 나와 있는 게 무엇이냐면 사실 이 문제는 하나 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좀 안 준 측면이 있어요. 좀 아쉬운 측면이 있는데 바로 뭐냐면 정부가 뭐냐면 여기 보시면 표는 제시된 수혜장 중 3중 수혜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주고 있는데 이 3중 수혜자가 표는 각국의 제시된 수혜자 중에서 3중 수혜자가 차지하는 비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A 수혜자의 20%가 3중 수혜자다라고 되어 있어요. 즉 뭐냐면 A 수혜자가 얼마야? X명이야. X의 20%야. 그러니까 0.2X가 바로 3중 수혜자의 비율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다 미지수만 있고 주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A, B의 중복 수혜자의 60%가 또 0.2X가 되는 것이고 A와 C의 중복 수혜자의 50%가 그리고 B와 C의 중복 수혜자의 30%가 그래서 사실은 하나를 줬어야만 됩니다. 뭐냐면 3중 수혜자의 수라고 하는 것들을 줬으면 좋았을 텐데 사실 추론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령 3중 수혜자가 몇 명이라고 했을 때 라고 하는 조건을 넣어서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풀 때 만약에 이 3중 수혜자가 몇 명이라고 했을 때 그 적당한 숫자를 우리가 찾아내는데 좀 시간이 걸린단 말이야. 왜냐하면 이 소수점의 숫자가 나올 수가 있어요. 이게 연결해서 하다 보면. 그래서 이 3중 수혜자 다시 말하면 이 0.2X를 3명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X가 몇 명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X가 15명이 됩니다. 그래서 15명의 즉 공공부조 A의 수혜자가 15명이라고 했을 때 15명의 20% 그래서 3중 수혜자를 이렇게 3명이라고 전체 100명이라고 썼을 때 3명이라고 해놓고 이제 풀어나가면 이게 풀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예 애초에 줬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부터는 아주 쉽게 가지는데요. A와 B의 중복 수혜자 어디 있어요? A와 B의 중복 수혜자 바로 이 면적이 되죠. 바로 이 A와 B의 중복 수혜자의 60%가 3명이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A와 B의 중복 수혜자는 아 5명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다시 이제 하나

통계적으로 여러분 봤을 때, 아, 3중 수혜자의 수를 3명이라고 나와서 봐야지만 지금 본 것처럼 A와 B, A와 C, B와 C가 딱딱딱 정수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숫자를 미리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아쉬움을 계속 표현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이제 다한 거죠. 예. 왜냐면 여기 10. 그래서 이제 다된 겁니다. 왜냐면 우리 X도 15로 정해졌고요. 그렇다면 보험의 수혜를 받는 사람은 4X니까 몇 명? 60명. 이렇게 되는 것이고, 서비스는 30명.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A와 B의 중복 수혜를 받는 사람은 모두 5명하고 찾았기 때문에 이 여기는 2명. 그렇죠? A와 C의 중복 수혜를 받는 사람은 모두 몇 명? 6명이라고 찾았기 때문에 여기 3명. 그러면 여기 7명. 이렇게 다 찾아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나머지도 다 찾아져요. 즉, 중복 수혜를 받지 않고 A만 받는 사람은 15에서 여기 보시면 15에서 나머지 여기 7을 빼면 되는 거죠. 그 아니, 아니죠. 7이 아니라 8을 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가 된다? 여기 7. 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 써주게 되면 여기 48. 그리고 여기가 17. 이렇게 됩니다. 예. 그래서 다 구해진다. 그래서 여기는 뭔가 하나 단서가 딱 주어졌으면 더 쉽게 빨리 풀 텐데, 이 3중 수혜자를 3이라고 했을 때 라고 하는 전제 조건을 우리가 스스로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약간 시간이 걸렸어요. 네, 정수로 딱 떨어지는 거. 그러면 이제 다 했습니다. 이제 문제 풀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지 해결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가보겠습니다. 여기 옆에다 놓고 해볼게요. 첫 번째. 기역에 대한 A의 응답과 기역에 대한 A의 응답. 아, 이건 다시 앞으로 가야 되겠네요. 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는가에 대한 A의 응답은 예가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예라고 써줄 거고요. 그 다음에, 정부 재정으로 비용 전액을 충당하는가라고 하는 게 니은이죠. 니은에 대한 B. 사회보험은 아니오죠. 그쵸? 따라서 어때? 일치하지 않는다. 그래서 틀렸고, 두 번째. 공공부조의 수혜자 중 공공부조는 여기서 어떤 거? A가 되겠습니다. A의 과반수가 사회서비스의 혜택을 받아요? 아니지. 공공부조는 모두 15이고, 그 중에 사회서비스를 받는 사람은 바로 어디가 된다? 여기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C하고 겹치는 거몇 명? 6명입니다. 따라서 어때? 과반수가 되지 않는 거지. 그래서 틀렸습니다. 네. 그래서 X. 라고 해주셔야 되고, 다음 사회보험의 수혜자 중 사회보험은 어디 있어요? 그렇죠, B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얼마? 60이죠. 60 중에서 3중 수혜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3중 수혜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그렇죠, 3. 그렇죠, 60 중에서 3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회서비스의 수혜자, 사회서비스는 모두 30이죠. 30 중에서 3중 수혜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역시 3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차지하는 비율을 구해보면 어떻게 되죠? 네. 여기 60분의 3 곱하기 100 하면 5% 나오게 되는 것이고, 바로 여기는 몇 퍼센트? 10%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두 배가 아니라 반. 네. 그래서 반대로 썼죠. 그렇죠? 그래서 틀렸고요. 상호부조의 원리가 적용되는 제도의 수혜자 중에서 상호부조의 원리가 적용되는 건 바로 사회보험입니다. 그렇죠? 보험 중에서 과반수가 다른 두 제도 중 하나 이상의 혜택을 받는다라고 했는데 당연히 아니지. 여러분 보시면 여기. 즉, 사회보험 전체 60 중에서, 전체 60 중에서 과반수가 안 되죠. 다른 복지제도의 혜택을 받는 사람은 모두 12%입니다. 따라서 반이 되지 않죠. 그래서 틀렸고요. 그러면 정답은 5번이 되겠네. 사회보험만의 혜택을 받는 사람의 수, 전체 100이라고 쳤을 때 얼마예요? 그렇지, 여기 48이지. 그렇죠? 48이고. 그리고 공공부조만의 혜택을 받는 사람의 수, 공공부조의 만의 혜택을 받는 사람 7이고, 그 다음에 서비스의 만의 혜택을 받는 사람은 17입니다. 두개 더하면 24니까, 이두 배이다. 맞는 얘기가 되겠고, 정답은 몇 번? 그쵸, 5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우 흡사한 문제예요. 올해 5월 학력평가 문제하고 비교해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문제, 20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언제나 나오는 그 문제죠. 그래서 표는 갑국과 을국의 고령화 지표를 바탕으로 작성한 자료가 되겠고요. 이 문제가 정말 만만치 않은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서 진짜 중요한 건 바로 여기 첫 번째에서 파악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이 숫자

것들이 의미하는 바를 찾아내는 거거든. 그러면 첫 번째 것부터 먼저 한번 이 유소년 100분의 유소년 비행비 곱하기 노령화 지수가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한번 그 공식을 그대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소년 부양비 공식이 15세에서 64세 인구 대비해서 0에서 14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거기에다가 곱하기 뭐돼 있어요? 노령화 지수입니다. 노령화 지수 어떻게 쓰냐면 그렇죠. 0에서 14세 인구 대비해서 65세 이상의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바로 이걸 100으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진짜 어마어마한 게 나오는데 보면 딱 이제 보는 순간 뭐로 정리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지. 여러분 일단 곱하기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같은 것들이 이렇게 지워져 버렸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100 있고 100 하나 이렇게 지워지네. 그러면 이제 남는 건 뭐만 남았어? 그렇지. 이제 남는 것들을 여기다 딱 정리를 해보면 15세에서 64세 인구 대비해서 요거 남았고요. 그다음에 65세 이상의 인구 이것만 남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곱하기 100 하는 것만 남았지. 다시 말하면 뭐만 남았냐면 노년 부양비만 남은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 여기서 준게뭘준 거야? 노년 부양비를 준 거예요. 그래서 15세에서 64세 인구 대비해서 65세 이상의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 상대적인 크기, 그게 75, 20 이렇게 준 겁니다. 이제 하나는 이렇게 준 거고, 그러면 그 아래에 있는 내용들을, 아래에 있는 것도 다음과 같이 비슷하게, 이와 비슷하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아보면 어떻게 찾아볼 수가 있냐면,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노년 부양비 분해, 노년 부양비는 15세에서, 이거를, 예, 일단 요거까지는 이제 정리하고 갈게요. 요 지우고. 지금 이 내용에 따라서 우리 항상 그려야 되는 게 있잖아. 뭘 그려야 되냐면 갑굽과 을국이 있고, 그치? 그래서 0에서 14세 인구, 15세에서 64세 인구, 65세 이상의 인구를 해볼 건데, 즉 여기 노령화 지수, 아니 노령화 지수, 노령화 지수가 아니죠. 노년 부양비, 노령화 지수가 아니라 노년 부양비로 정리가 된 거죠. 노년 부양비 갑굽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갑굽 얼마? 75 하고 나왔어요. 그 말은 뭐지? 15세에서 64세 인구를 100이라고 쳤을 때 노년 인구가 75야 라고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아 4대 3의 크기. 그다음에 을국의 경우는 20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15세에서 64세의 인구가 100이라고 쳤을 때 20이다. 이 말이 되는 거지. 그럼 얼마? 5대 1이다. 상대적인 크기가. 이게 바로 나온 겁니다. 그쵸? 지금 우리는 첫 번째 구분 이 지표를 통해서 노년 부양비를 구해낸 거야. 그러면서 부양인구와 노년인구의 상대적인 크기를 알아낸 거라는 거지. 4대 3이구나. 그리고 얼마? 5대 1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낸 겁니다. 이제 두 번째 자료를 통해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자료를 보면 노년 부양비 분해라고 나와서 노년 부양비 지금 어떻게 있어? 15세에서 64세 인구 분해 65세 이상의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 곱하기 100. 그리고 총 부양비는 15세에서 64세 인구 분해 0에서 14세 인구랑 플러스 65세 이상의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 둘다 곱하기 100 곱하기 100은 위아래서 지워져 버리니까 이제 이것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지워볼게요. 무엇을 지울 수가 있죠? 이렇게 지워지지. 그치. 결국은 뭐만 남았어? 65세 이상의 인구분의 0에서 14세 인구 플러스 65세 이상의 인구야. 여러분, 이거를 딱 보시면 여기에 이게 2하고 돼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1분의 2다. 이 말이 되는 거죠. 그러면 다시 말하자면 갑국은 65세 이상의 인구가 1이라고 했을 때, 그럼 여기가 1이야. 그러면 0에서 14세 인구도 1이라는 거지. 둘이 1대 1이다라고 하는 걸준 겁니다. 따라서 3이면 같이 3입니다라고 하는 걸준 거죠. 그래서 1대 1이니까. 그치? 됐고요. 이제 두 번째, 을국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을국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4분의 5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이야? 그렇지. 0에서 14세 인구가 65세 이상의 인구가 4라고 치면, 그쵸? 0에서 14세 인구는 1이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합해서 5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 다시, 그래서 이걸 써보자면 1대 4의 이 비율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걸 한번 해보세요. 1대 4를 그대로 두면서, 그리고 이 노년 인구와 부양 인구를 1대 5를 그대로 유지하려면 부양 인구가 얼마면 돼? 20이면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1대 5이면서 다시 1대 4가 다 맞춰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 맞춰봤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다한 거야. 이제 다 했습니다. 이제 쭉다 지워보고 이제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자료를 토대로 해서 바로 각각의 인구 구성의 상대적인 크기를 파악해내는 게 항상 문제의 포인트였어요. 근데 이거 다 더하면 10이니까 다 10씩 해주면 30%, 40%, 30% 비율 이렇게 되는 것이고, 이거 다 더하면 25입니다. 그러면 각각 얼마씩? 100으로 만들어주려면 40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4%고, 여기는 80%고, 여기는 16%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비율을 우리가 다 찾아낸 거죠. 그래서 100%, 100%로 비율을 다 찾아낸 겁니다. 비율은 이제 다 찾아냈고, 그리고 여기 가서 이제 또 힌트가 하나 있어요. 부양인구는 각 국가 을국이 같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부양인구 80이야. 그러면 어디도 갑국도 80이 되겠네요. 예. 아, 그러면 각국의 전체 인구는 을국보다 두배더 많구나. 그래서 여기 60이고 200에 30% 60이고 여기도 60이구나. 이렇게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다한 것이다. 이제 문제만 해결해 보면 되겠지. 해보겠습니다. 1번. 갑국의 유소년 부양비보다 갑국은 유소년 부양비보다 노년 부양비가 더 크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유소년 부양비는 어떻게 구해요? 그치, 40분의 30. 노년 부양비는 40분의 30 곱하기 100입니다. 어때? 둘이 같은 거지. 그래서 틀린 거죠. 두 번째 가보겠습니다. 총 부양비는 갑국이 을국의 6배이다라고 돼 있어. 총 부양비 어떻게 하면 되지? 그렇지. 니은 선지 해볼게. 총 부양비 15세에서 64세 인구 40분의 나머지 두개 합한 거6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계산을 해 보면 총 부양비 이렇게 계산해 보면 얼마가 나오냐면 150하고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 을국을 보시면 80분의 얼마가 돼요? 80분의. 그리고 나머지 두개 합한 거20 이렇게 됩니다. 4분의 1 곱하기 100이니까 얼마가 나와? 25 하고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6배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디귿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디귿에 보시면 노령화 지수는 이라고 돼 있어. 노령화 지수는 0에서 14세 인구 대비해서 65세 이상의 인구가 차지하는 거. 여기 지금 보다시피 몇 배냐, 몇 배냐, 몇 배냐 라고 물으면 끝까지 크냐 작냐면 계산할 필요 없지만 몇 배냐 라고 물으면 계산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한번 해 보면 노령화 지수는 해볼게요. 0에서 14세 인구 대비해서 65세 이상의 인구가 차지하는 거. 그럼 여기 있고 여기입니다. 이 숫자로 하나, 예, 마찬가지야. 그 안에서 하면 작은 숫자로 하는 게더 낫지? 그렇지. 해보면 얼마가 나옵니까? 그렇죠. 30분의 30 곱하기 100이니까 100 하고 나오게 됩니다. 각국은 100이고요. 을국은요? 그렇지. 4분의 16 곱하기 100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얼마가 나와요? 400 하고 나오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몇 배? 그렇지. 4배가 맞습니다. 피부양인구는, 그러니까 부양을 받는 인구가 되겠습니다. 피부양인구 물어봤습니다. 갑국은 어디? 그렇지, 갑국 여기 60하고 60 이거 두개 더합니다. 그래서 갑국은 120, 을국은요? 4하고 16 더합니다. 2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3배 아니네요. 정답은 니은 디귿 해서 여러분 3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까다로운 문제 두 문제 풀어봤고요. 진짜 만만치 않은 수준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만큼 제가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진짜 좋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 1번 문제부터 차근차근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언제나 늘 나오는 문제죠. 100% 맞춰야 되는 문제가 되겠고 해볼까요? 예. 동해가 따뜻해지면서 고래의 출현이 크게 증가하고 있대요. 그래서 올해 관측된 고래가 1649마리인데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소가 관측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관측했으면 뭐지? 인간의 작용이지. 그치? 사회문화현상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온대와 열대바다에 얘가 살아. 인간의 의도이자 무관한 거죠? 자연현상입니다. 세 번째, 큰 머리 돌고래. 큰 머리 돌고래. 돌고래. 큰 머리네. 큰 머리 돌고래는 지난해보다 6배 늘어난 400마리가 발견됐다고 보고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발견됐다고 보고한 것도 인간의 작용이니까 뭐가 되겠어요? 사회문화현상입니다. 그리고요, 뭐, 고래뿐만 아니라 상어의 출현도 크게 증가를 했는데, 지구온난화로 인해 더워진 동해의 난류성 어종인 방어나 고등어가 증가하면서 이런 걸 먹이로 삼는 뭐 상어나 고래까지 함께 온 거래요. 이 생태계 작용이, 뭐 자연계 작용이 그렇게 나타난 거지. 인간의 의도이지야 무관한 겁니다. 수온 상승으로 인한 동해의 생태계 변화도 역시 인간의 의도이지야 무관하게 그 시스템에 따라서 자연현상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기억과 같은 현상은 니은과 같은 현상과 달리 기억은 사회문화 현상입니다. 따라서 가치함축적이야 라고

해야지 맞는 거지. 두 번째, 니은과 같은 현상은 니은은 자연현상입니다. 확실하고 필연적이지. 그래서 틀렸고, 디귿과 같은 현상은 리을과 같은 현상과 달리, 그치, 디귿이 뭐니까? 사회문화현상이니까 개연성 어때요? 맞습니다. 정답은 3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리을과 같은 현상은 미음과 같은 현상과 달리, 달리하면 안 되지. 둘다다 뭐야? 자연현상입니다. 자연현상 어때? 인간관계가 명확하지. 여기 늘 언제나 나오는 경험적 자료를 통해서 연구할 수 있다. 앞에 뭐가? 달리가 나오면 무조건 어때요? 틀리는 거죠. 사회문화현상이건 자연현상이건 현실에 존재하고 관찰 가능한 자료들을 통해서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이건 공통점, 정답은 3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제 2번으로 가보도록 해요. 2번. 문제의 관점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기능론, 갈등론, 상징적 상호작용론 중에 하나가 되겠고 아주 평이한 문제고 지금 이 파이널 시험 모의고사 2회 보니까 5월 학력평가 보는 것 같아요. 거의 구조가 완전 비슷합니다. 젊은 세대는 결혼 언제 할 거야? 애기 언제 낳을 거야? 라는 질문을 폭력적이라고 인식합니다. 왜 이런 거 물어봐? 개인적인 거. 결혼과 출산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이전 세대와 달리 젊은 세대는 이를 개인의 선택으로 여기고 이전 세대는 어떻게 여기고요? 젊은 세대는 이렇게 여기고 판단합니다. 뭐 하는 거야? 의미 부여하고 해석하는 거지. 그래서 결국 결혼 기피 및 저출산 현상은 결혼과 출산에 대해서 젊은 세대가 부여한 의미가 의미와 가치에 따른 결과다. 어떻게 의미 부여하느냐? 쉽지? 상징적 상호작용론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봐봐. 집단 간의 갈등은 필연적이다. 이건 어디서? 그렇지, 갈등론에서. 이건 설명하고 말고가 없죠. 두 번째, 사회 구조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간과한다는 한계가 있죠. 네. 왜냐하면 개인의 자율성, 능동성 이런 측면들을 너무 강조해서 보다 보니까 실제로는 사회 구조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을 잘 바라보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틀렸고, 상호 의존, 이건 누구 얘기예요? 각각의 부분들이 제 역할을 하면서 상호 의존한다. 그렇지, 기능론입니다. 왜 학력평가 문제 푸는 것 같지? 너무 똑같아. 사회 제도를 지배 계급의 기득권 보호를 위한 수단이라고 본다. 이거 누구 생각? 갈등론이죠. 갈등론은 이 사회 제도, 사회 규범이 기득권이 그들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서 계속 이 계급을 재생산하려고 한다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답은 몇 번? 그렇죠. 네. 그냥 바로 나왔죠? 주관적인 해석. 네. 그래서 정답은 5번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이제 3번 문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3번.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나와 있습니다. 무슨 문제예요? 네. 자료 수집 방법에 대한 문제가 되겠어요. 하나하나 가보도록 할게요. A, D 중에 자료의 실제성. 실제성이 뭐지? 아무것도 조작하고 통제하지 않았어. 그래서 현실에서 있는 자료들을, 그래서 생생한 자료 수집 방법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이걸 바로 A라고 했으니까 A가 바로 뭐가 되죠? 참여 관찰법.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것이고. 뭐는 B다. 됐고, 다음에 해서 자료 수집 방법에 대한 통제 수준이 가장 높은 거. 통제 수준이 가장 높은 건 뭐죠? 실험법입니다. 실험법 이 중에 어느 거지? 모르겠네. 이제 다음, 제시된 두 자료 수집 방법의 응답이 예, 아니요로 여기 아주 중요한 일치하는 질문을 작성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치하는 거야. 예든 아니요든 일치해야 되는데, 첫 번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방법론적 이론론에 기초한 연구에서 활용되는가? 방법론적 이론론적에 기초한 연구에서 활용되는 거 예라고 나오면 바로 뭐가 되고 그렇지 질문지법이나 실험법이 되는 것이고 아니요로 나오게 되면 면접법이나 참여관찰법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교사가 들렸어라고 했어. 예, A와 B인데 우리 A는 찾았어. A는 뭐로 찾았습니까? A는 참여관찰법으로 찾았지. 그러니까 A와 B는 예 또는 아니요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야. 즉, 다시 말해서 A가 참여 관찰법이기 때문에 B는 면접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일치하지 않는 거니까. 따라서 B는 뭐 중에 하나가 되는 거야? 실험법과 질문지법 중에 아, B가 있었구나. 그래서 이 답이 일치하지 않았구나. 라고 하는 걸 찾아낼 수 있는 거지. 다음 가겠습니다. 이제 뭐가 나왔냐면, 여기. 언어적 상호작용이 필수적인가? 아주 너무너무너무너무 중요하지. 그치? 언어적 상호작용이 필수적인 건 질문지법. 그리고 또 뭐? 면접법의 공통점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문자, 언어를 통해서 설문조사를 한다거나 대화를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는 면접법이라든가. 그래서 언어적 상호작용이 필수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네. 해볼까? 여기 보니까 뭐라고 나와있냐면 선생님이 이랬어. 맞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B와 C는 질문지법과 면접법이 되는 거야. 물론 여러분 여기 일치하는 거니까 아니요로 일치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럼 아니요라고 한다면 B와 C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치. 질문지법과 면접법이 아닌, 즉, B가 그래서 실험법이 되고, 그러면 일치하려면 C가 참여관찰법이 되어야 되는데, 이미 A가 참여관찰법으로 결정이 났잖아요. 그쵸? 따라서 여기는 아니오로 일치하는 게 아니라, 네, 예로 일치하는 것 해서 B와 C는 질문지법과 면접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씩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질문지법이 뭐가 되고, B가 됩니다. 그리고 C가 면접법이 되고 실험법이 D구나. 다 했습니다.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가에 들어갈 수 있는 거, 가에 여기에 B가 B에게 유리한 거, B 질문지법에게 유리한 건 구조화된 대량의 자료 수집 방법이다. 어때? 맞는 거지. 정답은 바로 1번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질문지법의 특징이니까 나에는 실험법이 들어가야 되죠. 실험법은 뭐죠? D입니다. 그래서 틀린 것이고 기억에 대한 A의 응답. 기억에 대해서 방법론적 일원론이냐? A 참여관찰법이에요? 아니요. 그 다음에 언어적 상호작용이 필수적이냐에 대한 B의 응답은? 그치. 질문지법이니까 예 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니은에 대한 바로 B와 C의 응답은 예로 일치해야 되죠. 아니요로 일치하면 네, 이게 안 나옵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A, C는 바로 참여관찰법과 면접법이지 질적 자료 수집 방법이야. 주관이 개입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네, 1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4번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조사과정 문제고요. 이 정도면 괜찮은 편이지. 그치? 이런 문제부터 차근차근 해서 1단원에서 가장 어려운 주제로 얘도 대비를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흡연 예방 프로그램의 효과를 파악하는 것인데, 이렇게 나와 있어. 흡연 예방 프로그램이 부정적 태도를 증가시킬 것이다. 흡연에 대해서 예방 프로그램 하면 거절을 할수 있는 자기 효능감을 증가시킬 것이다. 이렇게 두 개의 가설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해보자면, 이게 독립변인이 있고, 그리고 종속변인이 있지. 그치? 그래서 어떻게 한 거야? 예. 독립변인이 어떤 프로그램을 했을 때, 가설 1, 가설 2두개 있어. 그래서 가설 1은 부정적 태도. 흡연은 안 좋은 거야. 예. 이걸 증가시킬 거. 그리고 이걸 거절했을 때, 그래. 나잘 거절했어. 라고 하는 뭔가 거절의 효능감. 감이 커진다. 이렇게 하나 나와 있는, 그래서 두 개의 가설을 세운 겁니다.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구 참여에 동의한 고등학교 1학년 학생 60명을 대상으로 했고, 이를 두 집단으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래 놓고, A 집단에게만 뭘 실시했어요? 이 흡연 예방 프로그램을 실시했어. 그러면 A 집단이 뭐가 되는 거야? 독립변인의 처치를 받으면 바로 뭐가 되지? 실험 집단입니다. 그러니까 A가 실험 집단이 되고, 독립변인에 대한 인위적인 처치가 있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8차 시를 그렇게 했고 A, B 집단 모두에게 흡연 예방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과 후에 문자를 통해 전송된 설문지 링크를 통해서 흡연으로 인한 인식을 묻는 것들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흡연으로 인해서 불이익에 대한 인식, 흡연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인식, 이게 부정적 태도겠지, 그치? 여기 보면 이 부정적 태도라는 걸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흡연 유혹을 물리칠 수 있다고 믿는 신념을 의미하는 흡연 거절에 대한 자기 효능감. 즉, 여기에 보시면 두 번째, 흡연 거절에 대한 자기 효능감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써주었습니다. 유혹을 물리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뭐 등등등. 그래서,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A 집단의 5명. 얘는 아예 프로그램에 원래 와서 A 집단은 프로그램 들어야 되는데 하지 않았죠. 그리고 설문지 링크를 통해서 응답하지 않은 애들은 제외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종종 나오는 거죠. 그렇죠? 제외하고 분석을 했어요. 그리고 모두 지지하는 결과가 나타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은 니은과 달리, 기억은 뭐죠? 기억은 A 집단. 니은과 달리 통제 집단이다라고 했는데 기억은 독립변인을 처치한 집단이야.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야? 실험 집단이지. 그러니까 틀렸고요. 디귿의 경우는 이렇게 적용했다. 이게 바로 뭐지? 독립변인을 처치한 거. 계속 그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완전히 중요한데,
미음과 미음은 모두 종속 변수에 대한, 여러분 종속 변수 맞죠? 부정적인 것.

거절 효능감, 거절했을 때 효능감이라고 하는 거, 얘에 대해서 리을하고 미음에서 뭔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얘가 조작적 정의가 맞아요, 여러분? 조작적 정의는 뭐야? 구체화시키는 거거든. 개념을 구체화시키는 건데, 구체화시키는 걸 어떻게 구체화시켜? 수치화, 수량화, 계량화해서 구체화시키는 거거든. 근데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즉, 부정적 태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지수를 만들어서라든가, 그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 것인데, 부정적 태도가 무엇인지 개념에 대한 개념적 정의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치화 또는 수량화 하지 않았어. 조작적 정의가 아닌 거야. 완전 중요해. 그래서 이거 꼭 체크해 두셔야 되고, 다음, 이것도 많이 나오는 거죠. 이건 연구윤리와 관련해서 많이 나오게 됩니다. 이거 자의적으로 자료를 선별했으니까 연구윤리에 유배되는 거야? 아니지. 만약에 프로그램을 듣기로 한 애들이 프로그램으로 인한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는 건데, 프로그램 아예 안 왔어. 그런데 그 애들의 자료를 넣는다고? 그럼 오히려 연구 결과가 왜곡될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설문지에 응답하지 않고 다 이렇게 빈종이로 냈어. 그거 넣으면 통계가 왜곡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건 빼줘야지 오히려 더 맞습니다. 그래서 연구윤리에 유배된다 라고 쓰면 틀린 거죠. 다음, 시옷을 통해서 니은의 흡연에 대한 부정적 태도와 니은이 누구예요? 그치, 여기 프로그램 받지 않은 애들. 프로그램 받지 않은 애들의 흡연 거절과 자기 효능감 모두 감소했음을 알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얘를 실험법으로 제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독립변인을 이렇게 독립변인을 처치한 집단, 이 처치한 집단이 A 집단이죠. 얘네는 부정적인 거 거절을 하면서 효능감 모두가 A 집단이 증가했겠지. 그치? 그런데 B 집단은 이 프로그램 처치하지 않은 애들이야. 이 프로그램 처치하지 않은 애들은 부정적인 태도나 뭐이 자기 효능감 정도가 어떻게 됐을까? 모르지. 예전과 그대로일 수도 있어. 그리고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 맞아요. 감소했을 수도 있어. 예. 또는 조금 올라갔을 수도 있죠. 예. A보다는 뭐 적게. 왜냐하면 모두 지지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A 집단은 프로그램의 효과가 분명히 있었던 것이고 B 집단의 경우에는 얘가 무조건 감소했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대로일 수도 있다고. 예. 그래서 정답은 몇 번? 2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몇 번을 갈 거냐면 5번을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가볼게요. 이거는 이제 쉬운 문제지. 그래서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 하고 나왔습니다.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회의 구성원들은 주어진 물질적 조건에서 공동체가 제공하는 가치, 신념, 그리고 세상에 대한 의미 체계를 수용한다. 끝났네. 구성원들이 수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회에 속한 사람들은 유사한 제도와 관습의 영향을 받으면서 소통하고 행동하며 그 결과 사회의 안정성과 일관성이 확보된다. 사람들은 그 관습 제도의 영향을 받는 존재야. 그래서 뭔가 구조화된 행동 이런 것도 나타나 있고요. 전반적으로 보시면 개인이 사회 구조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 있는 거야. 뭐 강조하는 거지? 사회 강조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 정도 수준이면 파이널 시험 모의고사 2회 수준이면 여러분이 지금 보는 학력 평가 수준, 네, 또는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고 어떨 땐좀더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래서 사회 강조하는 사회 실재론이겠구나라고 생각하시고 문제 풀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 개인은 그러니까 사회 속에서만 존재 의미를 갖겠지. 사회 강조하는 거니까. 두 번째, 사회가 개인의 외부에 존재하는 실재입니다. 그래서 이걸 실재론이라고 하죠. 그래서 정답은 기역 니은에서 여러분 1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됩니다. 다음 가볼까요? 집합적 속성은 개인의 속성이 고스란히 환원된다라고 돼 있어요. 이거는 개인 강조하는 거야. 왜? 개인의 합이 사회일 뿐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게 사회 명목론에서 성립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 사회 명목론에서 설명할 때는 사회를 설명할 때 집합적 속성을 설명할 때 개인적 속성으로 그대로 환원, 되돌려서 설명이 가능해. 왜냐하면 사회는 개인의 합이니까 이건 개인 강조할 때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지. 사회 문제 해결 방안으로서 제도 개혁 그리고 의식 개선 이렇게 있습니다. 사회 강조하면 제도 개혁 강조하겠지. 그치? 이건 사회 강조하는 사회 실재론의 입장. 개인의 의식을 강조하면 사회는 이름뿐 사회 명목론의 입장. 정답은 기역 니은 해서 1번. 네. 이제 6번 문제를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했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한 갑은 여러분 일단 이 문제를 보면 이게

문제 뭐 묻는지 모르잖아. 그치? 그랬을 때는 얼른 선지 가서 파악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성취지 역할과, 아, 2단원에 제일 처음에 배웠던 지위 역할, 역할 갈등 이런 거 하는구나.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자료에 적혀 있는, 적혀 있는. 아, 그러니까 읽을 때 적혀 있는 어떤 사회와 기관, 사회 집단, 이런 것들을 표시하면서 가는 게 좋겠지. 미리 체크를 하면. 그래서 한번 체크해 볼게요. 대학교를 졸업한, 대학교, 이렇게 표시해 두자고. 대학교를 졸업한 갑은 아버지가 창업한 어떤 회사에 입사를 했습니다. 평소 PD를 꿈꿨던 갑은 회사 생활에, 회사 한번 나왔으니까 적응하지 못해서 가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국 회사를 퇴직을 했어요. 이로 인해 한동안 가족 구성원들과 갈등을 겪기도 했던 갑은 1년 동안 열심히 준비하여 어떤 방송국 PD, 여기 방송국 나, 밑에도 방송국 나와 있네요. 그렇죠? 출근하고 있고 뭐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적혀 있는 거네 가지 있구나를 먼저 이렇게 딱 확인해 주면 먼저 굉장히 좋잖아. 문제를 풀어볼게요. 니은은 기업과 달리 성씨지이다. 기업, 아버지, PD, 아버지 엄청 많이 나오죠. 아버지, 어머니, 아내, 남편 다 뭐라고? 성씨지야. 달리. 이렇게 틀렸습니다. 이게 좋은데, 이 회사에, 아버지 회사 들어가서 이제 물려받아서 경영해야 되는데 그만둬 버렸어. 당연히 가족 구성원들과 막 갈등 이런 거 있을 텐데 이게 역할 갈등입니까? 아니죠. 그쵸. 해당하지 않습니다. 역할 갈등은 뭐예요? 지위에 따라서, 지위에 따라서 주어진 역할들이 충돌할 때. 그래서 내가 강사로서 해야 되는 것과 내가 아내로서 해야 되는 게 충돌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랬을 때예요. 따라서 역할 갈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맞는 것이고, 자료에 적혀 있는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의 개수는 몇 개야? 공식적,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을 여러분 아셔야 되죠. 그쵸? 공식적 사회화 기관은 뭐죠? 그렇죠. 사회화 자체가 목적인 거. 그래서 교육기관입니다. 교육기관. 그러면 대학교 빼놓고 나머지 세 개가 되는 거네. 그래서 밑에 나온 거 한꺼번에 해버리죠. 그렇죠. 공식적 사회화 기관은요? 교육기관. 이게 한개 이렇게 있네. 그 다음에 1차적, 2차적 할때이 1차적, 2차적 사회화 기관 나누는 거는요? 사회화의 내용이 전문적이냐 아니면 기초적이냐에 따라서 나누게 됩니다. 2차적인 건 뭐지? 전문적인 거. 따라서 여기 뭐 빼고? 가족 빼고 대학교 2차적, 회사 2차적, 방송국 다 2차적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몇 개? 3개예요. 그래서 둘이 같다라고 하셔야 되는 것이고 마지막에 결합 자체가 목적인 사회 집단 하고 나왔습니다. 결합 의제에 따라서 공동사회와 이익사회로 나누죠. 이거 뭐지? 공동사회지. 이익사회는 선택 의지에 따라서 인위적으로 한 거잖아. 여기 뭐밖에 없어? 가족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 개입니다. 따라서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정답은 니은, 리을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 4번.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제 7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에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서 얘네 셋 진짜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셋간의 관계는 그래프로 이게 표현을 해 놓는 것을 익숙하게 해 놓으면 너무나 좋습니다. 예.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 품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죠? 자발적 교사체죠. 왜 얘가 자발적 교사체야? 비공식 조직은 모두 자발적 교사체에 속하니까. 그리고요, 하나 공식 조직. 이런 포함 관계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공식 조직이자 비공식 조직에 해당되는 것이 시민단체, 노동조합,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공식 조직에만 해당되는 건 회사,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첫 번째에 보면, 갑은 A에 속해 있지만, B와 C에는 속해 있지 않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걸 통해서 알수 있는 게 있어. 뭐지? A는 뭐면 안 돼? 비공식 조직이면 안 돼. 조직이 될 수가 없어. 그렇죠. 왜요? 비공식 조직은 무조건 어떻게? 자발적 교사체에 동시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A에는 속해 있는데 B, C는 안 된다라고 말하면 A가 비공식 조직이 되면 안 돼. A가 비공식 조직이 되는 순간 B와 C 중에 하나에는 반드시 자발적 교사체에 포함이 되는 거니까 A가 비공식 조직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을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을이 속한 집단 어떤 게 있는데, 그건 A와 B에는 해당되지만 C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리고 병이 속한 니은과 같은 집단이 있는데, 그건 B와 C에는 해당이 되지만 A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돼 있어. 그러면 을과 병을 보면 동시에 어때요? 이 B라고 하는 데 속해 있는데, 여러분 보면 이 B의 특징은 뭐냐면

A이면서 B일 수도 있고요. 이 B는요, C이면서 B일 수도 있는 거야. 여러분, 그런 게 뭐가 있어요? 그렇지. 자발적 교사체지. 자발적 교사체가 여러분 B가 되어야 됩니다. 왜요? 공식 조직이면서 비공식 조직인 건 세상에 없다고. 그런데 자발적 교사체를 보면 비공식 조직인 자발적 교사체도 있어. 그리고 여기처럼 이 안에 시민 단체처럼 공식 조직인 자발적 교사체도 있어. 물론 공식도 비공식도 아닌 자발적 교사체도 있습니다만, 즉이 B라고 하는 게 자발적 교사체여야지만 이 B는 A이면서 B인 것도 있고 C이면서 B인 것도 있고라고 하는 게 이게 적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B가 자발적 교사체로 딱 나왔습니다. A는 비공식 조직이 아니어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A가 공식 조직이네. 그렇지? 그리고 C가 비공식 조직이네. 이렇게 된 거죠. 이제 다푼 겁니다.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B와 달리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다. B야말로 특징이 비자발적 교사체예요.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운 거죠. 그렇죠? 그래서 틀렸고요. 두 번째 가보겠습니다. B는 C와 달리 A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A의 존재를 전제로 해서 성립하는 B는 C와 달리? B는 C와 달리? C야말로. C가 뭔데요? 그렇지. 이걸 우리 이렇게 쓸때 얘로 사내. 무슨 무슨 동호회. 즉, 비공식 조직의 전형적인 조건이 사내 무슨 무슨 동호회라고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공식 조직의 구성원들이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야. 따라서 C야말로 공식 조직을 전제로 해서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틀린 것이고. 다음, C는 A와 달리 수단적인 관계가 나타난다라고 했는데, 수단적인 관계의 가장 전형을 보여주는 게 공식 조직, 회사 같은 데지. 따라서 어디에서? A에서 바로 이 수단적인 인간관계. 수단적인 인간관계가 뭐예요? 너무 보고 싶어서 만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강의 촬영하려고 만나고. 이런 게 수단적인 인간관계입니다. 그게 아주 잘 나타나는 데가 공식 조직이 됩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네 번째, 기억에 해당되는 것. 기억은 A와 B에 동시에 해당되는 것? 하고 물어봤습니다. 즉, 공식 조직이자 자발적 교사체에 해당하는 것. 뭐가 있어? 시민단체. 근데 여기 썼잖아. 정답은 4번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니은에 들어가는 건 B와 C에 동시에 해당되는 거. 그거 뭐가 있어요? 그죠? 사내 무슨 무슨 동호회 이런 거. 그래서 사내 야구 동호회 이렇게 돼 있네요.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 문제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가볼게요. 8번. 학생의 답변에 대한 교사의 채점 결과라고 나와 있고 문제는 어떤 문제? 그렇지, 이렇게 해서 일탈 이론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기 제시된 질문에 예, 아니요로 응답하는 일탈 이론에 해당되는 칸을 적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옳게 적은 일탈 이론 각 1점이고요. 틀리게 적은 일탈 이론에는 0점을 부여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래서 여기서 3점 하고 나와 있는 이 바로 얘가 의미하는 건 뭐야? 지금 여기 쓴게다 맞았다라고 하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2차적 일탈의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건 뭐죠? 낙인 이론이죠. 2차적 일탈이 뭐야? 습관화되고 반복된 일탈입니다. 그래서 낙인 이론에서 1차적 일탈, 누구나 할수 있어. 근데 낙인 찍히고 난 다음에 습관화된 일탈이 나타나. 그래서 2차적 일탈하고 나오면 낙인 이론 해야 돼. 그래서, 여기도 이게 맞았고, 나머지 두개 아니오로 해서 맞았던 거야. 그래서 3점이야. 그러면 찾아낸 거지. 아, A가 낙인 이론이네요. 라고 찾은 겁니다. 두 번째, 사회 구조적 관점에서 일탈을 설명하는가? 라고 되어 있어요. 사회 구조적인 관점에서 일탈을 설명하는 건 여기서 뭐밖에 없어? 아노미론밖에 없습니다. 사회 구조가 아주 거시적인 거잖아요. 디르켐의 아노미론이 어떤 이론인데? 사회 규범이, 그치, 무규범 상태, 이중 규범 상태가 되어서, 그래서 일탈이 벌어진다. 사회 규범. 사회 구조적 차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아노미 이론만 예라고 대답하고 나머지 아니요라고 해야 되거든. 근데 여기 A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3점은 아니야. 그렇지? 일단 3점은 안 됩니다. 그러면 B와 C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인데, 기억은 1점이 될수 있다. 1점이 될수 있습니까? 그럼 보겠습니다. 만약에 B가 아노미 이론이에요. 그러면 C가 뭐가 되는 거지? 그치, 예. 차별 교제 이론이 되지. 그러면 사회 구조적인 거 해당된다, 맞다. 차별 교제 이론 맞다. 라고 해서 몇 점? 2점.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만약에 B가 차별 교제 이론입니다. 그리고 C가 아노미 이론이에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

그렇지. 사회 구조적인 거에 해당되는가? 아닌 거 썼어. 잘못 썼어. 이것도 틀렸어. 그리고 아니오라고 하는데 아노미론이 들어갔어. 이것도 틀렸어. 그리고 0점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1점은 나올 수가 없어. 2점 아니면 0점밖에 못 나옵니다. 그래서 1점이 될수 있다? 틀린 거지. 두 번째 가볼게. A는 B와 달리 일탈을 규정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존재하지 않죠. 그렇죠. 누구나 1차적 일탈을 할수 있는데 낙인 찍히면 습관화된 일탈로 가고 아니면 그치. 따라서 일탈을 규정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존재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이고요. 세 번째, B는 A와 달리 이렇게 여기 누구에게 부정적인 자아를 내면화하는 과정. 이것도 누구에 대한 설명이야? 낙인 이론에 대한 설명입니다. 따라서 A에 대한 설명이야. 낙인 찍히고 난 다음에 부정적인 자아를 형성해서 습관화된 일탈을 하게 되는 거. 일탈자가 되어가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단 말이야. 이것도 틀렸네요. 그다음에 C가 사회 규범의 통제력 강화를 일탈에 대한 대책으로 강조하면, 그러면 C가 뭐가 되는 거죠? 저 C가 아노미론이 되는 겁니다. 그쵸? C가 아노미론이 됩니다. 그럼 여기야. 그럼 몇 점이 되는 거야? 2점이 아니죠. 여기 아노미론이 돼요. 그러면 얘가 차별적 교제 이론이 되고 0점이 되네요. 그래서 틀린 것이고. 마지막. 이제 기억이 0점이라고 한다면 A와 B는 모두 타인과의 상호작용이 일탈에 미치는 영향을 중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0점이 된다면, 여기 0점이 된다면, 0점이 된다면 바로 B가 뭐여야 돼? 차별 교제 이론이 돼야 돼. 그러면 A는 낙인 이론이고 B는 차별 교제 이론이 된다는 말. 낙인 이론과 차별 교제 이론의 공통점은 바로 뭐가 된다? 상호작용 속에서 일탈을 설명한다라고 했었던 거죠. 그쵸? 상호작용 속에서 일탈을 설명한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정답은 5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9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시된 단계, 이 문제는 관료제와 탈관료제 문제가 돼. 제시된 단계 순으로 토끼 인형의 위치를 옮기는데 각 단계 A에만 해당하면 오른쪽, B에만 해당하면 왼쪽입니다. A에 해당하면 오른쪽으로 가고요. A에 해당하면 오른쪽으로 가고 B에 해당하면 왼쪽으로 갑니다. A, B 모두에 해당하면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 현재 위치 가운데 딱 있습니다. 그럼 보겠습니다. 첫 번째 거 한번 가보면 연공서열을 강조한다라고 돼 있고 재량권 여기 요거 한번 해볼게. 첫 번째 연공서열 강조하는 거 보상할 때 경력에 따라 이거 관료제 얘기지. 그다음에 재량권과 자율성 강조하는 거. 규약 절차가 아니야. 탈관료제죠. 공식적 규범에 의해서 구성을 통제하는 건둘다 모두입니다. 그래서 둘다다 공식 조직의 운영 원리야. 둘다다 회사 이렇게 생각하면 돼. 따라서 이건 모두야. 그쵸? 그다음에 외부 환경 변화에 대한 유연한 대처가 어렵다는 비판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게 특징이지? 그치. 관료제가 그렇죠. 왜? 워낙 거대한 조직이고 규약과 절차 매뉴얼이 딱 정해져 있어. 그대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변화가 어렵습니다. 관료제의 특징이 됩니다. 그런데 아래에다 가서 보니까 뭐라고 여기 아래에다 가서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이제 마지막 최종적으로 여기 두 번째 이 영역에 머물렀다. 왔다 갔다. 즉 관료제이면 A에만 해당되면 오른쪽으로 가고 B에만 해당되면 왼쪽으로 가고 뭐 이런데 결국 이 영역에 머물렀다라고 했습니다. 이걸 통해 토대로 해서 어떤 게 A가 관료제인지 B가 탈관료제인지 파악하는 건데 여러분 이거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1단계 현재 위치에서 첫 번째 거 관료제로 가죠. 관료제가 왜 A 쪽인지 B 쪽인지 몰라요. 어쨌든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갔을 거야. 두 번째 탈관료제로 가죠. 이건 뭐예요?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모릅니다. 어쨌든 이게 두개 방향이 어때? 둘이 반대 방향이잖아. 그러니까 이쪽으로 한번 갔어도 결국은 이쪽으로 와. 그쵸? 또는 관료제가 B라서, 아니, A라서 오른쪽으로 갔어도 그 다음에는 이쪽으로 와. 그치?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1, 2단계까지 하면 결국 현재 위치로 그냥 오게 돼. 왜냐면 둘이 관료제, 탈관료제에서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뒤에 해설지에 있는 것처럼 A를 관료제라고 하는 경우, A를 탈관료제라고 하는 경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은 원래 현 위치로 와. 그리고 모두라고 하면 뭐라고 했어요? 그렇지. 모두면 그냥 제자리에 있는다. 모두에게 해당되면. 그래서 결국은 1, 2, 3단계까지 해서 그냥 현재 위치인 거야. 그리고 네 번째 단계를 했더니 여기로 갔다라고 한 거죠. 그러면 왼쪽으로 간 거죠. 그쵸? 왼쪽으로 갔습니다. 따라서 이 관료제를 했더니

왼쪽으로 가더라 라고 했어. 그럼 관료제가 뭐야? B가 되는 거지. 그렇지? 관료제가 B고요. 탈관료제가 E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찾아주는 거야. 그러면 이제 답은 너무나 쉽죠. 첫 번째, A는 B와 달리 하향식이다라고 했는데 하향식이야말로 어디? 관료제에서 나타나죠. 대규모 조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위에서 뭔가 결정해서 아래로 내리는 의사결정이. 이게 바로 하향식입니다. 어디? B에서 나타난다. 라고 하시면 되고, 두 번째, 목적 전치 어디서 나타나요? 그렇지, 관료제의 문제점이지. 관료제는 규약 절차 매뉴얼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수단이 강조돼. 그리고 목적이 저 멀리 떠나가. 그래서 어디서 나타난다? B에서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1단계와 4단계의 진술은, 1단계와 4단계의 진술은 모두 관료제예요. 관료제는 뭐지? B가 됩니다. 그쵸? 네. 그 다음에 2단계 진술로 인해서 토끼 인형은 오른쪽으로 한칸 간다. 2단계는 탈관료제죠. 탈관료제 A예요. A는 오른쪽으로 간다라고 했잖아. 그치? 정답은 4번 하시면 됩니다. 3단계 진술로 인해서 토끼 인형은 그대로 있죠. 3단계는 왜? 공통점이니까 그 자리에 있는다라고 했죠. 정답은 몇 번? 4번. 재미있는 문제였습니다. 다음 가겠습니다. 미술생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아파트 문제라고 하는 거알수 있어. 초콜릿 문아. 그래서 이 A는 단단한 초콜릿 릴 껍질로 만들어서 속에 크림, 견과류, 막 이런 것들 다채로운 재료를 채우는 기술을 개발을 했고요. 그 결과 프랄린이라고 하는 게 탄생을 했대요. 이전까지 초콜릿은 딱딱한 바 형태가 되었지만 여기는 이게 초콜릿이 그릇이 된 거야. 이제 그 안에 무한히 많은 것들을 담을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보시면 갑국에서는 누군가에게 프랄린을 선물하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깊은 애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그렇게 의미부여, 이해가 되고 있고 공유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기억에서 초콜릿 문화. 초콜릿을 만들고 그것들을 어떻게 나누고 하는 이런 문화입니다. 막 교양이고 세련되고 그거야? 아니지. 일상생활 속에서. 그래서 좁은 의미라고 보기는 어렵죠. 두 번째 보시면 여기 물질 문화하고 나와 있습니다. 물질 문화, 비물질 문화 너무너무 많이 나와. 그래서 물질 문화는 의식주와 관련된 도구 기술이야. 그래서 여기 보면 초콜릿, 당연히 먹는 거니까. 기술, 당연히. 그래서 둘 다다 뭐예요? 물질 문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다음, 리을에 보시면 설명할 수 있는 문화의 속성은 축적성이 아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축적성이죠. 왜? 기존에 그냥 초콜릿만 먹는 것에서 속에 크림도 넣고 견과류 넣고 캐러멜도 넣고 다채로운 것들을 더하고 더하고 더하고 해서 오늘날과 같이 이런 게 만들어졌다 이렇게 풍부해졌다 라고 하는 게 부각되어 있어. 그러니까 이게 틀렸고요. 미음을 보면 사고와 행동에 동질성을 형성하더라. 왜? 그렇지. 이렇게 주면 애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서로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사고와 행동의 동질성을 형성하는 공유성. 그래서 정답은 니은, 니을 해서 여러분 4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11번 문제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에 보면 문화의 태도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보면 국수주의로 흘러서 국제적 고립을 초래할 수 있는 건 여러분 뭐? 자문화 중심주의지. 그리고 문화의 차이를 발전 수준의 차이로 봐요. 즉, 문화를 평가하는 거야. 얘는 뭐? 자문화 중심주의와 그리고 사대주의의 공통점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문화 중심주의와 사대주의의 공통점이야. 하나는 공통점이 나와 있고, 그리고 디귿 이렇게 돼 있네요. 그리고 얘는 자문화 중심주의에만, 첫 번째 기억은 자문화 중심주의에만 해당되는 거거든?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가, 나, 다 이렇게 돼 있는데, 공통점에 표시된 건 뭐밖에 없어? A와 B 공통점이라고 하는 가, 여기. 그래서 가에 바로 뭐가 들어가야 돼요? 니은, 이게. 그래서 이 니은이 자문화 중심주의와 사대주의의 공통점. 그러면 A와 B가 자문화 중심주의나 사대주의가 되는 거네? 그럼 C가 뭐겠어요? 상대주의지. 이게 찾은 거야. 그러면 다에는 상대주의에만 해당되는 거 들어가면 되겠네? 그럼 하나 남은 자문화 중심주의에만 B가? 아, 자문화 중심주의여야 되구나. 그리고 여기에 기억이 들어가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A는 사대주의, B는 자문화중심주의, C는 상대주의. 다 골랐습니다. 이제 문제 풀어볼게요. 가에 들어갈 내용은 니은이고, 나에 들어갈 내용은 기억이다. 라고 하셔야 됩니다. 디귿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상대주의에 해당되는 특징이 여기, 디귿에 나머지 하나는 여기 들어가야 되죠. 그렇죠? 상대주의에 해당되는 거. 문화를 평가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없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틀렸고.

A는 B와 달리 문화 제국주의로 변질될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 건 자문화 중심주의지. 뭐냐면 B가 그렇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B는 C와 달리 정체성 상실할 수 있는 건 A가 그렇죠. 그렇죠. 정체성 상실할 수 있는 건 A 사대주의가 그런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C 상대주의예요. 그 사회 맥락 속에서 너무 쉽네. 정답 5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고 다음 12번 문제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고 해볼게. 문화 파트야. 그래서 내재적 요인, 직접 전파, 간접 전파 뭐 이렇게. 갑국의 요리 전문가인 A는 갑국입니다. 자국의 전통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TV 프로그램을 보다가 지금은 사라지고 없는 음식에서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디저트를 개발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 보고, 아이디어 하면 자극 전파다라고 하면 절대 안 돼. 이 아이디어를 외부 문화 요소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뭘 개발하면 자극 전파야. 그런데 여긴 아니잖아. 사라져가는 전통, 뭐 이런 것들을 보다가 우리 내부에서야. 따라서 이건 자극 전파가 아닙니다. 뭐예요? 발명이에요. 그래서 이 디저트를 발명한 겁니다. 그래서 디저트를 판매하는 식당을 팔아서 크게 성공을 했고, A는 갑국 여행 중에서 이 디저트를 접한 을국의 한 사업가의 제안을 받아가지고 갑국의 식당을 첫째 저녁에 물려주고 을국으로 건너갔어요. 그래서 을국에 가서 이 디저트를 판매하는 식당을 차렸습니다. 그러니까 디저트를 직접 들고 그 개발자가 간 거지. 그쵸? 뭐한 거예요? 직접 전파한 겁니다. 그래서 유명 막 인터넷 이것도 속으면 안 됩니다. 인터넷 방송 유명 뭐 스트리머들이 막 찾아가서 막 이건 홍보한 거지. 그 문화 요소가 전해진 건이 개발자가 직접 와서 한 거야. 그러니까 간접 전파라고 하면 안 돼. 이게 좀 약간의 함정이 있는 거죠. 오래전부터 을국에서 뭐 다른 디저트와 함께 이렇게 보시면 인기 있는 디저트 중 하나로 자리 잡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을국에 있었던 디저트하고 이것도 같이, 그러니까 병존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고, 한편 을국의 한 요리 전문가인 B가 어떻게 했냐면, 이 네모 디저트에다가 전통 음식 재료, 네모 디저트에다가 전통을 합해가지고 이 다이아몬드 디저트, 새로운 제3의 문화 요소를 개발한 거야. 뭣도 나타났어? 융합도 나타났다. 을국에서 융합도 나타났네요. 그렇죠? 이제 문제 풀어볼게. 기어. 기어. 갑국에서는 내재적 요인에 의한, 그렇지, 뭐야? 발명입니다, 여러분. 여기 발명이라고 썼어요. 을국에서는 직접 전파, 간접 전파 아닙니다, 이거. 들어오기를 직접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간접 전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을국에서는 병존 융합 다 나타났죠. 자극 전파 없습니다. 정답은 기역, 디귿. 해서 여러분, 2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13번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에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제시된 문화 A, C 중 어느 것에 해당되는지 이 문제는 여기 두 개의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 두개 모두 해야 되는데 반문화, 주류문화, 하위문화 언제나 늘 나오는 건데 그랬을 때 옳은 답변은 1점. 그러면 1점, 1점. 옳게 다 했단 얘기야. 그래서 여기 힌트에 딱 있죠. 이 가문화는 A, B에 다 해당된다. 그럼 가문화가 뭐겠어? 가문화가 반문화였던 거지. 왜? 반문화는 동시에 하위문화인 거니까. 그쵸? 그리고 나문화도 옳아요. 그런데 가에만 해당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가가 아니라 A에만 해당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나문화는 뭐가 되는 거야? 그냥 하위문화이기만 했던 거야. 그러면 결국 A가 하위문화고요. B가 반문화고요. C가 주류 문화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가 문화는 반문화이자 하위 문화이니까 B하고 A에 표시를 한 것이고 옳다라고 하는 걸 토대로 했습니다. 그러면 다는 C에 표시를 해놨네요. 만약에 주류 문화면 다가 주류 문화면 1점, 기억 1점이 되는 것이고 다가 주류 문화가 아니면 뭐 틀린 것이고. 문제 첫 번째, A는 C와 달리 한 사회의 지배적인 영향을 끼치는 건 주류 문화죠. 네, 틀렸고요. 두 번째, C는 B와 달리, 여러분, 이것도 많이 나오는 겁니다. 해당 문화를 향유하고 공유하는 사람들의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는 건 어떤 문화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달리라고 쓰면 안 돼요. 즉, 대한민국의 문화를 공유하는 사람들도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전라도에 어떤 지역 문화를 공유하고 있으면 그 지역 문화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그 정체성을 갖게 되는 거야. 따라서 어떤 문화를 공유하더라도

공유 범위가 넓건 좁건 간에 정체성을 갖게 돼. 그래서 틀린 내용이 되고요. 세 번째, 가에 들어갈 수 있는 거, 반문화이자 하위문화인 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몇 번? 3번. 이렇게, 정답은 들어갈 수 없다라고 했으니까 틀렸네요. 들어갈 수 있는 건데. 네, 틀렸고요. 4번. 나에 들어갈 수 있는 건 그냥 하위문화. 우리나라에서 식사할 때 젓가락 쓰는 거? 어느 지역만 써? 이건 주류 문화의 성격을 가지고 있죠. 따라서 나에 들어가면 안 되지. 없다라고 했으니까 어때요? 맞았습니다. 정답은 4번 하시면 되고, 마지막. 국민 대다수가 기독교를 믿는 국가에서 크리스마스를 기념하는 문화는 대다수가 공유하는 문화지. 그치? 만약에 이게 다에 들어갔어. 그럼 이거 주류 문화 맞네. 그러면 시에 아주 잘 표시를 했네. 그럼 1점이라고 해야지. 정답은 몇 번? 정답은 4번.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14번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불평등을 바라보는 관점하고 나왔어요. 그쵸? 기능론, 갈등론. 그렇지? 첫 번째. 직업 종사자의 연평균 임금을 보면 그 사회적 직업의 중요도를 알수 있다. 여기서 벌써 끝난 겁니다. 뭐죠? 기능론이죠. 네. 기능론은 사회 유기체설을 전제하고 있어. 유기체에 더 중요한 부분이 있지. 머리카락보다는 뇌가 더 중요해. 그렇지? 눈썹보다는 눈이 더 중요해. 그런 것처럼 사회에도 더 중요한 일이 있고 덜 중요한 일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높은 임금 받는 거 보니까 높은 중요도가 높은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기능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래에 그냥 명확히 줬습니다. 중요도의 차이가 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연평균 임금에 그대로 반영된다. 네, 차이를 인정하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지배 집단이 종사하는 직업의 연평균 임금은 높고 지배 집단이 그들에게 유리하게 그렇게 만든 거야. 피지배 집단이 종사하는 임금의 연평균 임금은 낮다. 그래서 얘는 바로 갈등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직업별 중요도는 누가 정해? 지배 집단이 정해. 이렇게 또 아예 그냥 이건 진짜 기본 문제 수준으로 나온 거죠. 1번 가겠습니다. 갑의 관점은 차등 분배 제도가 계급 재생산을 위한 수단임을 강조하고 있다. 계급 재생산 누가 얘기하겠어? 그렇지. 갈등론에서 얘기하지. 갈등론에서는 내가 지금 지배층이야. 이걸 계속 재생산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유리하게 기준을 만들고 지배층의 일이 더 중요한 일인 것처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뭐, 을의 관점은 이라고 하셔야 되고, 균등분배가 인재의 적재적소 배치를 저해한다 라고 보는 건 누구겠어? 균등분배 반대, 차등분배 해야 돼. 더 중요한 일 하는 사람한테 더 많은 보상 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갑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갑의 관점은 을의 관점과 달리 불평등한 분배 구조의 전면적인 개혁. 불평등한 분배 구조. 이게 내재적 모순이다라고 보는 건 을의 관점이죠. 갈등론. 을의 관점인 갑의 관점과 달리 여기 뭐 귀속적 요인이 미치는 영향을 중시합니다. 귀속적 요인이 뭔데요? 가정 배경, 권력과 같은 거야. 그래서 지배층이 그 귀속적 지위를 이용해서 계속 대물림하려고 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답은 4번 하시면 되고 아래에 불가피하다 이렇게 나와 있어. 이것도 별표입니다. 사회 불평등은 불가피해. 누구? 갑의 관점입니다. 갑의 경우는 희소 가치. 가치 있는 게 희소하기 때문에 누구는 많이 가져가고 누구는 적게 가져갈 수밖에 없어. 공정한 기준에 따라서 차등 분배하고 있어. 그러니까 불가피한 거야. 갑의 관점입니다. 기능론의 생각이 됩니다. 이제 15번 문제는 풀었고요. 16번 문제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나와 있고요.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A는 B와 달리 이거 완전 중요한 내용이야. 해볼게. A는 B와 달리 한 사회 구성원의 소득이 같은 경우에도 나타날 수 있다라고 돼 있어. 그러면 B의 경우는 한 사회 소득 구성원의 소득이 같으면 뭐안 나타난다는 거야. B가 무슨 얘기예요? 소득 분포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것인데, 즉 뭐가 돼야 돼? 상대적 빈곤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상대적 빈곤은 어떻게 했지? 소득이 가장 높은 가구부터 그렇지 않은 가구까지 줄을 세워서 우리나라의 경우는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경우는 중위소득의 50%, 즉 어떻게 분포되어 있느냐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만약에 한 사회 구성원의 소득이 다 같으면 이게 나타나지 않잖아. 예. 그래서 A는 한 사회에서 모든 구성원의 가구의 소득이 같은 경우에도 절대 빈곤은 나타나죠. 다 100만 원이야. 근데 최저생계비가 100만 원 미만이야. 그럼 다 절대 빈곤 가구인 거야. 다. 예. 그래서 A가 뭐가 되고 A가 절대적 빈곤이 되고 B가 상대적 빈곤이다.

합니까? 아니죠. 왜요? A, 절대적 빈곤 가구. 절대적 빈곤 가구가 몇 퍼센트? 30%입니다. 상대적 빈곤 가구가 20%예요. 따라서 절대적 빈곤 가구 아닌 상대적 빈곤 가구는 없어. 모든 상대적 빈곤 가구는 다 절대적 빈곤 가구에 포함되기 때문이야. 그래서 이건 틀린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한번 봐볼게요. T 플러스 50년에 이 4인 가구 중에서 절대적 빈곤 가구의 비율은 절대적 빈곤 가구의 비율은 기역 중에서 절대적 빈곤 가구가 아닌 상대적 빈곤 가구의 비율과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5번을 위에 여기다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T 플러스 50년에 상대적 빈곤 가구 비율이 40%야. 즉, 중위소득의 50%인 여기에 해당하는 게 40%야. 이게 바로 상대적 빈곤 가구야.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절대적 빈곤 가구는 이게 바로 B죠. 네. 최저생계비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이 가구가 20%입니다. 이게 절대적 빈곤 가구예요. 저 A죠. 그럼 이거 그대로 해볼게. 4인 가구 중에서 절대적 빈곤 가구의 비율은 20%죠. 기역 중에서 절대적 빈곤 가구가 아닌 상대적 빈곤 가구 어디 있어요? 바로 여기지. 여기지. 상대적 빈곤 가구 40 중에서 절대적 빈곤 가구가 아닌 상대적 빈곤 가구는 바로 여기입니다. 40에서 20을 뺀 나머지 여기 20%지. 그치? 그러니까 이것도 20%. 비율이 어때? 같다. 정답은 몇 번? 5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17번 문제를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한번 봐볼게요. 병의 세대 간 이동 방향이 나와 있는데요. 본인의 계층이 다 B로 와서. 근데 B에는 B로 온게다 상승 하강 이동의 결과 B로 왔어. 그럼 여러분 B가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치, 중인 거지. 왜? 중층은 상승과 하강이 다 일어나니까. 그러면 부모 세대로부터 중으로 온게 상승 이동이야. 그럼 부모 세대가 뭐였다는 거야? 하였다는 거죠. 따라서 A가 하구나. 그 다음에 부모 세대로부터 중층으로 온게 하강 이동이야. 아, 그러면 C가 상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지. 그쵸? 그래서 A가 하고 C가 상이다. 그러면 가에 들어가는 거 바로 뭐죠? 그쵸. 상승 이동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예. 네. 그래서 A가 바로 뭐가 되고 하입니다. 중입니다. C가 상입니다. 상중하 반대로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갑이 속한 국가를 가서 보니까 상보다는 중이 많고 중보다는 하가 많아. 이거네. 그치? 네. 그 다음에, 중이 가장 많아. 을이 속한 국가는. 그 다음에 병이 속한 국가는 중이 가장 적어. 중이 가장 15로 가장 적어. 그래서 이렇게 써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문제 풀어보면 되겠지? 가는 뭐다? 맞아요. 상승이동이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두 번째. 상층 비율은 기역과 디귿이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상층 비율 한번 찾아볼까요? 상층 비율, 상층 비율. 기역과 디귿. 안 같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다음 3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층 인구에 대한 하층 인구의 비는 이라고 되어 있어. 중층 인구에 대한 하층 인구의 비라고 했으니까 기역, 니은, 디귿 한번 다 써볼게. 그 국가 내부에서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거니까 그냥 비율을 놓고 그대로 비교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층 인구에 대한 하층 인구의 비. 기억부터 해볼게. 중층에 대한 하층 얼마냐면 30분의 60. 그 다음에, 30분의 60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50분의 30. 이렇게 됩니다. 50분의 30. 이렇게 되고, 15분의 60. 이렇게 되네요. 예. 네. 뭐, 딱 보는 순간 어때요? 디귿이 가장 작다라고 했는데 디귿이 가장 크네요. 그쵸? 네, 4배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틀렸고 가장 크다. 그래서 틀렸고요. 네 번째 가겠습니다. 니은의 계층 구조가 기역의 계층 구조보다 사회통합에 유리하다. 맞아요? 정답 너무 쉽게 나옵니다. 저 니은이 뭐니까?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니까 사회통합에 가장 유리하다.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기역의 계층 구조는 니은 디귿의 계층 구조와 달리 모래시계형이다 라고 되어 있고 아니지 모래시계형 어떤 거? 디귿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 4번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18번 문제를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래서 사회 변동의 뭐냐면 방향을 바라보는 이라고 나왔습니다. 방향을 바라보는 이것도 매번 나오는 거죠. 필자의 관점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렇게 되어 있고 갑국은 한때. 그냥 첫 번째 줄을 읽는 순간 사실은 끝났습니다. 전 세계를 호령하는 문명을 자랑했는데, 하지만 외부의 위협과 내부의 갈등과 지속적인 도전에 직면했고, 결국 어때? 쇠락해서

붕괴했다. 그리고 이건 필연적인 결과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뭘까요? 그렇지. 방향을 바라보는 관점에는 진화론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나온 것처럼 순환론이 있습니다. 지금 여긴 당연히 순환론이지? 왜냐하면 얘는 일정한 방향이죠. 일정한 방향 어떤 거? 진보, 발전하는 방향. 발전하는 방향이 되는 것이고, 순환론은요, 일정한 어때? 그렇지, 일정한 양상이야. 양상. 그래서 여기 보는 것처럼 진보 발전할 수도 있지만, 퇴보 멸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쇠락하고 결국 붕괴했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 문제는 너무 쉽게 뭐냐면 순환론이 됩니다. 순환론이 되고요. 제일 아래 나와 있는 거, 이것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피해갈 수 없는 필연적인 결과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나타나 있냐면 운명론적인 시각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운명론적인 게 뭐지? 사람이 태어나서 성장해서 그리고 언젠가는 죽듯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오듯이 어떠한 사회도 만들어지고 성장해서 결국은 쇠퇴, 소멸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운명론적인 시각, 그래서 인간의 자율성, 능동성을 과소평가한다. 뭐 여기까지도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기억 가서 볼게. 서구 사회가 가장 진보된 사회라고 전제한다. 이건 누구 시각? 저 진화론의 시각입니다. 그래서 이 진보 발전하는 방향으로 가는데 그 진보 발전을 먼저 했던 것이 서구고, 그래서 서구 따라가면 된다라고 하는 서구 중심주의적이다, 서구 제국주의적이다라고 하는 비판을 받기도 하는 거지. 틀렸고, 두 번째. 사회 변동이 곧 진보 발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그렇죠. 그래서 위에 나온 것처럼 쇠락하고 붕괴하고 멸망하고 퇴보하고 이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고요. 디귿에 사회 변동에 작용하는 인간의 요거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역동성과 자율성을 과대평가해? 아니지. 여기 운명론적이라고 말했죠? 그렇죠. 어차피 그렇게 되어 있어. 라고 해서 이 역동성과 자율성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율성, 능동성 이런 것들을 과소평가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사회 변동의 방향을 예측하여 대응하는데 적절하지가 않죠. 왜냐하면 진화론의 경우에는 사회 변동의 방향은 일정해. 그러니까 앞으로도 진보 발전해. 이렇게 예측할 수 있다고. 그런데 순환론은 어때? 지금 이 시점이 어떤 시점인지도, 그래서 단기적인 것도 예측하기가 이렇게 갈지, 이렇게 갈지. 또는 지금이 어떤 시점인지 이걸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단기적 예측이 곤란하고 또 미래의 예측이 어렵다라고 하는 비판을 받는 거죠. 니은 리을 해서 정답은 여러분 4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 19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고, 최근에는 막 이렇게 많이 출제되진 않습니다. 오히려 정보사회 문제점 이렇게 해서 좀 쉽게, 뭐 세계화의 문제점이라든지 전지구적 수준의 문제라든지 좀 쉽게 자료에서 주제 찾는 형태로 나오고요. 얘는 좀 옛날 유형입니다. 그래도 알아두어야 될 점이지. 예. 산업사회와 정보사회 관련해서는 제일 마지막 단원의 정보화에도 나오지만 관료제, 탈관료제 할 때도 나오고 대중매체 할 때도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알아두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갑평은 A가 B보다 높거나 강하다고 평가되는 기준이 적힌 A가, 여기 A라고 돼 있죠. 이 카드를 뽑은 사람이 승자가 되는 게임에 참여를 했고요. 카드는 총 3장이 뒤집혀진 상태로 제공이 되었습니다. 3장 중한 장에만 A가 적혀 있는 높다고 평가되는 기준이 적혀 있고, 나머지 두 장에는 여기 B가 높다라고 적혀 높거나 강하다고 평가되는 기준이 있다고 합니다. 갑이 뭐라고 돼 있냐면 소품종 대량 생산 비중 이걸 딱 내밀었어요. 소품종 대량 생산 어디서 높게 나타나는 거지? 그렇지, 산업사회야. 이거는 꼭 외워주셔야 됩니다. 관료제, 탈관료제 할 때도 나오는 부분이죠. 산업사회는 공장제 기계공업이 되면서 대량 생산하게 되지. 그래서 대규모 조직이 나타나게 되잖아. 그래서 바로 뭐? 탈관료제, 아니 관료제 조직이 나타나게 되죠. 탈관료제가 아니라 관료제. 이거 우리 연결시켰었죠?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뭐냐면 대량 생산. 그래서 대량 생산. 품종은 소품종, 산업사회. 그래서 정보사회는요, 다품종 소량 생산. 이렇게 해서 연결해서 꼭 알아주셔야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갑이 뽑은 건 산업사회의 특징과 관련된 거, 더 높게 나타나는 걸 갑이 뽑았습니다.

이제 가 나는 빈칸이 되었고요. 그리고 승자가 병이래. 그러면 여기 정보사회에서 강하게 나타나는 게 나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이 바로 나에 들어간 정보사회에서 강하게 나타나는 거, 이게 A죠. 그쵸? 산업사회가 B가 되는 것이고, 가에도 이 보면 B가 높은 게두 장이다 라고 했으니까 가에도 B가 높은 거, 즉 산업사회가 높게 나타나는 게 가에도 적혀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추론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기억, 답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B에서는 B가 뭐야? 산업사회야. 산업사회에서는 지식과 정보가 부가가치를 창출해? 아니지. 노동 자본이 훨씬 더 중요하죠. 지식과 정보가 돈 벌어들이는 수단이 되는 것은 어디에서? 바로 A, 정보사회에서.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요. 두 번째, 가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산업사회에서 높게 나타나는 게 바로 가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과 일터의 분리 정도. 맞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거지. 가정과 일터의 분리 정도가 산업사회가 더 높고요. 그리고 정보사회가 더 낮습니다. 정보사회는 재택근무를 하기 때문에 가정과 일터의 통합 정도가 더 높게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니은 맞고, 정보 제공자와 정보 수용자 간의 모호성. 모호하다. 누구나 정보 제공자가 될수 있다. 이거 어디의 특징이야? 이거 정보사회의 특징이지. 그래서 이게 매체도 같이 나옵니다. 그쵸? 대중매체 관련해서 산업사회 매체는 정보 전문가 집단이 있어. 그래서 엄격하게 구분돼. 네, 모호성 정도 높게 나타나는 거, 정보사회에서 높게 나타납니다. 따라서 이거 들어가면 딱 맞아요. 근데 들어갈 수 없다라고 했으니까 틀렸죠. 그래서 정답은 니은 해서 여러분 2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서 파이널 시점 모의고사 2회까지 풀어봤고요. 오늘 제일 앞에 풀었던 15번 문제, 20번 문제 만만치 않은 문제였습니다. 잘 복습해서 보시고요. 다음 시간에 3회에서는 조금 더, 여러분이 시간을 줄여가고 더 익숙해졌으면 좋겠습니다. 3회에서 여러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Good luck to you!

춤추는 기출의 미래 영어 어법 어휘편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기출 문제를 분석할 김현진입니다. 여러분 10강에 오셨고요. 10강에서 우리 뭐 하기로 했냐면 저번 시간에 짜란! 수식어와 준동사의 활용의 개념 부분에 대해서 다루어 보았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부터 뭐 해야겠어? 체크업 테스트부터 한번 시작을 해봐야겠죠. 자, 그러면 지체하지 말고 우리 바로 한번 체크업 테스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교재에서는요, 31페이지 되겠고요. A 유형 뭐라고 써져 있냐면요, 네모 안에서 어법에 맞는 표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보면요. I notice him steal 혹은 to steal into the room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나는 눈치챘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러면 여기서 동사가 눈치챘다 가 될 거고 him 이라고 하는 거 목적어 그리고 목적격 보어 자리 안에 이제 이 친구들이 전체가 오는 것 같은데 얘들아, noticed 라고 하는 동사 혹시 무슨 동사인지 알까? 알아? 차리다 라고 하는 지각동사거든. 얘들아, 지각동사의 목적격 보어 자리에는 무슨 동사가 온다고 배웠을까? 우리 동사 원형이 온다고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나는 눈치챘다. 그가 뭐 하는 것을 눈치챘냐면요. steal into the room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가 몰래 그 교실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눈치챘다 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I notice라고 하는 이 동사가 지각 동사니까 목적격 보어 자리에 steal이라고 하는 동사 원형이 오는구나 라고 하는 내용이었고요. 자, 2번이요. Seeing 혹은 seen from a distance, the rock looks huge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거 바로 저번 시간에 쌤이 되게 강조해서 말했거든. 뭐를 강조해서 말했냐면, 자, 혹시 분사 부분에 밑줄이 그어져 있을 때 우리 뭐를 확인하기로 했냐면 주인절에 주어를 확인하기로 했었어.

자, 그러면 주인절의 주어라고 했을 때는 the rock, 돌이 될 겁니다. 그러면 돌 입장에서 직접 보는 거면 현재 분사를 쓸 거고, 보아짐을 수동으로 당하는 거면 과거 분사 쓸 거거든. 그러면 얘들아, 돌 입장에서 어떤 느낌인지 한번 볼게. seeing일까 혹은 seen일까? from a distance. 멀리서 보았을 때, 얘들아, 돌이 멀리서 봐? 아니잖아. 누군가가 멀리서 봐줬겠지. 그러면 돌 입장에서는 보아짐을 당한 거니까 수동태에 써주면 좋겠다. 그래서 먼 발치에서 보았을 때그 돌은 굉장히 커 보인다라고 하는 맥락이었겠죠. 자, 이 포인트 지금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왜냐면 오늘도 되게 자주 나오거든. 그래서 아, 분사의 밑줄이 그어져 있을 때는 이 주인절의 주어가 누군지 확인해 보자. 주인절의 주어가 누군지 확인한 다음에 능동인지 수동인지를 파악해 보면 되겠다. 오케이. 자, 그러면 세 번째 문장 보면요. The mental 혹은 mentally surprised child has now been stabilized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문장의 동사 한번 잡아볼까, 얘들아? 이 문장의 동사는 has now been stabilized 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바로 동사일 겁니다. 자, 이제는 안정화되었다 라고 하는 동사로 잡고 있고요. 그러면 우리 주어는 누구야? 주어는 The mentally 혹은 mental surprised child. 여기까지가 지금 주어일 거잖아. 그러면 이때 이 mental 혹은 mentally가 누구를 수식하는지 보면 되겠다. 자, 누구를 수식할까? 정신적으로 놀란 아이들이지. 얘들아, 그러면 여기서 surprise라고 하는 형용사를 수식하고 있네. 형용사를 수식할 수 있는 애 누구야? 부사가 수식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놀란 그 아이는 이제는 안정화되었다, 진정되었다라고 하는 문장이 되겠죠. 자, 4번이요. Composing 혹은 composed by a little boy, the song became a great hit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얘들아, 이거 바로 몇번 문제에서 있어? 이번 문장에서 우리 한번 살펴봤잖아. ing 혹은 pp, 즉 분사 부분에 밑줄이 그어져 있을 때 우리 뭐 확인해라? 주절에 주어 확인해라. 그러면 song 입장에서 봤을 때 작곡을 당했을까? 자기가 작곡을 했을까? 얘들아. 노래는 작곡을 당했겠죠? 그럼 composed라고 하는 거에 동그라미 치면 되겠네. 그런데 자, 누구에 의해서 작곡을 당한 거냐면요. by a little bo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주 어린 소년에 의해서 작곡이 되어졌지만 the song became a great hit라고 나온 거 보니까 엄청난 히트를 쳤다. 대박을 쳤다라고 하는 내용인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럼 B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밑줄 챈 부분이 어법상 맞으면 동그라미 칠 거고요. 틀리면 X 표시하고 우리는 고쳐볼 겁니다. 자, 5번 문장이요. Looking from the top of the hill, you can survey the entire town. 자, 오늘만 지금 세 번째 나오고 있습니다. 뭐라 그랬어? 분사 부분에 밑줄이 그어져 있으면 뭐 살펴봐라? 주절에 주어 살펴봐라. 주절에 주어가 누구야? you라고 하는 주어잖아. 그러면 너가 직접 보는 거면 looking이고, 보아짐을 당하는 거면 looked라고 과거분사 썼겠지. 그럼 해석을 해보면요. 너가 이 언덕 꼭대기에서 보면 너는 뭘볼수 있냐면 이 전반적인, 전체적인 마을을 다볼수 있어 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 너 입장에서 봤을 때 보는 거야? 보아짐을 당하는 거야? 마을을 보는 거잖아. 그래서 언덕 꼭대기에서 볼 때, 본다면이라고 하는 능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 looking이라고 하는 현재 분사 쓴거잘 썼네. 그치? 자, 그러면 6번 문장이요. The weather getting stormy, the committee cancel the game이라고 나오고 있어. 어? 근데 얘들아, 지금은 조금 상황이 달라. getting이라고 하는 분사 부분에 밑줄이 그어진 건 맞는데 앞에 뭔가 주어 같이 생긴 애가 있네? 얘가 왜 이렇게 됐을까? 를 한번 생각해 보자면, 얘들아, 우리 분사구문 나오면, 쌤이 원래 문장으로 한번 되돌려보는 연습해 보자고 했잖아. 그랬을 때, as the weather got stormy 라고 하는 문장이었을 거야. 그래서 점점 날씨가 안 좋아지자, 그 위원회는 그 경기를 취소했다 라고 하는 문장이잖아. 그런데, 이 분사구문을 만들기 위해서 첫 번째 단계, 뭐 했을까? 접속사 지웠겠지. 접속사 지우고 주어도 지우려고 보니까 the weather 이라고 하는 부사구의 주어랑 주절의 주어가 다르네? 얘들아, 주절의 주어와 부사구의 주어가 다른데 생략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부사구의 주어가 살아있는 형태인 겁니다. 자, 이럴 때는 얘들아, 분사를 앞에 나오는 이 주어에다가 맞춰주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한번 해석을 해보면 날씨가 점점 안 좋아졌기 때문에 그 위원회는 게임을 취소시켰다라고 하는 내용이잖아. 그러면 얘들아, 날씨가 자발적으로 안 좋아진 거지. 안 좋아짐을 누군가에 의해서 당한 건 아니기 때문에 getting이라고 하는 능동의 의미를 가진 현재 분사 잘 쓰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상황을 한번 문제를 통해서 살펴보는 것은 중요해요. 그래서 날씨가 점점 안 좋아졌기 때문에 위원회가 게임을 취소했다라고 해서 앞에 나오는 진짜 주어에다가 능동수동을 맞추는 경우였네. 자, 그러면 다음 문장을 보면요. 7번이요. With the drugstore closing이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나 이거 저번 시간에 강조했다? With가 나오고 목적어 나오고 그다음 분사가 나오면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라고 했었어. 그랬을 때이 분사는 누구한테 맞춰야 된다? 앞에 나오는 목적어에 맞춰줘야 된다고. 자, 그랬을 때그 약국이 문을 닫아서 I couldn't buy the cold medicin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나는 감기약을 살수 없었다라고 해석할 거거든. 그러면 얘들아, 약국 입장에서 스스로 닫아? 아니잖아. 약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닫아진 거지. 사람이 닫았겠죠. 그래서 약국이 닫혀 있어서라고 하는 closed 과거 분사 표현 써줄 겁니다. 그래서 약국이 닫혀 있어서 나는 무슨 약? 감기약을 살수 없었다라고 하는 문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생각보다 많이 나오거든, 얘들아. 저번 시간에도 한번 별표 치라고 했었을 것 같아. with 나오면 일단 동그라미 치고 목적어, 그리고 분사 나오는 부분을 동그라미 쳐보면 문장 구조가 조금 빠르게 파악된다 라고 하는 거 유념해 두시고요. 8번이요. We wish, 우리는 희망한다. 무엇을 희망하냐면 The gift giver would buy us something else, something less ordinar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선물을 주는 사람이 우리에게 뭐를 사줬으면 좋겠냐면 something less ordinary 라고 나오고 있어. 그러면 would buy us, 우리에게 무엇무엇을 사줬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이 문장 구조에서 뒤에서 less ordinary 같은 경우는 누구를 꾸며주고 있어? 무언가 평범하지 않은 거라고 해서 something이라고 하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잖아. 자, 명사를 꾸며주고 있는데 ordinary라고 하는 형용사가 꾸며주고 있으니 오케이, 괜찮구나 라고 해서 넘어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있지? 자, 그러면 C로 넘어가 보도록 할 건데요. 어법상 틀린 부분 역시나 한번 고쳐볼 겁니다. 9번 문제요. Believing as the spirit of the forest, the tiger was admired.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believing이라고 하면 믿으면서잖아요. 자, 뭐라고 믿으면서냐면요. 숲속의 정령이라고 믿으면서. 얘들아, 내가 여기 ing가 맞는지 틀린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뭐 봐라? 주절에 주어 확인해봐라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주인절에 주어 보니까 타이거야. 그치? 호랑이. 호랑이가 스스로 자기가 정령이라고 믿어요? 나는 역시 숲의 정령이지 라고 믿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believing이라고 써져 있는 이 현재 분사를 뭐로 바꿔주면 좋겠죠? believed라고 하는 과거 분사로 써주면 좋겠죠. 자, 믿어졌대요. 뭐라고? 숲의 정령이라고 믿어졌기 때문에 tiger was admired. 이런 호랑이는 숭배되어졌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네. 됐죠? 자, 그럼 10번이요. The new film made the young viewers felt delighted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새롭게 만들어진 그 영화는요, 만들었다. 그 젊은 시청자들을 뭐하게 만들었냐면요. 신나게 만들었다. 신나는 감정을 들게 만들었다는 뜻이거든, 얘들아. 그러면 봤을 때 새로 만들어진 영화는 뭐하게 만들었다? 기쁘게 만들었대, 얘들아. 기쁨을 당한다고 표현을 하나요, 우리는? 아니지. 우리가 직접 기쁨을 느끼는 거잖아. 그럼 일단 이 felt가 잘못된 거는 알겠어. 그러면 얘를 어떻게 고쳐볼까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문장을 쭉 한번 봤더니 동사가 좀 걸려. 얘들아, make라고 하는 동사가 뭐라고 외웠지? 사역동사라고 외웠을 거야. 자, 사역동사 같은 경우는 목적격 보어 자리에 뭐가 들어갈까? 동사? 원형이 들어가잖아. 자, 그러면 felt라고 하는 표현 아니고 어떤 표현 써줘야 돼? feel이라고 하는 동사 원형 써줘야겠습니다. 그래서 the new film made the young viewers feel delighted.

related라고 하는 문장으로 써주면 되겠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11번 문제로 한번 보면요. If you put a lot of effort, 너가 만약에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면, 들인다면, you will know, 너는 알게 될 것이야. 무엇을 알게 될 거냐면, how effectively that advertising will be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 광고가 얼마나 효과적인지 알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문장이었습니다. 자, 문장 구조를 얘들아 잘 한번 살펴보니까, 이때 how라고 하는 얘는 뭐야? 의문사야. 의문사가 우리 평서문 안에 들어오게 되면서 간접 의문문 만들었거든? 간접 의문문 만들었는데, 이때 의문사가 자기의 의미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애를 뒤에서 하나 뽑아왔어. 그래서 얼마나 효율적인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고 해석했잖아요. 그러면 얘들아, 이때 얘가 뒤에 문장에서 어느 부분에서 뽑혀왔는지를 반드시 살펴봐야 됩니다. 얘들아, 이 문제도 별표 한번 쳐볼래? 이런 비슷한 문제가 우리 기출 문제에서 계속해서 등장할 거야. 그래서 이 문제 유형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간접 의문문 how가, 의문사 how가 앞으로 나오면서 뒤에 있던 애를 한 명을 뽑아왔어. 어디서 뽑아왔는지 한번 살펴보면 that advertising will be 하고 여기 누가 봐도 무슨 자리가 없어? 보어 자리가 비어 있잖아. 자, 그럼 보어 자리가 비어 있는데, 뽑혀간 얘 형태를 보니까 얘 무슨 형태야? 부사 형태네. 보어 자리에는 부사가 들어갈 수 없어. 그러면 얘를 뭐로 바꿔주면 좋을까? Effectively라고 하는 것을 Effectively라고 하는 부사를 어떤 형태로 바꿔줄까요? 형용사 형태인 Effective라고 바꿔주면 되겠네. 오케이. 왜? 여기 보어 자리에서 사실 데려간 애잖아. 자, 그러면 12번 문제 같이 보면요. When we yarn, we increase blood flow.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프넛 할때 우리는 무엇이 증가되게 되냐면요. blood flow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의 혈류라고 하죠. 우리의 피의 흐름이 증가하게 됩니다. 라고 하는 문장이에요. 자, 그런데 bring in low temperature air 이라고 해서 지금 동사가 이미 increase라고 하고 나와 있거든? 근데 bring이라고 하는 동사가 또 등장하고 있어. 또 등장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얘들아, 문제는 접속사 없이 이렇게 동사가 등장할 수 있어? 없잖아요. 자, 그러면 뭐 하나는 바뀌어야 돼? bring이라고 하는 이 친구를 뭐로 바꿔줄까? bring이라고 하는 동사는 이제 더 이상 동사 형태를 갖춰서는 안 되고요. 어떤 형태로 바꿔줄 거냐면 bringing이라고 하는 현재 분사 형태로 바꿔줄 겁니다. 자, 그랬을 때 문장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하품을 할때 우리는 혈류라고 하는 것이 높아지는데, 뭐 하면서 bringing in low temperature ai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낮은 온도의 공기를 들이마시면서 우리의 혈류는 높아지게 된다 라고 하는 문장인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 분사에 대해서도 조금 면밀하게 살펴보았고요. D번으로 넘어갈 겁니다. 다음 글에 밑줄 친 부분 중에 틀린 거 한번 찾아볼 건데, 1번부터 볼까요? spent에 밑줄이 그어져 있어, 얘들아. 이제 좀 반갑지 않아? 약간 여기 ing나 pp 형태 있으면 내가 뭐 재빠르게 확인해 보라고 했어? 주절에 주어 확인해 보라고 했잖아. 자, 주절에 주어 확인해 봤더니 a robot이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 로봇이 시간을 썼는지, 그리고 혹은 시간을 써짐을 당했는지에 따라서 pp 형태가 오는지, 그리고 ing 형태가 오는지 달라지게 되겠다. 그치. 그래서 로봇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엄청나게 많은 양의 계산 시간을 써짐을 당했을까 혹은 썼을까? 그랬더니요, 로봇은요, might finally recognize objects at a tabl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로봇은 마침내 인식할 수 있었다. 그 물체를 뭐로서 인식할 수 있었대? 테이블로 인식할 수 있었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그럼 얘들아, 로봇 입장에서 계산 시간을 엄청나게 많이 쏟고 난 이후에야 마침내 그 물건이 테이블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다라고 해석해야 되잖아. 그럼 이때 spent가 아니라 어떤 표현으로 써야 될까? 과거 분사가 아닌 현재 분사 spending이라고 하는 ing 형태가 오면 좋겠다. 자,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양의 계산 시간을 쏟은 이후에야 그 로봇은요, 마침내 인식할 수 있었다. 그 물체를 테이블로 인식할 수 있었다. 라고 하는 거지. 자, 2번까지도 같이 풀었네, 우리. 얘들아, finally 라고 하는 부사잖아. 부사는 뭐 수식할 수 있다고?

명사 빼고 다 수식할 수 있다고 했는데 특히 여기 지금 동사 부분을 수식하고 있으니까 너무 괜찮죠. 마침내 인식할 수 있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으니까 동사 잘 수식해주고 있고요. 자, 하지만 if you rotate the image, the computer has to start all over agai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기껏해서 정말 많은 시간을 들여가지고 아, 이거 테이블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했는데 너가 만약에 이 사진을 돌려버린다면 어떻게 된다? 그 로봇은 컴퓨터는 다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죠. 그랬을 때, in other words, 다른 말로 하자면 로봇은요 볼수 있고, and in fact, they can see much better than humans. 인간보다 훨씬 더잘볼 수도 있어 로봇들은. 하지만, but they don't understand what they are seeing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이 보는 것을 실제로 알지는 못한다라고 전달해주고 있네. 자, 그럼 얘들아 여기서 much라고 하는 거에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자, much가 누구를 수식해 주는지 한번 보자면 much better 이라고 해서 뒤에 나오는 비교급을 수식해 주고 있습니다. 그치? 자, 비교급을 수식해 줄수 있는 표현 우리 6가지 한번 외워봤었는데 기억날까? 자, 기억 안 난다면 여러분 한번 적어 보세요. 뒤에 나오는 비교급을 수식해 줄수 있는 표현 much, even, still, far, a lot, by far. 이렇게 총 6가지거든요. 그래서 쌤은 그냥 노랫말로 붙여서 much even still far, a lot by far 라고 외웁니다. 자, 그래서 이것들은 뭐를 꾸며줄 수 있다? 뒤에 나오는 비교급을 꾸며줄 수 있는 표현이다까지 같이 알고 있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저희는 본격적으로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게 될 겁니다. 자, 기출문제 1번이고요. 2014학년도 6월 모의평가 27번 문항 되겠어요. 자, 첫 번째 문장부터 가보면요. When you have ideas you like 이라고 나오고 있어. 너가 진짜 좋아하는 그 생각을 너가 가지고 있을 때, you often think, 너가 보통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everyone else should feel the same way 라고 나오고 있어. 모든 사람이 나랑 똑같은 방식으로 느끼겠지? 라고 생각을 할 거래. 그래서 내가 이 아이디어가 너무 좋아 라고 본다면, 다른 사람도 분명히 이 아이디어를 좋아하겠지? 라고 생각을 한대. 자, 그런데, if you don't, 만약에 그 사람들이 아, 나그 생각 좀 별론데 라고 한다면 It very often becomes a matter of they just don't understan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만약에 다른 사람이 너 아이디어 좀 별론 것 같은데 라고 말을 한다면 이제는 그것이 어떤 문제가 된다? 그들은 이해를 하지 못해 라고 하는 문제가 된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죠. 자, 그럼 여기 지금 동사 부분에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얘들아, 근데 너무 쉽지 않아? 동사 부분에 밑줄이 그어져 있는데 주어를 따라가 보니까 주어 누구야? 이시잖아. 그러면 단수 주어 나왔고 당연히 단수 동사 나왔으니 becomes라고 하는 거 너무 허무하게 맞다는 거 표시할 수 있겠다. 그치? 자, 그래서 아, 내가 정말 좋은 아이디어를 냈는데 다른 사람들이 이걸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 그러면 아, 왜 이해를 못하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되는 거래. 그랬을 때, if a colleague around you doesn't understand your idea, 만약에 너 주변에 있는 동료들이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or its potential, 그 너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의 잠재성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you are being given an important message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이 문제에서 2번이 오답률이 정말 높았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맞는 선지야. 왜 맞는지 한번 따져볼게. 자, you are being given 이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첫 번째 부분 한번 먼저 떼서 살펴보면 비동사 플러스 ing거든? 그럼 진행형이야. 그치? 자, 그런데 두 번째 부분 보니까 비동사 플러스 pp네? 그럼 얘 뭐야? 수동태야. 그러면 진행 수동태라고 하는 말은 계속해서 수동적으로 받아오고 있다는 거지. 즉, 이 맥락에서 봤을 때는 너는 중요한 메시지를 계속 받고 있는 중인 거야. 너 주변에 있는 동료들이 아, 그 아이디어 별론데 라고 한다면 너는 지속적으로 그 메시지를 받고 있는 중이다 라고 설명이 되어지는 거지. 이 맥락이 맞아요. 왜냐하면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아이디어 별로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달받고 있는 거잖아. 내 입장에서는. 그쵸? 그랬을 때, 아, 비동사 플러스 PP가 나오는 수동태가 나오는 부분은 오케이, 괜찮습니다. 그런데 어떤 메시지를 받고 있는 거냐면, Maybe your view of a problem that you think you are solving is not shared by other coworker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마도 그 문제에 대한 너의 관점이. 자, 그런데 여기 대시 뒤에 등장하고 있네. 앞에를 봐봐. That 앞에를 봤

선이 a problem 이라고 하는 선행사가 있지. 오케이, 선행사 있고. 그럼 뒤에 문장을 봤더니 you think you are solving 이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이 문장의 동사 어딨어? 이 문장의 동사가 is이기 때문에 이 앞부분까지를 이렇게 묶어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아마도 그 문제에 대한 너의 관점이, 근데 문제는 문제인데 어떤 문제냐면 that you think you are solving, 너가 해결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문제에 대한 너의 관점이 진짜 주어는 여기 있네. 그치? 그것은 사실 is not shared by other coworkers. 다른 동료들에 의해서 뭔가 공유되어지지 않은 건 아닐까? 라고 지금 의문을 품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때 등장하는 that은 뭐야, 얘들아? 앞에 선행사 있고, 뒤에 문장이 you think you are solving 이라고 해서 불완전한 문장이 등장하고 있잖아. 그러면 얘는 관계대명사 that이다 라고 볼수 있겠네. 특히나 목적어 부분이 비어져 있으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겠지. 그래서 너가 해결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문제에 대한 관점이 다른 사람들과 많이 공유되어지지 않는 거 아니야?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고요. 그래서 if your colleagues can't see it, 만약에 너의 동료들조차 볼수 없다면, 즉 여기서 보는 게 뭐야? 너의 아이디어가 좋은지 볼수 없다면 your consumers may not eithe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너의 소비자들 또한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야 되지. 자, 그러면 얘들아, 누구누구 또한이라고 해서 either 이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했어. 얘들아, 또한이라고 하면 우리 두 가지 표현 쓸수 있거든. 첫 번째, either이라고 하는 표현 쓸 수도 있고, to라고 하는 표현 쓸 수도 있을 거야. 자,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는 either를 쓰고 어떤 상황에서는 to를 쓸까? 문장이 부정문이면 얘들아 either를 쓸 거고요. 문장이 긍정문이면 to를 쓸 거야. 자, 그래서 만약에 너 주변에 있는 동료들조차 너의 아이디어가 좋은지 알아채지 못한다면 너의 소비자들 또한 알아채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해서 부정문이 왔기 때문에 누구누구 또한이라고 하는 either를 쓰는 것이 맞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Make constant effor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한번 노력을 들여 보래. Until everyone you explain your idea to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너가 너의 아이디어를 설명하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understand it. 그 아이디어를 이해할 때까지 계속해서 노력을 한번 들여 보세요 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 그랬을 때 This is all to do with find simple solutions to our daily communication problem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얘들아, 지금 파란색 수거 표현 역시나 필기해 두셔야 돼요. All to do with 하면 무엇 무엇과 관련이 있는이라고 하는 수거 표현이거든. 자, 그것은 무엇과 관련이 있는 거냐면 find simple solution, 아주 단순한 해결책을 찾는 거래. 뭐에 대한 단순한 해결책?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상생활의 의사소통 문제에 대한 단순한 해결책을 찾는 것이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오케이, 해석은 됐는데 얘들아, 아직까지 답이 안 나왔거든. 그러면 5번이 답이 되어야 될것 같은데 얘가 왜 답인지 한번 밝혀보자면 All to do with에서 맨 마지막에 얘들아 뭐로 끝났어? With라고 하는 전치사로 끝났어. 전치사 다음엔 뭐가 와야 돼 얘들아? 저번 시간에 바로 했지? 명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애가 필요한데 얘는 명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애가 아니라 동사가 왔잖아. 그러면 명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동명사 finding이라고 하는 표현이 오면 좋겠죠. 그래서 this is all to do with finding simple solutions to our daily communication problems 라고 써져 있는 게 맞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5번에서 답이 등장하게 되었고요. 저희는 2번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볼 겁니다. 2014학년도 수능 27번 문제예요. 한번 첫 번째 문장부터 보시죠. I hope you remember our discussion last Monday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나는 희망합니다. 너가 기억하기를 희망한대요. 우리 지난 월요일에 나누었었던 대화를 기억하는 것을 희망한다고 합니다. 자, 뭐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를 나눴었냐면요. About the servicing of the washing machin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나의 세탁기의 수리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던 거 기억하고 있지?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1번 문제가 벌써 등장하고 있어. 자, supply to us 3 months ago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3개월 전에 우리에게 제공된 그 세탁기의 수리 문제에 대해서 나누었었던 대화를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네. 얘들아, 그러면 여기 지금 supplied 라고 하는 과거분사가 잘 왔는데

아니?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 과거 분사가 누구를 수식해주고 있는지 봤더니 앞에 나오는 washing machine, 즉 세탁기라고 하는 것을 수식해주고 있네. 얘들아, 세탁기가 스스로 제공을 할수 있어? 아니지. 제공이 된 거지. 누구에게? 우리에게 3개월 전에 제공이 된그 washing machine, 세탁기에 대한 수리 요청을 할 건가 봐요. 자, 그랬을 때 얘들아, 1번에 있는 supplied to us, 우리에게 제공된 세탁기라고 한다면 오케이, 괜찮습니다. 세탁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제공이 된 거니까 수동으로. 그랬을 때 I regret to say, 얘들아, 반갑지. 우리 저번 시간에 regret 다음에 to 부정사도 올수 있고 ing도 올수 있다고 배웠거든. 근데 뜻이 달라진다고 했잖아. 그러면 I regret to는 뭐뭐 하게 되어서 대답하셔야 돼요. 뭐뭐 하게 돼요? 유감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얘들아, I regret ing 하면 뭐뭐 하는 것을 후회한다 라고 하는 의미라고 했었어. 자, 그러면 I regret to say 라고 말하는 거 보면 나는 이런 말을 하게 되어서 참 유감이야 라고 지금 하는 의미겠지. 무슨 말을 하게 되어서 유감이냐면 The machine is no longer working. 그 너네가 제공해준 그 세탁기 있잖아. 아, 더 이상 작동이 안 돼. 라고 말하는 것을 알리게 되어서 매우 유감입니다 라고 지금 전달하고 있어요. As we agree during the meeting, 우리가 미팅 중에 동의를 했듯이 Please send a service engineer as soon as possible to repair i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세탁기를 수리하기 위해서 가능한 한 빨리 수리 기사님을 보내주십시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 그래서 The product warranty says that. 이라고 나오고 있어. 그러면 물건 보증서, 즉 품질 보증서가 말해 주었듯이 자, 무엇을 말해 주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 You provide spare parts and materials for free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당신들이 무료로 어떤 spare parts이라고 하면 여분의 부품들이거든요. 당신들이 무료로 부품들이나 혹은 물질들을 제공해 주지만 부품들은 무료로 제공해 줄수 있지만 but charge for the engineer's labo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뭐에는 가격을 부여한다고 되어져 있냐면요. 그 기사님 즉, 수리 기사님의 노동에 대해서는 비용을 청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맥락이야. 오케이?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아, 물품 교환, 뭐, 물품을 제공해주는 것까지는 무료지만, 수리 기사님의 노동 비용에 대해서는 청구가 된다라고 하는 지금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얘들아, 이때 that이라고 하는 것이 잘 쓰였는지 우리는 살펴볼 거잖아. 이때 대신 뭔지 한번 살펴볼게. 앞에 문장을 봤더니 선행사 있어? 선행사가? 없어. 그럼 일단 관계대명사는 아니고 뒤에 문장을 봤더니 You provide spare parts and materials for free라고 하는 무슨 문장이 등장하고 있니? 완전한 문장이 등장하고 있잖아. 자, 그럼 앞에 선행사 없고 뒤에 완전한 문장이 오는 얘는 우리는 접속사 that이라고 부를 겁니다. 접속사 that이 아주 잘 문장으로서 역할을 해주고 있네. 자, 그랬을 때 이렇게 품질 보증서에 쓰여져 있기는 하지만 This sounds unfair. 이것은 뭐인 것처럼 들려? 아, 뭔가 불공평한 것처럼 들려요.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네. 그러면 문장 구조 너무 단순하죠? This, 이것은 들린다. Unfair, 불공평하게 들린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잖아. 주어, 동사, 보어 자리에 뭐가 들어가고 있어? 형용사가 들어가고 있네. 그러면 잘 들어가 있지. 자, 이것은 근데 불공평하게 들려요. I believe, 나는 뭐라고 믿냐면, The machine's failure is caused by a manufacturing defea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나는 뭐라고 믿냐면 이 기계의 failure 하면 고장이거든요. 이 기계의 고장이 뭐 때문에 발생한 거냐면 제조 과정에 있어서의 결함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나 때문 아니야 라고 믿는 거지. 자,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 initially 애초에 it made a lot of noise. 그 세탁기가 굉장히 많은 소음을 냈고 and later 그리고 나중에는 It stopped to operate entirely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때도 반가운 마음 드실 겁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뭐도 했었어? Stop 다음에 to 부정사가 오는지 ing가 오는지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진다 라고 했었었잖아요. 그러면 stop 다음에 to 부정사가 오면 우리 뭐라고 했었어? 뭐뭐 하기 위해서 멈추다 라고 했잖아. 근데 얘들아, 이게 말이 돼? 그 세탁기가 작동하기 위해서 멈춘 거야? 아니면 작동을 멈춘 거야. 작동을 멈춘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작동하기 위해서 멈추었다 라고 지금 쓰여져 있는 to를 쓰면 안 되고, 어떻게 써줘야 된다?
operating이라고 하는 ing 형태를 써주어서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라고 작동하는 것을 멈추었다라고 해석이 돼야겠네. 그치? 그래서 우리 저번 시간에 배운 거 바로바로 써먹을 수 있으니까 너무 뿌듯하죠? 그치? 그러니까 개념 부분도 건너뛰지 말고 우리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4번이 틀렸다고 하는 것은 확실해졌고요. 마음 편하게 나머지 부분을 읽어보자면 As it is wholly the company's responsibility to correct the defea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전적으로 그거는 회사의 책임이기 때문에 뭐 하는 것이 전적으로 회사의 책임이냐면요. To correct the defeat, 이러한 결함을 수정하는 것, 즉 수리하는 것은 전적으로 회사의 책임이기 때문에 I hope, 저는 희망합니다. 무엇을 희망하냐면 You will not make us pay for the labor component of its repai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너가 우리에게 뭐 하도록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어? 돈을 내도록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네요. 뭐에 대해서 돈을 내게 만들어주지 않았으면 좋겠냐면 The labor component of its repair 그 세탁기의 수리에 대한 노동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 돈을 청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러면 마지막 5번 문제까지 한번 살펴보면 make라고 하는 동사 무슨 동사지? 사역 동사지. 자, 사역 동사라고 하면 목적어, 목적격 보어 자리에 우리 무슨 형태가 와야 된다? 동사 원형 형태 와야 되잖아. pay라고 하는 동사 원형 형태 나오고 있으니까 5번도 동그라미 치고 넘어가면 좋겠다. 맞죠? 자, 그러면 우리 기분 좋게 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2018학년도 7월 학력평가 28번 문항이고요. 첫 번째 문장 어떻게 시작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When it comes to medical treatment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얘들아, when it comes to 지금 형용 편견에서 한번 밑줄 쳐 보시고 뭐라고 필기할 거냐면 뭐뭐에 대해서, 뭐뭐에 관해서라고 필기해 해볼 겁니다. 자, 그래서 뭐에 관해서 봤을 때 medical treatment 이라고 하면 뭔가 의학적 처리거든요. 그래서 의학 치료 에 관했을 때라고 지금 해석할 겁니다. 그래서 의학 치료에 관해서 보았을 때 Patients see choice as both a blessing and a burde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환자는 선택이라고 하는 것을 both A and B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A로 보기도 하고 B로 보기도 한다라고 해석할 거야. 그래서 무언가 의학적인 치료에 대해서 환자라고 하는 것은 선택을 blessing, 축복이라고 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burden, 부담으로 보기도 한다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 그렇지 않을까? 얘들아, 의학적인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너한테 선택지가 있어. 선택지가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축복일 수도 있죠. 아, 저 그럼 A 치료할게요. 저 B 치료할게요. C 치료할게요. 선택지가 많다는 것은 축복일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말해보면 뭐일 수도 있어? 부담이 될 수도 있지. 내가 A라고 하는 선택을 함에 따라서 다른 결과를 도출해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자, 이런 의미에서 접근을 해보자면 And the burden falls primarily on women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담은 특히나 누구한테 많이 떨어지게 되냐면 여성에게 많이 부담이 가게 된다고 하네. 자, 그런데 그 여성이라고 하는 분은 어떤 분이냐면요. Who are typically the guardian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전형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이래? guardian 하면 수호자거든요. 수호자이자 보호자라고 하는 뜻도 돼. 그러면 그 여성이라고 하는 인물은요. 전형적으로는 무슨 역할을 한다? 수호자, 즉 보호자의 역할을 한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근데 얘들아, typically라고 하는 부사에 지금 밑줄이 그어져 있지? 얘가 누구를 수식하는지 한번 볼 거야. 맨 처음에 오해를 할수 있는 건 guardian 뒤에 나오는 명사 꾸며주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러면 얘들아, 해석이 좀 이상한다? 전형적인 수호자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데 아니지, 우리 해석 어떻게 했어? 자, 여성은요, 전형적인 수호자의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걸 수식해줬잖아. 그럼 이때 typically라고 하는 이 부사는 누구를 수식해주는 거냐면 are the guardians라고 하는 구 동사를 수식해주고 있는 겁니다. 즉, 동사 구를 수식해주고 있는 건데 누구를 수식해준다고? Are the guardians라고 하는 이 전체 부분을 수식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때 부사가 수식해줄 수 있는 거죠. 전형적인 수호자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여성은 전형적인 수호자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수식해주고 있기 때문에 동사구를 수식해주고 있는 부사가 오는 것이 맞습니다. 얘도 오답률 되게 높았거든, 얘들아. 잘 한번 꼼꼼히 생각을 해보세요. 전형적인 수호자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성이라고 하는 인물은요, 뭐에서

뿐만 아니라 not only of their own health, 그들 자신의 건강에서뿐만 아니라 but also that of their husbands and childre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녀의 남편이나 혹은 그녀의 아이들에 대해서도 무슨 역할을 한다? 보호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부담이 굉장히 큰 거죠. 여성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 그랬을 때 it is an overwhelming task for a woma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굉장히 부담이 큰 과업이라고 합니다. 여성에게 있어서 굉장히 부담이 크대. And consumers in general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일반적인 소비자 그리고 여성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부담이 큰데 뭐 하는 것이 부담이 크냐면 자, 진짜 주어가 아직 안 나왔어, 얘들아. 뭐 하는 것이 부담이 큰지 아직 말을 안 해줬거든? 그러면 맨 처음에 등장하고 있는 이때 it은 뭐야? 가주어 it이야. 그러면 지금 밑줄이 그어져 있는 이 to be부터 요 부분까지가 진짜 주어, 진주어 되겠다. 얘들아, 주어 자리에 지금 to 부정사 들어가는 거 괜찮아? 괜찮잖아. 우리 첫 번째 시간에서 배웠거든? 그래서 주어 자리에 to 부정사 들어가는 거 너무 괜찮으니 이제는 해석만 한번 해보자. 자, 무엇이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거냐면 to be able to sort through the information they find. 그들이 찾은 정보를 아주 면밀하게 살펴보고 and make decision. 결정을 하는 것 자체가 여성에게 있어서 그리고 일반적인 소비자에게 있어서 굉장히 부담이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을까, 얘들아? 우리에게 주어진 정보가 굉장히 많아. 그런데 이런 정보들 사이에서 그거를 다 면밀하게 살펴보고 거기서 결정을 내린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되는 일이다. 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죠. 자, 근데 이 말을요, 에이미 엘리나라고 하는 분이 말씀하셨다고 하네요. 그랬을 때, And what makes it overwhelming is not only that, But also that 이라고 하는 구문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얘들아, 저기 별표 쳐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여러분도 책에다가 별표를 한번 쳐보시고 같이 한번 해석을 해볼게. And what makes it overwhelming? 그리고 그것을 너무 어렵게 만드는 것은? 이라고 해서 얘들아, 주어 어딨어? 그것을 너무 어렵게 만드는 것은? 이라고 해서 여기가 주어야. 그러면 결정하는 것을 너무 부담스럽게 만드는 것은 무엇이냐면? Not only A, but also B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으니까 A뿐만 아니라 B 또한 이라고 해석할 거잖아. That the decision is our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선택지가 온전히 우리한테 달려있다 라고 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그리고 또 뭐도 부담스럽냐면요. That the number of sources of information has exploded 이라고 해서 문장 구조를 잘 파악할 필요가 있어. 얘들아, 그러면 한번 해석 먼저 해볼게. The number of 이라고 하는 거 언제 배웠냐면 우리 2강에서 배웠거든? The number of 이라고 하는 표현 무슨 표현일까? 많은? 아니고, 무엇 무엇의 수라고 해석하기로 했었어. 얘들아, 무엇 무엇의 수라고 해석을 한다면 얘는 단수 취급을 해야 돼? 복수 취급을 해야 돼? 많은이 아니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무엇 무엇의 수라고 해석이 되려면 얘들아 지금 단수 동사로 바꾸고 있는 거 보여?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가 됐으면 퍼펙트. 잘하셨어요. 자, 그런데 뭐의 수냐면 sources of information이라고 나오고 있어. 우리가 정보를 얻는 그 정보원들의 숫자 자체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결정을 내리는 게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인 거지. 오케이. 자, 내용은 이해가 됐지? 자, 그러면 우리 문법 살펴봐야 되잖아. 3번의 밑줄이 어디 그어져 있는지 봤을 때, which we are to make the decision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우리가 결정을 내리는 그 정보원들의 수 자체가 폭발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에, 우리가 결정을 내리는 것 자체가 어려워졌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네. 그러면, 이때 which는 관계대명사일까라고 하는 걸 살펴봐야 됐어. 앞에 봤던 얘들아, information이라고 하는 선행사가 등장하고 있어. 오케이, 그럼 관계대명사인가? 라고 보려고 했더니 뒤에 문장 we are to make the decision 이라고 해서 완전한 문장이 오고 있거든? 얘들아, 완전한 문장이 오는데 관계대명사 오면 돼? 안 되잖아, 그치? 그러면 관계대명사는 일단 뭐도 와? 그럼 뭘 올래? 뭐가 오면 좋을까? 관계? 부사가 오면 좋겠다. 자, 관계 부사 중에 information, the sources of information을 받아줄 수 있는 관계 부사 뭐가 오면 좋을까? Where 생각했으면 잘하신 거죠. Where이라고 하는 관계 부사가 와도 좋아요. 자, 그런데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나한테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아. 쌤, 혹시 여기에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 오면 안 돼요? 라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다면? 되죠. 왜? 뒤에 문장이 완전하잖아. 그러니까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와도 돼. 그러면 어떤 전치사를 살릴래? 우리가 그 의사결정을 만드는 데서 사용하는 그 정보의 원천이라고 할 거잖아. 그러면 우리 전치사 on이라고 하는 거 살려도 될것 같아. 그러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on which가 와도 될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이런 의사결정으로 만드는 이라고 하는 전치사 from이 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from, which가 와도 잘 쓰인 것 같네. 그러면 아마 답지에는 여러분 이것들 중에 하나만 써 있겠지만 이세 가지 모두 와도 무방하다라고 보실 수 있겠네. 왜? 앞에 봤더니 선행사 있고 뒤에 봤더니 완전한 문장이 오고 있잖아. 그러면 관계 부사 와도 되고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와도 되고 또 다른 전치사를 활용한 관계대명사 와도 아무 문제 없거든? 그래서 우리 답을 고칠 때, 아, 이게 틀렸어! 하고 넘어가지 말고 얘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계속해서 생각을 해야 다른 문제가 출제되더라도 맞출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 여기 which, 관계대명사는 일단 절대 안 돼. 왜? 뒤에 문장이 완전하니까. 그러면 뭐를 넣을 수 있을까?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는 과정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복습할 때 별표 쳐져 있는 문제 같은 경우는 꼭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왜 여기서 쌤이 관계 부사가 들어간다고 했을까? 그리고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왜 들어갈 수 있다고 했을까?에 대해서 한번 곱씹어 보면서 복습하세요. 아셨죠? 자, 그랬을 때, It is not just a matter of listening to your docto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그것은 just Not just a matter of 라고 하는 부분에 밑줄 그어져 있습니다. 역시나 뭐 해야 돼? 형광펜 꺼내야 돼. 단지 뭐의 문제가 아니냐면요. Of listening to your doctor, lay out the option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단순히 너의 주치의의 말을 듣는 것의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그 주치의가 뭐 하고 계시냐면요. lay out the option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선택지에 대해서 늘어놓는 그 주치의의 말을 듣는 게 문제가 아니라고. 그리고 또 뭐의 문제가 아니야? And making a choice. 뭔가 선택을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러면 여기 4번에 making의 밑줄이 그어져 있고, 앞에 나오는 and랑 얘가 뭐를 연결시켜주고 있는지 보면 되거든? 자, 그러면 making이라고 하는 이 부분과 and는 누굴 연결시켜주고 있어? 뭐의 문제가 아니다? 그 너의 주치의의 말을 듣는 게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선택을 하는 것에 문제가 아니다. 뭔가 더 많은 문제가 있나 보죠. 그러면 ing 형태 잘 연결되어져 있고 잘 연결되어져 있죠. 뭐에 연결돼 있는 거야? 전치사 of에 동명사 두 개가 잘 연결돼 있네. 오케이. 자, 그랬을 때 we now have encyclopedic lay people's guide to health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는 거의 백과사전급의 비전문가의 건강을 향한 지침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여러분, 막 전문가까지는 아닌데, 이 사람, 저 사람이 백과사전급으로 막 말해주는 그런 지침 같은 것들이 있고요. Better Health이라고 하는 매거진, 잡지라고 하는 것들도 있고, 특히나 우리 뭐가 있어? 인터넷이라고 하는 게 있어. 그 말인 즉슨 정보는 충분해. 정보는 굉장히 충분한데, 이렇게 많은 정보들 사이에서 내가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게 지금 문제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 거잖아. So, now, 이제는 The prospect of medical decisions has become everyone's worst nightmar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오늘날의 The prospect of medical decisions. 여기서 얘들아, 진짜 주어 누굴까? 진짜 주어는? prospect 일 겁니다. 자, 측면은 측면인데 뭐에 대한 측면인 거냐면요. 이런 의학적인 의사결정. 내가 이런 치료를 받을래요? 라고 하는 그런 의학적인 의사결정의 측면은 has로 받은 거 그럼 괜찮니? 그치? 괜찮지? 왜? 앞에 주어가 단수 주어잖아요. 단수 주어니까 뒤에 has라고 받은 표현 너무 잘 받았네. 그치? 자, 그래서 의학적인 결정의 측면은요, has become. 어떻게 되었냐면 모든 사람들의 worst nightmare. 최악의 악몽이 된 거죠. 원래 한때는 뭐였어? 축복이었어. 내가 이런 치료도 받을 수 있고 저런 치료도 받을 수 있네? 이거에서 이제는 악몽이 되어버린 거죠. 자, 그런데 그 악몽을 뭐라고 비유해 주냐면요.

그러니까 그한 학기의 점수보다 훨씬 더 높은 것이 걸려 있는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악몽이라고 하는 것이 되었다. 뭐가? 의학적인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것이. 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오케이. 자, 그랬을 때 우리 has라고 하는 부분이 동사로 잘 받았니? 라고 하는 마지막 부분까지 잘 짚어보았고요. 저희는 4번 문항으로 넘어가 볼 겁니다. 저희 이번 시간에 마지막 문제 되겠죠? 자, 2019학년도 사관학교 21번 문항입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살펴보면요. Although hunter-gatherer had previously led settle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비록 이런 수렵 채집인들이 이전에는 어디로 이끌어졌냐면요. semi-settle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반정착이거든요. 그러니까 반만 정착하고 있었던 거야. 어디를 떠돌아다니다가 어느 괜찮은 곳 있으면 잠깐 정착을 하고 그런 생활을 했나 보죠. 그래서 반만 정착을 하고 있었는데, 뭐보다는요. rather entirely nomadic liv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완전히 유목민 생활을 한다기보다는 반은 정착 생활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라고 해석할 거야. 그치? 자, 그런데 아직 안 끝났어. Nomadic life, 이런 유목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요. Moving between, 이동을 하는 거래. 어디 사이에서 이동을 하는 거냐면 A number of temporary or seasonal shelter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많은 일시적인 혹은 계절적인 거주지를 막 옮겨 다니는 그런 이주 생활, 즉 유목민 생활을 한다기보다는 이전에 수렵 채집인들은 무슨 생활을 했대? 반은 정착하는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진짜 이제 문장이야.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the ability to store cereal grain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능력이야? 우리가 무언가 grain이라고 하면 곡물이잖아요. 곡물을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은 여기가 진짜 문장의 주어야. began to encourage people to stay in one plac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촉진하기 시작했다. 사람들로 하여금 한 장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촉진했다. 라고 하는 내용이네요. 자, 그랬을 때, An experiment carried out in the 1960s shows why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1960년대에 행해진 그 실험이 왜인지를 보여주게 되는 거죠. 자, 이제부터 진짜 문법 문제야. An archaeologist used the flint-bladed sickles to see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떠한 고고학자가 사용했대요. 무엇을 사용했냐면, 얘들아, flint 하면 부싯돌이고 blade 라고 하면 날이거든요. 즉, 부싯돌로 만든 날로 된그 낫. 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했대. 뭐를 보기 위해서 사용을 했냐면, how efficient 혹은 how efficiently a prehistoric family could have harvested wild grains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이거 기억하니 혹시? how라고 하는 이 의문사가 누구를 데려온다고 했냐면, 의미상에 유의미하게 연관이 지어진 애를 문장 뒤에 있는 애 중에서 한명 뽑아온다고 했어. 기억해? 우리 바로 저번 시간에 했거든? 뽑아온다고 했는데, 아무 애나 뽑아오지 않고 의미의 연관성이 있는 친구들을 뽑아오거든? 그러면 뒤에 문장을 한번 보자. A prehistoric family, 어떤 선사시대의 그 가족들은요, could have harvested, 수확할 수 있었다. 무엇을 수확할 수 있었냐면, wild grains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야생 곡물을 수확할 수 있었다. 라고 했어. 얘들아, 그러면 문장 뒤에를 봤더니, 완전한 문장이 나와. 그러면 뭐가 들어갈 자리는 없어? 형용사가 보어로서 들어갈 자리는 없는 거야. 뭐가 들어가야 돼? 부사가 들어가야 돼. 그럼 한번 해석을 해보자면, 얼마나 효율적으로 그 선사시대에 살고 있었던 가족들이 could have harvested, 수확을 할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지금 한번 보기 위해서 이런 부싯돌로 만든 그런 낫을 사용해 본 거죠. 자, 그러면 이때 등장하는 efficiently라고 하는 부사는 누구를 꾸며줘? 동사를 꾸며주겠지. 뒤에 나오는 harvested라고 하는 동사를 꾸며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선사시대에 살고 있는 가족들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런 야생 곡물들을 수확했는지를 보기 위해서 이런 실험을 했는데요. 그런 야생 곡물들이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튀르키예의 일부 지역에서 보여진다고 합니다. 자, 그랬을 때, in an hour, 한 1시간 정도 하니까, he gathered more than 2 pounds of grains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1시간 동안 이렇게 채집을 했더니, 그는
한 2파운드 정도의 곡물을 수확할 수 있었대. 자, 그런데 2파운드 정도의 곡물이라고 함은 무슨 말이냐면, which suggested that

that 이하를 보여주는 거래. A family worked, 혹은 that worked 8-hour days for 3 weeks would have been able to gather enough. 이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그러면 이 대절 이하에 동사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볼래? 대절 이하에 동사가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보려고 했더니 어? 쌤이 약간 힌트를 줬다, 그치? 빨간색 부분에 would have been able to라고 하는 이 부분이 동사야. 그러면 B 부분에 동사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말이지. 그럼 B 부분은 어때야 되냐면 앞에 나오는 family라고 하는 부분을 수식해 줄 수 있는 부분이어야겠다. 자, 그래서 가족은 가족인데 어떤 가족이냐면 하루에 8시간 동안 3주 동안 일한 가족들은 이 돼야 되겠지. 그러면 이때 that worked라고 해서 관계대명사 플러스 동사가 나와 있는 예를 동그라미 쳐주면 되겠다. 자, 그럼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자면 가족은 가족인데 3주 동안 하루에 8시간씩 일한 그 가족은 would have been able to 뭐 할 수 있을 거냐면 gather enough, 충분한 gather enough to provide each family member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각각의 그 가족 구성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모을 수 있게 된 거죠. 자, 모일 때 with a pound of grain a day for a yea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1년에 정말 하루에 1파운드 정도씩 먹을 수 있는 양의 충분한 곡물을 모을 수 있게 되었다 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 오케이. 자, 그랬을 때 하지만 this would have meant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했을 것이냐면요. staying near the stands of wild cereals 이라고 나오고 있어. 자, 이 말인 즉슨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충분한 곡물을 수확한 거지. 그것은요, 어떤 것을 의미했을 거냐면 staying near the stands of wild cereal 이러한 야생 곡물들 근처에서 지내는 것을 의미하게 됐을 거래. 자, 왜 이 야생 곡물들 근처에서 지내야만 하냐면 to ensure, 보장하기 위해서 그래야만 한데 무엇을 보장해야 돼? The family did not miss the most suitable tim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가장 적합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놓치지 않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항상 그 곡물 주변에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대. 자, 그런데 무슨 최적의 시간을 의미하는 거냐면 to harvest 혹은 harvested them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곡물을 수확할 최적의 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곡물 주변에 살아야겠지. 즉, 어디를 돌아다니면 안 되고 이주해서 다니면 안 되고 내가 그 곡물이 잘 자라고 있는지 꼭 옆에 붙어서 지내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잖아. 자, 그러면 일단 suitable time, 시간은 시간인데 어떤 적합한 시간이냐면 그 곡물들을 수확할 적합한 시간이 돼야겠지. 자, 그러면 뭐뭐 할이라고 지금 수식해주고 있는데 to harvest라고 하는 표현이 to 부정사가 형용사적 용법으로 앞에 나오는 명사를 수식해주고 있네. 그치? 그래서 수확할 가장 적합한 시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 곡물 옆에서 꼭 지내는 것을 의미하게 되었다. 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And having gathered a large quantities of a grai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곡물의 굉장히 많은 양을 수확하고 난 이후에 내가 엄청나게 많이 수확을 했어. 그 이후에 그 사람들은요. would have been reluctant to. 얘들아, reluctant to 하면 뭐뭐 하기를 꺼려하다잖아. 뭐 하기를 꺼려할 거야? 이제는 그 많이 수확한 곡물을 두고 떠나는 것을 꺼려하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네. 왜? 내가 열심히 모았는데 이거를 두고 내가 유목민 생활을 해? 그건 이제 말이 안 되지. 그렇게 되면서 뭐 하게 됐다? 정착 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었다. 라고 하는 맥락이었네요. 오케이? 괜찮죠? 자, 그러면 우리 이번 시간에 어떤 것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냐면요. 준동사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면밀하게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어떤 내용에 대해서 할 거야? 우리 역시 준동사에 대해서 면밀하게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기출문제에서 또 만나보도록 해요. 안녕!

인천 은봉산 중턱에 120년 된 고풍스러운 건물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1900년대 개항식의 인천, 제물포를 만나보려 합니다.

1900년 초 제물포는 서구 문화가 들어오는 국제도시였습니다. 지금 제가 있는 이곳은 조금 더 특별했는데요. 120년 전 러시아 건축가가 만든 제물포 구락부. 우리나라 최초의 사교 클럽이었습니다. 당시 인천에 들어온 서양인들이 사교 모임이나 무도회를 열었던 곳인데요. 지금은 시민들의 문화체험 공간으로 새롭게 자리 잡았습니다. 1883년 제물포는 역사적인 개항을 합니다. 1876년 강화도 조약으로 부산, 원산이 개항하고 세 번째 개항지였습니다. 이때부터 제물포는 외부의 문물이 들어오는 창구이자 그 문화가 유통되는 근대 국제 도시로서 새로운 역사를 걷게 됩니다. 그런데 왜 인천이 개항지로 선택됐을까요? 조수 간만의 차가 10m가 넘음에도 불구하고 제물포를 열었던 이유는 바로 서울과 가깝다는 이유였고, 그래서 많은 외국인들에게 이곳은 서울로 가는 통로이자 사업을 시작하기에 좋은 도시였습니다. 인천은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머물고 많은 영사관이 자리 잡으면서 조계지라는 독특한 구역이 생겨납니다. 이 계단 양쪽으로 청국과 일본의 조계지가 나뉘어졌고, 그 뒤로 여러 나라 사람이 머물던 각국 조계지가 있었습니다. 외국인들이 치해 복권을 누리도록 설정된 구역이었죠.

조선 땅에 들어온 열강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특권을 형성해 갔던 흔적. 외국인 거주 지역을 알리는 표지석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일본 조계지가 있었던 곳은 당시의 모습을 느낄 수 있도록 조성돼 있는데요. 1900년대 이 일대는 천지개벽에 가까운 변화를 맞이했죠. 최초의 호텔, 최초의 우체국 등 근대식 시설과 건물들이 빠르게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제물포항이 개항하면서 서양 사람들의 화려한 건축물들이 제물포 곳곳에 세워지게 됩니다. 한편에서는 다른 모습의 건축물들도 세워지게 되는데요. 바로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칠통마당이 그런 곳입니다. 외국에서 그리고 우리나라 곳곳에서 엄청난 물건들이 들어오면서 그것들을 하역하고 쌓아두는 창고가 이곳에 있었습니다. 하역에 대한 일들이 알려지게 되면서 많은 조선 사람들이 여기에 임금 노동자로 참여하게 되는데요. 칠통마당이란 이 이름도 그들이 짐을 나를 때 쓰던 질통에서 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하루 3, 40전의 일당을 받으며 집신이 다 닳도록 일했던 부두 노동자들의 삶도 제물포항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바다에 인접한 계양로 일대는 지금도 개항 당시의 흔적이 많이 남아있어 거리 자체가 근대 문화유산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 거리는 일본 은행들이 모여있던 곳으로 은행거리라 불립니다. 당시의 건물 모습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요. 2010년 인천 개항박물관으로 탈바꿈하면서 인천을 통해 처음 도입된 근대 유물들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이 일본의 은행이었다는 건 기억해야 할 사실인데요. 이들 은행은 일본의 경제적 침탈에 천병 역할을 하기도 했고요.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금, 쌀을 수탈하는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제1은행은 나중에 관세 그리고 국고를 담당하게 되면서 그 세력을 늘려나가게 되고 제1은행권을 발행하여 우리의 경제적인 압박을 하게 되는 큰 역할을 하게 됐던 그런 은행이기도 합니다.

0: 지금은 건물이 바뀌었지만 개항기 때 이 자리는 조선의 투기장으로 유명했습니다. 인천의 가장 큰 교역품 중에 하나였던 쌀을 다루던 쌀창고가 있던 곳인데요. 그 자리에 1896년 미두 치인소가 들어섭니다. 미두란 지금의 선물 거래와 비슷한데요. 그것보다 훨씬 더 투기적 성격이 강했다고 합니다.
1: 3개월 뒤의 쌀값을 예측해 투자하는 방식으로 엄청난 이익을 얻을 수도, 빈 털터리가 될 수도 있었죠. 미두 치인소에 빠져서 삶이 망가지는 사건은 사회 문제로까지 커졌습니다. 당시 일본은 은행과 미두 치인소를 통해 점차 경제적 주도권을 빼앗아가고 있었습니다. 강력해진 일본의 영향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곳이 이곳입니다.
0: 평범해 보이는 터널이지만 저 홍해문은 1908년 일본 공병대가 완성한 터널인데요.
1: 자신들이 머무르는 조개지를 더 넓히고 인천 곳곳을 더 편하게 다니기 위해 이 터널을 만든 것이죠. 일본의 편리에 맞게 변화하는 인천 재물포의 모습은 다가올 비극의 역사를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문물을 교류하는 개항도시, 그리고 경제적 침탈이 시작되었던 도시, 두 가지 모두 우리가 기억할 역사입니다.

0: 자신만의 공부 방법과 학습 계획, 하루에 수행한 공부의 양을 인증하기도 하는 공부 블로그. 학생들끼리 서로의 공부법을 공유하고 전수하는데 여기 블로그 이웃만 해도 7천여 명에 이르는 핫한 공부 블로그가 있다. 학습 계획부터 문제풀이까지 다양한 과목의 공부 방법을 포스팅하며 쏟아지는 질문에 일일이 답해주는 블로그의 주인은 누구일까? 블로그의 주인공은 창원대학교 1학년 정현진 양. 고등학교 내내 공부법을 포스팅하면서 학업에 정진, 원하는 대학에 입학했다.
1: 블로그를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공부를 하기 위해서 블로그를 하는 마인드를 가지고 자신만의 공부법을 더 체계화시킬 수 있는 블로그로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때부터 시작했어요.
0: 블로그에 포스팅을 하며 한 단계 더 완성도가 높아졌다는 현진 양의 공부법. 다양한 과목 중에서도 블로그에서 가장 인기 있었던 사회탐구 공부법을 알아본다. 경상남도 창원에 위치한 현진 양의 집. 방학 기간이지만 현진 양은 게으름을 피울 수가 없다. 현진 양의 포스팅을 기다리는 학생들 때문이다. 대학 진학 후 맛집, 대학생활 등 폭을 넓혀 포스팅을 하지만 공부법은 맞을 수 없는 주제다. 공들여 내용 하나 올리는데 두세 시간. 이렇게 오랜 시간 걸리는 공부 포스팅을 고등학교 때부터 줄곧 해왔으니 지켜보던 부모님, 자칫 공부에 소홀할까 마음고생도 심하셨다는데.
2: 처음에는 답답해서 모든 학부모는 아마 그렇죠. 똑같은 심정이었을 거예요. 그 시간에 단어 공부를 한 자라도 더 외우든가 아니면 수학 문제를 한 문제 더 풀든가 했으면 좋았는데, 근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진이가 블로그를 하면서 성장할 수 있었고 그 자기만의 독특한 방법으로 공부를 할 수 있었고 자기가 원하는 신문 방송학과도 갈 수 있었고 저는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이점이 더 많았던 것 같았습니다.
0: 우려와는 달리 공부 블로그를 운영하며 슬럼프 없이 공부할 수 있었던 현진 양. 특히 사회탐구 공부법을 보완하며 4등급에서 1등급으로 도약할 수 있었다는데, 많은 이들이 궁금해했고 알고 싶어했던 현진 양의 사회탐구 공부법은 무엇일까?
1: 저는 수능 과목으로 이제 사탐에서 한국 지리랑 사회문화를 선택했는데요. 암기 과목은 다른 과목에 비해서 내용도 많고 암기할 부분도 많기 때문에 서술형으로 되어 있는 글을 읽다 보면 아무래도 한계가 있을 것 같아서 그림을 한번 이용해보자 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요. 다섯 줄 되는 서술형 글이라도 하나의 그림을 통해서 옆에 간략한 설명을 붙이고 조금 더 저만의 그림을 이용해서 암기를 시작했습니다. 더불어 교과서에 그림이 있는 것도 저만의 방식으로 저만의 그림을 그려서 조금 더 중요한 부분을 강조하고 필요 없는 부분을 생략을 하면서 하나의 노트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또한 여러 번의 복습을 통해서 조금 더 중요한 부분은 다른 세 개 펜을 이용해서 밑줄을 긋고 표시를 했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그림의 완성도를 높였고 좀 더 체계적인 방법으로 저의 공부법을 확립시켜 나갔습니다.
0: 그림으로 기초를 다지는 현진 양의 한국지리 공부법. 교과서에 서술된 내용을 자신만의 그림으로 이해하기 쉽게 그리고 그림 옆에 간략한 설명을 덧붙여 포인트를 표시.

0: 복습에 용이하게 만들었다.
1: 사회문화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과목에 비해서 여러 입장을 비교하거나 내용들을 특징적으로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표를 한번 이용해보자고 생각을 했고, 이렇게 표를 만드는 과정에서 구분과 관련은 어떻게 적을지, 또 이런 특징에 따라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어떻게 적을지 고민을 했고, 이런 고민을 통해서 완성된 표를 가지고 저만의 사회문화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0: 단순히 교과서의 표를 따라 그리면서 내용을 그대로 적는 공부법이 아니다.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필요한 핵심을 보완해 자신만의 새로운 표를 만든 것이다. 하나의 표를 만들기 위해 했던 고민과 내용 정리 역시 학습하는 하나의 과정이 됐다. 표로 기초를 다지는 현진양의 사회문화 공부법. 교과서를 보며 핵심 키워드를 표시했다. 그 다음 교과 내용을 이해하여 갈래를 나눠 표로 만들었다. 단순히 줄글로 되어 있던 내용을 구조화시킨 것이다.
2: 보통 중하위권 학생들의 가장 큰 고민은요, 한 과목을 공부할 때 내용이 너무 방대하고 아이들이 느끼기에는 따로 놀고 산만하다는 건데요. 그걸 표나 그림으로 압축하는 순간 일종의 기호화되어서 내용 분량이 줄어들고 큰 구조와 줄기를 잡을 수가 있게 돼요. 사실은 그래서 거대하고 방대한 내용들을 자기만의 것으로 소화하는데 그런 표로 구조화하는 방식이 정말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0: 방대한 교과 내용, 그림과 표로 정리하며 기초 개념을 잡았던 현진양. 공부한 내용을 복습할 땐 이해한 것을 확인해보고 자신의 생각을 더 확장해 나갔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마인드맵의 형식을 이용한 복습법이었는데,
1: 단순히 마인드맵의 제목과 소제목을 이용해서 갈래를 뻗어나가는 형식이 아니라 앞에 제가 사용했던 그림, 표를 이용해서 간략적이고 많은 내용을 함축적으로 담을 수 있도록 저만의 복습 공부법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0: 단원별 내용 정리보단 하나의 주제를 선정, 여러 단원에서 그와 관련된 내용을 비교 분석하면서 줄기를 뻗어나갔다. 단원을 허무는 이 복습법은 현진양에게 더 다양한 구조화를 가능케 만들었다. 물론 그림을 보태 시각화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그림과 표로 기초를 다져라. 현진양의 사회탐구 공부법. 먼저 지역의 위치와 특성이 중요한 한국지리는 교과서에 서술된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그림으로 만들었다. 이후 설명을 덧붙여 핵심 내용을 간략하게 표시했다. 비교와 구분이 중요한 사회문화는 교과서를 바탕으로 핵심 키워드를 캐치, 교과 내용을 구조화하여 갈래를 나눠 나만의 표로 만들어 정리했다. 또한 마인드맵의 형식을 이용해 복습을 했는데, 이때 단원별로 구분지었던 내용을 주제별로 재정립, 다양한 구조화를 통해 이해 범위를 넓히고 그림을 보태 시각화했다. 며칠 후, 창원에 위치한 경일여고에서 현진양을 다시 만날 수 있었다. 후배들의 진로 상담을 하기 위해 모교를 찾은 것이다. 졸업한 선배들이 자신의 전공에 대해서 후배들에게 알려주는 자리. 신문방송학에 대해 알려줄 선배로 현진양이 초대됐다.
3: 신문방송학과가 뭐 하는 곳인 것 같아요?
4: 방송에 대해서.
3: 알론. 맞아, 신문방송학과는 한마디로
0: 더 많은 후배들이 신문방송학에 대해 관심을 갖게. 그리고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전공을 선택했다가 적성에 맞지 않아 학업을 포기하는 일이 없길 바라며 많은 것을 알려준 현진양. 끝까지 경청해준 후배들을 위해 선물 보따리도 풀었는데, 현진양의 블로그 닉네임을 본 후배들이 웅성이기 시작했다.
5: 어? 저 이거 봤는데?
6: 저 이름 들어가는데
3: 알아요. 네, 알아요.

0: 검색해보니까 제일 먼저 나오는 사이트가 이제 나라라 개불이고 공부 방법에 대해서 엄청 간단하게 엄청 쉽게 알려주셔가지고 막 시험 기간에 이렇게 유용하게 쓰이는 블로그입니다.
1: 궁금한 거 있으면
2: 닉네임만 듣고도 단번에 알아차린 후배들. 몰랐던 후배들 역시 현진양의 공부 블로그에 관심을 보였다.
3: 명함 줬을 때 이름은 몰랐는데 이제 닉네임 보고 전주 알았으니까 신기하기도 하고 뭐 책임감도 더 생기는 것 같아요.
2: 꾸준히 공부법을 올려서일까? 현진양의 블로그를 보고 평소보다 더 많은 학생들이 멘티를 지원했다. 멘티 지원자들, 현진양에게 어떤 공부법이 있고 자신에게 필요한 부분은 무엇인지 꼼꼼하게 찾아보고 멘티 지원서를 써내려가기 시작하는데

0: 블로그를 통해서만 공부법을 포스팅했던 현진영 역시 떨리기는 마찬가지. 신중함을 더해 자신의 공부법과 맞을 멘티를 선정했다. 이렇게 선정된 멘티, 경일여고 2학년 홍유정맨이다.
1: 아, 그냥 완전 그냥 좋아하는 연예인을 볼 때 그 기분이랑 거의 비슷했어요. 진짜 기뻤어요. 즐겁고.
2: 안녕.
1: 안녕하십니까.
2: 그거 멘티 신청서.
1: 네.
2: 너가 먼저 처음으로 쌤한테 갔다 했는데.
1: 네.
2: 이유는 뭐야?
1: 나중에 수능을 칠 때 사회 문화를 치려고 생각 중인데, 지금 3원 성적이 생각처럼 잘 안 나와서 도움을 좀 받고 싶어서 신청했어요.
2: 그럼 3원 공부는 해봤어? 금방?
1: 네, 보충 때 수업 들었던 거를 바탕으로 해봤는데, 공책에 이렇게 쓰면서 공부를 하려다 보니까, 이게 여기에 있는 내용을 제가 그대로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굳이 써야 하나 이 생각이 들어서 이게 쓰다가 중간에 멈췄거든요. 그래서.
2: 그러면 여기 네가 표를 그렸잖아.
1: 네.
2: 표는 그냥 여기 있는 거 그대로 뺏긴 것 같아요.
1: 네, 여기에 표 정리가 되어 있어서.
3: 안에 내용도 전부 다.
1: 네.
0: 교과서를 그대로 옮긴 듯한 멘티의 핵심 노트. 멘토는 교과서를 받아 적기만 했던 멘티의 공부법에 무엇을 더해줄까?
2: 나도 표를 썼거든. 표를 써서 공부한 게 뭐냐면, 너는 그냥 의미 하나만 해서 이렇게 두 개를 적었잖아. 근데 나는 보면 이렇게 여러 갈래를 적었잖아. 그래서 하나의 갈래 말고 여러 가지 갈래를 너가 직접 생각을 해내서 적을 수 있게끔 내가 알려줄게.
0: 밀착 멘토링 주제, 표를 통해 정복하는 사회문화.
2: 이미 책에서 다 줄거리니까 네가 이걸 시험 공부하기 위해서 다 하려면은 힘들잖아. 다 외워야 되니까. 근데 이거를 표를 만들면은 훨씬 보기도 쉽고 공부하기도 쉽겠지. 보면 이미 뭐 1번 전제, 2번 기본 입장, 연구 목적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근데 이렇게 너가 그대로 뺏겨 적으면은 아까 그것처럼 그냥 교과서 내용을 뺏기는 거에만 끝나는 거잖아. 그래서 나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표를 일단 제외하고 너가 처음부터 읽은 다음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먼저 표시를 하는 거야. 계량화, 통계적 분석, 규칙성, 일반 규칙성이나 법칙 정립, 그다음에 일반 미래 결과 예측. 목적에 들어있지만, 이 내용이 목적에 들어있지만 이 전체 연구의 장점이라고 봐도 되는 부분이잖아. 굳이 이 내용을 목적에 적는 게 아니라 너가 이 내용을 읽으면서 아, 이거는 이 연구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라고 생각할 때 너가 따로 장점이라는 갈래를 만들어서 적는 거야. 계속 목적에만 적다 보면 목적 안에 들어가는 내용만 많아지지 이 내용을 다른 갈래도 뽑을 수도 있는데 그냥 무작정 적는 거잖아. 그리고 그러면 장점이 있다면 나는 항상 장점이 있다면 반대로 단점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여기서 보면 한계로 나와 있을 때 뭐 적합하지 않다, 주관적 가치 배제, 비상적 영역.

0: 왜 그 친구들과 있음? 이런 내용은 이렇게 뭐 아님은 그냥 X로 표시를 한다든지 최대한 간단한 근데 너가 알아볼 수 있어야 돼. 나중에 어차피 이건 이 노트고 너가 나중에 보면서 공부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같은 갈래 안에서는 너가 알아볼 수 있는 기호를 사용을 해서 간단하게 나타내는 거. 양적 연구 방법에 대한 장점 우리가 찾아서 적었잖아. 그렇다면 질적 연구 방법에 대한 장점도 비교해서 써줘야 될 거 아니야. 똑같은 장점이라는 갈래 안에서 두 가지 방법을 비교하는 거니까 이 친구의 장점을 찾았다면 반대로 이 친구의 장점도 찾아줄 수 있어야 너가 훨씬 공부하기도 쉽고 나중에 알아보기도 쉬울 거야. 그리고 만약에 책에 이 방법의 장점은 있는데 이 방법의 장점이 없어. 그러면 그냥 비워두는 게 아니라 시험은 이 교과서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너가 참고서나 다른 문헌들 찾아보면서 채워나가는 것도 훨씬 도움이 많이 될 거야. 처음엔 의미만 적었지만 뭐 특징, 장점, 단점들을 찾으면서 이 방법과 이 방법의 전체적인 차이점은 네가 한눈에 볼 수 있고 네가 직접 정리했기 때문에 훨씬 머릿속에 쉽게 들어올 거란 말이지. 이렇게 여러 가지 특징을 통해서 이 방법과 이 방법의 차이점은 네가 한눈에 보기 쉬울 거야. 이렇게 정리하면.
1: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사회문화 표 만들기. 우선 교과서의 내용을 반복적으로 읽으며 핵심 키워드를 체크한다. 이후 교과 내용을 이해하고 다양하게 시각적으로 구조화하며 갈래를 만든다. 교과 내용이 없어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갈래는 추가하며 작성한다. 이때 내용은 최대한 간결하게 만들어 한눈에 들어올 수 있게 하고 갈래에 빈칸이 생기지 않도록 참고서나 교과서에서 찾아 적어 표를 완성시킨다.
0: 내가 지금까지 표를 만드는 법을 설명해 줬잖아. 혹시 모르는 거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
2: 좀 궁금한 점이 있는데 여기 이 표를 정리를 할 때 이 책 안에서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뽑아서 이렇게 쓴 거잖아요. 근데 이 안에서도 빨간색이나 아니면 이렇게 형광펜으로 쓰여진 이렇게 그려진 거는 그 안에서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부분을 그렇게 정리한 거예요.
0: 나는 주로 어떻게 썼냐면 빨간색 펜 있지?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은 수업 시간에 너가 듣다가 메모를 할 거 아니야?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했던 부분. 그 부분을 내가 특히 빨간색으로 표시해 둔 거고 파란색은 너가 한 번만 보는 게 아니잖아? 한 번 더 보면서 아, 이거 빠뜨렸는데 뭐 이것도 중요한 것 같은데 싶은 거를 적어주는 거야, 옆에. 그다음에 형광펜은 나는 제일 마지막에 썼거든. 뭐 중요할 것 같거나 이해가 조금 안 되는데 라고 싶은 부분을 내가 형광펜으로 표시를 해두는 거야. 그러면은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너가 다시 공부를 한다던가 아니면 좀 더 주의 깊게 본다던가 그런 식으로 표시를 해뒀어. 너도 꼭 뭐 파란색, 빨간색이 아니더라도 너만의 방법을 만들어 색깔을 이용해서 같은 색이면 뭐가 중요한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색깔을 구분 지어서 나눠주면은 편할 거야.
2: 사실 이 안에서 중요한 거를 뽑으면 되긴 한데 그거를 저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게 습관도 안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찾아내기가 쉽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걸 뽑아서 이렇게 정리를 하는 팁이나 그런 방법들이 혹시 있으시면.
0: 나는 처음에 당연히 어렵지. 나도 처음에 뭐가 중요한지도 모르니까. 근데 나는 일단 교과서를 다 읽었어. 그러니까 앞으로 생각 없이 그냥 무작정 읽었어. 밑줄 끄면서 읽고 그냥 눈으로 읽기도 하고 한 두세 번 읽다 보면은 뭐 이렇게 문장이 아니라 계량화, 통계 이렇게 단어들이 보이잖아. 문장이 아닌 단어들은 너가 키워드로 잡아서 이렇게 적어주면 좋아. 물론 처음에는 뭐가 중요한지 잘 헷갈리지만 몇 번 읽다 보면 키워드가 보일 거야. 한 두세 번 읽다 보면 그런 키워드를 위주로 정리하면 좋아.
2: 여기서는 이렇게 두 가지로만 이렇게 나뉘어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고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나뉘어서 나오는 것도 똑같이 이렇게 표로 만들어서 정리를 하시는 편.
0: 근데 나는 표를 만들 때 고려했던 방법이 갈래가 한 두세 개, 두 개 정도 나와버리면 굳이 길게 표를 늘릴 필요가 없잖아. 너가. 괜히 그냥 종이 낭비지, 그거는. 그래서 그냥 좀 양이 많은 내용을 위주로 갈래가 너가 생각해봤을 때 한 갈래

0: 원래 한 너다섯 개 정도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만 표를 만드는. 굳이 전부 내용을 표로 만들 필요는 없으니까. 중요한 부분이 있고 안 중요한 부분이 있어. 그래서 한 너다섯 개 나오는 부분을 갈래로 잡으면 표 만들기도 쉽고 쓸 내용도 있을 거고. 하나의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표를 한번 여러 개 만들어 봐봐.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이라도 갈래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다른 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 표를 만들어 오면은 내가 다음에 그것도 그걸 또 토대로 멘토링을 해줄게.
1: 멘토링이 끝난 후 유정량의 공부 방법에 변화가 생겼다. 무엇이 문제인지 알지도 못한 채 효과 없는 공부법을 유지하고 있었던 유정량. 그녀에게 이번 밀착 멘토링의 의미는 크다.
2: 서문 공책을 정리를 했던 것도 아까 보여드렸었는데 사실 하면서도 저는 이걸 왜 하고 있나 싶기도 하고 그리고 너무 아까처럼 줄글로 이렇게 쓰다 보니까 하기가 싫더라고요. 너무 많게 느껴지고 그런데 이걸 통해서 아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이게 하기 싫었구나 그래서 내가 공책을 정리할 때 문제점이 뭔지를 알게 됐고 아, 앞으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대충 이제 감이 조금씩 잡히는 것 같아요.
1: 공부법에 대해 감이 잡히는 시간. 사실 이 시간이 참 중요하다.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넘어갈 경우 잘못된 공부법으로 굳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표로 하는 사회문화 공부의 경우 그 과정이 참 중요하다. 그 자체가 공부가 되기도 하고 내용을 구분짓는 포인트가 되기 때문이다.
0: 학자는 굳이 칸을 안 만들고 시험에서도 이 방법을 연구한 사람이 누구냐고 묻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특징이라기보다는 만약에 뭐 옆에 가로를 해서 학자 이름을 넣는다던가 그러니까 이 방법은 누구라는 인식이 바로 떠오르게 바로 외울 수 있게끔 학자는 옆에 적어주는 게 좋아. 그러니까 지금 이 이론이랑 이 이론을 비교해서 표를 만든 거잖아. 근데 이 교환 이론이 작년부터 수능에 안 나오거든. 아예 교육과정에서 없어졌단 말이야. 비교를 하려면 기능론이랑 갈증론이랑 상징적 상호작용 이 세 개를 비교해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책에는 이게 있을 수도 있어. 근데 그 사람들이 시험에 이게 없어졌는지 안 없어진지 잘 모른단 말이야. 없어진 지도 얼마 안 됐고. 그래서 네가 기출문제 많이 풀어보는 것도 좋은데 제일 최근 기출문제를 보고 출제가 어떻게 되는지 보면은 이게 빠져있는 걸 알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책도 중요하지만 기출문제 통해서 네가 이 내용 안에서 어떤 것을 가지고 비교를 해야 될지 초점을 주는 것도 중요해.
2: 이 안에서 어떤 게 중요한 부분인지 찾아내는 게 조금 힘들었어요.
0: 그러니까 키워드를 뽑아내는 게 힘들어요. 이제 내가 키워드들을 어떻게 찾는지 알려줄게. 이제 기출문제 같은 거 보면 좋은데 이렇게 보면은 이제 보기를 너가 문제 말고 일단 보기를 먼저 다 읽어보면은 일단 1번 보기에서 능동성과 자율성을 강조한다 했지. 여기서 상징력 상호작용 보면 딱 나와있지. 능동성, 자율성 이 키워드가 그대로 나온단 말이야 시험 문제에. 2번 보면은 사회를 유기체로 강조한대. 그러면은 앞에서 기능론에서 사회를 살아있는 생물 유기체. 그러니까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단어지만 이게 너가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 몰라도 이제 문제에는 그대로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문제에서 보고 너가 다시 돌아가서 맞춰보면 돼. 정말 하나도 틀림없이 똑같이 나온단 말이야. 근데 너가 여기서 중요하다는 걸 놓칠 수 있어. 그렇지만 이제 보기를 통해서 너가 이렇게 다시 찾고 하는 거지.
1: 핵심 키워드를 파악하는 방법. 기출문제를 통해 출제되는 문제 유형을 파악한다. 이후 선택지문에 자주 사용되는 특정 단어들도 파악하고 선택지문과 교과서에 함께 강조되는 키워드를 찾는다. 그것이 바로 핵심 키워드가 되는 것이다.
3: 교과서가 주는 제목 순서대로 정리하다 보니 빈출되지 않는 주제도 너무 큰 분량을 차지하게 되는 경우도 많고 이것을 내가 정리하고는 있지만 그냥 형식적으로 정리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현진 학생이 공부한 방식대로라면 기출의 중요도를 파악을 해야 되고요. 그 기출에서 나오는 그 핵심 단어 위주로 갈래를 나눠가기 때문에 사실은 자기 나름대로 소화한 정리를 할

0: 수가 있게 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교과서 순서의 제목 정리보다는 빈출 키워드 중심의 정리가 공부에 있어서는 훨씬 효율적이고, 그리고 수능을 대비하는 데 있어서 트렌드 파악이라 그러죠.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 이제 너가 밀표를 만들었잖아. 이제 복습도 중요하잖아. 지난까지 가야 되니까. 너가 장점에 실증적 연구 방법은 정확하고 정밀이라고 적어놨잖아. 그러면 왜 실증적 연구 방법이 정확하고 정밀한지 알아야 되잖아. 그럼 너가 목적이 자료 개량화 분석을 통해서 법칙을 발견한다고 했지. 그러니까 단순한 그냥 심층적인 증거가 아니라 개량화 분석을 통해서 나온 결과이기 때문에 정확하고 정밀하다는 거란 말이야. 그냥 개량화야. 그리고 그냥 정확해. 이것만 따로 보면은 연관이 없잖아. 그러니까 너가 나중에 표를 정리해놓고 공부할 때는 이렇게 다 갈래를 연관시켜서 자료 개량화 분석을 통했으니까 정확해. 정확하고 정밀하니까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법칙을 발견할 수 있어. 이렇게 너가 내용을 정리할 수 있어야 돼.
2: 공부할 땐 서술화된 내용을 간단하게 줄여 보기 쉽게 만들고, 복습할 때는 다시 서술화하면서 스스로에게 설명했다. 축약시킨 내용을 다시 확장해야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 과정이 유기적으로 연결되게 학습했다.
0: 우리가 공부를 할때 방대한 분량을 작게 구조화해서 내 머릿속에 보관해 놨다가 다만 그걸 풀어낼 때 다른 학생들은 거의 대부분 그 구조화된 거에 매몰되어서 키워드에 한정돼 버리고 공부에 대해 흐름이 뚝뚝 끊겨버리는 공부를 하는데 이 학생은 그걸 다시 재생할 수 있는 공부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어찌 보면 정말 놀라운 공부법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 방대한 거를 그냥 다 흡수할 수 있는 학생들은 전체 1%도 안 돼요. 근데 그걸 자기만의 것으로 간략하게 구조화했다가 그것도 키워드에 매몰되지 않고 다시 상세하게 풀어낼 수 있는 기술을 가진 거잖아요. 공부에 있어서 다른 학생들이 많이 본받아야 될 방법 같아요.
2: 구분하고 축약하고 다시 확장하기를 반복하며 많은 양의 지식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공부법. 유정량의 것으로 만든다면 큰 발전의 디딤돌이 될 것이다.
3: 제가 지금까지 핵심을 잘못 집어냈었는데, 거기서 중요한 키워드가 뭔지 어떻게 찾아내야 될지를 배운 것 같고, 그리고 공책 정리를 할때 항상 그대로 보고 적기만 했는데, 이제 나만의 것으로 만들어서 나만의 방식으로 정리하는 방법을 지금까지 해왔던 것보다 좀더 체계적으로 공부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2: 대학 공부 역시 자신만의 방법으로 하고 있는 현진양. 더 많이 보고, 듣고, 경험하며 꿈을 향해 갈 것이다.
1: 이제 PD를 꿈꾸고 신방과에 진학은 했지만 이제 여러 가지 활동해보면서 좀더제 성격에 맞는 직업을 찾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2: 그리고 그 과정 역시 블로그를 통해 포스팅할 것이다. 더 많은 이들에게 조언을 듣고 또 많은 이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플러스 원을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 원은 수험생들을 위한 최고의 수능 강의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 교육을 보완하고 평등 교육을 실현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EBS 플러스 원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와, 이거 진짜야?

0: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1: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2: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폭염. 아아 나는 폭염과 맞서 싸우는 비밀요원 펭수. 자 폭염에 대해 알려주지.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을 유발하며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는 자연재난이다. 체감온도 33도 이상의 기온이 이틀 이상 지속되면 폭염주의보, 35도 이상이면 폭염경보. 폭염과의 사투, 나의 작전은 이렇다. 생존 전략 하나, TV나 라디오를 통해 수시로 기상상황을 파악할 것. 폭염이 발생한 날에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한다. 생존 전략 둘,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으로 체온을 낮추고 물을 자주 마실 것.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충분한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생존 전략 셋, 야외 활동 중에는 그늘에서 자주 휴식하며 건강 상태를 체크할 것. 열사병 증상이 있다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심하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자.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전지철. 폭염 행동만이 살 길이다. 미션 컴플리트.

0: 안녕하세요. 영화는 자인 영자 이자인입니다. 영화 보는 거 좋아하세요? 아, 오펜하이머라는 영화 혹시 보셨습니까? 자, 오펜하이머라는 영화는요, 한 3년쯤 전에 나온 영화인데, 자, 로버트 오펜하이머라는 실존 인물을 그린 영화입니다. 자, 2차 세계대전이 터질 때쯤 미국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우리가 독일보다 반드시 먼저 원자 폭탄을 개발해야만 해. 자, 그래서 맨해튼 프로젝트라는 아주 극비의 프로젝트를 계획하게 되고요. 그 프로젝트의 리더를 맡았던 사람이 바로 이 오펜하이머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했냐? 자, 천재적인 최고의 수학자, 물리학자, 화학자들이 다 모여서 원자 폭탄을 열심히 개발을 합니다. 그리고 개발에 성공을 해내죠. 그 핵실험하는 장면이 영화에 나오는데 굉장히 인상 깊은 장면으로 묘사가 되곤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개발에 성공하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여러분도 잘 알죠. 미국이 일본에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하게 되고 그 때문에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거나 장애를 입게 되었습니다. 자, 이 때문에 오펜하이머는 그 이후에 엄청난 죄책감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압박도 함께 받으면서 서서히 무너져 내려갔다고 합니다. 자, 과학이 어디까지 발전해도 되는가? 과학과 윤리의 관계는 누가 어떻게 정해야 되는가? 이거는 우리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고민을 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읽을 지문에서도 이 과학과 윤리를 어떻게 함께 고민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자, 우리 같이 읽어보면서 생각해보는 시간도 가져보도록 합시다. 가봐요. 자, 우리 오늘 듣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영자, 자, 듣기 문제 계속 풀이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14번입니다. 자, 남자의 말에 대한 여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거 골라보도록 하죠. 14번 시작해 볼게요.
1: Hey Noah, my video editing app says there's a new update available.
2: Are you going to install it?
1: I'm not sure. It says it comes with a lot of new tools.
2: Then what's holding you back?
1: I'm worried the updated version might not work properly with my files.
0: Okay, 여기까지 들어볼게요. 자, my video editing app says there's a new update available. 자, 이 비디오를 에디팅하는, 뭐지? 에디팅하면 편집이죠. 자, 편집을 하는 앱이 있는데, 자, 이게 new update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are you going to install it? 그거 설치할 거야? 라고 물었더니 잘 모르겠대요. 그 이유가 뭐냐. 자, it says,

0: comes with a lot of new tools. 새로운 많은 도구들이 같이 온다고 해. 근데 what's holding you back? 무엇이 너를 망설이게 하는 거니? 라고 물어봤더니요. I'm worried the updated version might not work properly with my files. 내 파일이랑 잘 작동하지 않을까 봐 걱정이 돼서 그래 라고 합니다. 오케이, 자, 좀 더 들어볼게요.
1: Are you working on something important right now?
2: Yeah, I'm actually editing an important video for a school project. It's due next week.
1: Oh, that definitely is important. Is your current version working okay with your files?
2: Everything's been running smoothly. No issues at all.
0: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Are you working on something important right now? 중요한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랬더니 자, editing an important video, 중요한 비디오를 편집하고 있답니다. 학교 프로젝트를 위해서 다음 주까지가 마감일이래요. 아,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거 하네. Is your current version working okay with your files? 현재 버전이 잘 작동해? 라고 했더니 오, 현재 버전 잘 작동한대요. Running smoothly. 자, 그냥 잘 스무스하게 흘러가요. No issues at all. 자, 어떤 이슈도 없어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랬을 때
1: Then I'd wait until after you finish your project. Sometimes updates can cause unexpected problems.
0: 오케이, 마지막 말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I'd wait until after you finish your project. 자, 프로젝트 끝날 때까지는 업데이트 안 하고 그냥 기다릴 것 같아. Sometimes updates can cause unexpected problems. 자, 업데이트가 있으면은 unexpected problems, 예측하지 못한 문제들이 발생하곤 하거든. 이라고 했어. 자, 그럼 거기에 대한 마지막 응답 골라보도록 할게요. 자, 1번, that makes sense. 어, 그거 말이 되네. I don't want to take any chances. 자, I don't want to take any chances. 무슨 뜻이게? 이거, 나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 않아. 라는 뜻이에요. 자, 요거 의미를 알았어야 되죠. I don't want to take any chances. 이거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 않아 라는 뜻이었고 그러면 정답이 1번이죠. 정답 1번 이렇게 고르면 됩니다. 자, you should have submitted the school project on time. 자, 너 스쿨 프로젝트를 제 시간에 제출했었어야지. 말도 안 되는 얘기고. 3번, good idea. I'll remove the unnecessary files right away. 자, 필요 없는 파일을 바로 제거할 거야. 아니고요. Thank you for editing the video so well in such a short time. 자,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편집을 잘 해줘서 고마워라고 했는데 그것도 아닐 거고. Right. My files play more smoothly now that my app is updated. 자, 이게 업데이트 되고 나니까 이제 내 파일이 잘 작동을 하네 라는 거 틀렸죠. 자, 그래서 정답 1번이에요. 자, 가끔씩 이렇게 선지에 내가 모르는 표현이 나올 수 있어. 자, 그러면 어떡해? 당황해? 아니지. 당황하지 않고 나머지 4개를 보면 돼요. 나머지 4개가 다 확실히 틀렸잖아. 그러면 1번이 긴가 민가 하더라도 우리는 1번이라고 정답 고를 수 있는 거야. 실전에서도 이런 상황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지만 당황하지 않아야 합니다. 알았죠? 오케이. 자, 넘어가기 전에 영자스 퀵 체크하고 갈게요. 자, 이거 무슨 뜻이라고요? I don't want to take any chances. 무슨 뜻인지 좀 적어주십시오. 이번 기회에 꼭 기억하고 가도록 할게요. 알았죠? 좋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5번으로 가볼게요. 마지막에 할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쭉 상황 설명 나올 거고 상황 설명 뒷부분에 so 라고 하면서 정리하는 문장 나오는 거 알죠? 그게 핵심입니다. 자, 15번도 들어보죠.
1: Emma and Chris are close friends. Chris watches at least two movies a week. One day, Emma asks him how he felt about a movie he watched last month, but he says he can't remember much about it. Emma knows this often happens to Chris because he watches so many movies that the details tend to blend together.
0: 오케이, 자, 여기까지 들어볼게요. 자, 이 둘은 친구입니다. 자, 근데 크리스가 어떤 사람이냐면은 영화를 엄청 많이 보는 사람이야. 일주일에 무비를 두 개씩 본대요. 그래서 에마가 그에게 물어봤어요. 자, 그가 지난달에 봤었던 무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He can't remember much about it. 기억을 못하더랍니다. 그래서 에마는요, This often happens to Chris. 자, 이게 크리스한테 자주 일어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왜냐면은 He watches so many movies that details tend to blend together. 자, 영화를 너무 많이 보기 때문에 디테일이 blend together, 서로 막 섞여버리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어. 자, 이러한 상황에서요.
1: Chris says he wishes he could remember his thoughts about each movie better. Emma thinks that if

0: 그래서 so 여기 나왔죠. 에마는 wants to suggest that 뭐라고 제안을 하고 싶냐면 he record his thoughts each time he watches a movie. 자, 그가 영화를 볼 때마다 자신의 생각을 적어야 된다라고 적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하고 싶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뭐라고 말을 하면 될까요? 뭐라고 말을 하면 될지 손지 하나씩 읽어볼게요. 자, it was so much fun to watch the movie together. 자, 우리 같이 영화를 보니까 너무 재밌었어. 이런 거 아니고요. 2번, I'd appreciate it if you could lend me your movie notes. 너의 무비 노트를 나한테 빌려주면 내가 정말 고마울 것 같아. 이것도 아니죠? 2번 아니고. 3번, I'm happy that you joined an online film criticism group. 자, 나는 행복해. 당신이 joined an online film criticism group. 자, 온라인으로 영화 비평 그룹에 참여를 해서. 아니고, 4번. I decided to watch fewer movies and focus on my studies. 나 영화 좀 적게 보고 공부에 집중하기로 했어. 아니죠. 4번 아니고, 5번 볼게요. You should try taking notes on your feelings about each movie. 자, 너뭐 하는 게 좋겠냐면은 노트를 작성하는 게 좋겠어. 메모하는 게 좋겠어. 각각의 무비에 대한 너의 감정에 대해서. 정답 5번. 5번이라고 고를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게 풀수 있었던 15번이었어요. 자, 마지막 16, 17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자가 하는 말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거 골라보면 되는데, 자, 언제나 그렇듯이 주제는 앞부분에서 찾을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뒤에 예시들 나올 때마다 속어 해주시면 되죠. 자, 그런데 가끔씩 이거 dandelions라고 해서 민들레라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좀 생소한 단어가 여기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당황할 필요가 없죠. 그냥, 아, dandelions. 발음을 몰랐더라도 그냥 들으면 대충 이거 스펠링 보면 어떤 발음인지 대충은 알수 있잖아. 그러면은 비슷한 단어가 나온 것 같아라고 하면은 그거 속어 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치? 자, 그러면 16, 17 들어볼게요.
1: Good morning, class. Today, let's explore how plants send their seeds to new places. Plants can't move, so they've developed creative ways to travel.
0: 자, 일단 주제 잡고 가자. 주제 뭐요? Today, let's explore. 아, let's explore이라는 표현이 나왔네요. 자, 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거냐면, how plants send their seeds to new places. 어떻게 식물이 씨앗을 새로운 곳으로 보내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주제 나왔죠? 이게 주제입니다. 그래서 plants는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창의적인 방식을, 이동할 수 있는 창의적인 방식을 개발해 왔습니다. 자, 그리고요, first 나옵니다.
1: First, dandelions use the wind to spread their seeds. Their seeds have light, fluffy parts that work like tiny parachutes. When the wind blows, the seeds can fly several kilometers away.
0: Dandelions 뭐라고요? 요거 민들레인데요. 민들레는 뭐를 사용할 수 있냐면 윈드를 사용할 수 있어요. 바람을 사용해서 씨를 널리 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굉장히 가볍고 푹신푹신한 파트가 있기 때문에 그게 타이니 패러슈트, 마치 낙하산처럼 작동을 하고요. 그래서 바람이 불면 several kilometers away, 자, 몇 킬로미터를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라고 했어. 자, dandelions 속어 해주면 되고요. 두 번째.
1: Second, coconuts use water to move their
0: 자,
1: seeds.
0: 두 번째는 코코넛입니다. 코코넛은 물을 사용한대요.
1: Coconuts can float in ocean water for months and travel thousands of kilometers to reach new beaches, where they grow into palm trees.
0: 자, 그래서 이 코코넛 같은 경우에는 물을 둥둥 떠서 가서 수천 킬로미터를 가서 새로운 해변에 닿을 때까지 움직일 수 있다고 하고요. 거기에서 팜트리가 다시 자라는 거죠. 다음.
1: Third, strawberries rely on animals to spread their seeds. Birds and other animals eat the sweet fruit, and later the seeds are released in their waste, far from the original plant.
0: 자, 세 번째는 strawberries였습니다. strawberries는요, 동물들한테 의존을 해요. 그래서 동물들이 먹고 이걸 배설물로 내보내니까 굉장히 멀리 떨어진 곳에 씨앗을 보낼 수 있는 거고요. 마지막.
1: Finally, maple trees use a spinning method. Their seeds have wing-like parts that spin like helicopter blades as they fall.
0: 마지막은 메이플 트리 단풍나무입니다. 단풍나무 스피닝 메소드 이렇게 회전하는 방식을 사용을 해가지고요. 시드가 자 이렇게 윙 라이크 날개처럼 생긴 파트가 있나 봐요. 그래서 헬리콥터의 날 마냥 이렇게 돌아가지고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1: This spinning helps them travel far from the tree before landing.

자, 여기까지 들으면 끝났죠. 그래서 spinning이요. Help them travel far from the tree before landing. 자, 이 멀리서 떨어지기 전까지, 착륙하기 전까지 멀리 떨어지게 해준다라고 하는 내용이 등장했습니다. 자, 나머지 부분은 사실 듣지 않아도 문제를 풀수 있어요. 자, 봅시다. 언급된 식물이 아닌 것은 2번 roses가 언급된 적이 없었고요. 자, 그 다음에 여자가 하는 말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거 benefit of planting trees in cities. 자, 뭐냐면은 도시에서 나무를 심는 것의 이점. 전혀 상관없고. How plants get water and nutrients. 자, 어떻게 물과 영양분을 얻는가? 아니죠. 3번. Various ways plants spread their seeds. 자, spread their seeds. 씨앗을 퍼뜨리는 여러 가지 방법들. 맞지? 정답 3번이고요. Why some plants grow faster than others? 왜 어떤 씨앗이 다른 것보다 멀리 faster? 더 다른 것보다 더 빨리 자라는가? 자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고, 5번, differences between wild and farm animals. 자, 이런 야생 식물과 그리고 farm 식물의 차이점이라고 얘기하는데 말도 안 되죠. 정답 몇 번? 정답 3번. 이렇게 고르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자, 이제 18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듣기 끝. 듣기 끄고 노트북 내리고 이제 목적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목적 문제 어떻게 풀면 됩니까? 우리가 뭐를 하고 싶어요라는 결정적인 문장이 등장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 듣기에서 1번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 문장 찾으러 한번 가볼게요. 자, thank you for your patience and cooperation during the ongoing elevator renovation project. 자, 뭐를 감사하냐면은 여러분의 인내와 여러분의 협조를 감사드립니다. 진행 중인 엘리베이터 보수 공사 프로젝트에 있어서. 자, 그래서 진짜로 감사드려요. For the understanding shown throughout this improvement process. 자, 이러한 improvement process. 자, 이런 뭐니? improvement 하면 개선이잖아. 개선 과정에서 보여주신 이러한 이해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근데 이것은요. Which is intended to provide a safer and more reliable elevator system for everyone in the building. 자, 이것은 무엇을 의도한 것이냐면 더 안전하고 더 믿음직스러운 엘리베이터 시스템을 이 빌딩의 모든 사람에게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라고 할수 있겠어요. 됐죠? 자, 그래서 as the work has progressed. 자, 무엇이 진행됨에 따라서 작업이 진행됨에 따라서 our contractors have discovered. 자, 우리 계약자들은 discovered, 발견했습니다. 뭐를? Unforeseen technical issues. Unforeseen 하면 뭘까요? Unforeseen?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technical issue, 기술적인 문제를 발견하게 되었고, 자, 그것은 추가적인 조정과 안전 테스팅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for this reason, 이러한 이유 때문에 The project timeline must be extended. 자, 뭐 해야 되냐면 우리의 프로젝트의 타임라인이 연장이 될 수밖에 없고요. And the elevator will remain unavailable until next Tuesday. 자, 뭐예요? 엘리베이터는 다음 주 화요일까지 이용이 불가능할 것입니다라고 했어요. We understand this may cause inconvenience. 불편할 수 있겠지만, 특히나, 자, 이 높은 층에 사시는 분들, 그리고 mobility needs, 자, 이동이 불편하신 분들에게는, 자, 좀 굉장히 불편함을 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걸 이해하지만, 자, temporary assistance services, 자, 그래서, 이동 서비스, 임시적인 이동 서비스가 계속해서 제공이 될 것이고요. 우리는 we will share further updates, 추가적으로 업데이트를 제공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should the schedule change again? 이거 보고 도대체 뭐야?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 라고 하는 사람 있었지. 자, 이거 보면은 원래 if the schedule changes 였는데 그게 if가 사라지면서 should로 바뀐 표현입니다. 굉장히 정중하게 표현을 할때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스케줄이 다시 바뀐다면 우리가 further update를 하겠습니다. 라고 해석을 해주면 돼요. 참고로 알아두면 될것 같고. 그래서 thank you once again.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인내와 협조에 대해서. 그리고 as we work to enhance building safety and comfort. 자, 빌딩의 안전과 편안함을 증가시키는 데 우리가 일을 함에 있어서 이렇게 계속해서 이해해 주시고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뜻입니다. 자, 다음 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거 뭐겠습니까? 주민회의 참석 아니고 엘리베이터 사용 방법 아니고 점검 일정 아니고 공사 기간의 연장을 총 공지하려고가 되겠죠. 정답 4번이죠. 초과 탑승.

내용도 관련이 없는 얘기입니다. 4번.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19번 넘어가려고 하는데 영자 시크릿 픽 나갑니다. 자, 19번 굉장히 쉬운 유형의 문제지만 자, 어떨 때 진짜 문제가 생기냐. 만약에 선택지, 감정을 나타내는 표현들이 선택지에 있잖아. 그 선택지에 모르는 단어가 있다. 그러면서 큰일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하려고 해. 너무 쉬운 건 뺐고요. 조금 헷갈릴 만한 거, 조금 어려운 거 위주로 가지고 왔습니다. 자, comforted 하면은 위안이 되는, delighted 기쁜, eager 열의에 찬, thrilled 신난, relieved 안도한, calm 평온한 단어. 모르는 거 있으면 지금 당장 외워야 돼. 자, 두 번째 부정적인 거, frightened 겁먹은, ashamed 부끄러운, furious 하면은 화가 으아 하고 엄청 많이 난 거, uneasy easy하지 않은 거니까 뭔가 불편하고 불안한 거, jealous 질투나는 거, furious 또 나왔네, furious 되게 화가 나는 거. 그 다음에 disheartened 라고 하면 이거 앞에서 등장한 적 있었던 단어예요. 모의고사에서 등장했었어요. 뭐요? hurt가 this예요. 마음이 깨지는 거야. 그러니까 실망한 이란 뜻이고, terrified 하면은 겁에 질린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모르는 거 없어야 되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이번 19번 문제도 연습을 해볼게요. 자, 수잔이 boarded the ferry first ferry in the morning. 첫 번째 페리를 아침에 탔습니다. Feeling a rush of anticipation. 자, 뭐를 느끼면서? anticipation이라는 단어도 자주 등장하죠. 뭐야? 기대야. 막 기대감을 막 느끼면서 아침 배를 탔어요. As she headed toward the vineyard. 어디를 향해 가면서? vineyard 하면은 포도밭 이런 거잖아요. 거기를 향해 가면서요. The familiar routine. 자, 이런 친숙한 루틴. Buying her ticket, 티켓을 사고, grabbing a coffee, 커피를 마시면서, watching the sparkling water, 반짝이는 물을 보면서 가는 거. 이것은요, reminded her of countless summers filled with whale watching, bonfires, and laughter with friends. 자, 그녀를 상기시켰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썸머들을요. 근데 그 썸머들은 어떤 썸머였냐면은, 고래를 보고 모닥불을 피우고 친구들이랑 웃음을 하하하 터뜨리는 그러한 썸머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 어때? 되게 좋은 행복한 기억을 떠올리고 있고 뭔가 새로운 다시 어딘가로 가는 것에 대해서 배를 타고 가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뭐 기대가 많고 뭔가 행복한 상태 이게 첫 번째 상태입니다. 자, The island had always felt magic and full of life. 자, 그 섬은요, 어떻게 느껴졌냐면 언제나 마법적이고 자, 삶이 충만한 것처럼 느껴졌어요. 계속 행복하죠. And returning made her feel as if time had passed just for her. 자, 그리고 이곳에 돌아가는 것은 그녀가 느끼게 했습니다. 마치 시간이 passed, 멈춘 것처럼, 그녀만을 위해서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지게 만들었어요. 자, 그런데 but이 나왔습니다. 자, 중간 부분에 but 나오면 이제부터 분위기가 확 바뀌겠죠. 그러나 the closer she got. 자, 요거 더비교급 나왔네요. 자, 그녀가 더 가까이 갈수록 the more she realized. 그녀는 알아차렸습니다. How much time had passed since she left her hometown at the outbreak of the war. 자,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났는지 그녀가 홈타운을 떠난 이후부터 at the outbreak of the war. 자, 이 전쟁이 발발할 때 홈타운을 떠났어. 근데 그때 이후로 시간이 얼마나 많이 지났나 그거를 알게 되었죠. 그래서 people she once saw, 자, 그녀가 매일매일 한때 봤던 사람들이 이제는 only fragment of her life, 그녀의 삶의 일부밖에 알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되었고요. And she wasn't sure,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Where to begin filling in the gaps, 갭을 어떻게 채워야 할지에 대해서요. Wasn't sure,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해요. 자, 뭔가 상황이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상황으로 바뀌고 있죠. 자, 그러면서 just before the ferry docked. 자, 페리가 도착을 하기 전에 an unsettling thought. 자, 결정적인 단어가 이거죠. unsettling. 뭔가 불안한 생각이 crossed her mind. 그녀의 마음을 스쳤습니다. So what if her family expected the person she used to be? 자, 만약에 그녀의 가족이 그녀가 예전에 있었던 그런 모습을 기대하면 어떡하지? Not the one stepping off the boat now. 지금 배에서 내리는 사람이 아니라 내 과거의 모습을 기억하고 그것만 보고 있으면

어떡하지? 나는 이제 완전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는데 걱정이 되는 상황이죠. 뭔가 걱정되고 불안한 그러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가장 잘 담을 수 있는 게 뭔가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뭔가 기대쳤다라고 하니까 excited 아니면 fascinated 이런 거겠죠. 자, 두 번째. 부정적인 걸로 바뀌었어요. 자, 근데 되게 헷갈리게 만들어 놨죠. 근데 disappointed 하면 실망한 건데 실망한 건 아니죠. uneasy 뭔가 불안하고 뭔가 이래도 되나?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disappointed보다는 uneasy가 맞죠. 따라서 정답 3번 이렇게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요거 19번 치고는 다소 어렵게 출제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선지가 어려웠기 때문에. 오케이. 자, 그다음에 20번 볼게요. 자음 글에서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거 주장 한번 골라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despite our senses that humans are evolving in response to environmental and social pressures, we have no means to determine whether human biological evolution occurs in a time as old as human history. 아이고, 첫 번째 문장은 꽤나 기네요. 자, 잘라가면서 잘 보겠습니다. 자, 우리의 감각에도 불구하고, 근데 어떤 감각이냐면, humans are evolving in response to. 자, 인간이 진화를 합니다. 근데, 뭐에 반응을 해서 진화를 하냐면, environmental and social pressures. 자, 환경적이고, 그 다음에 사회적인 압박에 반응을 해서 진화를 했다는 감각에도 불구하고, we have no means. 자, 우리는요, 하지 못합니다. to determine whether human biological evolution occurs in a time. 자, 결정하지 못해요. 결정할 수 있는 뭐 수단이 없어요. 뭐가 whether human biological evolution, 인간의 생물학적인 진화가 occurs, 발생하는지, in a time, 어떤 시간에, as old as human history. 자, 인간의 역사만큼 아주 짧은 시간에 인간의 진화라는 것이 일어날까, 일어나지 않을까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러한 수단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야. 자, 우리가 뭔가 사회적인, 환경적인 반응을 해가지고, 자극에 반응을 해가지고, 진화를 하는 것 같기는 한데, 근데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 이렇게 인간의 역사가 너무너무 짧은데, 그 짧은 역사 안에 진화가 일어날까? 그건 잘 모르겠어. 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약간 알쏭달쏭한 첫 번째 문장이에요. 원래 첫 번째 문장이 다 그렇잖아. 자, 그러면 두 번째도 봅시다. Science and Technology. 과학과 기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과학과 기술은 have become intertwined with economic progress, health, diet, and security to the point that we may ask how science is affecting human evolution이라고 합니다. 자, 과학과 기술이요. intertwined 되었대요. intertwined 하면 뭐지? 서로 얽히는 거예요. 얽혔습니다. with economic progress. 자, 경제적인 발전과 엮였어요. 그리고 건강과 식단과 그리고 안전과 엮였습니다. 어떠한 수준으로? 어떠한 수준이냐면 to the point that we may ask 우리가 물어볼 수 있는 수준으로 How science is affecting human evolution? 자, 과학이 어떻게 인간 진화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물어볼 수준으로 자, 우리의 경제, 건강, 다이어트, 시큐리티 이런 거에 모두 얽혀 있습니다라고 해. 자, 그러니까 결국 일단 과학과 기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학 기술이 우리의 삶, 먹는 거라던가, 사는 거라던가, 아니면 건강, 경제, 이런 거에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더라 정도의 내용이 첫 번째 등장한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딱 명확하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while technology has improved life in many ways. 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technology가 has improved life, 삶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향상을 시켰어요. 그런 반면에, it has also brought us, 자, 우리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The threat of environmental devastation and nuclear war. 자, 어떠한 threat을 가지고 왔대요. threat 하면 뭐지? 위협. 그치, 위협이죠. 환경적인 파괴, 그리고 핵전쟁과 같은 위협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기술이 삶을 향상시켜준 것도, 아이고, 향상시켜준 것도 맞는데, 자, 그런데 또 위협, threat도 가지고 왔습니다라고 하는 거야. 기술 때문에 우리는

무서워하는 것도 생겼대요. 자, 그래서 when viewed in these terms,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the ethics of science, 자, 과학에서의 윤리는 is more than merely an academic exercise. 무엇이냐면 more than이래요. 더하대요. 단지 아카데믹한 어떠한 움직임, 그 이상의 것이라는 겁니다. 자, 뭐에 있어서 in rooting out plagiarism. plagiarism이라고 하면 표절이거든. 그러니까 표절을 rooting out, 뿌리 뽑는다던가 아니면 retracting falsified journal articles라고 해가지고 잘못된 어떤 논문 같은 것들을 끄집어내는 거, 그런 거에서의 academic exercise, 자, 어떤 학문적인 행위, 그런 거 이상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윤리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윤리라는 것은 학문에서의 윤리도 물론 있어. 학문에서의 윤리라고 하면은 표절하지 않는 거, 남의 아이디어 뺏겨가지 않는 거, 그리고 잘못된 논문 있으면 그거 빼내는 거. 그런 것들이 윤리일 텐데, 그게 다가 아니라고요. 그거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the ethics of science. 자, 과학에서의 윤리는 is at the heart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자, 무엇에 있냐면, 중심에 있습니다라고 해. 과학에서의 윤리가 중심에 있대요. 아, 윤리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죠? 그러면 작가가 주장하는 바가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뭐에 중심에 있냐 하고 봤더니, How science will be implemented as technology. 자, 과학이 어떻게 기술로서 실행이 되는지, How it will be taught. 과학이 어떻게 가르쳐지는지, and whether it will be used wisely. 자, 과학이 wisely 하면은 현명하게죠. 현명하게 사용이 되는지. By those who have power in our political systems. 자, 우리의 이 정치 시스템에서 힘을 가진 권력자잖아. 권력자에 의해서 현명하게 사용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 이런 모든 문제들에 있어서 중심에, at the heart, 중심에 뭐가 있다? The ethics of science. 과학의 윤리가 있더라라고 하는 거야. 아, 윤리가 과학에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죠. 자, 그리고요. To those scientists who fear that. 자, 어떤 과학자들이냐면은 두려워하는 과학자예요. 뭐를 두려워하냐면은 discussing this topic opens a Pandora's box to the entire panoply of public criticism of science. 자, 뭐를 두려워하냐? 자, 이러한 토픽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판도라의 박스를 연다고 생각하는 거야. 누구에게 있어서? 자, 이게 파노플리라고 하면은 전체의 모흠, 집합이거든요. 전체 집합. 과학의 public criticism. 자, 대중적인 비판에 대한 전체 집합에 있어서 이렇게 판도라의 박스를 여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토픽에 대해서 건드리면 우리 큰일 나. 라고 생각하는 그런 과학자들에게 I must say, 아, I must say, I must say. 자, must 이런 단어 되게 강한 단어잖아. 이런 거 나오면은 주장이 들어있다고 보면 되죠. 자, 나는 말해야 돼요. That the box is already open. 자, 박스. 자, 너 지금 열릴까봐 걱정하고 있지? 그런 거 아니야. 이미 열려 있어. 박스는. 그래서 to ignore the ethical issues in science increases the vulnerability of science to attack. 자, 그래서 이 ethical issue를 어떻게 하는 것을 ignore. 만약에 이걸 무시하잖아. 과학에서. 그러면 increases. 증가시킵니다. 뭐를 증가시키냐면 the vulnerability of science. 과학의 취약성을 증가시켜요. 공격하는. When the scientific community least expected. 자, 우리 과학 커뮤니티가 가장 그것에 대해서 예측을 못하고 있을 때빵 공격할 수 있는 취약성을 증가시킵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결국 하고 싶은 말은 과학의 윤리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 얘기 아니야? 되게 어려운 말로 써놨지만 막판에 같은 말이 명확하게 몇번 반복이 되어서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였어. 자, 그러면 1번 봅시다. 과학을 유익하게 활용하도록 하는 사회적 감시가 있어야 된다. 감시 얘기한 적 없고요. 자, 인류의 진화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연구를 보강하자 아니고요. 자, 과학 윤리. 윤리 나왔는데 윤리를 지키기 위해 개인의 도덕성을 기르자 아니고요. 장기적인 인류의 발전을 위해 어느 정도 불편을 감수하자도 아닌 것 같고, 자, 과학이 사회적으로 올바르게 사용이 되도록 과학 윤리를 반드시 논의해야 된다라는 거 맞죠? 그래서 정답 몇 번? 5번 이렇게 고르면 되겠습니다.

윤리, ethics, 그리고 그거를 discuss를 잘 해야 된다가 이 글의 핵심이었어. 정답 5번이죠. 잘했습니다. 자, 이제 21번으로 가볼게요. 자, 밑줄 친 부분이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거 골라보도록 하는데, 자, 이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자, 인간은요, have too many bones. 너무 많은 뼈를 가지고 있답니다. The this flaw. 근데 이런 결점은요, 우리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자연은요, 동물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어떤 동물들로 가득 차 있잖아? Have bones they don't need. 필요 없는 뼈들을 잔뜩 가지고 있는 그런 동물들이 이미 많아요. 자, 그리고 joints that don't flex. 구부러지지 않는 관절이라던가, structure that aren't attached to anything. 어디에도 붙어 있지 않은 구조라던가, and appendages that cause more problems than they are worth. 자, 가치보다 more problems. 자, 어떤 문제를 더 많이 일으키는 부속물을 가지고 있는 그런 동물들이 많아요. 아, 인간이나 동물이나 마찬가지로 다 뭔가 쓸모가 없는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구나라고 했어. 그리고 the reason for this.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he said embryonic development is extremely complicated. 자, 배아의 엠브리오의 embryonic development, 배아의 발달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 이유가 뭐냐면은 발달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이래요. 발달이 너무 복잡하니까 이렇게 쓸모없는 기관들이 계속해서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for a body to take shape, 자, 바디가 몸이 형태를 갖추려고 하면은요, thousands of genes, 수천 개의 유전자가 must be activated and deactivated in a precise order. 자, 어떻게 되어야 되냐면은, 자, activated, 자, 활성화가 되고, deactivated, 그리고 다시 비활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in a precise order. 굉장히 정확한 순서로 그게 되어야 된대요. Perfectly coordinated in time and space. 시공간에 완벽하게 조응이 되면서.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bone이 있는데, 뼈가 있는데, it's no longer needed. 더 이상 필요하지 않잖아? 그러면, deleting it, 그거를 없애는 것은 그냥 스위치를 빰 끄는 것만큼 단순한 일이 아니에요. 그걸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복잡한 일들이 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hundreds, maybe thousands, 수백 개 아니면 수천 개의 스위치가 꺼져야 돼요. 그리고 동시에 they must be flipped in such a way, 어떠한 방식으로 꺼져야 되냐면은 as to not screw up the thousands of other structures, 다른 구조들을 망치지 않으면서 그게 꺼져야 돼요. That are also built with those same genes. 자, 그 유전자를 가지고 만들어진 다른 구조들을 망치지 않아야 돼요. 그 되게 막 복잡한 게 얼기설기 설켜 있는데 거기에서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고 얘만 똑 꺼져야 된다는 거야. 자, 근데 remember 기억해요. That natural selection flips these switches randomly. 자, 그런데 자연 선택은요, 이러한 스위치를 무작위로 꺼요. Like a chimpanzee at a typewriter. 침팬지, 타이프라이터 앞에 있는 침팬지처럼, 타자기 앞에 있는 침팬지처럼이요. 자, 침팬지가 타이프라이터 앞에 있으면 뭘 어떻게 하겠어? 아무거나 막 누르겠죠. 그런 식으로 무작위로 이루어지는 게 이러한 과정이다라고 하는 거야. 자연 선택의 과정이다. 그래서 if we wait long enough, 만약에 침팬지를 타이프라이터 앞에 두고 그냥 진짜 오랫동안 기다리잖아? 그러면 침팬지가 will write a sonnet, 시를 쓸 수도 있어요. 그러나 the wait will be long indeed, 진짜 오래 걸리겠죠. 한 1억 년 정도 있으면은 소넷을 쓸 수도 있는 거잖아. 막 아무거나 누르다가 보면은 시가 탄생할 수도 있는 거잖아. 자, 그런데 for anatomy, 어디에 있어서 anatomy 하면은 이거를 신체를 해부하는 거죠. 해부학에 있어서 the result is, 결과는요, 빈칸입니다 라고 보는 거예요. 밑줄 친 부분입니다. A whole lot of baggage lying around 랍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이 의미하는 게 뭔가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침팬지, 쓸모없는 게 계속 남아있다라고 했고, 발달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스위치를 끄는 게 쉽지가 않고, 하나를 끄는 게 아니라 그 수백 개, 수천 개 주변에 있는 걸다 고려하면서 그게 탁 꺼져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쓸모없는 구조물들이 남아 있습니다라는 얘기가 글의 주제였어. 자, 그러면 그 주제를 생각하면서 밑줄 친 부분의 의미를 보는 거야. 자, 아나토미에서, 자, 이 해부학

과학에서 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결과는 이것입니다. 자 봅시다. Temporary developmental structures that disappear before birth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임시적인 발달의 구조인데 그것은 that disappear before birth 태어나기 전에 사라진대요. 태어나기 전에 뭐 사라진다 이런 얘기는 들어본 바가 없죠. 2번 볼게요. Biological weaknesses that put modern humans at risk of illness. 자 생물학적인 약함인데 그것은 현대의 인간을 어떻게 두냐면 at risk of illness 뭐요? 병의 위험에 둡니다. 질병의 위험에 노출시킵니다. 그런 얘기도 전혀 나온 바가 없죠. 2번 아니고 3번 볼게요. Random developmental matters caused by environmental damage. 자 여기서 보면은요. 자 무작위적인 진화의 에러, 오류인데 뭐 여기까지 그럴 수 있다 쳐. 그런데 caused by environmental damage. 환경의 데미지에 의해서 발생한. 환경 데미지는 여기서 전혀 언급된 바가 없죠. 4번 볼게요. Newly evolved structural features that improve survival efficiency. 새롭게 진화된 구조적인 특성인데 그것은 survival efficiency, 생존의 효율을 증가시킨다라고 했습니다. 생존의 효율을 증가시키는 게 아니죠. 뭔가 쓸데없는 게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잖아. 자, 5번 볼게요. Unnecessary, inefficient, or even problematic bones and structures. 필요 없고 효율적이지 않고 심지어는 문제를 일으키는 뼈와 구조들. 아, 여기 나왔네. 정답 5번이 되겠습니다. 5번. 이렇게 고르면 되겠죠? 21번인데 별로 어렵지 않은 21번이었어요. 자, 마지막 오늘의 문제 22번 요지로 가장 적절한 거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지, 요지. 이 글에서 적절하게 딱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이 글에서 딱 전달하고 싶은 중심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찾아보면 되겠죠. 볼게요. 자, as we all know, 우리가 모두 알듯이 practice makes perfect. 연습이 완벽을 만들어요. 어, 근데 바로 but이 나왔다. But the power of experiential learning. 자, 무엇의 힘이냐면요. experiential learning, 바로 경험하는 학습인 거죠. 경험 학습의 힘은 무엇이냐면 It places practice in novel context. 자, 어떻게 하냐면 연습을 새로운 맥락에 둔다는 것입니다. 라고 했어. 어, 지금 뭐에 대해서 얘기하냐? 경험 학습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Experiential learning. 경험 학습. 이게 힘이 어디 있냐? 라고 했을 때 뭔가 새로운 것에서 연습을 하는 것에 그 힘이 있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어. 자, 그 다음에 experience means contact with an observation of facts and events. 자, 경험이라는 게 뭐를 의미하냐 라고 했을 때 자, contact with 연결이 되는 거야. 그리고 observation of 그리고 관찰을 하는 거야. 뭐를? 팩트와 이벤트를요. 팩트와 사실 그리고 사건들을 관찰하고 연결되는 게 바로 경험인데 to make an obvious point. 자, 당연한 이야기인데 learning occurs when we act and think. 자, 학습이라는 게 언제 일어나냐? 우리가 행동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 일어납니다. 라고 해. Experiential learning's potency. 자, 그래서 이러한 experiential learning, 경험학습, 경험학습이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경험학습의 potency, 효과, 효능은요. However, is greatly amplified. 자, 어떠냐면은 매우 확대가 될 수 있습니다. 언제? When it purposefully integrates itself. 자, 이것이 의도적으로 integrate 한다는 거야. Integrate이 뭐니? 통합하다 라는 뜻이죠. 통합한대요. 뭐를? 자와 humanics라고 하면은 인간에 대한 학문이고 and the real world 그리고 실제 세상 이것들을 잘 통합을 할 때 일어납니다 라고 하죠. 자, 경험학습이라는 게 언제 잘 일어나냐 라고 했을 때 통합이 잘 될 때 일어난답니다. 뭐가요? 자아와 인간에 대한 학문과 그리고 실제 세계 이런 것들이 잘 통합이 되면은 그때 경험학습이 잘 일어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됐니? 좋아요. The learners follow an ongoing process of checking, testing, and refining their knowledge, but they do not do it in a random way. 자, 학습자들은요, 지속적인 과정을 따라가요. 체크하고, 테스트하고, 그들의 지식을 이렇게 세심하게 다듬는 그러나 they do not do it in a random way. 그거를 그냥 막 무작위로 하는 건 아니에요. Genuine integration.

0: 자, 여기에서 진짜 통합이라는 게 무엇인지 나오고 있죠. 여기 이 말하는 이 통합이 진짜 통합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면은 is paramount. 가장 중요한 것은 genuine integration. 진짜로 통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통합을 하는 게 무엇이냐? There must be a two-way street. 자, 두 개의 스트릿이 있어야 돼요. 양쪽으로 가는, 이쪽으로 가는 것도 저쪽으로 가는 것도 있어야 됩니다. 뭐랑 뭐 사이에? Between the application of classroom learning. 자, 교실에서의 학습을 적용시키는 거야. In the context of life. 삶의 맥락에. 자, 교실을 삶의 맥락에 적용을 시켜야 되고, and 또 뭐가 있어야 되냐면, the application of real world knowledge. 뭐요? 진짜 세상에 대한 지식을 다시 in the context of classroom. 자, 교실의 맥락에다가 적용을 시킬 수 있어야 돼요. 교실이 삶으로 가고, 삶이 교실로 가는 그런 완전한 통합. 통합이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라고 했어. 그래서, if this is done purposefully, 이것이 잘 목적 있게 이루어지면, if it is done mindfully, 자, 이것이 주의 깊게 이루어진다면, learners peel back the layers of assumption. 자, peel back. 그러니까 벗겨낸다는 거야. 뭐를? 층을. 무엇의 층? of assumption or habit. 자, 어떤 가정이나 습관을요. 근데 그건 어떠한 것이냐면, that cloud their insights into themselves. 스스로에 대한 어떤 통찰력을 cloud 하고 있는. 자, cloud가 뭐야? cloud 원래 구름이잖아. 동사로 쓰면은 가리다라는 뜻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통찰력을 가리고 있었던 어떤 가정이나 habit, 습관의 층들을 벗겨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학습을 제대로 할수 있게 됩니다라는 말이고, 그래서 in clear light, 명확한 빛으로 보면은 they see their abilities, their present skills, knowledge, predilections, and their room for growth. 자, 그들은요, 그들의 능력, 현재의 스킬, 지식, 그리고 predilection 선호하는 경향, and their room for growth, 성장의 공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consequently, 결과적으로, as they better understand the world, 세상을 더잘 이해할 수 있게 됨에 따라서, the better understand their own mind, 자기 자신의 마음도 더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라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거 고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경험학습, 체험학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거는 진정한 통합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고요. 통합을 통해서 이루어졌을 때 세상에 대해서도 더잘 알고 스스로에 대해서도 더잘알수 있게 된다라는 얘기잖아. 자, 그 얘기가 어디에 어떻게 나왔는지 볼게요. 예측하여 계획을 세우자. 아니고요. 자, 흥미와 관심을 반영해야 된다. 아니고요. 교실 학습과 실제 삶을 신중하게 통합할 때 효과적이다라고 하죠. 이거 맞죠? 정답 3번이고요. 계획되지 않은 다양한 경험 아니고 현재의 기술과 지식 수준에 맞는 게 필요하다도 아니죠. 자, 요지는 정답 3번이었습니다. 자, 넘어가기 전에 퀵퀴즈 하나 더 해볼까요? 퀵퀴즈. 자, 요거 통합할 때라는 표현 나왔어요. 통합이라는 단어도 수능에서 무지무지 좋아하는 단어라서 이거 꼭 짚어보고 갈게요. 통합이라는 단어, 우리 본문에 여러 번 나왔죠? 통합이 어떤 단어로 등장했는지 찾아서 써주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자, 우리 이렇게 해가지고 다 끝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영자스 퀵퀴즈 하면은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다음 단어의 의미, 마지막 문제에서 나왔던 거죠? 요거 명사 의미 말고, 동사 의미 뭔지 써주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오늘까지 풀어볼 문제들 전부 다 풀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오해 모의고사의 세 번째 시간이 될 거예요. 자, 다음 시간에는 선지를 어떻게 하면 좀더잘 해독할 수 있는지를 팁으로 알려드릴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실용문, 도표 같은 쉬운 문제들 조금 더푼 후에 어법 문제로 마지막까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오해 모의고사예요. 거의 다 왔습니다. 여기까지 온거 너무 잘 했고, 이제 마지막까지 쫙 달려서 유중의 미를 잘 거둬보도록 하자고요. 자, 고생 많았고,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합시다. 안녕.
1: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능 완성 아랍어 3강입니다. 3강쯤 됐는데 이렇게 너무 젊게 돌아와서 약간 미안한데 그래도 젊은 맛으로 또 한번 강의를 해볼게요. 여러분 갖고 있는 교재 지금 지난 시간에 이어서 1강의 1회 문제 세트의 28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번 문화 문제예요. 굉장히 그좀 되게 그 유명한 사원이 나오네요. 이 미나렛 씌는 걸 보니까 사원인 거 금방 알겠죠? 이슬람 사원입니다. 아부다비에 관한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아부다비 어디예요? 에미리트 수도죠. 두바이가 수도가 아니라 에미리트 수도입니다. 마디나투 아부다비인. 아부다비인이야, 더비인. 자, 마디나트 아부다비인. 그때 우리 아부다비 아부다비 하지만 아부다비인인데 마디나트 아부다비인 아시마투 다울라틀 이마라틀 아라비아틀 무타히다티. 그러면 아부다비 시는 수도입니다. 아시마. 아시마트는 수도예요. 수도입니다. 다울라. 어떤 나라의 수도예요? 알 이마라트. 이마라트라는 것은 이마라트는 마물라카보다는 좀 작은 사이즈, 작은 크기. 그래서 우리도 왜 황제라는 말을 쓰거나 왕을 쓰거나 그 규모가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황제 쓸때 한국의 조선시대 때는 왕으로 썼고 뭐 이렇게 규모가 다른 걸 부를 수 있는데 마물라카 쓰는 크기는 아니고 좀 작은 크기의 7개의 이마라트들이 합쳐서 그래서 옛날 말로는 토우국 뭐 이런 말 썼었는데 그건 이상한 말이고요. 이 7개의 이마라트가 뭉쳐서 한 개의 단일 국가를 만든 그런 국가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마라트 아라비에트. 그러면 아랍에미리트입니다. 아랍에미리트인데 알무타히다트 연합된 아랍에미리트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리트예요. 그러니까 유나이티드죠. 이게 무타히다티. 그래서 UAE 국가 수도입니다. 아부다비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와 유자드 비하 유자드 비하 유 피, 그냥 피하 쓰면 됩니다. 피하 피하 이렇게 쓰면 돼요. 유자드 비하 같은 비는 피가 나왔을 때그 뒤에 한번더쓸때 비를 쓰는 거예요. 이건 대체가 가능하지만 처음 쓸때 그냥 피하를 쓰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피하 여기 다 쓰지 말고 그냥 피하 이렇게 쓰면 됩니다. 피하 카티루 미날 아마키는 시야하이야티. 그러면 관광지 관광 장소예요. 마칸이라는 말은 카나 동사에서 카나가 있었다는 보조동사죠. 거기에 마가 붙은 거예요. 마가. 장소 명사 마가 붙어서 마카나가 됐습니다. 그러면 어떤 있는 곳이에요. 어떤 장소를 얘기해요. 그래서 그것의 복수 형태 아마키니 시야히야티 관광지. 관광지들 중에서 많은 것이 있습니다. 그럼 뭐예요? 많은 관광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부다비에 많은 관광지가 있죠. 와 민하 그것들 중에는 이 하는 캐시르 미날 아마키니 시야히야티를 받는 말이에요. 많은 관광지

중에는 미는 뭐뭐 중에 그 중에 하나는 이렇게 할때 쓰는 말이에요. 그 중에는 자미아 아셰이크 제이드 카비르. 좀 복잡한데 보겠습니다. 자미아는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 사원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 날을 야움을 주마아티라고 했죠. 주마. 왜? 모이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모이는 장소 자메. 자메야 해놓고 사람이 들어갔어요. 누구 이름을 땄어요? 아 셰이크 제이드를 땄어요. 그 셰이크가 제이둔이고 제이둔이 셰이크예요. 둘은 동격입니다. 그러면 셰이크는 나이 많은 또는 어떤 족장 뭐 이렇게 아니면 뭐 어떤 그 장로 이런 격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존경받는 격의 사람이고 자이드는 이그 왕가, 그러니까 대통령 가문에, 쉐이크 자이드 대통령 가문에, 지금 대통령 가문에 그 이제 그 집안이죠. 그 그러니까 쉐이크 자이드 사원입니다. 이거와의 동격이니까 두 개는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소유격이면 여기도 소유격이 됐죠. 그래서 아 쉐이크 자이드가 같은 말이니까 이 사람의 사원 이렇게 됐습니다. 사원 이름이 자미아 쉐이크 자이드예요. 그러니까 뒤에 그랜드 사원이에요. 사원이 이 사람이 큰게 아니라 이 사원은 그랜드 사원이기 때문에 굉장히 커요. 그리고 안에 가보면 샹들리에나 이런 게 전부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번쩍번쩍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 유명한 건데 그랜드 사원을 말하기 때문에 이게 여기를 수식해요. 자미. 그러면 자미오 주격이죠. 그 수식어가 뭘 따라가요? 이것에 따른 격이 주격을 따라가죠. 가비루. 그래서 자미오 가비루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자미 아 쉐이크 자이드니까 여기가 이렇게 연결형이죠. 그래서 두개 동격이라서 이렇게 연결형이 됐으면 뒤에 오는 단어가 한정이기 때문에 이 전체는 한정이죠. 그래서 정관사 붙었어요. 알카비르 이렇게. 그 다음에 단수 남성 단수에서 자미 알카비르가 됐습니다. 그 쉽게 말해 뭐느냐? 이 단어는 카비르는 이 말을 이 자미를 수식하는 말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자, 앞에 셰이크 자이드는 연결 형태가 되어 있는 거고, 이두 단어는 자미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셰이크 자이드 그랜드 사원이 있습니다. 이 보이는 이거, 이 사원이에요. 와후와. 그리고 그 사원은 아크바르 마스지트. 여기 지금 자미라고 나오고, 알 마스지트 나오죠. 자미라는 말은 모이는 곳,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마스지드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곳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수주드 엎드려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곳 이런 말이죠. 그래서 아크바르 마스지드 피일 이마라트 에미리트에서 에미레이트 일곱 개 에미레이트에서 아크바르 마스지드 최상급이죠. 이 비교급 플러스 비한정 단수 최상급은요 비교급 플러스 이것처럼 비한정 단수 또는 한정 복수가 오면 최상급입니다. 아크바르 마스지딘 가장 큰, 가장 그랜드한, 가장 큰 사원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와 마타프 루브르 아부다비. 그러면 루브르 아부다비 그럼 뭐예요? 루브르 박물관이 있어요. 루브르 박물관. 그러니까 에미리트가요. 돈으로 할수 있는 건 거의 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걸프 지역이 대부분 그렇잖아요. 세상에서 돈으로 할수 있는 건다 하겠다. 예전에 어떤 논의가 있었냐면 쿠웨이트라는 나라가 있고요. 그 수도가 쿠웨이트시인데 마디나틀 쿠웨이트인데 우리 너무 더우니까 나라 전체 도시 전체 지붕을 씌우고 냉방을 하는 게 어떨까? 뭐 이런 논의를 했다 그래요. 너무 어이가 없는 그참 이런 말또 들으면 앞으로 쿠웨이트 못갈 수도 있는데 조심해야겠죠. 근데 하여튼 그 정도로 돈으로 할수 있는 건다 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니까. 근데 마타프 루브르 아부다비 그러면 아부다비 소재 아부다비에 있는 루브르 박물관 프랑스에 있는 루브르 박물관에 뭐 이제 그또 다른 그 어떤 뭐그 전시관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부 루브르가 이게 아부다비에 와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루브르 아부다비 박물관이 있습니다. 흐타라트 CNN은 그대로 영어를 그대로 쓴 거예요. CNN 이죠 CNN. CNN은 뭐예요? 방송사 이름이죠. CNN은 에흐타라트 선정했습니다. 에흐타라트 하디힐 마디나타 이 도시를 골랐습니다. 이 도시를 선정했습니다. 뭘로 선정?

말하느냐? 카, 뭐 같다고. 카, 아그나 마디나틴 필 알라미.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로 선정했습니다. 왜? 아까도 얘기했죠. 돈으로 할수 있는 건다 하는. 그래서 정말 아깝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드는 게 많습니다. 특히나 전기가 그래요. 전기를 끄질 않아요. 밤에도 불을 끄지 않습니다. 너무 밝아, 밤에도. 모든 건물에 전기를 다 켜놓고 그냥 뭐 돌아가고 있으니까. 물론 산유국이라서 그렇겠지만요. 그런 거 보면, 너무 진짜 그좀 우리와 다른 그런 걸 느낍니다. 그래도 우리에겐 좋은 날씨와 좋은 계곡, 그다음에 신선한 가을, 뭐 이렇게 있으니까, 뭐 저거 할건 없어요. 비교할 건 없습니다. 1번, 아랍에미리트의 수도다. 맞죠? 아랍에미리트의 수도가 맞습니다. 아스마 다울라틀 이마라틀 아랍엘 무타히다. 2번, 매년 국제영화를 개최한다? 아니죠. 이런 말은 전혀 없었죠. 알맞지 않은 거니까 2번이 정답입니다. 3번, 루브르 아부다비 박물관이 있다. 맞죠? 4번, 아랍에미리트 가장 큰 모스크가 있다. 맞습니다. 5번,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로 선정되었다. 맞습니다. 정답 2번, 국제영화제 아닙니다. 없습니다. 29번, 문제가 굉장히 크네요. 오펙에 관한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만을 보게서 고른 것은 오펙. 오펙은 OPEC, 석유 수출국 기구의 약자를 그대로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오펙은 무나자마툰 알라미예툰 세계적인 기구입니다. 당연하죠. 오펙이라는 것이 여러 석유 수출국들이 뭉쳐서 하나의 기구를 만든 거예요. 타타카우와누 그러면 여기 나오죠. 타타카우와누 민 그러면 구성되다라는 뜻입니다. 오펙이 구성되었어요. 구성되어 된다 됩니다. 이스나 타이 아슈라타 다울라탄 라이시야탄. 오펙이 주요 국가들 12개. 이스나 타이 아슈라타. 이스나 타이 여성형. 이것도 여성형이에요. 왜? 12 같은 경우 11, 12뭐 이렇게 나올 때요. 11, 12는 뒤에 오는 단어에 성을 그대로 다 맞춰줍니다. 그래서 it's not Thai, it's Thai가 아니라 it's not Thai. 자, it's not였는데 여기서 여성형이라서 it's not 타가 됐어요. it's not 타가 되고 이건 남성형, 이건 여성형입니다. 여기에 소유격이 됐습니다. 그래서 it's not Thai, 이게 아가 양수 두 개를 나타내는 거예요. It's not Thai, it's not Thai인데 원래는 it's not Thai가 이렇게 되겠죠. It's not Thai, it's not, it's not Thai. 그런데 이게 눈이 떨어져 나가고 it's not 아셔라 또는 it's not 아셔라타 이렇게 되겠죠. 그 it's not 아셔라타인데 소유격이니까 mean it's not Thai 아셔라타. 그 다음에 다울라탄 라이시야탄. 11부터 99. 11부터 99 뒤에는 어떻게 온다? 뒤에가 단수, 목적격, 비한정 상태로 온다. 비한정, 단수, 목적격. 그럼 비한정, 전과서 없이 단수, 목적격. 형용사도 단수, 목적격이었어요. 다울라탄 라이시야탄. 그러면 주요 국가들 12개. 네. 이 문항이 올해 5월 이전에 만들어졌으면 맞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문항을 만들 때는 언제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2019년에 카타르가 탈퇴해서 13개에서 카타르가 탈퇴해서 12개가 되었고요. 2019년에 12개가 되었고 2025년인가요? 2026년 올해 5월에 에미리트가 탈퇴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추측하고는 이 문항은 올해 5월 전에 만들어진 것 같아요. 12개라는 거 보니까. 그래서 12개였었어요. 그런데 지금 UAE가 또 탈퇴했습니다. 이게 카타르가 탈퇴하고요. 탈퇴해서 현재, 지금 이 녹화하는 현재는 11개국입니다. 11개국. 11개국. 그래서 시의성이 좀뭐 있어서 좀 이렇게 설명하기 어려운데. 12개가 아니라 11개로 하세요. 여러분 문제를 볼 때는. 그러니까 11개 주요 국가로 구성되어 있는 단체. 세계적인 단체입니다. 하디히 두알. 이 나라들은, 하디히 두알. 이 나라들은 뭐 해요? 다비야. 팝니다. 매매합니다. 팝니다.

나프트는 말로 하는 구어체의 그 방언 표현이에요. 표준말은 니프트입니다. 니프트. 예, 나프트가 아니고 니프트예요. 나프트는 그냥 구어체로 쓰는 말이에요. 예. 그래서 니프트로 써야 됩니다. 니프트 일라 두알림 오크라. 다른 나라에 석유를 판매하는 나라들입니다. 타카우 오펙. 타카우 오펙. 피이나 피님사. 님사는 오스트리아가 님사인데요. 비엔나에 있습니다. 이게 한국말하고 아랍어의 차이는 우리는 뭐 어디 있습니다. 오펙은 어디 있습니다. 그러면 오펙의 본부가 어디 있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근데 아랍어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펙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그러니까 그냥 기구 이름입니다. 오펙 본부가 어디 있다고 해야 돼요. 우리말하고 차이점은 이게 미세한데 오펙이 어디 있다라고 말하려면 나라들 사이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오펙의 본부가 어디 있다고 해줘야 돼요. 그래서 모든 아랍 사람들이 말할 때는 항상 이런 말은 쓰지 않습니다. 이건 틀린 말이에요. 어떻게 쓰느냐? 마카루 오펙. 그러니까 마카루 하. 왜? 이게 모나드담하니까 마카루 하 이렇게 써요. 마카루 하. 그 오펙의 본부, 오펙의 자리 잡은 곳. 근데 보통 자리 잡은 곳도 오펙도요. 11개 국가 지금 있다면, 나머지 11개 국가 있다면, 11개 국가마다 오펙 사무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11개 사무실이 있는 그거 말고, 전체를 대표하는 본부 자리가 어디 있느냐 할 때는, 뒤에다 뭘 붙이냐면, 아라이시. 이렇게. 아라이시유. 마카루 라이시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 마카루 라이시유 하고, 그때 이제 타카 같은 경우는, 이거는 큰 나라 같은 거에 쓰는 게 맞아요. 물론 이제 쓸 수는 있습니다. 약가우 쓸 수는 있어요. 약가우. 약가우 쓸수 있는데 이렇게 안 쓰고 그냥 바로 마카루 라이시유 피이나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 타카우 같은 경우는 나라 이름, 큰 나라 또는 뭐 운하, 무슨 뭐 산맥 이런 거쓸때 쓰는 거죠. 작은 건물 하나에다 뭐 약가우 뭐 이렇게 쓰는 건좀 이상하죠. 그래서 약가우 쓸수 있는데 마카루하 라이시 피이나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랍식으로는 이게 한국식 이제 알아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쓰면 안 되고 마카루하 라이시 피이나 피림 님사. 님사가 오스트리아인데 조금 다르죠. 님사. 지나간 얘기 부끄러운 얘기지만 250명 앞에서 통역을 한 적이 있는데 그 국립박물관이니까 한 500명 정도 됐던 것 같아요. 큰 홀에서 통역을 하는데 투탕카멘이 오스트리아를 거쳐서 한국에 왔습니다. 투탕카멘의 그 유물들이 왔어요. 그때 이제 통역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님사라고 했는데 님사 원래 그 금방 생각 안 나잖아요. 가르칠 때는 님사가 오스트리아라고 가르쳤는데 생각 안 나서 님사가 어디였죠? 그랬더니 아랍 사람이 딱 그러는 거예요. 님사가 님사지 뭐 그래서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냥 그래서 다른 전시회를 마치고 한국까지 오게 됐습니다 하고 넘어갔는데 좀 창피한 옛날 얘기였지만 잘 생각 안 나는 님사가 오스트리아라는 생각 안 나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있습니다. 와히야 두아세루. 그리고 그 기구는 계속 문화다마를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두아세루 비샤클린 케비린. 비샤클린 케비린은 이건 약간 외국어식 표현이에요. 그냥 카비란 하면 됩니다. 카비란. 카비란 이렇게 쓰는데 옛날식 표현은 카비란 쓰는데 있어빌리티한 있어 보이는 그 능력처럼 이렇게 자꾸 써서 이렇게 나와요. 비샤클린 케비린 그러면 많은 형태로 많이라는 말이에요. 많이라는 말이 케비란이 있는데 이렇게 쓰면 좀더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쓰는 편이에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것은 영향을 끼칩니다. 좀 많이 영향을 끼칩니다. 어디에? 두아시로 알라 아사르 니프트. 이것도 니프트예요. 나프트가 아니라 니프트. 고치세요. 알라미에티. 세계의 석유가 세계 유가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고쳐야 되는 게좀 있는데, 마카루하 라이스, 이건 반드시 고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니프트도 두 군데나 여러분 고치시고, 지금 현재로는, 지금 방송 녹화하는 이 시점에서는 11개 국가다라고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70년대 창설되었다? 그런 말 없었죠. 세계 원유가에 많은 영향을 준다? 예. 사실은 원유가라는 말은 아니고 유가에 영향을 준다 해야 되는데 원유가 맞죠, 그래도. 네. 그다음에 수출국 12개 수출국으로 구성된 가구

번호가 뒤로 갈수록 여러분이 좀 시간을 좀 넉넉히 갖고 문제를 풀 그런 그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 좀 빨리 풀고 뒤에는 좀 천천히 풀고 하는 그런 그 기술적인 어떤 그뭐 여유를 좀 부려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가산 카나파니. 가산 카나파니는 팔레스타인 작가로 되게 유명한데 의문의 폭발 사고로 그 살해당했습니다. 기자 생활도 했었고 되게 유명한 작가고 우리나라에서 너무나 잘 알려진 작가입니다. 가산 카나파니는 지금 제목이 리잘 피샴스 태양 속의 사람들인데요. 이게 태양 속의 사람들이 뭐냐면 탱크롤이라죠. 그 유조차 있죠. 그 기름차 안에 보면 뚜껑을 닫고 원래 기름을 채워갖고 넘어가야 되는데 국경을 넘어가는데 거기에 밀입국하려고 사람들이 돈을 내고 운전수한테 얘기를 해서 자기들을 그 속에 들어가게 해달라 그래갖고 거기 들어가서 문을 닫고 국경을 통과하는 사이에 국경에서 좀 지체됐어요. 쓸데없는 농담도 하고 그래갖고 지체가 됐는데 그 속에서 모든 사람이 질식사해갖고 죽은 그런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이 비단 아랍에만 있는 게 아니라 얼마 전에가 멕시코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미국 가는 그런 그 탱크 그 유조차에서 사람들이 전부 죽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비극적인 이런 아픔들이 세계에 많은데 가산 카나파니가 그 작품을 쓴 사람입니다. 가산 카나파니 카티붐 플라스티니운 팔레스타인이 아니라 플라스티니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팔레스타인인데 플라스티니운 예. 피입니다. 팔레스타인 작가입니다. 가산 카나파니는 올리다 피 플라스티네 아마 1937년 릴밀라디 또는 알밀라디 길게 아마 1936년도에 팔레스타인에서 올리다 태어났어요. 은타칼라 마아 일라티히 일라 루브나나 아인드마 카나 우므루후 이스나타이 아시라타 사나탄. 자, 그의 나이가 이스나타이 아시라타 사나탄. 사나탄 여성형이기 때문에 여성형 사나탄처럼 여성형이니까 앞에가 전부 여성형이 됐습니다. 앞에서 나왔죠. 이스나타이 아시라타 오펙도 12개 국가라고 할때이 표현을 썼는데 이스나타이 아시라타 왜? 카나 뒤에 목적격이죠. 목적격이 이스나타가 아니고 이스나타이예요. 이스나타이 아시라타 그래서 여성형으로 이스나타이 아시라타 사나탄 12살이었을 때, 그의 나이가 12살이었을 때, 12살이었을 때, 레바논으로 마아 일라티히, 그의 가족과 함께 인타깔라, 이주했습니다. 이사 갔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의 가족과 함께, 레바논으로 갔습니다. 숨마 엘라수리아, 그리고 시리아로 갔습니다. 자. 팔레스타인 사람인데, 레바논으로 이주했습니다. 실제로 많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주자로 레바논에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르단도 물론 많죠. 난민촌에 많이 살고 그다음에 요르단 국민의 절반 정도 되는 사람들이 어쩌면 더 될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라고 하거든요.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40년대 후반부터 계속해서 난민으로 들어와서 유입돼 갖고 국적을 얻고 살고 있는데 레바논에도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리아에도 있는데 시리아에 갔습니다. 나라사 피 디마슈카. 그래서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쿠스. 다마스쿠스가 디마슈카예요. 디마슈카에서 나라사 공부했습니다. 나라사 공부했단 말이죠. 와 아밀라 필 쿠웨이티 왈 루브나나. 그리고 어디서 일을 했어요? 쿠웨이트와 루브난, 레바논에서 일을 했습니다. 지금 이 소설의 배경이 쿠웨이트 국경이에요. 쿠웨이트 국경이란 건 뭐예요? 쿠웨이트를 꿈을 꾸고 쿠웨이트로 들어가고 싶은 사람들이 그 유조차에 들어가서 나오지 못하고 전부 죽어서 발견된 그런 그 비극을 얘기했는데 그게 쿠웨이트 배경입니다. 쿠웨이트 국경 배경. 그래서 아밀라 필 쿠웨이티, 쿠웨이트와 레바논에서 루브난에서 일했습니다. 뭘로? 기자로 일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 마타 피 바이루타. 바이루타 지금 베이루타라고 했죠. 피 전치사 뒤에 바이루타라고 한 것은 소유격인데 베이루타라고 했어요. 왜? 지명은 정관사 없는 지명은 이격이 원칙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도 지금 디마슈카, 피 디마슈카였잖아요. 그죠? 그 아로 끝났죠? 소유격인데 아로 끝나고 여기도 바이루타 소유격인데 아로 끝났어요. 이것은 이격 형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마스쿠스에서 베이루트에서
베이루트에서 아마 알핀 와테스 에미아틴 와 이스나이 이스나이누마

사빈 알 밀라디 또는 릴 밀라드. 그러면 1972년에 이렇게 연결형이에요. 두 개가 연결형. 그래서 알핀 읽을 때 아마 알핀 와티스 이 전부 소유격으로 티스 이 미아틴 와 이스 나이니 와 사베이나 전부 소유격으로 씁니다. 연결 이렇게 연결이 되니까 소유격으로 써요. 그래서 1972년도에 베이루트에서 사망했습니다. 폭발 사고로 죽었죠. 민 아말히 아말 아말이라는 것이 원래 일인데 문학적으로 얘기할 때는 아말 그러면 그의 작품을 얘기해요. 그래서 그의 작품들 중에는 아리잘룬 피샴시 태양 속에 있는 리잘 남자들 이런 말 태양 속의 사람들 우리말로도 번역이 돼 있어요. 태양 속의 사람들 태양 속의 사람들이라는 그런 소설이 있고요. 와 아르트 알브르투갈 하진 슬픈 오렌지 땅이라는 이제 소설이 있는데 하진 이게 슬픈이에요. 하진 슬픈 오렌지의 땅이죠. 슬픈 오렌지 땅.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알맞지 않은 거 찾는 거예요. 첫째, 팔레스타인 작가이다? 맞죠? 태양 속의 남자들을 집필했다? 맞습니다. 1972년 베이루트에서 사망했습니다. 72년 베이루트에서 사망했습니다. 작품의 슬픈 오렌지의 땅이 있습니다. 맞죠? 맨 마지막 거. 아르드 브로투갈 하진. 5번, 레바논 대학에서 아랍 문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런 말은 없죠. 그래서 5번이 아니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긴 내용들인데 여러분 이렇게 문화를 풀 때는 먼저 이거 내용을 읽기 전에 지금 이런 것처럼 먼저 내용을 읽기 전에 이걸 먼저 읽고 나서 이 선택지를 읽고 나서 이걸 읽는 게 문제 파악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다 읽고 보고 나서 또 다시 보는 일이 없도록 이걸 먼저 읽어보고 선택지 읽어보고 이거 한번 읽고 체크하는 게 빠를 겁니다. 그래서 그런 테크닉 또는 기술적인 어떤 방법을 여러분이 강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모의고사 2회 1번 문항입니다. 밑줄 친 낱말과 동일한 모음별을 가진 것은 항상 얘기하지만 모음별은 딱 자음 빼고 모음만 얘기하는 거죠. A가 만 후와 그는 누굽니까? 그는 누구입니까? 후와 샤에룬. 그럼 그는 시인입니다. 샤에룬. 그래서 샤이론은 여기가 스쿤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있어요? 아 없고 이우아 없고 이 우가 이 샤이론의 모음 배열이에요. 지금 이런 거 찾는 겁니다. 샴순 태양이에요. 샴스 태양 샴순 아흐마루 그러면 빨간이죠. 빨간 타지룬 상인입니다. 4번 가비룬 큰 또는 나이가 많은 5번 마스루르는 기쁜 이런 말이에요. 근데 보면 하나 둘셋네개 글자 수가 몇 개예요? 네개 글자죠. 네개 글자니까 일단 네 개가 아닌 건 빼겠습니다. 샴스 두 개, 세개 글자 빼고요. 마스루르는 다섯 개 글자 빼겠습니다. 그럼 네개 글자는 뭐가 남았어요? 2, 3, 4번이죠. 그 중에서 직관적으로 풀수 물론 있어요. 왜? 샤이룬 타야지룬 직관적이죠. 거의 같은 모음별에 같은 저 장모음까지 똑같아요. 샤이룬 타야지룬 상인 이렇게 있는데 3번이 정답이에요. 아흐마르 자 아흐마르 했을 때도 비슷한 게 있습니다. 아흐마르도 여기 샤으 아으이루죠. 아으아우예요. 요거만 달라요. 이가 아니고 아래서 다르죠. 그래서 빨간색은 안 되고요. 가비루는 아이으우예요. 그래서 아예 모음 배열이 다르죠. 그래서 3번인 걸알수 있습니다. 혹시나 이렇게 찾았는데 잘안 보인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장모음이 어디 있는지 그 장모음에 스쿤을 쳐놓고 계산해 보세요. 그래서 장모음이 두 번째 있구나, 장모음이 세 번째 있네, 장모음 위치가 틀리죠. 그런 건 이제 다르다는 걸 금방 알수 있겠습니다. 2번 밑줄 친 부분에 공통으로 사용된 자음은 라우 사마하타. 사마하타는 당신이 허락하셨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라우가 붙어서 이건 가정문이에요. 허락하신다면 당신이 허락하신다면 지금부터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또는 길을 물어보겠습니다.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말로 치면 신뢰합니다. 이런 말이죠. 신뢰합니다만 라우 사마하타 당신이 허락하신다면 했을 때 사마하타 이네 개의 글자와 아래에 있는 이스미 이드리수 내 이름은 이드리스입니다. 이드리스는 외래어 이름이에요. 그래서 외래어 이름이기 때문에

이격인 걸볼수 있어요. 이드리스. 이렇게. 그래서 이드리 내 이름은 이드리스입니다. 했습니다. 자, 이스미 이드리스 때 이드리스. 사마하타 이드리스. 같은 글자가 어디나 보겠습니다. 자, 일단 위에 점두개 있어요. 여기 점두개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이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밑에 점두개 있어요. 밑에 점이 있습니까? 없죠. 아니에요. 그 다음에 알리프 함자 없어요. 그죠? 그러면 드르스, 사마한데 드르스 중에서 스가 W 모양의 글자가 이렇게 같이 들어간 것을 볼수 있네요. 그러면 사가 정답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사가 정답이니까 4번이 같이 들어간 걸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부터 먼저 없애고 여러분이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하나 주의할 것은 타마르부타가 있습니다. 타마르부타. 이 타마르부타는 이 글자와 같은 글자입니다. 선생님, 타마르부타는 형태가 다른데요? 네, 형태가 달라요. 여성임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 글자가 이런 형태로 쓰이는 겁니다. 함자도 마찬가지예요. 함자도 이렇게 쓰이는 경우 있고, 이렇게 쓰이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쓰이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쓰이는 경우도 있고, 다 다르잖아요. 형태가 다른 거예요, 형태가.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형태가, 이 형태가 있고 이 형태가 있는데 이건 두 개는 같은 글자입니다. 만약에 다른 글자라면 알아보는 29자, 오늘부터 29자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같은 글자다, 타마르부타가 타다라고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정답, sin. 4번이 정답이에요. 3번. 밑줄 친 하다에 해당하는 것은 하다. 항상 이렇게 대거 알리프라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저렇게 썼습니다. 하다 야티 바달 하리피. 이것은 가을 뒤에 옵니다. 딱 봐도 알겠죠? 가을 뒤에 옵니다. 뭐예요? 겨울이죠. 하달 파슬루 바리둔 짓단. 바리둔은 춥다는 얘기죠. 짓단 매우 춥습니다. 겨울이죠. 이럴 때 1번 아탁스. 박스는 알저우하고 달라요. 알저우는 오늘 날씨, 내일 날씨, 이번 주 날씨. 이게 박스, 이건 저우고요. 가을철에 뭐 계절별 날씨, 뭐 아니면 1년의 날씨, 1년의 날씨가 우리나라 날씨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그 웨더러가 아니고 클라이메트 쓰면 영어로 쓰면 다른데 날씨라는 게 이게 이제 단위가 다른 거죠. 오늘 내일 격변하는 게 아니라 1년 전체로 우리나라 무슨 뭐 온대 날씨 무슨 뭐 무슨 날씨 이렇게 말할 때 쓰는 그걸 딱 씁니다. 그래서 저와가 다르다는 거 기억을 하세요. 날씨예요, 그래도 우리도. 2번 아라비아 봄이죠. 3번 사이프 여름입니다. 4번 카리프 가을. 5번 아시타. 시타는 겨울이죠. 샤타란 말이 비가 오다란 말에서 나왔는데 그 비가 오는 계절. 그래서 물론 이제 비가 안 오는 그 겨울철이 있는 나라도 있지만 대부분의 아랍 세계에서 이제 비가 오거든요. 그래서 물론 눈도 오죠. 근데 비가 온다 그래서 비 오는 계절이라고 한게 겨울입니다. 그래서 5번 시타가 가을 뒤에 온다.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4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마다 이슈트라이타 미나 수우키 시장에서 마다 이슈트라이타 그러면 너는 무엇을 샀느냐? 이슈타라. 이슈타라예요. 이슈타라. 이슈타라에다가 타가 붙었어요. 타. 이슈타라에 타가 붙었어요. 그런데 이슈타라에다 타가 붙었는데 이게 앞에가 어떻게 변했어요? 야로 변했죠. 그래서 이게 원래 점이 있었던 거를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알아보이네요. 이렇게 보이지 않는 글자의 형태들이 다르게 변형이 되면 나타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슈타라이트 이렇게 이슈타라이타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슈타라 했을 때는 그냥 이렇게 그냥 수쿤 상태였었는데 뒤에 연결해 보면 이 수쿤 상태가 이렇게 쓰면 안 되겠네요. 자, 이렇게 똑바로 써볼게요. 이슈타라타 이렇게 안 되고요. 이슈타라타 이렇게 안 되고요. 왜? 이렇게 가끔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죠. 다른 단어 같은 경우는. 근데 이 알리프가 아니고 이건 야기 때문에 점이 붙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점이 지금 안 보이는 것뿐입니다. 그러다가 다른 게 붙으면 뒤에 다른 게 붙으면

있으면 이것이 야가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알리프 막수라는 어떤 이런 형태는 이렇게 변하기도 하고 어떤 거는 이렇게 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있어서 이슈타라이타 설명을 했습니다. 마다 이슈타라이타 미나 수오키 시장에서 무엇을 샀니? 이슈타라이투 나는 샀다. 너는 뭘 샀니? 나는 샀다. 파와키아. 파와키아는 이격 형태의 단어입니다. 복수 형태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글자 중에서 이런 형태를 변하는 거. 파와키아, 마다리스, 마카티브.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이격이에요. 왜? 다섯 개 글자 중에서 가운데 알리프가 붙고 이렇게 그 형태가 복수 형태가 이렇게 되는 것들은 전부 이격입니다. 복수 형태가 아닌 건데 심지어 이격인 것도 있어요. 따마띠무, 따마띠무, 따마띠마, 따마띠마. 예, 그것도 형태가 이렇게 똑같죠. 그래서 파와키 하, 이슈타라이트 파와키 한, 이게 한이 아니고 한이 아니고 파와키 하, 탄인이 없는 목적격. 그래서 이격인 걸알수 있어요. 파와키 하, 과일을 샀다. 뭐 같은 과일? 이게 비한정이니까 뒤에도 비한정 와야 되죠. 그래서 미슬라 뒤에는 이제 연결형이에요. 무어와 같은 연결형이 되죠. 과일 이름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문항보다는 되게 어려운 문항이에요. 다 예전에 문항은 과일 갖다 그려놓고 찾으라 그랬는데 이번에 과일을 찾는 이런 문항이잖아요. 되게 문항이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이슈타라이 투 파와키아 미슬라 자 과일의 종류를 찾습니다. 1번 알 주아말루 주아말 낙타입니다. 2번 아수카리 수카리 잘 보세요. 쑥카로야. 쑥카로. 쑥. 예, 이게 샷다가 있죠. 그래서 크가 두번 발음됩니다. 쑥카르예요. 그래서 쑥카리. 설탕이죠. 3번 아투파하. 투파히 그러면 사과죠. 사과와 같은 정답이 3번이죠. 사과와 같은 과일들을 샀다. 4번 알자리다티 신문입니다. 그다음에 5번 아사야라티 자동차 같은 그런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과일이니까 투파하가 정답이 되겠죠? 3번이 정답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5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A가 할 후와 탈리분 카슬라누 탈리분 그는 학생입니까? 근데 뒤에가 형용사인데 카슬라누 이상하게 이격 형태의 형용사네요. 탈리분 여기 탄윈이 있는데 여기 탄윈인데 여긴 탄윈이 없어요. 이격 형태의 형용사입니다. 빨리분 카슬라누. 왜? 이런 단어들은 사람의 일시적인 신체 상태, 일시적인 몸 상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게으르다, 목마르다, 배고프다, 배부르다, 뭐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실제로 조금 있다가 뭐 상태가 바뀌면 금방 또 나아지는 이런 거. 이렇게 될때 쓰는 단어들. 그러니까 목마르다 아투샤누, 배부르다 샤바누, 그다음에 무슨 뭐 배고프다 좌우아누 뭐 이런 식의 쓸때 쓰는 표현들이에요. 우로 쓰고 여성형은 카슬라 이렇게 씁니다. 카슬라 여성형의 카슬라예요. 원래는 이렇게 써야 되는데 보통 아랍 사람들도 카슬라나 투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카슬라나 투는 쓰는데 그거는 이제 구어체 표현이고요. 카슬라누 빨리면 카슬라누 게으른 학생입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비가 라 아니요 후와 탈립은 그는 게으른 게 아니라 어떤 학생입니다. 1번 하지눈 슬픈 학생입니다. 지금 슬픔에 잠겨 있는 학생입니다. 2번 따위룬 키가 큰 학생입니다. 3번 가비룬 나이가 많은 학생입니다. 또는 여기서는 가비룬은 덩치가 큰 여기서는 나이가 많은 게 맞죠. 사람이니까 나이 많은 학생. 4번 아투샤누 목마른. 5번 무스타히둔 잘 모를 텐데 여러분 이것이 근면한 성실한 뜻이에요. 그는 게으른 학생입니까? 성실한 학생입니까? 이게 가장 정답에 가깝죠. 근데 후와 빠리본 하지이눈 이것도 안 되진 않아요. 슬픈 학생입니다. 왜저 사람 왜 저렇게 게을러 보여요? 아 지금 슬퍼서 그래요.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슬퍼서 저렇게 뭐 이번에 성적을 잘못 받아갖고 중간고사 때 성적이 많이 떨어져서 슬퍼서 저렇게 넋놓고 있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가장 알맞은 걸 찾아야 되니까 무슈타이둔을 하겠습니다. 무슈타이둔. 예, 사람들이 무슈타이드 그러면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열심히 하고 근면한 스타일. 그래서 무슈타이둔 기억해 두세요. 빠리브 무슈타이둔. 자,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6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로 알맞은 것은 A가 할릴 옥소루, 옥소루는 룩소예요. 룩소, 룩소, 룩소가 룩소르가 옥소루가 아랍어로 옥소루가 룩소입니다. 자, 알 룩소르 마디나툰 뭐뭐뭐. 룩소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지죠. 그래서 거기서 마디나투 옥소, 그러니까 마디나트 까디마툰 옛날 또는 시아히야툰, 까디마툰 아니면 시아히야툰이 답이겠죠. 관광 도시 또는 오래된 도시입니다. 남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디나툰 했으니까 뒤에 수식어로 올때 수식어는 앞에 오는 피수식어에 어떻게 일치합니까? 성, 수, 격, 한정 상태 모두 일치해야지 수식어로서 온전하게 수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성은 뭐예요? 여성. 수는 단수. 격은 주격. 여기서 한정이에요? 아니죠. 정관사가 없죠? 그래서 비한정. 그래서 비한정. 이렇게 됐습니다. 여성, 단수, 주격, 비한정을 찾으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보세요. 까디문, 까디민, 까디만. 전부 다 아니에요. 남성이에요, 지금. 그죠? 그 다음에 까디마툰, 까디마탄. 주격이어야 되는데, 주격은 여기뿐이고, 목적격이죠. 정답은 까디마툰 4번이 되겠습니다. 까디마툰. 룩소에 별로 안 좋은 기억이 있어서, 조금 이렇게 떠오르기 싫은데, 예전 얘기입니다. 내가 유학하던 시절 얘기인데, 룩소에 갔는데, 룩소는, 겨울에는 덥고요. 여름에는 무지 더워요. 근데, 겨울에 갔습니다. 겨울에 갔는데, 겨울은 아니고 조금 겨울 지나서 갔는데, 택시 기사분이 에어컨이 잘안 됐던 것 같아요. 그날 43도였는데, 날씨가 좋다고 창문을 내리고 하루 종일 운전을 해서 정말 딱 죽을 만큼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뭐볼게 너무 많아서 신나고 보긴 했는데 두번 가려면은 그 택시는 못갈그 택시 못탈것 같아요. 에어컨이 없는 택시는. 그만큼 더운 지역이에요. 남쪽이니까. 근데 룩소가 까디마툰, 마디나툰 까디마툰이라서 한번 옛날 기억을 떠올려 봤습니다. 7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A가 할 안타 마쇼울룬 알 아나 지금 바빠?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B가 라 아니 해놓고 안 바빠 바쁘지 않아 라고 한 거죠. 나는 바쁘지 않다. 나는 바쁘지 않다. 그러면 라스트 1번이 정답이죠. 왜? 투 타티 아 아트 과거 동사 물론 이제 보조 동사는 마찬가지예요. 과거 동사 완료형 동사는 뒤에 투가 1인칭, 타가 2인칭 남성, 티가 2인칭 여성, 아가 라이사의 아가 3인칭 남성, 아트. 요 아트가 붙으면 3인칭 여성. 그래서 투 타티 아 아트. 아랍어로 공부하면 기본적으로 이 정도 동사의 기본적인 변화 형태 정도는 그냥 투 타티 아 아트 정도는 외워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last two 마쇼울란 이렇게 last two가 들어가야 됩니다. 1번 last two. 앞에도 얘기한 지 여러 번 얘기했지만 특강에서 많이 했죠. 보조 동사에서 카나하고 라이사 동사, 카나하고 라이사 동사 이 동사 뒤에 수로가 그러니까 이 서수로가 목적격이 된다. 꼭 기억하세요. 8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알마우, A가 알마우, 뭐뭐뭐 짓단. 알마, 물이, 뭐뭐뭐 짓단. 매우 뭐뭐하다. 이런 말이죠. 굉장히 뭐뭐하다. B가 남, 그래. 윰키누나 아시바 하투후나. 윰키누나 아시바 하투후나. 그러면 여기에서 수영하는 것이 윰키누나, 우리에게 가능하다. 물이 맑아서 수영할 수 있겠다. 너무 물이 지저분하면 수영 못하는데, 여기 물이 맑아서 수용할 수 있겠다. 뭐 이런 거겠죠? 그러면 알마우 뭐뭐뭐 짓단 물이 굉장히 깨끗하다 했을 때 이게 남성형이고 주격이에요. 그죠? 물이 남성 주격이죠. 그럼 남성 주격이니까 수로도 남성 주격입니다. 남성 주격. 물론 수도 맞추긴 해야 돼요. 그 한정 상태 빼놓고 다 맞춰야 된다. 성은 남성이면 남성, 주격이면 주격, 격도 주격, 그 다음에 수도 단수면 단수, 맞춰야 되는데 수는 뭐지? 물이니까 그냥 없는 걸로 합시다. 그래서 물도 물론 복수가 있어요. 물의 종류도 있으니까. 근데 알마우 남성 주격. 남성 주격? 그러면 4번, 3, 4, 5번은 여성형이에요. 나디파툰, 나디파탄, 나디파티는 3, 4, 5번 여성형이니까 빼고
1, 2번 중에서 알마우 나디푼, 알마우 나디핀. 주격이 뭡니까? 나디푼. 1번이 주격이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물이 굉장히 깨끗합니다. 나디푼. 이렇게. 그러니까 정답 1번 되겠습니다. 9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할 파티마투 미스리아툰. 파티마투는 여성 이름이에요. 아투인 거 봤어. 파티마투 여성 이름은 대부분 다 이격이죠. 그래서 할 파티마투 미스리아툰. 파티마 이집트 사람입니까? 남 그래놓고 그녀는 이집트 사람입니다라는 표현을 미스리아툰 안 하고 이집트에서 왔습니다로 했어요. 그러면 파티마투 민 미스라 이집트로 붙어입니다. 이집트에서 왔습니다. 아, 저는 그 차마 상상하기 싫은데 아, 이 그 아랍어를 공부하는 사람 중에서 대명사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뭐 여러분들이 공부를 안 했을 때고 생각 안 하지만 실수했겠지만 이건 뭔지 알아야죠. 나, 너, 남성, 너, 여성, 그 3인칭 남성, 히야 3인칭 여성. 그래서 아나, 안타, 안티, 후와 히야. 이 정도는 알아야 되죠. 그래서 이런 것 정도 여러분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남, 히야, 민미스라. 히야, 그녀는 왜? 파티마투가 여성이거든요. 파티마투 여성인 거 어떻게 합니까? 아투로 끝났잖아요. 아투. 물론 아투로 끝난 남성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아투로 끝나는 여성형이 대부분이에요. 거운다나 수로까지도 미스리아툰 아툰으로 끝났어요. 확실한 여자죠. 여자니까 히야가 맞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된다는 걸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알 수 있어요. 자, 마지막 문제 10번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아랍의 인사말은 너무나 간단해서 크게 여러분 걱정 안 해도 되죠. 자, A가 뭐라고 물어봤어요? B가 미하이린 알함두릴라히. 미하이린 알함두릴라히. 이 모음을 찍어달라고 그랬더니 이 모음을 못 찍는 이유가 이거를 찍으면 찍을 수는 있는데 다른 버전으로 해서 찍을 수는 있는데 그 버전을 쓰면은 이게 안 된대요. 이렇게 이게 안 된답니다. 이게 샷다 밑에 그 이 모음이 붙어오는 게 안 된대요. 그래서 저렇게 찍으려면 다른 버전을 써야 되는데 아랍어 다른 버전을 그렇게 하면 I를 이렇게 써야 된답니다.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떨어져서 나와서 학생들이 헷갈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거를 살리고 저거를 그냥 안 쓰는 걸로 이렇게 아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그 문항을 개발하고 뭐 문제 아랍어를 쓰는 사람들도 고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여러분 설명만 할게요. 함두 알함두 릴라히 이렇게 정관사입니다. 릴라히의 리는 리 플러스 알라히의 줄임말이에요. 알라후 리에다 알라후 붙어갖고 원래는 하나 두 개 세 개죠. 그래서 릴라후가 돼야 돼요. 이렇게 릴라히가 돼야죠. 소유격이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너무 많아 세 개가. 그래서 하나를 줄인 겁니다. 그래서 이게 빠지고 이렇게 세 개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릴라히가 리 플러스 알라에서 이렇게 붙어갖고 똑같은 글자가 세 개라서 하나 주름 형태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찬미를 알라에게 이렇게 한 거죠. 알라에게 찬미를. 자, 어떻게 지내? 잘 지내. 미하이린. 여기 뭐가 생략됐어요? 아나 미하이린. 나는 좋은 상태에 있어. 잘 지내. 알함두릴라히. 찬양을, 찬미를 알라에게로. 찬양을 알라 덕분에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덕분에, 우리말로 치면 덕분에 정도 돼요. 우리말에는 뭐 알라 덕분에 이런 말 안 쓰니까 뭐 어떻게 지내세요? 덕분에 그러면 제가 뭐 해드린 것도 없는데 덕분이라고 하시니까 좀 죄송한데요. 이렇게 말 안 하잖아요. 우리말도 덕분에 그러면 내가 해준 건 없지만 뭐 걱정해주는 덕분에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덕분에 정도로 되겠습니다. 1번 마하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2번 카이파 하루카. 카이파 하루카가 정답이겠죠. 어떻게 지내니? 너의 상태가, 너의 상태가 카이파, 어떠니? 카이파 하루카. 이게 정답이죠. 3번 마 우누와누카. 당신의, 너의 주소가 무엇이니? 너의 주소가 무엇이니? 마 우누와누카. 4번 피 아이 사 아틴. 피 아이 이 아이 이 아이 이중 모음 아이 이 피 아이 이 사 아틴. 피 아이 사 아틴이 아니라 피 아이 이 사 아틴이에요. 피 아이 이 사 아틴. 몇 시에? 마 따박을 여우미.
많은 의문사입니다.

자, 따박은 요리예요. 알리아우미. 오늘의 요리가 무엇이니라는 말이에요. 정답 2번이 되겠죠? 자, 이처럼 여러분 3회 문제 풀면서 이번 시간에 어려운 것이 뭐가 있는지 살펴보고요. 특별히 문화 문제 시간에 여러분이 시간을 아꼈다가 많이 쓰는 그런 지혜를 좀 활용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생 많았어요. 마살라마.

반갑습니다, 여러분. 올림퍼스 유형편 미적분 1의 심주석입니다. 도함수 활용, 오늘 부제를 보니까 11. 도함수 활용은 15까지가 있죠.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가 조금 더 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먼저 강의에 앞서서, 여러분들 한번 팔짱을 한번 껴보시면, 팔짱? 이렇게 팔짱 끼면. 저 같은 경우에 오른손이 이렇게 위로 올라오거든요. 근데 이게 오른손이 위로 올라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왼손이 위로 올라오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누가 좋냐 이런 건 아니고요. 한번 자기가 올라온 손을 반대로 한번 팔짱을 껴보실래요? 반대로. 그게 반대로 낀다라고 할 때 되게 뭔가 어색해요. 팔짱을 낀다라는 게.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팔짱 끼라고 그러면 자기한테 익숙한 거라죠. 반대로 끼라고 그러니까 얘는 집어넣고 얘는 꺼내고 이건 팔짱이 아니죠. 그 정도로 어색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습관이라는 게 본인도 모르게 튀어나와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좋은 습관 같은 거는 튀어나오면 나올수록 좋죠. 근데 나쁜 습관이라는 거는 정말 이게 튀어나오면 안 되잖아. 그래서 공부라는 거에 있어서도 좋은 습관을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갖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럼 공부에서 좋은 습관이라는 게 뭐냐? 내가 책상에 앉으면 제발 딴짓은 하지 말자라는 거지. 핸드폰은 내가 절대 보지 않겠다. 뭐 이런 다짐들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본인도 모른다고 공부하면서 핸드폰 이렇게 잠깐 뭐 깨똑 모은 거 찾아보고 뭐 영상 보는 거 그거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거라고요. 근데 학생들은 나중에 시간이 한참 흐른 뒤에 보면 본인은 영상 안 봤대. 분명히 봤는데 학교에서도 뭐하나 이렇게 봤더니 다른 거 보고 있는 거야. 근데 한참 교실 돌고 다시 닦아 봤더니 또 보고 있어. 야 영상 좀 그만 봐. 그러면 지금 막 보기 시작한 거예요. 이 오랜 시간 본 거 아니거든요. 본인이 보고 있는 시간조차도 감이 없는 거야. 그렇게 망각해버린대도요. 그래서 내가 집중해야 되고 이럴 때는 좀 그런 거 좀 멀리하면 안 될까? 네? 저는 핸드폰에 게임이 없어요. 근데 한번 뭐 깔아봤어. 저는 뭐 깔아봤자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스토크 뭐 이런 거 까는데 막 경쟁심이 생기는 거야. 그게 최단 그 기록이라는 게 있거든요. 뭐 쉬운 거, 그 다음에 보통, 어려운 거. 그래서 최단 시간 내에 그 빈칸의 숫자들을 누가 더 빨리 맞췄나. 이 경쟁심이 올라오니까 막 연습하게 돼. 이거 안 되겠다. 멈추는 거죠. 삭제. 삭제. 그냥 가급적 안 한다고. 왜? 쓸데없이 보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정도로 시간이 여유가 있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도 마음가짐이 내가 여유로워. 그러면 핸드폰도 하고 뭐 하도 다 해. 그런데 내가 공부해가지고 제가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고 안 했던 거고 그럼 지금부터 한다면 그 학습 누적량이 많은 애들을 내가 쫓아가려면 뭔가를 더 투자해야 되는데 그런 투자 없이 어느 날 갑자기 걔네들 추월할 수 있을 거라는 막연한 환상? 그거에 빠져 있는 건 아닐까? 조심해야죠. 그래서 나에게 어떤 목표가 생겼다면 그 다음부터는 그 길만 보는 거야. 그래야지 우리가 목표를 이루는 날이 오니까 이걸 뭐 10년, 20년 끌고 갈 거 아니거든? 여러분들은 1년 280 며칠 남았을 거야. 290일? 1년하고 290일. 그럼 뭐 길게 남은 것도 아니잖아요. 고등학교

입학한 지 엊그제 같은데, 아, 벌써 우리 고3 되려면 그 정도 시간밖에 안 남았다고? 수능까지, 그때까지밖에 안 남았다고? 수능까지가. 수능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게 없어. 바꿀 수 있는 거 없어. 바꿀 수 있는 길은 재수의 길이야. 그걸 원하는 거야? 1년 더 하고 싶어? 아니, 나는 끔찍해. 했던 공부를 1년 동안 또 한다는 게내 인생에서 차라리 1년간 어학연수를 가고 말지. 아깝다고. 그런 기간 여러분들이 잘 지금 생각하면서 지금 조금 힘들더라도 참아보려고 하고 집중하려고 해보고 이런다면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 목표 다 이루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잔소리가 길어지죠? 너무 긴데요, 오프닝? 예. 지금 우리가 그 정리도 좀 해드리면 도함수의 활용을 하고 있었어. 그래서 이 도함수의 활용에는 여섯 가지를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 여섯 가지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 이 여섯 가지는 단독적인 문항으로도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접선의 방정식, 두 번째가 함수의 증가, 감소, 그 다음 세 번째가 함수의 극대, 극소, 그 다음 네 번째가 함수의 최대, 최소. 여기까지 제가 개념 설명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여기까지가. 그럼 남아있는 이제 두 가지를 더해야 되는데, 이 다섯 번째가 방정식과 부등식에 활용한다. 부등식. 식에 활용한다라는 거고, 여섯 번째가 속도와 가속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 먼저 방정식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fx에 대해서 공부했지. 뭐 얘가 2차도 했었고, 3차도 했었고, 4차도 했었고, 네, 이렇게 했었어. 함수에 대해서 했어. 이퀄 0이라고 놓으면 이게 방정식이 돼버리는 거야. 방정식. 그럼 이 방정식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y는 fx라는 함수와 y는 0. 다시 말하면 x축과의 교점. 교점. 이거를 우리가 방정식의 실근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럼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 3차 함수가 이렇게 있었어. 그러면 x축이 여기 있었어. 실근 몇 개야? 세 개. 근데 x축이 여기 있었어. 실근 중근과 예. 근데 x축이 여기 있었어. 그럼 실근은 몇 개? 하나. 이런 거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 방정식에 대해서 함수를 배웠으니까, 예를 배웠으니까, 그러면 축에 대해서 교점 찾아볼 수 있지 않니? 이런 활용이다. 근데 만약에 fx equal k다라는 건 뭘까? 이런 방정식. 이것도 방정식이야. 이것도 방정식이잖아. 그럼 얘는 y는 fx와 y는 k. 이게 x축에 평행한 직선인 거지. 이거의 교점의 x좌표. 교점의 x좌표가 바로 방정식의 실근을 나타내 주는 거다. 방정식의 실근을 나타내 주는 거다. 이렇게 방정식에 대한 이해를 해 주시면 되는 거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특별하게 우리가 물론 fx를 그리고 x축이나 y는 k하고의 교점의 x좌표를 찾는다든지 이렇게 할수 있겠지만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해보라고. x축이 여기 있어 버리면 얘는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질 거야. 다른 세 실근을 갖게 될 겁니다. 그러면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지려면, 아, X축과 세 점에서 만나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극대값과 극소값의 부호가 서로 다르면 돼.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냐면, 극대값을 구해. 그리고 극소값을 구해. 예. 그리고 곱해. 그게 0보다 작으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진 거야. 한번 생각을 해봐. 극대값은 양수고 극소값은 여기 있대. 그러면 그림이 이렇게 된다 이거지. 세 실근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납득됩니까? 예.
그 만약에 X축이 여기 있었거나 또는 여기 있었으면 어떻게 됐었을까? 여기 있었으면, 예, 실근, 개수가, 실근의 개수가 두 개야. 두 개. 실근의 개수가 두 개. 두 점에서 만나는 거야. 물론 여기서 접하는 거고. 그 경우는 어떤 경우로 해석을 할까? 극대값과 극소값을 곱해주면 얘가 0이 나와. 그래, 둘 중에 하나가 0이에요. 극대값이 0이든지 아니면 극소값이 0일 때는 아, 실근의 개수가 두 개야. 요번에는 실근의 개수가 한 개인 경우는 어떻게 될까? 얘가 한 개라면 어떤 형태일까? X축이 여기 있거나 아니면 X축이 여기 있으면 되겠지. 실근 몇 개야? 하나 나올 거라고. 하나. 그럴 때를 보면 극대값, 극소값. 얘 입장에서 바라보면 극대값, 극소값. 그 부호가 같아.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극대값과 극소값을 곱해준 것이 양수다. 요런 조건으로도 우리가 실근의 형태를 알아볼 수가 있다. 극대값, 극소값 곱한 게 음수면, 아, 서로 다른 세 실근. 0이면 실근의 개수 2개. 이 곱한 게 양수면 실근의 개수 1개. 이렇게 갈 수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4차 함수의 형태를. 그리고, 아니, 선생님, 3차 함수가 저런 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경우가 됐다, 뭐 접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나, 이런 경우가 됐다, 이게 fx야? 그러면 x축이 어디든지 간에 실근의 개수는 몇 개밖에 없어? 한 개밖에 없어. 그럼 이런 식의 문제도 낼수 있겠네. fx equal 0. 이게 3차인데, 오직 하나의 실근만을 갖는다. 그런 형태는 이런 형태밖에 없다. 그럼 미분에서 f'x가 2차 방정식이 중근 또는 허근 가지면 되는 거다.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겠지. 그래서 이런 거는 특별하게 정리는 안 하고 요 형태를 정리해 드리는 이유가 다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4차 함수가 이런 모양으로 갔다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이런 모양. 그러면 X축이 여기 있었으면 몇개 점에서 만나? 두개 점에서 만나. 두개 점에서 만나, 두개 점에서 만나. 그러다가 몇개 점에서 만나? 세개 점에서 만나, 네개 점에서 만나, 세개 점에서 만나, 두 점, 두 점에서 만나다가 한 점에서 만나, 그러다가 안 만나.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 y는 k라는 이런 직선과 같을 때 교점의 개수를 뭐 g, y는 t라고 할게요. 얘하고. 그래서 그 함수를 교점의 개수를 gt라고 하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t축이라고 그러면 얘가 0으로 가다가 0으로 가다가 여기가 한 개, 그다음 두 개로 가다가 두 개로 가다가 그다음 여기에서는 세 개, 그다음 네 개로 가다가 그다음 다시 세 개, 그다음 두 개로 쭉 가는 이런 함수가 나올 것이다라는 얘기지. 이런 함수가. 그래서 이런 함수를 만들게 하고, 그리고 그 GT가 불연속이 몇 개가 생겼어? 세 군데에서 불연속이 생겼지. 예. 그러니까 그 불연속에다 연속인 함수를 곱해가지고 연속이 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또 이런 문제로도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고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됩니다. 교점의 개수가 아, 0개에서 1개, 2개, 3개, 4개, 다시 3개, 그 다음 2개.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라는 사실. 근데 이 4차 함수가 또 이런 모습이었다고 해봐. 이 극소값이 같았어. 그럼 0개에서 만나다가, 이때도 봐보세요. 0으로 만나다가, 그 다음 몇 개로 가? 2개로 가죠. 그 다음 4개로 쭉 가다가, 그 다음 3개가 되겠지. 세 개. 그 다음, 두 개로 쭉 가는 함수. 그럼 불연속점 몇개 나와? 두 개. 이런 경우는. 이게 사실 우리가 이런 거를 주고 4차 함수 생각하게 하고, 이런 모습을 주고 4차 함수의 형태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4차 함수의 추론 문제도

등장한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라. 그리고 4차 함수 형태에서 이런 형태 있을 거야. 여기서 접하고 그다음 다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 그럼 얘는 0이잖아. 0으로 가다가 한 점에서 만날 거잖아. 그 다음부터는 두 개로 쭉 가지. 아, 불연속점 하나밖에 안 나와. 이런 경우는. 이런 것도 고민을 잘 하시라고. 고민을. 그 4차 함수의 형태에 따라서, 아, 지금 y는 t라는 직선과의 교점을 함수로 제가 표현을 해본 겁니다. 이런 게 익숙해지면, 이제 함수의 보는 눈이 한 단계 더 넓어지는 거죠. 어차피 함수의 그래프, 이퀄 제로, 방정식. 이렇게 연결되는 거니까 함수를 이해해야지 함수 이해 안 된 상태에서 방정식 볼 수 없다라는 거죠. 예. 네. 그래서 방정식에 대한 이해를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 예를 들어서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면 얘가 부등식이 돼버리는 거야. 방정식이 아니고. 그러니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4차 함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예를 들어서 4차 함수가 이런 거였어. 모든 실수에서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제일 작은 값이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잖아. 이렇게 부등식으로도 해결해 줄 수가 있다. 때로는 어떤 범위를 잡아서 이 범위에서는 뭐보다 크거나 같다. 뭐 이런 식, 뭐보다 작거나 같다. 뭐 이런 식들을 부등식 문제에서 해결해 보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방정식과 부등식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리를 해 드릴 수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개념 설명을 드려봤고요. 이제 여섯 번째 유형인 속도와 가속도. 가속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시각에 대한, 시각 t에 대한 위치 함수를 보통 xt 또는 뭐 ft 이렇게 놓기도 하는데요. xt라고 놔요. 그렇다면 얘를 한번 미분해 주면 속도가 나오는 거야. 그 속도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velocity, 그래서 vt라고 이렇게 써. velocity, 속도. 얘가 뭐야? 속도. 속도가 되는 거고. 그 다음 얘를 한 번 더 미분해. 한 번 더 미분해. 그러면 가속도라고 얘기하고, 가속도 영어로 acceleration. acceleration. 그래서 이렇게 at. 이렇게 써. 뭐, 어떤 책에 가속도 알파 t래?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다 의미가 있지. 속도, 가속도, acceleration. 예. 네. 많이 들어봤죠? 액셀레타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네? 액셀레타? 예. 네. 근데 그 발음이 잘못된 거죠? 콩글리시죠? 액셀레이션? 예. 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그 두 번 미분하는 거를 안 다루는 것 같지만 이 시각에 대한 위치 함수가 있으면 얘를 한 번 미분하면 너고 또 한 번 미분하면 너고 그래서 두 번 미분한 게 여기서 등장하는 거죠. 예. 네. 그럼 이런 생각 한번 해보세요. 어차피 얘를 원함수라고 한다면 얘는 뭐가 되는 거지? 도함수가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이 도함수를 가지고 얘를 해석하는 거야. 얘를 해석하는 게 의미가 있는 거다 이거지. 도함수를 가지고. 그럼 예를 들어서 VT의 그래프가 이렇게 갔다고 해봐. 여기가 1, 2 이런 식 같다고 해봐. 그럼 시각 T라는 건 0이잖아. 0에서부터 출발이 되는 거지. 마이너스 1? 이런 건 없지. 시각이 마이너스 1일 때 과거에 그런 건 신경 안 쓰는 거지. t는 0보다 크거나 그건 출발한 후 뭐 이렇게 되는 거고 0 이상 이렇게 놓을 때도 있는 거고. 그럼 이거의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얘기하는 시각 t에서의 이 위치 함수 얘는 시각 t에서 우리가 운동이라고 얘기하면 이거는 직선 운동만을 얘기해 줍니다. 그 시각이 0일 때 여기에 점에 어떤 점에 있었다면 얘가 양수니까 얘는 이쪽 방향으로 간다라는 거야. 이쪽 방향. 이쪽이 양의 방향. 양의 방향. 근데 1까지 양의 방향으로 가다가 얘 1과 2에서는 음수잖아. 그럴 때는 어디로 가는 거야? 음의 방향으로 간다 이거야. 음의 방향으로. 이렇게.

왼쪽이 음의 방향. 다시 2일 때는 양수 쪽으로 가야 되니까 양의 방향으로 진행하는. 그러니까 직선이, 이 수직선 위에 점이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가는. 이런 운동을 하고 있는 거다. 아니면,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해봐. 여기에서 이 지면에 수직이 되게 공을 올렸다가 위로 던지는 거야. 지면에 수직이 되게 올려. 그럼 공이 올라갔다가 떨어지지 않을까? 아니, 이게 공을 갖다가 내가 올리면 얘가 계속 가? 아니지. 뭐에 영향을 받아? 중력에 영향을 받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일정 지점 올라가다가 떨어지겠지. 아, 이게 안 떨어지면, 그러면 뭐, 아니, 인공위성 그냥 튀익 하고 올리면 그냥 날아가게 다? 그런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중력의 힘을 거스르지 않는 한 반드시 떨어지게 돼 있지? 그럼 얘가 시각 T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 그럼 시각 T에 대해서 공의 높이를 보면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질 거 아니야. 맞아? 그럼 요 지점이 뭘까? 요 지점이? VT가 0이 된 지점 아닌가? VT가 0이 되는 거 아니에요? 얘는 양수였다가 0이 됐다가 음수가 되는 거지. 근데 이거의 의미가 뭘까? 이거의 의미가. 아, 여기에서는 최고 높이 아니야? 최고 높이? 최고 높이? V가 0 되는 지점. 아, 플러스로 막 가다가 점점 줄어들어서 속도가 0이 됐다가 다시 음의 방향으로 커지고 있지. 음의 방향 절대값이 커지게 돼 있지. 이런 식의 운동을 이해한다. 근데 그냥 쉽게 생각하면 시각 t에 대한 어떤 위치 함수가 있어. 걔를 미분하면 속도고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나온다. 이 개념만 있으면 문제는 다 클리어할 겁니다. 예. 그리고 뭐 이런 어떤 해석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문제가 나왔을 때 그때 연습해 보는 걸로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서 도함수의 활용 6가지가 다 끝나는 겁니다. 접선의 방정식도 케이스가 많았습니다. 함수의 증가 감소, x값이 커짐에 따라 y값이 커진다. 이제 이거 아닙니다. 구간에 있는 모든 x에 대해서 만약에 f'x가 0보다 크면 우리가 롤의 정리에 의해서 평균값의 정리에 의해서 증가 함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다. 네. 그리고 그 극대극소. 뭐, 엄밀히 얘기하면 롤의 정리가 아니고 평균값의 정리입니다. 극대극소란 얘기, 그 다음에 최대최소, 방정식과 부등식, 그 다음에 속도와 가속도까지 이런 내용들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되겠다. 단독적인 문항으로도 나온다고. 제가 우연찮게 3학년 그 작년에 치러진 3학년 어떤 기출문제들을 보면서 제가 강의 중에 제 강의를 모니터도 해보니까 뭐, 다는 아니야. 혹시 무슨 얘기 했나? 들어봤어? 그랬더니 작년에 여기도 개념 나오고, 여기 개념도 나오고, 뭐 이랬어. 근데 이게 안 나왔더라고. 그래서, 아니, 이게 나오지 않겠느냐? 라고 이야기했던 게 수능에 나와. 수능에 나왔더라고요. 그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게 단독적인 문항으로도 다 등장하는 문제들이다라는 거야. 단독적인 문항으로도. 그리고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한 그래프 추론 문제가 변별력 높은 문항이고. 그래서 여기 있는 연습했던 유형 문제들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이 그냥 수능에 3점짜리 또는 4점짜리 단독 문항, 단독 유형의 문항으로도 등장한다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걸 하나라도 놓치면 안 돼. 그냥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어야지. 자, 이제 이런 개념을 가지고 문제 연습해 보겠습니다. 속도와 가속도를 만나기까지는 조금 걸리겠지만,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x에 대한 방정식 이렇게 주어졌어. 그러면 여러분들의 해석을 어떻게 할 거야? 예, 물론 우리 교재는 다 x축으로 바꿔버리더라고. 아니, 그냥 똑같이 해석을 해. 그냥 저는 얘를 fx라고 할게. 2x세제곱 마이너스 9x제곱 플러스 12x 마이너스 2를 fx라고 할게. 또 y는 k라는 직선이 있다라고 할게. 그런데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라는 얘기는 이게 3차 함수야. 근데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 경우

요렇게 있다 이거지. 가능하겠어요? 네. 아니면 3차 함수가 이렇게 간다라고 할때 무조건 한 점에서만 만나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두 점에서 만나는 형태는 이런 형태일 수밖에 없다 이거지. 예. 그래서 이 fx를 미분해 보는 거야. 예, 미분해 보면 6x제곱 마이너스 18x 플러스 12가 될 거니까 6으로 묶어버리면 x-1, x-2 이렇게 돼버리겠네요. 그럼 얘가 1과 2에서 아래로 볼록인 요런 함수. 그럼 원함수의 그래프라는 거는 여기까지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그래프야. 이런 그래프. 그럼 y는 k라는 거는 x축에 평행한 직선이라고 그랬어. 그래서 여기 극대값부터 생각하면 f1 여기다 1 넣어줘 버릴 거야. 1 넣어버리면 이거 없어지고 3이네. 1,3. 여기는 2,2 넣어줘 보세요. 8이 16, 4, 9, 마이너스 36, 2 넣어주면 24, 마이너스 2라면 40에서 36, 4에서 2 빼니까 2,2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y는 k가 얼마? y는 3 이래 버리면 실근 몇 개? 두 개. 또 y는 얼마? 2. 그래도 실근 몇 개? 두 개가 될 거다. 그럼 k 값은 3과 2다. 그래서 두 개를 더해 주면 얼마? 5라는 정답을 찾아내 주실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림 그리는 거 똑같잖아. 그리고 y는 k라는 거는 x축에 평행한 직선 두 점에서 만나는 거는 딱 여기밖에 없지. 두 군데밖에 없다. 그 값을 찾아주고 있는 겁니다. 요렇게 설명이 되겠죠. 별거 아니죠? 예. 자, 그다음 93번 가보겠습니다. 뭐 함수 편하진 않죠? 그럼 저는 보통 이렇게 내. k는 나머지 얘들을 넘겨버릴 거야. 그럼 마이너스 3분의 1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3분의 16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해석을 해주면 되는데 아 너를 fx라고 할게요. fx. 서로 다른 몇 개의 실근? 세 실근을 갖도록 하는 자연수 k값을 구해라. 자연수가 많지가 않나 보네. 그냥 값을 구하라. 하나 있다라는 뜻이겠지. 그래서 너를 미분할 거야. 미분해주니까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8. 예. 마이너스로 묶어주니까 x제곱. 예. 이게 다 플러스인 게 맞나요? 예. 맞죠?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8. 이거 인수분해 되죠? 2, 4. 그러면 마이너스 x 플러스 2, x 플러스 4. 요렇게 인수분해. 예. 그러면 너가 여기 마이너스 4. 여기 마이너스 2. 위로 볼록 이렇게 됐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감소하겠지. 예. 그래서 자연수 k라고 했으니까 이 값을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함수값. 이거부터 생각해야지. 그래서 f-2 이걸 해보는 거야. 그러면 3분의 마이너스 8 마이너스니까 3분의 8. 마이너스 2 넣어주면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2 넣어주면 16, 마이너스 3분의 16 이렇게 될 거니까 너는 4 마이너스 3분의 8, 그럼 3분의 4가 되겠네요. 3분의 4. 그럼 여러분들 봐봐, 얘가 마이너스 2, 3분의 4야. 그럼 세 실근에서 만나려면 이렇게 돼야 되잖아. 세 개에서 만나려면. 그런데 자연수라며. 그럼 3분의 4보다 작은 자연수는 뭐밖에 없어? y는 1밖에 없잖아. 굳이 이값안 해봐도 되잖아. 예. 얘가 만약에 뭐 4, 5였다. 그러면 이 값도 해야지. 얘와 얘 사이에 있는 자연수 k잖아. 이거 안 해도 되지. 근데 실제 해보니까 얘가 마이너스 4, 해보면 제가 이 마이너스 4, 이 대입도 안 해봤네. 대입도 안 해봤네. 아니, 귀찮잖아요. 아무리 봐도 귀찮지 않아? 예? 해봐.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를 넣을 거니까 3분의 얘가 10.

자연수. 그걸 찾아달라는 얘기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해결을 해볼 수가 있을 것이다. 근데 굳이 안 해봤어도 자연수 캐리 했으니까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봐요. 네. 요 정도는 감각이지. 감각이지. 예. 네. 자, 그다음 94번 가보겠습니다. 자, 요번에는 너를 넘겨줄 거야. 그러면 x 4제곱 마이너스 4x 3제곱 이퀄 k가 되겠네요. 근데 그게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갖는데, 아, 너를 제가 fx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미분 안 해도 되겠죠, 이거. 원함수가 너무 예쁘지 않아? 예? fx가 x3제곱으로 묶어버리면 x-4 이렇게 되잖아. 그럼 얘가 0이고, 얘가 4야. 예. 최고차이 계수의 양수니까 여기서부터 출발. 이렇게 와서, 예, 삼중근. 그 다음,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그림. 해야 된다. 그럼 y는 k라는 거에 했을 때 오직 한 점에서 만난다라는 거는 아 너네 y는 k. 그러니까 뭘 물었어? 극소값을 물은 거네. 극소값. 그러면 비율이 몇대 몇? 3대 1이잖아. 3대 1. 그러니까 너의 좌표는 3이게 됐지. 3에서 극소값이네요. 3 넣어주겠습니다. 3의 3제곱 27. 3에서 4 빼면 마이너스. 그래서 마이너스 27이라는 최종적인 정답을 확인해 주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가능할까요? 네. 자, 그다음 95번. 이 산수가 좀 귀찮아지, 점점 귀찮아지더라고요, 조금. 네. 네, 이번엔 요걸 넘기겠습니다. 그리고 너를 fx라고 하겠습니다. 너를 fx. 그래서 서로 다른 몇 개의 실근을 가져야 돼? 네 개의 실근을 갖도록 하는 k 값의 범위를 찾아봐라. 4차함수네. 그럼 너를 미분하겠습니다. 4x 세제곱, 마이너스 8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8. 4로 묶어버리면 이거 인수분해가 보이지 않습니까? 예, 계수의 합이 0이잖아. 계수의 합이 0이니까 1 들어갈 거 아니야. 4로 묶어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2. 계수의 합이 0이니까 여기 1. 1,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0. 그러면 너가 4로 묶어냈고, x-1. 얘는 x-2, x 플러스 1. x 플러스 1, x-2. 요렇게 되겠네요. 예. 자, 그래서 도함수의 그래프가 마이너스 1, 0, 1, 2. 요 점을 지나는 거야. 그러면 너의 간격이 2니까 많이 올라갔다가 조금 내려갔다가 이렇게 올라가. 이런 거지. 여기서부터 조금 얘는 많이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함수의 그래프가 여기까지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조금 감소했다가 증가하는 이런 그래프형이 fx. 근데 네 점에서 만나려면 너의 값과 너의 값 사이에 있으면 네 점에서 만나는 거죠. 다른 거 없잖아요. 그래서 f1과 f2의 값이 필요했던 거야. f1 구해보면 1 마이너스 3분의 8 마이너스 2 플러스 8 이렇게 될 거니까 이거 다 계산해 줘야지 뭐. 이거 하면 7 7이라면 21 마이너스 8이니까 3분의 13 이렇게 되나요? 3분의 13? 예. 3분의 13 이렇게 나올 거고 f2의 값도 구해야죠. 예. f2의 값은 2 넣어주면 16 마이너스 3분의 2 넣어주니까 2의 세제곱 8, 8, 8이 64. 예. 만약에 2 넣어주니까 8, 16. 이렇게 되겠네요. 그얘한 8, 24. 24는 3분의 72, 70, 24니까, 예. 3, 4, 72. 3, 2, 6, 3, 4, 12.

24 마이너스 64 너는 3분의 8 이렇게 나오겠다. 예, 가능하겠죠? 그래서 범위가 3분의 8보다는 커야 되고 K가 3분의 13보다는 작아야 된다. 너가 A, 너가 B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하고 너를 더해주면 되니까 3분의 더하면 21. 그래서 얼마? 7이라는 최종적인 정답을 확인해 주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거 분수 나오니까 산수들이 좀 귀찮죠. 답은 깔끔하지만. 예, 이런 문제입니다. 똑같은 문제 아닙니까? 이게 달라 보입니까, 여러분들? 예. 자꾸 이런 연습해 보시라고요. 자, 96번 가봅니다. 아, 요 마이너스 K를 이쪽으로 넘길까요? 그럼 플러스 K가 될 거고, 아, 여기까지를 저는 FX라고 하겠습니다. FX. 그래서 F'X를 구합니다. 예. 4 나가니까 마이너스, 예. 그러면 이 6X 세제곱. 이렇게 되겠죠? 플러스 6x 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6. 자, 6으로 묶어낸다면 마이너스 6으로 묶어내면 계수의 합이 지금 0이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럼 x 마이너스 1 인수 같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6으로 묶어주면 x 세제곱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되고 있는. 그래서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 계수의 합이 0이니까 1. 1, 1, 0,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0. 그래서 너가 마이너스 6에 x 마이너스 1, 얘가 x 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 그래서 제곱 x 플러스 1. 이렇게 되고 있네. 자, 그래서 마이너스 1과 1에서 3차 함수 최고 차이 계수가 음수죠. 여기는 지나가고, 예, 여기 지나가고, 여기에서 튕기는 이런 모습이 되겠네요. 그럼 4차 함수 모양을 보면 얘가 증가하다가 여기까지 감소하는데 0이 되게 감소했죠. 그 다음 다시 감소하는 이런 그래프의 모양이, 예, fx의 그래프다. 예. 근데 문제에서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도록 하는 정수 K의 최대 값은, 예, 아, 우리 교재에, 예, 교재에 오게 티네요. 예. 자, 이렇게 얼마든지 뭐 이해는 되잖아. 요 정도는, 아, 저거 뭐 틀렸네요. 이런 호들갑은 그거는 어린애들이 하는 거지. 네, 우리는 저 정도는 애교로 봐주는 거지. 그럴 수 있지 뭐. 교사가 틀렸겠어요? 인쇄하다가 잘못됐겠지. 활자가 뭔가 하나 빠졌겠지. 그래서 정수 K의 최대값을 찾는 거니까 아, 요 값을 최대값을 찾아보면 되겠네. 최대값. 정수 K라는 게 아, 여기 있는 걸 거 아니야. 이 밑으로는 다 두 점에서만 나잖아. 제일 큰 거, 이거 얘기하고 싶은 거니까. 그래서 F-1의 값이 필요했던 거야. F-1, 마이너스 1로 줄까요? 마이너스 2분의 3, 마이너스 2, 플러스 3, 플러스 6 이렇게 될 거니까 7-2분의 3이라고 한다면 얘는 2분의 11 이렇게 나오겠네. 2분의 11. 그러면 K값이 2분의 11보다 뭐 하면 되는 거야? 작으면 다 두 개의 실근을 갖게 돼 있지. 두 점에서 만나잖아요. 그래서 정수 K의 최대값은 얼마다? 5다. 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요 정도 충분히 가능하시죠? 예. 자, 그 다음 문제 97번. 이게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귀찮을 수 있어. 이런 집합에 대한 이해를 못하면 안 되는 거죠. 집합에 대한 이해. 실수 K에 대해서 아니 딱 주어졌잖아. 이거랑 이거. 근데 여기 F 뭔가를 쓰고 있으니까 저는 얘를 GX라고 할게. GX. 근데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FK라고 하겠다 이거야. 그럼 GX가

gx가 x세제곱 마이너스 6x제곱 플러스 a인데 이거 뭐 그림도 완벽해. 이거 가지고도 충분히 그릴 수 있고 얘 그린 다음에 a만큼 평행이동한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잖아. 그냥 그려볼까요? 미분하지 않고. 그러면 x제곱에 x-6 플러스 a 이렇게 돼버릴 거니까 여기가 0, 여기가 6. 그래서 0에서 튕겨 그 다음 다시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 맞죠? 근데 0일 때 당연히 0이잖아. 근데 a 할 거니까 얘가 0,a가 되겠지. 0,a. 그냥 극소값이 중요한 거 아니야? 그럼 얘가 2대 1이니까 여기 4겠네. 그 요점의 좌표가 4,4를 넣어줘보세요. 그럼 16 마이너스 2가 될 거니까 마이너스 32. A 마이너스 32가 되겠죠. A 마이너스 32. 이런 함수야. 이런 함수. 그러면 Y는 K라는 거라고 했으니까 자 Y는 K. 여기 음수일 거 아니야. 음수에서 쭉 오면 한 점에서 만나잖아. 한 점에서 만난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 수가 있죠. 맞아요? 그래서 K가 밑에서부터 갈게요. 밑에서부터 가면 여기서부터가 네. FK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쭉 한 점에서 쭉 오잖아. 한 점으로. 얼마까지? 얼마까지? A-32까지. 그 다음 두 점. 두 점. 그 다음 세 개로 쭉 갈 거 아니야. 세 개로 쭉 가는 거지. 그죠? 어디까지? A까지. A까지. 여기 Y값을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Y값. 여기까지. 그 다음 세 점에서 만나다. A일 때는 두 점. 그죠? 그 다음 A보다 클 때는 한 점에서 쭉 만나는. 이게 바로 FK가 되는 거지. 이게 FK가 되는 거지. 맞아요? 그럼 지금 이게 FK인데, 이게 FK예요. 네, FK인데, 그 FK가 2. 이 2가 되는 그 K값, 너가 K값이라는 거지. 너가 K값이라는 거지. 그런데 3이 여기 집합에, 얘의 3이 집합의 원소다. 얘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잖아. 이런 말이잖아. 그러니까 너가 3이 되거나 또는 너가 3이 된다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FK가 2가 되는 거는 너와 너밖에 없는 거잖아. 그럼 너가 3이든지 아니면 너가 3이라는 얘기잖아. 이렇게 해석해 준다. 그래서 A가 35가 되거나 또는 A가 3이 되는 거라서 그렇게 가능한 A값들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두 개의 합은 얼마? 38이라는 최종적인 정답을 확인해 주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입니다. 네. 가능할까요? 네. 자, 그래서 우리 유형 26에 해당되는 문제들을 좀 많이 풀어봤죠? 여섯 문항을 풀어봤으니까. 나 유형 27의 9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아요. 똑같아. 이거 이쪽으로 넘길게요. 그래서 제가 fx라고 할게. 2x세제곱 플러스 3x제곱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6 이퀄 k. 그런데 이 방정식에 실근이 있는데 양의 실근 두 개와 한 개의 음의 실근이 나와야 된대. 그러니까 y는 k라는 직선을 하면서 교점의 x좌표가 양수에서 두 개, 음수에서 하나가 나오게끔 그 k값을 조정해 보라는 뜻이야. 그러면 이 함수를 먼저 그려주겠지. 그래서 너를 미분할 거야. 6x제곱, 6x-12, 6으로 묶어버리면 인수분해되는 x 플러스 2, x-1. 이 정도 속도 낼 수 있죠, 충분히. 자,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2, 여기가 1. 아래로 볼록인 거고. 그러면 원함수의 그래프를 보면 원함수의 그래프가 여기까지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이런 그래프야.

X축은 어디 있을까? X축. 자, 마이너스 1, 0, 1이라고 한다면, 0, 1이라고 한다면, 여기가 0이겠네? 0. X 이퀄 0. X 이퀄 0이라는 게 Y축 아닙니까? 얘가 Y축이란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잖아. 그때 이 값이 얼마야? X가 0일 때 값이니까 마이너스 6이잖아. 마이너스 6이잖아. 납득돼요? 예. 네. 자, 그랬을 때 K값을 보면 K값이 이렇게 걸리면 K값이 이렇게 걸렸다면 교점에 X좌표, X축이 여기 있었겠지. 그러면 교점에 X좌표? 교점에 X좌표? 교점에 X좌표 하면 양수 두 개와 음수 하나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극소값 볼 필요가 있겠지. 그렇게 하는 정수 K의 최대값, 최소값을 따지려 했으니까 1일 때를 보자. F1, F1, 1 넣어봐. 그러면 2 더하기 3,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6이 될 거니까 마이너스 13이 되겠네. 마이너스 13. 그러면 K값이 이 마이너스 13, 제가 그림이 이렇지만 아니, 이 값보다 조금만이라도 위에 있으면 양수 두 개, 음수 하나잖아. Y축 오른쪽에서 두 개, 왼쪽에서 하나 나오잖아. 그런데 이렇게 위에서 만나면 양수 하나와 음수 두 개가 돼버린다 이거지. 그걸 보시라는 얘기야. 따라서 K값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13보다는 조금 커야 되고, 마이너스 6보다는 작으면 되겠지. 만약에 여기에 걸쳐져. 그러면 양수 하나, 음수 하나지. 이러면 안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K값의 범위가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 정수 K의 최대값은 마이너스 7이 될 거고요. 최소값은 마이너스 12가 되겠죠. 그래서 그두 개를 더했으니까 마이너스 19라는 최종적인 정답을 확인해 주실 수 있게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가능하겠죠? 예. 자, 시간이 우리가 제가 또이 그냥 급하게 풀면 또 정신없이 풀 테니까 제가 그러지 않으려고 아직 충분히 제가 시간 관리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 유형 27의 문제에 이런 문제가 단독적인 문항으로도 출제가 된다. 근데 그림을 잘 해석해 봐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기존 문제들을 보면 함수가 이렇게 됐다 그러면 도대체 X축이 어디 있었냐? 이런 관심의 문제였다면 지금 이 유형은 실근의 형태, 개수를 보는 게 아니야. 실근 중에 양수가 몇 개냐, 음수가 몇 개냐야. 그러면 기준이 뭐야? Y축이 기준이 된다라는 거야. 이 Y축, Y축. Y축이라는 건 X 이퀄 0. X 이퀄 0일 때의 값이 마이너스 6. 이건 그냥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Y축 오른쪽에서 두개 만나야 되고 왼쪽에서 하나 만나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실 수가 있어야 된다. 지금은 X축이 기준이 아니고 Y축이 기준이 돼야 된다. 만약에 어떤 근이 1보다 커야 된다. 그러면 X는 1이라는 게 기준이 되는 거다. 그런 변형만 잘 보라고. Y축이라는 건 X는 0입니다. 그런데 두 개의 근이 1보다 커야 된다. 그러면 기준이 어디가 되는 거야? X는 1. 그런 면만 여러분들이 조금만 생각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점입니다. 자, 오늘 수업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99번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올림포스 유형편 확률과 통계의 김현준입니다. 오늘 31번째 시간이죠. 자, 문제 풀다가 자꾸 틀리면 그 펜을 좀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고난도 문제 있잖아. 아주 어려운 문제들. 한 번에 안 풀리면 아, 좀 한숨이 내쉬어지면서 펜을 좀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는데, 하지만 그 틀린 문제는 우리를 괴롭히는 빌런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를 보충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길잡이다. 자, 열 문제 풀어서 다 맞으면 참 기분은 좋겠지만 얻어갈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진정한 실패는 자꾸 틀리는 것이 아니라 도전하지 않는 겁니다. 자꾸 실패하면서 우리의 빈 곳을 채워가면서 그렇게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시작할게요. 자, 오늘은 서술형 완성하기 5번부터 볼 겁니다. 자, 뭐 복잡한 문장이 있지만 그 안에 담겨 있는 단순한 수학적 표상을 끌어내자. 자,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 점수가 80점 이상인 경우 1급에 합격한다. 사건이 발생할 확률은, 자, 점수를 X, 확률 변수 X라고 쳤을 때 X가 80보다 크거나 같은 것이 한번 시행했을 때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죠. 자, 그러니까 이항 분포에서 스몰 p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독립 시행에서 스몰 p가 있잖아요. 이 p라는 것이 뭐냐? 시험 점수가 80점 이상이면 한 번에 시행해서 성공할 확률이 된다. 자, 그 다음에 1000명이 응시했대. 3000명. 3000명의 시험 점수가 평균이 62점이고, 자, 표준 편차가 10인 정규 분포를 따른대요. 자, 그대로 써볼까? 자, 정규 분포를 따르고요. 평균은 62가 되고, 자, 표준 편차는 10이니까 분산은 100이다. 3000명이 이제 응시했대요. 3000명 중에서 합격한 인원수를 구하시오.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지금 N번의 독립시행이고요. 한번 시도했을 때 성공할 확률을 아직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이제 몇 명이 통과했냐는 3000 곱하기 P를 통해서 구할 수가 있겠네. 그러니까 관건은 P를 구하는 거다. 근데 P란 친구는 이항 분포지만 정규 분포로 근사할 수 있고요. 정규 분포로 근사했다면 표준을 통해서 표준 정규 분포로 바꿔서 표를 이용하자. 이런 스토리입니다. 자, 가볼게요. 자, 일단 X가 크거나 같다. 80보다. 자, 그 전에 표준화 작업을 먼저 해야겠죠? 자, 표준화 작업. 할 필요가 없네. 자, 표준 정규 분포니까. 자, 괜한 걱정을 했죠. 자, 바로 표준화 들어갈게요. X를 이제 표준했을 때 확률 변수 G가 되고요. 자, 80에서 빼면 되잖아요. 누굴 빼면 된다? 평균인 61을. 그리고 표준 편차는 10으로 나누면 되겠다. 자,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래서 잘 계산해 보면 확률 변수 G는 10분의 18이니까 1.8. 자, 표를 이용하려면 0부터 출발해야 되는데, 자, 모양이 그렇지 못하다. 하지만 걱정할 거 없다. 대칭성을 잘 활용하면 된다. 자, 이렇게 Z의 확률 밀도 함수의 그래프를 그렸고, 중앙에 0이 있겠네. 자, 우리가 원하는 것은 1.8보다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다. 이만큼의 넓이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절반, 0.5라는 절반의 넓이에서 A만큼 빼면 되죠. 어떻게 뺄 거야? 자, 절반의 넓이는 0.5인데 A란 친구는 모양이 예쁘지? 왜냐하면 0에서 출발하니까. 이런 식으로. 그럼 0부터 1.8까지의 넓이는 표를 통해서 알수 있잖아요. 여기 1.8이 있으니까 그때 넓이는 0.464. 그러면 0.5에서 빼자. 0.464를. 잘 빼면 뭐가 될까요? 0.036. 그러니까 한번 시도했을 때 성공할 확률은 0.036. 3,000명이 응시했잖아요. 3,000명이 응시했을 때 사건이 발생할 확률은 1,000분의 36이니까 사라지고 지워져서 3이 되고요. 3과 36이 만났을 때 뭐가 된다? 곱하면 108. 답은 108. 끝. 자, 정리할게요. 이 문제는 이항 분포에서 한번 시행했을 때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 중요했죠. 그리고 굳이 뭐 이항 분포를 이용해서 정규 분포를 근사하는 작업이 필요가 없었다. 그냥 정규 분포의 평균과 편차를 그대로 쓰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됐었죠. 자, 서술형 완성하기

5번 문제. 이제 고난도 문제가 남았습니다. 자, 어때요? 마음의 준비가 됐나요? 자, 못 풀어도 괜찮으니까 문제를 충분히 생각하고 오면 얻어갈 게 많을 거예요. 하지만 전혀 안 풀고 오면 얻어갈 게 적을 거니까 내가 답을 못 구했더라도 고민한 시간을 꼭 갖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1번 볼게요. 자, 이산 확률 변수 XY 두 개가 등장했죠? 둘다 1부터 4까지의 자연수를 갖는데. 지금 X랑 Y가 가질 수 있는 값이 K인데, 1부터 4까지의 자연수라고 여기 써 있잖아요. 이걸 마치 뭐라고 생각했으면 좋겠냐면, K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 1, 2, 3, 4 어떤 걸 대입해도 다 성립하는 거죠. X의 기대값이 3이고, 그러니까 expectation of X가 3인 거죠. 그리고 표준 편차가 1이래요. 자, 그럼 정보가 두 개나 있네. 이때 A 플러스 Y의 분산의 합은 P분의 Q다. PQ의 값을 구하시오. 합을 구하시오. 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일단 시킨 대로 해보자. K에다가 1부터 4까지를 차례차례 대입해 볼게요. 자, K가 1일 때, K가 2일 때, K가 3일 때, K가 4일 때. 자, 나머진 건들지 말고 K에다가만 1을 대입하면 PY는 1, 이거는 3분의 1, PX는 1에다가 A를 더한 거다. 자, 첫 번째 정보를 끌어냈고, 두 번째, K가 2일 때, 확률 변수 Y가 2일 확률은 3분의 1 곱하기 X가 1일 확률, 그리고 더하는 것은 그대로 A가 된다. 자, 좀 시간은 걸리지만 차근차근 해보자고. 자, K가 3일 때, 확률 변수 Y가 3일 때 확률은 3분의 1 곱하기 X가, 자, 요거는 2죠. 자, 1, 2, 3, 4 하나씩 증가하는데, X가 2일 때 확률에다가 A를 더한 거고, 여기는 3일 때 확률에 A를 더한 거죠. 자, 마지막. 자, K가 4일 때, 이때는 Y가 4일 때 확률은 3분의 1 곱하기 X가 4일 때 확률에다가 A를 더한 거다. 자, 이거 가지고 어떻게 풀까? 자, 문제를 좀잘 풀기 위해서 X, Y, Z, W라는 문자를 도입해 볼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기에 확률 변수 X에 대한 표를 한번 그려 볼게요. 일단 X가 가질 수 있는 값은 어떤 값이 있을까요? 자, 1, 2, 3, 4. 4개가 있고요. 그때 확률을 X, Y, G, W로 하자. X, Y, G, W의 합은 1이 되겠죠?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번에는, Y에 대한 표를 또 그려 볼 건데, 자, 이번 Y가 있고요, P가 있고요. 자, X와 동일하게 1, 2, 3, 4를 가질 수 있잖아요, 이렇게. 잘 봐. 지금 X가 1일 때 확률이 뭐야? X잖아요. 지금 요 값이 뭐냐면 스몰 X인 거야. 이 값이 스몰 Y인 거고요. 얘는 G가 되고요. 얘는 W가 되니까 Y가 1일 때 확률이 뭐예요? 3분의 X 플러스 AJ. 느낌 오죠? 그 다음에, 이게 좀 길어야겠네. 자. 그러니까 확률들이 다 이런 꼴이에요. 3분의 Y 플러스 A, 3분의 G 플러스 A, 그리고 3분의 W 플러스 A. 자, 내가 그린 게뭐 택도 없었구만. 길게 그렸어야 됐네,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1, 2, 3, 4가 되죠. 그래서 XY, GW 합이 1인 거야. 써볼게요. 자. X 플러스 Y 플러스 G 플러스 W의 합은 1이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들 다 더할 건데요. 지금 X, Y, G, W의 개수가 똑같잖아요. 센스 있게 3분의 1 가로 열고 X, Y, G, W의 합은 자, 마지막 A가 몇개 있어요? 4개나 있잖아요. 이것도 1이 돼야 돼. 어쨌든 확률을 다 더하면 1이 돼야 되죠. 근데 이 값을 알고 있잖아요. 이게 뭐야? 1이잖아. 1을 대입했을 때 3분의 1이고요. 그리고 4a는 1이야. 3분의 1을 넘겼을 때 4a는 3분의 2가 되고요. 4를 넘기면 12분의 1. 4를 넘기면 12분의 1. 그렇다면 a는 6분의 1. 자, 소중한 정보 하나 얻어냈죠. a 하나 구했잖아요. 자, 그다음에 어떻게 할 거야? 자, 기대값이란 조건이 있는데요. X의 기대값이 뭐야? 3이잖아요. 자, 기대값은 X값과

X과 대응되는 확률을 곱하면 되는데, 1 곱하기 X, 자, 2 곱하기 Y, 자, 3 곱하기 대응되는 확률은 G가 되고요. 그 다음에 4 곱하기 확률은 W, 4W가 되죠. 요게 3인 거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VX가 1의 제곱인 것을 이용해야 되는데, 이걸 이용하려면 먼저 우리가 뭘 구해야 되냐면, X제곱의 평균을 구해야 된다. 이렇게. 자, 그래서 보면 사실 여기는 이제 1 곱하기 X였잖아요. 1의 제곱이 뭐야? 1이죠. X를 곱해봤자 어차피 X가 되고요. 2의 제곱은 4니까 4y. 3의 제곱은 9니까 9 곱하기 g가 되고요. 4의 제곱은 16이니까 자, 16w. 이게 바로 x제곱의 평균이 되죠. 그럼 두 개의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x의 분산을 구할 건데, 자, x제곱의 평균은 그대로 복붙하자. 이렇게. 그 다음에 x의 평균인 3의 제곱을 빼면, 자, 표준 편차 1이니까 1을 제곱했을 때가 분산이 되죠. 그럼 마이너스 9를 넘겼을 때, 요 값이 뭐예요? 요 값이 10인 것을 알 수가 있겠다. 자, 지금 소중한 정보를 많이 알았잖아. 자, 여기도 새롭게 알게 됐고, 그리고 이것도 새롭게 알게 됐죠. 자, 그 다음 조건이 뭐냐면, 자, 이제 y의 분산을 구해야 돼. y의 분산. 자, y의 분산은 어떻게 구할 거예요? 지금 여기 y에 대한 표가 있잖아. 자, 일단 각각을 짝지어서 곱한 다음에 더하면 y의 분산이 되죠. 그리고 x 값을 제곱해서 대응되는 확률과 곱해서 더하면 y 제곱의 평균을 구할 수 있고요. 자, 두 개를 통해서 이제 y의 분산도 구할 수가 있겠다. 자, 먼저 y의 평균 가보겠습니다. 자, 이 y는, 자, y 값과 대응되는 확률을 곱했을 때 일단 3분의 1로 다음처럼 묶을 수 있어요. 3분의 1 가로 열고, 그리고 x 플러스 2y 플러스 3g 플러스 4w. 그 다음 a란 친구는 a 플러스 2a 플러스 3a 플러스 4a죠. a, 2a, 3a, 4a니까 이거 다 더한 뭐야? 10이죠. 10a. 자, 그 다음에 주어진 조건, 우리가 구한 조건 활용할 수 있죠. 이게 3이잖아요. 3. 그러니까 이건 3인 거예요. 이렇게 3. 그리고 a는 6분의 1이니까 이 점을 반영해서 써보면 3분의 1 곱하기 3 플러스 그리고 10 곱하기 6분의 1. 얘는 3분의 5고요. 1을 더했으니까 3분의 8. 자, y의 평균을 구했다. 자, 그 다음에는 y제곱의 평균을 구해볼게요. 자, expectation of y제곱은, 자, 이때 y를 제곱한 다음에 대응되는 확률과 잘 곱하면 이번에도 3분의 1로 묶을 수가 있는데, 하지만 좀 다르죠? x까지는 똑같은데, 2의 제곱, 그리고 3의 제곱, 4의 제곱 이렇게 오고요. 그 다음에 a도 이제, a 플러스 2의 제곱 a, 그리고 3의 제곱 a, 5의 제곱 a의 합이에요. 더하면 5, 14, 그리고 39, 1, 4, 9, 그리고 여기는 16a죠. 자, 16a. 더하면 5, 14, 30. 마지막에는 30a가 옵니다. 그럼 x 플러스 4y 플러스 9g 플러스 16w는 10인 것을 아까 우리가 구했잖아요. 이거 10인 거야, 이렇게. 자, 그래서 잘 계산해 보면 3분의 10 플러스 여기는 30a니까 a가 6분의 1인 점을 잘 반영했을 때 플러스 5가 돼서 3분의 15와 10을 더했기 때문에 3분의 25. 3분의 25가 되겠다. 이렇게. 이제 두 데이터를 통해서 y의 분산도 구할 수 있겠네요. 자, 이 y는, 자, y제곱의 평균이 3분의 25였고 y의 평균은 3분의 8이었으니까 이렇게 3분의 8을 제곱해서 빼주면 되죠. 자, 그러면 이제 9로 통분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자, 9로 통분했을 때 3, 3 곱하면 75고요. 8의 제곱은 64니까 잘 빼주면 9분의 11. 자, y의 평균은 9분의 11이 됩니다. 이제 문제에서 최종적으로 물어본 게 뭐냐면 a 플러스 y의 분산이잖아요. a 플러스 y의 분산. a는 6분의 1이었고 y의 분산은 조금 전에 구했었던 9분의 11. 그럼 6과 9의 최소 공배수가 18이니까 3, 3을 곱했을 때 3이 되고요. 여기는 2, 2를 곱했을 때 22가 돼서 이렇게
18분의 20.

15. 그렇다면 우리가 찾는 P는 18이고 Q는 25가 돼서 자, P 플러스 Q. P 플러스 Q는 18과 25의 합이니까 43. 답은 43이 되죠. 자, 문제 정리할게요. 자, 이 문제는 일단 출발을 항등식으로 했습니다. 물론 모든 실수를 대입하는 것은 아니고요. K값이 1, 2, 3, 4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K값을 대입해서 이렇게 X의 평균과 Y평균의 관계를 우리가 알아냈다. 그 다음에 X의 각각의 확률들을 XY, GW라고 가정한 거죠. 이거는 처음부터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문제를 단순한 방정식 문제를 풀기 위해서 수학적으로 모델링하는 작업이에요. 그러면 여기 있는 관계식에 의해서 Y의 확률도 이렇게 특정이 되죠. 그 다음에 각각의 확률의 합이 1인 걸 통해서 이렇게 식을 얻어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A값을 구할 수가 있었다. 자, 그리고 문제에서는 기대값을 알려줬잖아요. 기대값을 통해서 식 하나 얻었고요. 이제 분산을 구하기 위해서 X제곱의 평균도 구했더니 요 값이 10인 것을 알수 있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Y의 분산을 구하기 위해서 Y의 평균과 Y제곱의 평균을 X와 XY, GW로 표현했더니 앞에 구한 정보를 통해서 다 각각의 값을 얻어낼 수 있었죠. 그다음부터 뭐 단순한 분산 구하는 공식으로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좀 양이 많았는데 선생님 이제 해설지랑 좀 다르게 풀어봤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수학적으로 좀 변형시키기 위해서 적당한 미지수를 어떻게 하면 넣을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했더니 아, 이렇게 풀면 참 좋겠더라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고난도 문제 1번. 자, 풀이가 좀 많았죠? 자, 총 3개밖에 없는데 벌써 3분의 1이 지나갔습니다. 자, 2번을 딱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넓이를 잘 구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전체 넓이가 1인 걸 통해서 A를 구할 수 있고요. 그럼 f(x)의 식이 4를 경계로 해서 정해질 거 아니야? 그걸 통해서 gx를 우리가 끌어낼 수 있고요. 자, gx 그래프 또한 전체 넓이가 1인 걸 통해서 또 미정계수 b값을 알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죠. AB 값을 다 구하면 대입해서 y의 어떤 확률, 그러니까 gx로 둘러싸인 또 도형의 넓이를 잘 구하면 되는 문제다. 그러니까 넓이 구하는 문제죠. 이때 AB는 양수고, 더 나가서 B는 12분의 1보다 크다. 가볼게요. 일단 전체 넓이. 자, 여기는 삼각형의 넓이가 1인 걸 통해서 A 값을 구해볼게요.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자, 밑변의 길이가 뭐예요? 6이잖아요. 높이는 a니까 1이 돼서 자, 3a는 1이니까 a는 뭐다? 이렇게 3분의 1이다. 여기다 써놓고서 지울게요. a는 3분의 1이다. 이제 요걸 통해서 함수식을 구할 수가 있는데 잘 봐요. 지금 x가 4만큼 증가할 때 y 값이 3분의 1만큼 증가했죠? 기울기는 4분의 3분의 1, 즉 12분의 1이고요. 그러니까 fx라는 그래프는 자 0보다 작거나 4보다 작거나 같을 때, 그러니까 0보다 크거나 같고요. 4보다 작거나 같은 왼쪽 영역에서는 함수식이 12분의 1 x다. 자, 원점을 지나니까 y절편은 어차피 0이니까 기울기만 구해서 식을 완성할 수 있었다. 자, 그 다음에 x가 두 점을 이제 볼때 x가 2만큼 증가할 때 y는 3분의 1만큼 감소했잖아요. 그러니까 2분의 마이너스 3분의 1. 그러니까 두 번째 직선의 기울기는 6분의 마이너스 1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서 x에 6을 넣었을 때 y 값이 0이 되잖아요. x에 6을 넣었을 때 y 값이 0이 되려면 뒤에 플러스 1이 필요하죠. 얘는 4부터 어디까지? 6까지다. 이렇게 fx를 완성할 수 있다. 그 다음에 gx를 볼게요. gx는 fx를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데 잘 봐. gx는 어떻게 구할 거야? bx에서 fx를 빼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0부터 4까지에서는 bx에서 12분의 1 x를 빼면 되고요. 4부터 6까지에서는 bx에서 이 전체를 빼면 되죠. 그래서 gx로 가보면 gx는 자, bx에서 12분의 1 x를 빼면 x로 묶어줬을 때 b-12분의 1 x가 되죠. 조건에서 b가 12분의 1보다 크기 때문에 여기 있는 그 기울기는 플러스인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0부터 4까지. 자,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 bx에서 얘를 뺄게요. bx에서 얘를 빼면 마마뿔, 플러스로 바뀌니까 x를 묶었을 때 b 플러스 6분의 1 x가 되고요. 1은 빼니까 잊지 말자, 마이너스 1. 얘는 4부터

6부터 어디까지? 6까지가 되겠다. 이렇게 해서 bx를 그릴 수 있네요. 일단 a 값 지금 하나 구했잖아요. a 값은 어떻게 구했어요? fx의 그래프의 넓이가, 전체 넓이가 1인 걸 통해서 구했잖아. gx 그래프의 전체 넓이가 1인 걸 통해서 b의 값도 구할 수 있겠네? 자, 그래프를 그려보면, 자, x축이 있고, 그래프가 4에서 달라지잖아요. 그리고 잘 관찰해 보면, b가 12분의 1보다 크기 때문에 0 있는 기울기가 양수고요. b가 양수인데 양수를 더했기 때문에 0 있는 기울기도 양수가 돼요. 그리고 출발은 x에 0을 넣었을 때 0이니까 0,0 원점에서 출발하겠다 이렇게. 그리고 기울기가 양수니까 증가하겠지. 자, 그다음 또 포인트는 얘도 기울기가 양수예요. 또한번 올라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얘가 더 경사가 급해서 더 빨리 올라가는데, 자, 그건 좀 반영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그릴게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생긴단 말이에요. 여기는 6이 되고요. 그러니까 두 넓이 합이 1인 걸 통해서 이제 b에 대한 값을 구할 수 있겠다. 그래서 지금 gx 그린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 있는 점들의 y 값이 너무 중요하죠. 이 점들이 바로 도형의 높이를 결정하니까. 지금 x에 4를 대입했을 때 어때요? x에 4를 대입하면 4b 빼기 3분의 1. 그래서 4b 마이너스 3분의 1. 그다음 x에 6을 넣었을 때. 여기 6을 넣으면 6b 플러스 1 마이너스 3니까 여기는 6b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a 플러스 b가, 자, a 플러스 b가 1인 걸 통해서 한번 구해볼게요. 삼각형의 넓이, 사다리꼴의 넓이. 일단 둘다 넓이 구할 때는 2분의 1이 공통이니까 밖으로 빼주고요. 자, b편의 길이 뭐예요? 4고요. 높이는 4b 빼기 3분의 1 플러스. 자, 높이는 2가 되고요. 자, 평행한 두 변의 길이 합은 두개잘 더하면 10b 마이너스 3분의 1이 이렇게 되겠다. 두개잘 더했을 때 1. 양변에 1을 곱했을 때 날라가고요. 여기 있는 1은 2가 된다. 그러면 잘 전개하면 여기는 16b 마이너스 3분의 4 플러스, 그리고 20b 마이너스 3분의 2는 2. 16b와 20b가 있으니까 만나면 36b. 자, 마이너스 3분의 4와 마이너스 3분의 2가 만났을 때 마이너스 2, 넘기면 플러스 2니까 2랑 만나서 우변은 4. 그러면 b는 36분의 4니까 9분의 1. 이렇게 a, b 값을 다 구했네. 여기 b는 9분의 1. 앞에서 a는 3분의 1이었죠. 이렇게. 그 문제에서 궁극적으로 물어본 게 뭐냐? 자, y에 대한 확률을 물어봤죠. 자, 그래서 가보면 여기 p가 있고요. 자, y 빼기 18a인데 a가 3분의 1이니까 결국 y 빼기 6이 되고, 자, y 빼기 18b인데 b가 9분의 1이니까 y 마이너스 2가 되죠. 자, 그래서 3분의 1로 나눴을 때 6이고요. 9분의 1로 나눴을 때 2가 되죠. 이게 이제 0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 2차 부등식 잘 풀면, 자, 2보다 크거나 같고요. 6보다 작거나 같다. 자, 2부터 6까지의 넓이를 구하면 되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그래프 좀 갖고 와 보면 지금 이런 식이잖아요. 지금 그래프가 이렇게 가다가 또 이렇게 꺾이는데, 자, 지금 여기가 뭐예요? 4가 되죠. 그리고 여기는 0이고 여기는 6이 되죠. 그러니까 2부터 6까지. 그 말은 b의 넓이와 c의 넓이를 더하면 되겠다. 근데 각각의 넓이를 구해서 더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잖아요. 전체 넓이는 1에서 여기 있는 귀염둥이 넓이를 빼면 되겠다. 그래서 우리의 전략은 1 빼기 a를 구할 거예요. 1 마이너스 a로 이렇게. a는 삼각형이니까 다루기 쉽잖아요. 자, 밑변의 길이는 2인 게 자명하죠.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 자, 높이를 구하기 위해서 이 점의 y 값을 우리가 구해보면, 자, 왼쪽식에 x에다 1을 잘 대입하면 2b 빼기 6분의 1이에요. 2b 마이너스 6분의 1. b를 이미 구했지만 b는 최종적으로 대입할게요. 그래서 2b 빼기 6분의 1. 그러면 사라지고 지워지잖아요. 그리고 잘 구해보면 1 마이너스 2b 플러스 6분의 1. 근데 b는 뭐예요? b는 9분의 1이니까 일단 두 친구가 잘 이렇게 만나면 6분의 7이 되고요.
b가 9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9분의 2가 되겠네. 18로 통분했을 때 3, 3을 곱하면 21이 되고요. 2를 곱하면 4가 돼서 답은 뭐다? 18분의 17. 답은 18분의 17이 되죠. 자, 정리할게요. 자, 우리가 다뤘었던 문제와 크게 벗어나지 않는 문제지만 아마 fx와 gx에 대한 관계식 때문에 좀 당황한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뭐 기본은 달라진 거 없어요. 전체 넓이가 1이니까 그걸 통해서 a 값을 구할 수 있고요. a를 대입했을 때 fx를 이렇게 특정할 수 있고 gx는 bx 빼기 fx라는 사실을 통해서 구간에 따라 다른 식을 얻어낼 수 있었잖아요. 이때 포인트는 b가 12분의 1보다 크니까 길게 양수고요. 이건 양수끼리 합이니까 당연히 양수겠죠. 사실 뭐 엄밀히 그려보면 이런 모양이에요. 지금 이 친구의 기울기보다 얘가 더큰게 자명하죠. 그래서 처음에는 완만하게 증가하다가 더 세게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되지만 그렇게 안 그래도 뭐 문제는 어렵지 않게 풀릴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잘 관찰해 보면 이번에도 전체 넓이가 1인 걸 통해서 미정계수 b를 구할 수 있었잖아요. 그리고 문제에서는 이제 2부터 6까지의 넓이를 물어봤는데 이 사다리꼴의 두 개의 넓이를 구하는 것보다는 그냥 1에서 삼각형의 넓이 빼는 게더 쉬워서 깔끔하게 이렇게 풀었습니다. 자, 고난도 1번과 2번 다좀 해설이 많죠. 그런데 3번은 더 많어. 하지만 3번이야말로 선생님이 오늘 문제 중에서 가장 탁월한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3번을 만약에 못 풀었다 할지라도 3번을 이해하는 것만으로 표준정규 분포에 대해서 좀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한번 볼게요. 기대감을 가지고 3번을 개봉할게요. 자, 정규분포를 따르는 x1. 지금 확률 변수가 3개나 있어요. x1, x2, 그리고 x3. 여기서 한번 자를게요. 자, 그리고 주어진 문장을 계속 읽기 좀 힘드니까 간단하게 수학적 기호를 써보면 x1 물결, n 가로 열고, 그리고 m1 사이 제곱. 자, 표준 편차가 4고 분산은 16이다. 그리고 x2로 갈게요. x2 물결. n 가로 열고 이번에 평균은 m2고요. 사이 제곱이죠. 자, 지금 중요한 거 보여요? 자, 두 친구의 평균이 일치하는지는 알수 없지만 자, 표준 편차가 같기 때문에 뭐가 똑같다? 모양이 똑같다. 그러니까 한 친구를 그대로 평행 이동한 것이 다른 녀석이 된다는 거죠. 그게 문제 풀때 너무나 중요하다. 우리 정규분포 공부할 때 얘기했었잖아. 평균은 어디에 영향을 미친다? 위치. 왜냐면 평균이 대칭축을 결정하니까. 그리고 표준 편차는 그래프의 모양을 결정하죠. 좌우대칭인 종 모양이라는 점은 어떤 정규분포든 동일하지만 이 표준 편차에 따라서 가운데로 몰릴지 양쪽으로 퍼질지가 결정되는데 자,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자, 그다음 확률 변수 x3로 가볼게. 자, 확률 변수 x3는 자, 평균이 m2예요. m2. 맞죠? 그러니까 x2와 x3의 평균이 똑같다는 게또 포인트죠. 그러니까 문제를 참잘 냈어. 이두 친구는 표준 편차가 똑같고요. 이두 친구는 평균이 같게끔 냈어. 하지만 표준 편차는 알수 없어요. 시그마를 줬어요. 시그마 제곱. 시그마 제곱이 분산이죠. 자, 그래서 다음 조건을 좀 보면 문제가 좀 길어요. 자, 일단 가 조건 보여요? m1 플러스 3의 함수값, f의 함수값과 m1 플러스 3의 g의 함수값이 똑같다. 자, 선생님이 써놓은 게 낙서처럼 됐네. 하지만 굴하지 않고 써볼게요. 여기 F, M1 플러스 3과 그리고 G의 M1 플러스 3이 같대요. 가를 좀 해석해보면 이런 거야. 여기에 X1에 해당되는 밀도함수 FX와 X2에 해당되는 밀도함수 GX를 그릴 건데 여기는 이제 X1, X2가 있겠죠? 자, 두 친구는 어떤 특징이 있다고요? 표준 편차가 똑같아. 표준 편차가. 따라서 모양을 그릴 때 똑같이 그려야 돼. 자, 완벽하게 못 그리지만 비슷하게 그리면 되죠. 그럼 중간에 x1이니까 지금. 지금 x1에 해당되는 자, fx의 그래프를 그린 거야, 이렇게. 여기는 x2에 해당되는 gx의 그래프를 그렸고요. fx의 지금 중앙에는 m1이 있죠. x2의 평균은 m2잖아, 이렇게. m2. 근데 m1 플러스 3의 함수값, f의 함수값. 여기 어딘가에 이렇게 m1 플러스 3이 있겠지. 요 놈의 함수값이랑 그리고 m1 플러스 3에 해당되는 g의 함수값이 똑같다. 이렇게 그어봐, 이렇게.
여기는 그래프라는 것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y는 f m1 플러스 3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지금 후보가 두명 아니야? 둘 중에 하나가 뭐예요? m1 플러스 3이 되잖아요. 이렇게. 둘 중에 한 친구가 m1 플러스 3이 되잖아요. 요 점이 만약에 m1 플러스 3이면 어떻게 돼요? 지금 요 변의 길이가 3이니까. 자, 두 친구는 모양이 똑같기 때문에 이 길이도 3이 돼야 돼서 m1 플러스 3에서 3을 뺐을 때 뭐가 돼요? m1이 돼서 m1과 m2가 같잖아요. 그럼 조건에 위배되죠. 왜냐면 조건에 어떤 조건이 있냐면 m1과 m2는 같지 않다. 그러니까 후보가 두 명이었는데 m1 플러스 3이 오른쪽에 있다면 조건에 위배돼서 탈락이야. 따라서 m1 플러스 3은 이 교점의 왼쪽 값이 돼야 돼. 이렇게. 그럼 지금 좌우 대칭성에 의하면 여기도 3이 되죠. 그래서 소중한 정보를 알수 있는데요. m1 플러스 3에 3을 더했을 때 m1 플러스 6인데 그게 바로 뭐다? m2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알아내려고 가조건을 준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지금 fx와 gx는 어때요? 똑같은 그래프인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위치가 달라서 다른 그래프죠. 하지만 이 모양이 똑같은 거. 그러니까 대칭이동한 거죠. 그럼 이 길이가 똑같아야 될거 아니야? 3, 3. 3, 3. 근데 만약에 여기 m1 플러스 3이 있다고 했더니 m1과 m2가 같아서 조건에 부합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왼쪽에 m1 플러스 3이 있는 거고요. 3을 더하면 일로 오고요. 3을 한번더 더하면 이렇게 되겠죠. 자, 9가 되겠죠. 이번엔 9가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되게 중요한 조건이 뭐냐면 자, m1 플러스 3. 자, m1 플러스 3에다가 3을 한번더 했더니 m1 플러스 6. 그게 m2다. 자, m1 플러스 6은 m2다. 자, 이렇게. 이걸 알아내기 위해서 가조건을 줬다. 자, 그 다음에 빠이빠이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걸 이제 어디다 쓸 거냐? 자, 이제 조건을, 나 조건을 보면 어떤 조건이 있어요? 지금 보면, 여기에 EM2 빼기 M1 빼기 3이 있죠? EM2 빼기 M1 빼기 3? EM2 빼기 M1 빼기 3? 이걸 이제 다음처럼 고칠 수 있어. EM2 빼기 M1 빼기 3인데, M2 대신에 M1 플러스 6을 넣어봐. EM1에서 M1을 뺐으니까 M1이 남고요. 12에서 3을 뺐으니까 이렇게 9가 되죠? 얘네들은 다 M1 플러스 9로 바꿀 수 있다고요. 자, 그래서 갖고 와 볼게요. 자, 나 조건을 잘 써보면, 자, 처음에는 P 가로 열고, M1 플러스 3보다 크거나 같다. 누가? X3가. 그리고 여기 있는 복잡한 식은 M1 플러스 9인 것을 이미 밝혔고, 그 다음에 빼기 할 거야, 빼기. 자, 빼기. P 가로 열고, M1 플러스 3. 그대로 쓰시고, 여기다가 X2를 쓰고, 그 다음 친구는 역시 M1 플러스 9죠? 이미 구해놨으니까, 이렇게. 그런데 X3와 X2는 다 어떤 친구예요? 평균이 M2잖아. 그러니까 얘네들 M2로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표준화하기 편하게끔 X3와 X2에 해당되는 M2로 다 바꿀 거야. 지금 보면 M1 플러스 6이 M2잖아요. 그러니까 M1이란 친구는 뭐냐면, 자, 여기 보면 이렇게 갖고 와서 보면 M1은 결국 뭐냐? M2 마이너스 6인 거죠. 여기다가 M2 마이너스 6, M2 마이너스 6, M2 마이너스 6, M2 마이너스 6을 써보자고. 그러면 이 식은 자, M2-6을 대입했을 때 M2-3보다 크거나 같다. X3가 크거나 같다. 여기는 M2-6을 대입했을 때 M2 플러스 3이 되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P 가로 열고 똑같아요. 여기도 M2-3 이번엔 X2죠. 그리고 M2 플러스 3이 되죠. 이렇게. 그럼 뭐가 좋냐면 지금 얘네를 표준화할 거야. 표준화할 때 표준화하려면 이 친구에다가 평균을 뺀 다음에 표준 편차로 나누면 되잖아요. 근데 평균이 m2니까 이 값에서 m2를 뺐을 때 마이너스 3이 남아요. 그리고 마이너스 3은 x3의 표준 편차인 시그마로 나누면 되고요. x3는 g로 바뀌죠. 자, 같은 방식으로 이 값에서 x3의 평균인 m2를 빼면 3이 남고요. 표준 편차 시그마로 나눴을 때 이런 꼴이 되죠. 요거 마이너스.

P 가늘고 이번에 X2의 평균이 역시 M2고요. 여기서 M2를 뺐을 때 마이너스 3이 남는데 X2의 표준 편차는 알려줬잖아요. X2의 표준 편차는 4가 되거든요. 이렇게 마찬가지로 4분의 3이 되죠. 이게 바로 뭐냐면 0.14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Z라는 친구는 0에 대해서 좌우 대칭이니까 지금 이 전체를 절반의 두 배로 바꿀 수 있고요. 이왕이면 출발을 0으로 하면 좋겠네. 그래서 이걸 2로 묶어줄 거야. 이렇게 묶어줄 거야. 그리고 P 가르고 0부터 이렇게 시그마분의 3까지 마이너스 여기도 0부터 여기는 4분의 3까지다. 이렇게. 여기 바로 뭐가 된다? 0.14가 되죠. 그럼 이제 이걸 지우고 양변 2로 나눴을 때 사라지고요. 여기는 없어져서 0.07이 되네. 근데 문제에서 요 값은 알려줬잖아요. 4분의 3이라는 친구는 잘 간단히 나타내 보면 0.75가 돼서 0부터 0.75까지는 0.27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는 0.27이 되죠. 그럼 요 값이 뭐냐고. 요 값이. 이 값에서 0.27을 뺐을 때 0.07이 되니까 요 값은 0.34가 되죠.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P 가르고 0부터 시그마 분의 3은 0.34야. 근데 문제에서 0.34에 해당되는 값이 뭐냐고. 1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값이 1이 돼야 되만 돼야지만 0.34를 만족할 수 있다. 그렇다면 시그마분의 3은 1이 되고요. 이걸 통해서 시그마 값을 알 수가 있겠네. 굉장히 소중한 정보를 알아냈죠. 자, 그래서 시그마 값은 3인 거예요. 자, 시그마는 3을 쓰고 싹다 지울게요. 자, 그래서 시그마가 3인 걸 구했으니까 여기는 시그마의 제곱을 3의 제곱으로 고치겠다. 이렇게. 3의 제곱으로. 그럼 세 친구에 다 표준 편차를 구할 수 있는 정도에 다다랐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에서 물어본 답을 한번 구하기 위해서 노력해 볼게요. 조건은 다 활용했어, 이제. 자, 지금 와보면, 자, 지금 여기 있는 값을 구하는 거잖아요. 여기 있는 값을. 자, 갖고 와 볼게요. P 가로 열고, 그리고 X1-M1 작거나 같다. 아까 우리가 구했지만, M2와 M1은 6만큼의 차이가 있었어. 여기에 6을 대입하면 절대값 6이니까 어차피 6이죠. 이런 식으로 요거 플러스. 자, 그 다음에 절대값 X3-M2 작거나 같다. 자, 2분의 절대값이니까 이때는 3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괜찮죠? 자, 식이 복잡하다고 힘들어할 필요 없어. 이거는 표준화하기 좋은 모양으로 준 거야. 계속 진행해 보면 P는 마이너스 6보다 크거나 같다. 그리고 X1-M1. 그러니까 X1에 지금 평균을 준 거잖아. 6이 되고요. 플러스. 자, 이때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요. X3에서 X3의 평균을 뺀 거잖아. 표준화 시키기 딱이죠. 이렇게. 그 다음에 X1의 편차로 나눠야 돼. 엄한 걸로 나누지 말고, X1의 편차로 나눴을 때 표준화가 되잖아요. X1의 편차가 뭐예요? 표준 편차. 4. 그 다음에 X3의 편차로 나눠야 돼. X3의 편차는 조금 전에 구했었던 이렇게 3이 된다. 자, 그래서 식을 좀 고쳐 써보면, 는, P 가로 열고, 마이너스 1.5G, 그리고 1.5가 되겠죠. 자, 그 다음은 P 가로 열고, 마이너스 1부터 이렇게 1까지가 되잖아요. 자, 플러스죠. 이번에도 0에서의 대칭성을 잘 활용하면 되죠. 마이너스 1.5부터 1.5까지는 0부터 1.5의 2배. 이때는 0부터 1까지의 2배가 돼서 2를 묶어주겠다. 이렇게. 그래서 P 가로 열고 0부터 1.5까지. 자, 그다음 P 가로 열고 0부터 이렇게 1까지가 되죠. 그다음 각각의 친구들은 이제 주어진 표를 통해서 구할 수가 있으니 자. 1.5에 해당되는, 0부터 1.5에 해당되는 친구를 잘 표에서 찾아보면, 뭐예요? 0.43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0부터 1까지, 0.34죠? 이렇게. 자, 그래서 잘 더해보면, 2 곱하기, 더하면

뭐 M1과 M2 중에서 누가 더 큰지는 모르겠지. 아, 모르니까 따로따로 그리는 게 좋겠다. 자, 괜히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죠. 여기 이제 따로따로 그려. 이렇게. 여기. 자, 지금 여기는 FX 그린 거예요. X1에 대한 친구. 여기는 X2에 대한 친구. 자, 지금 가조건을 보면 함수값이 똑같다며. 여기. 여기는 평균이 M1이니까. 여기는 M1 플러스 3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점이 함수값이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둘중 하나가 뭐예요? 둘중 하나가 또 M1 플러스 3이라고요. 자, 조건에 보면 둘중 하나가 M1 플러스 3이야. 근데 여기가 M1 플러스 3이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그걸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지금 두 녀석의 길이가 3이니까. 지금 모양이 똑같기 때문에 표준 편차가 일치해서 모양이 똑같기 때문에 여기도 3이 돼야 되고요. 그럼 M1 플러스 3에다가 3을 빼봐. 뭐가 돼요? M1이 되죠? 결과적으로 M1과 M2가 같다고 돼서 조건에 위배되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M1 플러스 3이 아니었던 거야. 그렇기 때문에 왼쪽에 있는 교점에 X 값이 M1 플러스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M1 플러스 3에다가 3을 또한번더 더하면 M2가 되고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절반 이상 풀리는 거죠.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내신 고난도 3번까지 풀었고요. 오늘 푼 문제 중에서 3번 문제가 제일 중요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뭐 전체 넓이가 1인 걸 통해서 A, B 값 구하고, 그리고 뭐 특정 확률은 뭐 사다리꼴의 넓이를 통해서 또 구하는 그런 좀 계산은 좀 복잡했지만 새로울 게 없는 문제였습니다. 첫 번째는 뭐 확 X, Y, G, W 대입해서 푸는 풀이 과정 자체가 길었지만 그렇다고 막 넘사벽은 아니었거든. 근데 이 문제는 아주 넘사벽도 아니면서 어떤 표준전기 분포의 뭐 좌우대칭성이나 그런 것들의 정수를 알려준 그런 문제였어요. 여러 번 강조했었죠. 평균이 결정하는 건 뭐다? 바로 대칭축, 위치다. 그리고 표준 편차가 결정하는 건 뭐다? 그래프의 모양이다. 이렇게. 자, 이제 표본 평균의 확률 분포 얘기하고 오늘 수업을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자, 모평균은 고정된 상수지만 표본 평균 X반은 추출된 표본에 따라 여러 가지 값을 가질 수 있으므로 확률 변수이다. 따라서 X바의 확률 분포를 구할 수가 있다. 자, 볼게요. 자, 모집단이 있어요, 이렇게. 자, 모집단. 모집단. 자, 모집단의 자료들이 1, 4, 5, 3개가 있다고 치자. 일반적으로 모집단은 굉장히 거대해요. 일일이 다 조사할 수 없기 때문에 몇 개의 표본만 뽑아서 조사하고 이 전체를 추정하는 방식을 따르지만, 자, 설명하기 쉽기 위해서 일단 모집단의 어떤 데이터가 1, 3, 5, 3개밖에 없다고 할게요. 그럼 모집단의 확률 변수 X는 1 또는 3 또는 5의 값을 가질 수가 있겠네? 여기는 모집단에 대해서 이제 확률 분포표를 만들 수가 있잖아요. 자, 확률 변수 X는 1이거나 3이거나 5가 되고요. 자, 각각의 친구들은 개수가 똑같기 때문에 뽑힐 정도가 동일해서 3분의 1, 3분의 1, 그리고 3분의 1 되죠. 선생님, 이거 왜 다시 하나요? 표본 평균의 평균과 표본 평균의 분산과의 관계를 알려주기 위해서 예를 드는 거야. 처음엔 좀 했던 얘기지만 잘 들어봐. 그러면 X의 평균 구할 수 있잖아요. X값과 대응되는 확률을 곱해서 싹다 더하면 되는데, 자, 분모 3이 공통이니까 써보면 1 플러스 3 플러스 5가 돼서 이거 뭐예요? 3분의 9. 평균이 3이죠. 그 다음 분산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X제곱의 평균 구해볼게요. 각각을 제곱해서 대응되는 확률과 잘 곱해보면 1 플러스 9 플러스 25가 되겠죠. 이거 뭐야? 3분의 35. 이렇게. 자, 이제 이두 개를 토대로 해서 X의 분산을 구해볼게. 자, X제곱의 평균에서, 그리고 X의 평균의 제곱을 잘 빼보면, 이거는 3분의 8이 돼요. 근데 이제 뭘할 거냐면, 여기 모집단이 있었잖아. 확률 변수는 1, 4, 5인데, 자, 표본의 크기가 2인 표본을 추출해볼게요. 뽑았다가 다시 집어넣는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두 개를 뽑을 거야. 이렇게. 1, 3을 뽑을 수도 있고,

0: 3호를 뽑을 수도 있고 1, 2를 뽑을 수도 있겠죠. 그럼 각각의 표본에서 평균을 구할 수 있잖아요. 1, 3의 평균이 뭐예요? 2. 3호의 평균이 뭐예요? 4고요. 1, 1의 평균이 뭐예요? 1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표본 평균들이 굉장히 많겠죠. 그러니까 표본 평균들이 만들어지는 좀 원리를 알려주면 이런 거예요, 지금. 일단 후보가 1, 3, 5두 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1, 3, 5. 여기도 1, 3, 5가 있어. 이렇게 만나면 1, 2를 뽑은 거야. 이렇게 만나면 1, 3, 5를 뽑은 거예요. 이제 만나는 친구들의 평균을 구할 건데, 만났을 때 평균이 뭐예요? 1. 자, 만났을 때 평균이 뭐예요? 2. 이런 식으로 평균을 구할 수 있다고요. 2, 3, 4. 3, 4, 5. 이런 식으로. 그러면 확률 변수 X. 자, 엄밀히 말하면 확률 변수 X 봐죠. 표본 평균이라는 새로운 확률 변수가 가질 수 있는 값은 1, 2, 3, 4, 5가 있겠네, 이렇게. 근데 지금 1 같은 경우는 한 개가 있고요. 2는 두 개, 3은 세 개, 4는 두 개, 5는 한 개가 있죠. 이걸 통해서 이제 X바에 대한 분포표를 만들 수 있지, 이렇게. 자, 이렇게. 여기 X바가 있고, 확률이 있고요. X바는 1, 2, 3, 4, 5가 있고요. 지금 총 9개가 있는데, 1 같은 경우는 1개가 나올 수 있잖아요. 9개 중에서 2개, 9개 중에서 3개, 9개 중에서 2개, 이렇게 1개가 되죠. 자, 그래서 X바에 대한 또 평균을 구할 수 있다니까? 구해보면, 자, 9분의 1 플러스 4 플러스 9 플러스 8 플러스 5가 돼서 더하면 5, 14, 22, 27, 3이 되죠. 아까 구했었던 X의 평균과 똑같네. 우연일까, 필연일까. 그 다음에 이렇게 X바의 평균을 구했고요. 그 다음에 또 같은 방식으로 X바의 제곱. X바의 제곱을 구하고 이걸 통해서 이제 X바의 분산도 구할 수가 있잖아요. 이걸 잘 구해보면 이거는 3분의 4가 나올 거예요. 중간 과정 생략할게요. 그래서 잘 관찰해보면, X바는 3이 나왔는데, 이게 정확히 뭐랑 똑같다? X의 평균과 똑같다. 그리고, X바의 그 분산은 3분의 4가 나왔는데, 이건 뭐냐면, 3분의 8을 2로 나눴다. 근데 3분의 8이 뭐냐? X의 평균이고, 이거는 N으로 나눈 거죠. 그러면, X바의 표준 편차는 부모 분자의 루트를 씌운 거니까 루트 n분의 시그마 x 이렇게 해서 모집단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와 표본 평균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는 이와 같은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걸 통해서 다음 시간에 많은 문제를 풀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31번째 시간을 마쳤고요. 이제 32번째 시간에는 조금 전에 배웠었던 표본 평균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았습니다.
1: 이거 실화야?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여러분들의 눈높이에서 개념부터 문제 해결에 이르는 길까지 차근차근 짚어드리겠습니다. EBS 수학 영역의 서영란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에 대해서 관련된 응용 문제들을 풀고 있었거든요. 이번 시간에도 어김없이 이어서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을 활용한 문제들을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10번 보도록 할게요. 삼각형 ABC에서 선분 길이가 두 개가 주어져 있고 각이 하나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남은 변 하나를 구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그럼 제일 먼저 해봐야 될 게 각이 있고 그 각을 마주보는 변에 대해서 길이가 있나 하고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는 요 각각의 것들을요 다 문자

P, 스몰 A, 스몰 C 이렇게 표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변 길이 정보가 두 개 있고 각에 대한 정보가 하나 있고 외접원에 대한 언급은 현재 없는 상황이니까 얘는 문제를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한번 풀어봐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코사인 법칙에서 어떤 걸 쓸 거냐면 우리가 각에 대한 정보를 A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 코사인 법칙 중에서도 A제곱은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2BC 코사인 A 요걸 쓰면 될 거예요. 그럼 한번 구해볼게요. 자 A에 해당되는 것은 루트 26이니까 26 B 제곱하면 2루트 2니까 제곱하면 8 그 다음에 내가 구하고자 하는 C, C제곱 마이너스 2 하고 B는 2루트 2 C는 현재 모르죠. 그 다음 코사인 A를 구해야 되는데 코사인 A가 코사인 6분의 5파이가 됩니다. 그럼 이게 둔각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었던 개념 중에서 삼각함수의 성질 중에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무엇이랑 같았는지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뭐죠? 네, 2분의 파이라고 했을 때 앞에 짝수니까 똑같이 코사인이 오고 네, 얘의 경우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된다. 이게 진짜 삼각형에서 되게 많이 활용되는 파트입니다. 자, 그럼 얘는 코사인 6분의 5파이잖아요. 그럼 뭘로 바꿔치기 할 수 있을까요? 네, 마이너스 코사인 6분의 파이로 이 개념을 통해서 바꿔치기 할 수 있고요. 코사인 6분의 파이는 뭐죠, 여러분? 네, 코사인 30도죠. 코사인 30도면은 2분의 루트 3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에서 이 숫자들을 다 대입한 결과들을 씩 정리해주면 될 겁니다. 정리 한번 할게요. C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할 거여서 우선 C제곱 하나 있어야 되고요. 마이너스 4 루트 2에다가 그 다음 뒤에 이제 내가 곱해줘야 되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그 다음에 C 그리고 26 넘어와서 마이너스 18은 0. 이렇게 정리될 거고요. 이 앞에 부분도 한 번 더 정리하면은 아 마이너스 마이너스 만나서 플러스가 될 거고요. 여기가 2루트 6이 되겠네요. 그래서 C제곱 플러스 2루트 6 C 마이너스 18은 0입니다. C에 대한 2차 방정식이네요. 얘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줄게요. C 더하기 루트 6의 제곱에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8까지 해서 마이너스 24는 0. 따라서 C에 해당되는 것은 우리가 길이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루트 6에다가 플러스 루트 24를 해주시면 되고요. 플러스 루트 24는요, 2루트 6이죠. 그래서 두 개를 합치면 정답인 얼마? 루트 6이 나오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스몰 c, 선분 AB의 길이이기 때문에 식을 이렇게만 정리해주시면 되고 중간중간에 어떤 개념들이 쓰여야 될지 조건을 보고 파악을 하시면 되는 문항이었습니다. 자, 이번엔 11번을 보도록 할게요. 자, 11번입니다. 그림에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 ABCD에 대해서 선분 길이가 다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코사인 BCD 요 각에 대해서 코사인 값이 주어져 있습니다. 네. 그럴 때 선분 BD의 길이를 구하시오 라고 했어요. 마주보는 변 길이를 구해야 되는 그런 문제 상황이니까 아, 요 삼각형에 대해서 코사인 법칙을 쓰게 되면은 BD 길이 구할 수 있겠네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근데 이 삼각형에 대해서 코사인 법칙을 쓰려면 BC 길이, CD 길이를 알아야 되는데 그 정보가 없죠. 길이에 대한 정보는 전부 다 반대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코사인 법칙을 어디에다 적용할 거냐면 반대편에다가 적용을 할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느냐?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개념 중에서 어떤 게 있었냐면 한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에 마주보는 각의 크기는 항상 180도다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여기를 제가 A, B, C, D라고 했을 때 마주보는 각의 크기의 합이 얼마라고요? 네, 180도다. 각 A 더하기 각 C가 각 B 더하기 각 D랑 같고 그게 전부 다 180도이기 때문에 제가 라디안으로 쓰겠습니다. 파이 라디안이다. 얘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중학교 때 배웠던 성질은 마주보는 각의 크기의 합은 항상 180도다. 그리고 우리가 이 고교 교육과정에 들어와서 180도는 파이 라디안이다. 그래서 파이라고 썼고요. 그럼 요 C에 대해서 요 A랑 합치면 얼마가 나와야 돼요?

내가 반드시 네, 파이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또 방금 전에 10번에서 제가 썼던 어떤 개념을 활용했었냐면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마이너스 코사인 사인 세타랑 같다고 코사인 세타와 같다고 했었습니다. 네.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는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랑 같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코사인 값을 알아요. 근데 이 반대편 각에서는요, 어때요? 절대값은 같고 부호만 반대로 해줘야 되니까 각 BAD에 대한 이각에 대한 코사인 값은 즉 코사인 A의 값은 얼마가 돼야 되는구나? 이것의 부호 반대 얼마? 3분의 루트 3이 되어야 되겠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끝났죠? 각에 대한 코사인 값 알고 변 길이 두개 알고 내가 찾아야 되는 길이는 선분 BD 길이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다 뭘쓸 거다? 네, 코사인 법칙을 쓰면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죠. 그럼 코사인 법칙에 적용을 할게요. 각 A에 대해서니까 A제곱은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2BC 코사인 A 요걸 쓸 거예요. A제곱에 해당되는 것은 여기고요. 네, 여기 B 마주 보는 것을 제가 이거 B로 하고 나머지 한 변은 그냥 이거 C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A제곱에 해당되는 요 값은 B제곱에 해당하는 4, 4, 16, C제곱에 해당하는 거는 12, 마이너스 두개 곱한 다음에 8루트 3에다가 2 곱할 거니까 16루트 3. 그 다음 코사인 A에 해당하는 값은 3분의 루트 3. 네, 요걸 계산해 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루트 3 곱하기 루트 3은 3이고요. 다시 3으로 나눴으니까 샥샥샥 다 사라지고 여기에 해당하는 거 16, 여기에 해당하는 거 또다시 16이 됐으니까 두개 빼면은 남는 건 뭐밖에 없다? 12밖에 없구나라는 걸알수 있어요. 네. 그래서 11번에 지금 내가 찾아야 되는 선분 BD의 길이는 내가 얘를 A로 설정해 놨는데 이것의 루트 값이어야 되니까 루트 12. 정답은 2 루트 3이 되겠습니다. 끝. 그래서 코사인 법칙 어디에 적용해야 되는지 알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는 중학교 때 배웠던 한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의 마주 보는 각의 크기는 180도다라는 거 이용했고요. 그리고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랑 같다. 요거 두 개의 개념을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자, 11번도 문제를 해결했고, 1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그림과 같이 삼각형 ABC에서 선분 길이 주어져 있고, 외심, 외접원의 중심이죠. 그 안에 지금 각 OBC가 있습니다. 선분 BC의 길이를 찾아야 되는데요. 그래? 선분 BC 길이 내가 이걸 찾아야 되는데, 지금 가만 보니까 아까와 문제 패턴이 똑같죠. 11번이랑. 어떤 부분이 똑같냐면, 변 길이 두개 주어져 있고 남은 한변 길이를 구해야 돼. 그럼 나는 요각 BAC에 대한 무슨 값을 찾으면 돼요? 네, 코사인 값을 찾으면은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할수 있습니다. 근데 이 각은 우리가 찾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요 삼각형 OBC가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그럼 이등변 삼각형의 밑각의 크기는 같아서 여기도 30도가 되고요. 삼각형 내각의 크기의 합은 180도가 되니까 이각의 크기가 120도가 됩니다. 그럼 얘는 네, 중학교 때 배웠던 개념이죠. 중학교 때 어떤 개념을 배웠냐면 한 호에 대한 원주각 크기 있잖아요. 원주각 크기에다가 두 배를 하면 그게 뭐가 된다? 중심각의 크기가 된다. 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중학교에서 우리가 원의 성질에서 배웠던 내용이에요. 그러면 원주각 크기 두 배한 게 중심각 크기니까 역으로 원주각의 크기는 중심각 크기의 2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몇 도? 60도가 됩니다. 그럼 끝났네요. 삼각형 ABC에 대해서 우리는 코사인 법칙을 써주면 되겠네요. 자, 그럼 제가 이번에는 여기 모르는 거니까 X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X제곱은 3루트 2의 제곱 플러스 2루트 2의 제곱 마이너스 2, 3루트 2 곱하기, 2루트 2 곱하기, 코사인 60도죠. 그래서 코사인 60도는 얼마? 바로 계산할게요. 2분의 1이 될 거다. 이거 계산해주면 바로 답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 한번 볼게요. 여기는 18, 여기는 8,
여기는 2개 곱하면 12고요. 2하고 2분의 1 서로 지워져서 여기는 이렇게 10이 남고 식 한번 정리할게요. 26에다가 11을 빼야 되니까 얘는 얼마? 14가 될 거고요. 따라서 x의 값은 루트 14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얼마다? 루트 14다. 할수 있겠죠? 네, 그래서 변 길이 두 개와 그 사이의 끼인 각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으면 마주 보는 변 길이를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 라는 거 문제 그림을 보고 조건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엔 13번 봅시다. 13번. 삼각형 ABC에서 각의 크기의 비율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네. 그러면 삼각형 내각의 크기의 합은 항상 180도, 파이 라디안이죠. 각각의 각이 그 180도를 2대 3대 7로 나누어 가진 거예요. 그래서 각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 그럼 각 A는 뭔가 하고, 각 A는 우리 180도 파이 라디안을 나눠 가는 거니까 5에다가 7, 12분의 2만큼 가져간 거구나. 6분의 파이. 각 B는요? 네, 12분의 3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4분의 파이. 그럼 얘는 30도, 얘는 45도가 되니까 각 C는요, 파이에다가 이 각들을 빼주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각 ABC를요, 다 찾아놨어요. 그럼 각에 대한 정보들을 알고 있으면은 내가 선분 BC 길이 주어져 있을 때 AC 길이 어떻게 찾지? 라는 생각에 선분 BC 보통 마주보는 각이 A니까요. 스몰 A로 쓰고요. 얘는 마주보는 각이 B니까 스몰 B로 쓰면 A, B 각에 대한 정보 이렇게 나오잖아요. 무슨 법칙을 써야 될까요? 마주보는 각에 대한 정보고 주변의 변 길이에 대한 정보가 아니니까 얘는 사인 법칙을 써야 될 겁니다. 우리 사인 법칙에서 어떤 식으로 개념을 배웠었냐면 사인 a분의 a가 사인 b분의 b, 사인 c분의 c 뭐 이런 식으로 다 배웠었잖아요. b분의 b. 근데 우리는 지금 각 a랑 각 b만 활용할 거니까 여기까지만 끊어 쓰고 er이라고 쓰면 여기서 a 길이를요. er 사인 a, er 사인 b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 네, 하나 추가로 알아가고 그다음 이제 요 개념을 활용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인 a, 사인 30도죠. 얼마예요? 네, 2분의 1이죠. 2분의 1분의 a에 해당되는 거 2. 그게 사인 b. 45도잖아요. 사인 45도 2분의 루트 2. 그리고 내가 찾고 싶은 거 b, ac 길이. 이렇게 정리해주면은 얘는 분자 분모 2 곱하면 4일 거고요. ac의 길이가 바로 나오네요. ac 길이는 4 곱하기 2분의 루트 2구나. 그래서 정답은 얼마? 2 루트 2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할수 있겠죠? 그래서 변 길이, 근데 주변에 대한 변 길이는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한다? 네, 사인 법칙을 활용해서 각에 대해서 사인 값, 그 다음에 그거에 대응되는 변, 각에 대해서 사인 값, 그것에 대응되는 변의 비율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바로 나오려면 사실은 좀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돼요. 네, 그래야지 이 조건을 활용하면 멀쩡하겠구나라는 게 보입니다. 이제 14번 볼까요? 자, 사인 값의 비율들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사인 값을 구하래요. 그러면 드는 생각이 사인 값 비율을 알면은 나는 네, 변의 길이의 비율을 알수 있습니다. 사인 법칙에서 우리 사인 a분의 a, 사인 b분의 b, 사인 c분의 c가 er이라는 값으로 일정했기 때문에 사인 값의 비율이 알려주는 것은 변 길이 비율을 알려주는 거다. 변 길이가 a 대 b 대 c구나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네, 사인 법칙의 변형이에요. 그러면 각각의 변 길이가 주어져 있어요. 그래? 그러면 이거 스몰 a로, 스몰 b로, 스몰 c로 쓰면은 a는 4k, b는 3k, c는 2k 이렇게 작성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럼 변 길이에 대한 정보 세 개를 다 안다? 무슨 법칙을 쓸수 있죠? 네, 코사인 법칙을 쓸수 있어요. 코사인 법칙을 써서 코사인 a를 구한 다음에 다시 도로 사인 a를 구해 놓으시면 된다는 거죠.
그럼 코사인 A.

A를 통해서 사인 A는 어떻게 구하나? 여러분들은 같은 각에 대해서 어떤 걸 알고 있죠? 같은 각에 대해서는 사인과 코사인을 각각 제곱해서 합하면 얼마 나온다? 1 나온다라는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저 공식을 활용해서 사인 A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뭐 해야 된다고요? 코사인 A 값 구합시다. 여기에서 코사인 법칙을 활용해서 코사인 A 값을 구하면 E, B, C 분의 그 다음에 b제곱 플러스 c제곱을 올려주고, 그럼 9k제곱, 4k제곱, 그 다음 a에 해당되는 것의 제곱을 빼줍니다. 그래서 얘를 정리하면 k제곱, k제곱, k제곱은 다 똑같으니까 서로 나누어주고 시작을 할게요. 그럼 13에다가 16을 뺐으니까 마이너스 3. 그럼 마이너스 3인데 3이랑 나누면은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겠네요. 자, 코사인 제곱 a. 더하기 코사인 제곱 a 한개 얼마 나온다? 1 나와야 되니까 사인 제곱 a에 해당되는 것은 16분의 15가 될 거고, 사인 값은요 사실은 양수가 나올 수도 있고 음수가 나올 수도 있는데, 삼각형에서의 각 a는 항상 당연히 내각 크기 합인 파이보다는 작아야 되기 때문에 늘 양수로 나옵니다. 네. 그래서 아, 각 a가 파이보다 작으므로 사인 a는 양수인데, 양수면 하나밖에 없지. 4분의 루트 15. 네. 그래서 14번에 대한 정답은요, 4분의 루트 15가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항상 우리 요 삼각형 abc에 대하여 이런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요 각은 분명히 내각 크기 합인 파이보단 작아요. 그래서 꼭 삼각형 정보가 나왔다? 그러면 사인 값은 늘 양수로 나온다는 거. 네. 코사인의 경우는 둔각이면 음수, 네. 예각이면 양수. 그 다음 정확하게 90도면 0 나온다라는 거. 그 정보는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삼각형에 대한 정보 관련해서 문제에 정말 많이 활용되는 파트예요. 자, 이제 15번 봅시다. 삼각형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R이라고 할 때, 이변 길이 비율이 보이죠? 네. 얘네들이 다 같다? 라고 했을 때 얘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 얘를요, 우리가 K로 만약에 둔다면, 네. 얘를 K로 그냥 둔다면, 사인 A는 4K, 사인 B는 5K, 사인 C는 6K가 되잖아요. 사인 값의 비율들을 알아요. 그러면 뭐를 알 수밖에 없다? 네, 변 길이의 비율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심지어 외접원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기 때문에, 얘는 왠지 사인 법칙을 쓸것 같아. 네, 맞습니다. 사인 법칙을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근데 사인 법칙을요, 우리가 잘 떠올려 보시면 사인 a분의 a가 결과적으로 er이 되잖아요. 물론 사인 b분의 b도 er이 되고요. 그럼 얘를 다시 쓰면 a는 er 사인 a가 되죠. 그럼 마찬가지로 b는 er 사인 b, c는 er 사인 c가 될 거예요. 우리가 이걸 활용하게 되면 여기에다가 아, 얘변 길이니까 c 얘는 A, 얘는 B인데, 지금 이 개념을 활용하게 되면 구하고자 하는 답이 R분의 ER 사인의 ER 사인 B, ER 사인 C가 돼요. 즉, ER로 묶어내면 사인 A 더하기 사인 B 더하기 사인 C가 되는 거죠. 그러면 R은 서로 속어가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는 사인 ABC 값만 알면은 걔네들 몽땅 다 더해서 두배 하면 답 나오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럼 각각 사인 값을 구해볼게요. 근데 우리는 비율만 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비율을 통해서 뭐를 알게 된다고 했죠? 네. 변 길이 비율도 동일하게 4대 5대 6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럼 변 길이 비율을 다 알면은 무슨 법칙을 쓸수 있죠? 네. 코사인 법칙을 쓸 수가 있어요. 변 길이 비율 다 안다? 그러면 여기에 무슨 법칙 쓰자? 코사인 법칙을 쓰자.
그럼 코사인 값을 구할 수 있고, 코사인 값을 구하면 역으로, 네, 사인 값도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문제는 사인 법칙을 활용해서 식을 정리를 할 거다. 그리고 코사인 법칙을 활용해서 사인 값 하나를 구해낼 거예요. 그래서 코사인 법칙 여기서 한번 적용해 볼게요. 자, 코사인 A가 궁금해. 그러면 EBC분의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우리 그 식을 쓸 건데, 그럼 이거를 EBC분의 B의 제곱, C의 제곱, 그 다음에 빼기 A에 해당하는 것의 제곱. 이렇게 쓸 겁니다. 자, 그럼, 쌤, 요거는 4K, 5K, 6K인데, 그럼 A랑 사인이랑 서로 같은 건가요? 네, 그건 아니고요. 얘는 그냥 비율 표기하려고 한 거기 때문에, 요거는 참고로 보시고, 얘는 길이 비율이 요렇다라는 걸로 그냥 바로 결론 넘어가서 활용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각각을 4K, 5K, 6K라고 준 거예요. 그럼 이거씩 정리해 볼게요. KK 다 지워지고 나겠죠? K제곱으로 싹다 나눕시다. 그러면 36에다가 16 빼면 20. 얘한테 더하면 45. 그래서 분자는 45. 그 다음에 분모는 60이네요. 자, 15로 나눌게요. 그럼 3, 15로 나눌게요. 그러면 4, 4분의 3이 나와요. 코사인 A 값이 4분의 3이 나오니까 사인 제곱 A 더하기 코사인 제곱 A는 16분의 9니까 그게 얼마? 1 나와야 돼요. 같은 각에 대한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얼마다? 1이다라는 개념을 활용을 했습니다. 여기서 뭐 썼다고요?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얼마다? 1이다라는 정보. 자, 그럼 사인 제곱 A에 대한 값이 나와요. 얘는 16분의 얼마가 돼요? 네, 7이 되어야 되죠. 즉, 사인 A는 항상 이 삼각형의 내각에서는 다 값이 양수로 나온다고 했기 때문에, 아, 사인 A는 4분의 루트 7이구나라는 걸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끝났습니다. 사인 A가 4분의 루트 7이야? 그럼 이 값들이 다 동일해야 되기 때문에 사인 B의 값도 나와요. 얼마 나오겠어요? 그럼 얘는? 네, 얘는 5분의 루트 7로 나와야 될 거예요. 그래야지 값이 똑같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사인 C는요? 네, 얘는 6분의 루트 7로 나와야지만 얘네 세 개의 값이 다 몽땅 다 같아지겠죠. 그래서 사인 A, 사인 B, 사인 C의 값들을 다 우리가 알았으니까 얘네들을 2배 할 거니까 각각을 구하면 2분의 루트 7 더하기 10분의 루트 7 더하기 12분의 루트 7이 될 거고요. 얘네들 다 통분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요거 두 개를 먼저 정리하면은 얘는 10분의 5루트 7이 돼서 10분의 6루트 7이 되죠. 네, 10분의 6루트 7. 그리고 얘는 12분의 루트 7이고요. 그럼 얘도 또한번 나눠주면은 3. 얘는 5. 그러면 뭘로 통분이 가능하냐? 60으로 가능하겠네요. 60분의 여기는 36 더하기 5 하면은 41. 60분의 41 루트 7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네. 계산이 뭔가 잘못된 것 같아서 다시 볼게요. 네. A의 값은, 사인 A의 값은 4분의 루트 7이 맞고, 사인 B랑 사인 C가 지금 계산이 잘못됐네요. 요거 좀 다시 볼게요. 여기 계산이 잘못됐습니다. ER에다가 R 지워질 거니까, 사인 A, 사인 B, 사인 C. 자, 사인 A 값 4분의 루트 7이고요. 다시 이게 16분의 루트 7이죠, 그러면. 네, 4분의 루트 7에다가 4분의 1을 곱한 거니까 16분의 루트 7. 그럼 사인 B의 값은 네, 계산을 잘못했어요. 양쪽에 5를 곱하면 16분의 5루트 7. 자, 16분의 루트 7이 6분의 사인 C랑 같으니까 사인 C는 양변에 6을 곱해주면 16분의 6 루트 7이 되겠죠. 그래서 사인 A의 값은요, 네, 여기다 4를 곱한 거니까 16분의 4루트 7. 자, 16분의 5루트 7. 16분의 6루트 7. 네,
얘네들을 몽땅 다 더해주면은 9에다가 6을 더한 1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 곱하기 15.

곱하기 16분의 15 루트 7. 그래서 2랑 16이랑 나눠서 정답은 8분의 15 루트 7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15번 이렇게 마무리를 해봤고요. 16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삼각형 ABC에서 사인 ABC에 대한 비율이 나와 있어요. 1대 2대 K라고요. 그럼 변 길이가 지금 현재 A 대 B 대 C 비율이 1대 2대 K라는 건데 세 내각 중에서 가장 큰 내각의 크기가 3분의 2파이. 지금 보시면 얘가 둔각이에요. 이 되도록 하는 양수 K의 값을 모두 구하시오 라고 나와 있는 문제입니다. 그럼 이 문제가 조금 생각하기가 어려운데 둔각이다라고 하면은 둔각이면은 제일 큰 각일 거예요. 삼각형의 세 내각 중에서. 그럼 마주 보는 변의 길이는 상대적으로 제일 길겠죠. 그래서 이 각이 현재 어떤 각인지는 모르겠지만 마주 보는 변, 대응 변이 가장 긴 길이가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변 길이가 지금 현재 1대 2대 K라고 했으니까 우리 이 사인 법칙의 활용에 의해서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의 비율이 걔네들의 마주보는 변 길이 비율이랑 같고 그 변 길이를 각각 1K, 2K, KK 하면은 뭔가 복잡해지니까 다른 문자로도 하겠네요. 그래서 T로 둘게요. A는 T, B는 2T, C는 K, T 이렇게 두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변 길이이기 때문에 T는 양수로 둘 거고요. 네. 그럼 여기에서 변 길이가 제일 긴 후보는요. B 아니면 C일 거예요. 그래서 긴 변의 기준을요. B로 잡거나 C로 잡아서 문제를 해결하시면 될 거고 얘가 둔각에 대한 거기 때문에 변 길이가 다 나와 있어. 그럼 무슨 법칙 쓸 거예요? 네. 코사인 법칙을 쓸 거죠. 그럼 둔각에 대해서 코사인 값이 얼마다? 그 둔각 세타에 대해서 코사인 값은 음수다라는 걸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케이스를 보도록 할게요. 변 B 길이가 C 길이보다 커서 제일 긴 길이를 갖는 경우 그러면 지금 현재 K보다 E가 더 커야 되는 상황이죠. 물론 이때 이 K는요 당연히 1보다는 클 거죠. 자, 그럼 이 상황에서 K가 일단 2보다 작은 경우에, 즉 변 B 길이가 제일 긴 경우에 대해서 코사인 값을 구할 건데 그럼 우리는 코사인 B 값을 구해야 될 겁니다. 그럼 코사인 B는 EAC에 해당하는 KT제곱에다가 2 붙인 거 분에 요거제곱, 요거제곱 더하면은 K제곱 플러스 1의 T제곱 거기에다가 빼기 4t제곱 얘를 계산을 해줘야 되고 이때 t제곱 t제곱은 어차피 똑같으니까 다 지워내고 나면은 2k분의 k제곱 마이너스 3이 나올 거예요. 근데 걔가 뭐여야 된다고요? 둔각이니까 0보다 작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식을 하나 정리를 해놨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K가 2보다 큰 경우를 한번 따져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얘가 제일 긴 변이 되는 거죠. CBC라는 변이 제일 긴 변이 되는 거다. 그러면 코사인 C를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얘는 EAB, 즉 4T제곱분의 각각 제곱한 거에 합. 그 다음에 C에 대해서 제곱한 걸 빼줘야겠죠. 그래서 t제곱, t제곱, t제곱 다 날아가고요. 걔가 0보다는 작아야 될 거예요. 근데 그 0보다 작은 이 각이 의미하는 건 뭐라고요? 둔각인데 그 둔각이 뭐였어요? 3분의 2파이였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각도가 다 뭘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3분의 2파이로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코사인 3분의 2파이는 누구랑 같아요, 여러분? 네. 얘도 개념을 알아야 된다고 했죠.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누구랑 같다?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랑 같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 코사인 3분의 파이랑 같아요. 둘 다.

코사인 3분의 파이, 즉 코사인 60도는 2분의 1이니까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겠죠. 그럼 이게 각각 다 뭐여야 돼요? 네, 음수이면서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어줘야 될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의 값은 각각 다 이게 3분의 2파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네, 얘도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그럼 이제 식 계산해 볼게요. 그러면 위에 있는 게 마이너스 K가 돼야 되니까 K제곱 마이너스 3이 마이너스 K. 넘어가서 정리하면은 식이 이렇게 될 건데 얘가 인수분해가 되는 꼴이 아니네요. 그래서 근의 공식을 쓰거나 완전제곱식으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4분의 1이 빠지고, 네, 4분의 1이 빠지고,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3, 빠지고는 0. 그러면 이 계산 결과는 4분의 13이 되죠. 그래서 4분의 13 이퀄 0. 따라서 K는 지금 현재 우리가 양수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죠? 양수 K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K는 마이너스 2분의 1에 플러스 2분의 루트 13. 요거가 하나 나올 거고요. 반대편에서도 동일하게 구하면 될 텐데, 분모 4고요. 여기 분모 2니까 위에 있는 게 마이너스 2이면 될 거예요. 즉, 5 마이너스 K의 제곱이 마이너스 2가 돼야 되니까 K제곱은 얼마? 7이 되어야 될 거고, K의 값은 루트 7이 되어야 될 겁니다. 따라서 이 문제 16번에 대해서는요, 정답이 두 개가 나와야 되는데, K가 루트 7이 되거나 아니면 K가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2분의 루트 13이 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16번은 이렇게 풀었어요. 근데 16번이 제일 이제 여러분들한테 와닿지 않아서 좀 어려운 파트가 뭐였냐면, 지금 모르는 게 되게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 내각 중에서 가장 큰 내각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크기가 3분의 2파이예요. 근데 가지고 있는 거는 사인 값의 비율인데, 사인 값의 비율은 변의 길이의 비율과 같아요. 즉, 변 길이에 대한 정보가 다 주어져 있고, 각이 주어져 있는 경우는 반드시 무슨 법칙을 쓴다? 코사인 법칙을 쓸 거다. 근데 코사인 법칙을 쓸 건데, 우리는 코사인 3분의 2파이를 가지고 올 건데, 얘가 무슨가? 둔각이라는 거죠. 그럼 둔각이라는 건 코사인 값이 분명히 음수여야 될 거고, 대응되는 변의 길이가 제일 크기 때문에 걔를 제곱해서 뺐을 때 음수가 나오는 거니까 누가 제일 큰지를 선별해 주면 돼요. 그래서 K가 제일 큰 경우, 즉 K가 2보다 큰 경우, 그 다음 두 번째로는 2가 제일 커서 K가 2보다 작은 경우,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6번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봤고요. 이제 1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번. 각이 이등분돼 있네요. 네. 각의 이등분선의 정리를 물론 써도 되긴 할 텐데, 어쨌건 AB 길이, 그 다음에 AC 길이, BC 길이가 주어져 있는 삼각형에서 각의 이등분선이 변 BC랑 만나는 점을 D라고 할때 AD 값을 구하는 문제예요. 그럼 AD를 모르니까 저는 그냥 이 AD를 X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를 가만히 들여봤더니, 이 삼각형의 넓이와 이 삼각형의 넓이는요, 비율이, 넓이 B가 6대 9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여러분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에요. 2분의 1, 6 곱하기 x 곱하기 사인 요 전박이. 2분의 1 곱하기 9 곱하기 x 곱하기 사인 요 각. 지금 보시면 얘를 공통으로 가지고 있고, 똑같은 각에 대해서 사인 값을 얘기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왼쪽 삼각형과 오른쪽 삼각형의 넓이 B가 6대 9, 즉몇대 몇? 네, 2대 3으로 가지고 가고 있어요. 넓이 B가 얼마다? 2대 3 비율이다. 그러면 똑같은 높이를 가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요, 밑변 길이가 똑같이 몇대 몇? 네, 2대 3으로 와줘야 돼요. 그래서 2대 3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여기를 2K, 여기를 3K로 두게 되면 5K가 10이니까 K는 얼마? 네, 2가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변 길이가 나와요. 여기는 4요, 여기는 6입니다라는 게 나옵니다. 그럼 끝났네요. 똑같은 각에 대해서 여기서 코사인 법칙을 쓰나, 여기서 코사인 법칙을 쓰나, 값이 어떻게 나와야 돼요? 같게 나와야 되죠. 그래서 변 길이에 대한 정보가 다 주어져 있어. 그리고 각에 대한 내용이 있어. 그럼 무슨 법칙을 쓴다? 코사인 법칙을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주셔야 됩니다. 그럼 저는 이제

요 왼편에 있는 각에 대해서 코사인 법칙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그럼 얘는 6 곱하기 x 곱하기 2분의, 즉 12x분의, 36 더하기 x제곱 빼기, 마주보는 변 길이 4의 제곱 16을 빼주면 되고요. 똑같은 논리로 요 오른쪽 삼각형에 대해서 이 각에 대해서 코사인 법칙을 쓸게요. 근데 같은 각이기 때문에 서로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아 얘는 18x분의 그다음 99, 81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66에 36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양변에 x를 곱해도 되고 6x를 곱해도 될것 같은데 6x를 곱하면은 3, 2, 3 이렇게 나눠질 거고요. 그다음 요식을 이제 양쪽에 6을 곱해도 되는데요. 요거를 그냥 하나하나씩 분배를 해볼게요. 그러면 좌변은 2분의 1x제곱 그 다음 36에다가 16을 뺐으니까 20, 2로 나눴으니까 10. 그 다음 3분의 1x제곱. 그 다음 81에다가 36을 빼면은 아, 45가 나오겠네요. 근데 45에다가 3으로 나누면 얼마? 네, 15. 네,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3분의 1 저쪽으로 보내가지고 이 양을 해서 정리하면은 6분의 1x제곱이 5가 나오고 x제곱이 30이 되니까 정답은 얼마가 될까요? 네, 루트 3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분 AD의 길이를 X로 두고 양쪽에 코사인 법칙을 각각 쓴 다음에 같은 값이기 때문에 같은 코사인 값에서 정리해서 푸는 문항이었습니다. 할수 있겠죠? 네, 그래서 두 개의 삼각형으로 나뉘어져 있는 경우는요, 각각 하나씩 하나씩 적용해서 문제를 푼다. 요거 아이디어를 꼭 가져가세요. 자, 이제 1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번부터는요, 지금 내용을 가만히 봤더니, 각이 지금 두 개가 있고요, 변 길이가 지금 하나 주어져 있는 상태예요. 근데 저는 얘를 풀이를 두 가지 방식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왜냐면 얘네들이 하필이면 다 특수각이거든요. 네. 그래서 60도인 거랑 45도인 거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60도인 거랑 45도인 거를 대략적으로 그림을 그리면 여기가 60도, 그죠? 여기가 45도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를 각을 A, 각을 C, 그러면 저쪽은 당연히 B가 되겠죠?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선분 AC의 길인데 지금 보니까 점 B에서 수선의 발을 긋고 싶어요. 그럼 여기를 H라고 두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봤더니 AB 길이가 하필이면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2라고 했어요. 2. 그럼 여기가 1대 2대 루트 3이니까 아, 여기는 1이고 여기는 루트 3이네라고 정리를 하고 봤더니 90도고요. 여기 45도면 당연히 반대쪽도 몇 도가 될까요? 네, 여기도 45도가 돼요. 여기랑 여기랑 각도가 서로 어때요? 같죠. 그러면 변 길이 비율이 1대 1대 루트 2 비율이니까 아, 여기는 루트 3이겠구나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럼 끝났네요. 선분 AC의 길이가 중학교 수학으로 바로 나와버립니다. 얼마? 1 더하기 루트 3. 그래서 사실은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뭐 이런 것들을 쓰지 않고서라도 문제를 풀수 있는데, 그러면 원래 출제 의도는 무엇이었냐? 네, 특수각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은 중학교 지식으로 풀수 있었는데, 원래 요구했던 거는 이런 내용일 거예요. 분명히 사인 A를 구할 수 있고 사인 C도 구할 수 있는데 얘가 정보가 사실은 스몰 C죠. 그러면 얘는 스몰 B니까 사인 법칙 한 번에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정보, 사인 법칙에 의해 사인 60도분의 스몰 A는 사인 45도분의 스몰 C니까 2, 요게 나올 거고 그러면 a의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얘는 2분의 루트 2니까 2에다가 루트 2분의 1 이렇게 정리하고 사인 60도는 얼마예요? 2분의 1이죠. 그래서 a는 사인 45도분의 2에다가 사인 60도에 해당하는 죄송합니다. 2분의 루트 3을 곱해준 거죠. 그럼 이 식을 정리하면은 2, 2 서로 날라가고 남는 게 얼마 나와요? 네, 루트 6이 나와서 a의 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a의 값을 구해놓고 났더니 이제 찾아야 되는 거는